치안감으로 한 계급 강등됐습니다. 계엄 당시 각각 서울청 공공안전차장, 경찰청 경비국장으로서 기동대를 지휘했던 오부명 전 경북청장, 임정주 전 충남청장은 해임됐습니다. 또 주진우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과 강상문 전 영등포경찰서장이 강등되는 등 해임과 강등, 정직 처분이 잇따랐습니다. 종합편성채널 JTBC 등 중앙그룹 핵심 계열사들이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JTBC가 발행한 회사채와 전자단기사채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JTBC 회사채와 전자단기사채 발행 과정에서 주관사실시야의 적정성과 재무 위험고지 의무 위반 여부 등 불완전 판매가 발생했을 가능성 을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공군 전략폭격기 B-52가 추락해 탑승자 8명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FP통신과 CNN 방송은 현지 시각 15일 오전 캘리포니아주 에드워드 공군기지 비행장에서 B-52 스트라토 포트리스가 이륙 직후 추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고로 폭격기에 탑승한 8명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군 관계자가 AP통신에 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내일 새벽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고 경기 북동부와 강원도, 호남 지방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3도, 대전과 전주 32도, 대구 31도 등으로 덥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과 제주 해상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대부분 권역에 소나기 소식이 있겠습니다. KBS 1라디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진현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동물들은 저마다 자신의 영역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사자와 호랑이는 냄새를 남기고 새들은 지저귀면서 영역을 지키죠. 산책하는 강아지도 열심히 영역 표시를 합니다. 영역을 표시하고 그걸 지키려는 건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상 하나를 놓고도 짝꿍과 영역을 나눴었고 자주 가는 카페에서도 좋아하는 자리가 생깁니다. 컴퓨터 작업창과 스마트폰 앱까지도 배열을 맞추게 되죠. 문제는 영역이 너무 편안하고 좁아질 때입니다. 처음에는 그 익숙함이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 같은데 어느 순간 나를 가두는 담장이 되기도 합니다. 익숙한 사람, 익숙한 장소, 익숙한 방식. 동물이 영역을 확장하고 기업이 신규 사업에 진출하듯이 나에게도 새로운 영역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새로운 제품을 연구하고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고 낯선 사람과 대화를 해보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에 도전하는 것. 모두가 자신의 영역을 조금씩 넓히는 과정입니다. 지금 내가 둘러놓은 영역이 나를 가두는 담장일 수도, 나를 넓히는 출발선일 수도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6월 1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김서중님, 이정환님, 4369님, 정윤환님, 조현실님도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인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화요일 또 원탁의 기자대 K가 뭉치는 날입니다. 미국과 이란 106일 만에 종전에 합의를 했는데요. 종전 맞겠죠? 그런데 핵 문제를 비롯해서 뭐 동결 자금도 아직 풀지 못한 합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종전에는 합의를 했다. 과연 또 우리에게까지 이어졌던 에너지 가격 급등, 물가 문제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그 청구서, 남아있는 청구서를 같이 한번 들여다보시죠. 또 서울 지역 평균 집값이 처음으로 1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월세 가격까지 동시에 오르고 있는데요. 정부가 계속해서 서울을 겨냥하고 있고 규제책을 내놓고 있는데 집값은 오히려 잡히지 않고 무주택 서민들에게 또 피해가 돌아가는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부동산 시장도 같이 한번 논의해 보시죠. 경제상식 퀴즈 나갑니다. 오늘은 사람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2026년 피파 북중미 월드컵 전 세계 인구 4분의 3에 해당하는 60억 명이 시청할 걸로 보인다고 하죠. 글로벌 GDP에 4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5조 원을 기여할 것으로 추산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포브스가 발표한 기준으로 보면요. 이 선수가 지난 1년간 3억 달러, 약 4,500여억 원을 벌어들여서 압도적인 수입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혼자서 1년 동안 4,500억 넘게 버는 선수 누구일까요? 사우디아라비아 알 나스르 소속이고 이러면 좀 어려운데 포르투갈 국가대표 선수이죠. 통산 수입이 2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고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메시와 함께 양대 산맥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예전에 우리나라 찾았을 때 경기를 뛰지 않아서 노쇼를 한 선수로도 유명하고 또 큰 비판을 받기도 했었죠. 그 선수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 또 KBS 콩 어플리케이션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또 KBS 콩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은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1: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염성호님이 당첨 확인도 안 하면서 매번 퀴즈를 풀고 있네요. 정답 세 글자 맞춰주셨는데요. 특히 문자메시지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당첨 문자 갈 수 있는데 특히 KBS 콩을 올려주시는 분들은 저희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게시판 선물방에 들어오셔서 확인을 해 주셔야 하는 조금 번거로움이 있으니까요.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오늘도 증시 상황이 좋은가요?
2: 그렇습니다. 새벽에 막으면 뉴욕 증시가 또 최고치입니다. 다우지수가 0.92% 올라서 사상 최고치를 4일째 갈아치우고 있고요. 나스닥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3.1% 급등을 했습니다. 대형지주의 S&P 500 지수도 1.65%가 올랐는데 일단 이란 종전협상 타결 MOU 소식이 전해지면서 물론 뭐 스위스에서 19일 공식 서명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협상 타결 소식에 국제유가는 4% 넘게 급락을 해서 서브텍사스산 중지는 80달러대 그리고 브렌트유는 83달러대로 3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요. 네. 이렇게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희석됩니다. 국채금리도 동반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AI, 인공지능 칩 관련 주들이 랠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두 자릿수 넘게 올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 지수는 5.45%나 급등을 했고 스페이스X 공모하고 상장 두 번째 날인데요. 네. 첫날 19%, 둘째 날 오늘도 19.6%가 올랐습니다. 192달러. 공모가가 135달러였던 걸 감안하게 되면 이 거래일 동안 43%가 올랐습니다. 이제 관심은 현지 시간 16일, 17일에 열리는 케빈 헨시가 첫 주재하고 있는 FOMC 회의거든요. 이번 달은 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한데 분기별로 점도표가 발표가 됩니다. 연준연 19명의 향후 금리 전망을 담은 이 점도표가 지난 3월에 비해서 얼마나 변화했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어제 중동기 종전 기대감을 미리 선반영했던 국내 증시 지금 9000피를 향해 달리고 있는데요. 개장하자마자 지금 2% 넘게 오름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8727선. 오늘은 거래는 다소 주춤한데요.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4만 2천 원대 1.6%가량 올랐고요.
0: 네.
2: 하이닉스가 3.98% 4%가량 올라서 238만 원 내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0: 이제 코스피는 다시 8,700선, 사상 최고치가 한 8,900선 정도 됐으니까요. 또 거의 근접을 하고 있고 코스닥은 뭐 보합권에서 여전히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 스페이스X 상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목받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공모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높았는데 무산됐죠.
2: 그래서 맞습니다.
0: 미래세증권이 뭐 보상까지도 검토하고 있어요?
2: 맞습니다. 지금 스페이스X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컸는데 회사는 대성공을 거뒀는데 국내 투자자들은 사실상 구경만 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이제 미 증권거래위원회 증권 신고서에는 미래세증권이 약 4,700억 원 규모 231만 주 인수한다라고 명시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전 세계에서 다 공모를 하고 있어요.
0: 네.
2: 그래서 미국의 대표 주관사가 가장 중요한데요. 골드만삭스가 최종 배정 과정에서 한국 물량을 전량 삭감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미국 현지조차도 청약 수요가 워낙에 몰렸기 때문에
0: 그렇죠.
2: 주관사 입장에선 돈 많이 되는 미국 현지 그리고 일본의 미즈오 같은 대형 증거금이 약 10조 원이 몰렸다고 합니다.
0: 오.
2: 일본에 우대해 준 반면 한국은 증거금이 7천억 원, 1조가 채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배정 순위에서 좀 밀려났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업계에서는 코리아 패싱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터져나왔고 결국 이제 미래세증권은 청약 증거금 전액 환불하고요. 공식 사과문과 함께 금전 보상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글로벌 이제 무대에서 국내 증권사들이 협상력이 얼마나 취약한지 이 보여주는 대목이긴 한데
0: 뭐 사실 현실을 한번 확인한 거죠.
2: 맞습니다. 그 일말의 희망감은 좀 남아있는 게 스페이스X가 지금 추가 IPO 물량을 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은 한국과 좀 달라서 대규모 상장 시 추가로 공동증권사가 배정할 수 있는 선택권 그린 옵션 제도가 있습니다.
0: 네.
2: 그래서 한 당초 한 A주가 한 5억 5천만 주였는데 지금 한 8,300만 주 정도를 추가 물량을 배정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0: 네.
2: 우리가 좀 협상력을 좀 발휘해서 정말 공모주 제로는 굴욕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세증권이 조금 우리가 못 받은 물량 일부라도 좀 받아왔으면 좋겠습니다.
0: 글쎄요. 모르겠네요. 현재 135달러에 공모를 했던 스페이스X 주가가 지금 192달러까지 올라왔거든요.
2: 43% 올랐어요.
0: 이거를 다시 135달러에 살 수 있을까요? 모르겠네요. 이거는 가봐야 할 수
2: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게 되면
0: 네.
2: 그게 그 기준가로 하면 공모가로 하게 되면 경쟁들이 올라서 우리가 해봤잖아요.
0: 그렇죠. 다시 또 그것도 경쟁 몰리겠죠.
2: 10대 1, 100대 1, 1000대 1 되는 게 분명하니까 어떻게 배분할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나오지 않았어요.
0: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한 4년 전에 분양했던 집을 현재
2: 분양가로.
0: 그 뭐라 해야 되나 청약 취소. 부적정 당첨.
2: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0: 그게
2: 로또
0: 다시 청약. 시장에 나오는 것처럼요. 참 겪지 못했던 일들도 많이 또 펼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저께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 JTBC를 비롯해서 미디어, 중앙그룹 계열사 네 곳이 기업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2: 맞습니다.
0: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갔을까요?
2: 그렇습니다. 이제 종편 채널 JTBC를 비롯해서 중앙그룹 계열사들이 동시에 기업 회생을 신청을 했는데요.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OTT 확산으로 인해서 TV 광고 시장이 급감하고 있죠.
0: 네.
2: 그러다 보니까 수년간 대규모 적자가 누적됐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상파와 경쟁하기 위해서 월드컵 판권료, 단독 중계권 확보를 해서 뭐 7천억, 뭐 굉장히 많은 돈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이제 사옥 매각을 통한 자금 확보가 지연되다 보니까 결국 만기가 돌아온 지금 JTBC는 206억 원의 차입금을 갚지 못해 회생 신청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기업 회생 신청했다고 곧바로 파산은 아닙니다. 법원의 관리 아래 채무를 조정하면서 사업 이 구조를 재편해서 정상화 시도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앞으로 개시 결정이 나게 되면 뼈를 깎는 이제 구조조정 회생계약 이행이 시작이 될 텐데 과연 이제 재생이 회생 가능할지 그리고 이제 굉장히 열악해지고 있는 이제 지상파뿐 아니라 종편들 이런 이제 광고 시장이 점점점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반기 미디어 금융 시장에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이 됩니다.
0: 그러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마이크로소프트를 사칭하는 이메일이 좀 돌았다고 하는데 신종 악성 코드가 발견됐어요.
2: 맞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보안팀을 사칭해서 한국 사용자들의 PC를 노리는 교묘한 신종 악성 코드가 유포돼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국내 보안업계에 따르면 이번 공격은 북한의 연계 해킹 조직인 APT37의 소행으로 의심이 되고 있는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에서 이상 징후가 감지됐다면서 가짜 보안 경고 메일을 보내서 첨부 파일을 열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2: 사용자가 속아서 압축을 풀고 안내문 파일을 실행하게 되면 겉으로는 정상적인 한글 문서가 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배경에는 이미 악성 코드가 몰래 설치가 되면서 PC를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처 불분명한 이메일의 첨부 파일은 절대 열어봐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일단은 제일 최선이고요. 특히나 이제 발신자가 공식 마이크로소프트 도메인이 맞는지 반드시 이메일 주소를 꼼꼼히 좀 들여다보고 백신 프로그램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0: 항상 또 의심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이메일 같은 거 특히 열어보기 전에 첨부 파일은 가급적 안 열어보는 게 상책이고요. 그 CU 편의점 택배 관련해서도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어요.
2: 그렇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가 이제 회원 90만 명의 이제 정보가 유출된 CU 편의점 택배 서비스에 대한 전격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이번 사건은 CU를 운영하고 있는 이제 BGF 네트워크가 지난 4일 해킹 공격을 받으면서 발생을 했는데요. 유출된 항목이 이름뿐 아니라 주소, 핸드폰 번호는 물론이고요. ID. 비밀번호, 생년월일까지 전방위적입니다.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함께 회사가 지금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나 또 유출된 이후에 신고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 지금 집중 조사하고 있는데요. 사측은 이제 보안조치를 완료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유출된 비밀번호를 악용한 2차 피해 우려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다른 사이트에도 이 지금 CU 편의점과 같은 똑같은 아이디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즉시 비밀번호를 좀 변경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고요. 또 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향후 대규모 과징금 처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0: 그리고 그 레미콘 노사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그 이른바 파업 같은 휴업을 해서 건설 현장에 좀 차질이 있었잖아요. 레미콘 노사가 드디어 합의를 했어요.
2: 그렇습니다. 예. 수도권 건설 현장을 멈췄던 이제 레미콘 운송 노조의 파업이 8일 만에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0: 네.
2: 조합은 찬반 투표 결과 65.9% 찬성안으로 노사가 마련한 2차 잠정안이 가결됐는데요. 이번 이제 이 파업으로 인해 합의로 인해서 레미콘 운송비 향후 8개월 동안 이 회당 한 4,200원가량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요. 이후 넉 달간은 5,200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연간으로 환상하게 되면 약 평균 6% 정도 수준이고요. 1차 합의안 부결 이후에 사태 장기화를 우려해서 노사가 막판 양보를 거듭하면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다만 뭐 최악의 어떤 셧다운 위기는 넘겼다라고 하더라도
0: 네.
2: 지금 건설업계 시름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거든요. 운송비 인상이 레미콘 가격 상승 압박으로 이어져서 하반기 공사대금 증액을 둘러싼 시공사 조합원 간 갈등이 또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0: 아직은 좀 불씨가 남아있는 거예요.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원탁의 기자들 K, KBS 서영민, 이세중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오늘은 두 분만으로도 꽉 찬 것 같습니다.
3: 아, 네. 감사합니다.
0: 하실 말씀이 아마 많을 거기 때문에 우선은 미국 이란 이야기부터 해야 되는데 종전 한 거죠?
3: 했겠죠? 설마?
0: 예?
3: MOU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진 않겠죠?
0: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실은 좀 말이 계속 바뀌기도 하고 뭐 미국 쪽이 한 말이랑 이란 쪽의 말이랑 다르고 했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좀 일치가 돼요?
4: 근데 아직 그 각서 서류 이런 거 알려진 거 아무것도 없고 본 사람도 없습니다. 아직은. 그
3: 48시간 시한으로 공개한다고 했으니까 곧 공개는 네. 하겠죠.
4: 근데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석 달 넘게 그 이란과 트럼프의 모습을 봤을 때 네. 긴장을 늦출 수는 없다. 또 어떤 변수가 어떻게 돌발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 종전 다 끝났다. 이제 모든 게 100% 끝. 이렇게 말하기는 아직은 좀 이르다
3: 맞아요.
4: 생각합니다.
0: 공식 서명은 해봐야 한다.
3: 네. 그리고 그 최근에 외신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4월 이후로 과연 이제 곧 전쟁이 끝난다. 곧 종전이다. 선언한다. 합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런 말을 몇 번 했는지 세어가지고 네.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종전 선언을 많이 한 대통령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했거든요.
4: 역사적이네요.
3: 네.
0: 아 종전 네. 선언을 한 수십 번 예, 이상 한 것 같아요.
3: 서른 번 넘게 한 것 같더라고요.
4: 평화지향주의자 같네.
0: 본인을 공격해놓고.
3: 네.
0: 뭐 어찌됐든 간에 양측 일단은 합의는 되었고 뭐 금융시장의 반응도 뭐 이렇게 또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뭐 사실 조금 의미 없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진짜 승자는 누구일까? 과연 승자는 있는 싸움이었을까? 이거부터 좀 돌아볼까요?
3: 사실 누가 승리했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밸런스 네. 게임이다 하면 네. 이란이 이겼다고 봐야겠죠.
0: 그래요.
3: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2018년에 오바마가 맺었던 이란과의 핵 합의 JCPOA가 불만족스럽다면서 탈퇴했고 그 뒤로 그런 종류의 저급스러운 합의 합의가 아니고 사실은 갈등을 유예시켜 놓은 종류의 그런 종류의 합의는 인정할 수 없다. 이란이 굴복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쭉 표현해오다가 최근에 와서 전쟁을 한 거거든요. 올해 와서. 네. 전쟁의 목적은 완벽한 굴복이었을 겁니다. 그 작전의 이름 자체가 장대한 분노. 사실 그냥 뭐 미국 애들이니까 뭐 장대한 분노라고 할 수 있지 않지만 가만 생각해 보시면 분노가 장대하다라는 표현 자체가 되게 좀 이상해요. 여튼 저는 거기서부터 좀 이상했다고 느껴지는데 여튼 트럼프가 원했던 완벽한 그 정복 내지는 이란의 그 굴복 선언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란이 잘 버텼다. 이란 침공을 육상 침공은 트럼프가 끝까지 선택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버텼다고 볼 수 있지만 다만 이란에 너무 많은 것들이 파괴됐죠. 그리고
0: 그쵸.
3: 트럼프가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믿었던 첫 번째 이유는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AI를 접목해서 전쟁을 하면 너네 수장들 장군들 지도자들 다 우리가 다 하늘에서 암살할 수 있어. 다 없앨 수 있어. 너네 이 두려움을 계속 평생 가지고 살래? 아니면 항복할래? 이런 종류의 굉장한 비대칭 전력에서의 우위 때문이었는데 그게 전쟁을 시작했을 때 이란이 움츠러들게 만드는 그런 기제는 되었을지언정 절대로 항복시킬 수 없다는 걸 이번 전쟁에서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란이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걸 승리했다고 말하는 건 굉장히 민간인 사상자의 차원에서도 전체적인 피해 측면에서도 어울리지 않지만 둘 중에 누가 더 시작할 때에 비해서 나아졌냐? 이란이죠. 이란입니다.
0: 글쎄 또 이제 뭐 핵 협상이 조금 더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이란은 끝까지 그 뭐 핵을 지키려고 했었다가 또 경제적으로 또 엄청난 피해 물리적인 것도 받게 됐고 혹시 이세준 기자의 생각은 다른 게 있나요?
4: 그러니까 사실 결국 이란이 경제적 군사적으로 피해는 많이 입었지만 그 최강대국 미국을 상대 우린 결국 지지 않았다라는 거를 남기게 됐고 무엇보다도 그 호르무즈 해협을 전략자산으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게 해준 하나의 계기가 된 이번 전쟁이었고요. 결국 사실은 그리고 미국이 가장 어떻게 보면 승리했다라는 데 방점을 찍으려면은 결국 정권 교체까지 이뤘어야 되는데 하지만 지금 결국에는 그 반서방 정권으로 똘똘 뭉치는 그 정권이 아직 남아있고 오히려 자기네들이 그 미국을 상대로 버텼다고 하면서 오히려 더 자긍심만 높여주는 오히려 그런 폐허가 됐을지언정 뭔가 좀 정신 더 강하게 똘똘 뭉치게 하는 약간 그런 식으로 남는 면에서는 이란은 물리적으로 많은 걸 잃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내부적으로 결속하는 데는 얻은 것이 많다.
0: 그러니까 특히 요즘에는 왜 뭐 옛날에도 많았습니다만 선전 정치, 특히 SNS로 우리가 승리했다. 이란도 마찬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또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휴전 합의가 아니라 종전 합의인데 그 이후에 남아있는 과제가 있어요. 또 60일간 핵 관련 협상을 또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거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그동안 그렇게 핵 관련 합의가 안 됐기 때문 아닌가라는 60일 동안 가능할까요, 과연?
3: 사실은 관련 합의? 전쟁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셔야 합니다. 오만에서 핵 협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0: 예,
3: 그래서 이란과 미국이 여러 나라들과 함께 핵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 협상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박차고 나간 게 미국입니다.

0: 이스라엘과 함께 침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갈 곳이 어디냐? 핵 협상입니다.
1: 다시 핵 돌고 돌아서. 네.
0: 핵 협상이 언제 시작되느냐? 그것까지 조건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이란 쪽에서 나온 이란 통신 쪽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핵 협상은 언제 하느냐? 이란 쪽 주장에 따르면 지금까지 동결되어 있는 이란 자금의 절반 이상이 이란에 되돌아가고 기타 이런저런 조건들이 만족되면 그때 핵 협상을 한다.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그때 시작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뭐냐면 전쟁하기 전에 오만에서 하던 그 합의를 앞으로 조건부로 다시 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것에 불과합니다.
1: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전쟁이라는 게 있었을 뿐 다시 똑같아진 거 아닌가요?
2: 맞습니다.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그 동결 자산, 그러니까 네. 경제적으로 피해가 크다 보니까 최대한 그거를 빨리 풀어주는 또 많이 얻어내려고 할 거고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쉽게 풀어주지 않고 이 비핵화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는 압박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이게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협상이 정말 쉽진 않을 거다. 60일간 동안 스무스하게 흘러가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1: 그러게요.
0: 대통령도 그걸 트럼프 대통령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게 한 2주 전에 있었던 MOU하고 거의 크게 차이가 없는 MOU라고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1: 그 휴전할 때.
0: 네. 그래서 2주 전에 있었던 그 합의가 미국에서 강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같은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을 아주 오랜 기간 지지해오던 상원 의원조차도 이거 아닌 것 같아. 공화당 내 강경파가 이럴 거면 전쟁 왜 했어. 도대체 이란한테 왜 이렇게 많이 주는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춤주춤 물러섰던 그 합의와 이번 합의가 얼마나 다른지는 봐야겠지만 큰 틀에서 유사하다 그래요. 그래서 쉽지 않을 겁니다.
1: 그러게요. 또 60일 동안 또 핵협상을 어떻게 할지. 뭐 이번에는 그래도 휴전이 아니고 종전 합의라고 하니까 그 판을 다시 뒤엎지 않아야 할 텐데 또 그런 또 마음도 가져보고요. 어렵습니다. 또 하나 아까도 이세준 기자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호르무즈 해협 이제 좀 문이 열렸고 또 그걸 실시간으로 이제 찾아보는 그런 사이트 보면은 그래도 이제 배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참 다행이긴 합니다만 해협의 주권 또 통행료 관련 문제는 그러면 이제 불확실성이 다 해소가 된 건지 뭐가 또 남아있진 않을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2: 전혀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아마 60일간 이 문제도 다뤄질 텐데 지금 전혀 얘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동상이몽입니다. 미국과 이란은 지금 이란은 60일 동안만 통행료를 면제하고 그 이후부터는 통행료를 징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란 외신 보도 보면은 미국도 이런 거를 수용했다. 라고 이란에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밤사이에 보도 보니까 트럼프는 영구 면제될 거다. 걱정하지 마라.
1: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되는 일 없을 것이다.
2: 자연스럽게 예전처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합의 분야는 60일간 동안만 무료. 그 다음은 어떻게 할지는 얘기해 보자가 현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치 본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1: 이 또한
2: 네.
1: 그러게요. 아주 그냥 불확실성이 또 다 해소가 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뭐 호르무즈 해협 이번에 이제 봉쇄가 되면서 와 이게 정말로 중요했던 곳이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됐는데 또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해협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운하 문제도 네. 그렇고 지정학적인 이런 거에 우리는 결국 에너지 수입원을 결국 다변화하기는 해야 되는데 근데 다변화한다라는 게 뭐 여기저기 5%씩 20곳으로 다변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변화하더라도 수십 퍼센트씩의 에너지 뭔가 이동 통로는 우리는 또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0: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이 굉장히 그렇게 이번 전쟁을 얻은 것이 없다라고 평가했을 때 가장 큰 타격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초크 포인트라고 표현하던데요. 이렇게 병목에서 네, 네. 이렇게 꽉 조았을 때 아이쿠 하고 어찌할 수 없이 그 목 조르는 쪽에 말을 들어야만 되는 그런 종류의 굉장히 취약 지점이 지정학적으로 있다는 게 아마 인류 역사상 이런 식으로 극명하게 드러나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여기를 제대로 지금 미국의 반격조차 못하는 이란인데도 불구하고 저 멀리서 뭐 미사일만 좀 쏘고 무인 드론, 샤헤드 드론만 이렇게 날리면 거기를 배가 못 지나가요. 그 배가 못 지나가는 곳이 우리나라 원유의 70%가 오가고 일본은 더 많이 오가고 동아시아 국가들이 굉장히 의존하고 있는 지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아시아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컸죠. 그래서 우리 동북아 지역

0: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쳤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정부가 나서서 뭐 석유 가솔린도 최고 가격제 해주고 뭐 전기 가격도 오르지 않게 만들면서 국민 여러분들이 크게 실감은 못하셨을 수는 있습니다. 많이 실감을 하시긴 하셨겠지만 진짜로 실감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아시아 지역은 영향이 컸고요. 그랬기 때문에 트럼프가 처음에는 아, 이건 아시아하고 영향 있는 거지 우리랑 영향 없어라고 우리는 기름 많이 나. 우리 기름을 수출하면 돼. 거기다 수출하면 우린 돈 더 벌어라고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1: 그렇죠.
0: 세계 경제가 다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서 아, 두바이유가 오르면 그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가격도 오르고 그 가격이 오르면 미국의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일반 소비자들의 기름 가격도 오르고 그래서 미국 물가가 급등하고 그렇게 되면서 전 세계가 이 물가 상승에 고통을 겪는다는 걸 확인을 한 그러니까 호르무즈가 막히면은 미국이 숨을 못 쉬는 상황이 된다는 걸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풀렸는데 풀리긴 풀렸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쵸. 여기 통행료를 받겠다 아니면 뭐 유지보수비 정도라도 받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란이. 물론 이란이 실제로 받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여튼 앞으로도 계속 이걸 잡고 내가 한번 쥐었다 폈다 하겠어 하는 의지를 분명히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1: 확실한 카드로 확인했으니.
0: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란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핵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핵은 필요가 없어요. 이제.
1: 호르무즈 해협 자체가 핵이에요. 네,
0: 제대로 이렇게 꽉 조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1: 그러니까 그렇게 2026년에 네. 한번 봤지 이러면서
0: 네, 그렇죠.
1: 언급만 하더라도 또 국제유가가 출렁일 수도 있어요.
0: 구두개입만 해도 국제유가가 출렁이고 그게 물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란이 핵을 가지는 걸 막을 수 있을지 그것도 미지수지만 핵을 안 가진다고 한들 이란이 눈의 가시라고 한들 이란을 다시 지금처럼 괴롭힐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저렇게 난리를 치는 것 같아요. 앞으로 헤즈볼라나 아니면 하마스가 계속해서 자기 주변에서 이렇게 계속 활동할 거고 저거 막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 라고 느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생각해야 될 건 저게 상수입니다. 이제 끝났으니까 앞으로 수입 계속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70% 원유 의존한다 그랬는데 원래 이렇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낮춰왔어요. 우리나라도 거기에 의존한다는 게 위험하다는 걸 알고 60% 초반대까지 낮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 막 이렇게 그 국제 유가나 아니면 에너지 지정학이 안 좋아지니까 좀 더 의존하게 됐고 그래서 그 다변화를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앞으로 더 해야 됩니다. 뭐 미국에서 가지고 오든 아니면 재생에너지로 하든 하여튼 그 수입하지 않는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쓸 수 있을지 아니면 똑같이 화석연료를 수입하더라도 그걸 꼭 호르무즈에 의존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계속 더 준비해야 될 겁니다. 지금 이거 끝난 거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1: 그러게요. 9370 쓰시는 분께서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무모한 전쟁 같다고. 그 전쟁 전에도 호르무즈 해협 자유로운 이동이 있었는데 통행료를 안 내게 됐다라는 희한한 전쟁이라고.
2: 사실 그렇죠. 해협 바다를 자유롭게 지나는데 돈을 낸 사례가 없죠. 사실 그쵸.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이란에서도 통행료가 아니라 뭐 안전한 운항을 돕는 보험료다. 뭐 이런 식의
1: 포장을 그렇게
2: 포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1: 권영민 님이 종전되면 차량 2부제도 이제 끝나나요? 사람이 참 현실적인 생각부터 먼저 하게 되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의 기존의 불편함도 해소가 되는가. 우선은 기름값부터. 주유소 기름값이 지금 내리기 시작했나요? 언제쯤 내려갈까요?
0: 이제 이건 더 이상 희망 고문은 아닌 것 같고요. 시간의 문제 같습니다.
2: 그렇죠.
0: 네, 이미 사실은 휴전은 MOU는 이번 주에 체결했지만 네. 보면 국제 유가는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1: 이제 배럴당 80달러 네. 거의 선까지 네. 내려왔어요.
0: 텍사스유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 내려왔고 두바이유도 이제 아마 한 며칠 안에 80달러까지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하게도 트럼프가 더 이상 전쟁을 할 의지가 없다는 걸 한 1, 2주 전에 이미 확인한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그때부터 쭉 내려왔고요. 앞으로 더 내려갈 건데 다만 늘 그렇듯이 시차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주 혹은 3주 정도 시차는 있을 것이고 최고 가격제로 인해서 못 오른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손해를 어떻게 보전해 주느냐에 대해서 정부가 이걸 세금으로 다 할까? 아니면 조금 더 요금을 오른 상태에서 조금 더 받을 수 있게 할까?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식으로 해결되는 건지 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여튼 시간의 문제긴 하나 해결될 것이고 2부제도 비축유가 조금만 더 차오르면 해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 방금 이야기한 석유 가격 그 최고 가격제 석유의 최고 가격

0: 사실 이거는 이제 그럼 폐지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1: 사실 아마 지금 정부에 물어보면 아직 정해진 게 없다라고 말을 할 겁니다.
0: 네.
1: 이게 원론적으로는 이런 인위적으로 가격을 누르는 이 최고 가격제를 폐지하는 게 맞고 당연히 종전되고 이제 물류 정상화되고 하면은 시간이 좀 지나서 당연히 폐지는 하겠지만 다만 지금 섣부르게 종전 소식한다고 하니까 폐지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계속 얘기했듯이 트럼프와 이란,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사이에서 어떤 변수가 나올지도 모르고 그리고 당장 그 국제 유가가 떨어졌지만 그게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려면 또 몇 주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사이에 아무런 변수가 없어야 되고 그러니까 주유소 가격, 그 주유소 우리가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그 가격은 생각보다 당장 떨어지진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전쟁 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인지 장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안정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결국 예상컨대 이번 달에는 아마 좀 한 번 더 연장을 할 것 같고 다음 달쯤에 어떤 좀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2: 다만 이 기름값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기자. 업종,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업종이라고 하면 항공업종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어제 그제 항공업종들이 굉장히
3: 그, 네,
2: 주가가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 말은 분명한 신호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1: 추가로 오늘 그 다음 달 유류 할증 효과 발표되거든요.
0: 아, 네.
1: 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유류 할증이 오늘 나오는데 아직 네, 나오지 네. 않았습니다. 근데 아마 예상컨대 6월보다는 7월이 떨어질 거고 그런 방향성은 나온 상태긴 합니다.
0: 근데 또 정부 입장에서는 최고 가격제를 폐지를 했다가 또 트럼프의 또 한마디에 상황이 또 달라질 수도 있으니 조금 더 아마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이고 뭔가 조금 더 확실해질 때까지.
2: 금요일인가 서명식을 한다 그러니까 예. 그걸 보고 나면은 뭐 더 이상 물을 수 없는 상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근데 사실 이제 유가라는 게 뭐 주유소 기름값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파급되는 효과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 진짜 밥상, 식탁, 물가까지. 아, 이게 그러면 다시 뭐 가공식품 가격, 외식 물가 줄줄이 올랐던 것이 다시 그러면 내려갈 수 있을 것인가? 뭐 항공사 뭐 할증료야 금방 내려갈 수 있다 쳐도 이거는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2: 쉽게 내려간다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오를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 이런 말을 하지 않겠죠.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 같고 일본은행도 이번 주에 금리를 아마 올릴 것 같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보긴 봐야겠지만 여튼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이제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인식을 하는 것은 이 유가라는 것의 영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이게 그냥 그 근원 물가를 이렇게 영향을 근본적으로 주는 종류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유가가 지금 당장 내린다고 하더라도 이게 결국은 원자재 가격, 결국은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종류의 압력을 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주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야. 그래서 이게 유가가 정말 80달러 아래로 내려가서 과거만큼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안정돼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나야 이 영향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지. 지금 떨어진다고 영향 사라진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0: 또 그동안에는 물가, 유가도 유가였습니다만 또 고환율 때문에 사실 또 수입 물가 입장에선 이중고가 있었던 거잖아요. 1560원을 잠깐 넘기도 했었고 이제는 1510원대 환율로 조금은 내려왔습니다만 또 이게 안정됐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일러요.
1: 고환율이죠. 아직까지도.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분명히 종전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좋은 측면이 있겠지만 고환율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 보면은 오르는 속도가 좀 오른 폭이 좀 덜해지는 완만하게 오르는 거지 이게 안정되거나 내려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2: 근데 또 어떤 면에서는 앞으로 환율은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란 전쟁이 저렇게 되면 에너지 수입 가격이 좀 떨어질 것이고 외국에 지불하는 가격도 좀 낮아지긴 할 텐데 미국 상황이 안정될 거 아닙니까?
0: 네.
2: 미국 상황이 안정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미치는 물가의 하방 압력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미국에서 워낙에 증시에 대어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스페이스 X 같은 미국 주식 상황인 증시 상황인데 미국 증시가 이렇게 계속해서 많은 종류의 새로운 신규 주식이 상장되고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 사실 수익률이 다른 나라 대비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미국이 아닌 주식 시장들이 조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상황 그런 종류의 금융 상황까지 본다면 앞으로 물가는 지금처럼 순조롭게만 흘러가기만 한다면 환율이 상당히 안정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정부가 약간 효과적인 개입을 해서 한번 탁 레벨을 낮춰놓으면 낮춰놓은 상황이 좀 유지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0: 그리고 또 좀 전 하자마자 재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란 재건 사업. 사실 이걸 또 현지에서는 정말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을 텐데 이거를 또 사업적으로 벌써 이야기를 한다는 게 참 잔인한 현실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이것도 현실은 현실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기를 3천억 달러 한 454조 원 규모의 재건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근데 이게 미국이 내는 게 아니라 우방국들 중심으로 네. 아니면 걸프 국가 중심으로 너희들이 돈 내라 뭐 또 이런 거더라고요.
2: 근데 사실은 너희들이 돈 내라이긴 한데 오늘 증시 상황 한번 보시죠. 가장 주목받는
0: 건설주가 또 많이 올라요. 네,
2: 건설받는 게 건설주입니다. 아, 주목받는 게 왜냐 우리나라 건설업체들 말고 거기 가서 공사할 업체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0: 그러니까 뭔가 시설을 지었던 네. 건설사들이 또 다시 재건도 할 수 있다는 네. 거죠.
2: 현지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건설사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거는 그 이란과의 관계가 어떤지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일정 정도의 피해들이 다 입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대 플랜트 공사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잖아요. 호르무즈를 조금 우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보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도 좀 우리 트럼프가 뭐라고 하건 간에 우리한테는 나쁠 건 없다. 공사 대금을 받을 수만 있다면.
0: 그러니까 뭐 외신 파이낸셜 타임스 뭐 이렇게 인용된 기사들을 보면 유럽, 뭐 일본, 미국 기업 등도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분담금은 누가 내고 그 이익은 또 어디로 가느냐. 이것도 또 따져봐야 할 테고 증시에서는 벌써 또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이후에 상황이 또 펼쳐지는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한번 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월드컵이 한창 펼쳐지고 있죠. 어떤 선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포브스가 발표한 전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최고 수입 선수 1위 누구일까요? 2019년에 유벤투스 소속일 때 우리나라를 찾은 적이 있었는데 벤치에만 앉아 있었던 바로 그 선수 노쇼 논란이 있었던 아 1918님이 크리스티아누 누구 이렇게도 보내주셨는데 노쇼 때문에 그런지 정이 안 가요 이렇게 한국인한테는 그때 그 기억이 참 많이 그렇게 세게 각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노쇼의 달인 밉상이라고도 9370님이 보내주셨는데 아이, 그 선수가 성공이라면 듣고 있으면 서운할 텐데 듣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김홍태님 호두과자 7098님 호나우두 이 선수 그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호나우두라고도 불렀었습니다. 근데 그 포르투갈어의 뭐 발음 또 본인 이름이니까 원하는 식으로는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세 글자로 이렇게 또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아, 김우경님이 이 친구 다 좋은데 좀 뺀질거리는 것 같아요 라고도 보내주셨는데 글쎄요. 아니 근데 엄청나게 성실하기 때문에 월드컵에 6번이나 나가고 지금도 자기 관리가 낮잠을 하루에 몇 번씩 쪼개서 자고 중간에 간식을 몇 번씩 식사를 나눠서 먹고 엄청나더라고요. 그 선수가 세계 최고 수입 선수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또 롱런 하는데 또 다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뭐 밀상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 자 어떤 선수일까요? 이름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6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3: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부동산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세중 기자 오랜만에 봤는데 이렇게 흰머리가 늘었습니까? 부동산 쪽 취재를 해서 그렇습니까? 고민이 많습니까?
1: 네, 고민이 많습니다.
0: 좀
1: 네.
0: 답이 좀 나와야 될 텐데 서울 집값 평균 사상 처음으로 1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의 다양한 그 대출 규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규제의 효과가 없다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규제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라고 봐야 될지 이세중 기자는 좀 어떻게 보세요? 좀 취재 많이 하고 있잖아요.
1: 뭐 그걸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하지만 분명히 규제 이후에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

0: 오히려 중저가 아파트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올해 들어서.
1: 이게 그래서 정부 정책의 효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사실 저희같이 이렇게 부동산 뉴스를 봐야 될 때만 보는 사람들이 평가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만 보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대충 얘기를 들어보면 강남 집값이 만약에 지금과 같은 종류의 대출 규제, 그러니까 몇 억 원 이상은 2억 원 대출해주고 몇 억, 그 사이에는 4억 원, 그 밑에는 6억 원까지만 대출해준다라는 이런 종류의 대출 규제가 없었다면 지금 정도에 그칠까? 그러니까 2억까지만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강남 집값이 엄청 비싼 집의 가격들이 훨씬 더 많이 오를 수 있었지만 적게 올랐다. 요거를 부정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방금 이세준 기자가 말했듯이 집값 정책이라는 게 강남만 보고 정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난 한 1년 제가 경험한 아니면 제 주변 사람들이 경험한 집값은 일단 15억 이하의 집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하는 거. 또 다른
0: 이제 대출 규제가 좀 다른 그 구간에서도.
1: 네. 다만 이 오른 것, 요 집값의 오른세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전월세 가격이 아니면 전월세가 씨가 말랐다라는 요 현상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그래서 월세 가격은 전에 없이 통계 수치로도 확인이 되긴 합니다만 뭐 2013년 이후 최고로 올랐다고들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월간 상승률로 보나 아니면 뭐 지난 기간별 상승률로 보나 월세 매우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월세 매물 자체도 적어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전세는 오르기도 올랐지만 이제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대형 단지로 가도 한두 개밖에 없다.
0: 좀 쪼개서 한번 볼게요. 네. 일단은 집값의 오름세는 특히 이제 서울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진단이고 뭐 사실 정부도 공급을 늘리겠다, 재건축 재개발 더 뭐 규제 완화하겠다, 속도 높이겠다라고는 합니다만 사실 또 그 공급이라는 것 자체가 구조적으로 수요의 속도를 또 따라가기가 힘든 게 또 부동산 시장이고 그건 우리가 아주 오랜 시간 못 기억을 했었고 또 최근에는 보면 왜 이재명 정부 특히 초반에는 이제 부동산 자금을 증시로 유입되게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그게 또 효과는 있었어요. 그런데 증시가 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주식으로 돈 번 자금이 이제 또 부동산으로 가고 있다 하더라고요. 이세준 기자 이걸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2: 그 한 보도 보니까 그 국토부에 우리가 이제 집을 살 때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걸 제출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분석했더니 올해 1월에서 4월 사이에 그 주식이나 채권 매각 대금의 3조 7천억 원이 주택 사는 데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눈여겨볼 게 그 15억 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주식이나 채권 매각 대금의 비중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통상 5% 미만이었는데 항상 이게 4월에는 13.2%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집값 상승장이 코스피 상승장이랑도 맞닿아 있다. 이 코스피로 주식으로 돈 번 돈 상당 부분이 아파트를 사는데 그 시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 이거는 수치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돌고 도니까 돈인데 부동산에서 주식 쪽으로 왔다가 주식 쪽에서 다시 이제 부동산으로 가고 있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또 집값은 영향 안 받을 수가 없고요.
1: 그 저희가 뭐 너무 당연하고 너무 단순한 얘기지만 부동산도 주식도 다 자산입니다.
0: 자산이죠.
1: 네, 이게 이게 소득이냐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큰 덩어리의 돈이 뭉쳐져 있는 것이냐라고 따져보면 인컴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 이 큰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근데 이 덩어리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덩어리를 불리고 싶어 합니다. 이건 인간의 속성인데 대한민국에서는 그동안은 부동산에 넣어놔야 이 자산이 불어난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고 근데 최근 한 1, 2년 사이에는 이게 주식에 넣어놔도 분다.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주식이 더 좋다라고 해서 주식으로 가긴 했으나 결국은 이 돈의 목적은 자기 덩치를 더 불리는 거예요. 불릴 곳이 보이면 계속 가는 건데 아니 주식이 오르는데 부동산이 안 오를 수 있나? 라고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한
0: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입니다. 또 불린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산 규모가 커졌으면 그걸 뭔가의 자산으로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냥 뭐 현찰로 갖고 있으면 뭐 사실 인플레이션도 해지가 안 되니까. 그러면 결국 주식, 채권, 부동산 이게 가장 이제 전통적인 자산. 물론 이제 금이나 요즘엔 가상자산도 많습니다만 그러면 그게 어느 곳으로든 가 있든 또 부동산에 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돌고 돌아서 또 그런 현실이고 그 아까 서영민 기자가 오늘 좀 띄웠던 전월세 시장을 한번 보자면 사실 이게 주택에 대한 규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0: 강력하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결국엔 또 돌고 돌아서 무주택, 전세가 필요한 사람들, 월세를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또 현실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1: 다주택자 매물이 확 줄었기 때문이겠죠.
0: 근데 그게 지금 뭐 취재 현장에서 이세중 기자 많이 또 어떻게 체감이 되세요?
2: 이게 전월세가 아까 제가 중저가 시장이 뜨겁다고 했잖아요. 전세를 못 구하니까 집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값을 밀어올리는 중저가 시장은 대부분 실수요자들이거든요.
0: 예.
2: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그리고 전세 매물도 없고 이럴 거면 집을 사야지라고 하면서 몰리니까 지금 전세가 오르는 거거든요.
0: 그러니까 월세 내느니 차라리 그냥 원리금 내자.
2: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근데 사실 결국 전세라는 거는 이 아파트 공급, 결국 주택 공급에 직결될 수밖에 없는데 이 아파트라는 거는 집이라는 거는 우리가 공장에서 빵 찍어내듯이 찍을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그쵸. 정부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거는 아무리 빨리 해봤자 4, 5년 뒤에 성과를 볼 수 있고 늦으면 10년 이상 걸리는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제가 취재해보면은 그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 전월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분명히 모르진 않을 것 같아요. 당장 공급을 물려 늘릴 수 없다면은 그렇다면은 지금 뛰고 있는 집값이라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원칙을 삼은 거 아닌가 그런 면에서 뭐 다주택자 규제라든지 계속 비거주에 대한 어떤 차별적인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집값을 잡아야지 그러면서 집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중저가 주택이라도 사라라는 시그널을 주는 게 아닐까 싶은데 사실 이게 제가 얼마 전에 그 정부 관계자한테 들은 얘기 중 하나가 앞으로 내년까지가 가장 정부에서 그 전월세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치를 것 같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아파트 공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월세, 임대 물량은 계속 줄어들 겁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도 바꿀 수가 없는 문제예요.
0: 그렇죠.
2: 그랬을 때 정부가 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물리적으로는 전세, 월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기보다는 공급을 장기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결국에는 매매값을 잡는데 목적을 두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초점을 거기에 두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0: 참 이게 뭐 다음번에 한번 더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매매가격 잡는다고 해도 사실은 또 그게 뭐 매물 부족 현상, 전월세 가격의 급증, 그래서 이제 최근에 어떤 분이 커뮤니티에 올린 왜 그 세입자들이 이렇게 큰 고통을 받고 밀려나야 하나요? 막 이렇게 울분에찬 글이 최근에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향후에도 우리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KBS 서영민, 이세중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2부에서는요 저희가 결혼 문화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최근에 좀 결혼 수요가 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예비 신랑 신부들 경제적으로 그 비용 부담 엄청나죠. 그 안에 부조리한 관행들까지도 한번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
3: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4: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보조기기 관리사로 근무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문성현입니다. 보조기기 관리사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사용하는 이동 보조기기를 깨끗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저는 공구를 다루는 일에 관심이 많아서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긴장됐지만 지금은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오늘도 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가운데 30도를 웃돌며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서울 33도, 대전과 전주, 광주 32도, 대구 31도, 강릉, 부산 28도, 제주 26도 등으로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오늘 제주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하늘이 맑아서 강한 볕을 가려줄 구름이 거의 없어 낮 동안

노출돼도 피부가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어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셔야겠고요. 또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대부분 나쁨, 경기 북부는 매우 나쁨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한편 제주도는 남쪽을 지나는 약한 비구름의 영향으로 내일 새벽까지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곳곳에 내리겠고요. 내륙 지역은 오후 들어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전라도를 중심으로 5에서 20mm 정도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지날 전망이고요. 당분간 30도를 웃도는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6도, 습도는 52%입니다. 송소진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벤스 부통령,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이미 종전 양해각서에 전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시각 15일 벤스 부통령의 언론 인터뷰 등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종전 MOU 타결을 발표한 14일 전자 서명을 마쳤으며 벤스 부통령은 MOU는 한 페이지 반 분량이고 매우 대략적인 문서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스 해협이 무료로 개방된다고 밝혔지만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호르무스 통행 수수료 징수권이 인정됐다는 상반된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이 핵 협상을 포함한 최종적인 종전 합의에 동의할 경우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3천억 달러 약 454조 원 규모의 재건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현재 시각 15일 한 미국 고위급 당국자를 인용해 종전 협상 과정에서 이 같은 재건 기금 조성이 논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한 관계자는 유럽과 아시아, 한국, 일본은 물론 미국 기업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오늘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니온 게이자의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오늘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인 단기정책금리를 현행 0.75%에서 1%로 0.25%포인트 인상하는 방향으로 논의합니다. 기준금리가 1% 정도로 인상되면 1995년 9월 이후 31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12.3 비상위험 사태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경찰 고위 간부 16명에게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치안감으로 한 계급 강등됐습니다. 계엄 당시 각각 서울청 공공안전처장, 경찰청 경비국장으로 기동대를 지휘했던 오부명 전 경북청장, 임정주 전 충남청장은 해임됐습니다. 또 주진우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과 강상문 전 영등포경찰서장이 강등되는 등 해임과 강등 정직 처분이 잇따랐습니다. 종합편성 채널 JTBC 등 중앙그룹 핵심 계열사들이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JTBC가 발행한 회사채와 전자 단기사채 불완전 판매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JTBC 회사채와 전자 단기사채 발행 과정에서 주관사 실사의 적정성과 재무위험 고지 의무 위반 여부 등 불완전 판매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국혁신당 새 원내대표의 김준형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오늘 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찬반 투표를 통해 만장일치로 김준형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합의 추대했습니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지냈고 22대 국회 전반기에는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코스피가 8,600선을 다시 넘으며 상승 출발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1.76% 오른 8,695.55로 거래를 시작해 장 초반 8,700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전장보다 0.48% 오른 1,039로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업체 대표

0: 기업이자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엔비디아가 30조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재 시각 15일 소식통을 이용해 엔비디아가 최소 200억 달러, 약 30조 3천억 원 상당의 채권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이런 2021년 이후 5년 만입니다. AI 열풍 속에 앞서 2월엔 알파벳과 오라클이, 3월엔 아마존과 4월엔 메타 등이 채권으로 자금을 수혈하고 있습니다. 미 공군 전략폭격기 B-52가 추락해 탑승자 8명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FP통신과 CNN방송은 현재 시각 15일 오전 캘리포니아주 에드워드 공군기지 비행장에서 B-52가 이륙 직후 추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내일 새벽까지 5에서 20mm 비가 내리고 경기 북동부와 강원도, 호남 지방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대전과 전주 32도, 대구 31도 등으로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7.6도, 습도 52%입니다. KBS 제1 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은성이었습니다. KBS.
1: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금방 10시 5분이 됐고요. 오늘 경제상식 퀴즈 정말 쉬웠습니다. 어떤 선수의 이름,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스포츠 스타 호날두죠. 이번 월드컵에 여섯 번째 출전을 한다라고 하는 뭐 자기 권리의 끝판왕이기도 하죠. 많은 분들이 정답 맞춰주셨고요. 7304님, 우리 소니와 같은 등번호 7번. 호날두 선수 등번호가 7번이었나요? 근데 호나우두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호날두라고 보내죠. 예. 그리고 문정환님이 금요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멕시코전이 있는 금요일 기다리시는군요. 성공예감하고 시간이 한 시간 정도 겹쳐가지고 예. 우리 청취율이 시청률을 이길 거라고 믿습니다. 자, 6595님이 호날두 선수가 이제 노쇼 때문에 좀 미움을 받았지만 헌혈하기 위해서 문신도 거의 없다라고 기부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또 0385님은 고등학생 아들의 장래 희망이 축구선수인데 롤모델이 호날두라고 합니다. 호날두 식단 따라서 탄산음료 안 마시고 물을 마셔요. 이런 거 좋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좋은 영향력이 있는 거죠. 아까 3079 쓰시는 분께서 삼행시를 지어주셨네요. 호가는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게 당연하니까 날마다 변하는 상황에 땜질하듯이 대책을 내지 말고 두고두고 효과가 확실한 보유세를 현실화하라. 아까 부동산 이야기할 때 결론은 보유세에서요? 예, 그냥 삼행시 3079님의 개인적인 생각인 걸로 하겠습니다. 실시간 의견 여러분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 계속해서 열려있고요. 저희가 다 읽어드리지 못하더라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그 선물방 게시판도 잘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힘차게 출발했던 코스피가 상승폭을 좀 많이 내주고 있네요. 지금 보합권까지 내려왔고요. 아까 8700선에서 지금은 8560선까지 좀 밀렸습니다. 0.1, 0.2% 정도 강보합 상황. 코스닥은 먼저 하락으로 돌아섰고요. 1.6% 내린 1016. 뭐 반등도 잠시 뭐 이렇게 강세가 많이 또 이어지지는 못하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네요. 삼성전자는 0.6% 약보합으로 돌아섰고요. 하이닉스는 아까 5% 이상 강세에서 현재는 0.7% 강보합 정도로 내려왔고요. 아까 200만 원 다시 넘었었던 삼성전기는 0.5% 하락한 198만 9천 원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주가 개장 초에는 강했었는데 현재는 2.5% 강세. 금융지주사들, 은행지주사들은 강세가 계속 이어지네요. KB금융은 5.6% 강세, 신한지주는 3.3% 강세. 코스닥 내에서는 알테오젠만 강보합이고 시총 거의 한 12등까지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던 반도체 장비주들이 두 자릿수 크게 또 조정을 받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내에서도 종목별로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큰 상황이네요. 원달러 환율은 1512원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2부는 결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역시 참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올해 1분기에만 6만 2천 쌍이 식을 올렸다라고 하는데요. 2년 연속 결혼하는 커플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참 다행이긴 한데 설렘도 잠시고 예비 부부들이 또 경제적으로는 한숨을 또 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고 하는데요. 예식장을 예약하는 것부터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또 청첩장 등등 돈 나갈 일이 또 한두 군데가 아니죠. 결혼이라는 그 거대한 산업에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오늘은 좀 깊이 있게 결혼 산업, 웨딩 산업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수상할 만큼 완벽한 결혼식이라는 책의 저자 이소연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2년 전쯤에 출연하신 적이 있어요.
3: 맞습니다.
2: 그때는 나는 옷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
3: 맞습니다.
2: 그 책이었죠.
3: 그때 제가 저희 엄마 옷을 입고 왔다고 맞아요, 맞아요. 옷을 소개했는데 똑같은 옷입니다.
2: 아, 그때 입고 온
3: 맞아요.
2: 옷이었어요?
3: 제가 2년 전을 추억하면서 그때 이거 입고 얼마나 그렇죠. 떨렸었나.
2: 2년 만에 한 번 보는 사람 만날 때는 뭐 같은 옷 입어도
3: 눈치채기 어렵죠.
2: 아, 그러셨구나. 요즘에도 옷은 안 사시고요?
3: 그렇죠. 책이 나오고 나서 오히려 더 열심히 실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횟수로 7년 넘어가는 새 옷 사지 않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 근데 그 사이에 결혼을 하셨어요?
3: 맞아요.
2: 결혼을 하시면서 또 책을 쓰셨고 체험담으로.
3: 맞아요. 원래 결혼을 할 생각은 있었는데 예. 결혼식을 할까 말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네. 아무래도 제가 환경에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돈도 많이 들고요. 낭비적인 요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할까 말까 하면서 여러 공부를 하고 좀 얘기를 들어보고 하는 과정에서 아, 이게 산업에 되게 큰 이야기가 얽혀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 또 아이러니하게 그럼에도 그럼 내 방식대로 식은 한번 해보자라고 결심해서 작년에 식을 했습니다.
2: 그러니까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또 작가로서 취재를 해서 책까지 내셨는데 오, 일단은 준비 기간? 결혼식 준비 기간은 얼마나 소요돼서 요즘에 보면 거의 한 1년 전에 예식장 잡는 건 기본이라고들 하잖아요.
3: 기본이죠. 요새는 1년 전에 가면 이건 제가 직접 들은 얘기도 한데 예. 제가 이제 취재차 그리고 또 예비 신부로서 가서 여쭤봤어요. 네. 내년 이맘때쯤 서울 어딘가에서 결혼을 하고 싶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의자를 뒤로 빼시면서 너무 늦게 오셨어요. 신부님 이렇게 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2: 1년 전에 갔는데요?
3: 네. 요새는 1년 반 전에 와라라고 좀 권하고요.
2: 예, 아니 1년 반 전에는 결혼을 결심할지 안 할지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3: 그래서 제가 이제 취재하면서 들었던 농담 같은 얘기는 예, 예. 누구랑 결혼하게 될지 몰라도 식장은 미리 잡아둬라. 진짜 진짜 이런 얘기 하세요.
2: 그게 무슨 특정한 길일이라는 날이 아니어도.
3: 아니어도요. 그냥 제가 이맘때쯤 하고 싶다. 그리고 그게 이제 성수기라고 하는 뭐 5월, 9월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1년 반 전에는 좀 예약을 해야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안내를 하고 있고 이게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냐면 사람들이 언제 예약을 할 수 있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예약금을 걸어놔요. 그게 40만 원 정도 버려야 되는 돈이거든요.
2: 만약에 안 하게 되면?
3: 안 하게 되면요. 네. 근데 이제 A홀, B홀, C홀이 있으면 B홀, C홀이 될지 안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예약 일정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불투명하고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A홀에 먼저 40만 원을 넣어두고 나중에 B홀이 되면 40만 원을 버리더라도 이제 바꾸는.
2: 아니 같은 예식장 업체인데 홀을 A에서 B로 바꾸는데도 위약금이 발생해요?
3: 이게 이제 중개업체가
2: 중개업체.
3: 홀을 예약해주는 거다 보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제 같은 업체가 아닌 거죠. 그래서 중개업체가 그 중간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런 취소 수수료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해요.
2: 아니 예비 신랑 신부가 완전 을이네요.
3: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비 신부, 예비 부부들이 이런 것에 문제를 제기하기보다 40만 원 내고 B도 홀드해두고 C도 홀드해두고
2: 일단 마음이 급하니까.
3: 네. 왜냐하면 또 그런 좀 길이를 받아놨다거나 아니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뭐 강남 지역에 하고 싶다 하면은 엄청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돈을 막 지불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2: 아니 그러니까 일생에 뭐 한 번? 네. 혹은 뭐 두 번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중요한 날짜니까 예약금 40만 원, 50만 원보다는 일단은 잡아놓고 보자. 네. 근데 그게 나중에 취소가 될 수도 있을 테고.
3: 그렇죠.
2: 근데 그게 결혼하려는 사람들이 갑자기 확 늘었다라기보다는 예식장이 많이 또 줄어서라면서요.
3: 그렇죠. 일단 코로나19 때 예. 많이 확 줄었대요. 예식장 수가.
2: 경영난 견디다 못해서.
3: 네. 그리고 예식장이란 게 사실 부동산 산업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위치가 되게 중요하고 하객들이 교통이 편리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한정된 지역에서 굉장히 이제 경쟁적으로 기업들이 붙다가 자본이 많은 대기업만이 살아남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SNS에 예쁘게 많이 올라오거나 아니면 뭐 밥이 맛있다 입소문이 소문이 나거나 하면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 업체들이 먼저 가격을 올리기 시작하면 이제 서울 일대 가격이 쫙 올라가거나 하는 식으로 되고 있더라고요.
2: 안서정님이 7년 전에 서울에서 결혼을 했는데 그때도 인기 있는 곳은 1년 전에 예약을 했어야 했어요라고.
3: 그렇죠.
2: 근데 지금은 더해요.
3: 그렇죠. 1년 반도 완전
2: 7년 전이 뭐 코로나 전이구나.
3: 그렇네요. 늦을 거예요 아마.
2: 그 결혼식. 한 3, 40분이나 걸리나요?
3: 뭐 그쵸, 요새 그쵸? 20분도 걸린다고 하던데.
2: 뭐 사진 찍고 해봐야 뭐 1시간도 안 걸리는데 전국 예식장 대관료를 보니까 중간값이 350만 원. 서울은 중간값이 650만 원이에요. 이게 소비자원 발표라고 하는데 이것마저도 두 달 사이에 50만 원이 오른 거예요?
3: 맞아요. 이게 이제 최근에 아마 뉴스에서 정부가 스드메 업체, 예식장 업체를 좀 규제하겠다라는 움직임을 좀 보신 분 계실 거예요.
2: 네, 막 가격 공표하라고 하고.
3: 네, 공개를 의무화하고.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미리 업체들이 가격을 올린다라는 이야기가 실제로 돌고요. 저도 결혼을 준비할 때 그 이제 규제가 나왔는데 나올 때쯤에 정말 1.5배, 2배 이렇게 가격이 오르더라고요.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
2: 나올 때쯤이 어떤 뜻이죠?
3: 그러니까 규제가 이제 규제가 나온다라고 할 즈음에 제가 결혼을 준비할 때였어요.
2: 근데 실제로 그 가격이 막 올랐어요?
3: 네, 1.5배가 오르더라고요.
2: 왜 그럴까? 규제가 본격 도입되기 전에 이참에 그냥 올려두자.
3: 보통 추가금으로 나오던 걸 이제 기본금으로 포함해서 공개를 하려고 그 기본금이 올린 것처럼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2: 근데 우리가 예전에 애프터 서비스 때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공공 예식장 있다면서요.
3: 아, 그렇죠.
2: 저렴하게 빌릴 수 있는 공공 예식장. 현실적으로는 어때요? 실제로 좀 잘 빌릴 수 있습니까?
3: 일단 이게 제 경험담인데요. 네. 저도 여기서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서울에 좀 많더라고요. 다른 지역보다. 예. 전화를 하고 PC 예약을 친구들 여러 명 티켓팅 성공 좀 한다 하는 친구들 다 동원해서 했는데 접속조차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한 예식장당 20커플, 30커플 이 정도로 모집을 하는데 수백 명이 모이는 거예요.
2: 아니 20커플이면 뭐 한 달에요? 뭐 1년에? 어떻게?
3: 1년 기준으로요. 예? 이제 주말에 그리고 또 뭐 행사가 있는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날짜가 다 빠지면 한 식장이 할 수 있는 커플 수가 정말 적어요.
2: 아, 거기서 예식만 하는 공공장소가 아니니까 공공기관이 아니니까.
3: 그렇죠. 공원이라던가 뭐 어떤
2: 회사 공공... 행사할 수도 있고 다른 네. 대관이 있을 수도 있고.
3: 네. 그래서 굉장히 적은데 사실 저는 이것만 성공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했는데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공공예식장이 예. 대관료는 영원이라고 써 있지만 네. 스드메 업체가 그 이제 지역 지자체랑 연계된 업체를 필수로 설정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곳에서 아니면 셀프로 하고 싶은데요라는 게 안 돼요. 지정된 업체에 대해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요. 가장 저렴한 이제 가성비형이 950만 원, 고급형이 1300만 원이에요.
2: 아니 그 공공 예식장인데 네.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을 특정 업체로 지정을 해놔요?
3: 네. 지정해두는 경우가 많아요.
2: 왜 그럴까요?
3: 제가 살펴봤을 때는 이제 친환경, 예를 들어 공원에서 한다 하면 예. 친환경 업체인 이곳을 이용해줘라 라고 하면서 그 업체를 소개해주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좀 엄밀히 살펴봤을 때는 그 업체들이 과연 친환경인가라는 의문이 드는 게
2: 이주원 작가님이 또 환경 문제에 또 예민하기 때문에 예.
3: 뭐 꽃장식이라던가 이런 건 사실 안 할 수 있는 선택도 전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안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랑 반드시 해야 되고
2: 아니 저렴하면 차라리 다행일 텐데.
3: 그렇죠. 근데 9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뭐 기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영원 예식장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신부들, 신랑들이 지불해야 되는 돈이 만만치 않아요.

0: 있는 거죠.
1: 그러게. 아니 공공예식장이라서 다 좋은 줄 알았더니 일단 예약 자체부터가 전쟁이고, 왜냐면 뭐 신랑 신부 결혼하는 날짜는 정해져 있는데.
0: 그렇죠.
1: 그러면 그 한 1년 전에 공공예식장 예약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0: 아, 그것도 웃긴 게 3개월 전에 뜨는 예식장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1: 3개월 전에는 그러면 공공예식장 잡으려고 그 전에 다른 예식장 예약 안 해놓고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0: 제가 너무 그 답답한 거예요. 그럼 나는 사람들한테도 또 혼주들한테도 3개월 후에 제가 결혼합니다라고 갑자기 예약 얘기를 하게 되는. 그래서 공공예식장을 한다는 게 이 정도의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수준이 된 거죠.
1: 근데 이게 또 상황을 바꿔놓고 보면 그 공공기관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대강당. 무슨 뭐 회사 일이 생길 수도 있고,
0: 그쵸.
1: 신입사원 뭐 연수가 생길 수도 있고, 다른 행사 치러야 될 수도 있는데, 뭐 1년, 1년 반 전부터 신혼부부들에게 이런, 이게 또 이제 좀
0: 그쵸. 리스크가 운영상에.
1: 될 수도 있겠고. 아, 이게 좀 어려운 측면이 있네요. 그 왜, 그래서 결혼 앞두신 분들이 결혼 박람회 가잖아요. 그럼 네. 가면 뭔가 좀 가격 비교도 하고, 여러 업체들 같이 따져보면서 좀 저렴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0: 이게 이제 웨딩 박람회라고 하면 예. 다른 어떤 박람회처럼 막 부스가 있고 예. 체험해 볼 수 있고 이런 이미지가 좀 떠오르잖아요. 네네네. 저도 드레스라도 볼 수 있겠다라고 하고 갔는데 드레스는커녕 실물로 볼 수 있는 게 정말 거의 아무것도 없고요. 거기에 있는 것은 예. 따닥따닥 앉아 계시는 플래너분들만 계세요.
1: 거의 그냥 부스만?
0: 네. 상담 부스만. 부스도 아니고요. 큰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앉아서 상담을 받는, 그리고 계약을 유도하는 자리로서 그 박람회가 좀 사용이 되고 있고, 이제 그때 박람회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 한다면 뭐 당일 예약하면 할인해 드린다, 뭐 오늘 이거 하면 같이 패키지로 드린다,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의 요소, 그러니까 이 패키지에 뭐뭐가 들어가고 각각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네. 전혀 답을 해주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박람회가 실제로 정보를 따져보고 서비스의 질을 비교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저 패키지로 계약을 좀 유도해내는
1: 패키지.
0: 그런 자리로 쓰이고 있어요.
1: 아니 근데 그 박람회 가는 목적 중에 하나가 여러 업체를 비교하기 위함이고
0: 그쵸?
1: 가격 하나하나 따져보기 위함인데, 구조적으로 따져볼 수 없게 그냥 다 저쪽 업체도 패키지, 이쪽 업체도 패키지인 거예요?
0: 네. 뭉개져 있는 거죠.
1: 그럼 패키지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는 볼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0: 제가 여쭤봤는데 예. 공개할 수 없다라고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 그러니까 뭐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은 들어있겠으나.
0: 맞아요.
1: 근데 그러면 드레스는 어느 지역이 어떤 업체고?
0: 아, 거기까지는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리스트를 보여주세요. 스튜디오 업체는 요거 요거 요거입니다.
1: 네.
0: 그러면 제가 마치 제가 필요한 정보를 다 확보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 촬영을 하게 되면 그 안에 뭐 야간 촬영이 들어가 있었는지, 뭐 드레스가 한 벌 더 추가되는 요소가 있었던 그 레퍼런스 사진을 보여준 것인지, 이런 것들이 비교가 안 돼서 그날 사진으로 본 것과 제가 실제로 그날 경험하게 되는 그런 서비스의 차이가 엄청나다라는 이야기가 많죠.
1: 그러게.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그 디테일로 들어가면은 복잡해집니다. 뭐 드레스는 몇 번까지 입어볼 수 있고, 업체
0: 그렇죠.
1: 몇 개까지만 비교해 볼 수 있고, 사진은 스냅은 얼마 몇 장 뭐 이게 있다 보니까 사실 악마가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0: 맞아요.
1: 근데 이제 왜 우리가 흔히들 스드메라고도 부르는데,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여기에도 업그레이드 비용, 또 원본 비용, 뭐 사진 받을 때도 뭔가 인쇄해서 앨범으로 받을 수 있지만 그 원본 파일을 받으려면 추가 비용 내야 되고.
0: 맞아요.
1: 수정본 비용이 있고, 뭐 헬퍼 비용, 추가금에 추가금에 추가금이 또 많더라고요.
0: 맞아요. 이게 도대체 이 추가금의 정체가 무엇인가 저도 좀 살펴봤는데
1: 네.
0: 제가 앞서 말씀드린 플래너, 그 웨딩 중개업체가
1: 네.
0: 뭐 홀도 잡아주고 스드메도 연결해주고 패키지로 꾸려주고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플래너가 껴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스드메 업체라고 한다면 고객과 직접 이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중개업체를 통해서만 서비스를 제공이 되는데 네, 네. 이 대형 중개업체 입장에서는 손님들을 이 스드메 업체로 한 번에 많이 데려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많은 손님을 데려올 테니까 패키지 할인가로 제공을 해달라라고 업체에 요청을 합니다.
1: 약간 관광 가이드.
0: 그렇죠. 패키지 여행과 예.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업체 입장에서는 줄이고 줄여서 이제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납품을 하게 되는데 예. 그게 가격이 너무 기본 자신의 이제 생계가 유지가 안 될 정도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본 요금을 채우기 위해서 현장에서 예비 부부들에게 추가금을 명목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똑같은 총량을 똑같이 지불을 하는데 기본금으로 싸게 하는 줄 알았더니 현장에서 추가금을 몇 백씩 내야 되고 서비스의 만족도는 완전히 떨어지고.
1: 그러면 웨딩 플래너 말을 듣고 간 거랑 현장에서 해당 업체 하나하나하나에 치르는 비용은 확실히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0: 그렇죠. 정말 실시간으로 달라지고요. 이게 마치 신랑 신부님이 욕심을 좀 내시죠. 아, 인생이 한 번뿐인데.
1: 그렇죠. 그런 말 진짜 많이 하죠.
0: 네, 너의 선택인 것처럼 현장에서 유도를 하다 보니까 신랑 신부도 아, 우리가 너무 아끼나? 한 번뿐인데 좀 돈 좀 쓸까라고 하면서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소비하는 것처럼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1: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아이, 그래도 일생에 한 번인데. 그래서 뭐 앨범 이런 것도 해야지 근데 집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한 10년에 한번 들여다보는데 또 그때는 또 안 할 수가 없고 근데 계속해서 추가 비용에 추가 비용까지 계속 붙고 있고 근데 또 막상 가면은 추가 비용을 또 안 낼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0: 네. 제가 이제 인터뷰 신부들 해본 사례를 들어보면 예. 이제 기싸움을 했다 라고 표현을 해요. 예. 이게 웃긴 거죠. 소비자가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는 건데
1: 그러니까.
0: 이 기싸움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네. 방금 전에 한 신부는 이렇게 추가하시긴 하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분한테 신부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데 좀 하시죠. 근데 저희가 이게 돈이 없어서 그런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1: 다들 해요. 뭐 네. 이렇게.
0: 그래서 그런 압박을 좀 주고 이런 압박이 좀 많이 가해지고 있는 게 저는 소셜미디어, SNS에서 이게 이제 같이 굴러가고 있는 것 같은 게 이제 서로 예비 부부들이 준비를 하면 알고리즘이 이런 예쁜, 이런 완벽한 사진들을 다 이제 이렇게 신랑 신부에게 딱 갖다 줍니다. 그리고 플래너들 그리고 업체들에서도 다 그런 계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레퍼런스를 이제 보고 가면 눈이 엄청 높아진 상태에서 소비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1: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남들은 이렇게 한다더라. 그래도 일생에 한 번 있는 결혼식인데 또 신부님 더 예쁘게 해드려야죠. 신랑의 뭐 자존심도 사회적 모두 있잖아. 이러면은 또 그래 지르자 이렇게 또 이제 되는 거고.
0: 그렇죠.
1: 또 그 특히 이제 예비 신부들은 그 드레스를 입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게 되는데 또 웨딩 플래너가 또 지정해 준 곳을 또 가야만 하는 그런 한계도 있고 드레스 업체는 어떤 구조 혹은 또 비밀이 있을까요?
0: 드레스는 일단 드레스 투어라는 게 있어요. 드레스 샵 투어. 그러니까 드레스를 고르기 전에 드레스 샵을 먼저 고르는 투어예요.
1: 아, 샵부터 고르는.
0: 네. 근데 이 샵 투어를 할 때 보통 한 뭐 최소 3개? 많게는 뭐 5개 이상 이렇게 이제 둘러보는 신부들이 있는데 이게 최소 3개가 된 게 사실은 이 중개 업체 입장에서 아까 많은 고객을 그 업체들에 담보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 그러니까 몇 명씩은 방문을 시켜줘야 수수료가 떨어지는.
0: 네. 그걸 약속을 해둔 상태예요. 근데 이걸 부부들에게는 얘기하지 않죠. 그리고 부부들에게는 신부님 체형이 이러신데 레이스도 입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즈도 입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비즈는 이 업체가 잘하고 레이스는 여기 업체가 잘합니다 라고 하면서 둘 다를 방문해 보게끔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부가 정말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 업체들에게 담보한 약속된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채우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 업체들이 가보면 사실은 차이가 되게 이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차이가 눈에 띄지 않거든요. 근데 한 4개, 5개 이렇게까지도 분산을 시켜서 그 업체 투어만 하게끔도 이제 유도를 합니다.
1: 일단 방문이라도 해주세요. 막 이런 거예요.
0: 그렇죠. 그래서 이게 패키지 여행 아까 이제 비교해 주셨는데 이제 노 쇼핑 이렇게 하잖아요. 쇼핑센터 안 갈래 하는 그런 옵션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 이제 웨딩 업계에서는 그런 이제 노 투어 옵션이 없고 다 어느 정도 투어를 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유도가 되고 그러니까
1: 사실
0: 있는
1: 그것도 거죠. 되게 피곤한 일인데
0: 맞아요. 이게 직장인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1: 시간 내고 가야 돼요.
0: 휴가를 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말에 가면 그날 예쁜 드레스가 다 빠져있다는 거예요. 식을 하실 테니까.
1: 맞아요.
0: 그럼 평일에 휴가를 내고 오셔라. 그러면 드레스 투어마다 휴가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엄청나고 비용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0: 그걸 온전히 다 부부들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1: 그러니까 사실은 드레스 고르러 가려고 휴가를 내는 게 아니라 드레스 고르기 전에 샵을 고르기 위해서 휴가를 내는 거예요.
0: 그렇죠.
1: 근데 그게 또 스튜디오 업체 고르러.
0: 그렇죠.
1: 메이크업 업체 고르러 또 그 하루.
0: 메이크업도 테스트 메이크업이라고요. 진짜 메이크업을 받는 게 아니라
1: 아, 살짝
0: 업체를 테스트하기 위한 테스트 메이크업이 상품으로 나와 있어요.
1: 그러니까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메이크업 업체인데 또 그 안에 있는 뭐 메이크업 아티스트라고 하네요. 그런 분들의 실력에 따라 천차만별이기는 한데 사실은 당일날 아침에 누가 걸릴지는 또 모르기도 하고
0: 그걸 지정하려면 지정비를 추가금으로 또 한 2, 30만 원 정도 내야 합니다.
1: 빠지지 않습니다. 추가금. 요즘에는 어때요? 그 드레스를 이제 입어보는 건 그 샵을 먼저 결정한 다음에 입어볼 수 있나요?
0: 그렇죠.
1: 그리고 드레스 입어볼 때 또 어디는 사진을 못 찍게 한다 하더라고요?
0: 대부분이 사진을 못 찍게 합니다.
1: 이게 고른 다음에는 찍을 수 있고요?
0: 본식 드레스로 고르고
1: 그것만?
0: 확정이 되면 찍을 수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촬영 못하게 하는데요. 그 이제 명분은 드레스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촬영을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그 드레스를 보고 간 거예요. 이미 업체에서 예쁜 사진을 올려두셨어요. 도대체 뭘 보호한다는 건지.
1: 다 보고 왔는데요? 공개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0: 그래서 말을 해봤어요. 이거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있는 거 봤는데요. 또 어떻게 쉐입을 잡느냐, 뭐 어떻게 이런 디자인을 좀 연출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고 하지만요. 제가 이제 수소문 해본 바에 따르면 사실은 그 이제 신부가 촬영을 해가면 선택을 번복할 수 있잖아요.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러면 취소나 변경에 의한 부담이 업체에 가기 때문에 그걸 줄이기 위해서 이런 부당한 규제를 한 것 아니냐라고 하고요.
1: 이건 추정이겠으나
0: 네, 추정이겠으나.
1: 사진 찍어가면 다른 거랑 계속 비교해 볼 수 있고
0: 네.
1: 그냥 머릿속에만 남게.
0: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웃긴 게요. 요새 네. 재밌는 알바가 있습니다.
1: 알바요?
0: 이 드레스 투어를 갈 때 네. 대생 하시는 분을
1: 와 스케치까지요?
0: 데려가는 거예요. 촬영이 안 되니까. 이게 사실
1: 아니 무슨 뭐 범인 몽타주 그리는 것도 아니고
0: 남편분 입장에서는 네. A라인, B라인 뭐 라인대로 또 쉐입대로 그림을 그리기가 어렵잖아요. 막 글로 써야 되거든요.
1: 그 명칭도 모르겠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이 특징을 잘 잡을 수 있는 분 아니면 뭐 친구를 이제 데려가서 스케치를 막 하는 거예요. 아이패드에다가. 이런 사례가 꽤 있더라고요.
1: 야, 그 몽타주 잘 그리시는 분들은 그런 알바를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저 개인적인 이제 저기로 봤을 때는 사실은 여러 개 입다 보면 저는 기억을 못 하겠더라고요.
0: 그렇죠.
1: 많은 남자분들은 이것도 예뻐. 저것도 예뻐. 이것도 최고다. 저것도 아까 그것도 괜찮. 이러다 이제 싸움 나기도 하는데.
0: 그렇죠. 근데 야. 그거를 이제 사진까지 못 찍게 하니까 정말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1: 그러게.
0: 싶더라고요.
1: 또 하나가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현실들 이제 파악을 하고 비용 같은 거 물론 이제 뭐 내려라 할 수는 없으니까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해라. 그러면 뭔가 경쟁이 붙어서 가격이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달부터 이제 의무화가 됐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좀 실효성이 있을까요? 어때요?
0: 맞아요. 그래서 저도 반가운 마음에 좀 팔로우업을 해봤는데요. 네. 과태료 1억을 부과하겠다라고 했는데도
1: 모은 게 안 하면
0: 네. 결혼 업체 92%가 여전히 공개하지 않았다라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1: 이 과태료도 있는데요.
0: 사실은 이제 현장 점검을 해서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유예 기간이다라고 업체 측에서는 생각을 하고 좀 평이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아까 여행 사례를 또 들어보면 저희가 패키지 여행을 갈 때 이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음식 가격, 뭐 식당 가격, 투어 가격, 입장료를 모두 개별적으로 공개하라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걸 공개한다고 해서 그 여행 뭐 패키지 상품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웨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스드메 말고도 요새 펄레, 퍼스트웨어, 얼리 체크인, 레이트 아웃 용어도 생소하시죠. 이런
1: 네, 정말 복잡해요.
0: 듣도 보도 못한 추가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1: 추가금 이름이었어요?
0: 네.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하게 한다? 저는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 저는 그냥 왜 그 스튜디오 사진 찍을 때나 본식 때 웨딩드레스 가져다 주시고 이 뒤에 이거 뭐 잡아주시는 이모님만 비용 드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9908님이 딸이 내년 2월에 결혼을 합니다. 준비 과정이 흡사 전쟁터에 나가기 위한 전초전 같습니다. 함께 지켜보던 아들은 자기 할 때는 혼인신고하고 사진만 찍겠다고 하네요. 너무 복잡하니까.
0: 진짜 전쟁과도 같아요. 신부들이 이걸 다 복잡해. 찾아보고 비교하고. 근데 비교를 할 수가 없죠. 투명하지가 않아요.
1: 근데 그거 조금 간소하게는 아니고 조금 더 편리하게 하려고 웨딩 플래너 도움을 받는 건데 그래도 복잡하고.
0: 그렇죠. 플래너가 중개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과정에서 불투명하면 할수록 스스로 마진을 낼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 안에서는 진정한 도움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이 상황 자체가 그렇지 못한 거죠.
1: 불투명할수록 또 마진을 그들이 또 가져가고. 네. 물론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 그게 또 생업이고.
0: 맞아요.
1: 또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일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가는가 이거는 알 수 있나요?
0: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도 온통 다 억울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1: 저희도 남는 거 없어요.
0: 신랑 신부 힘들어요. 플래너분 하루에 200통씩 전화해서 잡는데 욕만 먹어요. 미디어에서 맨날 플래너가 마진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 저희 그런 사람 아니에요. 힘들어요. 업체 기본금도 안 남아요. 힘들어요. 다 힘들다는
1: 추가금
0: 거예요.
1: 추가금 받아야만 돼요. 뭐 이렇게.
0: 네. 그럼 도대체 이 돈은 돌고 돌아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사실은 대형 중개업체로 많이 쏠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0: 그 플래너들이 이제 뭐 택시처럼 개인 사업자로 일을 하시면서 대형 업체에 소속이 돼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기본금이 없고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추가금을 많이 내게 유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들이 이제 번 돈의 일부를 대형 업체가 가져가는데 그 업체의 규모가 점점 더 온라인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많이 넘어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 점점 더 대형화되는 거예요.
0: 맞아요. 또 하나는 저는 소셜미디어 그리고 대형 포털로도 이 돈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이제 뭐 블로그나 카페 같은데 그리고 인스타그램에도 후기를 올리면 이제 페이백 3만 원, 5만 원 페이백을 해준다라는 그런 이벤트를 많이 열어요. 그럼 결국에는 이 포스팅 트래픽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이 정말 수상할 정도로 완벽한 이 결혼식 이 허상이 계속 소셜미디어에 돌고 그걸 사람들이 더 따르다 보면 이 트래픽이 계속 늘어날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 소셜과 포털과 그리고 대형 이 온라인 업체를 기반으로 한 대형 중개업체로 돈이 다 쏠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그러니까 신랑 신부 입장에서는 뭐 스트레스도 좀 받지만 사실은 큰 돈이 또 나가게 되고 뭐 큰 결심을 하고 비용을 이제 지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만족도라도 높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만족감은 높을까요?
0: 만족감은
1: 좀 주관적이긴 합니다만.
0: 매우 낮죠. 객관적인 지표가 있더라고요. 이제 소비자원에서 조사를 해봤을 때 저희 매일 주문하는 새벽 배송 있죠.
1: 예.
0: 그 배송의 만족도가 70점인데요. 이 스드메 이 결혼업에 대한 만족도가 49점, 50점 정도 돼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이용하는 이 서비스 그리고 단위 자체가 다르잖아요.
1: 네, 그렇죠.
0: 2, 3천에서 서울 기준으로는 7천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그렇게 큰 돈을 지불하는 것 대비 만족도는 너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1: 그러게요. 고생하고 오랜 시간 고민을 하고 큰돈 쓰는 것 대비 만족도가 너무 낮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돌고 돌아서 결국 결혼식 비용이 신랑 신부나 그 가족에게만 있는가 사실은 이제 하객들에게도 돌아갑니다. 이게 시대가 어느든 간에 이제 축의금 논란 논쟁이 좀 있어요.
0: 항상 있죠.
1: 또 왜 식대가 올라가다 보니까.
0: 맞아요.
1: 축의금도 예전에는 뭐 3, 5 이런데 이제 3, 5, 10까지 가고 식대가 이제 거의 10만 원이 육박하는 곳들도 있어서 거기 가서 밥 먹으면서 10만 원 내는 게 맞냐 막 이런 논란도 있고 이런 현상은 좀 어떻게 보세요?
0: 이게 저는 이 하객 입장에서도 부담이잖아요. 하객룩 차려입고 가는 거 주말에 시간 내서 가는 것도 힘든데 돈까지 10만 원 이제 정말 식대가 뭐 강남 기준으로는 9만 원을 돌파했다고 하니
1: 평균?
0: 네. 그러면 이제 10만 원을 내면 1만 원이라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결혼식장에 가기 전에 청첩장 모임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밥을 한번 얻어먹었다면 신랑 신부 입장에서는 돈을 오히려 더 지출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를 하객들이 모르지 않죠. 그렇다 보니까 하객 입장에서는 사실 정말 축하하러 가야 되는 자리인데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자본과 감정이 뒤얽혀서 서로 이제 역할이 오히려 바뀌는 뒤바뀌는 상황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하객들이 뭐 안 가고 오가 오히려 더 낫다라고 하면서 결혼식 자체를 안 가게 되는 그런 이제 이야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1: 그러니까 사실 뭐 관혼상제 때 같이 가서 이제 마음으로 축하해주고 약간의 이제 부조라고 하잖아요. 도와주고
0: 네.
1: 그 마음을 같이 이제 나누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걸 이제 따지게 되고.
0: 그렇죠.
1: 참 슬픈 현실이에요 이거. 아.
0: 사실 이 청첩장이란 게 원래 우리나라에 없었던 제도거든요.
1: 청첩장.
0: 네. 청첩장이란 게 우리나라는 지역에서 그냥 동네에서 잔치를 하는 게 곧 혼인 혼례였기 네네네. 때문에 청첩장이란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일제강점기 이후에 청첩장을 든 사람만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문화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걸 기꺼이 이제 청첩장을 막 뿌리고 있는 건데 사실 우리의 전통만 보면 필요 없어요. 가까운 사람이면 누구든 이제 환영하고 그렇게 이제 기꺼이 올 만한 자리여야 했던 것이 완전히 뒤바뀐 상황이 된 거죠.
1: 그러게 또 청첩장 받으면 또 부담감부터 느끼고
0: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1: 또 왜 그 호텔 같은 데 이제 지정석 있는 자리면 실제 참석하실 분은 미리 꼭 연락을 주세요 이렇게 명기하기도 하고
0: 맞아요.
1: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내가 저 사람 결혼식에 지정석까지 앉아서 식탁에서 칼질을 할 만큼 가까운가?
0: 맞아요.
1: 차라리 또 근데 그럴 때는 봉투만 보내는 게 부담이 덜할 수도 있어요. 2456님이 조금 전에 식사비 너무 높은 곳에서 하면 축의금 너무 부담갑니다. 오라는 건지 축의금만 내라는 건지 고민이 되죠.
0: 그렇죠.
1: 호텔 결혼식에서 10만 원 낼 수도 없고.
0: 맞아요. 항상 이게 논란이 정말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 없는 게 네. 이게 비용 문제가 계속 부부에게 간다라는 기사가 나오니까 그들의 이제 지인인 하객 입장에서도 그 부담이 그대로 전가가 되는 상황인 거죠.
1: 그러니까 서로가 사실은 또 비싼 고민을 하는 거예요.
0: 맞아요.
1: 모시는 사람 입장에서도 혹은 이제 가는 거 고민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0: 맞아요.
1: 그 청첩장 모임이라는 것도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한 1, 2년 동안 이제 안 보다가 한번 나 결혼한다고 연락하니 좀 미안하니까 우리 같이 이제 식사하는 자리 마련을 해서 청첩장을 주는 게 요즘 또 그게 문화잖아요.
0: 맞아요. 이게 마치 그냥 모바일 청첩장만 보내면 너무 좀 예의가 없어 보인다라고 해서 청모, 청첩장 모임이라는 이제 단어가 생겼는데 이게 1인당 평균 들어가는 돈이 4.7만 원, 약 5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비싼 가격에 이제 대접을 하고 청첩장을 이제 전하는 건데
1: 그죠 그냥 연락만 하기 미안하니까
0: 근데 이제 그 마음은 알겠지만 이게 또 하나의 부담이 돼서 이게 평균 비용 한 2-300 정도 든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신부 입장에서는 이제 특히 이제 식을 앞두고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청첩장 모임을 하면서 매번 저녁을 먹고 또 주말에는 어디 샵에 가서 어디 병원에 가서 또 살을 빼고 이런 정말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기쁘고 축하의 마음만 가득했어야 할 자리가 어쩌다 이렇게 돈과 관리의 대상이 되었나 싶은 거죠.
1: 이게 참 그러게요. 저도 예전에 저는 2008년에 결혼했는데
0: 네.
1: 그 청첩장 보기 바빠하고 안 하고 그냥 연락만 돌렸다가 욕 많이 먹었었습니다.
0: 아 진짜요?
1: 맞아. 그리고 당시에는 제가 청첩장도 그때 이제 종이 청첩장 봉투에 넣는 거 말고 이 뭐 명함만한 거
0: 어?
1: 간이 종이 청첩장 이런 거 나왔었거든요. 그때
0: 어,
1: 그거 돌리다가 욕도 먹었었어요. 이게 뭐냐고.
0: 성의가 없다.
1: 나를 뭘로 보고. 그래서 아 이거 실수했나 보구나 해서 어른들한테 이게 봉투로 드려야 되는구나 막 생각을 했었는데
0: 근데 그게 청첩장이 되게 문화적인 그런 유례 깊은 사례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화가 오래되지 않았다. 애초에 우리의 것도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면
1: 뭐 마음 같아서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봉투에 이렇게 써서 누구 귀하 이렇게 드리고 싶지만 이소연 작가님은 아예 종이 청첩장 자체를 만들진 않았어요?
0: 아예 안 만들었어요 저는. 그리고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서운해하실 분이라면 제가 이제 잘 설명을 드리는 게 맞고 설명을 해서 잘 납득을 하시기 어렵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나에게 기꺼이 축하를 받을 만한 관계는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통의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어렵거든요. 그렇게 관계를 뭐 자신의 기준으로 마음껏 하기가. 그래서 저는 이 악습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럴수록 저는 한 명의 사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또 이해를 하고 아 요새는 이런 문화가 있구나 라고 또 받아들일 수 있을 테니까요.
1: 그러게요. 아니 그래서 왜 우리가 자 작은 결혼식을 네. 지향을 하잖아요.
0: 네.
1: 곽정대님이 원빈 이나영이 아니라서 좀 이렇게도 보내주셨는데 작은 결혼식을 하면 과연 진짜로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0: 스몰 웨딩 빅 머니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1: 작은 결혼식이 돈이 더 들어요?
0: 돈이 더 드는 게 이 규모의 경제라는 것을 제가 까맣게 잊고 있었더라고요. 저도 처음 결혼 준비하기 전에는 스몰 웨딩 하면 되지. 그럼 돈도 아끼고 낭비도 안 하고 얼마나 좋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스몰 웨딩은 보통 아까 공공예식장의 사례처럼 원래 예식장이 아닌 공간을 이렇게
1: 임시로
0: 꾸려서 주말에 사용하고 평일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인력 비용이 다 예식장 비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1: 외주 인력이 또 와야 되고 케이터링이라고 하는 음식도 외부에서 또 와야 되고
0: 그렇죠.
1: 그걸 차려야 되고
0: 그렇죠. 그리고 한 홀에서 보통 20분 만에 이렇게 부부가 바뀐다면 이제 한 번에 준비해야 되는 음식량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그걸 나눠 쓸 수가 있는데 스몰 웨딩 같은 경우에는 한 부부만을 위해서 이제 업체가 오고 그 비용을 온전히 한 부부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현실이고 또 이게 좋은 대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고 하면 그런 비용적인 허들이 분명히 있죠.
1: 야, 그러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생각해보면 규모의 경제라는지 우리가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예식장이라는 이거 진짜 좀 안 좋은 표현인데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가야 더 싸게 빨리 할 수 있는
0: 그렇죠.
1: 아, 이게 현실이네요. 몰랐던 거 많이 배웁니다 오늘.
0: 저도 책을 쓰면서 결론을 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스몰 웨딩만이 답이 아니고 그렇다면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가는 거를 내가 권장해야 되느냐. 그건 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자신의 기준으로 그런 선택들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뭔가 플래너가 하라고
1: 자신의
0: 해서
1: 기준.
0: 주변 사람들이 하라고 해서 라고가 아니라 나는 예를 들어 저는 그래서 기꺼이 포기한 것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뭐 교통의 편리성 이런 거.
1: 좀 포기하고.
0: 네. 포기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걸 내가 포기하고 어떤 양해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뭐 대안까지 마련을 하고 나서 그런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1: 그 얘기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이소연 작가님이 예전에 나는 옷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책도 네. 쓰셨고 웨딩드레스도 이번에. 남과는 좀 다르게 하셨어요.
0: 그냥 네, 중고로 5만 원짜리 사가지고 식 끝나자마자 4만 원에 되팔았습니다. 그래서 만 원에 드레스를 입고 잘 식을 치렀어요. 그리고 제가 이 사실을 굳이 얘기하진 않았거든요. 이거 5만 원짜리 드레스야 이렇게.
1: 아 사람들한테?
0: 네. 근데 그 누구도 제 드레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요. 몰라요. 제가 제 드레스 뭐 입었는지 기억나? 이렇게 하면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인간 테스트를 한번 해봤기 때문에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부분들 드레스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1: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거
0: 아무도 모를 것이다.
1: 그러게 또 어떻게 입느냐가 또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0: 그렇죠.
1: 오늘은 우리 결혼식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수상할 만큼 완벽한 결혼식의 저자이기도 한 이소연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 바티칸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레오 14세 교황과 면담하고 방안을 요청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고 교황청 국무원장과 면담에선 교황의 방북 가능성도 거론됐습니다. 종합편성 채널 JTBC 등 중앙그룹 핵심 계열사들이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JTBC가 발행한 회사채와 전자단기사채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모두 전자서명을 마쳤다고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이란의 핵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 등에는 양국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애프터 서비스의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우리 청취자분들의 질문 어떤 게 들어와있죠?
3: 네, 어제 돈월이 투자백서 시간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혜진님, 가족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킬 수도 있나요? 하셨고요. 2867님, 65세 이상은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없나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이 내용 이기쁨 노무사에게 자문을 구해봤는데요. 일단 가족도 가입을 할 수 있는데 네. 이걸 신청할 때 허위 가입 여부를 엄격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은 증빙 자료를 잘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하고요. 65세 이전부터 일을 해서 65세 이후에도 취업한 상태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공제가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65세 이후에 취업을 했다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0: 된다고 합니다.
1: 네, 또 다른 질문은요.
0: 네, 어제 퀴즈 정답이 경매였는데요. 박민지님, 경매로 집을 낙찰받아도 생애 최초 혜택을 적용받나요? 하셨습니다.
1: 생애 첫 집을 경매로 마련하는 것, 예, 역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전입을 하고 실거주로 네. 해야 하는 등 그 요건은 갖춰야 하는 거고요. 본인 배우자 또 그 세대 기준으로 무주택 그러니까 네. 과거 소유 이력 또 점검하게 되니까요. 무주택자였어야 되는 거고요. 실거래가 기준으로 12억 원 이하여야 하는 거고
0: 네.
1: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거고요. 이런 요건들을 갖추게 되면
0: 네.
1: 최대 200만 원 한도에서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0: 네. 0980님이요. 경매와 공매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1: 우리가 경공매 합쳐서 부르기도 하는데 경매와 네. 공매는 좀 방식이 다르기는 해요. 경매는 대표적으로 개인 혹은 은행. 금융사, 사적인 채무를 갚지 못해서 넘어가는 게 네. 경매이고요. 법원에서 관할 하게 됩니다.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관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세금 같은 걸 내지 못해서 넘어간 물건이 공매로 네. 나오게 되고요. 또 국가가 소유한 국가 자산을
0: 네.
1: 매각하게 될 때 공매 절차를 거치게 되죠. 그래서 경매는 법원에서 공매는 온라인 그 온비드라고 네. 하는 이제 캠코 자산관리공사 사이트에서 여러분이 참여하시고 살펴보실 수가 있죠. 어휴,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유혜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증시 상황이 오늘도 뭐 장중 좀 변동성이 있습니다. 아까 한 8,700선 이상 강세를 보이다가 거의 보합권 내려갔다가 코스피가 하락 전환 직전에 다시 올라가서 1.3% 상승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낙폭이 더 커진 1.6%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13원대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내일 아침 9시 5분에도 알찬 소식도 많이 갖고 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0: 안녕하세요. 4살 유나 엄마 정유진입니다. 유나가 태어나고 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항상 웃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나하나 했을 때 어릴 적의 저의 모습 그리고 어릴 적의 저희 남편의 모습을 딱 떠오르게 하는 순간순간이 제일 재밌고 또 즐거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 놀이도 좋아하고 캐릭터 인형 가지고서 인형극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한 5번씩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기도 하고 저랑 같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티키타카도 워낙 좋아해서 같이 한 30-40분 정도 얘기하고 지쳐서 잠이 듭니다. 아이가 저를 꼭 안아주고 그리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이 저한테 토닥토닥 해줄 때 아, 내가 정말 엄마가 되길 너무 잘했구나. 유나야, 우리 세 가족 행복하고 늘 즐겁고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화이팅! 사랑해!
1: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파울라 코르텔레시 감독의 우리에게는 아직 내일이 있다와 함께합니다. 일하러 가기 위해 서둘러 집 밖으로 나선 델리아의 뒤로 거리의 풍경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삶을 개척하려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부상당한 남자들, 군인들, 아이를 둘러업고 식료품을 파는 여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델리아는 하루에도 여러 개의 소일거리를 하며 돈을 법니다. 우산이나 옷도 수선하고 간병이 필요한 이가 있는 집에 가서 주사를 놓아주는 일도 합니다. 간병과 양육은 가정 안팎에서 모두 여성들의 몫입니다. 부지런히 일하지만 시급은 남자들에 비해 헐값이죠. 당시 국민투표를 앞두고 차오른 사람들의 기대감은 델리아가 간병리를 하러 간 부잣집의 분위기에서도 감지됩니다. 거실에서 가족들이 투표와 앞으로의 정치적 방향을 둘러싸고 열띤 토론 중입니다.

새로운 생각과 인물이 필요해요. 이때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던 집안의 안주인이 한마디를 거듭니다. 공동체의 이익이 필요해. 곧이어 남편의 꾸지람이 들려옵니다. 당신과 상관없는 토론에 끼지 마. 델리아는 민망한 듯 고개를 숙이는 안주인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아내의 입을 틀어막는 남편들의 무시는 델리아의 집이나 그보다 계층이 높은 집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길을 걷던 델리아가 갑자기 정비소 앞에서 조금은 상기된 얼굴이 됩니다. 정비공 니노가 델리아를 보곤 웃으며 나옵니다. 델리아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이루어졌을지 모를 과거의 인연입니다. 니노는 얼마 후 다른 지역으로 떠날 것이라 말합니다. 그는 델리아가 같이 떠나기를 바라는 눈치이지만 델리아는 쉬이 대답할 수 없습니다. 얼마 뒤 델리아에게는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델리아는 화색이 된 채로 봉투째 소중하게 품어봅니다. 그리고 가족들 몰래 편지를 숨겨두죠. 혹시 니노가 보낸 연애 편지일까요? 드디어 그가 비밀스럽게 탈출의 계획을 제안한 걸까요? 단순하게 자신의 행복만을 쫓는다면 델리아에게는 그 편이 나아 보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9살 규리미는 중증 뇌병변 1급 장애와 뇌전증을 앓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어려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혼자 버틸 수가 없는데요. 그런 규림이 곁을 지켜온 건 바로 할머니입니다. 아픈 규림을 위해 병원과 식당 청소일을 하며 긴 세월을 버텨온 할머니. 설상가상으로 몇 달 전 급성 호흡곤란으로 기관 절개술까지 받은 규림이는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두 번 있는 면회날, 할머니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히는 규림이. 아픈 손녀를 병실에 남겨둔 채 돌아서야 하는 할머니의 마음은 오늘도 무너져 내립니다. 규림이가 조금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치료받고 할머니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더위의 기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서울 33도, 대전과 전주, 광주 32도, 대구 31도, 강릉, 부산 28도, 제주 26도 등으로 내륙을 중심으로 30도를 웃돌면서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그래도 습도가 높지 않아서 볕이 무척 뜨거운 불볕더위가 나타나고 있어 강한 햇볕만 피하면 더위를 조금 식힐 수 있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내일 새벽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내륙 지역은 오후 들어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전라도에는 저녁까지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와 소나기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습니다. 햇볕에 수십 분만 노출돼도 피부가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어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셔야겠고요. 또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대부분 나쁨, 경기 북부는 매우 나쁨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지나겠고 당분간 30도를 웃도는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2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벤스 부통령,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이미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시각 15일 벤스 부통령의 언론 인터뷰 등을 보면 미국과 이란은 종전 MOU 타결을 발표한 지난 14일 전자 서명을 마쳤고 벤스 부통령은 MOU는 한 페이지 반 분량이고 매우 대략적인 문서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무료로 개방된다고 밝혔지만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호르무즈 통행 수수료 징수권이 인정됐다며 상반된 보도를 했습니다. 국제 핵사찰단이 이란에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은 현지 시간 16일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제 원자력기구 사찰단의 이란 복귀 여부에 대해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에 매우 명확하게 명시된 핵심 조항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사찰 재개 시점은 추후 논의될 것이라면서도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사찰 재개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이 핵 협상을 포함한 최종적인 종전 합의에 동의할 경우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3천억 달러, 454조 원 규모의 재전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현지 시각 15일 종전 협상 과정에서 이 같은 재건 기금 조성이 논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고위급 당국자는 유럽과 아시아, 한국, 일본은 물론 미국 기업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국제선 항공료에 부과되는 유류 할증료도 상당폭 내려갔습니다. 7월 발권에는 항공권에는 유류 할증료 19단계가 적용됩니다. 6월 적용됐던 27단계보다 8계단이 내려갔습니다. 대한항공은 7월 국제선 유류 할증료를 노선별로 편도 기준 46,400원에서 344,000원 부과할 예정입니다. 인도양의 섬나라 스리랑카에서 변종 뎅기열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뎅기열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4만 1,144명이 발생했고 이들 가운데 24명이 숨졌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뎅기열 바이러스 확산은 기후변화와 함께 최근 이어진 폭우와 홍수로 매개 모기의 번식에 좋은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오늘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은행은 오늘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인 단기정책금리를 현행 0.75%에서 1%로 0.25%포인트 인상하는 방향으로 논의합니다. 기준금리가 1% 정도로 인상되면 1995년 9월 이후 31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수출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낸 자료를 보면 지난달 수출 물가는 전달 대비 0.3% 상승했고 1년 전 대비 46.9% 올랐습니다. 특히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수출 물가 지수는 15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공급이 수요에 비해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며 이런 수급 불균형이 수출 물가 상승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종합편성 채널 JTBC 등 중앙그룹 핵심 계열사들이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JTBC가 발행한 회사채 등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JTBC 회사채와 전자단기사채 발행 과정에서 주관사 실사의 적정성과 재무위험 고지 의무 위반 여부 등 불완전 판매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 한명희 대표와 한준혜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합니다. 경찰은 이들이 미군 철수 요구 시위를 주도하고 한미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정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내일 새벽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고 경기 북동부와 강원도, 호남 지방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 지나는 곳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대전과 전주는 32도, 대구 31도 등으로 덥겠습니다. 내일은 영남 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권역에 또 소나기 소식이 있겠습니다. KBS 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성훈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합의했다고는 하지만 호르무즈해 협 개방을 비롯한 중대 쟁점을 두고 벌써 입장 차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란의 동결자산 해제, 이란 핵개발 논의에 대해서도 양측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건데요. 또 다른 변수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종전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라면서 전쟁을 계속해서 이어갈 태세고요. 또 오는 19일에 있을 종전 양해각서 서명식 이후 60일간의 본 협상 과정도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는 이번 종전 합의의 의미 그리고 한계는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주목할 국제사회 소식은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쿠바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합의 발표 이후 미국이 이란 다음 군사적 공격 목표를 지목했던 쿠바에서는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전력난 때문에 학교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데다 방학을 앞당겨 시작한 탓에 학습 결손도 심각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현지 상황은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6월 16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미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요 7개국 정상회의 G7 참석을 위해 프랑스 에비앙에 도착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식 서명식이 열리는 19일부터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무료로 개방될 거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이란이 핵포기에 동의했고 이번 합의에 미국의 대이란 제재 완화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지만 이란 측은 양해각서 서명과 동시에 즉각적인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종전 협상 타결로 전쟁이 사실상 종료됐고 눈앞에 닥쳤던 핵 위협도 제거됐지만 아직 이란 및 그 대리 세력과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재 시각 15일 예루살렘 총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 캠페인 성과를 적극적으로 옹호했습니다. 그러면서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단독으로 타격하거나 레바논 내 헤즈볼라를 상대로 독자적인 군사 행동을 감행할 방침인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이 핵 협상을 포함한 최종적인 종전 합의에 동의할 경우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54조 원 규모의 재건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도 CBS 인터뷰에서 이란이 의무를 이행하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재건 기금 조성 논의를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협상 내용에 발근한 관계자는 유럽과 아시아, 한국, 일본은 물론 미국 기업도 관심을 갖고 있다며 제재가 해제된다면 이 기금은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 가담한 러시아 개인 34명과 단체 47곳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유는 새로운 제재는 러시아 군산 복합체의 핵심 그림자 함대, 유럽에 대한 하이브리드 공격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등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개인 사제로 불리며

0: 푸틴과 각별한 사이로 알려진 러시아 정교회 고위 성직자 게오르기 쉐브쿠노프도 제재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참고로 제재 명단에 등재된 개인과 단체는 EU 내 자산이 동결되고 EU 여행이 금지됩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향해 가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에선 여전히 폭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도심에 밤새 공습이 이어지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페체르스크 라브라 동굴 수도원도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드론이 동굴 수도원이 있는 지역을 의도적으로 공격했다며 기독교 문화를 겨냥한 가장 심각한 범죄라고 규탄했습니다. 러시아는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유럽을 향해 러시아의 최후 통첩을 보내려 한다며 환상에 빠져 있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1: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종전 동상이몽.
0: 네, 협상 타결을 선언한 미국과 이란이 이미 종전 양해각서에 전자 방식으로 서명을 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미국의 대이란 협상팀 수석 대표죠. JD 벤스 부통령이 현지 시각 15일 방송에 출연해서 전쟁을 끝내기 위해 MOU에 전자 서명을 했다라고 밝혔는데 벤스 부통령은 그러면서 이란의 핵무기 보유 금지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보장하는 내용이라면서 이번 주 안으로 이 전문을 공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다만 그는 MOU 서명에 대한 대가로 동결자금 해제나 제재 완화는 없을 것이다 라는 점도 분명히 했는데요. 정식 서명식이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양국 협상 대표인 벤스 부통령과 또 갈리바프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기도 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예전처럼 무료로 된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나섰는데 네. 이번 프랑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양자회담 자리에서 서명식이 열리는 오는 19일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열릴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는 합의를 이뤘고 거기엔 통행료가 없다는 것이라면서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이 무료로 개방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란 측의 주장이랑은 좀 다르긴 합니다. 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에서는 종전 MOU에서 이란의 해협 통행료 징수권이 인정됐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 주장과는 배치되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의 논의 과정이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 60일간 협상이 있을 텐데 쉽지 않아 보이고요. 최악의 시나리오로 혹시 또 충돌이 재개될까요? 이 부분도 좀 걱정이잖아요.
0: 네. 사실 뭐 이 종전 협상 내용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도 걱정이 되지만 특히나 미국과 함께 전쟁을 시작했지만 종전 합의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현재 시간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싸움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레바논, 헤즈볼라 등 이란의 대리 세력들을 상대로 계속될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더 나아가서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저지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할 거다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미국과 별개로 독자적인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 말을 아끼긴 했지만 이스라엘의 안보 이익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관철할 것은 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실제로 네타냐후 총리가 이 수차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을 무시하고 공습을 강행한 바 있었기 때문에 경고가 경고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또 특히 오는 10월 총선 출마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내 강경 여론을 의식해서 공세에 나선다면 미국까지 말려들면서 이 겨우겨우 서명을 한 종전 협상이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걱정어린 시선도 있습니다.
1: 네, 다음 키워드 급조된 평화.
0: 네, 미국 전문가들이 호르무즈 해협 운영과 이란의 핵폭이 또 이란의 제재 완화 등과 관련된 핵심 쟁점이 여전히 해결된 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나섰는데요. 네. 또 양측이 후속 협상을 통해서 이 쟁점을 어떻게 풀어낼지 이게 결국 종전 합의의 성패를 가를 거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이 후속 합의가 없는 MOU는 불안정하다라면서 이 MOU에 명시될 목표와 최종 합의안 사이에서 상당한 괴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MOU를 통해 당분간 무력 충돌은 중단하고 호르무즈 해상 교통량은 늘어나면서 당사자들이 조율할 시간 시간을 벌게 된 거는 그나마 괜찮은데
1: 네.
0: 이제 그러면서도 이걸 어떻게 운영할 건지 또 이란은 핵 양보를 어느 정도까지 할 건지 이란에 대한 재정적 보복이나 제재 완화와 관련된 보상이나 제재 완화와 관련된 핵심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덧붙여서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에서는 이 후속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인 요인이 존재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미국은 새로운 감시 검증 체제를 포함한 이 복잡한 핵 합의를 완결하는 데 필요한 인내심을 지금까지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짚었고요.
1: 네.
0: 이란 역시 미국 이스라엘이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의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서 최종 합의 도출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설명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안보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정치, 외교적인 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합의를 저지하거나 사실상 무력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 이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실패였다라는 지적도 내놨는데요. 애틀랜틱 카운슬은 미국 이란 합의에 대해서 미국이 전쟁이 아니라 외교를 선택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결과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짚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군사력을 약화하고 주요 이란 지도자들을 제거했지만 목표로 했던 정권 교체를 이루지 못해서 오히려 강경파의 입지를 강화해 준 건 아니냐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번 휴전이 더 영구적인 합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겠지만 일시적이고 취약한 합의에 그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1: 네. 다음 키워드 like 로마 황제, 로마 황제처럼?
0: 네, 맞습니다. 네. 결국 예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8순 생일에 맞춰서 네. 네, 이란과의 전쟁을 끝내는 극적인 장면을 뭐 어찌됐든 연출을 해내긴 했습니다.
1: 네, 일요일이 생일이었죠? 6월 14일?
0: 맞습니다. 네. 네, 정말 생일 잔치를 크게 벌였는데요. 네, 백악관에서 이 격투기 대회를 열면서 8순 잔치를 자축했는데 이 모습이 마치 콜로세움의 로마 황제의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1: 네. 네,
0: 전문가들은 고대 로마의 전제 군주들이 무료 식량과 검투 경기로 이 민심 이반을 제압했던 빵과 서커스 전략을 떠올리게 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영상으로 보니까 무대의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거의 미국 워싱턴 백악관 앞쪽에 이제 남쪽 잔디밭이 대형 종합 격투기 UFC 경기장으로 바뀐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1: 네.
0: 이번 행사는 백악관에서 열린 최초의 프로스포츠 행사였다고 하고요. 뭐 NBC의 타임 등에 따르면 이번 행사의 전체 비용이 약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0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됐다고 하고 또 파라마운트나 크립토닷컴, 폴리마켓 등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기업에만 부여된 특혜 논란 때문에 여러 시비 속에서 논란 속에서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1: 네.
0: 뭐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 당연히 왔고 제이드 벤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늘상 듣는 이름들이긴 하죠. 집권 공화당의 존 슌 상원 원내대표, 데이나 화이트 UFC 회장 겸 최고 경영자 등 주요 인사와 4천여 명의 관중으로 경기장이 북새통을 이뤘다고 합니다.
1: 네.
0: 네, 이제 반면 백악관 근처에도 대통령 지지자와 반대파가 몰려들면서 충돌이 있기도 했는데요. 같은 날 워싱턴 또 뉴욕, 보스턴 등 미 주요 도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제군주처럼 행동한다고 비판하는 노킹스 시위도 함께 열렸다고 합니다. 아무튼 백악관 밖에서도 이 대형 전광판이 설치가 됐고 전투기들이 축하 비행쇼까지 선보이면서 분위기를 달궜는데 명분은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 축제라고 내세우긴 했는데 트럼프의 8순 생일을 위해 기획된 정치쇼가 아니냐라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1: 네.
0: 특히나 생일에 자신의 생일에 이란과의 종전을 선언한 장면도 노골적이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앞서서 미국 언론들이 트럼프가 8순 생일인 이 날짜에 맞추기 위해서 합의를 서두르고 있다라고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도 트럼프가 종전 선언을 개인적인 홍보 행사로 활용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는데
1: 네.
0: 이란 측이 일부러 자정까지 합의를 미뤘다는 보도도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란이 트럼프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미국의 대폭 양보를 받아내는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서
1: 아, 이야기가 또 그렇게
0: 맞습니다. 네. 이란 쪽에서는 이런 해석과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네,
0: 종전 선언이라는 나름의 성과를 안고 지금 G7 정상회의로 향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1: 네.
0: 그래서 이제 본인의 치적 알리기에 더 열을 올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11월 중간선거까지 지지층 결집을 위한 이 트럼프식 정치 이벤트가 계속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1: 네. 다음 키워드는 패싱 한일전.
0: 네, 진짜 별게 다 한일전인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얼마 전에 젠슨황 엔비디아 CEO가 방한한 것을 두고 이슈가 됐었죠. 네. 이웃나라 일본이 근데 그걸 보고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내에서 인공지능 경쟁에서 소외될 것이다 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황 CEO가 국내 대기업 총수들과 회동한 걸 두고 한국이 단순한 반도체 공급처에서 사업 파트너로 발돋움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젠슨황의 재팬 일본 패싱은 일본이 AI 혁명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시사한다라고 전했는데 특히 일본에 엔비디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기업이 없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1: 네.
0: 또 니케이는 또 젠슨황이 시간을 쪼개 직접 찾아가 협력을 제안할 만큼 매력적인 기업이 지금 얼마나 일본에 있느냐라고 반문을 하면서 일본이 AI 혁명에서 엔비디아와 같은 선도 기업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지가 앞으로 일본의 국부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짚고 나섰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은 정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위기감이 커지는 한편
1: 네.
0: 반대로 우리나라가 패싱된 일도 있었습니다.
1: 네.
0: 사상 최대 규모 기업 공개였던 스페이스X 나스닥 상장 네, 과정에서 이른바 코리아 트렌치 배정 물량이 돌연 0이 된 것과 관련돼서 논란이 지금 잦아들고 있질 않는데요. 스페이스X 상장 대표 주관사인 골드만삭스가 지난 12일에 상장을 앞두고 진행한 이 최종 배정 과정에서
1: 네.
0: 한국 투자자 몫을 전량 삭감했습니다.
1: 예,
0: 당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투자 설명서에는 글로벌 투자은행 20여 곳과 함께 인수단으로 참여했던 미래에셋증권이 클래스 A 보통주 231만 4815주를 인수하는 것으로 기재가 됐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아 우리 받겠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 골드만삭스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수요가 폭증하다 보니까 물량을 재배정할 필요가 생겼다라면서 상장 직전 한국 투자자를 위한 물량을 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삭감을 통보하는 방식도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배정 물량을 0이라고 기재한 이메일 한 통으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것에 그쳤다고 합니다.
1: 네.
0: 근데 당초 미래에셋증권과 동일하게 이 주식 수가 배정될 예정이었던 일본 미주호 증권이 오히려 7배 이상 많은 물량을 받아서 우리가 삭감된 것도 삭감된 건데 일본은 더 받아갔다고? 라고 해서 이제 의아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인수단에 참여한 이 IB 중 배정 물량이 0이 된 사례는 우리나라 이외엔 없는 것으로 네, 알려졌습니다.
1: 아, 무슨 일일까요?
0: 네, 그래서 사실상 코리아 패싱 아니냐라는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업계에서는 골드만삭스가 청약 규모뿐만 아니라 장기 보유 가능성이 높은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 우선적으로 고려했을 수도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도 있고요.
1: 네.
0: 뭐 스페이스X 공모주를 국내 투자자에게 배정하는 방안이 추진되다가 무산되는 등 한국과 미국의 공모 체계 차이로 인해서 장벽 역시 문제가 됐던 거 아니냐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업계에 밝은 관계자가 미국 IPO에서는 초과 수요가 발생할 경우 배정 물량이 줄거나 없어지는 일이 빈번하다라면서 한국이 이 공시 일정과 증권 신고 절차 또 시장 인프라 등의 이유로 해외 IPO를 국내 투자자에게 공급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서 이런 점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긴 했습니다.
1: 네. 자, 다음 키워드 방과 후 전쟁 활동.
0: 네, 중국의 군사적 압박을 받고 있는 이 대만에서 교육 당국이 마련한 동원 준비 계획이 공개가 돼서 논란입니다.
1: 네.
0: 지난 11일에 대만 서부 윈린 지역의 한 국립고등학교는 홈페이지에 최근 교육부의 2027년도 학교 청년 복무 동원 준비 계획을 공개했다가 유사시 고교생을 전쟁에 동원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돼서 논란이 일어나니까 다음 날 해당 내용을 바로 삭제했습니다.
1: 네.
0: 이 계획에는 중국군 위협 단계에 맞춰서 학생 근무, 인력 훈련, 동원 실시 같은 표현으로 학생들을 어떻게 편성할지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전 버전과 비교했을 때 더 강도가 강해졌다는 점인데 2025년 판만 하더라도 세계 각지의 안보 위협을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수준이었는데
1: 네.
0: 이번 2027년 판에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중국이 가짜 정보를 퍼뜨려서 혼란을 일으키는 이른바 인지전 등 회색지대 전술로 경제, 정치, 군사, 외교 전 분야에서 대만을 압박하고 있다라면서 구체적으로 서술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내용을 또 자세히 보면 대만군의 경계 강화 단계에 맞춰서 각 지자체가 군의 인력 수요를 먼저 점검하고 이를 학교와 연결해서 통신 장비 등 부족한 물자를 지원하도록 협조하는 구조의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 네.
0: 이게 논란의 핵심이 표현 때문이었는데 계획서에서 대만군 전비 1급, 2급이라는 군사 용어가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다고 합니다.
1: 네.
0: 일본 소식통은 재해 대비를 위한 거라는 해명은 핑계뿐이다.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을 동원하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라면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야당 의원들도 가세했는데요.
1: 네.
0: 교육부가 학생들을 전장으로 내보내는 건 아니라고 해명은 하고 있지만 결국 미성년자를 예비 민간 인력으로 활용하려는 시도 아니냐라고 비판하고 또 전쟁 상황에서 공공기관 인력이 부족해지면 학생들에게 협조 근무를 신청하게 만드는 구조가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1: 네.
0: 예, 교육부가 이런 비판에 대해서 군사 용어는 정부의 표준체계에 맞춘 것뿐이고 실제로는 대피 안내나 지역 돌봄 같은 후방 지원이 목적이라고 해명은 했는데
1: 예.
0: 학부모님들의 불안은 그렇죠. 예,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1: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인구 52만 섬나라의 기적.
0: 네, 월드컵 소식인데요.
1: 네.
0: 인구 52만의 작은 나라. 카보베르데가 강력한 우승 후보인 스페인을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1: 카보베르데 이름도 낯선데요.
0: 맞습니다. 네. 조지아주 애틀랜타 스타디움에서 열렸던 H조 1차전 경기였는데 이 16년 만에 두 번째 우승을 노리는 스페인 입장에서는 출항의 지금 시작부터 제동이 좀 걸린 모습입니다.
1: 네.
0: 스페인은 라민 야말, 페드리, 로드리 등 이번 대회 최강 전력으로 꼽히는 선수들을 앞세워서 경기를 일방적으로 주도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좀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 나라가 좀 붙으면 아 좀 절대적으로 이쪽이 이기지 않을까 하는
1: 그렇죠.
0: 예상을 하곤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전반 15분 페드리의 슈팅을 시작으로 파비안 루이스와 쿠바르시까지 연달아 골문을 두드렸는데 좀처럼 골이 터지지 않아서
1: 네.
0: 네. 후반전에도 흐름이 비슷했다고 하는데 스페인 같은 경우 이제 부상에서 돌아온 야마를 투입하면서 승부수까지 던졌는데 올모와 니코 윌리엄스까지 추가 투입하면서 총 공세를 펼쳤는데도 불구하고 네, 카보베르데 골문이 끝까지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1: 점유율은 높은데 결정력이 부족했군요.
0: 맞습니다. 이제 그럴 때 보는 사람들이 정말 숨이 넘어가요.
1: 맞아.
0: 네, 참고로 이번에 이 카보베르데의 사상 첫 월드컵 본선 무대라고
1: 그러니까요.
0: 해서
1: 네.
0: 네, 골키퍼 보지니아가 유효 슈팅 7개를 모두 막아내면서 철벽 방어를 또 선보였다고 합니다.
1: 네. 네,
0: 추가 시간에 야말 선수의 연속 슈팅까지 막아내면서 사상 첫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값진 승점 1점을 따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끝나니까 카보베르데 선수들이 마치 우승이라도 했냐. 우승보다 더 기뻐하는 것 같지.
1: 네,
0: 서로를 끌어안고 기뻐했다고 하는데 특히 앞서 말씀드린 이 40세 베테랑 골키퍼 보지냐가
1: 네.
0: 그라운드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1: 7개 막아냈으니까 정말 애썼는데요.
0: 그러니까요. 정말 심장이 얼마나 떨렸을지.
1: 골키퍼가 MVP.
0: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번 대회 최대 이변의 주인공이다라고 카보베르데를 칭하고 있는데
1: 네.
0: 카보베르데는 22일에 우루과이와 이 2차전을 치르고
1: 네.
0: 스페인의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자존심 회복에 나설 예정이라 두 이 나라에 대해서도 그 경기를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래서 공은 둥글다고 얘기하나
0: 네.
1: 봅니다.
0: 맞습니다.
1: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자미로과이의 노래 7 Days in Sunny June 함께 듣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1: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2: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바티칸에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레오 14세 교황과 면담하고 방한을 요청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고 교황청 공무원장과 면담에선 교황의 방북 가능성도 거론됐습니다. 종합편성 채널 JTBC 등 중앙그룹 핵심 계열사들이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JTBC가 발행한 회사채와 전자단기사채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모두 전자서명을 마쳤다고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국제유가는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뉴욕 증시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유가 하락에 따라 7월 발권 국제선 항공권의 유류 할증료는 기존의 27단계에서 19단계로 내려갔습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최대 107,500원이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0: 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발표된 이후 미국이 이란 다음으로 군사 공격 목표라고 지목했던 쿠바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 에너지 불안으로 사회 전반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현재 쿠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아바나 정호현 통신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최근에 유네스코가 쿠바의 교육이 위험에 처했다 이렇게 공식 경고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1: 네, 쿠바는 오랫동안 높은 문해율과 무상교육 제도를 국가적 성과로 내세워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제 위기와 에너지 위기가 교육 현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장시간 정전과 교통난, 교사 부족 문제로 인해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하루 수시간에서 많게는 30시간 이상 정전이 발생하고 있으며 연료 부족으로 교통사정도 크게 악화됐습니다. 사실 소식을 전하는 지금 이 순간도 저희 지역은 정전입니다.
0: 그렇군요.
1: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학교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6월 말에서 7월 초 방학에 들어가지만 올해는 초, 중, 고등학교가 5월 말부터 조기 방학에 들어갔고 네. 특수목적 고등학교만 6월 중순까지 수업을 이어갔습니다. 학기말 시험도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학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대부분의 대학이 올해 2월부터 사실상 대면 수업을 중단하고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했지만 열악한 인터넷 환경과 잦은 정전으로 정상적인 원격 수업 운영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0: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1: 네, 최근 여러 학부모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0: 네.
1: 한 학부모는 수업이 있다고 해도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0: 아.
1: 교사가 수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학교에 가도 그냥 앉아있다 오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굳이 보낼 이유를

0: 찾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학부모는 비가 오면 안 보내고 날씨가 너무 더워도 안 보낸다고 합니다. 아. 실제로 학교에 갔는데 담당 교사가 출근하지 않아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1: 네.
0: 하지만 학부모들 역시 교사들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교사 월급은 약 8천 페소 수준으로 비공식 환율 기준 한 달 13달러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젊은 교사들이 이 급여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1: 네.
0: 그래서 많은 교사들이 자영업으로 이동하거나 해외 이주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한 학부모는 자녀를 담당하는 초등학교 교사가 현재 84세라고 합니다. 경험은 풍부하시겠지만 초등학생들을 매일 지도하기에는 너무 고령이라 걱정된다는 것입니다.
1: 그렇죠.
0: 결국 교사 부족 문제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 네. 자, 이런 상황이면 학생 또 학부모님들 모두 불안감이 좀 크겠습니다.
0: 네, 많은 학부모들이 공교육만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최근에는 영어 학원이나 외국어 교육기관, 각종 사설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1: 네.
0: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바 한글학교 역시 비슷한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1: 네.
0: 최근 학부모들이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관심이지만 무엇보다 아이들이 규칙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찾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일부 학부모들은 공립학교보다 방과 후 교육에 더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1: 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또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했거든요. 쿠바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 소식 어떻게 보고 있나요?
0: 네, 쿠바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 이후 미국의 외교 안보적 관심이 다시 쿠바를 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1: 네.
0: 현재 쿠바는 경제, 전력, 교통, 식량 문제가 동시에 겹치면서 국가 기능이 크게 악화된 상태입니다. 현지에서는 거의 붕괴 직전의 사회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쿠바인들은 지금의 어려운 생활이 조금이라도 개선된다면 뭐 미국이 들어오든 현 정부이든 누구든 환영한다고 합니다. 다만 지금 이 상태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뜻이죠.
1: 그렇죠.
0: 정치적 이념이나 뭐 체제 논쟁보다 전기, 식량, 교통, 의약품 등 기본적인 생활 여건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훨씬 크게 들립니다.
1: 네.
0: 사실 현재 정부는 상당 부분 민심을 잃은 상태지만 또 동시에 현 상황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민간 경제 확대와 외국인 투자 유치, 해외 거주 쿠바인 자본 활용 등 개방적인 방향의 경제 개혁이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뭐 각 분야별로 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 현재 이 쿠바 상황 어떻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네, 지금 쿠바는 사실 단순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교육, 의료, 교통, 에너지, 관광 등 사회 전반이 동시에 압박을 받고 있어서
1: 네.
0: 학교는 교사가 부족하고 학생들은 충분한 교육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관광산업은 침체되고 젊은 세대는 계속 해외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경고했듯이 현재의 교육 위기는 단순히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1: 네.
0: 결국 쿠바는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개혁 요구가 동시에 커지는 가운데 혁명 이후 가장 중요한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 총체적 난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어려운 시기 또 어떻게 헤쳐나갈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쿠바 아바나에서 정호현 통신원이었습니다.

0: 미국과 이란이 어제 종전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건 아니죠. 양해각서에 이미 전자서명을 했다고 하고 오는 19일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에도 서명식이 있은 뒤에도 또 최종 종전을 위해서 60일간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여기에 이번 전쟁의 또 다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이번 합의에 따르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한 상태인데요. 글로벌 이슈 오늘은 미 이란 양측이 본 협상에서 풀어야 할 과제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의 정우이길 선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어떻게 보면 이번 뭐 합의 발표가 전쟁을 끝내기 위한 첫 걸음이다.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1: 그렇습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종전 합의 서명은 최종 종전 서명이 아니라 최종 종전 선언을 위한 양해각서에 대한 서명을 한 거죠.
0: 그렇죠. 네.
1: 이 때문에 이번 전쟁 발발의 핵심 사안이었던 이란 핵개발 문제 등에 관해서는 앞으로 60일간의 본 협상에서 더 추가적으로 다뤄져야 합니다.
0: 네.
1: 양해각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조건은 공식 발표가 안 됐지만은 일단 전투 중지 및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좀 집중하는 것 같아요. 네. 나머지는 다 이제 뒤로 밀어버리게 추후 협상으로 밀어버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에서도 미국과 이란이 강조한 지점이 좀 다릅니다. 미국은 호르무즈 개방 쪽에 이란은 모든 전선에서 전투 중지 쪽에 방점을 좀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0: 네, 그동안에 이제 문제가 됐던 핵심 쟁점에서 여전히 좀 입장 차이가 보입니다.
1: 그렇습니다. 미국이 강조한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 트럼프 네. 대통령은 통행료가 없는 개방이고 영구적인 개방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란 쪽은 통행 관리 권한은 유지된다 우리 쪽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0: 네.
1: 또 양해각서 서명 뒤 60일 동안 협상할 핵 문제에 대해서도 양국은 이견 차이가 큽니다. 카셈 가리 바바디 이란 외교 차관은 동결 자산 해제를 60일 협상 개시의 전제 조건이다. 그러니까 핵협상을 하는데 먼저 동결 자산을 해제해 줘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미국은 이란이 약속을 이행하는 것에 따라서 동결 자산도 해제를 해주겠다.
0: 예, 뭐가 먼저인지 네. 그게 중요한 거죠. 네.
1: 이런 걸 보면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나 동결 자산 해제 등에서 합의를 하고도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네. 여전히 이견이 있는 건지 참 불투명해요.
0: 네.
1: 현재로서는 서명까지 했다고 하니까는 양해각사 문안을 합의는 했는데 아주 추상적이고 원칙적으로만 써놔서 양측이 서로 유리하게 해석하며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닌가. 이건 결국 앞으로 본 협상에서 치열하게 의견이나 논란 그리고 갈등이 있을 거라는 예고를 하는 거죠.
0: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네. 먼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문제 사실 어떻게 딱 결정된 게 없는 거네요. 그러면
1: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14일 날 합의가 됐다 선언하면서 네.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없는 개방 그리고 영구적으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0: 네.
1: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복수의 협상 관계자들이 합의 내용에 담긴 통행료 면제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휴전 기간인 앞으로 협상 기간 60일 동안 일단 유예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그리고 앞으로 또 호르무즈 해협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0: 협상을 하면서 또 달라질 수 있다.
1: 전하기도 했다는 네. 거죠. 그렇게 보면 이란 쪽 얘기가 뭐 별 틀린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늘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던 미국 당국자가
0: 네.
1: 이 보도를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맞다. 60일간 일단 유예해 주고 나중에 더 이제 관리 문제 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어쨌든 이란 쪽은 호르무즈 해협은 오만과 이란의 주권에 있는 곳이다. 그래서 네. 앞으로 우리가 통행료는 받지 않겠다. 수수료를 받는다. 통행료는 국제법적으로 잘못된 거니까는 수수료라는 우리가 그 회업을 관리하는데 니네들이 이용하니까는 수수료를 차용료 같은 걸 내라 이런 거죠.
0: 일종의 서비스 수수료다.
1: 통행료가 아니라 수수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동결 자산 해제 제재 해제 관련해서 이란이 참 공을 많이 들였었는데 이 부분 어떻습니까?
1: 네, 이란 쪽은 일단 양해각서 서명 즉시 이란 동결 자산 240억 달러의 절반을 돌려받고 나머지는 60일 협상 기간 동안 돌려받는다. 이게 합의된 것이다. 얘기하는데 미국은 아니다. 이건 이단이 하는 거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퇴제 돌려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미국은 또 미국과 동맹국들이 최소 3천억 달러의 개발 자금, 이란 재건 계획의 개발 펀드를 만들었다. 이거 이란이 주장하는데 네. 미국은 굳이 부정은 하지는 않는데 이 사안에서 그것 역시도 이란의 행동에 따라서 갈 것이다.
0: 수 있다.
1: 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0: 네, 단계적으로 네. 해제된다. 네.
1: 그래서
0: 네.
1: 일단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이 되면 이란의 원유 수출은 일단 풀릴 것 같습니다. 그건 어느 정도 양쪽이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 있잖아요.

0: 북한의 핵문제인데요. 미국이 전쟁을 시작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네. 워낙 입장 차이가 커서 이게 잘 될까.
1: 이란은 60일 동안의 협상에서도 다루는 것이 우리가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선언과 네. 고농축 우라늄 처리 이 두 가지만으로 논의가 한정된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고농축 우라늄도 희석이 된 희석을 시키는데 국내에서 하고 네. 또 그것도 남게 된다 희석된 남게 된다 해서 만약에 미국이 제재를 합의를 위반하면 우리가 다시 그걸 농축할 수 있게 국내에 남겨둔다 이런 입장이고
0: 네.
1: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물질을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영원히 저농축 수준에 머물게 할 것이다. 이런 추상적인 말만 하고 있어요.
0: 네.
1: 그리고 또 일단 저농축이라도 무조건 우라늄 농축을 20년간 금지시켜버리겠다. 그리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15년까지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줄여줄 네.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입장 차이가 큰데 일단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를 보면은 이란이 하여튼 고농축이든 저농축이든 9톤 정도의 우라늄 농축 우라늄을 갖고 있는데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의 감독 아래서 국내 현장에서 저농축으로 모두 희석시키는 방안이 서로가 양측이 합의를 했다 일단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걸 또 놓고서 또 어떻게 할지는 또 두고 봐야죠 어떻게 희석시킨. 우라늄도
0: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 들어보면 60일간의 뭐 이 본협상 과정이
1: 아주 엄청나게
0: 쉽지는 않겠다.
1: 쉽지도 않고 오히려 깨질 수도 있는 상황이
0: 그런 가능성도
1: 네, 대포하고 네. 있죠. 네.
0: 자, 그래도 본협상 아직 남아 있지만 네. 종전 합의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 주신다면
1: 이번 전쟁의 직접적인 출발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집권 때인 2018년에 이란의 핵 개발을 규제하는 국제협정이었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이라는 것을 자기가 일방적으로 파기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0: 네.
1: 이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이라는 건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2015년에 체결한 이란 핵 관련 협정인데 즉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는 대신에 평화적인 핵 이용도 하고 제재도 완화해 주겠다. 네. 그 내용을 담은 협정입니다. 근데 트럼프가 이 협정이 이란의 핵 개발을 허용하고 있고 이란의 탄도미사일이나 대리 세력의 지원을 다루지 않았다. 그래서 중동을 위험하게 한다. 세계평을 위험하게 한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일방적으로 파괴해버렸어요.
0: 네.
1: 그리고 나중에 재협상하자 그러다가 안 되니까 급기야 전쟁까지 한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네. 이번 합의가 자기가 파기했던 그 협정보다 미국이 원하는 바를 달성해야 되는데 수준이
0: 그렇죠.
1: 높아야 되는데
0: 네, 전쟁까지 일으켰으니까.
1: 이렇게 했는데 근데 지금 합의를 한 거 보니까는 이거 2015년 협정이랑 다른 게 뭐가 있어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평가가 지금 나오는 거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했던 합의와 비교해서 뚜렷하게 다르거나 큰 개선을 이뤘나 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얘기했고 그때 핵 협상을 했던 로버트 멜리 전 이란 특사도 이거는 이 중대한 오판을 넘어서 무모한 비전은 값비싼 대참차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0: 네. 자, 그러면 2015년 이란 핵협정 그 내용 좀 비교하면서
1: 그렇죠.
0: 구체적인 내용 살펴주실까요?
1: 2015년에 그 이란 핵협정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일단 저농축 3.67%로 제한한다.
0: 네.
1: 이런 구절이 있고 이란의 핵시설을 사찰한다는 거 있고
0: 네.
1: 또 대이란 제재가 대이란 제재를 해제해 준다. 대가로 네. 합니다. 그리고 이 저농축 우라늄을 한 15년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이란에게 대해서 우라늄 농축을 자유롭게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쉽게 15년 일몰 조항이라는 건데
0: 네.
1: 트럼프가 이걸 지금 문제 삼은 거예요. 야 15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란이 마음대로 우라늄을 고농축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0: 네.
1: 또 하나가 이 문제 즉 이란의 탄도 미사일 문제나 이런 미사일 문제가 7년 제한하기로 했는데 8년 제한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8년 뒤에 풀리면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지 않느냐.
0: 네.
1: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협할 수 있지 않느냐.
0: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1: 문제였던 거죠. 두 가지 조항이. 그런데 그래서 결국 파기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0: 네.
1: 이란이 그다음에 그래 니네들이 파기해서 우리도 이걸 지킬 의무가 없네. 그러고서 그럼 고농축 우라늄을 고농축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약 440kg의 순도 60% 이상의 44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게 된 겁니다. 곧 무기화할 수 있는 거죠.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급박하니까 전쟁까지 한 거고 그걸 이제 저농축 희석시

0: 이상 핵 개발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국일 이게 판단한 거죠.
1: 네, 네.
0: 근데 그렇다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 말은 20년 동안 금지 이것도 결국 20년 뒤에 같은 결 또 논리 아닙니까?
1: 네, 네.
0: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고서 과연 이거 전쟁까지 하면서 그걸 파기하고서 전쟁까지 한 이유가 뭐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1: 오히려 반복되는 네. 모습이다.
0: 네, 네.
1: 그리고 탄도미사일 관련된 부분도 있나요 이번에?
0: 그렇죠. 이번엔 탄도미사일 관련된 아예 언급조차 하지도 않았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럼 뭐 그런 협정을 했냐 그 얘기 더 나온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번에 이란은 전쟁을 통해서 호르무즈를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1: 아, 그렇죠.
0: 보여준 겁니다.
1: 네.
0: 그러니까 즉 이란은 그전에는 감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 통제하겠다 봉쇄하겠다 말은 해왔는데 감히 하지를 못했었는데 미국이 전쟁을 벌이니까 해버린 거죠. 명분과 그렇죠. 기회를 잡은 거죠.
1: 네,
0: 그래서
1: 네.
0: 핵 억지력보다 더 강력한 호르무즈 억지력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1: 자, 무엇보다 이스라엘이
0: 그렇습니다.
1: 예, 이스라엘. 문제가 될 것 네. 같아요. 또.
0: 이스라엘은 지난 4월 8일 휴전 때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의 전투 중지 조건이 있었는데 이걸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1: 네.
0: 미국도 이걸 용인했고요. 근데 트럼프가 이제 종전이 급해지니까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제지했고 급기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욕설까지 퍼붓는 사태까지 치달았죠. 이번에도 합의 선언 전날 이스라엘이 레바논 베이루트를 공격하니까 네타냐후한테 빌어먹기도 판단력이 없다 이런 것까지 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은 이번에도 자신이 종전 합의의 대상이 아니고 구속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레바논 등 모든 점령지에서 철수하지 않겠다.
1: 네.
0: 그리고 필요하면은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했는데 이란이 그걸 문제에서 우리를 공격하면 더 강력하게 이란을 공격하겠다 이런 식으로 공언하고 있습니다.
1: 네, 공격을 멈추지 않겠다는
0: 네네,
1: 의도인데요.
0: 네.
1: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까요?
0: 이스라엘도 지금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죠. 그동안
1: 네.
0: 자신들이 밀어붙여온 전쟁의 덫에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1: 네.
0: 4월 8일에 휴전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레바논을 공격했는데 헤즈볼라를 타격한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자 전쟁 때도 이루지 못했던 레바논의 헤즈볼라 소탕 이번 기회에 소탕하겠다는 게 하나 있었고 둘째는 이걸 통해서 이란 전쟁을 휴전을 깨고 이란 전쟁을 지속시켜보겠다.
1: 네.
0: 그게 있었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걸 통해서 전쟁을 계속하면 지지율을 유지하고서
1: 네네.
0: 오는 10월 총선에서 이기겠다. 이런 삼중 포석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자기 덫이 돼버린 것이 아니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앞서도 말했지만 종전이 급하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만해라 하면서

0: 강력한 반격력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북부를 계속 포격하고 이스라엘 북부 주민들이 난민이 돼버렸습니다. 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거 뭐 공개 안 할 수도 없게 된 거죠. 네, 네.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여론이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은 한 80% 정도가 찬성하고 계속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네타냐가 벌여왔던 전쟁에 대해서는 10%만이 의미가 있는 전쟁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 뭡니까? 전쟁을 싫어하면서 헤즈볼라는 때려라. 이런 식으로 해. 그러니까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이상하게 모순되고 복합 이런 상충되는 요구, 국내적인 안박 이런 네. 것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네타냐후는 헤즈볼라에 대한 전쟁을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고 또 이를 지속하게 하면은 지속하게 되면 전쟁을 지속하게 되면 대미 관계가 추가적으로 악화되고 국제적으로 고립이 된다.
1: 네.
0: 그러니까 즉 국내에 상반되고 무슨 요게 덫에 걸려들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근데 이거는 꼭 네타냐후의 자신의 정책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스라엘 야당도 지금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은 계속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앞으로 60일 동안 협상도 힘들지만 이스라엘로서는 이런 모순된 상황 속에서 아마 도발도 할 것이고 공격도 더할 것인데 이스라엘도 엄청난 대가와 그 피해를 치러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이게 참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면 이스라엘도.
1: 그렇습니다. 프로가 더 호비가 네.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오늘 글로벌 이슈 한겨레 정의기 선임 기자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끝곡으로 루이 암스트롱과 엘라 피츠제럴드가 함께 부른 Let's Call the Whole Thing Off 전해드립니다.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58분 날씨. 맑은 하늘에서 내리쬐는 강한 볕에 기온이 30도를 넘어선 곳이 많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

0: 기온은 서울 33도, 대전과 전주, 광주 32도, 대구 31도, 강릉, 부산 28도, 제주 26도 등으로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내일 새벽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내륙 지역은 오후 들어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전라도에는 저녁까지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와 소나기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습니다. 햇볕에 수십 분만 노출돼도 피부가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어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셔야겠고요. 또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대부분 나쁨, 경기 북부는 매우 나쁨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지나겠고 당분간 30도를 웃도는 낮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오늘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모레까지 달의 인력이 강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어서 해안가에서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9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정오종합뉴스입니다. 서울올림픽공원 봉쇄가 열흘 넘게 이어지면서 국제대회를 앞둔 선수들이 장비를 꺼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체육단체들이 오전에 진입을 시도했지만 집회 참가자들에게 가로막혔습니다. 국민의힘의 재선거 소청 결정을 두고 민주당은 묻지마 소청을 철회하라며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참정권 훼손의 영향을 따져봐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미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부터 호르무즈 통행료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 첫 출전한 아프리카의 작은 섬나라 카보베르데가 우승후보 스페인과 무승부를 기록하며 최대 이변을 낳았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올림픽공원 봉쇄 집회가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국제대회를 앞둔 선수들 장비가 경기장 안 사무실에 있다며 정부에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하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도 체육단체와 경찰이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막아서면서 가로막혔습니다. 이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3: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이곳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은 12일째 경기장 안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원과 선수들 급여 지급은 물론 국제대회를 앞둔 선수들의 장비도 빼내지 못하는 상황. 이에 오늘 오전 체육단체와 경찰이 장비라도 빼내게 해달라며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체육단체 측은 생계가 달려있다며 진입 요청을, 집회 참가자 측은 참정권이 침해당했는데 생계가 문제냐며 10여 분간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불발됐습니다. 앞서 불법 행위엔 엄정 대처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던 경찰은 체육단체의 건물 진입을 막는 건 업무방해 범죄가 될 수 있다며 경고 방송까지 했습니다. 당장 오상욱과 구본길 등 펜싱 선수 24명이 뉴델리 아시아 선수권 대회를 위해 오늘 출국해야 하지만 이대로라면 훈련에 썼던 맞춤형 장비 대신 현장에서 급히 장비를 공수해 대회를 치러야 하는 상황. 대한체육회는 일부 참가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공권력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펜싱협회를 비롯해 이번 업무마비 사태로 인한 체육단체 피해액은 60억 원가량으로 추정됩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2: 투표용지 사태가 있었던 지역선거에 재선거 소청을 하겠다는 국민의힘 지도부 결정에 정치권에서는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묻지마 소청을 철회하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참정권 훼손의 영향을 따져봐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4: 민주당은 재선거 소청하겠다는 국민의힘 결정이 멀쩡한 표까지 무효로 돌리자는 참정권을 짓밟는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선자 의견도 없이 당선을 무효로 돌리겠다고 하느냐면서 정략적 폭주를 막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바라는 게 대한민국의 혼란이냐며 음모론 선동을 즉각 철회하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선관위 개혁보다도 음모론 선동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국민적 분노를 정치에 악용하지 말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참정권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소청을 결정했다고 맞받았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참정권 훼손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는 게 공정선거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믿음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 소청 못지않게 진상규명도 중요하다면서 특검 도입도 재차 요구했습니다. 강제 수사권 없는 국정조사나 정부 고위인사 수사는 제대로 못하는 검경 수사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당내에서도 재선거 결정은 지도부가 아니라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해야 한다고 반발이 나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금은 진상규명과 선거제도 개혁이 급한데 장 대표는 당을 재선거로만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2: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미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서명식이 열리는 오는 19일부터 호르무즈 통행료가 없을 것이며 제재 완화는 이란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강푸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5: 주요 7개국 정상회의 G7 참석을 위해 프랑스 에비앙에 도착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의장국 프랑스와의 양자회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에 양측이 모두 전자서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공식 서명식이 열리는 19일부터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무료로 개방될 거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이란이 핵포기에 동의했으며 이번 합의에 미국의 대이란 제재 완화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제재 완화 여부가 달려있다며 약속을 제대로 지키면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란 측은 양해각서 서명과 동시에 즉각적인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두고도 이란 언론은 각서 안에 이란의 통행수수료 징수권을 공식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전과 같이 무료로 개방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향후 실무협상 과정에서 호르무즈 통행료를 놓고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양해각서 서명식에 미국에선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이란에선 갈리바프 의회의장과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참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까지 프랑스에서 일정을 소화한 후 귀국할 예정인데 서명식 참석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2: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이 핵협상을 포함한 최종적인 종전합의에 동의할 경우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3천억 달러, 약 454조 원 규모의 재건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 미국 관계자를 인용해 유럽과 아시아, 한국, 일본은 물론 미국 기업도 이 기금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협상 타결 소식에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전 세계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밤사이 뉴욕 주식시장도 상승세를 보이며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6: 이번 주 첫 거래일에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4% 넘게 내리면서 80달러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약 석 달여 만에 최저치입니다. 이는 세계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스피를 비롯해 아시아 주식시장이 일제히 상승한 데 이어 유럽의 주요 주가지수인 유로스톡스 600도 올랐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선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또 반도체 등 인공지능 관련 기업 주가가 오르면서 나스닥은 3% 넘게 상승했습니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3위 기업인 마이크론이 11% 가까이 폭등하는 등 반도체주들이 모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률이 5%를 넘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으로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도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S&P 500 지수가 앞으로 20%가량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상장 뒤 폭등한 스페이스X는 이날 주식 물량 추가 공급에도 불구하고 20%에 가까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불안 요소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미국의 비축유가 4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또 기준금리를 한 차례 올린 유럽중앙은행의 라가르드 총재는 중동사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이 이미 물가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결정은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발표됩니다. 동결될 거라는 전망이 압도적인 가운데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 신임 의장이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어떤 언급을 할지에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2: 북중미 월드컵에서 아프리카의 월드컵 첫 출전국 카보베르데가 최대의 이변을 만들어냈습니다. 인구 52만 명의 FIFA 랭킹 67위인 카보베르데는 투혼 넘친 플레이로 우승후보 스페인과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한성윤 기자입니다.
7: 월드컵 첫 출전이지만 카보베르데는 우승후보 1순위인 스페인을 상대로 두려움 없는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전반 41분 위기를 맞았지만 토레스의 슛이 크로스바를 맞는 행운이 따랐고 이어진 오야르샤발의 헤더는 노장 골키퍼 보지냐가 멋지게 막아냈습니다. 보지냐 골키퍼의 활약은 후반에도 이어졌습니다. 스페인의 공세를 계속해서 막아내며 실점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스페인은 후반 23분 최고 스타로 주목받는 라민 야마를 투입해 골을 노렸지만 카보베르데 골문을 열지는 못했습니다. 후반 44분 결정적인 위기를 맞았지만 카보베르데 수비수 로페스가 온몸을 던져 막아냈습니다. 경기 막판에 세트피스에서 위협적인 기회를 만들어내며 스페인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카보베르데는 무적함대 스페인과 0-0 무승부를 기록해 월드컵 데뷔전에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사우디는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와 1-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집트는 1번 시드인 벨기에와 90분간의 치열한 공방전 끝에 1-1로 비겼습니다. KBS 뉴스 한성윤입니다.
2: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서해 피격 당시 자진 월북을 시도했다는 수사 상황을 발표해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박서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8: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 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한 거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을 자진월북으로 꾸몄다는 혐의였습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 결과 발표는 사실적시보단 의견이나 평가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을 적은 자료를 허위공문서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이 혐의가 유죄가 되려면 무엇이 진실인지 봐야 하는데 숨진 이 씨가 자진 월북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건을 기소한 검찰조차 월북이 아니었다고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서 전 실장은 안보 정책을 법정으로 끌고 오는 일이 더는 없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추가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앞서 1심에선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KBS 뉴스 박서빈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간 15일 레오 14세 교황을 면담하고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적 발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 의지를 전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교황과의 단독 면담에서 한반도 정세, 2027년 서울 세계 청년대회 개최, 국제 현안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교황의 변함없는 관심과 축복을 요청했고 교황은 남과 북이 대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공감을 표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새 원내대표에 김준형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찬반 투표를 통해서 만장일치로 김준형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합의 추대했습니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지냈고 22대 국회 전반기에는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동했었습니다. 종합편성 채널 JTBC 등 중앙그룹 핵심 계열사들이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JTBC가 발행한 회사채와 전자단기사채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JTBC 회사채와 전자단기사채 발행 과정에서 주관사 실사의 적정성과 재무위험 고지 의무 위반 여부 등 불완전 판매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5년 동안 주요 가구 판매업체 6곳의 표시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배송 절차와 반품비 표시가 미흡했고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거래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구매 가구 배송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연평균 200건이 넘었습니다. 피해 유형은 배송 지연이나 미배송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과다한 위약금이나 반품비 청구 등이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도 상당폭 내려갔습니다. 7월에 발권하는 항공권에는 유류할증료 19단계가 적용돼 6월에 27단계보다 8계단 내려갔습니다. 대한항공은 7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노선별로 편도기준 46,400원에서 344,000원 부과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가 높겠습니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으며 내일 새벽까지 강한 바람과 함께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그리고 호남 지방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3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며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향해 가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에선 여전히 폭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수도원까지 피격당했습니다. 송영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9: 현지 시각 15일 새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공습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페체르스크 라브라 동굴 수도원도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공습으로 전국적으로 11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러시아 드론이 동굴 수도원이 있는 지역을 의도적으로 공격했다며 기독교 문화를 겨냥한 가장 심각한 범죄라고 규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수도원에서 발견한 드론 잔해를 분석했다며 러시아의 소행으로 결론 내렸지만 러시아는 즉각 부인했습니다. 수도원을 타격한 건 미국산 패트리엇 방공미사일이었다며 서방과 우크라이나가 날조된 사건을 꾸며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랑스 G7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러시아는 유럽이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고 러시아의 최후 통첩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환상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지난 주말에도 러시아 본토 석유시설을 대규모로 공격했습니다. 이 때문에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에서 연료 판매 제한 조치가 시행 중이라고 우크라이나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2: 유럽연합이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5년째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회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가입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현지 시간 15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27개 회원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와 EU 가입의 기초가 되는 핵심 제도를 다루는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회원국 27개국 모두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하청노동자 끼임 사고가 발생한 식품가공업체 아워홈에 대해서 산업안전 노동분야 기획감독에 나섰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8일 하청업체 노동자 끼임 사고가 발생한 용인 2공장 등 아워홈 제조공장 8개소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노동분야 통합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서울 지하철 6호선 안암역에서 이산화탄소 가스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안암역 양방향 전동차가 1시간 반가량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소방시설 점검을 하던 도중 이산화탄소 가스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집단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던 인천 영종도 노선버스 기사들의 검체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습니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영종도 버스 공영 차고지 내 구내식당을 이용했던

0: 버스기사 11명의 검체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성평등 가족부가 폭력 피해 이주 여성에 대한 지원 제도를 알리는 웹포스터를 11개국 언어로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 이주 여성 근로자, 미등록 이주 여성 등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폭력 피해를 본 이주 여성은 누구나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서울경찰청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자금을 세탁한 뒤 범죄 자금으로 사용한 조직원 56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140억 원어치를 세탁해 1만 천여 개의 대포 계좌로 송금한 뒤 투자 사기 등 범행 초기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가 서울 서부지법 소속 주사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법원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10여 명의 주민등록정보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2024년 온라인에서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이른바 사적 제재 논란이 일었었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30.9도입니다. 아나운서 이규봉이었습니다. 제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윤인구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시죠? 한동안 잠잠했던 정년 연장 논의, 요즘 다시 뜨겁습니다. 정년 65세 시대 정말 오는 걸까요? 잠시 뒤에 꽉 잡히는 생활경제 97.3% 코너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38%, 국민의힘 44.3%,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밖에서 민주당을 앞질렀는데요. 민심에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여의도 무알콜 팩트 한잔 코너에서 따져보겠습니다. 공개 사흘 만에 넷플릭스 비영어권 TV쇼 1위죠. 우리 드라마 참교육 이야기인데요. 이 작품이 전 세계 시청자를 사로잡은 이유는 뭘까요? 살롱드 문화코스모스 코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엔이 지정한 국제 가족 송금의 날입니다. 아마 이걸 아는 분보다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요. 전 세계 이주 노동자들이 고향의 가족들에게 보내는 송금의 가치를 기리는 날이라고 하네요. 누군가에게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고 가족을 향한 마음일 텐데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계신가요? 내가 이 맛에 돈 번다 하는 순간, 뭐 자녀 교육비를 보낼 때일 수도 있고, 부모님 용돈 챙겨드릴 때일 수도 있고, 또 갖고 싶었던 걸 드디어 샀을 때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 내가 이 맛에 돈 번다 하는 순간을 지금 바로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샵9730, 샵9730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중에 추첨해서 1등급 한우 국거리 보내드릴게요.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의 입맛을 찾아드리겠습니다. 6월 16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출발합니다.
3: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2: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2: 네, 시장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증시 어떻습니까?
4: 네, 중동 리스크가 거치면서 국내 증시 어제 오늘도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장 초반에 비하면 상승폭이 좀 줄긴 했지만 연거푸 손을 털던 외국인이 3거래일째 사자 흐름 이어가고 있는 점이 고무적인데요. 지금 현재 1.6% 0.6% 빨간불 켜면서 8,690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도 종전 합의 소식에 3대 지수 모두 상승했고 국제 유가도 급락하면서 시장 밀어주고 있는데다 실적 모멘텀도 여전히 강한 만큼 상황이 나쁘지 않은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이어지곤 있지만 이번 주 예정된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결정 회의를 경계하면서 흐름 탐색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 네. 이제 뭐 전쟁이 끝났다 이 여파도 큰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이란 종전 협의가 이제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죠?
4: 네, 그렇습니다. 오늘 양측이 종전 양해각서의 전자 방식으로 먼저 서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상의 종전 합의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우리 경제도 급한 불은 끄게 됐습니다만 여지는 한동안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먼저 유가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는 모습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훼손된 생산 시설이 복구되고 공급망이 정상화되기 까지 상당한 시차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불확실성이 거치면서 단기적으로야 떨어질 수 있겠지만 회복까지 짧아도 수개월 길게는 2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 연내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 때문에 국내 물가 역시도 한동안은 압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다소 꺾인다 해도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생산자 물가랑 수입 물가를 거쳐서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구조인데다가 여기에 오름세가 잦아들었다고는 하지만 요즘 환율 여전히 높잖아요.
2: 그러니까요.
4: 예, 계속되는 원화 약세 흐름이 원자재 가격 부담을 키우고 다시 소비자 물가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연내 금리 인상도 기정사실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가계 이자 비용이 늘어나는 건 물론이고 기업에게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까지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2: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하죠. 노동계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상안을 제시했다고요?
4: 네, 못해도 점심값보다는 더 돼야 하지 않겠느냐. 시간당 12,000원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올해보다 약 16% 오른 수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해보면 250만 원 정도 됩니다.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오름세를 따라가지 못한 데다 실제 생계비와 격차가 큰 만큼 대폭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반면 경영계는 일부 업종은 현재 수준도 부담이 크다. 특히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체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 고수하고 있습니다.
2: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업종별 차등 적용 요구라고요?
4: 맞습니다. 해마다 노사가 첨예하게 맞서는 쟁점이기도 하죠. 최저임금법에 규정돼 있긴 하지만 노동계 반발로 시행 첫 해를 제외하곤 1989년부터 지금까지 줄곧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데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두고 양측이 오늘 본격 줄다리기에 들어갑니다.
2: 네.
4: 경영계는 취약 업종에 대해서만큼이라도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서 임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해당 논의가 끝난 다음 주부터 본격화할 걸로 보이고요. 노사 간 입장차가 큰 만큼 올해도 치열한 협상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2: 청년들의 목돈 마련 돕는 이 청년 미래 적금 곧 신청받는다고 합니다. 어떤 상품인가요?
4: 네, 빠듯한 청년들에게 귀가 솔깃할 만한 소식이죠. 어떤 상품인지부터 간단히 설명드리면 매달 50만 원씩 3년 동안 부으면 최대 2,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기존 청년 도약 계좌가 5년짜리였다면 이건 3년으로 줄여서 기간 부담을 낮출 게 특징입니다.
2: 네, 뭐 가입 대상과 일정은 어떻게 돼요? 네,
4: 상품 이름처럼 만 19세에서 34세 사이 청년 가운데 소득과 가구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는 데요. 신청은 오는 22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받습니다. 첫 주에는 출생연도 기준 오부제가 적용되고 이후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데 은행 앱이나 우체국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고요. 또 청년 도약계좌 가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달부터 8월까지 청년 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특별기회도 제공이 되니까요.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이 밖에 궁금한 점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 1397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 네. 자, 청년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어르신 교통비 지원을 버스까지 확대한다 하는 방안이 서울시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4: 네, 최근 서울시에서 현재 도시철도에만 적용되고 있는 고령층 대중교통 요금 지원을 버스로 확장하는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서 접근성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교통복지 혜택의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2: 네.
4: 지원 범위를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로까지 늘리자는 건데요. 다만 예산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제도가 도입되면 내년에만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고 향후 5년간 6,000억 원에 육박한 지원이 투입될 걸로 예상되고 있어서 갑론을박이 치열하고요. 실제 시행될지 여부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2: 네. 가끔 이제 지하철 잘못 타거나 이제 실수로 내리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수로 잘못 내려도 다시 또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요?
4: 네, 지하철 이용하다가 갑자기 화장실이 급하다거나 뭐 실수로 잘못 내렸다가 요금 다시 또 내고 들어간 경험 한 번쯤 다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이번 주말 이후부터는 이럴 걱정 없겠습니다. 134호선과 수인분당, 경인중앙 등 수도권 전철 일부 구역에서 15분 내 재승차 제도가 시행이 되는데요. 같은 역, 같은 노선에서 15분 안에만 다시 탑승하면 기본 운임이 추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교통카드만 해당이 되고 일회권이나 정기권을 이용하는 고객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작은 변화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네. 이런 게 있네요. 마이크로소프트 보안팀을 사칭한 악성 이메일이 또 국내에 유포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4: 최근 북한 연계 해킹 조직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계정에 이상 징후가 발견됐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 악성 코드를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확인이 됐는데요. 키보드 입력 기록은 물론이고 화면 캡처와 마이크 녹음까지도 가능해서 예, 개인정보와 업무정보 유출 위험이 큽니다. 예, 무심코 클릭한 한 번의 실수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의 첨부 파일은 절대 열지 마시고
2: 그러니까요.
4: 누가 보냈는지 발신 주소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 들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2: 네. 자,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4: 고맙습니다.
2: 자,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디서 저희 방송 듣고 계십니까? 일하면서 들으시는지요? 아니면 식사하면서 듣고 계신지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 내가 이 맛에 돈 번다 하는 순간 언젠지 문자 받고 있습니다. 2079님께서는 이맛 돈, 부모님과 여행 가거나 외식하면서 결제할 때 돈 버는 뿌듯함을 느끼네요 하셨고요. 0916님은 우리 집딸 공주 두 명이 치킨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치킨 치킨 노래 부르면 시켜줍니다. 애들이 치킨 먹을 때 아 내가 돈 벌어야겠다 새삼 느껴요. 근데 치킨 값이 너무 올랐습니다. 9370님 저는 마누라한테 칭찬 들을 때 돈 버는 보람을 느낍니다. 인간은 사랑받을 때가 최고 행복인 것 같아요 하셨고요. 6598님께서는 아들이 잘 먹는 걸 보면 입맛에 힘들게 돈 번다 싶어요. 중3인데 키 185에 우와 어유 엄청 크네요. 중3인데 185면 아직 성장판 열려 있어서 뿌듯합니다. 정말 뿌듯하시겠습니다. 9239님 큰딸이 중학생인데 학원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학원비에 간신히 간식 사 먹으라고 아빠 카드 챙겨줬는데 생각보다 많이 쓰네요.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도 나중에 큰 사람 되라고 돈 번다 생각하니 기분 좋네요. 입맛에 힘들어도 이래서 돈 버나 봐요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듣고 계신 시각 12시 31분 향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3: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날이 많이 뜨겁습니다. 운전할 때도 부담이 되는데요. 집중력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양대교 부근의 사고는 처리됐습니다. 방화대교에서 가양대교 쪽에 정체 풀려가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는 연희램프를 중심으로 양방향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사고 때문이고요. 반대 방향은 고장난 차가 있어서입니다. 고속도로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이고요. 작업으로 막히던 구간에서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북방 1터널 안에서 승용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지나서도 북방 2터널 쪽으로는 작업 때문에 계속 불편하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서평택에서 포승분기점 쪽으로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0: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꽉 잡히는 생활경제 97.3%.
1: 사랑하는 우리님들과 경제를 한층 더 깊이 보는 꽉 잡히는 생활경제 97.3% KBS 김준범 기자 그리고 이화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자, 정년 연장 이야기가 이제 선거 끝나고 또 다시 본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2: 네.
1: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2: 일단 뭐 정년 선배님은 몇 살까지 일하고 싶으세요?
1: 저는 일단 자녀가 애가 셋이고요. 막내 초6이라서 적어도 뭐 70까지는 무조건 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 그러니까 일하고 싶냐와 일해야 한다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건데, 그죠? 누가 늦게까지 나이 들어서까지 일하고 싶겠어요. 근데 일을 해야 하니까 네. 이제 하는 건데, 이제 그게 바로 정년이잖아요. 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회사에서 나이가 됐으니 나가라라고 하는 게 이제 정년인데, 뭐 정년 연장 논의는 다들 익숙하시니까, 다들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물학적인 연령이 늘어나고 네. 오래 살기 때문에 지금 법적 정년은 60살, 60살인데 만 60살은 사실 너무 젊다. 이렇게 건강한 분들이 이렇게 숙련된 기술들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과연 일을 그만하세요라고 하는 게 과연 나라를 위해 바람직한 거냐. 그리고 과연 이 사람들의 소득 생계 수단이 확실하게 복지가 전달이 복지가 정리가 저기 충분히 완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거냐. 이게 이제 정년 논쟁 연장 논의 이제 출발인데 너무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회사가 한 사람을 내보내지 않으면 한 사람을 덜 뽑을 확률이 높고요.
1: 그러니까요.
2: 그럼 덜 뽑는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신규 채용이 줄 거고 결국 청년의 일자리와 이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2: 결국 나이 든 분들의 일자리를 연장을 하면 뭐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수 있지만 확률적으로 젊은 분들의 일자리를 줄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게 결국 얽히고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년 연장만 보면은 사람들이 오래 살고 점점 건강해지기 때문에 연장해야 되는 게 너무나 지당한데 그걸 늘려버리면은 청년들의 이 고용난, 취업난, 이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금 수 정권째 지금 못 풀고 있는 문제인데요. 일단 이재명 정부에서는 올해 안에, 원래는 사실 2025년까지 결론 내겠다고 해서 했었습니다. 근데 네. 지금 2026년 6월이니까 이미 6개월 지각한 셈인데 어떻게든 올해는 결론을 내겠다라고 현재 공언을 해놓은 상태고요. 이거는 상대적으로 정부보다는 여당, 민주당에서 논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정년 연장 특별위원회라는 내부의 기구를 만들어서 현재 안을 짜고 있고 아마 이번 9월부터 정기국회가 열리니까 이게 다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 정기국회 열리기 전에 최종 안을 이제 법안 형태로 내놓을 걸로 보이는데 벌써 6월이니까 거의 마무리가 됐어야 하는 국면이고요. 지금 조금씩 흘러나오는 게 지금 정부 여당에서 정년을 늘리긴 늘리는데 네. 단계적으로 늘리는 안을 준비하는 걸로 보인다. 그래서 현재까지 흘러나온 안은 현재 정년은 이제 60세인데 2029년에 61세로 늘리고 그다음에 2년에 한 살씩 늘립니다. 네. 그러니까 2029년에 61세, 2031년에 62세 이제 그런 식으로 2년에 한 살씩 늘려서 2037년까지 65세로 늘리는 걸 완성하겠다. 란을 짰다는 게 알려지면서 옥신각신 뭐 찬성 반대 논란이 계속 이제 커지고 있는 그런 불이 붙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네. 그러니까 한 번에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아니고
2: 예.
1: 순차적으로 연도별로 이제 한 살 한 살 올린다는
2: 예.
1: 얘기네요.
2: 한 살 한 번에 5년을 늘려버리면은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5년치의 퇴직자들이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5년치의 신규 채용이 사라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거는 사회가 견딜 수가 없을 거고요. 너무 논란이 클 거고 그러니까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순차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데까지는 공감대가 돼 있어요. 그 노동계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게 2037년이면 거의 10년 뒤인데 10년 뒤에는 대통령이 누구일 줄 알고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을 줄 알고 그거를 지금 그렇게 짜놓는 것은 사실상 전년 연장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노동계의 비판이고요.
1: 네.
2: 경영계는 정년 연장 자체를 지금 부담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엄청난 간극이 지금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 아마 이번 정기국회 때 가장 뜨거운 화두 중에 하나가 이 정년 연장이 될 확률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이제 그 저랑 비슷한 또래인데 70년대 전후생들은
2: 네. 네.
1: 누구부터 이 대상자가 될 것이냐가 가장 아마 궁금하실 텐데.
2: 이 정부의 여당의 안이 이제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그러니까 네. 2029년부터 61세로 늘리고 2년에 한 살씩 늘리는 걸로 하면 1969년생부터는 정년이 연장되고요. 1981년생부터는 온전히 65세가 됩니다. 네. 근데 이게 그대로 된다고 가정을 하면 하지만
1: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2: 이대로 된다는 보장은 전혀 할 수가 없고 경영계에서는 엄청난 난색을 펴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게 될지도 모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정년이 연장되느냐 안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어떤 조건으로 연장을 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퇴직 직전 예를 들어서 한 급여를 한 연봉 한 8천만 원 받던 분이 7,500만 원이나 7천만 원 받으면서 한 살 두 살 더 일하는 거는 참 본인한테는 유익한데 네. 한 1년에 연장은 하지만 한 3천만 원 받고 일하세요. 그러면 그거는 삶의 질이 엄청 떨어지는 거여서 그렇죠. 결국 전년을 연장할 거냐 말 거냐도 중요한 문제지만 플러스 어떤 급여 조건을 가지고 연장을 해줄 것이냐도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그게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고 기본적으로 노동계는 임금을 원하는 대로 가거나 깎더라도 조금만 깎아야 된다. 노동계의 근거는 이겁니다. 정년 연장의 논의가 나온 대표적인 근거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국민연금은 수급 연령이 조금씩 높아져서 이미 62세까지 올라와 있고요.
1: 네.
2: 이게 65세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좀 지나면 65세가 돼야 국민연금이 나오는데 60세 일을 그만두라고 하면 5년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게 이제 정년 연장의 출발이고요. 결국 그 소득 크레바스라고 하는데 소득 공백기를 메워주려면 의미 있는 급여를 주면서 연장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급여에서 크게 깎지 말아라라는 게 노동계의 요구인데 근데 우리도 지금 알지만 신입사원의 급여와 퇴직하기 직전의 급여는 뭐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50대 말에 급여가 훨씬 높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겠죠. 기본적으로 연공서열을 네.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한 명을 안 내보내면 청년 두 명, 세 명을 안 뽑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청년을 뽑지 말란 얘기 아니냐라는 게 경영계 해석이고 그래서 경영계는 뭐 굳이 늘려야 한다라도 이거는 재고용 형태로 가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 퇴직시키고 새롭게 고용하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임금 테이블이 새로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신입사원에 준하는 형태로 노년 고용자의 그러니까 노년 노동자의 고용을 허락해야 된다는 게 경영계 입장이어서 급여 테이블 차이가 너무 큽니다. 결국은 중간쯤에서 만나야 될 텐데 이 과연 합의가 될 거냐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1: 자칫 이게 세대 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2: 세대 간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될 수밖에 없고 물론 이제 이게 그 세대가 한 집에서는 아빠와 아들, 엄마와 딸이니까 다 같은 경제 공동체긴 한데 사회적으로는 세대 간에 확실하게 갈려 있고 더군다나 또 지금 이 잠실에서 벌어지는 이 시위도 2030 세대들이 맞습니다. 주도하고 있고 저 세대가 저렇게 불만을 갖는 근저에는 고용난, 그다음에 너무 비싼 집값, 그다음에 일자리 구하기 힘든 상황 이런 것들이 깔려 있다는 게 대부분 진단이잖아요. 그럼 이 부글부글한 상황에서 이 정년장 끌고 정년장 이슈가 튀어나오면 결국은 2030엔 당장은 도움이 안 되거든요. 물론 그분들도 언젠간 나이가 들기 때문에 정년장 혜택을 보기 하겠지만 당장은 네. 그러니까 더 민감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3: 근데 이제 정년 연장 기업을 몇 개 찾아보니까 이미 있어요. 사실은 대표적인 게 동국제강이라고 네. 철강업계에 있는 기업인데 이미 2012년에 정년을 61세로 늘려놨었어요.
1: 아, 그렇습니까?
3: 그리고 최근에 노사비를 통해서 62세로 정년 연장을 공식화했고 근데 이거는 생산 현장의 숙련도 유지를 위해서 정년 자체를 올린 건데 아까 김준범 기자께서 재고용 정년 연장이 아니라 재고용 형태 말씀하셨는데 현대자동차와 포스코도 이렇게 계약직 형태로 다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만 60세까지는 정년으로 일을 하는데 숙련 재고용을 또 해서 2년 동안 더 일을 할 수 있게 하고요. 또 재민된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좀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기업이긴 한데 중소 혹은 중견기업으로 분류가 되는데 마이다스 IT라고 이 건축 관련 IT 기업인데 네. 포스코에서 떨어져 나온 신생 벤처 기업이었어요. 근데 이곳은 2000년에 처음 생겼는데 무정년제입니다. 정년이 아예 없고 무스펙 이라서 심지어 과장에서 부장에서 어딘가로 승급을 할 때 4년만 지나면 딱히 시험을 보지 않아도 승급이 돼요. 근데 이 이유는 이제 고용이 불안이 없으면 생산력이 훨씬 올라간다. 그래서 당시 한 10년 전 기사를 보면은 뭐 조선 중화 동화에 이런 신의 직장이라고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찾아보니 요 세 가지 기업의 그러니까 정년 연장을 늘리거나 정년이 없게 한 요 세 가지 공통점을 보니까 IT 요 AI가 대체 불가능한 직군들이 대체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동국제강, 현차, 포스코 이런 철강 업계는 고숙련된 엔지니어. 육체노동 엔지니어들이 많아서 이 사실은 정년 연장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지만 이 AI가 사실상 대체하기 어려운 것 요즘도 되게 논의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다면 뭐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논의도 있습니다.
2: 방금 이화진 기자가 말한 부분이 사실 이 문제가 이 문제를 더 어렵게 하는 대목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청년 대 노년의 갈등으로만 보면은 2차 방정식인데 그러니까 지금 방금 포스코나 동국제강 등 사례를 선제적으로 연장한 사례를 들었잖아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대기업은 감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자는 정년 연장이 되면 수혜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지금 노동시장 양극화 얘기할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 간극이 너무 커져서 문제다라고 하는데 정년 연장이 되면은 감당이 가능한 대기업에 이미 취업돼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애시당초 비정규직이거나 그다음에 매우 많은 직장에서는 애시당초 정년이란 개념 자체가 없어요. 거기는 이미 취약한 시장인데 안 그래도 힘든 데는 더 힘들어지고 좀 나은 노동자는 더 나아지는. 그럼 이게 결국 이 정년 연장이라는 게 사회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이게 자칫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만의 잔치가 될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2차 방정식이 아니라 하나 더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3차 방정식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문제는 풀기 어렵습니다. 정말 이거 누가 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이건.
4: 그러니까 경영계에서 그 고민하는 큰 이유가 그런 것들인 거죠.
2: 그러니까 경영계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인건비 부담이 너무 높다. 우리나라는 지금 매우 많은 회사가 여전히 호봉제를 택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냥 나이가 쭉 들면 급여가 쭉 올라가는 체계잖아요. 그렇게 올라가는 체계를 놔두고 전형을 연장을 늘리면 그 늘어난 인건비를 기업이 온전히 다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정년 연장을 할 거면 급여 체계를 바꾸자. 그러니까 그 보통 이게 직무급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힘들고 중요한 일을 하면 젊더라도 돈을 더 받는 거고 아무리 근속 연수가 오래됐어도 손쉽고 간단한 일을 하면 그 월급을 덜 받는 이렇게 바꿔놓고 정년을 연장해야 이게 감당이 된다라는 게 이제 그 경영계 논쟁인데 자, 한 회사 안에서도 임금투쟁을 가지고 합의하기가 힘든데 저 나라 전체의 급여를 호봉제에서 직무급으로 바꾼다는 것은 한 100배, 1000배 어려운 문제여서 그러니까요. 정말 풀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4: 네. 임금 피크 제도라는 게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곳들도 있지 않습니까?
2: 이미 하고 있죠. 네. 저희 뭐 KBS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 때 기억하시면은 박근혜 정부 때 법적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년이 60세 제도를 시행한 지가 딱 10년밖에 안 됐어요.
4: 법적으로 근데 이제 60세로 정해놓은 게.
2: 58세에서 60세로 늘릴 때 이대로 늘리기만 하면 기업이 감당을 안 되니 피크를 찍고 내려오게 하자라고 하면서 그 두 개를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59세, 60세로 늘어난 분들은 급여를 좀 덜 받고 일하게 하자라고 해서 그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8에서 60세로 늘어날 때도 피크제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이걸 61세, 65세까지 늘리려면 그 뒤에 늘어난 분들은 급여를 더 깎자라는 게 경영계의 기본적인 논리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동계는 65세가 되어 국민연금이 나오는데 많이 깎으면 어떻게 먹고 살라는 얘기냐. 이게 양쪽 다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참 이게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가 않고 우리나라가 이 경영계와 노동계가 서로 신뢰를 가지고 주고받기 타협을 해본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서로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합의가 더 안 되는 거고.
4: 정년 연장에 대한 세대적 차이가 있습니까?
2: 이게 의견의 차이가? 여론조사를 하면은 되게 재미있는 현상은 매우 높게 찬성입니다.
4: 고르게.
2: 모든 세대가 20, 20, 30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결론적으로 지금 고령화 때문에 이미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5세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은 60세에 퇴직하면 25년을 그럴 수는 없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정년 연장해야 된다는 당위에는 다 동의해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임금 체계예요. 늘리는데 그분들이 얼마 받고 일하게 할 거냐가 너무 간극이 커서 그러니까 급여는 그 경영계는 거의 신입사원 수준의 준하게 월급을 줘야 된다라고 그러면 연장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정년을 연장하더라도 신입사원 고용이 줄어든 타격이 줄겠죠. 근데 20, 30대는 그런 걸 전제로 찬성을 하는 거고 상대적으로 50, 60세대는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4: 삶의 유지가 안 된다.
2: 예. 그런 어려운 문제죠.
3: 그런데 네. 재미있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치 정년 연장이 모두 동의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세대도 모두 같다고 생각하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좀 다르거든요. 네. 지난해 프랑스에 1년간 이제 특파원을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체류했을 때 3번 동안에 전 국민 멈춤 운동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멈춰서 뭐 교통도 다 멈추고 모두 다 파업을 하는 거예요. 전 국민이. 네. 이유는 정부에서 정년 개혁을 했는데 이미 프랑스는 정년이 62세였어요. 근데 이걸 64세로 늘리겠다고 한 거예요. 네. 근데 이러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모두가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 이유는 은퇴 연령을 늦출 생각을 하지 말고 노후소득이나 보장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국민연금이 사실 맨날 잘 될 수 없잖아요. 여기도 연금 예산이 점점 줄어드는데 정년을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늘리자고 말을 하니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청년 세대도 똑같이 화를 냈어요. 너희가 책임져야 될 거를 우리와 기업에 전가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무조건 정년을 올린다 이런 뜻도 있지만 사실 국가별로 민도에 맞는 체계를 만드는 게 사실은 정부가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네. 했습니다.
4: 김준범 기자 그러면 이게 뭐 우리 안에서만 고민할 게 아니라 좀 해외 다른 사례들을 참고할 만한 것들은 없습니까?
2: 나라마다 다릅니다. 나라마다 다르고요. 이제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정년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회사와 노동자가 계약을 해서 알아서 일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 잘하면 80세까지 일하는 거고 일 못하면 40세에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은 정년 자체가 없는데 미국은 매우 해고가 쉬운 나라고 우리보다. 사실 우리가 좀 그대로 들여오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너무 차이가 나고요. 그나마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는 사례가 결국 고령화의 교과서는 일본이지 않습니까? 일본이 정년을 늘렸습니다. 일본은 늘리는데 다만 우리는 지금 법적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한 가지의 트랙으로만 늘리는 걸 고민하고 있는데 일본은 세 가지 트랙을 줬어요. 그러니까 회사마다 정년을 늘리든지 아니면은 정년이 아니라 퇴직 후 재고용제를 택하든지 아니면 미국처럼 아예 정년을 없애버리고 완전히 회사 대 개인의 회사 대 노동자의 그냥 계약의 자유에 맡기든지 세 가지 선택지를 주고 각 사업장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이제 선택지를 줬는데 그나마 이게 일본의 방식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네. 방식인데 어쨌든 이것도 뭐 매우 논란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정부는 2026년 안에는 왜냐하면 당장 내년만 돼도 총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렇게 골치 아픈 문제를 건드리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4: 올해 안에 마무리
2: 어떻게든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게 정부 여당의 목표인데 네. 워낙 논란이 뜨거운 사안이어서 오늘도 지금 민주노총, 한국노총, 양대노총이 민주당을 굉장히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어쨌든 그만큼 인화성이 큰 주제여서 과연 정기국회 때 정리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4: 쉽지는 않겠지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해법이 나오길 좀 기대해 보죠.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휴가 계획 세우신 분들 많은데 전 이제 비행기값 못 보겠더라고요.
3: 네, 너무 비싸죠.
4: 그게 이제 유류 할증료가 그동안 많이 오른 것 때문이죠.
3: 네, 맞습니다. 네. 유류 할증료는 듣기만 해보고 사실 정확한 개념을 모르시는 맞아요. 분들이 많은데
4: 뭐예요?
3: 이게 기름값 추가 요금이거든요. 그러니까 항공료가 오르면 항공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지니까 승객하고 그걸 반반 나눠내자는 거예요.
4: 그러니까 우리가 티켓을 살 때 그 안에 포함이 된 가격인가요? 아니면 추가로 내야 되는?
3: 승객들이 고를 때는 포함이 된 가격을 보지만 항공사 입장에서는 분리된 걸 저희한테 주는 거죠. 사실 합쳐 있는 건데 네. 이 항공료가 영업 비용의 30%를 차지할 만큼 비용이 커서 당연히 승객하고 나눠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총 33단계로 관리를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이제 33단계 체계로 관리를 하고 1단계가 당연히 가장 낮고 33단계가 최고인데 이게 WTI나 브렌트유 같은 기름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싱가포르 항공유 기준 가격으로 합니다.
4: 그것도 기준이 달라요.
3: 네,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5월 15일에서 6월 15일 요 한 달을 해서 7월 걸 책정하는 식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각 항공사가 노선별 할증료를 책정합니다.

0: 도저히 이게 소비자한테 너무 전가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올린 게 그 정도고 그만큼 국제유가 워낙 뛰니까 항공사 우리는 다 기름 수입해서 쓰는 나라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네.
1: 그럼 뭐 중소 소식에 이제 그 유가 급락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당장 이제 곧 비행값이 싸지는 겁니까?
2: 일단 좋은 소식 하나는 오늘 오전 11시에 발표가 난 7월 유류 할증료가 있는데 좀 따끈따끈한 소식이긴 해요. 다행히 많이 내렸어요. 아까 제가 5월에 33단계 최고를 찍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19단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5월에 저희가 뉴욕 항공권에서 100만 원 더 주고 했으면 거기에 비해 40만 원을 깎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내리긴 했어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당장 뭐 이제 종전되니까 7월, 8월, 9월에는 2단계에서 6단계로 넘어가느냐? 그건 절대 아닌 게 그 조기 종전이 되더라도 전쟁 중에 피격된 에너지 시설 복구에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으로 그렇겠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유가가 이전으로 회귀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고 그래서 저희는 좀 계속 추이를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
1: 이 거리에 따라서 유류 할증료도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장거리 노선이 할증료를 더 많이 내는 거고 단거리 노선은 좀 적게 내는 거고요.
2: 맞습니다. 비행 거리가 길어질수록 많이 붙는 구조여서 쉽게 말하면 좀 저렴하게 가고 싶으면 중국, 일본을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 뭐 100만 원, 왕복 100만 원이다 뉴욕은 더 올랐다 하지만 중국하고 일본은 왕복 10만 원 안팎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심리적 저항선이 크지가 않네.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3월에 전쟁 터지고 4월에 일본 여행과 중국 여행을 얼마나 가는지 지난 연도 연비 대비를 봤더니 20%가 올랐어요. 오히려 전쟁이 났는데.
1: 그래서 일본, 중국 가신다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었나? 주위에서 보면요.
2: 그래서 일본이 점점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거예요. 네. 아시다시피 일본 정말 많이 가잖아요.
1: 많이 갔죠. 네. 그래서 많이 가고.
2: 그래서 일본이 꼼수를 부리는 게 국제 관광 여행세라고 해서 출국세를 매겨버리거든요. 네. 지금도 매기고 있어요. 저희가 일본 여행을 가면 한 사람당 1,000엔씩을 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만 원을 더 주게 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7월 1일부터는 3,000엔으로 바꾸거든요. 그래서 고정 비용이 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오르는 거죠.
1: 그러네요.
2: 그래서 만약 일본 가실 분들은 이게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이니까 6월 30일까지 발권한 항공권은 괜찮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뭐 괜찮습니다.
1: 네. 일단 뭐 19일 날 저 미국하고 이란하고 종전 합의문에 서명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좀 우리 일상생활을 체감할 수 있는 것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2: 일단 기름값이 정말 많이 떨어져서 정말 많이라고 해도 어폐가 있는 게 애초에 좀 저렴했었잖아요. 60에서 70달러대를 왔다 갔다 했었는데 어쨌든 WTI랑 브렌트유가 지금 모두 80달러 선으로 내려왔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저희 기름값도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환율이 굉장히 좋은 영향이 있는데 물론 지금도 1,500원대라서 비싸요. 네. 그렇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중 1,503원까지 내려갔거든요. 아시다시피 1,560원까지 올라갔었잖아요.
1: 그러니까요.
2: 달러가. 그렇게 되면 저희가 원화 가치가 다시 조금씩 올라가게 되니까 수입 물가 부담이 좀 줄어들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대출 이자 걱정하시는 분들도 금리 인상이 억제가 될 테니까 간접적으로 좋은 소식이 될 테고 또 유가가 내려가니 지금 미국에서 연방준비제도에서 금리 인상할 거라고 압박을 계속하잖아요. 그것도 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1: 정년 연장 얘기로 좀 무겁게 시작했다가 유류 할증료가 좀 빠진다는 기분 좋은 소식으로 마무리합니다. 오늘 김준범, 이화진 KBS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1부 마치고요. 1시 2부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시작한 일을 끝내지 않고 중간에 그만두는 것을 가리켜 도중하차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것은 목적지에 닿기 전에 차에서 내림을 뜻하는 말입니다. 오래전에 종이 기차표에는 출발지와 목적지 외에도 중도하차, 전도무효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요. 이것은 표에 적혀 있는 목적지까지 가지 않고 도중에 내리면 나머지 구간은 무효라는 뜻이죠.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서 도중과 중도라는 두 가지 표현이 나왔는데 이 두 표현은 같은 한자를 쓰면서도 그 순서가 서로 반대로 돼 있습니다. 도중은 일이 계속되고 있는 과정이나 일의 중간이라는 뜻으로 보통 다른 명사와 함께 쓸 때는 강의 도중, 근무 도중과 같이 도중을 뒤에 씁니다. 또 회의하는 도중에 급한

연락이 왔다 같이 뭐뭐 하는 도중에 라는 형식으로도 많이 씁니다. 반면에 중도는 일이 진행되어가는 동안이란 뜻으로 대개 중도 탈락, 중도 포기, 중도 사퇴와 같이 중도를 앞에 씁니다. 그리고 차가 중도에서 고장이나 결국 여행을 포기했다 같이 중도에나 중도에서의 형태를 단독으로 씁니다. 도중과 중도는 같은 한자를 쓰고 뜻도 비슷하지만 사용할 때는 이처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토론 좋아하세요?
1: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 재미없다는 편견도 맞는데
0: 토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설명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고요. 하나하나 맨날 똑같은 소리거든요.
0: 어렵게만 느껴지는 토론 사라져야 할까요?
4: 그럼에도 토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귀를 사로잡는 새로운 열린 토론 황현희와 함께합니다.
0: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5: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6: KBS 58분 날씨.
7: 뜨거운 볕을 가려줄 구름이 거의 없는 맑은 날씨입니다. 이 강한 볕에 기온이 크게 올라서 불볕더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낮 기온이 서울 33도, 대전과 전주, 광주 32도, 대구 31도, 강릉, 부산 28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보다 덥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내일 새벽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내륙 지역은 오후 들어 대기가 불안정해지면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전라도에는 저녁까지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와 소나기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아서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셔야겠고요. 또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대부분 나쁨, 경기 북부는 매우 나쁨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지날 전망이고요. 당분간 30도를 웃도는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오늘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모레까지 달의 인력이 강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니까요. 만조시 저시대 침수 피해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7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8: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0: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바티칸에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레오 14세 교황과 면담하고 방한을 요청했습니다. 교황청 공무원장과 면담에선 교황의 방북 가능성도 거론됐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건희 씨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 부장을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종합편성채널 JTBC 등 중앙그룹 핵심 계열사들이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JTBC가 발행한 회사채 등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 네, 화요일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질렀습니다. 민주당은 38%, 국민의힘 44.3%가 나왔는데요. 민심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는 것일까요? 여의도 더블드래곤 전용기 민주당 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과 자세히 짚어보고요. 공개 3일 만에 넷플릭스 비영어권 TV쇼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드라마 참교육 이야기인데요. 왜 전 세계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건지 살롱드 문화 코스모스 코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시작합니다.
1: 낡은 여의도 문법을 깨는 젊은 정치. 진짜 정치를 이야기합니다. 여의도 더블 드래곤.
2: 네. 이 노래 다 아시죠? 예, 우리 권지용 지드래곤의 노래로 막 들어보는데 우리 이수민 PD 감각 대단해요. 자, 여야 대표하는 젊은 정치인의 시선으로 전국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여의도 더블 드래곤, 더불어민주당의 용 전용기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용 김용태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2: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제 두 분을 모시는 건 처음이고 네. 스튜디오가 아주 원해졌습니다. 평균 연령대를 확 낮춰주시는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4: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3: 네. 오자마자 이렇게 조끼도 입혀주시고
2: 감사합니다. 저는 그 혼자 이렇게 좀 기분 좋은 상상을 해봤어요. 두 분이 오늘 국회에서 올 때 어떻게 오셨을까. 네. 손을 잡고 야 우리 가서 무슨 얘기할까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는 그런 기분 좋은 상상을 해봤는데 실제 모습은 뭐 같은 차 타고 오셨습니까? 따로따로 오셨습니까?
3: 저는 여기 식사하고 오다가 이제 커피를 들고 걸어왔습니다. KBS까지.
2: 기분 좋은 너무 상상이 좋아서. 이렇게 그냥 순식간에 깨져버리네요. 같이 오진 않았네요. 네,
4: 따라왔습니다.
2: 따라오셨군요.
4: 실제로 직전까지 회의하다가 급히 네, 저 국회 소통관에 또 외계인 키친이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서 급하게 점심을 먹고 넘어오셨구나. 네. 네.
2: 두 분은 평소에 가깝게 지내시는 사이.
4: 방송을 많이 합니다. 네. 같이 방송도 많이 하고요. 실제로 의견 같은 거 만나면서 어떻게 되는 거냐 조율도 하고 네. 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3: 뭐 조율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방송을 같이 하다 보니까 뭐 앞뒤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시간, 뭐 식사 시간이 맞으면 식사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더 친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4: 근데 몇 번은 못했어요.
2: 호칭은 어떻게 부르세요? 전 의원님, 김 의원님 이러십니까?
4: 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3: 네. 호칭보다 그냥 바로 말하시는 것 같은데. 예.
4: 딱히 부르지는 않는 그런 사이입니다.
2: 아니 뭐 듣자 하니 워낙 요즘은 또 여야 간에 또 같은 땅 안에서도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예. 이 두 분의 모습을 보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4: 사실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당이라고 말 통하는 것도 있지만 이 세대 간의 말이 통하는 지점도 있지 않습니까?
2: 그렇죠.
4: 그 부분에서 저희가 같은 30대다 보니 정책적인 측면에서 한 목소리를 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뭐 이야기를 하고 뭐 이렇게 대책을 내지는 않았지만 과거 연금개혁 사태 사태 때 연금개혁의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법안의 내용이 이 세대 담론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저는 반대 표결을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알고 보니 국민의힘에서도 김용태 의원들이나 한 30대 국회의원 몇 분이 반대를 했고 민주당에서도 공교롭게 30대 국회의원들이 연금법에 대해서 반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저희가 같이 기자회견장에서 여야 젊은 정치인들이 연금개혁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제안하는 형태로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세대 담론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 많은 국민들이 바라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당은 달라도 정말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좀 힘을 모아서 힘을 실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처음 이제 두 분께 질문을 드릴 거는 최근에 이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좀 낮게 나왔습니다.
4: 예.
2: 우리가 그동안 쭉 그 살펴봤던 것보다 51.5%가 나왔는데 이 결과는 두 분 어떻게 보셨어요?
4: 뭐 일단 보수 결집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선거에서 저희가 승리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을 했죠.
2: 네.
4: 그리고 지금 선관위에서 있었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마치 민주당 선관위인 것처럼 민주당 행정기관인 것처럼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 그 잘못이 결국에는 저희가 얻어받아야 될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 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결국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2: 네.
4: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하루빨리 당이 정신 차리고 반성할 거 반성하고 개혁할 거 개혁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지지율을 오를 수 있게끔 소프트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 김용태 의원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3: 뭐 당연히 선거 부실, 관리 부실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이어진 것 같고요. 또 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하고의 갈등 이런 것들 반영된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대통령께서 기자회

0: 추측이 되는 그런 발언들이 오히려 국민들한테 또 반감이라든지 분노를 일으켰던 것 같고,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점식 저희 원내대표가 새롭게 뽑히면서 네. 기존에 있었던 윤어게인 노선하고 좀 거리를 두는 듯한 본인이 갖고 계셨던 원래 이미지랑 좀 이렇게 거리를 두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시는 것들이 국민들한테 야당으로 쓰였던 기대 심리 같은 것들 같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1: 저는 근데 원내대표 선출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2: 그래요.
1: 원내대표도 당권파로 분류됐었고 원내대표가 아무리 개혁적인 목소리를 낸다고 하더라도 장동혁 대표께서 계속적으로 윤어게인과 노선을 같이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좀비 정당이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그 자리를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국민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게 본인들의 권력욕에 휩싸여서 본인의 거취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냉정하게 평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도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 네. 싸울 일도 아닌데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 모습 때문에 저는 냉정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온 것이 비단 뭐 바뀔 만한 여지가 있어서 그런 거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사람 많다고 봅니다.
2: 말씀하셔서 그런데 지금 그 민주당 국민의힘 지지율이 뒤바뀌었어요.
1: 예.
2: 이게 아마 대통령 출범하고 현 정부 출범 이후는 처음인 것 같은데 민주당이 38%, 국민의힘이 44.3%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뼈아픈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1: 뼈아픈 결과입니다. 실제로 지금 반성해야 될 타이밍인데요. 지금 그 다음 전당대회를 의식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고위에 들어가 보면 최고위원들이 엄청 싸워요. 실제로 공개적인 메시지로 심지어는 대통령과 국정운영을 같이 하고 있는 총리나 장관을 향한 공격을 여당 최고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2: 네.
1: 그리고 다른 계파에서는 오히려 기승전 당대표 공격에만 매진하고 있어요. 이런 거 국민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기가 찰 일입니까? 서울시장 선거에서 뺏겼으면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는데 지도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공격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마치 당과 청와대의 갈등처럼 비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최고위원들 다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적당히 하셔라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 지금 전영기 의원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친청파도 아니고 소위 말하는 친명파도 아닌 것 같고.
1: 아니 저희도 사실 의원들이 다들 목소리를 안 내고 있잖아요.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의 갈등 구조로만 간다면 결국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만 방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개혁 과제들 여러 가지 산적하게 두고 있는데 민주당이 자중질환에 빠져서 이러한 소란만 일으키고 있으면 그게 대통령을 성공한 정부로 만들기 위한 여당의 역할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친청파냐 뭐 반청파냐 이런 거 지금 나눌 때가 아니고 오로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 저는 참고 있다고 봅니다.
2: 네.
1: 그렇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자중질환하는 모습 보이지 마라. 최고위원들 그렇게 개파 나눠가지고 싸움만 하지 마라. 지금 국민들에 의해서 반성할 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꾹꾹 참다가 여기 와서 하게 된 겁니다.
2: 아니 그러면 여기서도 물론 하셔야겠지만은 정청래 대표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1: 정청래 대표도 충분히 저는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이 반성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정청래 대표도 반성할 부분이 있는 것이죠.
2: 네.
1: 그런데 정청래 대표도 실제로 반성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당원들의 평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당원과 국민에 의한 전당대회에서 평가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아무래도 뭐 한두 달, 한 달도 안 걸릴 겁니다. 사퇴하시는데.
2: 네.
1: 자신을 평가받기 위한 것을 거취감이 결정이 된다면 그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의 자중질환을 멈춰야 되는 타이밍이 지금이라고 생각을 해서 최고위원들 개파 나눠가지고 싸움하지 마시라. 그게 국민들을 피로하게 하고 결국 이재명 정부 발목 잡는 게 여당 지도부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2: 근데 그 사퇴한다는 거는 무슨 의미예요?
1: 그러니까 만약에 전당대회가 지금 두 달 앞에 두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네. 기본적으로 전당대회를 출마하고자 그러니까 연임하고자 하는 대표는 관행적으로 사퇴를 해왔기 때문에
2: 그건 관행적으로입니까?
1: 예, 그 뭐 일정이 약 한 보름도 안 남았다고 평가합니다.
2: 24일까지는 그러면 이제 내려와야 된다.
1: 예, 출마하실 거라면 사퇴하는 것이 관행이었고 과거 이재명 대표도 연임 도전하실 때 사표 쓰셨거든요.
2: 네.
1: 그런 측면에서 하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며칠 먼저 당대표가 사퇴하니 마니 그 논란은 지금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좀 달려가야 될 때고 심지어 대통령께서 지금 국외 순방 중이지 않습니까?
2: 네.
1: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국외 순방 나가서 대통령이 직접 사고 쳐가지고

0: 국민의힘에서 자중질환이 있었는데 우리는 왜 대통령께서 순방 나가는데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자중질환을 만들고 있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적당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 김영태 의원 너무 쉬고 계셔서. 네. 지금 이런 민주당의 상황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금 즐기고 있는.
2: 아니, 답은 명확해요. 답은 제가 봤을 때 정답은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가 사퇴하고 전당대회 출마하지 말아야죠. 아,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그건... 지금 이 상황에 억울할 수도 있고 네. 본인 입장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패배가 비단 정청래 대표 탓일 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수처 특검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잘못도 있거든요. 근데 본인한테 모든 화살이 다 와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는 거에 억울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집권 여당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이재명 정부의 걸림돌 중에 하나가 정청래 대표가 지금 되었고 정청래 대표가 다시 연임을 선고한 순간 그거는 뭐 당청 간의 관계는 갈라지는 거니까 네. 사실상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는 정청래 대표가 물러나 주시는 게
1: 김영태 의원은 친명파입니다.
2: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당의 입장에서 보는 거고 물론 이제 정청래 대표는 억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이번 지방선거 패배가 어떻게 정청래 대표 탓으로만 볼 수 있겠습니까?
0: 그러니까 그 책임 공방은 이제 약 한두 달도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당과 국민의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잘 하고 있는 부분들을 더 부각해야 될 게 민주당이고 여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자중질환 하지 말고 앞을 보고 달려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김용태 의원이 저희 민주당 정부를 응원해 주신 건 감사한 측면이고요.
1: 최근에 그 아직 이제 국무총리에서 내려오진 않았습니다만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대표의 몇 번의 그 행사장에서의 만남을 통해서 좀 미묘한 그런 분위기가 느껴져요.
0: 예, 아무래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권력구도라는 게 결국에는 미묘하고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을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만약에 총리께서 이미 사임이 확정되시고 나서 후임 총리가 들어오시게 되면은 당으로 복귀하거든요. 전쟁은 그때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총리를 거론한 것 자체가 정부에 부담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1: 뭐 김민석 총리의 말에 따르면 6월 말 7월 초가 아마 당 복귀 시점으로
0: 예, 저희도 그렇게 평가하고
1: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기본적으로 국무총리 후임자가 국회에서 의결되고 결국에는 임명 절차가 끝나고 나면 총리께서는 자연스럽게 복귀하시는 그림이거든요. 네. 그게 지금 정부에서는 이미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보냈고요. 청문회가 아마 다음 주 말 정도에 예정이 되어 있고 저도 청문위원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 절차가 끝나고 청문보고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 김민석 총리에 대한 복귀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김영태 의원님 지금 장동국 대표 어디 계십니까?
2: 지금 올림픽공원 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예.
1: 거기 왜 가셨어요?
2: 지금 경찰이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야당 대표로서 이제 가신 것 같고 사실 어제인가요? 서울경찰청장이 불법 시위에 동전 패가망신한다라는 식의 뉘앙스의 말씀하셨는데 그건 대단히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올림픽공원에 많은 청년들이 이번 참정권 침해와 관련해서 분노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제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는 것은 응당 주권자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마치 어제 서울청장의 발언은 그분들의 당연한 저항권을 불법 행위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대단히 잘못된 표현이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야당 대표로서 항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지금 장동혁 대표께서 보여주고 있는 행동들이 그러한 것을 넘어서 또 정치권의 책임 있는 자세를 말하기보다는 그 올림픽공원에 나가 계신 청년들의 전국 재선거에 대한 주장을 본인의 당대표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과 당내 비판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0: 네. 저도 그 올림픽공원에서 집회하고 계신 많은 국민들을 응원하는 바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참정권이 훼손당했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 주장을 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응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요. 다만 여기에서 실제로 불법 행위가 포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청소년 국가대표 핸드볼 선수팀의 그 수색 의혹도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양말을 벗겨야 된다 이런 발언도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 대한체육회에서 세계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본인의 비품도 못 챙겨 나가고 출퇴근에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한체육회 입장에서 보면 업무방해로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기 위해서 어제 기자회견도 대한체육회에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은 당연히 질서를 바로잡는 것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비단 그 사람들을 마치 통제하기 위해서 경찰이 움직인다라고 보는 것은 여당 야당 대표의 확대 해석이고 굉장히 무책임한 선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1: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가 긴급하게 열렸습니다. 거기서 이제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는데 이거는 최고위만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국민의힘에 소속된 다른 의원들의 의견이라고 봐도 무방합니까?
2: 일단은 최고위만의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결정을 할 때 통상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1: 네. 그러니까
2: 의원들의 중지를 모으고 최고위에도 결정할 텐데 저희가 선거 패배하고 정점식 원내대표가 취임한 이후에 의원총회를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최고위가 단독으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의원분들은 굉장히 비판과 당황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어제 또 최고위가 끝나고 나서 함께 참여했던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그 반응이 달라요.
1: 그러니까 아,
2: 당대표께서는 결국엔 목표는 전국 재선 거다. 재선거. 선거 소총이라는 게 목표는 전국
1: 그
2: 재선 거.
1: 6개 지역 말고 전국 재선.
2: 그런 거란 걸 SNS에 올렸고요. 원내대표께서는 지금 앵커께서 아시는 것처럼 전국 재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그 해당 투표소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서 네. 선거 소총을 한 거다. 계속해서 오늘까지도 두 분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지금 의원총회 열어서 의원들과의 의견을 교류를 해야 될 것 같고 원내대표는 18일 날 본회의가 이제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본회의 목요일 날 전후해서 의원총회 열겠다라는 입장을 의원들한테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저는 선뜻 이해가 안 가는 게 재선거를 하면 그러면 오세훈 시장도 사퇴를 하고 다시 선거를 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2: 그러니까 사실 우리 당대표께서 이 전국 재선거를 특별법을 통해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식의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위헌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 13조 2항에 우리 국민들은 소급 입법을 통해서
1: 네.
2: 참정권의 제한을 받을 수 없게 헌법의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대표께서는 이제 특별법을 이야기하시면서 전국재선거를 말씀하시는데 장동혁 대표께서 판사세요. 판사 출신이셨죠. 그러니까 법을 누구보다도 다 잘 아실 거고 특별법을 통해서 전국재선거가 안 된다라는 것이 그 위헌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데 알고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재선거를 말씀하시는 것은 결과론적으로는 두 가지 해석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앵커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1: 것이다.
2: 예, 오세훈 서울시장을 사실상 생채기를 내기 위한 그러니까 야당 대표가
1: 같은 진영 아닙니까?
2: 그러니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이 전국재선거라는 이 어떻게 보면은 선명한 일종의 선동 같은 것을 통해 당 대표가 이런 것을 내세우면서 본인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것 이 두 가지 정도로 추측할 것 같아서 지금 의원들도 굉장히 많은 비판과 당내 의원들 안에서도 혼란과 당황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0: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뭐 오세훈이라고 하는 거물 정치인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한동훈 의원이라고 하는 전임 당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런 설계를 하고 있다고 보지 않고요. 지금 본인의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이 계속되어 오다 보니까 그거 피하려고 지금 부정선거론에 입각해서 저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생채기를 내기 위해서라고 시작을 했다면 또 다른 명분을 가지고 왔을 텐데 본인이 보이던 노선이 결국에는 윤호개인 노선과 같이 했던 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호개인을 등에 업어야만 본인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그 이상의 계산은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2: 네. 이게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올림픽 공원에 있는 이제 2030 세대들이 부정선거를 이야기하잖아요.
1: 네.
2: 근데 그 부정선거가 장동혁 대표가 믿고 있는 걸로 추측되는 부정선거 음모론하고 다른데
1: 의미가 다르다.
2: 용어가 같다 보니까 이제 많은 혼동들이 있는 것 같아요. 2030들이 생각할 때는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여러 가지 오염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부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 장동혁 대표라든지 이분들이 과거부터 추측되는 그런 부정선거 음모론은 이른바 맨하탄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뭔가 조작과 선동을 네. 통해서 결과를 뒤바뀌는 그런 음모론에 기반한 거기 때문에 이 두 층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부정선거가 다르다라는 것을 좀 인지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교묘하게 우리가 2030 세대를 이용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비판이 있고 실제로 대학생분들 현장에 나갔던 대학생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

0: 보면 본인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더라고요.
1: 그러니까 장동윤 대표는 지금 손 떼야 됩니다. 잠실 시위현장에 당장 손을 떼야만 그 2030 젊은 청년들의 정당한 목소리가 희석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2: 그러니까 마침 두 분이 그 2030 세대와 연령대가 비슷하시니까 왜 그렇게 앞장서서 달려갔다고 보세요?
1: 너무나도 당연한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20대의 정의감은 사실 그 기득권에 대한 저항 심도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2: 왜 그렇게 분노하고 있을까요?
1: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 공정하지 않다.
1: 그렇습니다. 당연히 공정한 선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지금 부실한 관리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당연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고 사실 공정이 2030들한테 가장 큰 키워드였고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본인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하는 당연한 세상을 살아왔는데 이렇게 부실한 선거관리로 인해서 나의 참정권이 훼손되었고 그로 인해서 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 저는 그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이 잠실 집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저도 대화를 하다 보면은 잘못된 것을 당연히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데 뭐가 네. 이상한 거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거 보면 당연한 분노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대학생분들도 대학생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가령 투표용지가 부족한다든지 뭔가 영향을 미칠 만한 어떤 부실 부정행위가 있더라면 자기들은 이제 재선거를 해왔다라는 거거든요. 네. 사실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왜 현실 선거에서는 그게 안 되냐 이런 주장들을 하시니까 정치권이 이분들한테 드려야 될 답은 이분들에 대한 분노와 또 이분들의 어떤 저항권을 잘 말씀드려서 결과적으로 이 부실한 선관위 개혁을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전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 이제 그 아까 18일 날 의원총회 열린다 그랬잖아요. 네. 거기서 뭐 장동윤 대표의 거취에 대한 뭐가 나옵니까?
0: 일단 두 가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장동혁 대표의 거취에 대한 이야기를 의원들이 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국제 선거에 당대표가 주장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의원총회에서 어떻게 당론이라든지 어떤 총회를 모을 것이냐 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2: 네. 그 지난 주말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SNS에 쓰신 글에 예. 대한 해석을 놓고 뭐 또 해석이 분분합니다. 예. 정청래 대표를 그냥 정청래라는 이름은 거기 없었지만 예. 전현기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1: 저는 그 부분이 뭐 조수석 총장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들은 많다고 봅니다. 네. 사실 우리가 잘 못해서 지방선거는 잘 못 치른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당은 품어야 되고 그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줬어야 됐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당리당략적인 측면에만 몰두하지 않았느냐 네. 뭐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것을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서 우리가 여당으로서 해야 될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 이제 정청래 대표는 차기 전당대회 이제 출마는
1: 저는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거취 문제는 시기상의 문제일 거라고 봐요.
2: 그래서 발언의 수위를 좀 낮춰서 얘기하시는 건가요?
1: 실제로 지금 저도 사실 뭐 마음속에 지지하는 분이 없겠겠습니까? 충분히 있는데 지금 여당 대표나 뭐 상대 후보를 누굴 특정해서 공격하는 것은 결국 우리 정부를 흔드는 것밖에 안 됩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사실 민주당이 선거 심리적으로 패배했다고 많은 분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인 권력 싸움 한다고 본인 내부에서 갈등만 일으키고 있으면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많은 의원님들도 참고 계신 측면이라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이지 조금 이따가 전당대회의 판이 열리면 그때 돼서는 저는 명확한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 저 정청래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어떤 구체적으로
2: 이재명 대통령 세계적인 월드클래스 지도자고
1: 사실 뭐 진심으로는 안 느껴진다 이런 평가들이 많죠. 네. 실제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결국에는 이 당권 경쟁에 묻혀서 이것이 희석돼가지고 진심으로 안 느껴진다라고 많이 평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제1 목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입니다. 네. 막말로 이재명 정부 실패하면 다음 정권을 민주당이 창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고 그 뒷받침을 민주당이 해야 될 때라서 지금 안에서 내부 싸움하지 말자라는 네.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2: 그러니까 정권은 짧다라고 얘기하신 그
1: 부분은
2: 충격에
1: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뭐 취지가 훼손됐다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그에 대한 해명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아마라도 전당대회에서 당원과 국민의 평가를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 취지가 잘 전달된다면 뭐 재원님을 할 수도 있으시겠죠. 네. 그러나 그에 대한 해명이 부족하다면 저는 당원과 국민의 선택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2: 그러니까 전당대회 국면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은 그에 대한 뭐 본인의 충분한 설명이 있을 것이다.
1: 그렇습니다.
2: 네. 라고 보시는 거죠.
1: 지금은 또 아니라고 잘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네. 그 또한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 오늘도 이제 정청래 대표는 그 국민과 당원을 비유해서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라는 예. 표현을 했습니다.
1: 1인 1표제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과거부터 1인 1표제가 결국 그 영남의 그 가중치를 바꿔주는 부분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해왔었거든요. 그러나 모든 국민이 1인 1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대의원 가중치를 없애는 부분에 아직까지 내부적인 논란이 조금 남았거든요. 그 부분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 네. 당원을 결속시키는 충분히 본인의 유불리를
1: 전략적인 의도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요. 그냥 기본적인 말씀을 하신 것 아닌가 하고 저도 지금은 최대한 확대해서 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당 대표가 맨날 기본적인 발언만 하는 거예요.
1: 사실 여당 대표는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대통령께서 잘하고 계실 때는
0: 말만 하면 네. 다 원론적인 표현이 열었다 그러고.
2: 김용태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아니, 그건 누가 봐도 대통령 말씀. 매기는 거죠. 매기는 거고 거다. 대통령한테 날이 선 거죠. 정권을 짧다라는 표현은 야당이 해야 되는 표현인데 네. 집권 여당 대표로서 할 수 없는 표현은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대통령도 SNS에 계속 글을 올리는 거 보면 집권 여당 대통령이 생각하는 집권 여당과 당대표에 대한 상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는 정청래 대표가 본인 생각에 집권 여당 대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2: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지금 해외 순방 중에 계속 또 그 글을 쓰시는 걸 보면은 기분이 언짢으신가?
1: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겁니다. 근데 걱정은 많으신 것 같아요. 잠을 못 주무시는 스타일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글을 많이 쓰신다고 생각하고요. 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 사실 뭐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 당대표에 대한 뭐 논란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재준 최고위원도 그렇고 양양주 최고위원도 그렇고 이제 두 분이 직격 발언을 했거든요.
0: 예, 예.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18일 의원총회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 분들도 의원총회의 다수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 체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거취 표명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18일 날 의원총회 좀 주목해 보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대다수의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2: 근데 현행 그 당규상은 뭐 의원들이 물러나라고 물러날 수는 없는 거라서요.
0: 근데 이제 그렇게 의원총회에서 결의가 되거나 혹은 뭐 다수 의원들의 생각이 그렇게 된다면 지금 남아 계신 뭐 신동욱 최고위원이든 김지원 최고위원이든 그런 의원총회 다수 생각의 의원들의 뜻을 거스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 부담이 될 것이다.
0: 그렇습니다.
2: 지금은 그러니까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서 네 분이 사퇴를 하면
0: 맞습니다. 예.
2: 지도부가 물러나야
0: 예, 비상 되는 거죠. 상황이 되는 겁니다.
2: 그러면 지금 상황에 이제 반대하고 있는 거는 양양자 최고위원과 우재준 최고위원만
0: 총사퇴를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두 분 네. 사퇴 의사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지금 신동욱, 김재원, 김민수 세 분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아직 의사 표명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2: 만약에 이제 그 의원총회에서 그런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퇴로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진다면 장동혁 대표는 어떤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0: 근데 이미 장동혁 대표 리더십은 식물 당대표라고 선거 전부터 많이 평가가 돼 왔었고 왜냐하면 당대표의 지원 유세를 후보들이 거부하거나 네. 피해 다녔던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전락했는데 이번 의원총회에서조차도 의원들의 신임을 당대표가 받지 못한다면 당대표가 당대표직을 유지할 동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눈으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치도 이 110명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교감하고
2: 또 이제 110명이 되셨네요.
0: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많아졌습니다. 의원들하고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의원 다수 생각이 장대표 사태에 대한 입장이라면 장도혁 대표가 더는 버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저 예. 대통령 순방 가실 때 공항에 예. 정 대표님 안 가신 거예요? 못 가신 거예요?
1: 뭐

0: 청와대에서 이미 해명이 나왔지 않아요? 네. 그때는 최대한 축소해서 간다라고 했던 거고 저는 다른 인터뷰에서도 밝혔는데요. 그때 상황은 사실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심리적인 패배를 한 상황이고 서울시장을 탄환하지 못해서 국정 동력에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웃으면서 뭔가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대표께서 적절하게 로우큐로 가셨다고 생각합니다.
1: 네. 근데 보통 그런 상황이면 오지 말라 그래도 갑니다.
2: 아, 그래요?
1: 여당 대표는 뭐 대통령실에서 부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환송 행사에 여당 대표가 안 가는 경우가 거의 없고 민주당 대통령, 민주당 출신 대통령 중에 처음 안 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정청 대표가. 굉장히 이거는 뭐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0: 아마 서울시장만 이겼어도 당당하게 갔을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이 패배하는 바람에 네. 국민들로 하여금 사실 실망감을 안겨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더 웃으면서 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축소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저는 정동 대표도 그 부분을 의식해서 참석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3: 아니 그래서 이제 일축시킬 수 있는 장면은 네. 이제 18일 날 대통령 돌아오신다면서요.
0: 예.
3: 그때 공항에 이제 정청래 대표가 나타날 것인가?
0: 네. 그건 아마
3: 기초가 주목이 될 텐데.
0: 아마 두고 봐도.
1: 아니 초대 못 받아도 무조건 가야죠. 무조건 가가지고 물론 싸우더라도 감정적으로는 안 좋더라도 여당 대표면 대통령 그 돌아오실 때 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외교적인 이야기도 서로 공유하고 또 그동안 당내 상황도 서로 공유하고 이게 정상적인 여당 시스템이죠.
3: 김영태 의원께서는 내가 당대표라면 간다.
1: 싸우더라도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실제로 정청래 대표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0: 동의합니다.
1: 의식해서라도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3: 네. 이제 후반기 그 국회 원구성이 일단 민주당에서는 18일까지는 원구성을 완료하겠다라는
0: 계획이 예, 저희는 할 생각입니다.
3: 네,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0: 저희는 구성을 얼추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상임위 협상 중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협상을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건데 논란이 되고 있는 법사위는 저희는 포기 못합니다. 네.
3: 네. 법사위는 뭐 관례대로 이제 보통 야당
0: 과거 그 했고. 주장이 있었어서 저희가 양보를 했 했던 사례들도 많고 국민의힘도 양보했던 사례가 많죠. 그런데
3: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고.
0: 예, 그렇습니다. 아니고.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네. 법사위원장 하나 줘놨더니 아무 일도 국회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는 약간 상원의 역할을 법사위에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국토위고 김용태 의원님께서 그 교육위이신데 국토위에서 교육위에서 아무리 좋은 법안 통과시키면 뭐합니까?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지고 밀어버리면 그건 심사조차 안 되는 겁니다. 본회의 상정조차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역할로 지금까지 법안을 발목 잡아왔던 것이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네. 저희는 그 내용을 되풀이할 수 없습니다. 개혁과제를 이재명 정부에서 통과시켜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는 법사위원장을 추호도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3: 양보 못하시겠다는데요.
1: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이 해야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87헌법 체제라고 하는 것은요. 불완전한 타협 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 군부 독재로부터 떨어져 나왔던 산업화를 이뤘던 보수 세력하고 제야 운동권 진보 세력이 이른바 양진영이 불완전한 타협 체제에서 시작한 게 87헌법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존중하고 타협해 왔던 게 87헌법 체제의 관행인 거고 그 중에 핵심이 제1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건 국회의 중요한 메커니즘이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권이든 이재명 정권이든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다 가져가면서 이 87헌법 체제가 뭐 여러 가지 뭐 계엄도 있었고 다 깨졌는데 네. 이게 지금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87헌법 체제가 작동을 안 한다라는 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직도 이 정신을 못 차렸다고 생각합니다.
0: 그러니까 그래서 개헌하자고 했는데 개헌도 동의 안 하잖아요. 국민의힘이. 이러니까 일이 안 되는 겁니다.
1: 아, 그러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개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양당이 서로 87헌법 체제에 대한 정신에 대한 존중이 없습니다.
3: 네. 법사위 말고 또 이 쟁점이 되는 상임위들이 있습니까?
0: 현재 협상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네. 아마
1: 원내 수석이시잖아요.
0: 그런데 이제 그 운영 수석께서 지금
1: 알고 있는데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3: 아, 그런 겁니까?
0: 협상에 임하기도 있고요. 제가 아는 내용을 말씀드려서 이 협상의 물꼬를 가로막는 일은 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 네. 두 분은 지금 전영규 의원은 국토위에 계시고
0: 국토위에 있습니다.
3: 우리 김용태 의원은 교육위원인데 후반기 때는 바뀔 가능성도 있어요.
0: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러나 저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남았고 저희 지역이 화성이고 동탄과 반월동이 신도시 도시입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LH와 교통 문제 해결하는 풀을 풀어낼 게 많아서 저는 교통위원회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3: 네, 김용태 의원은 뭐 옮기실?
1: 저도 이제 옮길 가능성이 좀 농후하고요. 네. 저는 뭐 전반계 교육위원으로서 경기 북부 지역에
3: 포천이 지역,
1: 예, 포천 가평인데요. 네. 포천 가평뿐만이 아니라 경기 북부의 이 도농복합 지역의 교육 사정을 교육부에 잘 전달했었고 실제로 경기 북부에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다른 상임위에 가서 또 경기 북부의 열악한 지역들을 중앙정부에 잘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네. 오늘 두 분 저 용용 의원님들이 나와주시니까 문자가 많이 온 것 같습니다.
0: 아, 네.
3: 김주리님께서 용기 있는 전영기 의원 민주당의 희망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문자 주셨고요. 2039님께서는 김용태 의원님 다음 주에도 이렇게 나와주세요 하셨습니다. 다음 주 시간 되십니까?
1: 다음 주는 제가 안 될 것 같아요.
3: 1081님께서는 젊은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옳은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어깨가 그만큼 무겁다는 거 느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희가 인용한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6월 8일부터 11일까지 ARS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전용기 민주당 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문자번호 #9730, 샵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KBS 콩 어플리케이션,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휴대전화를 열어 참여해주세요.

0: 일상의 감각을 깨우는 시간. 살롱드 문화 코스모스. Let's go, it's showtime.
1: Don't you ever... 문화의 모든 것을 코스모스처럼 넓고 깊게 들여다보는 살롱드 문화 코스모스. 오늘은 김선영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 OTT 화제작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요즘 참 기분 좋은 게 그 넷플릭스 같은 데 들어가서 보면은 우리나라 작품들이 상위권에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세계적으로도 화제가 되고 있고 오늘 또 소개해 주실 작품도 기대가 됩니다.
2: 네. 그 요즘 뭐 글로벌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시리즈 참교육이라는 그 작품을 들고 왔는데요.
1: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2: 네. 네. 사실 공개된 지 지금 한 열흘 정도 됐어요. 6월 5일에 이제 공개됐고 10부작 시리즈인데 이게 공개 3일 만에 갑자기 넷플릭스 그 영어권 글로벌 1위에 오르더니 그 일주일 뒤에는 이제 전체 작품 TV쇼 중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흥행 추이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호평도 외신의 호평도 되게 이어지는 그런 작품이기도 하고요.
1: 네.
2: 그래서 요즘 또 이게 사회적으로도 다루고 있는 주제가 뭐 교권 추락, 교권 침해 이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반향도 그 드라마의 화제에 따라서 막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1: 3928님께서 참교육 진짜 사이다입니다 하고 문자 주셨는데
2: 네.
1: 주변에서 정말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약간 남들이 막 본다 그럴 때 좀 안 보는 이상하죠.
2: 아니 저도 약간 네. 그런 심리가 있는데.
1: 북한은 안 볼 거야, 안 볼 거야. 그러다가 한 중반쯤 갔을 때 저는 시작을 하거든요.
2: 근데 그렇게 하면은 같이 신나게 얘기해 줄 사람이 없어요. 다들
1: 저는
2: 볼 때.
1: 저는 별로 그런 거 계셨어요. 아니 근데 이게 얼마나 네. 또 그 사회에 또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냐면
2: 네.
1: 최근에 이제 경기도 교육감으로 당선된 안민석. 네. 당선인께서 네. 이제 참교육에 등장하는 교권보호국이라는 데가 네. 있다면서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경기도에 설치하는 방안을 공개 토론에 붙여보겠다라는
2: 네.
1: 뭐 얘기가 나왔어요. 그만큼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2: 네. 그러니까 일단 그 드라마에 등장하는 교권보호국이라는 게 가상의 단체예요.
1: 우리 가상의. 지금 교육 시스템에 없는.
2: 그렇습니다. 가상의 정부기관이죠. 실제로 만약에 우리 현실에 그대로 대입하기에는 굉장히 좀 논란이 일어날 만한 그런 기관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 남학교에서 이제 남학생이 교사를 살인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1: 네.
2: 그래서 교권 추락이 이제는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여론이 조성이 되면서 이 교권 보호국이라는 그 정부 기관이 설치가 되고 교육부 장관이 이제 리더를 맡고요. 그 아래에 두 명의 감독관과 한 명의 사무관으로 이제 교권국 팀이 이루어져서 거기에 어떤 교권 침해에 대한 제보가 이제 올라오면은 거기서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학교를 직접 이 감독관들이 방문을 해서
1: 네.
2: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주로 사용하는 게 약간 아까 사이다라는 감사.

0: 보내주신 분 있잖아요. 이제 통쾌한 어떤 물리적인 액션을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서사가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우리 현실에 대입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여론들도 있습니다.
1: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0: 저, 아 그렇죠. 예, 예. 통쾌함은 주죠 일단.
1: 딱 지나 보죠. 네. 근데 뭐 사실 학교 폭력이나 무너진 교권 이야기, 뭐 우리나라 공교육 환경의 문제 같은 이게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다는 게 궁금해요. 왜 그런지.
0: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만 심각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또 우리나라가 워낙 또 입시 공화국이라고 해서 입시 과열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금의 어떤 청소년 문제라든지 무너진 교육 현장의 문제는 전 세계적인 이슈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거든요.
1: 네.
0: 특히 최근에는 이제 디지털 문화와 합쳐져서 과거의 잣대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다양한 청소년들의 뭐 신종 범죄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또 이러한 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라는 게 글로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해 사실 넷플릭스 최고의 드라마로 꼽히는 작품이 소년의 시간이라는 작품이거든요.
1: 소년의 시간. 네.
0: 이 작품도 이제 13살짜리 소년이 동급생 소녀를 살인을 하게 됐어요.
1: 맞아요.
0: 어떻게 그 동기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추적하는 데 있어서 또 기성세대가 이해하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의 등장 이런 것들을 그리잖아요.
1: SNS를 통해서.
0: 그렇습니다. 네. 네. 그만큼 이런 청소년 문제라는 것이 이제 글로벌적으로 좀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1: 보니까 이번 시리즈 만든 그 홍종찬 감독이 소년 심판 김혜수 씨하고 김무열 씨 나오는.
0: 맞습니다.
1: 그 만드신
0: 네.
1: 분이더라고요.
0: 촉법소년을 소재로 한 작품이었죠.
1: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청소년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게 의식을 갖고 다가서는
0: 네.
1: 분인가 봐요.
0: 맞습니다. 거기에 또 이성민 씨도 등장을 하는데요.
1: 네.
0: 그러니까 그 소년 심판 당시에는 판사들이 촉법소년을 되게 엄격하게 다루는 그런 문제였고 겉으로는 굉장히 엄격하게 이제 엄벌주의로 내세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왜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가라는 어떤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작품이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사실 참교육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엄벌주의적인 성향에 가깝죠. 이걸 물리적으로 그 학생들 문제 학생이라든지 뭐 문제 교사 학부모들을 이제 응징을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엄벌주의에 가깝긴 하지만 사실은 그 사이다 서사 이면에 우리는 왜 이런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놔두는가 시스템을 고쳐야 된다 이런 문제도 같이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1: 3922님께서 악성 민원도 많고 교권 문제 정말 심각하다는 방증인 것 같습니다 하셨고요. 7922님 전 하루만 다 봤습니다. 벅차게 봤습니다.
0: 네.
1: 예,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아까 좀 자극적인 장면들이 있다 그러는데
0: 네.
1: 뭐 폭력성이 심합니까?
0: 좀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게 액션물로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인기 요인 중에 이 작품이 내세운 어떤 메시지가 공감들이 형성하기도 하지만 이게 장르적으로 또 액션 범죄 스릴러여서 굉장히 좀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액션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물리적인 폭력이 많이 동원이 돼서 특히나 이제 넷플릭스 특유의 어떤 그런 스릴러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좀 선정성 같은 문제가 이 작품에서도 좀 드러나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이런 폭력을 행사할 때 상대가 아무래도 청소년이다 보니까 거기에서의 어떤 인권 침해라든지 아동학대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도 좀 일어나고 있고 극중에서도 그런 문제들 때문에 시민단체가 계속 항의하고 이런 장면들도 계속 등장을 해요.
1: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0: 네.
1: 이 드라마가 우리한테 던지는 메시지는 뭐라고 보십니까?
0: 그러니까 이 작품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왜 이러한 그 사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가? 우리
1: 이게 실제 에피소드들을 네. 참고로 해서 만들어진
0: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교권 침해라고 하면 이제 뭐 교원의 어떤 권리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 비리 교사,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시험지 유출 사건이라든지 또 학부모들의 민원으로 극단선 선택을 한 뭐 서유초 교사 사망 사건을 모티브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했기 때문에 이 극적으로 구성이 돼 있지만은 실제로 굉장히 어떤 현실과 대면하는 그런 힘이 굉장히 커지는 거고요. 우리가 이게 뭐 극적인 작품이지만은 그렇게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사회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의견을 좀 모아보자. 이 작품도 굉장히 좀 이게 과장된 문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화두를 던지는 데 의의가 있거든요. 이렇게 비판을 해도 좋습니다. 또는 공감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이제 같이 이 심각한 문제를 같이 좀 해결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작품이라서 저는 거기에 좀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1: 웹툰 바탕으로 이게 만들어진 거죠.
0: 네, 맞아요.
1: 보니까.
0: 근데 이제 웹툰이

0: 논란이 있었거든요. 뭐 성차별이라든지 인종차별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각색을 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많이 이제 논란 부분은 최소화시켜서 각색을 한 것 같습니다. 네.
1: 김무열 배우, 이성민 배우, 진기주 배우의 또 연기를 잘 네. 주목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교육에서 소개해 주실 작품이 이제 넷플릭스 한국 탑 5에 오른 교양 프로그램이라고요?
0: 네.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넷플릭스 화제작으로 소개는 하지만 이게 EBS 작품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6월 4일에 첫 공개가 된 그 EBS 8부작 시리즈 최후의 인류라는 프로그램이에요.
1: 최후의 인류요?
0: 네. 그게 네. 보면 이제 리얼리티 쇼인데 여기에 이제 생존형 과학 리얼리티 쇼를 표방하는 좀 새로운 형태의 교양과 예능이 이렇게 결합된 그런 작품이고 이게 매주 목요일에 방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2회까지만 공개가 된 상황이어서 지금 뒷이야기를 되게 궁금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넷플릭스에서도 정말 말씀하셨듯이 교양 프로그램이 그렇게 순위가 높기가 쉽지가 않은데 4위까지 치고 올라왔거든요.
1: 시작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그 시선을 사로잡을 만한 뭐가 있었나 보죠?
0: 그렇죠. 일단 스케일이 어마어마해요. 이게 이제 실제로 미국 애리조나주에 가서 촬영을 했고 SF적인 설정이 또 들어가거든요. 리얼리티 쇼지만 그 상황 자체는 2038년에 어떤 기후재난으로 인해서 거의 멸망의 상황을 맞닥뜨린 지구의 현실을 세계관으로 가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인류의 생존을 고민하는 그 출연자 7명이서 그 애리조나에 있는 비밀기지에 들어가서 어떤 생존과제를 해결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실제로 애리조나주에 있는 그 바이오스피어 2라는 거대한 도명 그 인류 네. 생태계가 있는데요. 그 인공 생태계가 있는데 거기에서 촬영을 했어요. 현지 촬영을. 그래서 시각적으로도 엄청나게 이게 시네마틱하고 정말 이런 공간이 있었어라고 좀 경이로운 시각적 쾌감을 안겨주는 그런 작품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전에 보던 어떤 그 정형화된 교양의 형식과는 좀 다른 형태여서 눈길을 끄는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1: 그 이게 펼쳐지는 공간이 좀 뭔가 열악한 황량한 그런 배경입니까?
0: 그러니까 일단 그게 굉장히 그 흥미로운 건데요. 애리조나주 사막 한가운데 그 인류의 어떤 생태계를 축소한 그러니까 실제 하는 거죠. 근데 생태계를 축소한 그 공간이 있는데요. 그 공간이 겉에서 보면은 되게 SF적인 그런 공간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밖에 사막이 있나 싶게 뭐 열대 우림이라든지 뭐 바다라든지 사바나라든지 사막이라든지 이런 지구의 생태계를 그대로 축소판처럼 재현을 해놨어요.
1: 그래요.
0: 그래서 출연자들도 그 공간에 가서 이런 공간이 존재한다고 이러면서 굉장히 놀라워하는데 그게 그대로 시청자의 감상이 되는 거죠.
1: 잘 드러났으니까 이것도 묵혀놨다 봐야지.
0: 재밌고 네. 그 기후재난이라는 게 워낙 또 심각한 우리의 또 이슈이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도 또 신기해하면서 너무 심각하다 무섭다 이런 생각도 드는 작품입니다.
1: 여기는 누가 나옵니까? 출연자들이?
0: 일단 그 7명이 출연을 하는데 배우 유승우 씨가 있고요. 되게 다양한 직종. 네. 잘 알려진 또 다른 출연자는 이제 가수 비비 씨, 코미디언 이은지 씨 그리고 나사에서 이제 그 연구를 하고 있는 지구과학자 김한결 씨라든지 네. 뇌과학자 장동선 씨, 화학

0: 이게 생존형 리얼리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안에서는 어떤 식량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좀 제한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미션을 해결을 하면 거기서 또 다른 뭐 식량을 얻기도 하고 이런 어떤 리얼리티적인 속성도 있고요. 되게 좀 제가 인상적인 게 뭐였냐면은 네. 이게 사실은 이제 과학 리얼리티 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좀 많죠. 뇌과학자도 있고 네. 지구과학자도 있고 그래서 이제 과학지식을 동원을 해서 미션을 수행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은지 씨라든지 BBC 같은 분들이 이제 약간 과학과는 약간 거리가 먼 이분들이 나는 어떤 도움이 될까 이렇게 막 고민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작가인 이낙준 씨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인류가 사회생활을 할 때 이렇게 다정하고 낙천적인 사람들이 있어야 사람들 간의 갈등이 해결되고 분쟁이 줄어들고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어떤 모든 사람들이 어떤 연대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네. 그러한 점들이 이런 프로그램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1: 오늘 소개해 주신 두 작품 이제 장르가 좀 네. 다른데 이게 왜 시청자들한테 소구가 됐다고 인기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0: 결국에는 지금 우리 현실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들 그리고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고 인류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을 두 작품이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지금 너무 재난 상황 같지 않습니까? 교육 현장 청소년 문제 너무 심각하고 네. 기후위기 너무 심각합니다.
1: 그래요.
0: 우리 외면하지 말고 같이 해결해 봅시다. 이런 메시지가 좀 사람들한테 다은 게 아닌가 싶어요.
1: 네. 선생님이 소개해 주셨으니까 꼭 볼게요.
0: 꼭 보세요. 다음에 뵀을 때 여쭤보겠습니다.
1: 네. 살롱드 문화 코스모스 김선영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산울림의 아니 벌써 띄워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0: KBS 58분 날씨.
1: 지금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낮 기온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은데요. 오늘도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당분간 고기압이 영향을 받겠는데요.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에 볕이 뜨겁게 내리쬐겠고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불어드는 남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더 뜨겁고 건조해져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 30도를 웃돌겠는데요. 한낮에 서울이 33도, 대전과 전주, 광주와 밀양 32도, 춘천과 대구가 31도까지 올라 평년보다 덥겠습니다. 반면 양양과 울진은 25도, 강릉과 포항은 28도 등 동풍이 바로 닿는 동해안 지역은 상대적으로 더위가 덜하겠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 30도 이상의 불볕더위가 이어지는 만큼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지만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전북과 전남 북부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제주도에는 내일 새벽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에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오존 농도가 높겠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 야외 활동을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2.6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뉴스 중계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영입니다. 뉴스 중계탑 출발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이미 서명을 마쳤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두고 미국은 완전 무료라고 밝힌 반면 이란은 수수료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체육단체와 경찰이 오늘 오전 서울 잠실개표소 진입을 시도했지만 집회 참가자들에게 막혀 무산됐습니다. 국제대회 출전을 앞둔 선수들은 장비 반출이 안 돼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세양경찰청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숨진 공무원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월드컵에 첫 출전한 아프리카의 카보베르데가 우승후보 스페인과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와 비기며 아시아팀 돌풍을 이어갔습니다. 이상이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미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서명식이 열리는 오는 19일부터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가 없을 것이고 제재 완화는 이란 행동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파리 강푸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 주요 7개국 정상회의 G7 참석을 위해 프랑스 에비앙에 도착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의장국 프랑스와의 양자회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에 양측이 모두 전자서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공식 서명식이 열리는 19일부터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무료로 개방될 거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이란이 핵포기에 동의했으며 이번 합의에 미국의 대이란 제재 완화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제재 완화 여부가 달려있다며 약속을 제대로 지키면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란 측은 양해각서 서명과 동시에 즉각적인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두고도 이란 언론은 각서 안에 이란의 통행수수료 징수권을 공식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전과 같이 무료로 개방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향후 실무협상 과정에서 호르무즈 통행료를 놓고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양해각서 서명식에 미국에선 J.D. 벤스 부통령이, 이란에선 갈리바프 의회 의장과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참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까지 프랑스에서 일정을 소화한 후 귀국할 예정인데 서명식 참석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1: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협상 타결 소식에 국제유가가 급락했습니다. 뉴욕 주식시장은 상승세를 보이며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 이번 주 첫 거래일에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4% 넘게 내리면서 80달러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약 석 달여 만에 최저치입니다. 이는 세계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스피를 비롯해 아시아 주식시장이 일제히 상승한 데 이어 유럽의 주요 주가지수인 유로스톡스 600도 올랐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선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또 반도체 등 인공지능 관련 기업 주가가 오르면서 나스닥은 3% 넘게 상승했습니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3위 기업인 마이크론이 11% 가까이 폭등하는 등 반도체주들이 모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률이 5%를 넘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으로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도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S&P 500 지수가 앞으로 20%가량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상장 뒤 폭등한 스페이스X는 이날 주식 물량 추가 공급에도 불구하고 20%에 가까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불안 요소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미국의 비축유가 4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또 기준금리를 한 차례 올린 유럽중앙은행의 라가르드 총재는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이 이미 물가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결정은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발표됩니다. 동결될 거라는 전망이 압도적인 가운데 케빈 워시

0: 미 연방준비제도 신임 의장이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어떤 언급을 할지에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1: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현예슬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번 지방선거에 재선거 소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어떤 반응입니까?
2: 네, 민주당은 재선거 소청하겠다는 국민의힘 결정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멀쩡한 표까지 무효로 돌리자는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당선자 의견도 없이 당선을 무효로 돌리자는 거냐며 폭주를 맞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바라는 게 대한민국의 혼란이냐며 음모론 선동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선관위 개혁보다도 음모론 선동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국민적 분노를 정치에 악용하지 말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1: 네, 그럼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2: 네, 국민의힘은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 참정권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했다며 이번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번 참정권 훼손이 선거 결과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는 게 공정선거 원칙에 부합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선거 소청 못지않게 진상규명도 중요하다면서 특검 도입도 재차 요구했는데요. 강제수사권 없는 국정조사나 정부 고위인사 수사는 제대로 못하는 검경수사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 네, 국민의힘 지도부의 재선거 소청 결정에 당 안팎에서도 반발이 심하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당내에선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다, 장대표 사퇴 회피 전략 등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한계 진종호 의원은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할 시점에 독단적 대응으로 생존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고요. 소장파 김용태 의원도 장대표가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당을 이끌고 있다며 리더십을 교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장동혁 대표의 전면 재선거 주장에 자리보전용 구호라며 공개적으로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과 선거제도 개혁을 할 때 장 대표는 당을 재선거로만 몰아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 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계획서 의결은 언제쯤 이뤄질까요?
2: 앞서 어제 여야는 오는 18일 본회의가 열린다면 국조특위 계획서가 처리되도록 노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는데요. 다만 위원장 선임과 위원, 배분 비율 등 구체적인 결론을 내진 못했습니다. 이에 양당 원내수석들은 오늘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다시 만나 특위 구성 문제에 관한 결론을 낼 방침입니다.
1: 네, 민주당 당내 소식 한 가지 더 짚어보죠.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2: 네, 민주당은 오늘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고 8월 17일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한 실무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전당대회 50일 전에 준비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을 이번 전당대회에 한해 없애기로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 자리에서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국민 주권 시대에 걸맞은 당원 주권 시대를 열 전당대회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6.3 지방선거 승리 기여자에 대한 특례 신설 안건에 대해선 승리에 기여했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에게 억울한 감산 조치를 면제해주자는 조항이라며 당내 화합 차원에서 필요한 조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6시까지 당원 개정안에 대한 중앙위원 온라인 투표를 실시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서울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집회가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국제대회를 앞둔 선수들 장비가 경기장 안 사무실에 있다며 정부에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체육단체와 경찰이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막아서면서 무산됐습니다. 이윤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이곳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은 12일째 경기장 안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원과 선수들 급여 지급은 물론 국제대회를 앞둔 선수들의 장비도 빼내지 못하는 상황. 이에 오늘 오전 체육단체와 경찰이 장비라도 빼내게 해달라며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체육단체 측은 생계가 달려있다며 진입 요청을, 집회 참가자 측은 참정권이 침해당했는데 생계가 문제냐며 10여 분간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불발됐습니다. 앞서 불법 행위엔 엄정 대처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던 경찰은 체육단체

0: 대해 건물 진입을 막는 건 업무방해 범죄가 될 수 있다며 경고 방송까지 했습니다. 당장 오상욱과 구본길 등 펜싱 선수 24명이 뉴델리 아시아 선수권 대회를 위해 오늘 출국해야 하지만 이대로라면 훈련에 썼던 맞춤형 장비 대신 현장에서 급히 장비를 공수해 대회를 치러야 하는 상황. 대한체육회는 일부 참가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공권력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펜싱협회를 비롯해 이번 업무마비 사태로 인한 체육단체 피해액은 60억 원가량으로 추정됩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1: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서해 피격 당시 자진 월북을 시도했다는 수사 상황을 발표해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유족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추가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박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2: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 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한 거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꾸몄다는 혐의였습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 결과 발표는 사실적시보단 의견이나 평가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을 적은 자료를 허위 공문서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이 혐의가 유죄가 되려면 무엇이 진실인지 봐야 하는데 숨진 이 씨가 자진 월북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건을 기소한 검찰조차 월북이 아니었다고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서 전 실장은 안보 정책을 법정으로 끌고 오는 일이 더는 없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추가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앞서 1심에선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KBS 뉴스 박서빈입니다.
1: 월드컵에 처음 출전한 아프리카의 카보베르데가 이번 북중미 월드컵 최대 이변을 만들었습니다. 인구 52만, 피파랭킹 67위인 카보베르데는 투혼 넘친 플레이로 우승후보 스페인과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한성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월드컵 첫 출전이지만 카보베르데는 우승후보 1순위인 스페인을 상대로 두려움 없는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전반 41분 위기를 맞았지만 토레스의 슛이 크로스바를 맞는 행운이 따랐고 이어진 오야르샤발의 헤더는 노장 골키퍼 보지냐가 멋지게 막아냈습니다. 보지냐 골키퍼의 활약은 후반에도 이어졌습니다. 스페인의 공세를 계속해서 막아내며 실점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스페인은 후반 23분 최고 스타로 주목받는 라민 야마를 투입해 골을 노렸지만 카보베르데 골문을 열지는 못했습니다. 후반 44분 결정적인 위기를 맞았지만 카보베르데 수비수 로페스가 온몸을 던져 막아냈습니다. 경기 막판에 세트피스에서 위협적인 기회를 만들어내며 스페인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카보베르데는 무적함대 스페인과 0-0 무승부를 기록해 월드컵 데뷔전에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사우디는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와 1-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집트는 1번 시드인 벨기에와 90분간의 치열한 공방전 끝에 1-1로 비겼습니다. KBS 뉴스 한성윤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향해 가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에선 여전히 포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수도원까지 피격당했습니다. 러시아는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베를린 송영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4: 현지 시각 15일 새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공습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페체르스크 라브라 동굴 수도원도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공습으로 전국적으로 11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러시아 드론이 동굴 수도원이 있는 지역을 의도적으로 공격했다며 기독교 문화를 겨냥한 가장 심각한 범죄라고 규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수도원에서 발견한 드론 잔해를 분석했다며 러시아의 소행으로 결론 내렸지만 러시아는 즉각 부인했습니다. 수도원을 타격한 건 미국산 패트리엇 방공미사일이었다며 서방과 우크라이나가 날조된 사건을 꾸며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랑스 G7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러시아는 유럽이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고 러시아의 최후 통첩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환상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지난 주말에도 러시아 본토 석유시설을 대규모로 공격했습니다. 이 때문에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에서 연료 판매 제한 조치가 시행 중이라고 우크라이나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뉴스 이승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 시간 15일 레오 14세 교황을 면담하고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적 발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 의지를 전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교황과 단독 면담에서 한반도 정세, 201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개최, 국제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교황의 변함없는 관심과 축복을 요청했고 교황은 남과 북이 대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공감을 표했습니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젯밤 김명수 전 합참의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응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 검열차장의 구속영장은 발부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도 상당폭 내려갔습니다. 7월 발권하는 항공권에는 유류할증료 19단계가 적용돼 6월에 27단계보다 8계단 내려갔습니다. 일본이 6개월 만에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일본은행은 지난 이틀간 개최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인 단기정책금리를 현행 0.75%에서 1% 정도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준금리는 1995년 9월 이후 31년 만에 최고치가 됩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업계 대표 기업이자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엔비디아가 30조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 15일 소식통을 인용해 엔비디아가 최소 200억 달러, 약 30조 3천억 원 상당의 채권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3사도 빚내서 투자하는 주식 빚투 급증에 대응해 신용대출 제한에 나섭니다.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의 최대 한도를 기존 2억 4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축소합니다. 종합 편성 채널 JTBC 등 중앙그룹 핵심 계열사들이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JTBC가 발행한 회사채와 전자 단기 사채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JTBC 회사채와 전자 단기 사채 발행 과정에서 주관사 실사의 적정성과 재무 위험 고지 의무 위반 여부 등 불완전 판매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하청노동자 끼임 사고가 발생한 식품 가공업체 아워홈에 대해 산업안전, 노동분야 기획감독에 나섰습니다. 노동부는 용인 이 공장에서 지난해 3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지 불과 1년여 만에 유사 사고가 발생했다며 기획감독 실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인도양의 섬나라 스리랑카에서 변종 댕기열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댕기열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4만 1,144명 발생했고 이들 가운데 24명이 숨졌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겠지만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반면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고 내일 새벽까지 강한 바람과 함께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서울과 경기 북동부, 강원, 그리고 호남 지방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1: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중계탑 마칩니다. 이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토요일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이규봉입니다. 몇 년 전부터 한국산 딸기 그리고 샤인머스캣, 배 등의 과일이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요즘은 이것이 또 SNS와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에서 꼭 먹어야 할 식품으로 소개되면서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여행 중에 실제로 이걸 맛본 외국인들이 귀국 후에도 한국산 이걸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늘면서 수출량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실제로 2024년 기준 국산 이것은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 21개국에 약 280톤이 수출됐고요. 특히 일본에서 최근 1, 2년 사이에 수출액과 물량이 매년 30% 안팎의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아주 새로운 수출 효자 농산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과연 이 과일 무엇일까요가 오늘 문제가 되겠습니다. 6, 7월 그러니까 지금이 딱 제철인데요. 껍질이 노란 이것이 많고요. 안에 씨감 좀 많이 들어있는데 아주 달콤하면서도 아삭한 식감이 일품이죠. 아, 저는 뭐 요즘 매일 한 개씩 먹는데요. 초성 힌트 드리면 치읓 이응입니다. 치읓 이응. 뭔지 딱 감이 오시죠? 자, 오늘은 정답과 함께 뭐 이 과일을 포함해서 맛있는 과일 고르는 방법이 있다면 그나마의 비법이 있다면 좀 공유해 주시죠. 또 그리고 이것 하면 생각나는 일이나 추억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옛날에 뭐 서리도 좀 하시고 네 많이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걸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휴대전화 유료 문자 샵9730번 문자 이용 가능하시고요. 무료인 KBS 콩 게시판에 바로 정답과 글 올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재밌는 사연도 나누고 몇 분은 선정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 오늘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대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먼저 이 시각 교통정보부터 살펴보죠. 김민혜 씨 전해주십시오.
1: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곳곳으로 작업 구간이 많습니다. 우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 계양에서 송내까지 6km가량 정체되고 있고요. 판교에서 일산 쪽은 장수에서 중동까지 5km 주춤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은 춘천분기점에서 동흥천 부근 2차로에서 작업하면서 이 뒤쪽으로 4km가량 정체되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문막 휴게 서 부근에서도 작업이 이어지면서 2km 정체입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은 치악 휴게소 부근 3차로에서 고장난 소형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함양 울산고속도로 함양 쪽 신불산 터널 부근 2차로에서도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2: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서해 피격 당시 자진 월북을 시도했다는 수사 상황을 발표해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JTBC 등 중앙그룹 핵심 계열사들이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JTBC가 발행한 회사채와 전자단기 사채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이나 취업 알선을 믿기로 소비자를 속여 중고차 대출을 받게 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5년째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회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가입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3: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4: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1주
0: 네,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는 오늘의 퀴즈 내드렸습니다. 요즘 그 외국인들 사이에서 아주

0: 아주 맛있다고 입소문이 나면서 수출이 늘고 있는 이것은 알이 너무 크기보다는 조금 작고 그 타원형을 띠면서 과육이 단단한 걸 고르는 게 좋다고 해요. 이것의 신선도를 또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요. 물에 띄워보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 밖으로 세로 줄무늬가 3개 이상 드러나면 비교적 싱싱한 이거라고 하네요. 저도 뭐 이 프로그램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반면에 손으로 가볍게 이렇게 두드렸을 때 둥탁한 소리가 난다면 그 안에 수분이 과도하게 차 있거나 조금 상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까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6월, 7월이 제철인 이 과일. 껍질이 노란 이게 많고요. 안에 씨가 많이 들어있지만 아주 달콤하면서 아삭한 식감이 일품이죠. 아, 이 씨를 먹으면 뭐 설사하신다는 분들도 좀 계시던데 저는 이게 달아서 참 맛있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 이 정답과 함께 보내주신 문자들 몇 개 좀 살펴보겠습니다. 7922급 번호 쓰시는 분은 이게 노란색이라 눈으로도 끌리고 맛도 끌린다고 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색감도 참 좋죠. 8540님. 이것은 노랗고 향이 뿜뿜 날리는 거 고르면 돼요. 오늘 주문한 이거 배송 오는 날인데 빨리 먹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아, 요즘 뭐 집에서 다 거의 시켜 드시는군요. 뭐 일일이 가서 고르고 하는 그런 과정도 뭐 더우니까 귀찮다 이것일 수도 있겠고요. 아, 좋습니다. 유정우님은 이것은 고리. 아,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 이렇게 패여 있는 그 골이 진한 걸 고르라고 과일가게 사장님이 알려주셨어요 하셨는데, 오, 과일가게 사장님이 알려주신 방법이라면 아주 뭐 신빙성이 좀 있네요. 8722님, 특히 성주 이것이 유명하죠. 아, 맞습니다. 수박은 배꼽이 확실하게 안으로 들어가고 검은색 줄이 선명한 걸 고르면 맛있답니다 하셨는데 갑자기 수박 고르는 방법을 또 좋습니다. 뭐 수박도 잘 골라야죠. 예. 1626님 껍질이 얇은 게 맛있더라고요. 고3 아들이 매일 한 개씩 아침 드시고 갑니다 하셨는데 고3 아들 잘 모셔야죠. 예. 저랑 비슷하네요. 매일 한 개씩 맛있습니다. 3757님 한 분 더 볼까요? 어릴 적 외갓집 가는 길에 이것 밭에서 역시 얘기 안,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서리에서 먹던 때가 정말 그립습니다. 어느새 65세입니다 하셨는데 요즘은 큰일 납니다. 요즘은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예전과 좀 세상이 달라져서 신고당합니다. 네. 자, 어쨌든 이것과 관련해서 뭐 예전엔 정말 많은 추억들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계속해서 문자 참여 또 콩 게시판에 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지역 소식 전해드렸죠. 오늘 먼저 청주로 갑니다. 김은지 리포터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청주입니다.
0: 많이 덥죠?
1: 네, 맞습니다. 이 청주 현재 기온 30도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지난달 사과 재배 농가가 많은 청주시 미연면에서는 이 과수화상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0: 네.
1: 청주 지역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는 모두 11곳입니다. 현재 과수화상병 위기 단계는 경계 단계로 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농가에서는 의심 증상이 발견된 경우 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즉시 신고하시고요. 작업 도구 또 철저히 소독하는 등의 예방수칙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0: 네, 농가마다 이 과수화상병 의심 증세가 나타난 건 아닌지 면밀하게 좀 살펴보셔야겠어요. 더 확산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1: 네, 오늘은 지난 12일 금요일과 13일 토요일 청주 생명놀이공원에서 열린 목재문화 페스티벌 소식 준비했는데요. 산림청은 국산 목재의 우수성과 친환경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매년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면서 목재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0: 네.
1: 청주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이 행사가 열렸는데요. 먼저 이번 목재문화 페스티벌이 청주에서 개최된 이유부터 들어보시죠.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산림청 목재산업과 황예인 주무관이라고 하고요. 그 목재문화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이제 2012년부터 저희 아일러브우드 캠페인을 하면서 같이 시작된 오프라인 국민참여 행사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는 원래는 이제 공모 사업이 아니었는데 2024년 이후부터 저희가 이제 공모로 해가지고 지역에 신청을 받아요. 저희가 이제 평가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올해는 청주에서 이렇게 개최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청주 같은 경우는 올해 10월 이제 산림문화 박람회가 개최 예정이고요. 그리고 올해 5월에도 이제 우드 가드닝 페스티벌이 한번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가드닝부터 해서 목재문화 페스티벌 그리고 하반기에 있는 뭐 산림문화 박람회까지 이제 목재와 산림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떤 프로그램 행사를 이제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일단 거기서 조금 가산점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미 청주에서 하고 있는 우드드 페스타가 있어서 그거랑 같이 콜라보하면 더 좋겠다라는 이제 의견들도 있어서 이렇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0: 네, 국산 목재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매년 전국을 순회하는 이 목재 문화 페스티벌이 올해는 청주를 찾은 거네요.
2: 네.
0: 근데 뭐 국산 목재를 사용하는 거 당연히 좋겠지만 그래도 뭐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1: 네, 이 국산 목재 장점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 네.
1: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수종으로는 참나무,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또 편백나무 등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나무의 나이테 간격이 조밀하고 또 선명한 것이 특징입니다.
0: 네.
1: 덕분에 이 무늬와 색감이 아름답고 또 질감이 뛰어나서 실내 인테리어 소재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환경에 적응해서 자란 이 국산 목재는요. 단단하고 또 병해충 피해가 적어서 건축 자재로도 적합하며 수명도 긴데요. 이 수입 목재와 달리 병해충 방지를 위한 약재 처리 과정이 적어서 이 목재 고유의 향을 느낄 수 있다는 점도 아주 장점입니다.
0: 예, 우리의 어떤 사계절을 견디며 자란 국산 목재만의 특징과 장점이 아주 분명하군요.
1: 맞습니다. 또 국내에서 이 생산하고 이용하는 만큼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고요. 또 임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0: 네.
1: 이번 목재 문화 페스티벌에서는 이러한 국산 목재의 우수성과 또 친환경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들 있었는지 청주시 산림관리과 허은구 주무관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3: 이번 행사에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국산 목재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체험과 놀이, 경연 프로그램 등이 다채롭게 마련되었습니다. 목재 관련 상식을 겨루는 키즈 프로그램부터 지역 특산품인 애호박과 임산물을 활용한 아빠의 밥상 경연 프로그램 등이 개최돼 현장 분위기를 더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뚝딱뚝딱 나무와 선발대회는 나무의 매력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나무왕 선발대회는 국산 목재의 우수성을 알아보고 직접 나무를 다루며 목재의 특성을 체험해 보는 것인데요. 먼저 우리나라 숲에서 자란 국산 목재가 가진 장점과 친환경적인 가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이어서 참가자들이 직접 못박기와 나무 자르기에 도전해서 실력을 겨루는 행사입니다. 망치를 이용해 정확하고 빠르게 못을 박고 톱을 사용해 나무를 자르며 누가 최고의 나무왕인지 겨루는 것으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0: 뭐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었군요. 그러면 그중에서 김은지 리포터는 어떤 프로그램을 취재하셨나요?
1: 네, 행사장에는 좀 다양한 체험 부스가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0: 네.
1: 제가 방문한 13일 토요일 이 오후 2시에는요. 이 뚝딱뚝딱 나무왕 선발대회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뚝딱뚝딱 나무왕 선발대회는 남성과 또 여성으로 나눠서 또 예선전과 본선으로 치러졌고요.
0: 네.
1: 단단한 국산 목재에 가장 빠르게 못을 박는 사람이 승리하는 대회였는데
0: 네.
1: 1등에게는 기념품도 주어졌습니다. 그럼 이 뚝딱뚝딱 나무왕 선발대회 현장 함께 만나보시죠.
4: 준비들 다 되셨죠? 네, 다 끝내셨으면은 예, 나는 끝냈다라는 표현을 I love wood 라고 외쳐주셔야 됩니다. 자, 세 개의 멋을 조금 조금씩 다 박아 놓으셨고, 갑니다!
5: I love wood!
6: 민정이라고 하고요. 오늘 처음 출연했는데 너무 쉽게 못이 박혀가지고 집에서 조금씩 망치질을 해봤어요. 생각보다 좀 잘 박았어요. 생각 없이 박았는데 조금 빨리 들어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7: 네, 집에서 못을 안 박아봐서 어렵네요.
8: 그게 안 돼.
9: 아빠 화이팅.
10: 너무 너무 어려웠어요. 네, 한목이 너무 딱딱해가지고 못이 계속 휘어요. 아, 예전에 했던 목재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잘 박혔었어요.
1: 네, 직접 목재문화 페스티벌 현장을 둘러보면서 이 국산 목재들 체험해 보니까요. 이 국산 목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장점과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0: 네.
1: 단순히 나무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 이 탄소를 저장하고 또 숲을 건강하게 가꾸는 데에도 도움되는 만큼 국산 목재를 한 번 더 관심 있게 바라보는 계기가 됐는데요. 앞으로 가구나 이 생활용품 고를 때 우리 숲에서 자란 국산 목재를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네, 국산 목재가 이렇게 우수하군요. 청주 소식 김은지 리포터가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번에는 계속해서 안동으로 갑니다. 김봉원 리포터 나와 계시죠?
8: 네, 나와 있습니다. 안동입니다.
0: 네, 안동도 날씨부터 전해주십시오.
8: 네, 구름 많고 흐린 가운데 바람까지 불지만

0: 기온은 대체로 높습니다. 현재 안동 기온 29도 나타내고 있고 내일부터는 일주일간 비 예보가 경북 북부권에 들어있습니다.
1: 네. 그래도 30도는 안 넘었네요. 네. 그 안동은 뭐 곳곳에 아주 풍성한 문화유산들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소위 이제 지붕 없는 박물관이다 이렇게도 불리던데 네. 근데 또 독립운동의 성지로도 불린다면서요.
0: 네, 맞습니다. 안동은 조선 말기 의령항쟁을 비롯해 1894년부터 광복을 맞은 1945년까지 51년간 쉼 없이 독립운동을 펼쳐온 곳인데요. 한국 독립운동사의 빛나는 성과를 거둠과 동시에 국내에서 가장 많은 독립유공자와 자정 순국자를 배출함으로써 독립운동의 성지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1: 네.
0: 많은 분들이 아시는 항일 민족 저항신인 이육사의 고향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닌 석주 이상용 선생과 그 가족들이 대표적인 국가유공자이기도 한데요.
1: 네.
0: 이런 안동에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은 6월 보훈문화제가 지난 주말 성대하게 개최됐습니다. 이 소식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1: 듣기로 특히 이번 행사가 아주 꽤나 큰 규모로 진행됐다고 하던데 뭐 특별한 좀 이유가 있었을까요?
0: 네. 올해는 60 만세운동 100주년을 맞는 해이기 때문인데요. 60 만세운동은 1926년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의 장례일을 계기로 학생들의 주도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친 항일 독립 만세운동입니다.
1: 네.
0: 이 독립운동의 불씨를 살리고 광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 된 외침으로 그날의 함성과 뜻을 다시 기억하고자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1: 그러면 그 60 만세운동을 모티브로 한 부대 행사들도 좀 많았겠는데요?
0: 네, 그렇습니다. 6과 10이라는 숫자의 상징성을 더해 체험 등이 진행됐는데요. 610자의 경문을 타자기로 인쇄해보는 체험과 6초 10을 타임워치로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보는 체험도 있었고요.
1: 네.
0: 독립운동가 의상을 입어보거나 전투 식량을 맛보는 시식도 진행됐습니다. 그 현장 소리로 확인해보시죠.
2: 선생님 왜 이렇게 못 치세요?
3: 잘한다. 아이고, 만만치 않습니다.
2: 독수리 타법이세요?
3: 아, 그런 건 아닌데 이게 굉장히 강하게 눌러줘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게 힘들어서 아이고.
2: 컴퓨터 많이 안 하시나 봐요.
3: 키보드처럼 부드럽게 톡 치면은 쳐지는 게 아니라 이게 타격을 강하게 땅 때려줘야지 글자가 찍히거든요. 손에 힘이 굉장히 납니다.
2: 네. 이거 처음 해볼 것 같아요, 타자기.
3: 저는 저 초등학생 때 몇 번 쳐보긴 했는데.
2: 대체 몇 년생이신 거예요? 얼굴은 그렇게 안 돼 보이는데 몇 년생이신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쳐보면서 네. 그 60 만세 운동 그 당시에 네. 경문의 내용도 한번 자연스럽게 읽어보지 않을까 싶어요.
3: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진도가 너무 안 나가서
2: 네.
3: 잘 보기는 힘든데
2: 네.
3: 치다가 보면 그 내용들을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 괜찮은 기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 네. 선생님 생각보다 잘 네. 치시네요. 어때요 타자기 오랜만에 치니까?
4: 저는 처음인데요.
2: 아 그래요? 선생님 좀 쳤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4: 아 이거 쉽지 않아. 이게 지금 키보드랑은 달라가지고요. 특히 몸 이거 받침 적는 거랑 쌍자음 적는 게 너무 어려워요.
2: 내용도 한번 자연스럽게 읽어질 것 같아요.
4: 네, 읽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2: 읽으면서 좀 어떤 느낌이 드세요?
4: 경문을 읽으면서 그 당시에 이렇게 경문을 발표했던 분들의 심정이라든지 의지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2: 네, 네. 독립운동에 대한 그 네. 확고한 신념과 네. 그런 정신들이 다 경문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 싶네요.
4: 네.
0: 네, 경문은 독립을 촉구하는 메시지와 민족 결속을 강조한 내용이 담긴 인쇄물인데요.
1: 네.
0: 당일의 만세 시위 전개 과정과 체포 또 재판 과정이 함께 정리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혜은이 학생 만세운동으로도 불리는 60 만세운동에 대해서 이런 체험을 통해서 뭐 직간접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됐겠어요.
0: 네, 그렇습니다. 이번 행사는 무겁거나 엄숙한 분위기가 아닌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 특징이었는데요.
1: 네.
0: 그래서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 힘쓰는 경찰관이나 소방관과 같은 제복 근무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메시지를 쓴다거나 이분들의 활동을 소개하는 토크 콘서트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기도 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캠핑 온 것처럼 캠핑장으로 행사장을 꾸며 이 친숙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현장에 오신 시민들 만나 참여 소감 나눠봤습니다.
2: 글을 좀 쓰셨어요. 감사 인사를 전하는 멘트 뭐라고 쓰셨어요? 어떤 분께?
5: 우리가 평범한 오늘을 보내는 이유는 당신들의 특별한 희생 덕분입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2: 대상은 딱 특정되지

0: 네, 그냥 독립운동가나 희생하신 모든 분들께 하늘의 별이 내 독립운동가와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께 깊이 감사합니다. 가족들을 버리고 독립운동이나 나라를 지킨 게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감사한 마음을 담아뒀었어요.
1: 이 자리 어떻게 오게 되셨습니까?
2: 저희가 살고 있는 안동 예로부터 이제 독립운동가가 많이 배출된 도시잖아요. 그래서 원래 아이 데리고 뭐 이육사 공연이라든지 석주 이상용 행사 같은 거 할 때 현충일이나 3.1절 광복절 이럴 때 일부러 독립운동 기념관을 찾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콘서트 형식이긴 하지만 어쨌건 아이에게 뭐 주입식으로 가르쳐주기보다는 여기 체험하는 곳이 많으니까 체험도 즐기고 즐겁지만 또 의미가 있으니까 그냥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3: 네, 뭐 행사는 끝났겠습니다만 어쨌든 60만 세 운동 100주년을 맞은 아주 뜻깊은 해인데 안동에서 그 60만 세 운동을 기억할 수 있는 장소나 인물이 좀 있을런지요?
4: 네,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관계자를 통해 듣고 끝으로 행사 현장 담아봤습니다.
5: 현재 이렇게 직업을 선택하신 그 이유가 있을까요?
6: 2010년에 3월에 있었던 천안함 피격 사건입니다. 이제 학원을 가려고 보다가 이제 그게 속보로 떴고 그때 이제 느꼈습니다. 아 이게 우리가 학교를 가고 같이 가족들이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라는 걸 느끼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직업 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5: 아 그런 어린 마음에 가장 뿌듯했던 기억이 있었을까요?
7: 가장 뿌듯했던 경험은 신고 유형이 며칠째 연락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신고가 들어오면은 아무 일도 없을 수도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 그분이 돌아가신 경우도 있었고 다친 상태로 있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걸 경험하게 되면 경찰이 빨리 현장에 도착해서 이분의 생명을 지켜드렸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저는 그때 좀 가장 뿌듯합니다.
8: 네, 안녕하십니까. 경북 북부범진청 행사 담당 이창호 주무관입니다. 이번 보훈문화제가 시민, 청소년들이 호국보훈 의미를 친근하게 받아들이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네, 그리고 60만 세 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우리 지역에서도 그렇게 의미 있는 장소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8: 안동에는 건호설 기념비가 있습니다. 통천면에 기념비가 있고요.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관에 가시면은 옛날 건호설 선생이 묻혔던 철관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60만 세 주역들을 기념하는 그런 건호철 기념비라든지 관련 내용을 좀 설명을 하는 그 전시물이 있는 경상북도 기념관 이런 데를 방문을 하면서 60만 세 주역들이 했던 그런 의미를 한번 되짚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 네, 앞서 언급된 권오설 선생은 60만세운동의 주역으로 지난 2005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받았는데요.
3: 네.
4: 권오설 선생의 기념비가 있는 안동 풍천면, 가곡리의 가일마을도 있습니다. 일제는 고문치사의 흔적을 숨기고자 권오설 선생의 시신을 새로 된 철관에 넣어 매장했는데요. 이 철관의 모조품이 전시된 경북 독립운동 기념관에 가셔서 이 철관 속에 묻힌 권오설 선생의 항일 애국 정신을 느껴보시는 것도 의미 있겠습니다.
3: 네.
4: 지금까지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네, 정말 지금의 우리가 있기까지 이 모든 게 목숨 바쳐 헌신한 많은 분들의 희생의 결과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 존경과 감사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 됐기를 바랍니다. 안동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김봉훈 리포터였습니다.
9: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기자가 간다.
3: 네,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기자가 간다. 오늘은 경기 인천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정진욱 기자와 하나하나 짚어보죠. 안녕하십니까?
10: 네, 정진욱 기자입니다.
3: 예, 일단 그 지방선거 이후에 그동안 산적해 있던 이 경기도와 인천의 현안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걸 두고 지금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다죠.
10: 네, 가장 주목받는 현안은 이 시간 통해 몇 차례 다뤘던 이 동서울 변전소 증설 사업과 수도권 메리츠 문제입니다. 이 먼저 이 동서울 변전소 옥내야 및 증설 공사는 동해안의 남은 원자력 화력 발전소의 전기를 수도권 첨단 산업 단지로 공급하기 위해 필수적인 설비이지만 한남시가 인허가를 내주지 않아 약 2년째 작업이 전면 중단된 상황입니다.
3: 네.
10: 이번 선거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과 재선에 성공한 이현재 하남시장이 모두 이 주민 수용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왕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처럼 동서울 발전소 증설 사업에 하남시의 인허가권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무엇보다 이 전력망 구축이 급한 기후환경에너지부와 이번에 당선된 지자체

0: 자치단체 등과의 충돌이 불가피해지 보입니다.
1: 그러면은 이 수도권 매립지 문제는 앞으로 진척이 좀 될까요? 뭐 현 상황부터 일단 좀 짚어주시죠.
0: 네, 이 정부와 지자체가 지난해 4차 공모를 통해 겨우 대체 매립지 후보지 두 곳에 찾고 물밑 검토를 했는데요. 이번에 당선된 박찬대 인천시장이 기존의 4자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재협의를 선언했습니다. 이 기존 합의안에는 대체지가 없으면 현재 인천 매립지 잔여 부지의 15%를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박 당선인은 이를 인천 시민에게 불리한 독소 조항으로 규정했습니다.
1: 네.
0: 이 서울시와 경기도 그리고 기후부가 손잡고 이 인천시의 반발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최대 난제입니다.
1: 글쎄 앞으로 뭐 정부가 어떤 식으로 나설지 뭐 어떤 전망이 좀 나오는지요?
0: 네, 이 변전소나 쓰레기 매립지는 대표적인 기피시설이라 후보적 주민들의 이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과정의 민주성을 최대한 높이는 대책들을 보완 중이라면서 이 지자체 및 주민 대표들과 적극적으로 협상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단순히 만나서 얘기하자 수준으로는 해결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현대차가 전북 새만금 일대에 9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처럼 이 기피시설을 수용하는 지역에 파격적인 대기업 투자 인센티브를 연계하거나 이 공공기관 이전 카드를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빅딜 방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1: 네.
0: 이 또 이 지방선거로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 경기도와 인천 광역시의 정책 방향에 대응하는 정교한 행정과 보상책으로 주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진짜 협상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예, 그렇군요. 자, 다음 현안으로 또 넘어가 보죠.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와 규모를 자랑하는 인천국제공항의 감사 결과가 나왔던데 이 부실 운영과 또 내진 관리가 허술해서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고요.
0: 네, 먼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면세점 등 상업시설 임대료를 적정하지 못하게 낮춰서 1,500억 원 넘게 덜 거둔 사실이 감사원의 정기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2터미널 면세점을 새로 열면서 터미널 간 승객이 이동하더라도 전체 출국자 수에 맞춰 임대료를 내는 객당 임대료 계약을 맺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깎아주지 않겠다는 특수조건까지 달았습니다.
1: 네.
0: 하지만 이 공항공사는 지난해 2터미널 12월 매장이 열리자 항공사 재배치가 덜돼 아직 여객이 안 늘었다는 이유를 대면서 계약과 달리 임대료가 훨씬 싼 영업료 방식으로 슬금의 방식을 바꿨습니다.
1: 네.
0: 이 감사원이 잡아낸 건 무려 13개월 동안 8개 사업자 11개 매장에서 총 1,517억 원의 임대료를 덜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이 대기업 면세점들이 내야 할 보증금 잔여분을 현금 대신 보증서로 받아주면서 약 32억 원의 이자 수익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 그렇군요. 그 밖에 또 이번 감사에서 어떤 문제가 드러났나요?
0: 네, 이런 방망경이 공항 주변 땅을 개발하는 사업에서도 똑같이 반복됐습니다. 이 공항 주변에 대규모 호텔이나 리조트, 업무시설을 지으라고 민간의 땅을 빌려주면서 사업의 성격이나 수익성을 전혀 따져보지도 않고 모든 시설에 똑같이 50년 임대, 임대료는 공시지가의 5%라는 일률적인 잣대를 적용했습니다.
1: 예.
0: 이 감사기관 중 타당성을 분석해봤더니 전체 18개 시설 중 호텔과 위력시설 등 12개는 땅을 그냥 안 빌려주고 놔두지 못한 적자 사업인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심지어 일부 민간 사업자는 일반 업무시설로 땅을 빌려놓고는 법을 어겨가며 미등록 숙박업소 즉 불법 호텔로 무단 변경해 돈을 벌고 있었는데도 공항공사는 이를 까맣게 모르고 방치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그 내진 관리가 허술했다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0: 네, 인천공항은 하루 수십만 명이 이용하는 국가 핵심 기반 시설이라 최고 수준의 내진 성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경주 포항지진 이후 관련법과 기준이 훨씬 엄격해졌습니다.
1: 네.
0: 이 공항공사는 전체 212개 시설물 중 142개에 대해 준공할 당시에는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는 황당한 이유로 최대 25년 동안 현행 기준에 맞는지 재평가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참다 못한 감사원이 안전 전문기관과 함께 지은 20년이 넘은 주요 시설 23개를 골라 예비 평가를 해봤는데요.
1: 네.
0: 이 절반이 넘는 13개 시설 규모 6.1에서 6.5의 지진이 발생하면 통째로 붕괴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는 공항 전체에 전기를 공급하는 핵심 시설인 주 변전소 건물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 예, 정말 뭐 황당한.

0: 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런 거 하면 또 갑자기 정전이 됐을 때 가동하는 이 비상전력장치 공사마저도 무자격 업체에 막힌 걸로 드러났다고요?
1: 네. 이 공항에 정전이 나면 관제탑이나 활주로 유도 등이 꺼지는 대참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비상배터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자격을 갖춘 정기 공사업체만 시공해야 하고 하도급도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원도급 업체들이 공사비 65억 원 중 43억 원치 공사를 정기 공사업 등록도 안 된 무자격 업체의 통째로 불법 하도급을 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간에 22억 원의 차익이 증발했고 더 심각한 건 무자격 업체가 시공하면서 한국산업규격 인증도 없고 시험 성적서도 없는 정체불명의 배터리를 들어와 설치했는데도 공항공사는 서류 검사도 없이 그냥 준공 통과 도장을 찍어줬다는 점입니다.
0: 네.
1: 이 감사원 총 14건의 위법 부당한 사항 확인에 분책 시정 요구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공항공사의 불법을 저지른 업체를 고발하고 관련 직원을 문책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만한 경영과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이제는 뼈를 깎는 인적쇄신과 전면적인 안전보강공사가 하루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정말 이래서 감사가 필요한가 봅니다. 자, 끝으로 의료복지의 최전선에 있어야 할 병원선들이 지금 아주 심각한 법적 공백과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1: 네, 국회 입법조사처와 한국섬진흥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 480개 유인도 가운데 의료시설이 없는 섬이 무려

0: 직무를 주고받지 못하고 조세 특례 제한법상 유류비 면세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1: 예. 아니 요즘 뭐 중동 사태로 면세유 가격이 올라서 조업을 포기하는 선박이 늘고 있는데 이 섬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이 병원선이 유류비 지원조차 받지 못한다니 이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해 보이네요.
0: 네, 이 복지부에 따르면 실제 병원선 한 척의 운영에 들어간 예산은 지자체에 따라 7억 5천만 원에서 15억 원 수준으로 이 가운데 유류비 비중이 50에서 60%를 차지합니다. 이 병원선을 운영하는 지자체의 대다수가 재정 자립도가 전국 평균에 못 미치다 보니 이번 지방선거에 새로 취임하는 시도지사들이 주민 건강권을 위해 병원선을 계속 띄워야 되는 공익적 책무와 당장 수억 원씩 드는 기름값을 감당해야 하는 재정적 한계 사이에서 깊은 딜레마와 충돌을 겪고 있습니다.
1: 네. 이 지자체가 재정 압박 때문에 병원선 운항 횟수를 줄이거나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게 되면 이게 결국 섬 주민들의 뭐 건강권이 이제 위협받게 되는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앞으로 법 개정과 국비 지원이라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한데요. 이 국회 입법조사처는 우선 조세 특례 제한법을 개정해 병원선의 면세율을 즉각 공급하고 지역 보건법을 고쳐 법적 지위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1: 네.
0: 하지만 법 개정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올해 취임하는 당선인들과 중앙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운영비 일부를 국비로 긴급 지원하는 단기 처방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또 정부의 발빠른 결단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1: 네, 약간 정말 시급해 보이네요.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오늘 한국경제신문 정진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자, 1부 마무리하기 전에 보내주신 문자들 좀 몇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끝번호 1819님, 제가 사는 작은 섬마을 영흥도로 이사 온 지 4년째인데요. 텃밭에 이것 조금 심어서 작년에 8개를 수확했어요. 신기하고 뿌듯했습니다. 올해도 심었는데 기대하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이게 영흥도가 인천에 있는 섬이군요. 지금은 이제 육지와 연결되는 다리가 놓였는데 그래도 뭐 서해 일몰 늘 감상하시고 좋으시겠습니다. 올해도 많이 열려서 맛있게 드시면서 이왕이면 일몰 보셨으면 좋겠네요. 2229번 쓰시는 분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라 딸이 어렸을 때 햄스터 키우게 해달라고 떼를 쓸 때 그럼 햄스터 이름을 이것이라고 지으면 허락해 준다고 했어요. 아, 이 과일을 너무 좋아하셔서 그런데 이거랑 2년 정도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셨습니다. 이거랑 살았다는 건 그 햄스터와 사셨다는 거죠. 예. 문자를 바로바로 받아서 이제 전달해 드리니까 해석을 좀 해야 돼요. 8560님, 우리 집에도 친정엄마가 갖다 주신 이게 있는데요. 엄청 달고 맛나요. 이건 흰 줄이 선명하고 색이 노랗고 향이 좋은 게 맛나지요. 우리나라에서만 재배된다는 게 진짠가요 하셨는데 참외는 뭐 중국과 예전에 그 일본 일부 지역에서도 재배되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대규모로 생산하고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나라는 드물다고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1부 마무리하면서 빈소년 합창단의 라데츠키 행진곡 띄워드립니다. 잠시 후 2부에 다시 뵙죠.

0: KBS 58분 날씨.
1: 오늘도 불볕더위와 강한 자외선 그리고 오존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맑은 하늘 아래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른 곳이 많습니다. 현재 시각 기온 서울과 춘천, 대전과 전주, 광주 등 32도 안팎까지 올랐는데요.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불어드는 남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더 뜨겁고 건조해져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크게 오르는 겁니다. 올해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던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 33도, 내일과 모레도 32도까지 오르는 등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이상의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래도 습도 높은 더위는 아니라서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볕을 가려주거나 또 바람이 드는 그늘에 머무신다면 체감하는 더위를 낮출 수 있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양양과 울진이 25도, 강릉과 포항 28도 등 상대적으로 더위가 덜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지만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기 북동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 전북과 전남 북부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오존 농도가 높아서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야외 활동을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2.4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양해각서에 전자서명을 마쳤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서명식이 열리는 오는 19일부터 호르무즈 통행료가 없을 것이며 제재 완화는 이란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유가가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타결 소식에 4% 넘게 하락하며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여야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회 국정조사 계획서를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국정조사 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야당이 맡기로 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있었던 지역 선거에 재선거 소청을 하겠다는 국민의힘 지도부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묻지마 소청을 철회하라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참정권 훼손 영향을 따져봐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소청 결정에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티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레오 14세 교황과 면담을 갖고 내년 예정된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를 계기로 교황의 방한을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켄유이었습니다.
1: 네, 라디오 전국 일주 2부 시작합니다. 오늘 퀴즈 정답인 이 과일을 즐기기 시작한 건 삼국시대부터라고 해요. 역사가 꽤 오래됐죠. 종류도 다양해서 겉이 얼룩덜룩한 개구리 이것, 배꼽 이것, 노란 꾀꼬리 이것, 검은 먹통이 이것부터 뭐 성주 이것, 성환 이것처럼 지역명이 붙은 이것도 참 많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흔히 먹는 노란 이것은요, 1957년에 일본의 은천 품종을 들여온 뒤 개량에 개량을 거듭해서 지금의 아주 아삭하고 달콤한 이것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제 멜론을 더 좋아하면서 이게 자취를 감췄고요. 이제는 오히려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과일로 역수입이 되고 있다고 해요. 일본에서는. 자, 해간 여름을 대표하는 과일, 이 아삭한 식감과 달콤한 속이 더위에 지친 입맛을 북돋워주는 아주 살려주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문제인데요. 치읓 이응 초성 힌트도 드렸죠.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문자 참여해주고 계신데 잠시 후에 살펴볼 거고요. 오늘 화요일입니다. 전국 문화 일주 시간이 또 기다리는 날이죠. 어떤 얘기가 나올지 오늘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자 몇 개 좀 보겠습니다. 1570 끝번호 쓰시는 분은 경동시장에 갔을 때 서울 경동시장 이게 10개에 5천원 하더라고요. 들고 올 땐 무거웠지만 집에 와서 먹어보니 너무나 달고 맛났습니다 하셨는데 와 10개 5천원이면 한 개 500원꼴이잖아요. 뭐 이 소비자야 저렴해서 좋다지만 이게 뭐 직거래도 아닐 거고 중간 상인을 분명 여러 번 거칠 텐데 과연 이거 재배놓은 거는 그럼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건지 참 한편으로 걱정도 됩니다. 아, 맛은 좋았을 것 같네요. 싸고. 오사사님. 지금은 고인이 되신 친정엄마가 이걸 참 좋아하셨었죠. 해마다 이거 처리되면 어머니가 더 그립습니다 하셨는데 이게 참 먹을거리라는 게 그래요. 이게 연상되는 추억들이 참 많잖아요. 특히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추억은 가슴이 참 아릿아릿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커피 쿠폰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위로가 되시라고요. 이승규님은 군복무 시절 농촌 대민봉사 나갔다가 동네 할머니께서 깎아주신 이게 너무 맛있어서 5개나 먹고 배가 아파서 엄청 고생한 생각이 나네요 하셨습니다. 아마 분명히 그 씨앗까지 속까지 다 맛있게 드셨을 텐데 5개는 좀 과하셨네요. 예. 자, 그리고 9611님 이것과 수박은 매미가 매매 물어대는 여름이 아주 대표적인 과일이죠. 요즘엔 하우스 재배를 해서 제철보다 한참 앞서서 시중에 나오는 편이지만 예전에 먹던 이것은 참 일품이었다고 맛이 기억을 떠올려서 또 보내주셨습니다. 3939님 한 분 더 볼까요? 자식들하고 나눠 먹으려고 이걸 열 포기 심었는데요. 이거 이제 포기라 그러나요? 저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비가 안 와서 고사 위기입니다. 아이고 저런. 저희 밭은 물을 줄 수 없는 밭이라서 하늘만 보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아이고 어떡하죠. 비가 좀 내려야 할 텐데요. 힘내시라고 커피 쿠폰 하나 보내드리죠. 3939님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또 프로그램 말미에 시간 남는 대로 또 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 지역뉴스 브리핑 첫 소식 이 소식이네요. 3년 전에 그 대구 한 건물에서 추락했던 10대가 구급차 타고 병원을 전전하다 숨진 소위 이제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에 그 정당한 사유도 없이 환자 치료를 거부했던 의사 2명 사법 처리됐네요.
2: 예. 대구경찰청은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지역 대형병원 소속 의사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년 3월 4층 건물에서 추락한 당시 17세였던 B양이 119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에 이송됐지만 제대로 된 기초치료를 받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사고 발생 직후 119 구급대는 지역 응급의료센터인 대구 파티아병원, 경북대병원, 대구 카톨릭대병원 등에서도 거절당하고는 비양은 결국 이송 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해서 숨졌습니다.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병원 등을 상대로 비양에 대한 응급치료 기피 사유 등을 조사했고 사건 발생 3년여 만인 지난 4월 A씨 등 의사 2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1: 네.
2: 이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신경외과 등 전문 분야 치료 조치가 이 어렵다는 이유로 당시 응급 의료를 기피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정부가 비양 수용을 거부한 의료기관들에게 이 보조금 지급 중단 등 행정처분을 한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1: 예. 아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인천 공장지대에서 큰 불이 나면서 공장 20여 개동이 불탔다면서요.
2: 예, 오늘 오전 1시 49분께 인천 원창동 한 공장에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공장과 공장 사이 간격이 1m에 불과할 정도로 다닥다닥 붙어있는 데다가 공장 안에 보관 중이던 각종 가연성 자재가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순식간에 불이 확산됐습니다.
1: 네.
2: 경비업체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당국은 불이 급격히 확산하자 2시간여 만인 오전 3시 59분께 화재 현장 인근에 있는 대여섯 이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인 소방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된 건물이 많아서 내부에 쉽게 진입하지 못한 채 외부에서 쉴 새 없이 물줄기를 쏘아댔습니다. 장비 151대, 인력 408명을 투입해서 이 화재 확산을 저지한 소방당국은 오전 6시 5분께 대응단계를 1단계로 낮췄습니다. 현재까지 17개 업체 25개 동이 소실된 것으로 파악됐고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 네, 인명피해 없는 건 다행인데 참 이 재산 피해가 크네요. 자, 그리고 경기 안성시의회 의원 중 일부가 이달 말 이제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제주도로 공무연수를 떠나서 또 물의를 빚고 있다죠.
2: 예, 이들은 마지막 임시회 일정까지 연기해가면서 연수를 강행해서 더욱 긴축을 사고 있습니다. 애초 이 안성시의회는 어제부터 17일까지 마지막 임시회를 열고 지방선거기간 누적된 조례안 등 10여 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는 지난 9일 의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임시회 일정을 22일에서 24일로 미루고 당초 임시회 기간이었던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 연수를 떠났습니다.
1: 네.
2: 연수에는 6.3 지방선거에 불출마하거나 낙선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4명과 시의회 사무처 직원 2명 등 6명이 참여했습니다. 예산은 1인 1실을 사용한 시의원은 1인당 90만 원씩 360만 원을, 직원들은 2인 1실을 사용해서 8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연수는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라는 단체가 시행하는 것이었는데요. 커리큘럼을 보면 의정활동 유종혐의와 공직경력 활용 방안, 안정적인 자산 증식을 위한 포트폴리오, 은퇴 후 이 생애 설계 전략, 인색 2막을 위한 인간관계 등이었습니다.
1: 아, 참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노동부가 그 부당노동행위 혐의 등으로 구미 한 제조업체를 또 압수수색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2: 예,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단체 교섭을 거부하고 직원들을 부당하게 해고한 혐의로 구미시 한 제조업체 법인 청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시작한 이 압수수색에는 디지털 포렌식팀 등 이 노동 감독관 10여 명이 참여했는데요. 해당 업체는 LCD 소재를 제조해서 대기업에 납품해 왔는데 공장 화재 이후 청산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구미지청은 금속 노조와 해당 업체 노조로부터 지난해 6월 이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구미지청 관계자는 노동 3권을 침해하는 부당 노동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이 소식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네, 지역 뉴스 브리핑이었고요. 내일 신문 박준규 기자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0: 방방곡곡 빛나는 우리의 문화예술을 소개합니다. 전국 문화일주.
1: 네, 매주 화요일에는 전국 방방곡곡 우리 고장의 문화를 소개하는 시간, 전국 문화일주 시간이 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재우 문화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안재우입니다.
1: 오늘 떠나볼 문화예술 현장은 어디입니까?
2: 네, 오늘은 말이죠. 라디오 전국일주라는 우리 프로그램하고 어쩌면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문화예술 행사에 대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1: 그래요? 예. 네,
2: 왜 또 어떤 면에서 우리 프로그램과 가장 잘 어울리냐고요. 네, 이 행사는 말이죠. 완벽하게 다 전부 다 즐기기 위해서는 정말이지 실제로 네. 행사 기간에 전국을 누벼야 하기 때문입니다.
1: 아, 그래요?
2: 네. 이번 주 주제는 전국 문화일주와 함께 떠나는 전국 공예일주 2016 공예주간입니다.
1: 이야. 아니 근데 네. 전국 공예일주라는 거죠.
2: 네.
1: 그러니까 한 지역이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실제로 그럼 열리는 행사인가요?
2: 네, 굳이 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린다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1: 아, 이야, 그렇군요. 네.
2: 그래서 이 공예주간은요, 2018년부터 한국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공예축제이고요.
1: 네.
2: 네, 제 9회가 되는 올해 공예주간은 이번 주 금요일인 19일부터 이달 마지막 일요일인 28일까지

0: 18일까지 이렇게 열흘 동안 개최됩니다.
1: 네. 네.
0: 그리고 전국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공동 개최하는 행사이기는 합니다만 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매해 거점 도시를 한 군데 선정해서 그 거점 도시가 가장 핵심적인 그러니까 일종의 뭐랄까요. 올해의 우리나라 공예 수도. 라고는 할까요?
1: 네. 네,
0: 그런 거점 도시를 선정해서 그 지역이 가장 핵심적인 공예 주관 지역이 되는데요. 네, 올해에는 충청남도 부여군이 거점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이 부여는 말이죠. 삼국시대의 백제 유적지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만 현대에는 우리나라의 가장 젊고 활기찬 공예 창작촌이 있는 곳으로도 유명하죠. 네, 바로 부여 규암면에 있는 1234비 창작센터. 인데요. 네, 이 1234비 창작센터는 부여의 최고 인기 관광 명소로도 상당히 유명한 곳이고요.
1: 네.
0: 제가 언제 기회가 된다면 꼭 별도로 우리 프로그램에서 상세하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정말이지 너무나 근사한 곳입니다.
1: 그렇군요. 부여를 중심으로 한 2016 공예 주간. 그럼 뭐 어떤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0: 네, 이 우리나라 각 지역마다 고유의 사투리가 있는 것처럼 네, 이 공예의 언어 또한 각 지역마다 고유의 방언이 있죠. 예, 따라서 공예 주간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역 고유의 특징들로 인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1: 네.
0: 하지만 서울말과 충청도말이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여러 유사한 점들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특히 문법적 구조가 완전히 똑같잖아요.
1: 그렇죠.
0: 네, 이 공예주간의 각 지역별 프로그램도 그 구조는 상당히 유사합니다.
1: 네.
0: 즉 우선 기본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각 지역별 공예 전시가 열리고요. 그다음에 지역 공예가들을 직접 만나고 그들의 작품을 직접 구매할 수도 있는 공예 시장도 열립니다.
1: 네.
0: 네, 그리고 공예 축제를 하는데 이게 빠지면 안 되겠죠.
1: 뭐죠?
0: 방문객들이 자기만의 공예품을 자기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1: 체험,
0: 체험 프로그램이죠.
1: 예.
0: 네, 그래서 이 거점 도시인 부여의 경우에는 말이죠. 제철을 걷는 공예라는 제목의 전시가 열리는데요. 자, 제철을 걷는 공예라. 네, 농산물이 제철이 있는 것처럼 공예 동안 공예 주간이라는 제철이 있고 또 농산물이 특산지가 있는 것처럼 공예 동안 부여라는 특히 1234비 창작센터가 있는 규암마을이라는 특산지가 있으니
1: 네.
0: 네, 이 규암마을 전체를 공예 전시관으로 탈바꿈시켜서 마을 전체를 거닐며 전시를 관람하는 그런 의도로 기획된 전시가 되겠고요.
1: 네. 네,
0: 또 이 거점 도시답게 정말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뭐 가령 제철 감각 공예 클래스라는 체험 프로그램이 열리고요. 또 읽는 제철 머무는 규암이라는 프로그램은 말이죠. 이 부여의 강변공원에 전시된 공예품들 사이에서 지역의 독립서점들이 권하는 도서를 함께 읽는 그런 또 현대적 풍류 그런 기획입니다.
1: 그렇군요. 어쨌든 뭐 전국적인 축제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부여 말고도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릴 텐데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입니까?
0: 네. 이 엄밀히 말씀드리면 전국이 총 놀라지 마십시오. 53개 지역에서.
1: 정말 많네요. 네,
0: 그렇습니다. 이 공예주간과 관련된 행사들이 개최되는데요.
1: 네. 네,
0: 그중에서도 거점 도시인 부여 외에 총 5개의 공예주간 특별 권역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남은 시간 동안 이 특별 권역들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행사들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예,
0: 바로 세종공주권역, 전주고창권역, 칠곡구미권역, 울산부산권역, 그리고 제주서귀포권역입니다.
1: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각 권역별로 하나씩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일단 네. 순서대로 가죠. 먼저 네. 세종공주권역부터 가볼까요?
0: 네. 이 세종 공주 그리고 거점 도시인 부여. 네, 호서지방의 이 세 지역을 연결하는 물줄기가 금강이잖아요.
1: 네. 네,
0: 그래서 올해 세종공주 권역의 공예주간 주제는 금강유람 공예의 시간을 잇다입니다.
1: 네. 네,
0: 따라서 이 금강을 따라 여러 공예 행사가 열리는데요. 우선 국립세종수목원에서는 금강유역의 자생식물을 활용한 그런 매우 지역 특정적 공예 전시인 풀과 나무로 엮은 금강의 삶이란 제목의 특별전이 열리고요.
1: 네.
0: 지역 공예가들의 공예 시장도 함께 열립니다. 또 그리고 공주 석장리 박물관에서는 불의 기억 흙 흙의 시간이라는 제목의 공예 체험 워크숍이 열리는데요. 야외 장작불을 이용해서 방문객들이 토기를 직접 굽고 또 유약도 직접 발라서 이 토기 제작 과정을 초보자들도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1: 그렇군요. 그리고 전주고창권역은요?
0: 네. 전주고창권역의 주제이자 키워드는 공예롭게라는 이 공예 주관을 위해 특별히 만든 지역

0: 단어인데요. 그래서 이제 전시는 관람, 즉 공예 작품을 보는 행위니까 말이죠.
1: 네.
0: 전주 공예품 전시관에서 열리는 한지 공예 전시의 제목도 공예롭게 보다. 이고요.
1: 네.
0: 또 전주 한옥마을과 고창 읍성 등의 문화 공간들을 거닐면서 즐기는 공예 투어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바로 공예롭게 거닐다입니다.
1: 네. 네.
0: 그리고 전주와 고창의 지역 공예들과 지역 공예가들과 직접 만나서 그들로부터 공예 교육을 받는 공예롭게 있다라는 체험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그들의 작품을 직접 장바구니에 담는 네, 공예 시장이 빠질 수 없죠. 바로 공예롭게 담다입니다.
1: 자꾸 들으니까 공예롭게라는 말이 귀에 자꾸 익네요.
0: 그러니까요. 예.
1: 자, 그리고 소백산맥을 넘어서 이번엔 또 칠곡구미권역으로 건너가 볼까요, 그럼?
0: 네, 이 칠곡구미권역의 주제는 좀 길고 독특한데요. 바로 손과 손이 만나는 핸즈업 하이파이브. 입니다.
1: 네. 네,
0: 여기서 핸즈업의 업은 영어의 업, 즉 손을 위로 높이 들어 핸즈업 이런 뭐 또 여름에 이제 힙합 공연 많이 하잖아요.
1: 네. 네.
0: 마치 힙합 공연에서 가수가 관객의 호응을 유도할 때 쓰는 표현에서의 그 업을 뜻하기도 합니다만 한자로는 업업자, 즉 공예 작업이라고 말할 때의 업, 그리고 공예 산업을 말할 때의 업을 뜻하기도 합니다.
1: 네. 네,
0: 그리고 하이파이브는 이제 하이, 즉 높은, 그리고 파이브, 즉 다섯, 그러니까 서로가 다섯 손가락을, 즉 손을 높이 들어 상대방의 손뼉을 치는 것이잖아요. 이 뭐 월드컵 축구에서 골을 넣은 선수가 동료 선수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1: 네.
0: 네, 이처럼 공예 작업을 하는 작가와 관객의 손이, 또 공예 산업과 구매자의 손이, 또 전통 공예와 현대 공예의 손이 하이파이브를 하는, 그래서 공예가 지역과 시대를 초월해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정신의 기획이 바로 손과 손이 만나는 핸즈업 하이파이브이고요.
1: 네.
0: 예, 손의 연대라는 제목의 전시, 또 핸즈업 하이파이브 예술 장터, 그리고 자신의 작업을 산업 현장에서 브랜드로 확장하고 싶어하는 공예가, 또 공예 산업의 최신 경향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한 포럼인 핸즈업 하이파이브 포럼. 또 개최됩니다.
1: 다양하네요.
0: 네.
1: 그리고 울산 부산 권역은요.
0: 네, 이 울산 부산 권역은 영남 지방의 동해안을 대표하는 지역이죠.
1: 그렇죠.
0: 그래서 예, 지역 주제도 그와 어울리게 오아시스 오브 크래프트, 바다에서 도시로 머무는 공예입니다.
1: 네.
0: 참고로 말이죠.
1: 네.
0: 이 원래 제목에도 이게 우리말로 안 되어 있고 오아시스 오브 크래프트는 영어로 되어 있어요.
1: 네.
0: 네. 또 제가 한번 물 건너 발음으로 해드려야겠죠.
1: 또 나옵니까?
0: 네. 네. Oasis of Craft입니다.
1: 네.
0: 오아시스가 아니라 오에이시스가 맞습니다.
1: 네. 네. 네.
0: 물론 친구들을 많이 사귀려면 그렇게 발음하시면 안 되고요.
1: 네.
0: 네. 근데 아무튼 말이죠. 이 오아시스 오브 크래프트는 중의적인데요. 이제 말 그대로 공예의 오아시스를 뜻하기도 합니다만 네. 울산 부산 권역 의 운영기관인 빌라 오아시스 콜렉티브를 뜻하기도 합니다.
1: 네.
0: 네, 이 빌라 오아시스는 말이죠. 울산의 유명 공예 공방이고요. 예술계에서 콜렉티브라는 말은 예술가들의 단체를 뜻하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해변 지역의 공예라는 특색을 강조한 프로그램들이 기획되었는데요. 가령 오아시스 스테이는 참여자들이 빌라 오아시스 공방에서 국내외 공예가들과 교류하는 동시에 그들로부터 공예를 직접 배워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고요.
1: 네.
0: 부산 기장군에서는 말이죠. 저는 정말 한여름에 이건 너무너무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오아시스 스테이지 앤드 엑시비션이라는 이색적인 행사가 열리는데요. 자, 스테이지는 당연히 무대고요. 엑시비션은 또 전시잖아요.
1: 그렇죠.
0: 네, 기장군 앞바다를 배경으로 전시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스테이지, 즉 재즈 공연 무대까지 이렇게
1: 아.
0: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멋진 프로그램입니다.
1: 멋지네요. 네. 기장 쪽 참 좋은데요.
0: 그러니까요.
1: 네. 자, 마지막으로 제주 서귀포 권역은요.
0: 네. 이 제주 서귀포 권역의 주제는 일상이 공예, 공예의 길을 잇다. 점에서 선으로라는 역시 독특한 주제인데요.
1: 네.
0: 자, 제주도가 어떤 섬입니까? 이 여러 명소가 여러 올레길로 연결되어 있는, 즉 여러 점이 여러 선으로 연결된 환상의 섬이잖아요.
1: 네. 네,
0: 그래서 제주의 이러한 개성이 10분 활용된 그런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가령 공예 공방 투어 프로그램은 여러 제주도 공예가들의 작업실 그리고 박물관들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공예 시연, 체험 그리고 좌담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여러 지역의 공예시장들하고는 달리 이 제주에서는 말이죠. 아주 이색적이고 친환경적인 시장이 하나 열리는데요. 바로 파치마켓이라는
1: 파치
0: 시장입니다.
1: 파치마켓?
0: 네.
1: 오.
0: 자, 이 파치는 일반적으로 파물, 즉 부서지거나 흠이 생겨서 못 쓰게 된 물건을 뜻하는 말이잖아요.
1: 네.
0: 하지만 제주 서귀포 권역의 파치마켓은 말이죠. 작은 흠이 있을 뿐 사용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 공예품을 거래하는 시장입니다.
1: 좋네요.
0: 네.
1: 예.
0: 그래서 물건을 버리지 않고 재사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친환경적이고요. 또 흠이 좀 있다.

0: 보니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네. 아주 숨가쁘게 돌아봤습니다. 네. 오늘은 전국문화일주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공예축제에 대한 얘기 자세히 소개해드렸습니다. 뭐 원하시는 곳에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안재우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퀴즈 정답 알려드리고 마무리합니다. 정답 참외였습니다. 이 참외를 보니까 과일로만 즐기시는 줄 알았더니 박은희 님은 콩국수에 넣어 드셨다고도 하고 뭐 장아찌도 담가 드셨다는 분도 계시고 아주 다양했습니다. 약간 맛있죠. 예,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플라시도 도밍고의 제비 들으면서 프로그램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은 오후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파울라 코르텔레시 감독의 우리에게는 아직 내일이 있다와 함께합니다. 일하러 가기 위해 서둘러 집 밖으로 나선 델리아의 뒤로 거리의 풍경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삶을 개척하려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부상당한 남자들, 군인들, 아이를 둘러업고 식료품을 파는 여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델리아는 하루에도 여러 개의 소일거리를 하며 돈을 법니다. 우산이나 옷도 수선하고 간병이 필요한 이가 있는 집에 가서 주사를 놓아주는 일도 합니다. 간병과 양육은 가정 안팎에서 모두 여성들의 몫입니다. 부지런히 일하지만 시급은 남자들에 비해 헐값이죠. 당시 국민투표를 앞두고 차오른 사람들의 기대감은 델리아가 간병 일을 하러 간 부잣집의 분위기에서도 감지됩니다. 거실에서 가족들이 투표와 앞으로의 정치적 방향을 둘러싸고 열띤 토론 중입니다. 새로운 생각과 인물이 필요해요. 이때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던 집안의 안주인이 한마디를 거듭니다. 공동체의 이익이 필요해. 곧이어 남편의 꾸지람이 들려옵니다. 당신과 상관없는 토론에 끼지 마. 델리아는 민망한 듯 고개를 숙이는 안주인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아내의 입을 틀어막는 남편들의 무시는 델리아의 집이나 그보다 계층이 높은 집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길을 걷던 델리아가 갑자기 정비소 앞에서 조금은 상기된 얼굴이 됩니다. 정비공 니노가 델리아를 보곤 웃으며 나옵니다. 델리아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이루어졌을지 모를 과거의 인연입니다. 니노는 얼마 후 다른 지역으로 떠날 것이라 말합니다. 그는 델리아가 같이 떠나기를 바라는 눈치이지만 델리아는 쉬이 대답할 수 없습니다. 얼마 뒤 델리아에게는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델리아는 화색이 된 채로 봉투째 소중하게 품어봅니다. 그리고 가족들 몰래 편지를 숨겨두죠. 혹시 니노가 보낸 연애 편지일까요? 드디어 그가 비밀스럽게 탈출의 계획을 제안한 걸까요? 단순하게 자신의 행복만을 쫓는다면 델리아에게는 그 편이 나아 보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근데 야구장에서 홈런을 잘 치는 그 이대호는 아닙니다. 물론 저도 이대호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의 홈런을 잘 치도록 도와드리는 성공 코치 이대호입니다. 평일 오전 9시 5분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2: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바쁜 일상,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꼭 알아야 할 국제사회 소식을 글로벌 배송으로 전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11시 5분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에서 더 가까워진 국제사회를 만나보세요.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지만 마음이 아플 땐 애써 참고 견디는 경우가 많죠. 괜찮은 척 웃으면서 하루를 버티지만 어느 순간 지치고 무기력해지는 번아웃이 찾아오기도 하는데요.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의학센터 김세희 교수는 마음의 상처를 예방하고 치유하는데 달리기가 좋은 처방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김 교수는 10여 년 동안 마라톤 풀코스를 50차례 넘게 완주하면서 달리기를 통해 자신과 대화하고 마음의 균형을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마음의 힘이 필요할 때마다 달린다는 김세희 교수 지금 만나봅니다. 네, 김세희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마라토너 교수님이십니다. 달리는 의사 선생님이신데요. 마라톤 풀코스를 50여 차례 완주하셨다고 해서 제가 지금 들어오시는 거 유심히 봤는데 확실히 이제 몸이 좀 날렵해 보이십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그런 얘기 좀 들으세요?
1: 아니요. 가운을 입고 있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0: 그 뛰는 분들한테 항상 이런 질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달리시냐고. 마라톤이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 42.19km.
1: 아, 네.
0: 네, 왜 그렇게 달리시는 건지.
1: 그 뭐 달리지 않는데 딱히 이유가 없는 것처럼. 네.
0: 달리는데도 이유가 없다.
1: 달리는데도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0: 네.
1: 그런데 우리가 이제 힘든 노력의 어떤 가치가 증명되는 거. 뭐 너 왜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니? 너 왜 이렇게 힘들게 돈 벌어?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가치를 짐작하고 예.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달리는 것에도 예, 각자 이제 달리는 분들마다 그 가치를 알고 경험하면서 달리기를 이어가시긴 할 텐데 저는 이제 달리기가 하루를 시작할 때 제 내면을 관찰하고 의식할 수 있는 상태로 전환하는 방법이 돼요.
0: 아. 네,
1: 그래야 이제 또 진료를 할 때 환자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또 화나고 막 억울하고 짜증나고 때로는 공격적이고 날선 상태로 들어오셔도 뭔가 담담하게 마주하고 또 그분들을 이해하고 진료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튜닝하는 것처럼 의식 상태를 만들려고 하게 됩니다.
0: 거의 매일매일의 루틴이 되신 거죠, 달리기가? 오늘도 혹시 뛰고 오셨어요?
1: 예, 그렇습니다.
0: 그럼 아침 달리기를 하십니까, 주로?
1: 이제 정확히 말하면 새벽 달리기인데요.
0: 네. 예,
1: 이제 한 5시 정도에 이제 달리기 시작해서.
0: 네, 예. 보통 몇 킬로미터?
1: 제가 이제 목동 마라톤 교실에서 달리기를 하는데
0: 네.
1: 이제 목막연은 기본이 뭐 한 15km 내외로 아침마다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훈련하는 날은 이제 한 주 4~5회 정도긴 한데.
0: 네. 예.
1: 근데 이제 오늘은 그렇게 많이 뛰진 않았고 10km 정도 달리고 왔습니다.
0: 아, 10km는 그냥 가볍게 뛴 것이다.
1: 아.
0: 예. 네. 그 진료실에 선생님 가보면은 뭐 진료 경력도 있지만 마라톤 대회 완주 이력도 이렇게 쫙 붙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그 내담하는 환자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건가요?
1: 네, 그렇죠. 이제 치료자에 대해서 예. 좀 신뢰할 수 있도록 그 마라톤 완주 이력을 좀 소개하게 됐기는 했는데요.
0: 네네.
1: 뭔가 이제 좀, 이 사람은 이렇게 마라톤도 완주하고 하는 사람인데 좀 인내심을 가지고 좀 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뭔가 나를 이해해 주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이제 바람을 가지고.
0: 그런 것도 있고 예.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또 먼저 알려주니까 조금 친근감이나 어떤 이런 공감대 형성하기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1: 그렇죠. 예. 예, 맞아요. 달리는 분들은 또 반가워하시죠.
0: 지금 이제 회사 안에 있는 병원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김채희 교수님이 지금 이제 강북삼성병원 기업 정신의학센터.
1: 네, 맞습니다. 예,
0: 지금 이제 삼성 그 서초 사옥에
1: 예.
0: 그러니까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금
1: 예, 맞습니다.
0: 진료를 해주시는 예. 거죠. 네, 지금 병원 회사마다 이런 병원이 있는 건 아닌데 확실히 좀 부럽네요.
1: 네, 저도 부럽네요. 네, 맞습니다.
0: 네. 사실 요즘 직장인들이 몸도 아프지만 정신적으로 힘든 거 굉장히 많이 호소해요. 진료실에서는 주로 어떤 얘기들을 많이 들으세요?
1: 거의 뭐 이제 사회 병원이랑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네. 이제 회사 안에 있는 병원이다 보니까 직장 내에서 사람 사이에 있는 어떤 갈등이나 스트레스 그리고 이제 번아웃에 대해서 또 공황 증상 경험하시는 분들도 많고 잠을 못 자서

0: 또 힘들어하시기도 하고요.
1: 네. 그 왜 이렇게 현대인들이 정신적으로 힘든 게 많은 걸까요? 이유가 뭐 한 가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어디 있다고 보세요?
0: 일단 이제 우리의 삶이 늘 다른 사람과 이제 비교하게 되는 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아요. 뭔가 난 항상 좀 뒤떨어져 있는 게 아닐까,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게 맞을까, 이제 항상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늘 뭔가 좀 불안하고 조급하고 이런 상태가 일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좀 휴식하고 충전하고 해야 되는데 그 휴식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1: 네, 네. 사실 일도 잘해야 되지, 내 마음도 돌봐야 되지, 자기 관리도 해야 되지, 직장생활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김세희 교수님하고 상담하면서 아, 나도 달리기를 좀 해봐야겠다, 이런 환자들이 실제로 좀 있나요?
0: 근데 제가 실제로 진료할 때는 뭐 달리기를 하세요, 운동을 하세요 이렇게 권하지는
1: 그런 얘기 안 하세요?
0: 않아요.
1: 아, 달리기 전도사 노릇은 안 하시는군요.
0: 네. 네. 우선은 근데 제가 달리는 걸 아시는 분들이 이제 또 얘기를 해오시고 저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좀 조언해 주실 수 있나요 하시면 또 거기에 맞춰서 또 프로그램을 짜드리기도 하기는 하는데 제가 먼저 이제 달리기 얘기를 하거나 네. 하지는 않는 게 실은 이제 저한테 찾아오실 때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무기력하고
1: 그쵸, 주로.
0: 우울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뭐가 도움이 된다고 해도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거든요.
1: 그렇죠.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예. 달리세요 이런다고 누가 그거를 예. 예. 따라가기가 어렵죠.
0: 네. 이미 예. 뭐 달리기를 하고 있으셨던 분들은 해볼 수가 있는데 뭔가를 새로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1: 네.
0: 근데 가끔 이제 얘기는 하세요. 선생님 뭐 저 어디 마라톤 신청했어요. 뭐 어디 완주하고 뭐 PB 세웠어요. 가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1: 네. 환자들도 환자들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정신과 의사라는 게 굉장히 그 행복한 분들이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거기. 그렇죠. 다 힘든 사람들이 와서 힘든 얘기만 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그 얘기를 하루 종일 듣다 보면 상당히 힘들 것 같아서 정신과 전문의들은 자기 건강을 어떻게 챙기나, 정신 건강을.
0: 맞아요. 예. 네. 각자 이제 나름의 방법은 선생님들마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뭔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네. 내가 어떤 의식 상태인지를 점검해야 상대방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료할 수 있는 거는 확실해요. 네. 저희가 이제 뭐 많게는 거의 뭐 60명, 80명, 뭐 100명 안 되게 하루에 진료하기도 하거든요.
1: 예.
0: 저는 이제 사회병원에 있으니까 한 15명에서 20명 이렇게 하루에 진료하는데
1: 좀 거기는 시간을 좀 넉넉하게 이렇게 들어주시는군요.
0: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이게 매일 지속해서 이렇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하다 보면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1: 네.
0: 이게 진료를 하는 게 환자분들의 마음을 알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거기에 마음을 쓰는 게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힘들 때는 아, 좀 그만 듣고 싶다. 아, 좀 힘들다.
1: 혹시 환자가 계속 똑같은 얘기하면 딴 생각하고 막 이럴 때는 없나요?
0: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진료를 하려면
1: 네.
0: 이제 제가 쓰는 방법은 진료를 할 때 말을 듣고 있는 나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1: 아.
0: 진료하면서 상대가 느끼는 고통, 부정적인 감정, 이런 생각을 마주할 때 아, 내가 지금 어떻게 듣고 있지? 늘 주시하는데요. 그렇게 진료하고 있는 제 자신의 상태나 생각, 이걸 알아차리게 되면 아, 이분에게 어떤 것이 어려움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또 나는 이걸 들으면서 어떻게 처방을 해야 하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지? 또 도움이 될까? 그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 이걸 면밀하게 이제 관찰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가 있어요.
1: 아,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하고 환자하고 이렇게 있고 그거를 또 들여다보는 내가 또 있네요.
0: 예, 맞습니다. 예. 무대 위에 이제 환자와 나를 올려보고 예. 예, 연출자가 돼서 예, 보는 상태죠.
1: 아, 그렇군요. 그렇게 바라보면 좀 더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0: 맞아요.
1: 그렇게 조금 근데

0: 얘기들 계속 들으면 사실 그것도 엄청난 그 스트레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 있어서 어떤 달리기 같은 것들이 선생님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되나요?
1: 오, 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연출자가 돼서 제 자신, 진료자인 제 자신을 이해하면서 들으면 이렇게 힘들지는 않거든요.
0: 네.
1: 실은 우리가 이제 달리기를 하는 것도 매번 달릴 때마다 매일 숨차고 매일 다리가 무겁고 매일 힘든데 근데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하고 있구나 하는 그 느낌의 상태를 연출자가 돼서 관찰하면서 보면 아 이거 원래 힘들었고 어제도 힘들었고 앞으로도 힘들 건데 계속 힘든 건 아니고 또 지나간다 이렇게 하면 이어갈 수가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진료를 하는 상태나 힘든 달리기를 지속해서 이어가는 상태나 실은 이제 동일한 거라 저는 이제 도움이 많이 됩니다.
0: 아까 그러니까 진료할 때도 자신을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야 되고 네. 달리기를 할 때도 달리는 나의 어떤 상태를 예. 또 지켜보는 내가 또
1: 예, 맞습니다.
0: 있는 거군요.
1: 네.
0: 아, 그게 달리는 데 도움이 됩니까?
1: 그렇죠. 실은 이제 하다 보면 우리가 그만 하고 싶다. 아, 숨차다. 이거 해서 뭐 하나
0: 그렇죠.
1: 하는 생각이
0: 들죠.
1: 들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타협하지 않게 되고요. 그 힘든 느낌은 있지만 그 힘든 느낌 자체가 나는 아니고 그걸 조율할 수 있는 나가 진짜 나기 때문에 그 진짜 나 이거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상태가 돼요.
0: 그럼 이제 한쪽에서 아, 나 힘들어 죽겠어. 이제 그만하면 좋겠어 하면은 한쪽에 나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근데 이거 원래 힘든 거 맞아. 힘든 거 맞지. 하고 싶지 않은 것도 맞고 그런데 오늘 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 힘든 느낌이 계속되지는 않아. 이게 숨이 차다가도요.
0: 예.
1: 어느 정도 지나가면 숨이 트이거든요.
0: 예.
1: 그럼 이건 지나갈 거야 라고 이제 알기 때문에 힘든 그 상태로 지속을 할 수가 있어요.
0: 아, 예. 내 안에 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1: 아, 그럼요.
0: 내 안에 내가 서로 대화를 하면서 예. 서로 타협하면서 설득하면서
1: 근데 이제 그 나를 조율하는 나는 아 힘들어하는 나보다 마치 엄마처럼 예, 상위 차원의 나기는 합니다.
0: 예.
1: 아, 할 수 있어 괜찮아 뭐 힘들으면 또 그만할 수도 있고요. 그럼 그만하자 이렇게 또 알고 그만둘 수도 있고 근데 진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0: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마음 상태나 신체 상태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1: 그쵸.
0: 얘기죠.
1: 예, 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0: 예.
1: 거죠.
0: 제가 화제가 됐던 얼마 전에 그 드라마 모자무사에서
1: 아, 네.
0: 보면 감정시계라는 거를 차잖아요. 그래서 막 뭔가 힘들고 불편한 상황에 내 감정이 어떤 감정이라는 걸 알면 안심이 되고 좀 그 편안함이 찾아오더라고요.
1: 네.
0: 그게 실제로 맞는 얘기인가요?
1: 그렇죠. 내가 지금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하지? 왜 이렇게 기분이 불편하고 찝찝하지? 근데 그 이유나 배경을 알고 있으면 그 느낌 자체가 해소되지는 않더라도 이해할 수 있고 그 감정이 또 계속 지속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어떤 정황이나 상황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또 다른 감정이 찾아올 거기 때문에 지나가질 수가 있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을 자신이 모를 때도 많다는 게 저는 참 그게
1: 네네.
0: 그랬어요.
1: 그리고 또 그 네. 감정 자체가 내가 되기도 합니다. 그 선생님 저 우울해요. 선생님 저 슬퍼요. 선생님 저 괴로워요.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의 느낌이 괴롭고 마음의 느낌이 우울한 건데 그 나 자체가 우울하고 나 자체가 괴로운 건 아니거든요.
0: 아.
1: 그 느낌의 상태는 지나가지고 또 기쁜 것도 오고 즐거운 것도 오고 그래서 감정과 나를 분리할 수가 있어야 한다고
0: 네.
1: 생각해요.
0: 아, 감정이랑 얽혀버리면 안 되는군요.
1: 네, 그 자체가 내가 되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0: 왜 달리기 얘기를 지금 저희가 달리는 마라토너 선생님이시니까 왜 달릴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요즘 젊은이들은 뭐 귀에다 꽂고 음악 들으면서 많이 달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강연도 듣고 뭐 공부도 한다 그러는데 우리 교수님은 김세희 교수님은 달릴 때 혹시 오로지 달리기만 하세요? 뭐 같이 하세요?
1: 저는 이제 뭘 듣거나 하지는 않고요. 네, 그냥 이제 몸의 상태나 마음에 드는 느낌들을 관찰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상태가 달리기 시작할 때부터요. 뭐 예를 들어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에 일어나면서 아, 더 자고 싶다. 일어나기 싫다. 이제 마음의 이유를 물어보면 아, 좀 편하고 싶다.

0: 싶고 힘들고 싶지 않고 그럼 이제 저 스스로에게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물어보죠. 그러면 어차피 모든 일은 힘이 든다. 가치가 있는 모든 일은 힘이 든다. 힘들자? 그냥 힘들자? 그러면 이제 몸이 일어나져서 이제 운동장 나갈 수 있게 되는데요. 또 달리다 보면 아, 아까 그 나가기 싫었던 마음이 없어지는 거 그냥 지나가지는 걸 또 발견하게 됐고요. 또 속도를 조금 올리려고 그러면 좀 숨차기도 하고 좀 시간이 지나면 좀 지루하고 아직 그만하고 출근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다시 그럼 어떻게 할까 뭐 한 10km는 채워볼까 라든지 힘든 느낌이 계속되진 않는다 하고 이제 다시 저한테 묻고 결정을 해요. 이렇게 스스로 내면의 대화를 하면서 마음의 귀를 기울이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1: 음악 들으실 틈이 없네요. 왜냐하면 내면의 소리를 계속 들어야 되니까.
0: 오 맞아요. 그게 네? 심심할 새가 없습니다.
1: 그렇죠. 네. 심심하니까 막 시간 네. 때우려고 강의도 듣고 뭐 영어도 듣고 하는데 네. 계속 나하고 얘기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네요.
0: 맞아요. 때로는 뭐 이렇게 잘 안 풀리는 상담이나 치료에 대해서도 이렇게 떠올려보면서 생각해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잘 재단해서 지내볼까 이렇게 해보기도 예. 하고요.
1: 그 달리기 할 때 막 그만두고 싶을 때 나와 나눈 내면의 대화들을 떠올리면 일상생활에서 내가 어떤 힘든 순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마주할 때도 똑같은 그 대화 패턴이 되는 건가요?
0: 예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마라톤 훈련 하다 보면 스피드 훈련, 인터벌 훈련을 하거나 뭐 언덕 훈련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힘들 텐데 이거 숨 찰 텐데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자신 없을 때도 있고 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이거 원래 늘 훈련했던 거다. 계속 힘든 건 아니고 한번 하고 지나간다. 이렇게 또 마음 먹고 해보면 힘드는데 또 힘이 안 들거든요. 근데 사람이 할까 말까. 이럴까 저럴까 할 때 제일 힘들어요. 괴롭고요.
1: 네, 맞아요. 네.
0: 근데
1: 네.
0: 이제 일상에서도 하자. 힘든 거 맞다. 하기로 하자. 계속 네. 힘든 건 아니다. 또 하고 나면 의미도 있고 보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결정을 하면 힘은 들지만 네. 지속할 수 있는 그 동기부여가 네. 스스로 됩니다.
1: 저도 선택하기까지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일단 결정하고 나면 그냥 가는 건데 네. 아, 이럴까 저럴까 할 때 사람이 힘들죠. 우리 김세희 교수님은 언제부터 달리셨어요?
0: 달리기를 한 거는 의과대학 때부터 좀 달리기를 시작했고요.
1: 예.
0: 레지던트 때 제가 중앙대학교 나왔는데 중앙대학교 네. 이제 청룡 연못이라고 있어요.
1: 예.
0: 그리고 또 저희가 수련 제가 수련할 때는 이제 100일 당직이라 그래서 100일 동안 집에 못 가고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1: 진짜 잠잘 시간도 부족한데 어떻게 뛸 시간이 나요?
0: 이제 그렇기도 한데 이제 병원에 계속 있으니까 많이 답답하고
1: 공부할 것도 많잖아요.
0: 그렇죠. 네. 네. 1년차 때 100일 당직할 때 다 모르는 거라 공부할 것도 많은데 또 윗년차 선생님하고 하루 종일 붙어서 잠도 위아래 침대에서 같이 자면서 네. 하루 종일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좀 혼자 있고 싶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저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그러면서
1: 그
0: 이제
1: 시간에 잠깐 좀 탈출이네요. 네. 탈출.
0: 맞아요. 그렇게 좀 바람 쐬고 오는 거? 마음의 창문 이런 게 좀 되기도 했었고 또 병원에 있다 보면 속상하고 괴로울 때도 많거든요.
1: 네.
0: 그럼 좀 이제 마음의 좀 여유가 생기는 스스로 자가 처방이 좀 됐었어요.
1: 네.
0: 특히 의과대학 시절에는 저희가 시험이 정말 많아요.
1: 그 진짜 외워야 될 게 엄청나게 네. 많다면서요.
0: 맞아요. 네. 네. 그럼 되게 불안하고 나 이 시험 잘 볼 수 있을까 다 외울 수 있을까 도서관에서 공부는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뭐 헬스장이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트레드밀 위에 외울 거 올려놓고 외우면서 뛰었던 적도 있어요.
1: 아우 그 달리기를 하면서 공부가 되나요?
0: 네. 이게 학습에 특히 이제 의과대학 공부는 암기 과목이 많은데
1: 네.
0: 기억이라는 게 이제 입력하고 저장하고 출력하는 건데 이게 저장과 출력이 잘 안 돼요. 눈에 바르긴 했는데 예.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이제 시험 답안지를 못 쓰는 건데 그 달리면서 내가 입력했던 거 외워야 될 것들을 떠올려 보면
1: 네.
0: 기억이 잘 돼요.
1: 아 네. 오히려.
0: 예, 기억

0: 잘 되고 이제 다반지도 이제 잘 쓸 수 있는.
1: 네. 좋은 방법이긴 한데 트레드밀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거.
0: 아, 네. 보면서 뛰시면 안 되고 이제 눈으로 이렇게 한번 보고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면서 뛰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예, 위험하죠.
1: 그렇죠. 트레드밀 사고가 이제 종종 나기 때문에 이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본격적으로 달리기를 시작한 건 무슨 계기가 있으셨어요?
0: 네. 이제 전문의를 취득하고 나서 제가 이제 안동에 취직을 했는데 낙동강변에 있는 병원이었어요.
1: 네.
0: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기 전이나 이제 퇴근하고 나서 낙동강변 달리면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10km 대회가 있다고 해서 친구 따라서 한번 나가보게 되고 낙동강변 뭐 하프 대회 한번 나가보게 되고 하프를 뛰었으니 풀코스도 뛰어야 하나? 못 모르고 이제 또 마라톤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1: 낙동강변은 전 한강변은 좀 달려봤습니다는 거기는 어때요? 뛰면?
0: 네. 한강변도 아름답고 좋고요. 낙동강변은 또 이렇게 좀 고즈넉한 맛이 있고 해 질 때 달리는 것도 좋고요. 네. 지금도 이렇게 이 계절이면 낙동강변이 어떤 풍경이겠다 이렇게 좀 떠오르기는 해요.
1: 예. 낭만이 있어 보입니다.
0: 네. 맞아요.
1: 저도 뭐 크게 마음먹으면 한 10km 정도 대회까지는 나가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마라톤 풀코스라는 거는 사실 보통 사람이 엄두내기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 마라톤 풀코스를 어떻게 뛰셨어요? 언제 뛰셨어요?
0: 2012년 경주 마라톤으로 이제 저는 처음 입문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10km 하프랑은 차원이 다른 대회더라고요. 그 풀코스를 뛰는 거는

0: 예.
1: 인내심은 있는 것 같습니다.
0: 42.19km를 첫 기록이 얼마?
1: 5시간 11분 54초였나? 예, 그랬던 것
0: 그
1: 같아요.
0: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원래는 5시간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1: 보통은 이제 제한 시간을 5시간으로 두는 대회가 많아요. 실은 네. 저도 이제 들어올 때 40km 발판을 치우려고 하셔서 안 된다고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와 빨리 들어왔던 기억이 나요.
0: 왜냐하면 교통통제 이런 걸 무한정할 수 없으니까.
1: 맞아요. 맞아요.
0: 예. 아, 5시간 십몇 분 만에 완주하시고. 네. 그 한 번, 그 첫 번째 경험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때 기억나시죠?
1: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힘들게 뛰었구나. 그렇게 대회를 나가면 안 되는 거였구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0: 네.
1: 그 하프 지나면서부터는 정말 계속 극심한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뭐 다리 너무 무겁고 피니시가 대체 어디인가 남은 거리가 정말 아득해서 언제 끝나나 싶었어요. 그래서 그 처음 마라톤 뛰고 나서는 그냥 달리기는 해도 마라톤은 나올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0: 제일 큰 고비가 어디에서 오던가요?
1: 한 30km에서 35km 정도였던 것 같아요.
0: 보통 대부분이 거기가 마일 구간이라고 하는
1: 네,
0: 것이죠.
1: 맞아요. 맞아요. 보통 4점이 오는 데죠.
0: 그때 어떤 생각하셨어요?
1: 그때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고요.
0: 그때도 왜 저기 객관적으로 들여다보셔야죠.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이지만 내가 이걸 계속 뛰어야 될 것인가.
1: 이게 세월을 통해서 지금의 경지에 이르게 된 거고
0: 예.
1: 예, 그때는 이제 그런 생각은 못했고 너무 힘들다. 끝은 어디일까. 예, 예. 그냥 견디면서 뛰었던 것 같아요.
0: 그렇게 힘든 걸 아는데 어떻게 다시 또 뛸 생각을 했을까요?
1: 그래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뛰었는데 좀 제대로 한번 다시 뛰어보고 싶은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가을에 뛰고 나서 그 다음에 있던 이제 봄에 있는 동아일보사에서 주최하는 서울국제마라톤 대회에 이제 참가를 하게 됐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0: 예.
1: 근데 그 광화문 광장에서 서 있는데 이렇게 그 출발 총성이 울리거든요.
0: 네.
1: 눈물이 나더라고요. 앞으로 얼마나 힘들까.
0: 출발하는데 눈물이 나와요.
1: 네. 이게 아는 고통이니까
0: 예.
1: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 눈물이 핑 돌았는데.
0: 그야말로 사서 고생인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래도 처음보다는 나았습니다.
0: 그 피니시 라인 통과할 때 그 기분은 어때요? 마라톤 풀코스 다 뛰고
1: 네.
0: 나서.
1: 그 피니시를 통과할 때는 정말 아무 고통도 없고요. 숨 차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멈추고 있으면 아득해지면서 정말 마음이 고요해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그 정적이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어쩌면 이 상태를 느끼려고 그렇게 뛰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마음이 정말 고요하고 평정해져요.
0: 영화 속에서 보면 이렇게 소리를 완전히 아웃시키고 딱 그 꼬린 장면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실제로 진짜 마라토너들은 그런 걸 느끼나 보죠?
1: 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함성이 막 들리다가 막 그 소리가 이제 아웃되면서 정적이 이렇게 잠시 흐르는.
1: 그래서 특히 이제 공황장애 치료하거나 할 때는 그 달리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멈추고 나서의 정적, 편안해지는 느낌, 고요해지는 느낌을 최대한 많이 좀 느껴보라고 말씀을 네. 드리기는 해요.
0: 영화 보고 나서도 바로 수다 떠는 것보다는 잠시 조금 여운을 혼자 느끼면 맞아요. 훨씬 좋더라고요.
1: 맞아요.
0: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는 이 달리기가 그렇다면 정말 우리 마음 근육을 어떻게 단련시켜주는지 달리기 효과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풀코스 마라톤 50여 회를 완주하신 강북 삼성병원 기업정신의학센터 김세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도 강한 햇볕에 한여름처럼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지역은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른 곳이 많은데요. 그래도 오늘 습도 높은 더위

0: 는 아니라서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볕을 가려주거나 바람이 되는 그늘에 머무신다면 체감 더위를 낮출 수 있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서울의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이상의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고기압이 가장자리를 따라 불어대는 남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더 뜨겁고 건조해져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크게 오르는 건데요. 동풍이 바로 닿는 동해안 지역은 25도 안팎에 머물며 상대적으로 더위가 덜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지만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기 북동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 전북과 전남 북부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제주도에는 내일 새벽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볕에 대기 오염물질이 반응하면서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서는 오존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인천과 경기, 충남에는 오존 주의보도 발령 중입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실내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7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3: KB증권 김희섭입니다. 국내 증시 혼조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8거래일 만에 8,700선 회복하는 등 2%대 강세 마감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속에 1%대 약세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180.62포인트 상승한 8,726.6에 코스닥은 15.35포인트 하락한 1,018.68에 마감됐습니다. 미국 증시 강세 마감했고 유가는 3거래일 연속 급락했습니다. 현재 WTI 유가는 $80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에서 개인은 순매도를, 외국인과 기관은 이틀째 동반 매수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상승 마감했고 SK스퀘어 신고가 경신하며 150만 원 돌파했습니다. 이 밖에도 CS윈드 상한가 기록하는 등 신재생 에너지주,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18% 대 급등하는 등 우주항공산업 및 항공기 부품주 강세였습니다. 또한 건설과 관광주, 유통과 방산주, 생명보험과 재건주, 전선과 증권주는 상승했습니다. 반면 최근 급등했던 반도체 장비주 약세를 2차전지주와 후성, HD 현대 일렉트릭 하락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508원 7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2: 한국은행이 오늘 낸 자료를 보면 지난달 수출 물가는 전달 대비 0.3% 상승했고 1년 전 대비 46.9% 올랐습니다. 특히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수출 물가 지수는 15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공급이 수요에 비해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며 이런 수급 불균형이 수출 물가 상승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오늘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일본은행은 기준금리인 단기정책금리를 현행 0.75% 정도에서 1% 정도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기준금리는 1995년 9월 이후 31년 만에 최고치가 됩니다. 정부 지원 사업이나 취업 발전을 미끼로 소비자를 속여 중고차 대출을 받게 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면서 금융당국이 오늘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피해자는 주로 60, 70대 고령층 퇴직자와 청년 구직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일당은 60, 70대 퇴직자 등에게 정부 지원 사업이라며 중고차를 할부로 구매하면 차량 할부금과 추가 수익금을 지원해준다고 속여 차량 계약 체결을 유도했습니다. 이들은 실제 중고차 가격보다 높은 금액이 적힌 계약서를 작성하게 해 수천만 원대 할부 금융을 받도록 한 뒤 실제 차량 가격이 반영된 이면 계약서를 근거로 차액을 송금받아 가로챘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3사도 빚내서 투자하는 주식 B2 급증에 대응해 신용대출 제한에 나섭니다.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의 최대 한도를 기존 2억 4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합니다. 토스뱅크도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각각 3억 원과 1억 5천만 원에서 1억 원과 5천만 원으로 줄일 예정입니다. K뱅크는 오늘부터 다음 달 말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판매를 전면 중단합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 2부는 오늘 기업회생을 신청한 중앙그룹 지주사,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JTBC, 콘텐트리 중앙, 메가박스 중앙, 중앙 P&I에 대한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결정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JTBC 회사채와 전자단기사채 발행 과정에서 주관사 실사의 적정성과 재무위험 고지의무 위반 여부 등 불완전 판매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인체 해로운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으며 내일 새벽까지 강한 바람과 함께 5mm에서 20mm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북동부, 강원 내륙 산지, 호남 지방에는 오늘 저녁까지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2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승돈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의 최상욱입니다. 일본은행 BOJ가 오늘 기준금리를 현행 0.75%에서 1.0%로 인상했습니다. 일본 기준금리가 1%대에 진입하는 것은 1995년 이후 무려 31년 만인데요.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 배경에는 100일 넘게 이어진 이란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엔화 약세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일본 금리 인상으로 본 일본 내 경제 상황과 함께 잠시 후 엔화 등 환율 시장과 또 금융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6월 16일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0: 오후 4시 5분 막막했던 경제가 만만해지는 시간, 경제 도파민이 터지는 시간.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네, 먼저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네, 오늘 증시부터 정리해 주시죠.
2: 좋았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2.1% 올라서 8,726으로 마쳤고요. 코스닥은 좀 좋지 않아서 마이너스 1.4% 하락해서 1,018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장중 고점이 8,753이었기 때문에 거의 고점에서 마감이 된 반면에 코스닥은 저점이 1,015여서 거의 마감가가 장중 저가의 뭐 수준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다시 쏠림 현상이 다시 좀 재현되는 게 아니야 이런 걱정도 하실 수 있는데 네. 오늘 하루만 가지고 또 판단하기 좀 이른 것 같고요. 외국인이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코스피를 순매수를 하고 오늘 1.5조 넘게 순매수를 해서 매수 규모도 다시 어제 1조 원 수준에서 커졌고요. 오늘을 또 기관도 7천억 넘게 코스피를 사주면서 오늘 코스피는 뭐 잘 될 수밖에 없는 수급적으로 봤을 때 그런 모습이었고 반면에 코스닥은 또 개인만 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탄력을 좀 받는 데는 제한적인 힘이 좀 딸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개장 초반은 사실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뉴욕시장이 특히 나스닥 지수가 3% 급등을 하면서 아 오늘 코스피 코스닥 다 괜찮겠지라는 기대감이 없잖아 있었는데 실제로 뚜껑 열리고 나서는 1% 전후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이유는 종전 합의에 이르렀지만 신경전이 여전하다라는 거. 또 하나가 이 통행료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 서비스료니 뭐니 말은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안 내던 걸 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시장에서는 부담이 좀 있었던 거고 그게 또 국제유가가 $80 아래로 내려오지 못했던 이유로도 해석이 좀 된 게 좀 부담이 됐었는데 오전장 중후반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이 동반 순매수 영향 그다음에 오후장에는 앞서도 뉴스에서 나왔습니다만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을 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예상을 했었고 금리 인상은 또 하나가 좀 매파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좀 있었는데 의외로 좀 비둘기파적인 내용도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안도한 그런 측면도 있으면서 특히 오후장 후반 들어서 2% 이상으로 코스피가 더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 반면에 그런 코스피의 상승이 커질수록 코스닥은 낙폭이 좀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1: 네.
2: 오늘 삼성전자는 그냥 1% 정도 올라서 34만 3천을 마감했는데 오늘 하이닉스는 좋았습니다. 4% 넘게 급등세를 이어갔고 238만 원대 진입을 했고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상대적으로 더 좋은 건 역시 ADR 상장 기대감이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섹터적인 측면에서 때는 종전에 따른 이 재건 기대감으로 건설주들이 오늘 아주 강했고 방산주도 오늘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오히려 종전이 실제로 이제 방산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더 키운다 이런 해석들이 좀 시장에서 나왔고 태양광 쪽도 오늘 좋았고 풍력도 좋았는데 풍력은 트럼프 정부에서 소송 걸었던 거 풍력 관련 소송 걸었던 걸 취하했다는 내용이 나왔던 게 컸고요. 그다음에 백화점주 오늘 굉장히 또 강했습니다.
1: 그렇군요.
2: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중동 관련 그런 재건주가 강세를 보였다고 하셨는데
2: 네.
1: 이게 미국 정부가 이란 전쟁 종전 합의 서명한 다음에 그 대규모 재건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뭐 이런 뉴스가 전달이 됐다는 내용이죠.
2: 이게 이란 이런 재건 기금 관련된 내용이 사실은 그 전에 협상 과정에서 이란에서 우리 다 망가뜨렸으니까 너네 이거 뭐 이를테면 이제 다시 이제 원상 회복해내라 해내라 그러니까 뭐 돈을 내라 뭐 이런 식의 전장 배상금 이런 식의 얘기가 좀 있었던 거고요. 이게 오늘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나온 내용이어서 이제 국내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기사화가 좀 됐는데 일단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미국 정부가 이란이 종전합의 최종 서명을 하면 이거 19일 이후가 되겠습니다.
1: 네.
2: 민간 기업들 중심으로 3천억 달러 규모 우리 돈은 한 458조, 450조 이상의 재건 기금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거는 이란에서는 현금을 요구하지만 미국에서 현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대가로 주는 거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게 결국은 전장 배상금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이게 조금 더 이제 설득력이 있었던 이유는 벤스 부통령이 이란이 종전에 따른 의무를 이행을 하면 이런 부분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기사에 대해서 국내 증시가 좀 강하게 반응했던 이유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유럽, 아시아, 미국의 기업들이 이 재건 기금 참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재건 기금은 도대체 어떤 성격이냐 나온 내용들은 투자 펀드 형태다. 해서 뭐 전력, 도로, 항만 같은 이런 사회적 인프라, SOC, 그다음에 에너지, 석유, 가스 쪽 시설 파괴된 부분에 대한 복구 작업 이런 데 들어가는 일종의 부동산 시기에서는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어떤 자금이 집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가 좀 되고 있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재 전에 우리가 좀 계속 이란에 이런저런 플랜트라든가 건설 이런 걸 참여를 했던 경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사실은 제재 이후에 닫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재원금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이란의 인프라나 플랜트 복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회에 대한 어떤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좀 의미가 좀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가능하겠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나도 오케이야라고 얘기한 게 아직 없다라는 점. 뭐 또 일각에서는 뭐 나는 그거 반대야 뭐 이렇게 역정을 냈다라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다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재건금이 공식화가 된다고 하면 이란 측이 재건 명목으로 좀 호르무즈해협 통행료를 받겠다 그동안에 주장했던 부분들의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런 해석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1: 그렇군요. 지난해 말 농협중앙회 회장 비리 사건을 네. 계기로 정부가 농협에 대해서 지금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빠르면 다음 달쯤에 이런 내용이 좀 발표될 거라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2: 예, 오늘 그 내용이 좀 나왔고요. 일단 현재 1차 개혁안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1차 개혁안은 농협중앙회제에 대한 이 조합원들의 직선제를 도입하는 부분. 그다음에 외부 감사위원을 도입을 해서 이 농협의 좀 유명무실한 감사 기능을 독립시켜서 입법하는 것.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입법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 이제 발표된 2차 개혁안의 핵심 내용은 농협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겠다. 농협의 경제 부분이 대략 한 700 정도 사이즈이기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농협중앙회장 이런 어떤 사건과 관련된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배구조. 그러니까 즉 농협중앙회장과 중앙회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최대한 분산하는 이 지배구조 개편의 이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2차 개혁안을 추진하겠다. 이 발표가 좀 됐습니다. 조합과 조합원 제도혁신 등 세 개 분과를 이제 중심으로 이제 2차 개혁안이 이제 진행이 좀 될 거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중앙의 지배구조 개편안의 핵심은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쪼개서 네. 이 지주회사의 주식을 일선 지역 농협 조합원들에게 준다는 얘기인데 이게 결국 이제 주식을 주게 됨으로써 이 조합원들이 주주가 되면 그만큼 책임을 갖게 권한을 갖게 되는 거니까 그만큼 중앙의 권한, 중앙회장 회장의 집중된 권한이 분산될 수 있다 이제 이런 해석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사업 활성화 관련돼서는 도시조합의 농산물 판매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얘기가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농촌의 조합에서는 물건을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네. 그다음에 도시의 이 농협 조합에서 이 물건을 받아서 그거를 판매하는 데서 효과를 내는 이런 식의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 이런 차원으로 좀 이해가 좀 됩니다. 그다음에 조합원 자격기준도 완화해서 조합원을 되는데 조금 더 좀 쉽게 해 주겠다. 그래서 조합원을 수를 늘리게. 특히 이거는 결국 젊은 층들의 농협 조합원 수를 늘림으로써 결국 이제 조직의 힘을 조금 더 분산, 힘을 좀 분산시키겠다. 그런 의도로 좀 해석이 좀 되고요. 현재 1차 개헌관이 말씀 들 입법 추진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외부 감사위원회 설치를 두고 지금 농협 측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서대문에 농협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플랜카드도 좀 붙여 있거든요.
1: 네.
2: 이제 그 반면에 정부 측은 그동안의 농협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외부 감사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거는 어떤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아주 강경한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관심이 가는 사항이었고요. 그리고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다음 달부터 발권하는 항공권에 부과하는 유류 할증료가 20% 이상 이제 낮아진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2: 그만큼 이제 항공권 가격이 이제 싸지게 되는 셈인 건데요.
1: 예.
2: 이제 휴가철이라 계속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5월 달에 적용됐던 것보다 이제 6월 달에 적용된 것보다 7월 달에는 유류 할증료 단계 33단계 중에서 19단계가 적용이 되면서 이번 6월 달보다 8개 단위나 하락을 해서 꽤 이 하락폭이 큽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20% 전후가 되고요. 가장 높았던 3월에 비하면은 두 달 만에 33% 하락하니까 그래도 아직 만만치는 않지만 꽤 떨어지는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기준으로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2, 3% 전후 정도 단거리든 장거리든 유류 할증료가 좀 하락을 하게 돼서 단거리 같은 경우는 금액 기준으로 한 3만 원 정도 편도니까 왕복으로 하면 6만 원 정도 되겠죠. 그다음에 네. 장거리 운송 같은 경우는 21만 원이니까 왕복으로 하면 40만 원 조금 넘게 유류 할증료가 떨어지니까 꽤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아시아나항공 조금 더 할인폭이 컸어요. 27% 정도 되는데 동남아 노선 같은 경우 12만 원 정도, 장거리 노선은 27만 원 정도 각각. 그러니까 동남아 노선은 한 23만 원, 장거리 노선, 북미 노선 같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한 50만 원 가까이 유류 할증료가 하락을 할 것으로 보이게 되고요. 가장 비쌀 때와 비교하면은 뉴욕 기준으로 봤을 때 뉴욕이 때 100만 원 조금 넘었으니까
1: 맞아요.
2: 이제 절반 가까이, 절반보다 조금 높겠지만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이제 유류 할증료가 떨어지니까 그래도 여전히 높지만 부담은 좀 덜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이게 되고요. 일단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9일 날 종전 합의가 되고
1: 네.
2: 현재 국제 유가가 80달러까지만 내려왔는데 이게 70달러대까지 쭉 떨어져 준다고 하면 이제 8월 달에 적용된 유류 할증료는 지금 19단계가 아니라 이제 10단계 초중반까지 더 떨어질 수 있어서 8월 달, 9월 달 정도만 돼도 이제 항공권 부담은 많이 좀 떨어지지 않겠냐 기대가 좀 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2: 네, 고맙습니다.
3: 여러분, 머리에 뿔이 달린 상상 속의 동물 유니콘을 아시나요? 현실에선 절대 볼 수 없는 신비한 존재죠. 스타트업 업계에서도 이 유니콘이 살고 있습니다. 창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조 5천억 원을 넘긴 비상장 기업을 바로 유니콘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세계적 기업이 된 메타, 우버도 상장 전엔 다 유니콘 시절을 거쳤는데요. 우리 정부도 이런 대박 스타트업을 더 많이 키워내기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가능성 있는 유망주들을 미리 선정해 지원하는 예비 유니콘 사업이 대표적인데요. 실제로 이 사업을 통해 국내 유니콘 기업의 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유니콘 기업이 늘어나는 것과 그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글로벌 무대에서는 단순히 덩치만 키우는 외형적인 성장이 더 이상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빨리 유니콘이 됐던 미국의 공유 킥보드 기업 버드가 대표적인 실패 사례입니다. 공격적으로 전 세계로 시장을 넓히며 몸집은 키웠지만 킥보드가 망가지고 방전될 때마다 들어가는 수리비와 배터리 충전비가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결국 서비스를 유지할수록 적자가 나는 상황을 버티지 못하고 파산했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건 눈에 보이는 높은 기업 가치가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돈을 버는 반복 가능한 성장 모델을 스스로 증명해내는 데 있습니다. 전 세계가 AI 시대를 맞아 새로운 출발선에 선 만큼 글로벌 모델을 뒤흔들 대한민국 유니콘들의 멋진 질주를 기대해봅니다. 유니콘 기업, 이제 좀 만만해지셨나요? 지금까지 만만한 경제였습니다.

0: 당신의 경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1등 항해사가 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일본이 제로금리 시대를 지나 31년 만에 1%대 금리 시대를 맞게 됐습니다. 엔화 약세로 일본 국민들의 고물가 고통이 심해지자 금리 인상에 나선 건데요. 일각에선 이번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시장 반응과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배경에 대해서 이창민 한국외대 한일정책연구센터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예, 반갑습니다. 이창민입니다.
1: 네, 다시 또 뵙는군요.
2: 네.
1: 일단 BOJ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1%대로 올렸다는 것이 31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2: 네네네.
1: 맞습니까?
2: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제가 그 기자회견을 듣다가 왔는데요. 지금 우치다 부총재가 기자회견을 한참 하고 있어서
1: 네.
2: 사실은 이제 중요한 게 금리를 올린 것도 중요하지만 기자회견에서 향후 이제 방향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어떤 강도로 언제 올릴까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듣고 오려고 했는데 중간에 시간이 예, 부족해서 다
1: 그렇군요.
2: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1: 예.
2: 오늘 정리를 좀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1995년 9월 이후에 31년 만에 1%가 됐고요.
1: 네.
2: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은 2024년 3월에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하면서 이제 일본은행이 17년 만에 인상에 나섰고요. 단계적으로 지금 한 2년 3개월에 걸쳐서 총 4번 인상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7개월에 0.25%씩 이렇게 올려온 거고요.
1: 네.
2: 유튜브로 이제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이제
1: 자료를 보여주시면
2: 예, 자료를 좀
1: 일본 그림인가요?
2: 예, 일본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게 30년 정도 이제 일본은 제로금리 시대였습니다. 이제 99년부터 사실상 제로금리가 시작이 돼서
1: 예.
2: 거의 30년 가까이 돈을 빌려도 이자가 거의 없는 나라였는데 그 길었던 이제 초저금리 시대가 이제 정말 끝나는 그런 이제 시대가 뭐 선언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일본 내에서도 이렇게 30몇 년 만에 1%대 금리를 가면은 여러 말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무엇보다도 이렇게 금리 인상을 결정한 배경은 뭡니까?
2: 예, 그 배경을 설명하기 전에 잠시만 이 금리 배경의 뒷이야기가 좀 재밌는 게 있어서
1: 뒷이야기요?
2: 예, 그거를 좋습니다. 먼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요것도 좀 슬라이드를 보면 좋은데 2번 슬라이드인데요.
1: 네, 2번 그림 보겠습니다.
2: 네, 2번 그림에 요 사람들이 일본의 금리를 결정하는 위원들입니다. 총 9명이고요. 총재 우에다 카즈오 총재, 우치다 신이치 부총재, 히미노 료조 부총재에서 그 세 명이 집행부고요.
1: 집행부.
2: 네. 나머지 6명이 비집행부 위원들입니다. 매파가 2명, 비둘기파가 2명, 중립이 2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 황금 밸런스네요.
2: 예, 예.
1: 네.
2: 뭐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매파라고 네. 하는 것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1: 나서는
2: 사람들이고 네. 비둘기파는 좀 완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집행부 세 명은 중립적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에 우에다 총재가 입원을 했습니다. 지난 6월 10일에.
1: 아,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요?
2: 예. 했다면? 그래서
1: 그렇군요.
2: 이번에 회의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8명이 참석을 했고요. 그래서 7대 1로 인상이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6월 3일에 이 우에다 총재가 연설을 했는데

0: 그때 이미 금리를 올리겠다고 메시지를 줬어요.
1: 네.
0: 예, 2월 3일에 뭐라 그랬냐면 이란 전쟁 때문에 물가 상승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이게 사람들의 예상 물가 상승률을 올리고 있다. 이게 이제 2차 파급 효과 때문에 일본은행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물가 상승 속도가 빨라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이미 시그널을 줬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아, 이 우에다 총재가 금리 인상을 하겠구나라고 이미 시장은 알고 있었는데
1: 2월 3일 기준.
0: 네, 네, 네. 그런데 재미있는 게 그 6월 3일보다 일주일 전 5월 27일에 5월 네. 27일에는 우에다 총재가 전혀 반대 얘기를 했어요.
1: 아, 그렇습니까?
0: 네, 국제 컨퍼런스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은 1970년대 그 오일 쇼크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네, 원유 가격 상승으로 물가 상승률이 일시적으로 높아지더라도 금리 인상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1: 그럼 말을 바꾼 거가 되는 거군요.
0: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1: 네.
0: 있었냐는 거죠.
1: 네. 네,
0: 일주일 사이에 철학이 바뀌진 않았을 것이고
1: 예.
0: 예, 이게 굉장히 그 아홉 명 제가 방금 보여드렸잖아요.
1: 네.
0: 이 역학관계가 사실은 좀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난 4월에 금융정책결정회의 그러니까 저번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리를 올리자 하는 사람이 3명 있었어요.
1: 네.
0: 그래서 6대 3으로 금리를 보류했습니다. 올리지 않고
1: 동결. 네,
0: 그대로 동결했습니다.
1: 네.
0: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6월 달까지 오면서 2명이 더 금리 인상 쪽으로 넘어갔어요.
1: 아, 매파 쪽으로 넘어가거든요.
0: 네네네. 매파 쪽으로 돼서 지금 4대 5가 됐습니다.
1: 아.
0: 그런데 지금 우에다 총재는 금리 인상에 약간 좀 주저하는 쪽이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 됐냐면 우에다 총재는 금리 인상을 반대하는데 4대 5로 그냥 금리 인상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1: 아.
0: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체면이 말이 아니죠.
1: 네. 중앙은행장 입장에서는 뭐 약간 합의를 많이
0: 그렇죠.
1: 하시는 게 좋으니까요.
0: 그렇죠. 그래서 우에다 총재가 본인이 입원하면서 그 종에다 이렇게 써준 겁니다. 나는 찬성 쪽으로.
1: 아, 그렇습니까?
0: 네. 그렇게 해서
1: 네.
0: 이게 만약에 그래서 이번에 이 결정에 대해서 지금 경제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 네.
0: 일본에서 지금 비집행부가 아니라 비집행부 주도로 정책이 변경되는 사상 최초의 지금 역사적 사례가 될 뻔했다. 내용은 지금 그렇거든요.
1: 아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역사적으로 거의 처음 있는
0: 그렇죠,
1: 일이라는 말씀이세요?
0: 그렇죠. 총재의 뜻과 반대로 위원들이 금리 인상을 이야기해서 다수결로 이걸
1: 그렇군요.
0: 밀어붙이는 상황이 되면
1: 예.
0: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기 위해서 사실은 총재 쪽으로 이렇게 좀 합의를 할 텐데 이번에는
1: 네.
0: 총재가 그냥 금리 인상을 쫓아가는 인상이 굉장히 강하다.
1: 아, 총재가 그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자기 생각과는 다른 결정을
0: 그렇죠.
1: 했다.
0: 그렇죠. 왜 그랬을까.
1: 네.
0: 우에다 총재 입장에서는 정부와의 조율 문제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정부는 지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 네.
0: 다카이치 총리가 지금 적극적인 책임 있는 적극 재정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1: 네.
0: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조금 정부 입장에서는
1: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돈을 좀 풀어야 되는데
0: 그렇죠,
1: 금리를
0: 그렇죠.
1: 높이면 그게
0: 그렇죠.
1: 부담이 되니까 그걸 원하지 않아야 되는데.
0: 거기 이제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중간에서 이제 우에다 총재 같은 경우는 조금 곤란한 상황이었고
1: 그렇군요.
0: 위원들은 그건 우리가 고려할 바가 아니고 지금 올려야 될 때다.
1: 네.
0: 이제 그게 이제 고려가 됐고요. 어쨌든 그거는 이제 뒷이야기고
1: 네.
0: 이 지금 이제
1: 금리 인상 배경.
0: 그렇죠. 금리 인상
1: 네.
0: 배경을 보면은 크게 이제 뭐 두 가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물가 상방 리스크고요. 이란 사태로 지금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일본이 사실 에너지를 전량 수입하잖아요. 근데 물가가 지금 제가 어제까지 일본에 있다 왔는데 물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1: 아.
0: 그래가지고 아 이게 일본도 싸고 좋은 나라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엔화 약세입니다. 지금 오늘도 제가 시세를 방금 보니까
1: 네.
0: 달러당 160엔에서 지금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1: 네.
0: 일본 정부가 5월에 사상 최대 규모로 외환시장 개입을 했는데도 엔저가 멈추지 않아요.
1: 네.
0: 이게 결국에는 금리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서
1: 네.
0: 이제 불을 끌어 지금 이제 금리
1: 네.
0: 인상에 나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아까 물가 얘기는 해 주셨는데 그 물가가 지금 뭐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까?
0: 이게 이제 좀 재밌는데요.
1: 네.
0: 요 슬라이드 3번을 한번 보시면요.
1: 3번 그림 보겠습니다.
0: 네네네. 요 이제 파란색을 보시면 요게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데 지금 1.4% 떨어지고 있어요. 시장 예상보다 낮습니다. 그 좀 이상하죠. 물가가 잡힌 것처럼 보이거든요.
1: 아, 전년비 기준으로
0: 네네네네.
1: 1%대 물가면 그러면 낮은 것 같은데요.
0: 예예. 예. 그러니까 2%가 지금 일본은행이 목표로 하는 선이니까 그 이하니까요.
1: 예.
0: 이게 낮게 나왔는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사실은 요 1.4% 물가 상승률은 정부가 보조금으로 눌러놓은 숫자예요.
1: 아, 네,
0: 무슨
1: 그렇군요.
0: 말이냐면 정부가 휘발유에 보조금 풀고 전기요금 뭐 도시가스 요금 그거 억제하고 고등학교 수업료 학교 급식 무상화하고 이러면서 돈을 막 풀면서 물가를 인위적으로 막 끌어 내린 겁니다.
1: 네.
0: 그래서 그 빨간 선 있죠. 이게 뭐냐면 일본은행이 따로 이거를 집계를 하거든요.
1: 아,
0: 말하자면 일본은행식 네.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여기에 이제 전기가스 보조금 이런 거 다 빼고.
1: 보조금을 제외한 그렇죠. 실제 물가군요.
0: 그렇죠. 그걸 네. 보면은 지금 어떠냐면 4월에 올해 4월에 2.8%예요. 3월에는 2.5%
1: 예.
0: 상승세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그래서 이제 실제로 4월에 에너지 가격이 3.9% 떨어진 걸로 잡히는데 휘발유가 9.7%나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1: 예.
0: 누구나 사실 알지만은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 올랐지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1: 맞습니다.
0: 정부가 보조금으로 눌러놨다는 거죠.
1: 네.
0: 세금으로 메꿔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고 비유하냐면 지금 해열제를 잔뜩 먹여놓은 상태다.
1: 아, 네. 열이 실제로 네, 있는데.
0: 체온을 재보면 정상인데 해열제로 지금 떨어뜨려 놓은 상태예요.
1: 네.
0: 그래서 요거 해열제를 끊으면 바로 튀어 오릅니다. 물가가. 그래서 표면 숫자는 1.4%지만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한 것이다. 이렇게
1: 네.
0: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분석인데 일본 중앙은행에서 이런 자료를 내나 보네요.
0: 네네네. 일본 중앙은행이 이제 이 보조금이나 네. 이런 것들을 빼고 자기들이 이제 정책 지표로 이거를 보는 거죠.
1: 네. 네. 그러면 확실히 보조금을 뺀 물가 상승 부분이 높으니까 물가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아까 엔화 약세 얘기도 하셨잖아요. 엔화 약세는 지금 아까 달러당 160엔이라 하셨는데 이게 뭐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0: 이게 이제 대략 한 달 전인 5월 13일에 봤을 때는 달러당 157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57엔도
1: 네.
0: 굉장히 사실은 엔저 상황이기는 한데
1: 네.
0: 사실은 이제 재작년만 해도 155엔 돌파하면 막 개입하고 이랬거든요.
1: 예.
0: 근데 157엔이었단 말이죠. 근데 한 달 뒤인 6월 11일에 160엔을 넘어서 160.5엔까지 갔습니다. 이게
1: 예.
0: 한 달 만에 160엔이 뚫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도 160엔 언저리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1: 예.
0: 요 160엔이 지금 일본 정부가 생각하는 환율의 마지노선이다라고 다들 보고 있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이제 4월 말에 정부가 대규모로 개입을 했습니다. 약 11조 7천억 엔으로 4월 28일부터 5월 27일까지 한 달 동안 투입을 해서
1: 예.
0: 엄청난 대규모의 외환시장 개입을 했는데 155엔, 5엔 떨어뜨렸어요.
1: 아,
0: 근데 네. 다시
1: 미미하네요.
0: 원점으로 돌아와서 지금 다시 160엔이 된 겁니다.
1: 예.
0: 그러니까 이게 우리 돈으로 한 110조 원 넘는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었는데 효과가 별로 없었거든요. 일본 역사상 월간 기준으로도 사상 최대 개입액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종전에가 2014년 5월쯤에 한 9조 8천억 엔 정도 개입한 게 원래 가장 최대 규모였는데 그걸 넘어섰어요. 이번에 2조 엔 더 쓰면서.
1: 네.
0: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 만에 뭐 도로묵이 됐다. 160엔 돌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효과가 약하냐면 일단은 규모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11조 엔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다라고 했지만 일본 외환시장의 하루 거래액이 70조 엔이에요.
1: 아우 말도 안 되는 수준이네요. 네,
0: 그러니까
1: 엄청 많네요.
0: 제가 뭐라고
1: 네.
0: 비유하냐면 호수에서 양동이로 물을 퍼내고 있다. 그런데
1: 네.
0: 물이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이게 의미가 없냐 그럼라고 하면 그렇진 않고
1: 네.
0: 외환 개입을 통해서 이제 시간을 버는 정책이라고 보통 합니다. 추세를 되돌리는 게 아니라 급락하는 속도를 조금 이제 늦추면서 시장 환경이 바뀌는 걸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핵심은 지금 엔저의 근본 원인은 결국에는 중동발 원유 가격하고 미일 간의 금리 차거든요.
1: 네.
0: 이거는 일본이 뭐 개입을 해서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1: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보시는 이런 엔저의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원인이 두 가지다.
0: 그렇죠.
1: 네.
0: 네. 그거가 바뀌지 않는 한 뭐 개입을 통해서 이걸 사실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 다 털어넣어도 이건 안 되는 거라서
1: 네.
0: 결국에는 환율을 어떤 엔저 기조를 돌려세우려면 양동이로 물을 퍼내는 개입이 아니고 수도꼭지 자체를 잠궈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금리 인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 그렇군요. 그런데 보통 이런 환율이라는 게 성장률이 좋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금리를 1%로 올릴 정도로 어쨌든 일본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아까 외부적인 요인도 있곤 하지만 또 일본 경제 성장률을 보면은 요즘 굉장히 좋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일본 경제가 그렇게 나쁘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환율이 이렇게 이례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네, 이거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에 이제 중요한 지점인데 엔저의 역설적인 부분. 1%입니다.
1: 네.
0: 일본 경제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거든요. 숫자로 보면 올해 1분기 일본 경제 성장률이 연율로 봤을 때 플러스 1.8%였습니다.
1: 네.
0: 두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이고요. 개별 기업 실적도 굉장히 좋고요. 주가가 제가 오늘 깜짝 놀랐는데 7만을 찍었어요.
1: 맞아요. 니케이 종합. 네.

0: 답이 7만 가까이
1: 갔더라고요. 7만이 어떤 숫자냐면 잃어버린 30년 동안 주가가 만엔 정도에서 빌빌댔기 때문에 거의 7배가 오른 거고요.
0: 예.
1: 일본이 버블기에 제일 좋았을 때에 비교해도 지금 2배 가까이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고 그다음 경상수지 흑자도 작년 기준 최대 사상 최대 기록했습니다.
0: 네.
1: 나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0: 엄청나네요. 예.
1: 교과서대로라면 엔화가 굉장히 강해져야 정상입니다.
0: 네.
1: 그런데 왜 엔저가 자꾸 나타나느냐. 이게 이제 구조가 바뀐 탓인데요. 일단은 이제 금리 차죠. 이제 미국이 3.5에서 3.75%잖아요. 일본이 이제 올려서 1%니까
0: 네.
1: 결국에는 돈은 금리가 높은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 경제가 멀쩡해도 미일 금리 차가 벌어지면 엔화가 계속 매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0: 네.
1: 두 번째는요. 일본의 이 경상수지 흑자는 돌아오지 않는 흑자입니다.
0: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1: 일본이 경상수지가 흑자인 건 맞는데 무역수지는 적자고요.
0: 예.
1: 소득수지가 어마어마한 흑자거든요.
0: 네.
1: 그런데 이 소득수지는 기업들이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돈이에요. 배당이나 뭐 이자 이런 거죠.
0: 아, 일본이 해외 진출해서 네, 번 돈인데 해외에서 네. 번 돈이지 일본 본토로는 안 오는군요.
1: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달러로 재투자하거나 뭐 이러다 보니까 장부상으로는 흑자로 찍히는데 실제로 엔화 수요로는 연결이 안 돼요.
0: 네.
1: 그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과거의 엔저는 경제가 나빠서 생기는 엔저였다라고 하면
0: 네.
1: 지금의 엔저는 경제는 괜찮은데 구조 자체가 바뀌어서 생기는 엔저. 그러니까 경제 위기형이 아니라 구조 변화형 엔저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더 골치 아픕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좋아져도 쉽게 이게 바뀌지 않으니까 구조가.
0: 네.
1: 그래서 일본이 장기적으로 이 엔저의 흐름을 엔고로 가져가는 게 물론 이제 금리를 올리는 방법 외에는 뾰족히 과거에 비해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비유를 좀 드는데 회사로 네. 치면 매출도 좋고 이익도 잘 내고 이런데 번 돈을 자꾸 해외 법인에 묶어두고 본사
0: 네.
1: 통장으로는 안 들어오는 상황. 회사는 튼튼한데 본사의 통장 잔고는 빈약해진 상황. 뭐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아까 일본 정부가 확대 재정 정책을 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면 금리 인상 상황이랑 맞물리게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길 뭐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1: 예, 그 일단은 요게 이제 엔화 금리를 올려서 이제 엔화가 추세적으로 이제 뭐 엔고로 갈 것이냐 그거부터 짧게 말씀드리면
0: 네.
1: 요게 사실은 시장에서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0: 6월 3일에
1: 그렇죠,
0: 말씀했다고
1: 그렇죠.
0: 하니까요.
1: 했기 때문에 이미 네. 다 반영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금융시장에 크게 변화는 없을 것이고요. 이게 계속 지금 정책의 엇박자거든요. 일본은행은 금리를 올려서 돈을 걷어들이고 물가를 누르는 그런 움직임이고
0: 네.
1: 다른 한쪽에서 다카이치 정권은 계속 추경이다 보조금이 돼서 돈을 이게 풀죠. 중앙은행은 브레이크를 밟는데 정부는 악셀을 밟는 뭐 이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0: 양발 운전 중이네요. 지금.
1: 맞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 아까 제가 기자회견도 들어보니까 계속 그 질문을 해요.
0: 아 기자들도요.
1: 네, 이 엇박자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이러는데 이게 지금 일본은행의 정책을 좀 뭐랄까 좁힐 수 있는 게 일본은행 카드가 지금 몇 장 안 남았거든요.
0: 예.
1: 우리가 이제 중립금리 또는 착지점을 보통 한 1.5%에서 1.75, 1.25 사이, 그러니까 1.5% 정도라고 봅니다.
0: 네. 그러면 그럼 지금 1%니까 두 번 정도 더 올린다는
1: 겁니까? 카드가 남았어요. 그걸 다 안다는 네. 게 문제예요.
0: 아.
1: 그럼 결국에는 경제 주체들이 야 카드 두 장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알면.
0: 예.
1: 그러면 엔저가 멈추지 않거든요.
0: 네.
1: 그런데 그걸 막기 위해서는 일본은행이 더 강하게 나가야 돼요. 카드는 두 장이 아니라 더 쓸 수도 있다.
0: 네.
1: 2%, 3%까지 못 가리라는 보장이 뭐 안 간다는 얘기는 난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시장에 시그널을 주면 괜찮은데 정부가 옆에서 야 엔저도 괜찮다.
0: 네.
1: 경기 확장하고 뭐 네. 우리 이렇게 할 거다 그러면
0: 팀플레이가 안 되는군요.
1: 팀플레이가 안 되죠. 네. 그래서 일본은행의 어떤 그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이 굉장히 무색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0: 같습니다.
1: 일본은행은 지금 겉으로는 엔저나 환율은 우리의 고민거리가 아니다. 우리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0: 네.
1: 사실 일본이 엔저 때문에 수입 물가가 올라서 물가가 올라가는 게 지금 굉장히 크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이거를 일본은행이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엇박자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 같아서 일본은행도 굉장히 내심 고민하는 부분이고 일본의 그 정부도 굉장히 고심하는 그런
0: 네.
1: 지금 상황이긴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1%대 금리 인상은 이제 실제 일본인 기준으로는 31년 만이라고 하니까 뭐 굉장히 시장에서 좀 뭐 놀랄 것 같아요. 일본 시장 내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기업이라든가요?
1: 예, 예. 제가 그 이번에 금리 인상 1%에 관해서 설문조사한 걸 몇 개 찾아봤거든요.
0: 네.
1: 근데 굉장히 놀랍게도 금리 인상 잘했다 해야 된다가 한 60, 70% 되더라고요.
0: 와우,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우리는 보통 금리 인상은 시장의 악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돈줄을 죄니까. 네,
0: 한국에선 부동산 가격 떨어진다고 금리 인상하는 거를 싫어하는 여론도 많고 거꾸로 그렇죠, 올려야 그렇죠. 된다는 여론도 네. 많고 굉장히 논쟁적이죠. 네.
1: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 네. 시장이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되는 게 지금 시장이 두려워하는 건 일본 시장이 두려워하는 건 금리 인상 그 자체보다
0: 네.
1: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 시기를 놓쳐서 물가를 못 잡는 상황 이걸 사실 더 두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뭐 기자들도 아까 보니까 질문을 계속하는 게 비하인드 커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금리 인상 시기를 놓쳐서 물가를 못 잡고 계속 한 발 늦게 일본은행이 중앙은행이 쫓아가는 상황이거든요.
0: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그 커브 뒤에 있으면 네, 네, 네. 비하인드 커브라고 하는데 네, 네, 네. 그렇게 될까 봐.
1: 그거를 지금 굉장히 우려하고 있어서
0: 예.
1: 중앙은행의 물가 뒷공문이 쫓아가느라고 한 발씩 늦으면 어떡하냐. 이걸 네. 오히려 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본은행의 인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제대로 대응하고 있다. 이런 이제 안도의 신호가 더 크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일본도 시장이 예전하고는 조금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그런 분위기라든지 여론이 좀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네, 그만큼 일본은 연금 등 은퇴 생활자도 많은데 물가 상승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들이 있는 것이 확실히 민심으로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네.
0: 그리고 24년 8월에 그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하겠다는 그런 신호만으로 엔화가 좀 강세를 보이면서 그때 국제 금융 시장이 좀 출렁였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엔캐리 트레이드 얘기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1%대로 올리고 앞으로도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은 또 엔캐리 트레이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네, 이게 뭐 우리나라도 주목하는 뉴스고 일본 내에서도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이번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2024년 8월 같은 급격한 충격 가능성은 거의 없다, 낮다라고 하는 네. 게 이제 전문가 다수의 시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포지션이 정리가 돼 있어요. 이게 이제 헤지펀드 같은 투기 세력의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를 할 때는 엔화를 빌려서 팔죠. 그러니까 싼 엔화를 빌려서 그걸 팔아서 달러로 바꾸고 그 달러로 미국의 고금리 자산을 사는 그런 구조인데
0: 네.
1: 이렇게 하면 시장에는 엔화를 팔고 엔화를 팔고 또 엔화를 파니까 엔화를 팔아둔 상태가 잔뜩 쌓이게 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엔화 매도 포지션, 쇼 포지션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건데
0: 네.
1: 이 사람들은 이제 언젠가는 빌린 엔화를 갚아야 되니까 나중에 이제 엔화를 되사서 갚아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24년 8월에는 이 엔화를 팔고 해서 쌓아둔 물량이 산더미인 상태에서 일본은행이 깜짝 금리 인상을 했어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패닉이 되면서 엔화가 더 비싸지기 전에 빨리 되사서 갚아야 손해가 적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포지션을 정리하면서 이제 주가도 떨어지고 이렇게 된 건데
0: 네.
1: 이번에는 일단 그 엔화를 팔아둔 산더미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숏 포지션 자체가 별로 없고 일본은행이 계속 지금 2년 3개월 동안 금리를 단계적으로 올려왔고
0: 네.
1: 그리고 이미 이제 상당한 이 투자자들도 앞으로 이제 엔화가 강해지겠다는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0: 네.
1: 이번에는 그런 이제 24년 8월과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0: 네.
1: 말씀하신 것처럼 안심할 수 없는 게 이게 이제 일본은행이 1%에서 금리 인상을 멈추는 게 아니라
0: 네.
1: 1.5% 또는 1.75% 만에 하나 2%까지 인상을 누적해가면 그 과정 어디에선가는 또 엔캐리 청산 리스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이건 이제 계속 살아있는 우리의 뭐랄까요. 계속 주목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인 건 맞습니다.
0: 네. 물가를 어쨌든 그러니까 금리를 1%대로 이제 올렸는데 그것이 물가나 엔화 약세 때문이라고 한다면은 그럼 현재 뭐 이번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그 요구하는 목표는 좀 달성이 될 걸로 보시는 겁니까?
1: 아, 그게 지금 아까 기자회견에서도 계속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0: 네.
1: 보니까 답변을 계속 이제 뱅뱅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은행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은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 기조적인 물가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물가 상승의 어떤 브레이크를 한번 밟지 않으면
0: 예.
1: 걷잡을 수 없이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약간 떠밀리다시피 지금 올린 것 같은 인상이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게 이제 기자회견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였는데 사실 올린 그 자체보다 그건 이미 효과의 반영이 선반영이 됐고요. 기자회견에서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한 의지를 얼마나 강하게 보여주느냐가 중요한데
0: 네.
1: 이 중요한 시점에 지금 총재가 병원에 입원한 상태라서
0: 아, 공교롭네요,
1: 지금 부총재가
0: 진짜.
1: 지금 얘기하는데 계속 아, 총재가 말씀하시길 총재가 적어준 메모에 의하면 뭐 이렇게

0: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좀 약발이 좀 세진 않겠다 이런 인상을 제가 개인적으로는 받았습니다.
1: 거꾸로 그 우에다 총재가 병원에서 돌아오시고 나서 언론 인터뷰나 등등 그런 거 하실 때 굉장한 이제 주목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의 국채금리도 올라간다고 하고 그리고 일본 정부는 부채도 많다고 하잖아요. 지금 저희 콩이나 유튜브로도 보실 수가 있는데 강인규 님이 일본 국채가 어마어마한데 금리를 올리면 이자 상황 감당이 되냐 이런 질문을 했고 실제 일본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국채를 뭐 발행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런 상황이 뭐 앞뒤가 안 맞거나 논리적으로 좀 뭐 모순이 돼가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0: 이게 사실 일본 경제의 굉장히 그 핫 이슈입니다. 여기 지금 논쟁이 있거든요.
1: 네.
0: 국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아니다. 문제 있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걸 오늘 제가 다 설명드리면 아마 1시간 이상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건 다음에 기회 될 때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드리고.
1: 지금 좀 얘기해 주세요.
0: 네네. 일단 네. 상황을 이었습니다.
1: 네.
0: 제가 지금 오기 전에 한번 봤더니 일본의 총 국가 채무가 1140조 엔이더라고요. 이게 일본 국민 한 명당 1억이 넘는 빚이죠.
1: 아니, 1140조 원이 아니고 1140조 엔이에요. 와우, 네네네.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0: 일본 국민 한 명당 1억이 넘는데 이제 금리 상승이 무섭죠. 이게 이자율이 조금만 올라도 빚이 많을수록 그 부담이 확 커지잖아요.
1: 예.
0: 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일본의 장기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2.6%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제가 이제 슬라이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1: 네. 몇 번 슬라이드죠? 네,
0: 4번 슬라이드입니다.
1: 네, 4번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0: 네, 이게 이제 2026년도 일본 정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인데 일단 덩어리가 제일 큰 게 사회보장비입니다.
1: 그러네요.
0: 두 번째로 큰 게 국채비예요.
1: 아, 그러네요. 네,
0: 세 번째가 지방교부세인데 이 국채비도 두 개로 이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원금 상환하는 게 있고요.
1: 네.
0: 이자 지불해야 되는 게 있어요.
1: 아, 국채로 나가는 것도 이자만 네네. 빠지는 것도 있고 그렇네요.
0: 예. 네, 요게 이제 이자가 13.9조엔이죠. 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국채비가 요거 합쳐서 32.5조엔인데 이게 사상 최대 금액입니다.
1: 네.
0: 근데 이 와중에 지금 이제 일본 정부는 빚을 더 내겠다, 국채를 더 찍어서 이제 충당을 하겠다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요, 일본의 지금 요 다카이치의 재정 정책을 만들고 있는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거는 이런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총부채로 보면 여전히 일본의 부채가 굉장히 큰데
1: 예.
0: 사실은 그만큼 일본은 순 자산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뭐 외화 예금, 외화 자산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연금 기금 같은 게 가지고
1: 네.
0: 있죠. 물론 이제 연금 기금이 그걸 팔아서 나라 빚을 갚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순 부채 규모로 보면은 이 정도로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는 게 하나 있고요.
1: 총부채가 아니고 자본을 뺀 순부채를
0: 그렇죠,
1: 보면 이만큼
0: 그렇죠.
1: 생각하진 않군요. 네.
0: 순부채를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아까 제가 슬라이드를 보여드렸는데 원금 상환하고 국채비를 합쳐서 전체 일본의 지출의 한 28%를 지금 내고 있어요.
1: 예.
0: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1: 맞습니다.
0: 1년 세출 중에 28%가 돈 갚는 데 든다고 하면
1: 그러니까
0: 어마어마한 DSR 거죠.
1: DSR 28%라는
0: 그렇죠,
1: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1: 네. 네.
0: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그런데 잘 보시면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 두 개가 있잖아요.
1: 예.
0: 어떤 나라도 원금을 상환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국제에서.
1: 아, 그렇군요.
0: 네. 왜냐하면 롤오버를 하잖아요.
1: 아.
0: 근데 일본은 일본만 전 세계에서 독특하게 60년 룰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1: 예.
0: 국채를 발행할 때 60년 동안 이걸 갚아나가겠다는 스스로의 약속. 그래가지고 1.6%씩 적립을 해서 이걸 갚거든요.
1: 네.
0: 이게 장부상의 일본의 국채를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보이게끔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자 지급만 국채비에 넣어요.
1: 네.
0: 우리도 그렇고요. 근데 일본만 원금 상환을 포함해서 국채비를 계산하다 보니까 장부상의 이게 한 28%로 확 늘어난 거예요.
1: 네.
0: 여기서 지금 국채 저 원금 상환을 빼면 어떻게 되냐면 12%로 확 줍니다.
1: 확 줄어드네요. 네,
0: 28%가 아니라 12%.
1: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굉장히 근면 성실한 채무자네요.
0: 그거를 1960년대 만들었는데 60년 동안 그걸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1: 네.
0: 1960년대에는 일본이 아직까지 선진국이 안 됐기 때문에 전 세계에 일본은 꼬박꼬박 빚을 갚는 착한 나라라는 걸 어필하려고 한 건데
1: 네.
0: 그게 지금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다카이치 사나이노믹스를 만든 학자들의 지금 주장입니다. 이거부터 없애자는 거예요.
1: 그러면 그걸 없애게 되면 일본은 재정적인 여유가 상당히
0: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1: 아 그렇습니다.
0: 금액은
1: 그렇습니까?
0: 그렇지 않은데
1: 예.
0: 장부상의 그런 어떤 뭐랄까 공격받는 재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1: 아, 그렇네요.
0: 그러니까 이게 필요 이상으로 일본 정부의 어떤 재정이 악화되고 굉장히 심각하다고 문제를 과대 포장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금 다카이치 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말이 좀 돼요.
1: 네. 다른 네. 나라도 다 안 갔는데 네. 왜 우리만 갚으면서 그렇죠. 그거를 넣어가지고 그렇죠. 문제라고 왜 보냐.
0: 문제처럼 이렇게 만드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서.
1: 일리 있어 보입니다. 네.
0: 그래서 네. 뭐 적극 재정이 지금 다카이치가 하겠다는 게 국민들한테 그냥 현금 나눠준다는 게 아니고 지금 원자력하고 AI하고 방위산업, 군수산업에 돈 넣겠다는 거거든요.
1: 네, 소비성장산업.
0: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일본이 세 가지 축으로 삼고 있는 게 그겁니다. 방위산업, AI, 그 원자력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요거에다 돈 투입하겠다는 건데 빚이 무서워서 이거 투입 안 하면 일본은 이제 정말 망한다. 네. 라고 하는 게 다카이치 주장이라서 저는 이 재정은 좀 지켜봐야 된다. 저도 사실 확장 재정파에 가깝거든요.
1: 네.
0: 그래서 금리는 사실 통화정책은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재정정책밖에 없죠. 그래서 예. 저는 이거를 비난만 할 게 아니고 그 실험을 좀 우리가 재밌게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 아,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재정정책과 관련한 변화 부분은 굉장히 그 세심하게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원화 걱정을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우리나라 원화는 또 작년부터는 엔화랑 굉장히 동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네. 한국 원화는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또 생기는 겁니까?
0: 야, 이게 굉장히 좀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다섯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1: 네.
0: 여기 이제 원엔 환율의 상관관계인데요. 0.5가 넘어가면 동조화가 이제 강해지는 거고 네. 0.5 이하면은 동조화가 약한 건데 2007년에 0.6 정도 됐습니다. 굉장히 동조화가 이렇게 높았는데 그 이후에는 0.1에서 0.3 사이로 이제 낮았어요.
1: 네.
0: 그러다가 지금 0.55 다시 이제 동조화가 굉장히 강해졌는데
1: 네.
0: 왜 이렇게 묶였을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과 일본을 하나의 묶음으로 본다는 겁니다.
1: 네.
0: 예, 헤지펀드라든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일본을 개별 국가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1: 네.
0: 동아시아의 제조업 수출 중심 경제권. 이라고 하는 투자 상품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서 취급을 하니까
1: 네.
0: 특히 이제 원화 같은 경우는 엔화의 향방에 베팅하고 싶을 때 일종의 대리 상품 우리가 이제 프록시라고 하는데
1: 네.
0: 프록시로 자주 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연동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거시경제 체질이 닮았죠.
1: 네.
0: 우리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모두 원유 천연가스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요. 그렇다
1: 네.
0: 보니까 중동 리스크로 유가가 치솟으면 두 나라 모두 막대한 달러를 밖으로 유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 예.
0: 통화가치가 동시에 하방 압력을 받게 되죠. 미일 금리차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1: 네.
0: 2.5%지만 미국하고 미국이 이제 금리가 더 높죠.
1: 맞습니다.
0: 뭐 자본은 당연히 높은 금리를 찾아서 빠져나가니까요.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 구조고 세 번째가 이제 글로벌 공급망하고 수출 경합 구조인데 예전에는 엔화가 약해지면 한국 수출 기업이 가격 경쟁에서 불리해지고 또 반대로 이제 엔화가 강해지면 우리가 좀 유리해지고 뭐 이런
1: 네.
0: 관계가 있었습니다.
1: 서로 좀 경합 관계인 네. 것처럼 보여졌었어요.
0: 그랬는데 이게 지금 약간 좀 바뀌고 있어요. 이 두 나라 밸류체인이 워낙 긴밀하게 엮이면서 동조화 측면이 좀 강해졌는데 예를 들어서
1: 예.
0: 미국에서 무역 규제를 한다든지 중국의 경기 둔화 같은 대외 충격을 한국, 일본이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일본에서 소부장을 수입해서 한국에서 완제품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1: 네.
0: 이게 이제 가격 변동이 그대로 전가가 되면서 수출 실적하고 통화 가치가 연동이 되면서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원엔의 어떤 동조화가 점점 강해지고 있어서 지금 이 구조는 앞으로도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네,
0: 이제
1: 그거는 N이 약하다면 우리 원도 계속 약할 것 같다는 말씀 아닙니까?
0: 그 동조화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 같다라는 거죠. 이제
1: 네.
0: 지금 중동 이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없어지 조금 그 약화되고 이런 리스크들이 좀 해소가 되면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구조적으로 좀 비슷한 처지라는 점이
1: 네.
0: 중요한 것 같아요.
1: 네. 그렇군요. 일본의 기업이라든가 뭐 이런 취업 문제를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까 그 확장 재정파 있잖아요. 제가 그 얘기 좀 꽂혀가지고
0: 네네네.
1: 일본에서 그럼 타카이치 사나의 총리 주도의 재정 정책 변화가 생기면 엔화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거라고 봐야 됩니까?
0: 사실은 이제 엔화는 일본이 저 정책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변수가 아닙니다.
1: 그, 아, 그렇습니까?
0: 그,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돈을 더 풀어서 엔화를 싸게 한다. 근데 전체 시장에서 움직이는 엔화의 사이즈를 생각하면 예. 일본의 정책이 뭔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데
1: 네.
0: 어찌됐든 지금 방향성은 지금 이제 뭔가냐면 오늘 이 일본은행이 발표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금리는 인상을 했는데요.
1: 네.
0: 밸런스 시트 조정 그러니까.

0: 50한 5엔대에서 움직이지 네. 않을까. 예, 뭐 아주 앵거로 돌아서기는 쉽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민 한국외대 한일정책연구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6월 16일 화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듣고 싶다 내일의 성공 앞서간다 우리의 갓세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주식장의 불기둥을 잡는 투자 안목부터 삶을 지탱하는 건강과 철학의 깊이까지 복잡한 정치 시사 판도까지 멀끔하게 요약해드립니다. 성공을 넘어 삶의 깊이를 더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평일 점심 12시 20분부터 2시까지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점심에 만나러 오세요. 끝이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시작한 일을 끝내지 않고 중간에 그만두는 것을 가리켜 도중하차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것은 목적지에 닿기 전에 차에서 내림을 뜻하는 말입니다. 오래전에 종이 기차표에는 출발지와 목적지 외에도 중도하차 전도무효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요. 이것은 표에 적혀 있는 목적지까지 가지 않고 도중에 내리면 나머지 구간은 무효라는 뜻이죠.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서 도중과 중도라는 두 가지 표현이 나왔는데 이 두 표현은 같은 한자를 쓰면서도 그 순서가 서로 반대로 돼 있습니다. 도중은 일이 계속되고 있는 과정이나 일의 중간이라는 뜻으로 보통 다른 명사와 함께 쓸 때는 강의 도중, 근무 도중과 같이 도중을 뒤에 씁니다. 또 회의하는 도중에 급한 연락이 왔다 같이 뭐뭐하는 도중에 라는 형식으로도 많이 씁니다. 반면에 중도는 일이 진행되어가는 동안이란 뜻으로 대개 중도 탈락, 중도 포기, 중도 사퇴와 같이 중도를 앞에 씁니다. 그리고 차가 중도에서 고장이나 결국 여행을 포기했다 같이 중도에나 중도에서의 형태를 단독으로 씁니다. 도중과 중도는 같은 한자를 쓰고 뜻도 비슷하지만 사용할 때는 이처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하루도 많이 더우셨죠. 오늘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 30도 이상으로 올라 한여름처럼 더웠는데요. 한낮에 서울 기온이 33.2도까지 오르는 등 올해 들어 가장 더웠던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더 높았고요. 평년보다 5도나 높았습니다.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불어드는 남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더 뜨겁고 건조해져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크게 오르는 건데요. 내일과 모레도 서울의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당분간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이상의 한여름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반면 동풍이 바로 닿는 동해안 지역은 25도 안팎에 머물며 상대적으로 더위가 덜하겠습니다. 저녁까지 경기 북동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 전북과 전남 북부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도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지방과 호남, 영남 서부 내륙

0: 밖에 5에서 3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2도, 대전 20도, 대구 19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32도, 춘천과 대구, 광주 31도로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일부 충남 지역에서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라 있는데요. 가급적 외출은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5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일어난 불법 행위에 대해 사적 검문과 감금은 현행범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표현과 집회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조롱하며 사적으로 검문하거나 제재를 가할 권리까지 함께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서울 지하철 6호선 안암역에서 이산화탄소 가스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안암역 양방향 전동차가 1시간 반가량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소방시설 점검을 하던 도중 이산화탄소 가스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미 공군 전략폭격기 B-52가 미국에서 추락해 탑승자 8명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N 방송은 현지 시간 15일 오전 11시쯤 캘리포니아주 에드워드 공군기지 비행장에서 B-52가 테스트 업무를 수행하려고 이륙한 직후 추락해 탑승했던 8명 전원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탑승자들은 군인과 공무원, 정부 계약업체 직원들로 알려졌으며 보잉사 직원 2명도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이 핵 협상을 포함한 최종적인 종전 합의에 동의할 경우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3천억 달러, 약 454조 원 규모의 재건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현지 시간 15일 한 미국 고위급 당국자를 인용해 종전 협상 과정에서 이 같은 재건 기금 조성이 논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한 관계자는 유럽과 아시아, 한국, 일본은 물론 미국 기업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분쟁 속에 2026 북중미 월드컵에 참가한 이란이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란은 오늘 열린 대회 조별리그 G조 1차전에서 뉴질랜드와 치열한 접전 끝에 2-2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란은 외교 갈등과 비자 발급 문제 등으로 경기 하루 전 멕시코 티오아나 베이스 캠프에서 225km를 이동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승점 1점을 챙겼습니다. 또 다른 아시아팀 사우디아라비아도 오늘 우루과이와의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랭킹 61위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늘 랭킹 16위 우루과이와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H조 1차전에서 1-1로 비겼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5년째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회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가입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현지 시간 15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27개 회원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와 EU 가입의 기초가 되는 핵심 제도를 다루는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EU 가입까지는 기존 회원국 27개국 모두의 찬성이 필요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 2부는 기업회생을 신청한 중앙그룹 지주사,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JTBC, 콘텐트리 중앙, 메가박스 중앙, 중앙 P&I에 대한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결정했습니다. 보전 처분은 회생 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되기 전 회사가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포괄적 금지 명령은 채권자들이 강제 집행이나 가압류, 경매 등을 통해 회사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반면 중앙일보는 회생 절차 대신 채권단과 협의해 기업 재무 구조 개선, 즉 워크아웃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소조항 없는 온전한 65세 정년 연장 입법이 즉각 처리돼야 한다고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년 연장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그래야 OECD

OECD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이지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라며 이 5년의 소득 공백은 수많은 노동자를 불안정 노동과 빈곤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겠지만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반면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고 내일 새벽까지 강한 바람과 함께 5에서 20mm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서울과 경기 북동부, 강원 그리고 호남 지방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2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오원종이었습니다. KBS

0: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1: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여야가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진상규명할 국회 국정조사를 45일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잠실 투표소 시위가 12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체육회와 경찰이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시민의 의사표현을 중시하더라도 개별적 불법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진 서울, 부산 등 6개 지역에 대해 재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참정권 훼손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게 야당 지도부 주장인데 민주당은 정략적 폭주라고 비난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장 대표가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당내 여론 수렴이 없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당원 주권을 강조했고 김민석 총리와 송영길 의원은 일제히 호남을 찾으면서 당권 경쟁에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지난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대표 책임론과 사퇴를 거론한 장철민 민주당 의원을 전화 연결해서 민주당 내 상황과 여야 관계 짚어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김상일 정치 평론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1: 어제 좀 늦은 오후, 어제 저녁이라고도 할 수 있죠. 긴급 최고위를 국민의힘 지도부가 열고 서울, 경기, 부산 등 6개 지역 투표지 부족 투표소에 투표용지 부족이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가려달라고 요구하는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자, 먼저 강찬호 위원님.
2: 네.
1: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갑자기 선거 소청에 나선 배경. 이게 이제 날짜 기한이 있긴 있다면서요.
2: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내일 정확히는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내일까지입니다. 예, 내일까지인데 예. 어저께 갑자기 기류가 급물살을 네. 타기 시작했어요.
1: 그래요.
2: 제가 어제 국회에 나가서 봤는데 이 당권파. 당권파 가까운 의원들로부터 직접 얘기를 제가 듣기를 시작했습니다. 의원실을 네.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네. 한 의원이 지금 저 선관위에다가 우리가 소청을 할 수 있는 마감이 내일 모레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서 오늘 저녁 5시경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0: 국회의원 등 이른바 법조 전문가들이 이번 투표 부족 사태에 대해서 네. 먼저 선관위에 대해서 소청을 해보고 선관위가 소청을 기각하게 되면은 그것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재판. 네. 법원에다가 직접 재선고를 요구하는 이제 재판을 무효를 요구하는 재판을 이제 걸 수 있는 어떤 절차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 같은 절차를 밟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재선고로 가겠다는 지금 이제 수순인데 그 수순을 위해서 먼저 사전 요구 단계인 선관위 소청을 지금 밟겠다는 거예요. 처음 들은 얘기였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게 그럼 재선고 가겠다는 거냐 했는데 이걸 여기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민감한 얘기예요. 이거 예를 들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이거 직접적인 이해관계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1: 네.
0: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의원들이라든가 오 시장이라든가 협의도 없이 지금 진행되는 것 같아서 이제 알아봤는데 뭐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선관위한테 이번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 영향을 미쳤느냐를 선관위한테 따져서 거기서 만약 그런 절차를 마련해야만 이분이 재선거를 갈 수 있는 법원 근거를 법원에 소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니까 현재까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지금 가만히 보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선관위가 그 같은 절차를 받는데 한 두 달 일정 개월 소요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각을 하면 다시 법원에서 또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기각을 하건
1: 시간을 끌 수 있어요?
0: 그 시간을 끌게 됩니다. 그게 몇 달이 걸려요. 그 몇 달 동안 이거를 주도하는 건 장동혁 대표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러한 그 법적 절차라는 핑계로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1: 네.
0: 자. 이런 수를 쓴 겁니다. 정말 너무나 놀랐습니다. 네.
1: 네. 김상일 평론가님. 왜 이랬는지 자신의 어떤 당권을 이게 더 연장시키면서 재기를 노리는 건지 뭐 그런 얘기들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서울, 네. 부산, 경기 네. 뭐 이렇게 쭉 나가는데
2: 네.
1: 솔직히 대구하고 경남도
2: 네.
1: 그 이게 이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있었고 발생을 했거든요. 서울 굳이 넣었다 이런 생각이 사실
0: 그렇죠.
1: 들어요. 그런데 이분들 주장은 아니 뭐 우리가 이긴 데라고 해서 빼면은 우리의 그 어떤 그 본심이나 이런 게 왜곡돼서 다 문제가 있었던 데는 다 넣는다 그랬는데 서울 넣고
2: 네.
1: 대구도 사실 그런 사태가 있었거든요. 경남도 있었고 그렇죠. 경남은 네. 빼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2: 설명이 안 되죠.
1: 예.
2: 문제가 있으면은 전부 다 재선거를 하나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지셨어요. 네? 하자가 있으면은 부시고 다시 지나요?
0: 네? 하자가 있는 곳만 하는 거죠.
2: 그렇죠. 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왜 하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1: 네.
2: 연명을 하기 위해서요. 연명. 구차한 연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보면 제가 볼 때 장동혁 대표가요 요새 밤마다 악몽을 꾸는 것 같아요. 자기가 떨어져 나가는 악몽.
0: 네. 응?
2: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정상적인 사고 범위에서 하기 어려운 일을 하는지 그것도 판사 출신이에요.
0: 그래서 네.
2: 이 프로시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좀 아까 설명해 주셨잖아요. 이게 사법적 판단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왜? 피해받은 사람의 권리 구제만이 이슈가 아니라
1: 네.
2: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줄 수 있는 권리 피해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안이 이게 동시에. 그러면은 누구의 권리가 더 중요한 겁니까? 투표를 한 사람의 권리가 더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투표를 못한 사람의 권리가 똑같죠. 그래서 진상규명을 먼저 해서 얼마만큼의 피해와 얼마만큼의 얼마만큼의 그 권한을 그러니까 권리를 보존해 줘야 되냐 이거를 저울질을 해야 돼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0: 지금 저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잘 보시면요. 네. 서울, 경기, 인천, 울산, 부산, 네. 전남, 광주. 자 여기 잘 보세요. 경기, 인천, 울산, 부산 다 졌습니다. 다 진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재선거해서 다 뭐 국민의힘 후보들. 뭐 밑져야 본전이고 나쁠 거 없어요. 그다음에 전남 광주 이건 구색용으로 이제 전국이라는 거 구색이 어차피 국민의힘 그 이제 연관도 없는 곳이고 지금 제일 걸리는 게 서울입니다. 사실 그리고 서울이 가장 송파를 비롯해서 이제 제일 논란이 많은 곳인데 여기 왜 넣었어요 이걸?
1: 왜 넣었습니까?
0: 이거 저 오세훈 지금 저 정말 시장과 보니까 악연과 연관돼 있다고밖에 의심을 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저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아 이거 지금 도대체 서울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저는 이거는 분명히 맞다고 봅니다. 송파에서 지금 억울하게 선거권 행사하지 못한 분들 이런 분들 권리는 구제돼야 됩니다.
2: 기초단위 정도.
0: 예, 기초. 근데 이게 지금 오세훈 시장이 바로 당사자니까 분명히 얘기했어요. 거기서 당락에 영향을 미치진 않잖아요. 자 그렇다면 당락에 지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의원, 구의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0: 이거는 따져봐가지고 재선거 필요성이 있으면 해볼 수 있다. 아니 그게 바로 아까 우리 김상일 평론가가 말한 아니 아파트가 어떤 한 아파트의 한 집에서 하자가 발견되면 그 집 들어가서 고치면 된다 이 논리예요. 세상에 그걸 가지고 전체 아파트 부신다? 아니 그러면 그 아파트 들어가서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되며 그다음에 지금 말한 대로 저를 비롯해서 따 지금 서울시민으로서 참정권 행사한 사람들 또 저희의 표가 부인되고 다시 봐야 돼 다시 해야 됩니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러니까 화내는 건 정말 화가 남네.
1: 저한테 진행자한테
0: 아니, 진행자한테 화내는 게 아니죠. 그렇지. 정말 제가
2: 이런 거를 네. 우리가 이제 그 법을 하시는 법조인들은요 비례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2: 비례성. 예? 법을 행사함에 있어서 비례성이 없는 법의 행사는 그거는 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권력이자 남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하는 모든 행위는 남용에 해당해요. 남용.
0: 네, 맞습니다.
2: 네. 남용. 모든 걸 남용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진짜 근대 국가에서는 척결돼야 될 1순위가 남용입니다. 남용.
1: 자, 그리고 이게 네, 네. 장동혁 대표의 의도대로 이제 시간을 끌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받아들여져 가지고 뭐 재선거를 할 가능성 퍼센트
0: 턱도 없습니다. 저는 거의 0%로 봐도 왜 그러냐면 일단 선관위는 네. 무조건 기각할 거고요.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 물론 우리가 잘못했고 소수의 어떤 그 저 어떤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는데 선거 전체를 뒤집을 만한 사안이 되지 못한다. 또 예. 그걸 기각한다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자, 기각을 하면 그걸 이제 바탕 불미 삼아서 법원 가겠는데 네. 법원도 판단이 지금 좀 전에 말한 듯 비례성의 원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도저히 이걸 재선거를 할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고 볼 네. 가능성이 저는 99%라고 봅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이거를 그냥 빌미로 네. 계속 대표직을 유지하려는 그런 꼼수 아니냐는 비판이 힘을 얻을 수 있고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네. 어저께 아침에 양양자 최고위원도 네. 최근까지 이렇게 행적을 보면 한 저 장동혁 대표 편들어주는 듯한 인상도 보인 적이 있는데 어제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좀비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퇴진하시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우리도 다 퇴진하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듣기로는 우스갯소리지만 저 장동혁 저 대표 눈을 본 기자들이 동공지진하더라. 동공의 지진이 일어났다는
1: 양양자
0: 겁니다.
1: 양양자 최고가 얘기한 순간.
0: 그렇죠.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 어저께 이제 양양자 최고까지 얘기했다는 건 이미 우재준 양양자 둘 다 그럼 퇴진하고 지도부 아시다시피 최고위원 4명 퇴진하면 되잖아요. 자 그럼 이제 우재준 양양자 퇴진하겠다. 그럼 남은 사람이 이제 김재원 신동욱. 이분 중에 신동욱 내지 김재원 한 분만 더 변심하면 네. 나머지 한 사람은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어제 아침이 장동혁 대표로서는 굉장히 궁지와 코너에 몰린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네. 그 상황에서 돌연 갑자기 이런 옵션이 나온 것은 우연인가? 저는 이것을 상당히 주목합니다.
1: 자, 김상일 평론가님 이게 이제 자신의 당권을 몇 달이라도 일단은 유지하면서 반전의 기회를 모색하자 이런 측면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2: 반전의 기회는
1: 아니 없겠지만
2: 없어요.
1: 본인의 시도를 얘기하는 네, 겁니다.
2: 연명이에요 그냥 이건.
1: 자,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 전까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본인이 뭐 이게 얘기를 해도 그거 당론 아니죠. 이러고 이제 당론 아니라고 대표가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치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네. 어쨌든 최고위의 의결을 거쳐서 나온 이 결정이 네. 그 재성 그러니까 물론 정정식 원내대표는 약간 이거는 그 영향 살펴보기 위한 것 정도다라는 네. 선물. 장동혁 대표는 재선거로 가는 첫 과정이고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러고 있거든요. 네. 그럼 지금부터는 당론이 돼버리니까 네. 마치 좀 국민의힘 소장파나 혁신적인 의원들이 좀 거리를 두려고 했던 그 부정선거론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음모론이라든지 네. 이거를 다시 등에 업고 타고 가려는 그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나요?
2: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모처럼 불어온 진짜 기회를 예? 새바람의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죠. 자. 지난 지방선거를 제가 방송에서 장동혁 대표 들으시라고 규정을 자꾸 해드리고 있습니다.
1: 네.
2: 장동혁 대표와 윤어게인 윤석열로 대표되는 과거 권력은요. 심판을 받은 선거예요. 그게 뭐냐. 숫자로 표현됩니다. 12대 4.
0: 네.
2: 12대 4가 과거 권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에요. 패배죠.
0: 국민의힘이
2: 패배입니다. 주요 격전지에서는 다 이겼어요. 그건 뭐냐. 현재와 미래 권력에 대한 절제를 하라는 경고.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 의미가 전혀 다른 거예요. 과거의 권력에 대한 책임을 져야 대한 되는 부분에 대한 심판은 장동혁 대표가 받은 겁니다.
0: 맞습니다.
2: 그런데 심판을 해줬는데도 그거를 가지고 끝까지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나 노선 변화에 대한 기대.
1: 네.
2: 노선 변화의 기대가 뭘로 표출됐습니까? 예?

0: 흰옷 입은 후보들의 당선으로 표출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노선을 한번 바꿔봐라. 그럼 우리가 당신들을 지지해 줄 수도 있어. 어? 그 대안 세력으로 인정해 줄 수도 있어. 라고 기회를 준 거예요. 12대 4의 의미와 격전지 승리의 의미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1: 아주 좋은 분석입니다. 네?
0: 그런데 그것을 자기 편한 대로만 한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혹세무민이라고 하죠. 혹세무민. 예. 혹세무민은요. 네. 정말 독재로 이어지는 그리고 신앙적 정치, 맹목적 신앙화 정치를 신앙화하는 거에 시작이에요. 시작. 혹세무민으로 시작해서 황건적의 난이니 뭐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어마어마한 대의를 가지고 하늘의 뜻을 받아서 하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자기 권력과 자기 이익으로 귀결되는 혹세무민이거든요.
2: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나요?
0: 그러니까 국민을 우습게 보고 있는 거죠. 네?
1: 그러니까 정세식 원내대표부터가 네. 다르다라고 하잖아요.
2: 지금 네. 지금 김상일 평론가님이 국민을 우습게 본다 네? 했는데 자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차원에서 볼 때. 네. 18일 날 이제 본회의 열리는데 그 전에 의총이 열린다고 해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2: 이 자체를 두고도 좀 그 대표의 거취도 난상 토론하고 많은 얘기들을 하고
1: 그렇죠.
2: 그다음에 요 문제 왜 여론 수렴이 없었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할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2: 근데 달랑 제가 보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아침 10시부터 한다고 해도 뭐 몇 시부터 할지 모르겠지만 네. 사실 별로 그렇게 심도 깊은 논의가 있을까 하고 좀 이렇게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그 이전에 국민의힘 의총도 보면 뭐 이제는 좀 과거에 절연해야 된다 좀 기대를 갖고 봤는데 또 뭐 얘기하던 사람들만 얘기하고 되게 실망스러운 모습이 많았거든요.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 그래서 오늘 좀 몇몇 의원들한테 물어봤는데 네. 지금 우선 좀 전에 잘 말씀하셨어요. 우선 의원총회를 본회의 여는 날 그냥 그냥 곁다리로 지금 여는 듯한 이러한 그 정전식 원내대표의 태도에 대해서 네. 굉장히 지금 회의에 의심을 하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단지 근데 정전식 원내대표의 변명은 이런 거예요.
2: 네.
1: 본회의 하는 날에나 이제 의원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의원들이 모이니까 그러니까 의원총회 그날 하는 게 효율적 아니냐. 둘째, 저 본회의를 오후 1시나 2시에 열린 거니까 아침 10시부터 열 거다. 의원총회를. 네. 그렇다면은 한 적어도 뭐 3시간 정도는 심도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양해해달라. 지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간다는 건데 한 가지. 본회의가 아침 11시에 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1시간밖에 못합니다. 뭐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좌우지간 이번에 저는 저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낮 1시까지는 좀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한다면은
2: 네.
1: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는 친한계보다는 그 친윤도 아니고 그렇다고 찬동훈 의원하고 가까운 사람들도 아니었던 뭐 한기호라든가 김태호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번에는 좀 더 이야기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원들이 이번에 얘기를 많이 하도록 친한계 입장에서도 이제 좀 지켜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2: 네.
1: 이번만큼은 한번 의원 불출하는데 저는 장동혁 대표 지도부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과거에 한동훈 그 전 대표 그때는 쫓아내고 이럴 때는 그 총을 열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서는 막 그 저 한동훈이라든가 친한계 징계하는데 이런 걸 가지고선 이제 어떤 도구로 썼는데 이제는 의총을 한사코 미루고 그다음에 어쨌든 대표는 지금 그런 데는 콧배기도 안 보이고 올림픽공원 가가지고 지금 아니면은 지금 긴급히 갑자기 그냥 이런 중대한 사안을 저녁에 긴급히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냥 번개불 콩 구워 먹듯이
2: 의원들 의견을 수렴해야 될 거를
1: 수렴은 안 하고 예. 지금 완전히 그냥 독자 플레이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지금 모습이 정말 의원총회 연다고 뭐가 수렴이 되겠느냐. 저는 그래서 그날 저 장동혁 의원 거취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올까봐 뭐 그럴 가능성 장동혁 대표 거취나 나올까봐 하는 건 이해가 그렇고 당연하겠죠.
2: 네.
1: 자, 그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날 그거 한다고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지 않을 것이고요. 저는 장동 대표 거취해야지 계속 논의를 할 문제고 그날은 적어도 이 문제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당론을 지금 모아야 됩니다. 적어도 그럼 지금 이 긴급히 이렇게 의결한 이것을 정말 그 의원 전체의 의견 당론으로 추인할 것. 지금 당론이 전혀 아니에요. 원내대표부터 다른 얘기하고 있잖아요.
2: 네, 네.
1: 그러니까 이건 저는 당론으로 전혀 안 돼 있다고 보고 솔직히 이건 당론으로 지금 채택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결자해지를 하고 둘째로 정말 당론을 채택할 게 있습니다. 정말 해체 수준의 선관위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특검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금 국정조사만으로 안 됩니다. 국정조사 아시다시피 국정조사를 하면요. 될 것도 안 돼요. 지금 민주당 열심히 그렇게 지금 조작기소 입증하려고 국정조사 했는데 반대로 조작기소설이 조작이었다는 게 나오고 있잖아요.
2: 네.
1: 그러니까 국정조사는 이건 정치적 쇼에 불과하고요. 그건 의원들이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특검해야 돼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검경학습원 운영하는 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민주당이 선관이 감싸온 거 증거 인멸할 가능성은 전도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은 반드시 특검을 관철하고 특검에 저 주인공은

0: 야당 또는 믿을 만한 그 아주 초당적 인사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게끔 반드시 네. 관철해야 되고 저는 이를 위해서는 정진식 원내대표가 단식이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름도 점식이니까 뭐 단식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1: 자, 그 특검 하고 국조하고 뭐 동시에 하냐 이 문제는 제가 좀 이따 여쭤보고 지금 이제 그 장동혁 대표의 거취 요런 문제를 네. 많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지도부 구성을 보면요 네. 장동혁 김민수 네. 그 다음에
2: 신동욱 우재준 양양자
1: 그 다음에 조강한 이제 그
2: 거기는 이제 지명직이죠
1: 그래서 어쨌든 선출직 5명 중에 4명이 사퇴를 하면은 지도부는 붕괴되는 거잖아요.
2: 그렇죠.
1: 네. 그렇죠? 네. 자, 근데 우재준 양양자는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2: 네.
1: 그러면 신동욱 김재원이 있는 겁니다.
2: 그렇죠.
1: 그분들은 어떤 입장이라고 보세요? 김상일
2: 그러니까 신동욱 이 의원은 예. TV조선의 이제 메인 앵커를 했잖아요. 그때 예. 굉장히 합리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전혀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네?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이 의심하게 만들죠? 신동이라는 사람이 되게 합리적으로 하려고 했던 사람으로 아는데 그거를 합리성을 놓치면 뭔가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내지는 감정이 너무 강하게 개입되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전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신동욱 그 의원이 그래도 대외적으로 하는 얘기는 의원들의 총의를 따르겠다 이렇게는 얘기를 한대요.
1: 네.
2: 그러니까 이번 의총에서 상당한 이제 우리 지금 강찬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의원들이 좀 발언을 많이 하고 상당한 압박을 통해서 총의가 신동욱 의원한테 보여진다면 외부에서도 볼 때도 아유 뭐 그렇게 한다고 하셨던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압박과 총의가 보여진다면 신동욱 의원은 사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희망 섞인 기대 섞인 판단을 좀 해보고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대세의 흐름을 캐치하는데 되게 능한 사람이에요.
1: 그래요.
0: 네. 제가 한 가지 말씀. 김재원 최고위원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네. 친박이었잖아요. 친박 핵심이었고 박근혜 마지막 청와대 그 수석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말입니다. 누구의 칼날을 맞았냐면 바로 윤석열 당시 검찰 수사팀에 칼날을 맞아서 거기서 윤석열 한동훈 팀에 의하여 수사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깜빡 갈 뻔한 사람인데 그런데 네. 칼날 그래서 본인의 칼날을 휘두른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된다면 조국 수사 등으로 보수의 각광을 받게 되고 마침내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총장직을 사퇴하고 네. 국민의힘 내지 보수 진영의 어떤 지금 대선 후보로 떠오를 가능성이 보이자 누구보다 먼저 김재원 당시 사실은 윤석열의 칼날에 가장 큰 희생이 되었던 김재원 본인이 내가 친박 대표지만 우리 보수가 살기 위해서는 윤석열을 받아들입시다. 윤석열이 나한테 저지른 또는 우리 박 대통령한테 저지른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윤석열밖에 더 있습니까? 윤석열하고 갑시가 이 제일 한 사람도 김재원이 그만큼 그래요? 정치 현실주의에 능한 사람이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1: 그래요?
0: 이제 다시 한번 그런 김재원 최고위원의 정치 현실주의가 정말 작동할 때다. 왜냐하면 김재원 최고위원의 그 현실주의의 본질은 민심을 타는 거거든요. 네.
1: 자, 민심을 타서 어쨌든 신동욱 김재원 최고위원도 고민을 하고 있을 거다. 김상일 평론가님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2: 그렇게 보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은 있어요. 소위 말하는 지금 한동훈, 오세훈 이런 이제 새롭게 이제 떠오르는 세력 쪽에서도
1: 네.
2: 그 포용적 메시지를 좀 뭐 좀 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동훈, 뭐 김재원 이런 사람들한테 항복하면. 살려줄게 뭐 이런 정도의.
0: 근데 저 그거 관련해서
2: 왜냐하면 전쟁에서도 우리가
0: 아, 그럼요. 네?
2: 싸워서 죽이는 것보다는 아 항복해 항복하면 내가 살 길을 열어줄게.
0: 아니, 굉장히 좋은 지적하셨는데 오늘
1: 솔직히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이 지금 머릿속에는 불과 1년 후부터는 예. 총선 전국이 펼쳐지잖아요.
2: 그렇죠.
1: 그 생각이 꽉 차 있을 거예요.
0: 제가 취재한 걸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네. 이미 주당 야한 낮에는 당권판 눈치 보지만 밤에는 한동훈한테 전화 거는 지금 비한계 심지어 반한계 의원들이 꽤 있습니다.
1: 그래요.
0: 한동훈 의원 당에도 지금 찾아와서 인사한 사람들 꽤 있어요. 직접 제가 그 주변 지금 친한계 의원들 들었어요. 그리고 그럼 한동훈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한동훈 의원 저 중앙일보 불편의 여의도 인터뷰했는데요.
1: 네.
0: 거기서도 그분이 그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과거 나는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 보수의 재건 그리고 전륜하고 우리 앞으로 총선과 대선에서 보수가 승리하는데 함께 하겠다는 미래의

0: 이 점만 공유한다면 나는 과거의 앙금은 다 해소하고 잊을 수 있는 사람이다.
1: 네.
0: 그리고 그와 덧붙이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지금 나하고 거리를 뒀던 분들하고 지금 대화가 되고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1: 그러니까 의원들이 네. 과연 누구와 같이 가는 게 네. 자기에게 이득이 되고 네. 또 어떻게 좀 더 크게 보면 당에도 이득이 되는지는
0: 네.
1: 머릿속으로 좀 주판알
2: 그렇죠.
1: 막 굴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2: 근데 이제 제가 뭐 이거 개인적인 경험이라
1: 네.
2: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운데
1: 네.
2: 한동훈 대표가 이 부산 선거가 한동훈 대표를 상당히 많이 성장시킨 것 같긴 해요.
0: 아, 잘 좋은 지적입니다. 네,
2: 왜냐하면 제가 며칠 전에 YTN에서
1: 예.
2: 제 앞에 출연자라 마주쳤어요.
1: 예.
2: 그래서 악수를 했는데 거기에 뭐 국민의힘 인사들이 막 둘러싸고 있을 거 아니에요.
1: 예.
2: 그러니까 뭐 저는 뭐 거기에서 뭐 당연히 악수만 하고 뒤로 이렇게 피해가지고 쭉 이렇게 제할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방송이 끝나고 또 그 스튜디오 앞으로 또 국민의힘 인사들이 막 몰려가지고 인사 좀 하겠다고 막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1: 아,
2: 네?
1: 그래요?
2: 네. 그 우리 대표적인 서무 변호사도 거기 네. 그렇게
0: 뉴 한동훈이라며. 뉴 한동훈.
2: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당연히 그 사람들의 이렇게 휩쓸려가지고 그냥 나갔을 거 아니에요.
1: 네네.
2: 저녁에 저한테 뜬금없이 전화가 왔어요.
1: 한동훈?
2: 네.
1: 그래요?
2: 네. 인사를 못 드리고 떠나게 돼서 너무 죄송하다.
1: 야, 역시 우리 김상일 평론가님은 알아보네.
2: 아니 그걸 떠나서
1: 저한테 전화 안 오던데.
2: 그걸 떠나서 네. 우리 당 의원들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는 쉽지 않거든요.
1: 그래요.
2: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아, 혼자 잘났어?
0: 네.
2: 아, 좀 약간 네 가지가 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 제가 봐도 과거에 관료 출신들은
1: 네.
2: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허리가 굽혀지질 않아요.
0: 그럼요.
2: 네? 아무리 얘기를 해도 95%는. 근데 아 이번에 부산 선거를 치르면서 그래도 좀 많이 성장을 했겠지라는 네. 기대.
1: 네. 그래.
2: 그래서 좋은 정치의 네. 경쟁의 한 축으로 좀 서줬으면 좋겠다는
1: 그래.
2: 기대 이런 게 좀 생기더라고요.
1: 자, 그리고 강찬호 의원님께 네. 요거 네. 짧게 네. 교통정보 전에 한번 드릴게요. 이게 좀 너무 나가는 얘기 같긴 한데 만약에 장동혁 지도부가 뭐 붕괴가 된다면
2: 네.
1: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쁘겠지만 여튼 붕괴가 된다면
2: 네. 네.
1: 그다음에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막 복당을 막 많이 서둘를 려고 해도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으니까
2: 네, 그렇죠.
1: 누군가가 이제 당대표 경선에 나와 당대표가 되고 그죠? 일단
2: 네, 네, 네.
1: 뭐 그런 상황이 될 때는 어떤 정상적인 절차를 밟을까요? 아니면 당내 갈등
0: 저는 근데 그 이 네.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물러난다면 일단 네. 김동훈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선임하거나 본인이 비대위 체제를 갖고 가겠죠. 그때 이제 민심과 여론의 항변이 굉장히 중요한데
1: 보고 만약에 예. 복당을 지금 일단 해가지고 경쟁을 시키자.
0: 그게 아마 저는 그 수순 그게 만약에 안 되면은
1: 네.
0: 저는 장동혁 대표 물러난 의미가 굉장히 퇴색될 거라고 봐요. 본질은 결국은 지금 저 장동혁 대표 체제를 고수하자는 이른바 사람들의 의식은 그중에서 장동혁 대표 정말 좋거나 이뻐서 그거 미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1: 네.
0: 그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한동혁 이분의 그 원내 진입을 막 당내 진입을 막아야 되고 서로 진입을 어쩔 수 없이 허용하더라도 그건 다음 당대표를 자기네들이 뽑아가지고
1: 네.
0: 그 당대표가 공천권을 가진 다음에 그다음에 지금 한동훈 진입을 허용하겠다 이런 논리예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계속 있는 거나 저는 똑같은 얘기. 제2의 장동혁을 뽑겠다는 얘기예요. 제2의 장동혁.
1: 별 의미가 없다.
0: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결국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만약에 물러난다면 물러나는 거 이꼬르 한동훈의 복당이고 한동훈의 복당 이꼬르 전당대회에서 한동훈의 당권 경쟁인 것입니다. 네.
1: 자,
2: 그것이 이렇게 네.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1: 예. 김상일 변호사님.
2: 지금 하신 말씀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제 좀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0: 네.
2: 장동혁 대표의 복귀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0: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2: 그러면 역으로 한다면 나는 다음 당대표 선거에 안 나가겠다는 걸 전제로 복당 수용을 요청할 수도 있는 거예요.
1: 네. 그래요. 오히려.
2: 그렇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다음 총선에서 가장 많이 지원 유세 요청을 받을 사람이 오세훈 시장은 현역 시장이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1: 예.
2: 그럼 누구겠습니까?
0: 그런데 이제 문제가 그런 거가 과거가 바로 이민우 체제가 그런 거였어요. 기억나시죠? 네. 연식 있는 분들 아시겠는데.
1: 연식 좀 됐습니다.
0: 연식이 좀 됐는 분들 아시잖아요. 그 양김이 정치해금 돼가지고 85년 212 총선으로 이제 제1야당 아주 그냥 신민당 돌풍을 일으켜서 신민당의 원내에 이제 교두보 구축한 것까지 좋았는데 양김 간의 경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세력의 어떤 그 갈등 때문에 이민우란 대리인을 두 사람이 합의해서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한 대로 진짜 영향이 있는 사람들은 당시 DJ YS죠. 그런데 어쨌든 이민우 이분도 형식상의 권리는 갖고 있다 보니까 이분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전두환 정권 공작에 넘어가서 이민우 구상이라는 양김의 뒤통수를 치는 이런 어떤 수를 쓰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른바 대리인 체제가 되는 것인데 이 대리인 체제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구시대 산물이에요. 저는 뭐 지금 우리 김상민 평론가도 충분히 어떤 정치적 타협의 이제 의미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지만은 저는 국민의힘이 기왕 개혁될 거라면은
1: 전공법을
0: 가야 됩니다. 대리인 체제가 저는 결코 그것이 그 저 생각한 대로 굴러가지 않는 가능성이 높다.
2: 아닌데 그러려면 사실은 원내대표 선거 때 김도읍 의원이 됐어야 돼요. 근데 이미 첫 단추에서 삐끗했어. 이게 문제라는 아니, 거예요.
0: 결국 제기는. 저는 이거 포인트라고 봐요.
1: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제 상황을 좀 볼 겁니다.
0: 그러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점식 원내대표가 그냥 무조건 장동건 편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건 지금 곳곳에 드러나고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좀 전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거예요. 한동훈과 거리뒀던 사람들한테 한동훈이 나 그렇게 무서운 사람 아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미래를 갈 수 있다면 당신의 과거를 묻지 않겠다. 그리고 공천 걱정할 거 없다.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1: 여러 가지 노래 제목이 나오네요.
2: 근데 정점식 원내대표는 그러니까.
1: 나 부드러운 남자.
2: 아, 저는 지금 내는 행보와 메시지는 그렇게 확장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부대표단을 만약에 구성할 때 본인이 그런 식으로 당선이 됐다면 아니 본인이 그 선거 과정에서 한 얘기처럼 조금 더 확장적으로 부대표단 구성을 했어야 맞죠.
0: 그렇죠. 그거는 문제가 있는데.
2: 근데 유홍원 부대표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전문가예요. 전문가니까 부대표로 썼다라고 뿐이 저는 생각 안 되지. 그것을 뭐 합친한계인데 썼다.
0: 자, 인선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에 재선거 관련해서는 장동혁 대표와 그 뜻이 다른. 이건 단지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만이라는 것. 제동을 건 거. 저는 이런 것을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1: 자,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서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3: 네, 퇴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강동대교에서 구리 암사대교 사이 3-4차로의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일대 혼잡하고요. 이후 영동대교부터 가양대교 지나는 데는 1시간 이상 걸립니다.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김포에서 송내까지 답답합니다. 반대 일산 방향 안현에서 중동 지나기 어렵고요. 노오지 분기점 4차로에는 고장난 승용차가 서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 같은 방향 경기 북쪽으로 가면 통일로 부근 1, 2차로에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고양 분기점부터 여파받아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입니다.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 지나기 어렵고요. 매송휴게소에서 팔곡까지 또 일직부터도 쭉 정체길입니다. 나란히 가는 평택시흥고속도로 역시 마도에서 송산마도까지 답답합니다. 인천방향 영동고속도로는 마성터널의 추돌사고 처리하면서 서용인 분기점부터 여파 받고요. 또 동수원과 부곡에서도 6km씩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4: 퇴근길 당신과 함께 있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1: KBS 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여야는 선관위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정조사를 어떻게 할지 뭐 협상을 하고 또 이제 그 내용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국조와 특검을 동시에 하자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5: 선거소청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입니다. 국회가 국정조사 특위를 신속히 발족시키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검 수사를 통해 6.3 국민참정권 훼손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하게 규명하여야 합니다. 투표용지 한 장의 공정을 지키는 대한민국을 위해 시급한 것은 공소 취소 특검이 아니라 선관위 특검입니다.
1: 자, 아까 강찬호 의원께서는 다른 얘기하면서 이제 그 국정조사는 좀 제한적이니까 국정조사는 하되 특검을 반드시 하고 이건 야당 주도로 해서 좀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김선일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2: 뭐 원론적으로는 저는 동의하는 말씀인데 검경 수사를 너무 폄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잘 모르겠어요. 진짜 뭐 증거 인멸을 할 조직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검경 수사를 좀 약간 압박하는 행위들을 좀 충분히 하고 특검만 얘기할 게 아니라 시간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경 수사가 제대로 되는지 감시 체제를 동원해가지고 그런 거를 해야 국민들도 아 국민의힘이 선관위 문제에 진정성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특검만 얘기하면 그건 또 너무 정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국정조사 문제는 이런 겁니다. 국정조사는 실효성은 없어요. 진상규명의 실효성. 그러나 국민의 분노를 좀 대신해주는 그러니까 대신 이렇게 뭐라고 하죠? 때려주는 누군가 좀 대신 때려주면 좀 분이 그 같이 화를 내면서도 아주 그 바닥에 그 응축돼 있는 분노는 좀 약간 풀어지는 네네. 그런 게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국민의 분노를 약간 누그러뜨려주는 거로서 빨리 해야 되고
0: 특검? 강도 특검은요?
2: 특검이나 검경은 진상규명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이고
0: 특검도 꼭 해야 된다.
2: 근데 검경이 잘한다면. 뭐 특검으로는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검경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결과물들을 쫙쫙쫙쫙 신속하게 내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검경에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들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된다. 안 그러면 특검으로 안 가기 좀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0: 저는 네네. 뭐 지금 우리 저 민주당이 민주당 소속이니까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실 거라고 그냥 이해하는데요. 간단합니다. 첫째 우선 이 정권만큼 검찰을 저 신뢰하지 않는 그 정권이 있습니까? 근데 여긴 갑자기 왜 검찰을 동원하나요? 이 중요한 국민적 사안에 그렇지 않습니까? 조작 기소의 제왕 저 뭐냐 그 하여간 저 보안 수사권까지 다 뺏어가야 될 아주 말도 안 되는 그 말종 집단. 그게 검찰 9월이면 사라질 집단. 근데 왜 거기 이 중차대한 문제 검찰을 집어넣나요? 이것부터가 자가당착이고요. 그다음에 경찰이 지금까지 보여준 거 특히 권력 수사에서 보여주고 있는 무능 그리고 저 정권 경사 이거는 뭐 설명 안 해도 아마 알 겁니다. 당장 지금 김병기 수사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김병기 수사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작년 말에 지금 저 뭐냐 원내대표 관두고 그때부터 수사 받겠다. 그런데 지금 반년 되도록 뭐 하고 있어요, 경찰? 근데 이런 경찰한테 뭘 맡깁니까? 자, 그러니까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하지만은 저는 오히려 그래서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고요. 무조건 특검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국정조사는 우리 김상훈 평론가도 한계를 인정하셨어요. 카타르시스 들겨 패는 거. 저거 들겨 패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저 분명히 이거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선관위 과행계들 나와서 고개 숙이고 잘못했습니다만 한 다음에 의원들이 호통치면 뭐 말씀 잘 들었는데 저희가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성 수호를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전부 그럴 거예요. 그러면 국회의원 탈 수가 없습니다.
1: 표정도 비슷했어요.
0: 그러니까.
1: 표정도 약간 미안한
0: 척한 다음에 그런데 궁금하신 거 그거는 헌법기관의 독립성상 얘기할 수 없습니다.
1: 네. 김상일 평론가님.
2: 상당 부분 동의를 하면서도 근본적으로 우려스러운 거는요. 네. 근대국가 시스템이 유지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능과 역량이 확보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특검 만능주의로 가잖아요.
0: 그게 이재명 정부 아닙니까?
2: 근데 정부의 시스템이 상당 부분 훼손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강찬호 의원님이 뭐 제 방송 안 들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들으시면 저는 경찰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거를 상당히 우려해온 사람입니다. 네, 계속해서. 우려해온 사람이고 그걸 시스템 하에서 어떻게 녹여낼지를 빨리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검경에 대한 신뢰를 민주당이 개혁의 그 기관차였잖아요.
1: 네.
2: 그 동력을 그 계속 그 끌어온 그 정치 집단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경에 대한 어떤 역할 분담 개혁의 완료 이걸 좀 빨리 좀 하셔야 된다.
1: 네.
2: 안 그러고 이렇게 어정쩡한 상태로 가면은 진짜 이 시스템이 우리나라 형사 시스템이 진짜 우려스러운 상태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0: 지금 네네. 특검 만능주의로 네. 민주당이 건드리고 싶은 모든 사업마다 다 특검을 하면서 돌연 이거에 대해서는 이거
2: 야당일 때 그런 거지 야당이
0: 아니잖아요. 집권한 다음에도 계속 지금 저 김건희 특검이니 무슨 특검이니 저 뭐 조작기소 특검이니 다 특검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지금 특검 만능주의 정당이 저 정권이 왜 갑자기 이건 무엇보다도 지금 국민의 의구심과 문제점을 해결해야 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걸 특검으로 하는 건 만능주의 하면 안 된다. 이거 정말 기가 막히고 자가당착 극치라고 보고요.
1: 네.
0: 그 반드시 저 특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1: 네. 네.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그리고 순방길 환송 모습 통해서 사실상 정청래 대표 압박했다 이제 해석이 나오는데 또 정청래 대표는 정권은 짧다.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1인 1표제. 뭐 이후에 뭐 글로벌 리더란 얘기도 했지만 여튼 오늘은 뭐라 그랬는지 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언급했습니다. 정청래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6: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수많은 어록 중에서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합니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참 좋아하고 늘 가슴에 새기며 임해왔습니다. 당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당 운영도 당대표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당원이 합니다. 중앙위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당원의 힘으로 지역에서부터 중앙까지 지도부를 구성해 다시 뛸 것입니다.
1: 자, 김상일 평론가.
2: 네.
1: 뭐 글로벌 리더다 이런 좋은 얘기도 또 했다가 어떻게 보면 또 뭐 정권은 짧다. 여기에 청와대 관계자나 이른바 친명계 의원들이 되게 이제 막 격앙됐다 이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당원 주권주의 이것도 당연한 얘기 같으면서도 정청래 대표의 어떤 강점을 되게 좀 부각하는 그런 측면이 아닌가라고 봤을 때 정청래 박찬대 그때 당 대표 경선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 어떤 메시지를 지금 정청래 대표는 주고 있는 겁니까?
2: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예. 계속해서 본인 위주로 전국을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지난 1년간 저도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대통령이 못하고 있으면 모르지만 잘하고 있다면 대통령이 국민에게 잘 보이게 하는 것이 대통령을 가리는 게 아니라 잘 보이게 하는 것이 집권당의 역할이고 그리고 그거를 뒷받침해서 성공한 정부, 성공한 대통령을 만드는 것이 집권당의 역할이다.
1: 네.
2: 물론 너무 이거는 국민의 뭐 비난을 받거나 비판을 받는 사안이라면 쓴소리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닌 한은 여당은요. 대통령이 잘 보이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동안 대통령이 잘 보이게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잘 보이기 위해서 한 행동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이 당원 주권도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앞에 대통령 얘기를 했으면 대통령은 급진적으로 1인 1표로 가는 것을 동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1: 네.
2: 충분한 수령과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가는 것을 계속 요구해온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뜻과 상관없이 그냥 얘기한다? 그거는 자기가 다음 연임을 위해서 유리한 국면을 자꾸 만들려는 시도로 오해받을 수 있다.
1: 네.
2: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칭찬 이거는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1: 네.
2: 그리고 무엇보다 위험한 건 당원 주권이라는 말은요. 쓰면 안 됩니다.
1: 왜요?
2: 주권은 네. 최종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이라는 건 무엇이냐. 정당이 사적 결사체이지만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사적 결사체지만 헌법에 명시가 돼 있고 그래서 공적 헌법적 기구이기도 해요.
1: 네.
2: 그리고 그 헌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국가 권력 형성에 공식적으로 관여를 하고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2: 그렇기 때문에 뭘 해주냐. 당원들이 내는 당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세금으로 보조를 하고 있어요.
0: 보조금.
2: 그럼 이거는 사적 기관이긴 하지만 윤리. 그러니까 그 정당 윤리를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문제가 되고 뭔가 거기에 제재가 가해져야 된다. 내지는 규제가 가해져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1: 네네.
2: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원의 뜻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호도하는 것은 지도자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1: 네.
2: 그것이 황건적의 난 같은 혹세미 무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자, 본인들은 부정해도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대표 이게 좀 에스컬레이션 되는
0: 완전 에스컬레이션 됐고요. 자, 오늘 이현주 최고위원이 결정적으로 얘기했어요. 이제는 전대가 완전히 정청래 대 이재명으로 전환됐고

0: 이 특히 어저께 정권 짧고 뭐 국민은 영원하다. 이거는 너무 어마어마하고 영린을 건드린 거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발언이고 이거는 저 야당 대표가 정권 말기 독재자한테 할 수 있는 발언인데 이거를 지금 대통령한테 이렇게 들으라고 한 얘기니까 이거는 대통령은 맞먹자는 거냐? 이거 완전 정성내 선을 넘어도 완전 넘어버렸다. 아주 일각을 했습니다.
1: 네.
0: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이현주 의원이 아주 정확하게 직격을 했어요. 자, 그리고 뭐
1: 그럼 앞으로 어떤 이제 뭐 상황들이 펼쳐지는 겁니까?
0: 아니 이거 보세요. 지금 구도를 명확히 했잖아요. 확실하게 명청이다. 그리고 지금 정청래는 정청래 대표는 여당 대표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발언. 야당 대표가 독재자한테는 할 발언을 지금 대통령한테 해서 맞먹는 거기 때문에 이제 친명은 정청래 대표의 연임을 저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확실한 선전포고가 친명 저 대표적인 정치인한테 나온 것이고요.
1: 네.
0: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정성래 대표가 굉장히 눈에 띄는 것은 1인 1표제 수호입니다.
1: 네.
0: 우리들의 뭐 당원들의 피땀으로 피를 흘린 거로 뭐 됐다 그래서 1인 1표제를 옹호하는데
1: 오늘도 또 언급했네요.
0: 네. 오늘 친명들이 아주 기가 막히다는 말입니다. 지금 1인 1표제가 훼손된 곳이 어디입니까? 이번 지방선거예요. 진짜 당원 주권 이전에 우리 국민 주권이 우리 소중한 1인 1표 원칙이 지금 송파구의 많은 주민들 또 지금 전국의 많은 우리 국민들 1인 1표제 못하고 있잖아요. 그 표 뺏겼잖아요. 투표용지 미달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로 그러면 어느 게 중요합니까? 지금 당원 1인 1표가 중요합니까? 국민 1인 1표가 중요합니까? 정청래 대표는 여당 집권당 대표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지금 당원 1인 1표 주권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 우리 국민 주권 1인 1표가 훼손된 이 사태에 대해서 집권당 대표로서 책임을 지고 특검을 비롯한 모든 현관이 해체 수준의 개혁을 지금 다짐하고 다짐해도 모자랄 판에 그거는 지금 얘기 제대로 안 하고 자기 당내 결국은 지금 보면 본인한테 굉장히 유리한 당내 장치에 불과한 당원 내의 1인 1표 문제 한마디로 권리당원과 그다음에 그 대의원의 힘을 1대1로 만드는 요 문제 요걸 가지고 세상에 오늘 뭐 국민의 피가 당원의 피가 어쩌고 이러니까 오늘 친명들이 뒤집어져 버린 거고 저는 이게 친명만 뒤집어질 일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뒤집어질 일이에요. 진짜 1인 1표 훼손된 곳이 어디입니까? 지방선거 현장입니다. 우리 국민들 지금 피를 흘리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런 한간소리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 당장 올공으로 달려가서 국민을 위로하고 적절한 대책을 집권당 대표로서 내놓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 자 그러면 당권 도전 정청래 대표 당권 도전 한다 안 한다.
0: 100%죠. 지금 네. 이렇게 됐는데.
1: 근데 네. 그러면 정청래 대표는 본인 개인이 아니고 누군가 뒤에서 또 떠받치고 있다.
0: 세력의 대표일 뿐이죠.
1: 나올 수밖에 없네요.
0: 아, 그게 아까 말한 대로 저 우리 문재인 대통령 조국 그리고 저 뭐냐 친문 친명 586 이런 사람들이에요. 전통적 구민주당 앙시행 레짐입니다. 이거 지금 총 집결했어요.
1: 네.
0: 오죽하면 정청래 대표하고 유시민이 연합했겠습니까? 두 사람 아시죠? 여기 지금 김상일 남아평론가 생생한 증언인데 유시민과 정청래는 서로 저 불구 대천의 원수였습니다. 유시민은 친노 핵심 네. 그리고 저 누구죠? 그 정청래는 정동영 친 정동영 핵심 친노와 정동영은 아주 그 불구대천의 원수로 싸웠는데 그 각적 대표자였습니다. 둘의 싸움은 정말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싸우는 거 이상이었어요. 돌연 최근에 화해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친명으로부터 당권을 뺏어오겠다는데 둘이 합치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유시민 이분이 저 뭐죠? 노무현 재단 지금 상임
1: 고문인가?
0: 그것도 지금 관두고 참전한 겁니다.
1: 네.
0: 피튀기는 아마겟돈인데요.
1: 네.
0: 아마겟돈 좋습니다. 그런데 아마겟돈 이전에 집권당 대표로서 정말 1인 1표 훼손된 곳이 어딥니까? 올림픽 공원으로 가서 국민들부터 위로하고 대책을 세우십시오.
1: 자, 제가 짧은 퀴즈를 두 분한테 한번 낼게요. 김상일 평론가님.
2: 네.
1: 이재명 대통령이 18일에 귀국합니다.
2: 네.
1: 정청래 대표가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2: 나가고 싶다.
0: 네.
1: 나가고 싶다?
0: 네.
1: 근데 어쨌든 화면에 이 사각 안에 네. 직사각형 안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0: 안 들어간다.
1: 안 들어간다?
0: 아니 왜냐면
2: 못 들어간다.
0: 못 들어간다. 네.
1: 또 오지 말라 그런다?
0: 뭐 제 생각에는
1: 네.
0: 오지 말라는 소리까지 내가 해야 되겠니?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대통령이 신호를 이틀 연속 줬어요. 기자회견 때 이번에 우리 선거 승리한 거 아니다. 아, 성공한 거 아니다. 그래서 가로 열고 당의 책임 있다 했어요. 그 다음날 뭐 했습니까?
1: 네.
0: 공항에서 정청래 대표를 뺐는데 저는 이게 정청래 대표가 환송하지 못했다가 아니고요.
1: 네.
0: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를 거기서 환송한 거예요. 빠이빠이. 이제 우리 다른 길 갑시다. 빠이빠이. 그러고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공항에서 우리 빠이빠이 했는데 왜 공항에 또 나오게 해요?
1: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말도 있잖아.
0: 그 미우니까 전 이제 다시는 안 만나지 마세요. 이걸 오늘 저는 딴 사람들은 이현주 최고위원이 그때 했잖아요. 영린을 건드렸다고.
1: 네. 자 이제 귀국길에 나온다 안 나온다 해서 안 나온다 혹은 못 나온다로 네. 대답을 두 분이 해 주신
0: 네,
1: 거예요.
0: 네, 네, 네. 네.
1: 자 아까 유시민 작가 얘기를 하셨는데
0: 네.
1: 그 노무현재단 상임고문에서 이제 사임했어요. 이제 해촉이 됐는데 그 과정을 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원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더라고요. 네. 아니 5년 전 이사장에서 물러났는데 노무현 재단 만든 영상 대부분이 유시민 작가로 채워져 있고 네, 이거 네, 네. 이거 어찌 자기 사적인 어떤 네. 그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재단을 이용해도 되냐 하니까 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또 그 무게가 있잖아요.
0: 그럼요.
1: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아이고 나 이게 나오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왔거든요.
0: 예.
1: 자 그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찬호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큰 전쟁에서 유시민 작가는 온몸을 바쳐 정청래 대표를 지원할 걸로 보세요. 김상일 평론가님.
2: 지금 유튜브 상황 정치를 하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1: 예, 예.
2: 그분들이 현실 정치에서 떠나 있어 보이지만
1: 네.
2: 실제 뒤에서 수렴청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본격적인 활동을 안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수렴청정이 어려워지면 그냥 은퇴를 하고 저기 낙향을 해서 텃밭을 가꿀 것이냐
1: 네.
2: 그렇지 않죠.

0: 하는 거를 만드는 데 좀 집중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 지금 보면은요 있는 레거시도 전부 다 본인들이 풀 뜯어 먹듯이 염소가 무슨 네? 뿌리까지 갉아 먹듯이 레거시의 뿌리를 다 갉아 먹는 것 같아요.
1: 민주당이 네. 되게 안 좋아요.
2: 강찬호 의원님 네. 시간은 네. 딱 20초 네. 남았는데 네. 586, 686 네. 지금 네. 586, 이런 관리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1: 아니 지금 저 말 그대로 낙향해서 저 그야말로 저 뭐 저 우리 후배들한테 네. 그 농사짓는 모습 좀 보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 2030 이번에 민주당에다 등 돌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시민 이런 분들 60대 이런 분들 계속해서 이제 양생 레진 구축하면요 민주당은 더 점점 더 젊은이들한테 멀어지는 그런 정당으로 전락할 겁니다. 저는 그거 확인할 수 있어요.
2: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네. 뉴스 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9살 규리미는 중증 뇌병변 1급 장애와 뇌전증을 앓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어려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혼자 버틸 수가 없는데요. 그런 규림이 곁을 지켜온 건 바로 할머니입니다. 아픈 규림을 위해 병원과 식당 청소일을 하며 긴 세월을 버텨온 할머니. 설상가상으로 몇 달 전 급성 호흡곤란으로 기관 절개술까지 받은 규림이는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두 번 있는 면회날, 할머니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히는 규림이. 아픈 손녀를 병실에 남겨둔 채 돌아서야 하는 할머니의 마음은 오늘도 무너져 내립니다. 규림이가 조금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치료받고 할머니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KBS 58분 날씨.
2: 오늘 전국이 가끔 구름 낀 가운데 낮 동안 일사가 강해 낮 최고 기온이 대부분 30도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평년 기온은 크게 웃돌았고요. 서울을 포함한 중부와 전북에서 올 들어 가장 높은 일 최고 기온을 나타냈습니다. 어제의 기록을 다시 쓰는 일이 종종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어제 여주에서 오늘 35.3도, 서울 서초도 35도를 기록했고요. 청주와 광주 각각 32.8도를 보였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 30도 이상인 날이 잦겠고 최고 체감온도 31도 안팎, 영남 내륙은 33도 안팎을 유지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높은 구름이 지나면서 저녁까지 중부와 호남에 소나기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5에서 20mm 정도 되겠고요. 제주에는 내일까지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내일 오전부터 모레 사이에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또 예보되어 있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 또 일부 지역은 우박이 떨어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는 제주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동해상에 안개가 짙겠습니다. 내일도 서울 30도 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 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1: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서울올림픽공원 봉쇄 집회가 열흘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체육단체가 오늘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막아서면서 또다시 불발됐습니다. 여야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회 국정조사 계획서를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데에 합의했습니다. 국정조사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아 45일간 활동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재선거 소청 결정에 더불어민주당은 정략적 폭주를 멈추라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참정권 훼손 영향을 따져봐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소청 결정에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전자 서명을 마쳤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서명식이 열리는 오는 19일부터 호르무즈 통행료가 없을 것이며 제재 완화는 이란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서해 피격 당시 자진 월북을 시도했다는 수사 상황을 발표해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2: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3: 지방선거 이후 여야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당대표 책임론이 제기돼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선거 이후 그리고 당대표 경선을 앞둔 민주당 상황은 어떤지, 선관위 투표용지 부실 사태는 국회가 어떻게 풀어갈지, 또 후반기 여야 국회 여야 관계는 어떻게 풀어갈지 장철민 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장철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장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3: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3: 선관위 사태 이게 뭐 수습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야는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 국정조사 특위 이제 여야 동수로 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네요.
4: 네. 오늘 합의가 돼서 목요일 날 처리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전에 이 조사 대상을 국민의힘에서 너무 뭐 많이 넓히자, 뭐 특히나 무슨 청와대까지 해야 된다고 이런 식의 조금 이상한 이야기들이 있다가 그래도 다행히 잘 합의가 돼서 국회가 조금 빠르게 국정조사를 진행하게 돼서 다행이고요. 뭐 사실 이번에 이제 선관위 부실 이 행정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여야 의지가 뭐 양쪽 다 분명했던 것만큼 정말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 그래요.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뭐 조사 대상에 청와대 포함하자 이것도 이제 야당이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어쨌든 조사 대상 이런 것도 다 합의를 하신 거네요.
4: 뭐 합의가 됐으니까 오늘
3: 그렇죠?
4: 이제
3: 개설을 이제 채택하기로 한 거죠.
4: 네.
3: 자, 국민의힘이 6개 지역 재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이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민주당도 이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6개 지역 선거 소청 여기 대해서는 장철민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4: 뭐 저도 기사 듣고 뭐 다른 기사를 봤더니 오세훈 시장이 가장 먼저 반발을 한 것 같더라고요.
3: 맞습니다.
4: 오히려 이 장동혁 지도부가 본인들의 빈약한 입지 때문에 정략적으로 지금 사태를 오히려 이용하고 있다라는

0: 기본이 오세훈 시장이 하던데 실제로 자가당착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이번 사태를 정말로 엄중하게 생각하는 건 국민들의 참정권 훼손이라는 정말로 대단한 이 헌법적 가치가 훼손됐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1: 예,
0: 그러면
1: 예.
0: 사실 그런 어떤 참정권 훼손이 실제로 이루어진 곳에서 뭐 선거소청을 하든 말든 뭐 그런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고 그냥 단순하게 뭐 이제 국민의힘이 선거가 잘 안 된 지역이라고 넣고 뭐 잘 된 네. 지역은 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그 합리성과 이런 객관성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납득하시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1: 네네.
0: 그냥 단순하게 투표 용지가 부족했던 곳으로만 따지면 뭐 예를 들면 대구나 뭐 경남 같은 경우도 있지 않았어요.
1: 대구하고 경남도 있죠.
0: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 방식으로 사실 일종의 약간 소청 대상 지역을 선택한다던가 하는 건 지금 사실은 오히려 이 엄중한 사태를 정말로 정치적인 악용을 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정말로 참정권 훼손이 있었던 곳에 대한 정말로 확실한 국정조사, 뭐 필요한 특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번 사태를 정말 제대로 접근해야지 오히려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이 문제를 자기네들의 어떤 정치적인 이익의 도구로 삼는 것은 참정권 훼손 문제를 정말로 오히려 더 격화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어떤 여섯 개 소청에 대해서는 뭐 저희 원내 지도부뿐만 아니라 어떤
1: 네.
0: 어떤 선택 문제에 있어서도 좀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1: 네. 자, 그리고 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위철한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죠. 이제 노태학 위원장이 사퇴를 했으니까요. 직무대행과 이재명 대통령이 뭐 사법시험 동기다 뭐 거론하면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더 확실히 이 부분에 이번에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더 이게 책임을 확실히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국민의힘이 다른 의원도 위철한 직무대행 수사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0: 사실 뭐 이번 중앙선관위 위원뿐만이 아니라 중앙선관위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당연히 굉장히 책임이 큽니다. 뭐
1: 네.
0: 수사도 이루어져야만 하고요. 근데 뭐 이 위철한 위원에 대해서 딱 찍어서 뭐 이제 대통령하고 사실 동기라는 이유만으로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정말 되게 저열한 정치 공세 같고요.
1: 네.
0: 실제로 중앙선관위 모두가 어떻게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에서 자유롭겠습니까? 중앙선관위 모두가 훨씬 더 큰 책임을 느껴 하고 또 필요한 수사와 조사들이 분명히 있어야만 하고요. 그렇기
1: 네.
0: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정권 훼손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저희가 조사하고 접근하고 수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정말 이게 무슨 한 명 사실 동기라는 이유로 인신공격을 하는 건 지금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오히려 사실 정말로 우리가 민주주의의 원칙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안을 조금 라도 대통령 깎아내리기를 할까 뭐 어떻게 하면 정치적으로 써먹을까에만 처한이 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1: 그래서 장동혁 지도부가 어저께 이제 뭐 오후 늦은 시간에 이제 막 긴급 최고위를 열어서 그걸 이제 의결을 했는데 사실 상당수의 국민의힘 그 뭐 소장파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이 부분을 되게 부당하다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론 수렴도 제대로 안 됐고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그 입지를 위해서 이걸 활용해서 저기 본말을 좀 호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그 18일에 의총을 한다 그러니까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자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가 의결한 거니까 이게 당론처럼 돼버렸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0: 그러니까 원래 이제 참정권 훼손에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실은 재선거를 너무 광범위하게 하게 되면
1: 네.
0: 오히려 이번 중앙선거에 참여한 국민들이 정말로 소중한 그 표 행사가 다시 무효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참정권 훼손이 있었다고 우리 국민 전체의 참정권을 다시 어떻게 보면 이 더 큰 훼손을 하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한 토론 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 네.
0: 그런 것들을 어떤 논의도 없이 그냥 장동혁 지도부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려고 하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연히 그런 이 논란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1: 네.
0: 당연히 그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뭐 저희가 사실 국회가 정말로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는 공간으로서 이 청적권 해소 문제를 얼마나 엄중하게 다뤄야만 합니까? 그러면 그 내용이나 대상이나 그 방식이나 정말로 민주주의 원칙을 살리는 방향으로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하는 거죠.
1: 네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투표 못한 사람들의 참정권 당연히 이제 그거 보호하고 그거를 다시 뭐 살리려면 살릴 수 있는 방안 이런 거를 만약에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느 일부 투표소에서 문제가 돼서 한 뭐 구의원이나 이런 분들의 당락의 그 수치를 볼 때 이건 정말 수치상으로도 당락이 영향을 끼쳤다 하면 어느 특정 투표소 있잖아요. 그런데 네네. 한두 군데 정도는 만약에 그게 있다면 이것도 그 이제 고려를 하고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게 투표 못한 분들 그분들의 참정권도 중요하지만 이미 한 표를 행사한 그 많은 사람들의 참정권도 보호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예, 침해될 네.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가면?
0: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물론 토론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참정권 훼손이라고 하는 걸 수량적으로 판단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한 명의 참정권이라도 정말로 훼손되었다고 하면 저희가 정말로 재선거든 뭐든 토론해볼 여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1: 네.
0: 참정권 훼손이라는 게 뭐 숫자가 얼마냐 이게 진짜로 뭐 선거 결과에 영향 미쳤냐 안 미쳤냐보다 사실은 정말로 참정권 훼손의 정도나 아니면 우리가 그걸 어떤 식으로 민주적인 원칙으로 만들어 가실까가 토론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1: 네.
0: 이번에 저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실은 그런 어떤 뭔가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나 토론 없이 사실은 정치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자체가 우리가 그렇게 토론할 수 있는 영역조차도 없애버리는 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이 오히려 민주적인 원칙에 따라 우리가 이번에 훨씬 더 잘 조사하고 엄정하게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1: 그래요. 자 원구성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선관위 사태 하나 그러니까 하나 그냥 정리를 하고 지나간다면 이 처음에 이제 투표 용지가 부족하다 그랬을 때 의원님도 되게 놀라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지난 대선 때도 그 부족해가지고 실제로 현실화되진 않았지만 급하게 이제 투표 용지를 다시 갖고 간 이런 조짐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0: 네네.
1: 자 이번 투표 용지 부족 사태를 보고 그 이후에 심지어는 뭐 대구 선관위에서는 무슨 골프하는 장면까지 뭐 여러 가지 그 경중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총체적인 모습을 보면서 저기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떤 좀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 선관위를 어떻게 이 선관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서요.
0: 그러니까 선관위가 정말 해체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전 국민이 거의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네.
0: 실제로 어떤 감시도 받지 않고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조직이 당연히 여러 가지 부실과 부조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데에서도 이번에 너무 명확하게 확인이 됐고요.
1: 네네.
0: 그래서 사실 선관위를 어떤 식으로 재설계해야 된다는 건 앞으로 국정조사나 국회 논의를 통해서 점점 발전해 나가긴 하겠지만 명확한 원칙은 확실히 견제되고 감시되고 이 선관위 행정이나 선관위 사무라는 게 명확하게 국민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그 원칙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1: 네.
0: 저희가 앞으로도 사실 이번에 저희가 선관위를 재설계하는 어떤 제도 개편을 한다고 해도 또다시 어떤 감사나 견제나 뭐 이런 부분들을 받지 않는다면 이번에는 투표지 부족 사태였지만 다음에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1: 네.
0: 그래서 항상 감시받고 항상 이 국민들이 이 선관위의 사무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분명히 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자. 약간 주제를 바꿔볼게요. 의원님 지금부터.
0: 네네.
1: 원구성 관련해서도 이제 여야 입장차가 여전히 있습니다. 원구성도 사실 당면 과제인데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맡아야 한다 하면서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포용 큰 그릇 이렇게 언급한 거를 여당이 그거를 맞다고 생각한다면 법사위원장을 야당에게 줘서 견제와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이제 야당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0: 사실 지금 국민의힘이 그 협상 파트너로서 굉장히 어려운 상대입니다.
1: 아,
0: 저희
1: 그래요?
0: 입장에서는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방금 뭐 선관위 이슈처럼 정말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정치적인 일들을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입법과제나 국정과제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말로 국민들을 위한 어떤 뭐 일종의 뭐 반대나 뭐 공격이 아니라 네. 정말로 정략적으로 모든 법에 대해서 사실 반대하거나 발목잡기를 하면 저희 이재명 정부 지금 정말 중요한 2년차, 3년차에 저희가 해야만 한 일들이 굉장히 큰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저희가 법사위원장만큼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사실 저희 당에서도 원칙을 가지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줬을 때 정말로 뭐 거의 모든 게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너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저희 지도부뿐만 아니라 법사위원장 문제는 뭐 너무 당연히 저희 민주당에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거의 뭐 저희 의원들 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자, 지금부터는 민주당 내 상황 오늘의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를 좀 요거 요목조목 우리 장철민 의원님한테 여쭤볼게요. 장철민 의원님 지난주였나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대표 책임론 사퇴 뭐 이런 거 좀 거론하신 거를 제가 봤거든요.
0: 네네.
1: 자, 그런 것들의 어떤 맥락 이런 거를 이제 좀 여러 가지 질문으로 여쭤볼 텐데
0: 네.
1: 이재명 대통령이 SNS 통해서 집권 여당은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뭐 네. 결속도 강조를 하시고 그다음에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지방선거에 대해서 이제 평가도 하셨어요. 그다음에 순방 이렇게 출국하시면서 어쨌든 정청래 대표는 없었고 김민석 총리는 있었고 여러 가지가 정청래 대표에 대한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보십니까?
0: 뭐 정청래 대표에 대한 메시지라고 보기보다 저희 네네. 민주당에 대한 메시지는 너무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네네. 저희가 사실은 이번 선거를 수치상으로는 패배했다고 하기 어렵지만 네. 정서적으로는 정말 참패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고 있는 게
1: 네.
0: 서울 선거처럼 굉장히 중요한 선거를 질지 모르고 졌잖아요.
1: 네.
0: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질 줄 알면서도 졌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1: 네.
0: 또 사실 정말로 뭐 서울시장 선거가 어려워지는 과정이었다면 정말로 중앙당 차원에서 저희 모든 이 당력을 집중해서 서울 선거에 대한 대책과 전략 수정과 뭐 이런 것들을 마련했어야 마땅하고요. 이제 그런
1: 네네.
0: 것들이 없었던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 책임론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1: 예예.
0: 사실 저희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선거라는 거는 시민들의 의사를 정말로 너무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이 결과인데
1: 네.
0: 저희가 시민들의 생각을 전혀 읽지 못한 거잖아요. 또 시민들의 생각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성찰도 하고 있지 않은 거고
1: 네.
0: 그러면 당연히 이 당은 바뀌어야죠. 당이 아, 이 시민들이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말로 비판적인 평가를 하고 계시구나. 그럼 우리가 무엇을 바꿔나갈 것인가에 대한 성찰적인 태도를 가져야만 하는데
1: 네.
0: 그것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님도 이 책임의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 네.
0: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1: 네.
0: 저도 사실 의총에서 이야기한 맥락도 그런 의미였습니다. 지금 사실 국민들께서는 명확하게 이 저희 당에서 아주 비판적인 평가를 하신 건데
1: 네.
0: 그거에 대해서 어떤 성찰도 하고 있지 않은 거는 뭐 지도부 포함 사실은 저희 뭐 국회의원들이나 당에서 일하고 있는 뭐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 모두가 당연히 느껴야만 하는 일이고 반성해야
1: 네.
0: 하고 우리 당이 앞으로 이 국정을 해나감에 있어서 그리고 다음 뭐 총선이나 이후에 큰 선거들을 준비함에 있어서 변화에 대한 새로운 비전에 대한 고민들이 분명히 있어야만 한다라는
1: 네.
0: 이야기를 했던 거죠.
1: 그래요. 자, 그래서 당대표이기 때문에 책임도 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의 또 뉘앙스도 그 내포에 대해 있는 것 같아요. 책임론은.
0: 아,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1: 그렇죠?
0: 저희가
1: 예.
0: 책임에 대해서 뭐 저희 국회의원들은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1: 예,
0: 뭐
1: 예.
0: 국정감사 같은 거 하면 뭐 장관이나 기관장들한테 그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책임에 대해서는 되게 별것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오히려 회피하고 하면 저희가 국정을 하면서 뭐 이제 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책임이라는 게 얼마나 왜소해지겠습니까?
1: 네.
0: 저희가 저희의 책임에 대해서 더 엄중하게 생각하고 특히나 저희 당과 관련된 우리의 일에 대해서는
1: 네.
0: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 뭐
1: 네.
0: 저희도 사실은 국회에서 뭐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게 뭐 의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1: 네.
0: 이야기들을 한 거죠.
1: 네. 자, 그리고 이제 당대표가 선거 전체 결과에 그 가장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 이거는 부인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0: 네네.
1: 이른바 정청래 대표와 친한 이른바 친청계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런 분들은 서울시장 정청래 대표 때문에 진 거 맞아? 한동훈 당선된 거 정청래 대표 때문에 당선됐나? 뭐 이러면서 약간 이재명 대통령이 뭐 책임이라 그럴까요? 그런 뉘앙스가 좀 있더라고요. 이렇게 취재를 쭉 네. 해보면.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모든 걸 정청래 대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뭐 덮어쓴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오롯이 다 책임을 진다? 이게 맞느냐? 이런 항변도 있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저희가 크게 보면 네. 저는 사실 이번 지방선거에 가장 저희가 실패했던 일은
1: 네.
0: 높은 대통령 지지율을 실제로 지방선거 표로 연결시키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1: 네네.
0: 분명히 대통령 지지율은 뭐 특히나 선거 뭐 대부분의 기간에 거의 뭐 60%를 상회하는 수준을 굉장히 높게 나타났는데
1: 네네.
0: 저희가 그것들을 우리 각 후보의 표로 만들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정말로 선거를 이 잘 치르려면 왜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가
1: 네.
0: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표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를 전체적인 우리 당의 정말로 큰 어떤 캠페인의 전략과 방식으로 연결시켜줬어야 됐거든요.
1: 네네.
0: 그러니까 그게 실패한 건데 뭐 대통령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진짜 너무 어이가 없는 일인 거죠. 사실 네. 대통령이 잘못해서 이번 지방선거가 문제가 생겼으면
1: 네.
0: 대통령 지지율이 먼저 빠지고 사실 지방선거가 망가졌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0: 그리고 전국적으로 사실은 완전히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저희 충청도는 사실 또 그랬던 거는 아니거든요.
1: 예, 예.
0: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어떻게 보면 중앙당이 뭔가 뭐 정청래 대표가 지금 여러 가지 이 책임 회피를 하다가 계속 말이 꼬이는 상황에서
1: 네.
0: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이 대통령 탓까지 하게 되는 상황까지 간 게 아닌가.
1: 네.
0: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사실은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성찰적으로 바라보고 우리 일반적인 시민들이나 지지자들이 느끼는 그런 어떤 이 어떤 감정과 그런 어떤 분노에 공감했으면 이렇게 무리수를 두지는 않지 않았을까 싶기도
1: 네.
0: 합니다.
1: 그래요. 그 정권은 짧다. 이 발언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발언에 대해서 당내 분위기는 또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0: 정말로 정권을 뗄다 발언이 지금 정청래 대표에 대한 굉장히 큰 어떤 비판적인 생각과 어떤 의미에서는 거의 분노를 만들어낸
1: 네.
0: 이야기였죠. 실제 뭐 야당 대표나 할 수 있다는 얘기를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
1: 네.
0: 공유하고 실제로 야당에서 정권을 짧다는 얘기로 어떻게 보면 거의 조롱하듯이 막 이
1: 네.
0: 공감의 메시지를 내고 막 하지 않았었습니까?
1: 네.
0: 사실 저희가 정권은 짧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 뭐 청와대와 당과의 뭐 어떻게 보면 지금에 있는 수준의 관계보다도 꼭 갈등이 엄청나게 큰 것처럼 이렇게 메시지를 할 게 아니라
1: 네.
0: 정말 본인 스스로들의 책임에 대해서 훨씬 더 엄중하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1: 네.
0: 했다면 지금처럼 오히려 당과 이 당내에서의 갈등들이 커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1: 네.
0: 지금 당 내에서 생기는 갈등의 굉장히 큰 부분은 사실 정청래 대표가 직접 만들고 있다라고
1: 네.
0: 생각이 들어요.
1: 그래요. 자, 그러면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가장 최근에 어떤 약간 논란이 있었던 대표적인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보안수사권 완전 철폐, 1인 1표제, 당원 주권주의 이것도 뭐 보통 때 들으면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지금 이 시기에는 이것도 연결이 되는 얘기일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0: 그렇죠. 사실 뭐 예를 들면 보안수사권 문제 같은 경우에도
1: 네.
0: 당내에서 지금 논의하기가 되게 적절한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 네.
0: 원구성이 되지 않아서 당장 저희는 지금 법사위원 등 법사위 간사, 법사위원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1: 예, 예.
0: 그러면 사실은 지금 당 내에서 이런 부분들이 뭐 논의되고 정부와 협의되고 하는 게 일종의 약간 짧지만 공백기나 다름이 없는데
1: 네.
0: 지금 사실은 당대표가 그런 메시지를 한다는 건 정치적으로 그냥 이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사법개혁 이슈와 이런 정책적인 토론 문제를 어떻게 보면 본인의 정치로 활용할 뿐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로 저희가 차분하게 이 당과 정부에서 차근차근 해야 되는 일조차 정치에 이렇게 활용하면서 어떻게 보면 더 문제를 일으켜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고 1인 1표제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당원 주권을 확대하고 실제로 당이 이 당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받아들여서 당 운영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당내 민주성의 확대라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네. 오히려 사실은 선거 과정에 이렇게 활용되다 보니까 뭐 이게 오히려 되게 막 문제인 것처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1인 1표제, 뭐 당원 주권,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법개혁, 검찰개혁 이슈들 모두 다 중요한 가치고 저희 당에서 굉장히 차분하게 토론되고 네.

0: 분명하게 속도감 있게 집행되어야 되는 거는 맞지만 이게 지금 지도부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절대 안 되기도 합니다. 또 그만큼 네. 중요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1: 자, 조승래 사무총장은 정청래 대표가 임명한 사무총장입니다. 기자간담회에서 뭐 선거평가위원회 구성하겠다 요 얘기를 하면서 정부 인사들의 메시지와 행보가 여론에 미친 영향까지 포함해 평가하겠다. 그래서 가장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떠올린 사람이 김민석 총리가 총리직 사퇴 및 당권 도전 이런 게 지방선거 이 선거전 와중에서 그 불거져 나와가지고 그게 뭐 좋은 영향을 미쳤겠냐는 취지로 사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이제 미묘하고 그 그런 주제지만 사실 김민석 총리가 총리직 그만두고 당으로 돌아온다 그랬을 때 대통령이 되게 약간 격려성 이렇게 칭찬 성과도 좋았다 이렇게 해줘서 와 이게 대통령한테까지 연결되는 얘기 아니야 이런 또 기자들이 또 추리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해석도 하고 그랬는데 조승래 사무총장의 이런 발언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0: 되게 위험한 이야기죠. 사실 저희가 정부 인사라고 하면 다 뭐 저희 민주당 출신들에 대한 이야기일 텐데
1: 네.
0: 저희가 사실은 특히 정부에서 공직을 맡고 있으신 분들은 선거 과정에서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정한 이 중립도 지켜야만 하는 거고 여러 가지 또 법적인 원칙적인 제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말로 이 구체적인 메시지 하나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네. 문제가 되면 된다고 아니면 도움이 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부적절한 거죠. 그러면 사실은 그 자체를 정말로 평가할 거냐 안 할 거냐가 문제가 아니라
1: 네.
0: 굳이 이런 언급을 당의 사무총장이 해야 되느냐가 사실은 더 문제가 있는 거죠.
1: 네.
0: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조승희 총장이 김인석 총리를 공격하려는 의도를 명확하게 가지고 당 사무총장이 이런 얘기를 이 평가위원회 관련돼서 한 거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사실은 당원들이 이번 전당대회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하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기름을 부어버리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1: 네.
0: 정말 불필요한 당내 갈등을 만들어내는 당내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는 그런 이 메시지라서 저는
1: 네.
0: 사실은 이 이야기 자체의 의미보다
1: 네.
0: 이 사무총장이 사실은 이런 언급을 했다는 이런 어떤 뭐 형식이나 가장 앞에서 김민석 총리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는 이런 일이 너무나 잘못된 일이다라고 네.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 이재은 대변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대표 이렇게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비난을 많이 했는데 보니까 대통령이 그러신 건가 했다가 본인의 이제 본인은 그게 아니라고 이제 해명은 했는데 우리
0: 네.
1: 대통령은 안 그런다 이런 취지를 얘기했는데 논란이 돼서 논란 일으킨 점에 대해서 사과하고 이제 사퇴를 했거든요. 근데
0: 네.
1: 그게 친정청래계 그쪽 의원들이나 인사들 사이에서는 김민석 총리에 너무 힘을 실어주고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는 이거 당대표 나오지 말라는 건가? 당대표는 뭐 어쨌든 전당대회 나가서 당원과 국민들의 선택받고 이제 판단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또 약간 반발이라 그럴까요? 그런

0: 방금 사실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서를 공유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네. 들 정도로 어떻게 네. 저렇게 이 지금 뭔가 이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고 네. 있지 하는 게 정말로 큰 걱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뭐 김민석 총리나 뭐 대통령하고 싸우는 게 정말로 부적절한 상황인 거잖아요. 네. 우리 당 내에서 우리 당이 어떻게 보면 이번 국민들의 눈높이에 모자란 점이 있으면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네. 정말로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저희가 바꿔나갈 수 있는 일들을 새롭게 발견하고 반성하기에도 시간도 모자라고 사실 저희가 이번에 그만큼의 큰 충격을 받았던 상황인데 네. 그거를 정말로 오히려 자꾸 시선을 이 대통령이나 총리나 이렇게 외부로 돌리는 그런 정서를 지금 지도부가 공유하고 있다면 정말로 너무나 잘못하고 있는 거죠. 네. 사실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지금 사퇴해야 된다 뭐 그런 수준의 일이 아니라 정말로 지금 저희 그런 지도부를 하고 있는 자격이 없는 일인 거고요.
1: 네네. 자, 여론조사 하나 볼게요. 에너지 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1일부터 이틀 동안 1,002명 대상 무선 장도 자동 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대통령 지지도도 좀 떨어졌고요. 국민의힘 지지도는 44.3%, 민주당은 38%, 6.3%포인트 차이인데 이게 오차범위가 3.1이더라고요. 그래서 다화하면 6.2여서 오차범위를 살짝 벗어났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자 지지율 뭐 역전이라 그럴까요?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의원님?
0: 그냥 뭐 저희가 잘못해서는 거죠. 뭐 실제로 뭐 국민의힘이 최근에 잘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네. 사실 지지율이 역전됐다고 하면 저희 민주당의 책임인 거죠. 근데 제가 진짜 뼈아프게 생각하는 건 네. 어떻게 보면 선거로서 국민들께서 의사표현을 하신 건데 네. 그거를 우리 당에 사실은 명령을 하신 거나 다름이 없는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 예, 예.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뜻을 들은 척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 제가 그냥 보통의 국민이라도 네. 지금 민주당에 실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뭐 잘 이 선거 결과가 좋은 지역은 좋은 지역대로 아니면 네. 문제가 있었던 데는 문제가 있었던 대로 아니면 전체적인 어떤 선거에 대한 결과면 선거에 대한 결과인 대로 저희가 사실 할 수 있는 일들을 정말로 훨씬 더 진중하게 찾아가고 그거에 맞는 태도들을 보여줬다면 네. 사실 수치상으로는 지방선거가 뭐 사실 엄청나게 그렇게 뭐 문제가 된 건 아니라고 뭐 지도부가 주장하고 있긴 하지만 네. 뭐 그런 결과에 이렇게까지 지지율이 빠질 일도 아닌 거잖아요. 예, 이거는 예. 사실은 저희가 국민들이 분명히 주신 메시지를 어떻게 보면 애써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더 실망하시는 결과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렇게 보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한 사람으로서 맞는 자세다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자, 한성숙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국이 이제 열릴 텐데 뭐 재산 문제 이런 것 좀 거론될 것 같은데 어떨 걸로 전망하신지 이건 짧게 한 말씀해 주세요.
0: 뭐 재산 문제 뭐 재산 많으신 거는 그 뭐 재산 형성 과정이 너무나 정상적이었다는 거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장관직을 네. 하시면서 제가 산자위에서 지켜봤는데 네네. 굉장히 유능하세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감대가 분명히 있을 거고 아주 수월하게 통과될 거다라고 예상합니다.
1: 네.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여야 관계는 갈수록 최악이다. 뭐 이런 평가를 내놓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 여당은 야당이 계속 발목 잡기 한다. 야당은 여당이 항상 독주한다. 이렇게 서로 비판을 하고 있어요. 바람직한 여야 관계는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할까요?
0: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도 네. 가장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저희가 사실 이번에 선관위 국정조사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함께 이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의자들을 잘 찾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네. 이번에 이제 뭐 여야 다 어떻게 보면 원구성 이후에 이 국회 하반기로 맞아 나아가는데 네. 공동의 의제를 발굴한 노력들을 그래도 한 개씩이라도 하다 보면 그래도 조금씩이라는 또 이 여야가 좀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저부터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철민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0: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김도형 한국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도형 기자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미국과 이란이 종전협상 타결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죠?
1: 예, 한 5%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오. 일단은 그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가 배럴당 83.2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해서 4.9% 하락을 했고요.
0: 네.
1: 그리고 7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도 배럴당 80.75달러로 4.8% 내려왔습니다. 두 유종 모두 이란 전쟁 개전 초기였던 지난 3월 10일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JD 벤스 부통령 그리고 이란의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종전 협상 타결을 발표하기 전날에 양해각서 MOU에 전자서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식 서명식은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MOU에 따라서 양국은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향후 60일간 핵 문제 최종 합의와 미국의 대이란 제재 완전 해제 등을 두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0: 네, 호르무즈 해협 통행 문제. 이거는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1: 일단은 호르무즈 해협을 60일간 통행료 없이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유예 기간이 지난 이후에 통행료 징수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0: 일단 60일만 안 낸다. 네. 그다음에는 더 논의해서 결정한다.
1: 네, 60일 동안 논의해서 결정할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네, 미해결 상태 남아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호르무즈 통행료가 영구 면제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란은 협상이 끝나면은 해상 서비스 제공 대가 명목으로 수수료를 걷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공급망이 언제 정상화되느냐는 문제잖아요. 아부다비 국영석유공사의 술탄 알자베르 CEO는 분쟁이 종료돼도 전쟁 전 물동량의 80%를 회복하는 데만 최소 4개월 그리고 완전 회복은 2027년 1, 2분기 이전에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이 곧바로 유가의 완전한 정상화로 이어지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에서는 새로운 가격 지지선이 배럴당 75에서 80달러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0: 네. 당장 뭐 체감되는 변화 이건 것 같아요. 항공권 유류할증료 인하입니다. 언제부터 얼마나 떨어집니까?
1: 일단 7월부터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가요. 19단계가 적용이 되는데요. 한 네. 20% 정도 떨어진다고 보시면 그래요. 됩니다.
0: 지금까지는 얼마 적용됐었는데요?
1: 27단계였거든요. 그래서 8개단 떨어진 겁니다.
0: 그러네요.
1: 예, 유류할증료 산정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항공료 평균값이 지난 4월 16일에서 5월 15일 사이에 네. 갤런당 410센트 수준이었는데요. 5월 16일에서 6월 15일에는 338센트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이번 달 노선에 따라서 편도 기준 6만 1,500원에서 최대 45만 1,500원의 유류 할증료를 부과를 했는데 다음 달에는 4만 6,400원에서 34만 4,000원으로 내려가거든요. 이제 가장 비싼 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10만 7,500원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항공업계로서는 비상 경영 체제를 일부 풀 수 있는 호재가 되고요. 특히 여름 휴가철이 있잖아요.
0: 네. 이제
1: 항공 수요 회복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JTBC 포함한 중앙그룹 5개사가 기업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곧바로 자산 그리고 채권을 동결했죠.
1: 예, 서울회생법원 회생 2부가요. 어제 중앙그룹 지주사인 중앙홀딩스를 비롯해서 JTBC, 콘텐트리 중앙, 메가박스 중앙, 중앙 P&I 등 5개 회사에 대해서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요. 보전 처분은 회사 측이 회생 절차를 개시하기 결정 전에 자산을 처분을 해서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이렇게 갚도록 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고요.
0: 네.
1: 포괄적 금지 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강제 집행이나 가압류 그리고 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회사 자산과 채권이 양쪽이 동시에 이제 묶이게 되는 겁니다. 회생법원은 5개사 사건을 모두 회생 2부에 배당해서
0: 네.
1: 한 재판부에서 일괄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기업인 중앙일보는 법정관리가 아니라 워크아웃 그러니까 기업 재무구조 개선 절차를 별도로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박장희 중앙일보 대표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계열사와는 경영적으로 분리된 독립법인 이라면서 워크아웃은 계열사 리스크를 선대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자구 노력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0: 그래요. 좀 약간 다소 놀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된 겁니까?
1: 일단 발단은요. 지난 12일에 JTBC가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0: 네.
1: 채무 불이행 디폴트를 선언한 겁니다.
0: 그랬군요.
1: JTBC 측 설명은 디지털과 OTT 중심으로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TV 방송 광고 시장이 크게 위축된 영향이라는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무리한 스포츠 중계권 베팅도 부담을 키웠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올림픽과 2030년까지의 월드컵 중계권을 약 7천억 원에 일괄적으로 매입을
0: 큰 돈이죠.
1: 예, 매입을 했는데 지상파 재판매가 KBS 한 곳에 그치면서 비용 회수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은 약 1,900억 원 수준인데 KBS만 이제 매입을 하는 거죠.
0: 네네.
1: 디폴트 선언 이틀 뒤에 그 중앙홀딩스와 콘텐츠리 중앙, 중앙 P&I, 메가박스 중앙이 회생 신청을 했고요. 어제 JTBC도 회생 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대외 경제 여건 악화와 신용 등급 하락으로 인한 자금 경색 등 여러 이유로 오늘의 불가피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채권자와 주주 등 이해 관계자에게 진심으로 사죄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중계 같은 회사 본연의 업무는 네. 중단 없이 정상 운영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다만 신용평가사들이 JTBC와 중앙일보의 신용등급을 일제히 하향 조정한 상태라서 자금 조달 환경이 한동안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0: 네.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K뱅크, 인터넷 전문은행 세 곳이 모두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일제히 조이고 있습니다. 한도를 얼마나 축소했어요?
1: 일단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요. 네. 오는 22일부터 최대 한도를 기존 2억 4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 번에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거고요.
0: 네.
1: 다음 달부터는 약정 5천만 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을 연장할 때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계좌에 대해서는 최대 20%까지 한도를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토스뱅크 같은 경우에는 최대 1억 원 마이너스 통장은 최대 5천만 원까지 한도를 축소하는데요. 기존에 각각 3억 원이고 1억 5천만 원이어서 상당폭 줄어든 겁니다. K뱅크는 더 강한 조치를 내렸는데요.
0: 네.
1: 오늘부터 다음 달 말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판매 자체를 아예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0: 대출 한도를 조이게 된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1: 예, 코스피 8천 돌파 이후에 가속화된 비투 현상 때문인데요.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흐름 때문입니다. 인터넷 뱅크 신용대출은 발급 절차가 간편하고
0: 네.
1: 한도가 컸기 때문에 비투 자금의 주요 통로로 활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움직인 겁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1일에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서 가계대출 비상관리 체계를 가동을 했고요. 이 목표를 준수하지 않는 금융사를 매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에 시중은행들이 대출 한도 제한, 갈아타기 중단, 우대금리 축소 등 대책을 내었고요. 그리고 인터넷뱅크 3사가 그 뒤를 이어서 가세한 모양새입니다.
0: 네. 정부가 탈모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일정을 갖고 있나요, 지금?
1: 예, 정은경 장관이 지난 11일에 기자간담회에서 올 하반기에 대국민 의견 수렴을 거친 뒤 탈모 치료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와 복지부가 7월에 관련 토론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대선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안인데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도 젊은이들이 탈모를 생존 문제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검토를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자가 면역 질환에 해당하는 원형 탈모 아니면은 지루성 피부염 정도만 급여가 적용되고 흔히 말하는 유전성 탈모는 비급여여서 환자들의 부담이 만만치 않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지금 현황을 보면요. 병원에서 진료받은 환자만 지난해 24만 명이 넘고 그리고 미용 목적, 비급여 진료까지 합하면은 탈모 환자가 1천만 명에 달한다는 추계도 있습니다.
0: 그래요. 급여의 우선순위 논란이 이제 있을 수 있는 문제고 또 건보 재정 부담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건보 재정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1: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제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를 보면은 누적 준비금이 올해 26조 원에서 2028년이면 모두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0: 네.
1: 한정된 재정을 중증이나 희귀 난치 질환 치료제에 우선 써야 한다라는 반대 의견이 강합니다. 췌장암 환우회 같은 경우에는 암 환자 중에는 돈이 없어서 치료제를 못 쓰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건강보험을 안 쓰고 미용이나 마찬가지인 탈모에 사용한다는 것은 환우들의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얘기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1: 또 최근에는 특허가 풀려서 복제약까지 많이 나온 상황이라서 경제적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반면에 찬성 측에서는 오히려 건보에 등재하는 것 자체가 가격 관리 측면에서는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0: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정치,
3: 전격시사,
2: 뉴스,
3: 전격시사,
2: 인터뷰,
3: 전격시사,
2: 주식,
3: 전격시사.

0: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1: 아, 전격 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0: 와...

0: 어렵고 헷갈리는 법 이야기 쉽고 명쾌하게 정해드리는 코너 손변이 정해드립니다. 오늘도 손정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0: 오늘 손정혜 변호사님이 정해 주실 이슈는 어떤 겁니까?
1: 네. 바로 SK그룹 관련한 재산분할 사건 전해봤는데요. 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간장이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조정기일날 조정이 성립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제였습니다. 법정에 직접 나와서 이 법정에서 대면해서 재산분할과 관련한 합의를 조율했으나 조정은 불성립됐고 재판기일로 이제 넘어간다는 소식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2년 2개월 만에 법정 대면 하면서 이 SK 관련한 이혼 사건이 끝나나 하는 기대도 가지셨는데요. 아직은 진행 중입니다.
0: 그래요. 자, 이혼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는 일은 뭐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다가 현재 파기환송심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예요 지금?
1: 네. 1심이 있었고 2심이 있었고 대법원에 갔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이라는 파기된 2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사건은 한편의 드라마 영화도 같습니다. 1, 2, 3심 판단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주목될 만큼의 세기의 어떤 이혼 판결이다 할 정도로 금액도 어마무시했지만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기 때문인데요. 1심에서는 위자료 1억 재산분할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2억의 2심에서는 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SK 주식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재산분할 금액이 1조 3천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훌쩍 뛰었고요. 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위자료가 사상 최고액수인 20억이 판결이 나면서 엄청난 반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이 항소심 판결을 일부는 위법하다라고 파기환송을 보냈는데요. 네. 바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 이것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불법적인 어떤 자금, 불법 원인 급여로서 우리나라의 법제도에서 인정해 줄 수 없다. 이 부분 기여도는 다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파기환송심으로 재판 절차를 다시 보낸 상황이고요. 네. 그 항소심 절차에서 그래도 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합의 조정해 보시지요라고 해서 1차 조정, 2차 조정까지 어제까지 절차가 진행됐으나 생각보다 금액이 어떻게 보면 합치가 되지 않았고 격차가 네.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0: 네. 법원에선 조정이 성립 되지 않았습니다. 조정이 결렬된 이유 또 쟁점은 뭔가요?
1: 구체적으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네네. 두 가지를 선정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예. 일단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SK 주식은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다. 재산분할 대상으로 빼야 된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을 것이고요. 반면에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300억이라는 비자금이 불법적이어서 인정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이 재산 관련해서 주식도 공동재산이라고 표기한 만큼 우리도 이에 대해서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큰 쟁점 이걸로 네. 서로 이제 다투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네. 재산 분할금은 결국 돈 문제입니다. 결국 600억과 1조 3천억, 4천억 그 중간쯤에서 합의를 해야 되는데 네. 각자의 입장이 좀 첨예하게 금액이 다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는 기여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을 텐데 1심에서 35%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300억이 빠지면 이 35%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럼 5%냐 10%냐 25%냐 30%냐 이 금액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조정도 안 된 것 같고 또 1심, 2심을 지나서 지금 파기환송심 지금 시점에 SK 주식이 엄청 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양측이 조율하기 쉽지 않지 않았을까 합니다.
0: 그래요. 주식 많이 오른 부분. 이분이 어떻게 또 처리가 될까, 다 가만히 될까. 이것도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지켜봐야 되고요. 세기의 이혼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이 정도 규모 재산 분할 놓고 다투는 이혼 사건을 잘 기억은 안 나요. 제가 기억은.

0: 만나는데 그래서 판례도 뭐 금액 규모로 봤을 때는 이게 또 어떤 게 판례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법원에서는 어떤 걸 근거로 이게 판단하게 됩니까?
1: 네. 일단은 뭐 재벌이라고 하더라도 대기업에 뭐 상장된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이혼에 대한 재산분할 법리는 동일합니다.
0: 아, 그래요?
1: 다만 이제 사실관계 판단과 관련해서 기여도 평가를 어떻게 하는가,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었는데 네. 이 사건은 특이하게 대기업의 상장 주식인데다가 실제로 많은 어떤 대통령이라는 권력과 기업이 만난 사건이어서 이런 선례는 없었던 거죠. 아, 그리고 과거에 재벌들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예. 비밀 유지 약정을 하고 서로 합의 조정으로 끝난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0: 이렇게만 오픈된 거는 거의 없었군요.
1: 네. 판결문으로 상세하게 판단된 게 거의 없습니다. 뭐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네. 이런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분할하거나 재산 분할으로 인정한 사례들은 일부 있지만 이런 수조 원대 재산 분할을 우리 법원에서 판결문으로 상세하게 써본 역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더 논쟁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1심 600억, 2심 1조 3천억 이렇게 정말 극단적인 어떤 사건 판단이 나오고 있는 사건이고요.
0: 네.
1: 특히 이 사건에서 가장 중점이 됐던 거는 과거의 비자금이라는 뇌물이 재산 분할에 재산을 불리는 데 영향을 끼쳤을 경우에 이게 우리법상 인정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0: 네.
1: 또 대법원이 굉장히 중요한 설시를 했다는 측면에서는 또 사회주는 어떻게 시사점도 굉장히 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자, 근데 아까 잠시 말씀하시면서 한 그 기여도 있잖아요. 기여도 이거는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까요? 일반 그냥 전업주부도 기여도를 어떻게 그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해요.
1: 네. 기여도는 사실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부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너무 다르고
0: 네네.
1: 정말 그 재산을 형성하는데 부부만이 기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처가나 본가나 이런 데서 상속 증여받거나 하면서 또 이제 재산이 증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0: 네.
1: 케바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과거와는 다른 추세에는 전업주부더라도 가사노동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또 육아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기여도를 인정하는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요.
0: 네.
1: 일반적인 서민 기준 그러니까 별다른 재산 없이 조금 전세자금 뭐 시댁에서 일부 도움받거나 처가에서 일부 도움받아서 한 10년 살면서 20년 살면서 조금씩 조금씩 전세금 높여가고 집을 형성하고 뭐 보험하고 차량하고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5대5로 수렴하는 것이 이제 공식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0: 네.
1: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0: 네.
1: 남편이 엄청난 고소득자다. 그래서 이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보다는 고소득자의 기여가 월등히 높다. 그럼 5대5는 수정되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0: 네.
1: 또 예를 들면 남편이 고소득자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의사인 고소득자인데 이 처가, 그러니까 아내의 가족들이 엄청난 증여재산으로 어떤 건물을 뭐 취득하거나 집을 취득했다. 이러면
0: 네.
1: 또 이게 기여도는 수정이 돼야 됩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성했는가, 유지 관리했는가 이 모든 부분들을 검토하기 때문에 기여도가 딱 5대5다. 이런 공식도 성립할 수 없고요. 케바케 살아가는 모습들을 정리해서 실제 이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평등하고 형평에 맞는가를 재판부가 고민하게 되십니다.
0: 그래요. 자, 그렇다면 아까 5대5 그 약속의 10년 이 법칙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많이 다를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1: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큰 재산이 뭐 양쪽에 상속 증여된 게 없고 일반적인 소득이고 일반적인 어떤 생활로서 형성한 어떻게 보면 서민들 정도의 재산은 5대5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요.
0: 네,
1: 그렇지
0: 네.
1: 않은 경우 연봉이 10억이다
0: 네.
1: 이런 이야기가 달라질 수
0: 그러니까요.
1: 있습니다.
0: 예.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뭐 주식이 많이 올랐고 또 주식이 또 많고 이래가지고 그 부분이 어떻게 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분할이 되는지 이제 이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자, 주식 말고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또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현금도 있을 수 있고 뭐 막말로 뭐 자동차가 뭐 열댈 수도 있고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그렇고 뭐 연금도 있을 수 있고 보험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데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배우자와 연관 지을 수 있는 거를 선택적으로 뽑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1: 일단 혼인기간이 상당히 지난 부부들 같은 경우 그 네. 각자의 부부 명의를 불문하고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네. 유지관리한 건 모두 다 재산분할 테이블에 들어온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가 벌어서 현금으로 모아둔 내 재산은 왜 분할해줘야 하느냐 하지만 네. 실제로 그 현금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깎아먹지 않은 기여도도 상대방 배우자한테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남편이 이건 내가 벌어들이는 혼인 전에 총각 때 가지고 있었던 5천만 원짜리 보험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걸 네. 왜 분할해 줘야 돼요? 총각 때 만든 건데요. 근데 아내가 가사 일을 해주고 아이들을 돌봤기 때문에 가사 도우미 비용이 안 나간 만큼 유지가 됐잖아요.
0: 그리고 또 되게 지독하게 아꼈어요.
1: 네. 간소 방지도 네. 기여도로 보는
0: 본인
1: 겁니다.
0: 본인 소비를 별로 안 하고.
1: 네. 그렇기 때문에 벌어들인 형성의 기여도만 보는 게 아니라 네. 유지관리 간소 방지에 기여한 기여도도 평가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 취득한 거는 대부분은 이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주식 같은 경우는 비상장 주식은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을 특정해야 되고 비상장 주식은 사실신 변론 종결일 기준의 시가를 원칙적으로는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소송 끝날 때쯤에 종가를 보고 이제 그 가액을 평가한다는 거고요.
0: 네.
1: 이 자동차는 어떻게 하느냐. 취득가액이 있고 중고가액이 있잖아요. 네네. 현 시점 그러니까 혼인 파탄 시점에 어떤 그 보험증권에 기재된 중고가액이 거래 그 분할 대상이 되고
0: 네.
1: 연금도 보험도 마찬가지로 혼인 파탄일 즈음에 가지고 있는 금액의 해지한 급금. 예, 보험.

0: 이제 이건 뭐 약간 만약에 뭐 이게 필요하다면 준비랄까 미리 대비하는 거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나요?
1: 네. 이혼을 대비하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지만 네네. 이혼 소송 중에 굉장히 안타까운 것들은 예를 들면 네. 부모님이 증여해 준 재산이 있는데 보통 옛날에는 증여세 안 내려고 현금으로 주다 보니까 네네. 증거가 전혀 없는 경우들이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거 입증 못해서 좀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료들을 남겨놓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자영업자 중에는 소득이 증명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일정 부분 남겨두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특히 현금성 자산은 쉽게 분할이 되지 않습니다. 네. 상대방이 꽁꽁 숨겨놓으면 특히 귀금속 같은 것도 먼저 가져가 버리면 재산 분할 대상으로 특정이 어려운 부분들이 네. 있어서 증거 예를 들면 우리 남편은 현금으로 3억 원을 쌓아놓는다. 네. 추적 안 되는 뭐 외국계 어디 코인이나 외국계 어디에 숨겨놨다. 네. 이런 거 나중에 입증이 안 돼서 분할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자료를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끝곡은 리타 오라의 Anywhere 들으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 밑 많이 낀 가운데 저녁까지 중부와 호남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 양은 5에서 20mm가량 되겠습니다. 습도가 높진 않아서 불볕더위 형태지만 이맘때와 비교하면 고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분간 더위 속 청량감을 주는 소나기 예보가 잦겠는데요. 소나기 양보다는 강한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천둥, 번개, 돌풍 또 일부 지역 우박을 동반할 수 있어서 이 점에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제주도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린 하늘 아래 내일 밤까지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 또 소나기가 전 내륙으로 내릴 확률이 높은데요. 5에서 40mm 정도 되겠습니다. 이 또한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오늘 올 들어 가장 높은 최고 기온을 기록한 곳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서울 22도 등 16에서 22도가 되겠고요. 서울 31도, 대전, 전주 31도 등 낮 기온도 역시 30도 이상인 곳이 많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까지 제주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동해상에 짙은 안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저녁 종합 뉴스.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가 12일째 계속되면서 경기장 입주 체육단체들이 오늘도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펜싱 국가대표 선수들은 자신들의 장비도 챙기지 못한 채 국제대회 참가차 출국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재선거 소청 결정에 더불어민주당이 정략적 폭주를 멈추라고 비난한 가운데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에 반발하는 소장파 의원들의 요구로

0: 내일 의원총회가 열립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의 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미 서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란 언론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수수료 징수권이 각서에 포함됐다고 보도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를 일축했습니다. 미국과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북중미 월드컵에 참여한 이란 축구대표팀이 뉴질랜드와 비겼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남미 강호 우루과이와 비겨 아시아 국가들의 선전을 이어갔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올림픽공원 봉쇄 집회가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국제대회를 앞둔 선수들 장비가 경기장 사무실에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하고 있는데 체육단체가 오늘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막아서면서 또다시 불발됐습니다. 이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오늘로 12일째 경기장 봉쇄로 업무마비 상태인 체육단체들이 오전부터 경기장에 진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체육단체들은 국제대회를 앞둔 선수들의 장비만이라도 챙겨가게 해달라며 집회 참가자들과 협의해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고 불법 행위엔 엄정 대처하겠다던 경찰은 수차례 경고 방송에도 나섰지만 결국 불발됐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 야당 의원들까지 중재를 시도해 잠정 합의를 이뤄냈지만 경기장에 들어가기 직전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반발하며 대치를 이어가다 최종 진입엔 실패한 겁니다. 당장 오상욱 등 펜싱 선수 24명이 뉴델리 아시아 선수권 대회를 위해 오늘 출국했지만 이대로라면 훈련에 썼던 맞춤형 장비 대신 현장에서 급히 장비를 공수해 대회를 치러야 합니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이 수차례 경찰 경고 방송에도 체육단체의 진입을 막았다며 즉각 수사에 착수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0: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투표관리원을 조사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선 잠실 7동 제2투표소의 상황을 규명하기 위한 건데 합수본은 당시 선관위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따져본다는 방침입니다. 정혜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2: 투표일이었던 3일 오후 2시 33분 투표소 공무원과 선관위 직원이 함께 있는 대화방에 잔여용지 500매라는 메시지가 올라옵니다. 오후 3시 45분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200매를 추가로 요청합니다. 하지만 1시간 뒤 용지가 바닥나 투표는 중단됐습니다. 오후 6시 종료 시각이 되어서야 재개된 투표. 7시로 다시 10시로 연장됐습니다. 반발한 시민들이 떠나지 않았고 이곳 투표함은 개표조차 못했습니다. 투표 종료 35시간 뒤에야 경찰이 투입돼 투표함이 옮겨졌습니다. 이후 법원이 투표용지 상자를 증거로 확보하러 나섰지만 이미 폐기된 뒤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진 잠실 7동 제2투표소.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이곳 투표관리원이었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핵심은 선관위 대응입니다. 선관위 책임자가 상황을 알고도 투표용지 추가 공급을 일부러 늦췄다면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합수부는 각 투표소 실무진을 중심으로 참고인 조사를 빠르게 끝내고 선관위 윗선을 피의자로 부를 계획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참정권 침해는 중대한 것으로 엄정한 조사와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0: 국민의힘 지도부의 재선거 소청 결정에 정치권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략적 폭주를 멈추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참정권 훼손 영향을 따져봐야 한다고 맞받았는데 다만 여야는 투표용지 사태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에는 합의했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3: 민주당은 재선거 소청 결정이 멀쩡한 표까지 무효로 만드는 자가당착이자 정략적 폭주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바라는 건 대한민국의 혼란이냐며 음모론 선동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습니다. 특히 소청 결정을 주도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국민적 분노를 정치에 악용하지 말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무책임한 정쟁 대신 선거제도를 개혁하겠다면서 선관위원장 상임제 도입, 선관위 감사기구 설치 등을 거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 소청이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참정권 회복을 위한 결단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참정권 훼손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는 게 공정선거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0: 당내에서도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 장 대표가 정략적으로 이를 이용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재선거 소총 범위와 성격에 대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설명이 다르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장 대표는 이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듯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을 찾았습니다. 재선거 신경전 속에서도 여야는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정조사 특위는 여야 동수로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아 45일간 활동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1: 국민의힘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6.3 지방선거 재선거 소청 등 당내 주요 현안을 논의합니다. 내일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당내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와 친한동훈계, 오세훈 시장 측 의원 등이 잇따라 개최를 요구한 데 따른 것입니다. 내일 의원총회에서는 6.3 지방선거 이후 당내에서 책임론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의 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미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서명식이 열리는 오는 19일부터 호르무즈 통행료가 없을 것이며 제재 완화는 이란 행동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강푸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 주요 7개국 정상회의 G7 참석을 위해 프랑스 에비앙에 도착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의장국 프랑스와의 양자회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에 양측이 모두 전자서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공식 서명식이 열리는 19일부터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무료로 개방될 거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이란이 핵포기에 동의했으며 이번 합의에 미국의 대이란 제재 완화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제재 완화 여부가 달려있다며 약속을 제대로 지키면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란 측은 양해각서 서명과 동시에 즉각적인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두고도 이란 언론은 각서 안에 이란의 통행수수료 징수권을 공식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전과 같이 무료로 개방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향후 실무협상 과정에서 호르무즈 통행료를 놓고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양해각서 서명식에 미국에선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이란에선 갈리바프 의회의장과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참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까지 프랑스에서 일정을 소화한 후 귀국할 예정인데 서명식 참석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1: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이 핵협상을 포함한 최종적인 종전합의에 동의할 경우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3천억 달러, 약 454조 원 규모의 재건기금을 조성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현지 시각 15일 한 미국 고위급 당국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며 또 다른 한 관계자가 유럽과 아시아, 한국, 일본은 물론 미국 기업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도 아시아 국가들은 선전을 이어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를 맞아 1대1로 비겼고 미국과의 외교 갈등 속에 경기 하루 전야에야 미국에 입국한 이란도 뉴질랜드와 비겼습니다. 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피파 랭킹 18위 우루과이와 60위 사우디아라비아. 객관적 전력 차이는 분명해 보였지만 4년 전 카타르에서 우승팀 아르헨티나를 2대1로 잡았던 사우디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루과이의 거친 공세를 탄탄한 오프사이드 작전으로 끊어내더니 전반 41분에는 선제골까지 터뜨렸습니다. 코너킥에 이은 혼전 상황에서 아람리가 순간적으로 쇄도해 오른발로 공을 밀어넣어 골망을 흔든 겁니다. 우루과이는 후반 35분 골키퍼가 쳐낸 공을 아라우호가 재빨리 밀어넣으며 가까스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이후 우루과이는 역전을 노리며 파상 공세를 폈지만 사우디 골키퍼 알오와이스의 벽을 끝내 넘지 못했습니다.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이란도 악조건 속에서 첫 경기를 치렀습니다. 미국이 엄격한 입국 심사 원칙을 내세우면서 이란은 국경 넘어 멕시코에서 훈련을 하고 경기 하루 전에야 미국으로 들어갔는데 첫 경기 상대는 뉴질랜드였습니다. 경기는 난타전이었습니다. 후반 1대1 동점 상황에서 뉴질랜드 저스트가 저돌적인 돌파와 감각적인 연계 플레이로 득점을 올렸지만 이란도 헤더골로 균형을 맞춰 두 팀은 2대2로 비겼습니다. 승점 1점을 챙긴 이란은

0: 경기 뒤 다시 멕시코로 돌아갔는데 이로써 이번 대회 아시아 무패 행진은 계속됐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1: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 다섯 곳이 어제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이들 회사는 자금난을 겪으며 올해 들어선 신용도가 상당히 낮은 상태였는데 이런 상황에서 900억 원이 넘는 회사채를 판매한 데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불완전 판매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송수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 지난 2월 JTBC는 회사채 930억 원어치를 발행했습니다. 당시 신용등급은 트리플 B, 투기 등급 바로 위였습니다. 회생을 신청하기 불과 넉 달 전입니다. 올해뿐이 아닙니다. JTBC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발행한 회사채와 단기채, 기업어음은 모두 2,590억 원어치입니다. 이 기간 JTBC의 결손금은 7,000억 원, 자본총계는 190억 원뿐이었습니다. 누적된 손실이 남은 재산의 37배에 달했다는 뜻입니다. 단기채 신용등급 역시 투자적격 등급 중 가장 낮은 A3였습니다. 회사 경영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채권이 대규모로 팔린 건데 금융당국은 이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관사들이 회사의 재무 상태를 충분히 확인했는지, 투자자에게 관련 내용을 제대로 설명했는지 등이 핵심 쟁점입니다. 만약 JTBC와 주관사가 유동성 악화나 회생신청 가능성을 알고도 투자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불완전 판매가 될 수 있습니다. JTBC가 개인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판매한 공모회사채 가운데 2,760억 원은 상환되지 않았습니다. 금감원은 점검을 통해 위반 정황이 확인되면 정식 검사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1: 서울회생법원 회생 2부는 기업 회생을 신청한 중앙그룹 지주사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JTBC, 콘텐트리 중앙, 메가박스 중앙, 중앙 P&I에 대한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결정했습니다. 반면 중앙일보는 회생 절차 대신 채권단과 협의해 기업 재무 구조 개선, 즉 워크아웃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양대 노총이 65세 정년 연장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라고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단계적 연장안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노동계는 근로조건 후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화구진 기자입니다.
3: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정부와 여당에 65세 정년연장입법을 즉시 처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한 차례 무산된 정년연장 법제화가 올해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정년연장 법안 연내 처리를 목표로 했지만 조건 없는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퇴직 후 재고용을 바라는 경영계가 평행선을 달리며 무산됐습니다. 양대 노총이 정년 연장에 한 목소리를 내는 건 은퇴 후 소득 공백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늦춰지고 있는데 법정 정년은 60세, 제자리에 있어 노동자들이 빈곤으로 내몰린다는 겁니다. 양대 노총은 최근 민주당 정년 연장 특위가 검토 중인 단계적 연장안에도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투기는 정년을 오는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7년 65세에 도달하는 방안과 퇴직 이후 기존 직장에서 다시 근무하는 재고용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양대 노총은 노동시간 조정과 임금체계 개편은 근로조건의 후퇴라며 노동자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특위는 노동계와 경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중재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과구진입니다.
1: 일본의 기준금리가 6개월 만에 0.75%에서 1%로 올라 31년 만에 최고 수준이 됐습니다. 일본은행은 이란전쟁에 누적된 여파가 소비자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며 금리 인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 금리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황진우 특파원입니다.
4: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가 병가를 낸 가운데 기준금리 결정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 8명 가운데 7명이 0.25%포인트 인상에 찬성해 기준금리가 31년 만에 최고 수준인 1%대에 진입했습니다. 중동발 원가 상승 부담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나온 결정입니다. 일본 증시는 장중 사상 처음으로 7만 선을 넘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선 이번 금리 인상이 이른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에 미칠 영향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금리 인상 때와 달리 이번에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혼란은 없을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일본 기준금리가 여전히 미국과 유럽 등 다른 나라들보다 낮고 금리 인상 기조가 수개월 전부터 이미 예고됐기 때문입니다. 현지 시간 17일 열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회의에선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지만 한국은행은 다음 달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1: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3부는 오늘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해경이 제시한 판단 근거가 전혀 근거 없거나 사실관계와 배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북한군의 월북 의사를 표시했다는 첩보 등을 고려하면 자진 월북 의사를 추정하는데 일정한 합리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오늘 윤석열 정부 당시 관저 이전 비리 의혹을 감사한 현직 감사원 간부 손모 씨에 대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서 감사 단장을 맡았던 손 씨는 감사 과정에서 증거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증거서류 조작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했고 그 내용이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정황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법원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10여 명의 주민등록정보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서울 서부지법 소속 주사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밀양 집단 성폭행은 2004년 12월 경남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여중생 1명을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2024년 온라인에서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사적 제재 논란이 일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 조사 결과 최근 일주일간 뉴스를 접한 주요 경로로 포털 등 검색 엔진과 뉴스 수급 서비스를 꼽은 한국의 응답자는 61%로 48개국 가운데 일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았다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밝혔습니다. 포털 뉴스 의존도는 2019년 76%에서 올해 61%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뉴스 소비는 같은 기간 9%에서 21%로 늘었고 AI 챗봇을 활용해 뉴스를 본다는 응답은 지난해 7%에서 올해는 14%로 증가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4일 치러진 수능 6월 모의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해서 모두 문제와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평가원은 이의 신청이 접수된 49개 문항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심의를 벌인 결과 모두 이상 없음으로 판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늦은 저녁까지 수도권과 강원도, 호남 지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전부터 모레 새벽 사이 소나기가 반복되겠습니다. 곳곳에서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리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2도 등 전국이 16도에서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저녁종합뉴스 아나운서 이상협이었습니다.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후폭풍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면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뜨겁습니다. 반복되는 선거관리 부실에 선관위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건데요. 개혁 필요성에는 한 목소리를 냈던 여야지만 각각 내놓은 구체적인 방향들을 보면 나름의 큰 시각차가 엿보입니다. 여야의 치열한 공방 속에 시민단체들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기관 간의 주도권 싸움이 아닌 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선거행정의 투명성 그리고 책임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죠. 자, 잠시 후 세 분의 전문가 모셔보고 선관위를 바로 세울 이 근본적인 해법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논의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1: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3: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경제정의실천연합회 시민입법위원장이시죠. 정지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4: 네, 안녕하십니까. 정지웅 변호사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5: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9730번으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번 사태를 시민분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정수진 리포터의 취재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6: 투표를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뭔가 해명을 하거나 대책을 세우거나 그런 움직임이 없어서 거기에서 좀 많이 실망을 한 것 같고
7: 믿음을 좀 많이 저버린 것 같아서 그런 기관이 이제 국민들한테 앞으로도 계속 꾸준한 신뢰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존재 이유가 지금 어떻게 결정될지가 제일 관심이죠. 가장 공정하고 믿음으로 존재해야 될 기관인데 그걸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기관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그게 약간 좀 저도 걱정은 되는 그런 입장?
8: 업무 테만 했던 선거 하고 싶은 사람에 다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으니까 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는 선거가 제일 중요한 일인데 선거를 그렇게 해버리면 개혁이 필요하다고는 내 생각이 들어요. 선거가 제일 중요한 일인데 차질이 없게 120%로 준비를 해야지 다양한 이 사태에 대비할 수 있으니까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9: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에 대처가 안 돼 있던 상황도 컸고 그다음에 제일 바쁜 시기에 휴가도 많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기본적인 걸 안 했다라는 게 최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 했었는데 문제가 발생됐으면 기본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논란이 없을 텐데 해야 될 부분을 전부 다 배제하고 기본적인 본인들의 의무를 어떻게 유배했다고 느껴지다 보니까 그런 게 제일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투표를 하고 싶은 용지가 없어 못하신 거니까 그다음에 개표 시간 이후에까지 투표를 한 거는 솔직히 모든 사람들이 수긍하기 힘든 결과가 나온 거니까요. 뭐 그게 좀 문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10: 그동안에 일반 공무원들이 열심히 잘해줘가지고 그나마 잘 버텨왔는데 그렇게 잘 지나가고 나니까 선관위에서 잘 되겠지 하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선관위의 독립성은 당연히 보장이 돼야지 되고 뭐랄까 선관위가 권한도 주고 책임도 같이 갖는 그런 조직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11: 부주의한 거라고 그리고 너무 나태하고 태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대로 선관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외부의 감찰도 좀 있어야 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진짜 제대로 된 선거를 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단순한 누리는 그런 직업이 아니고 국민들한테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1: 네, 많은 분들이 선관위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공통으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이게 단순한 현장의 실수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중앙선관위의 조직 운영과 위기 대응 체계가 총체적으로 무너진 사건으로 봐야 되는지 한번 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신율 교수님부터 한 말씀 해 주시죠.
3: 예, 그 물론 이거는 분명히 실수이자 실책이자 그러니까 이게 부정선거하고는 이제 일정 부분 좀 거리가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1: 네.
3: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볼 때에는 사실은 이런 일이 예정된 어떤 참사였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선관위라는 조직이 지금 3천 명 조금 넘어요. 그 전체 인원이요.
1: 네.
3: 근데 이제 이 중에서 1급, 2급 고위 공무원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죠. 1급, 2급 정도 되는 분들이 지금 1급에서 3급까지요. 69명으로 전 직원의 2.3%.

0: 3%를 차지하는데 네. 이게 다른 기관에 비해서 한 두 배 정도 많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중간 관리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4급하고 5급이요. 596명인데 전체 선관위 직원의 19.7%거든요. 그러면 차떼고 포떼고 다 하면 네. 실무적으로 지금 투입될 수 있는 공무원 숫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6급 이하죠. 이게 8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뭐 많은 분들은 뭐 이분들이 투표소 관리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 투표 선거 관리 다른 사무에 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심지어 이번에 문제의 가장 상징으로 떠오른 송파구 같은 데에는 한 3명 정도가 100군데 넘는 투표소를 관리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1: 인원이 부족한 거였네요. 그러면.
0: 엄청나게 부족하죠.
1: 네.
0: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제외하고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건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아까 이 지자체 공무원분들 실제로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허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불러온 이 문제인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 투표율 저 50% 그거 어떻게 나왔는지 진짜 궁금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제가 정치학을 지금 4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이 저희 같은 사람들도 올해 선거의 투표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상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투표율을 예상을 할 때에는 선거 구도가 어떻게 짜여져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양쪽 진영에서 얘기하는 프레임이 무엇이고 어느 쪽이 좀 더 유리한 것 같이 보이고 가장 중요한 거 세 번째 혹시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분노할 지점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왜 그러냐면 분노 투표만큼 투표를 올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전 제일 궁금한 게 그 50% 숫자 이 투표율은요 옛날 거 통계내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1: 네네.
0: 예? 그런데 그런 식으로 했다. 이거는 이제 인원이 부족하다라는 거 그 선관위 일선 공무원분들의 애환을 제가 일단 좀 얘기를 한 거지만 그 위에 있는 사람들 난 이 사람들의 그 멘탈리티가 아주 신비로워요 정말. 예? 아니 어떻게 그런 오묘한 사고 세계를 갖고 있길래 이런 식으로 했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1: 그렇군요. 일단 투표율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했고 투표율에 대해서
0: 아니 세상에 투표율 네. 그 통계를 잡아가지고 야 이번에 이렇게 될 것이 그건 우리 같은 사람 필요 없죠.
1: 그렇죠.
0: 예?
1: 네네.
0: 누구든 평균만 내면 될 거 아니에요?
1: 네.
0: 예? 세상에 참.
1: 그리고 선관위 직원에 대해서 문제까지 짚어주시면서 총체적 난국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차진아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2: 네. 아까 그 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조직 구조상의 어떤 문제가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요. 특히 그 지금 중앙선관위만 예를 들어봐도 고인의 그 위원 중에서 한 명만이 상임위원이고 그 선관위 위원장은 또 대법관으로 혹은 전직 대법관으로 비상임이거든요.
1: 네.
2: 이렇게 되니까 위원장이 사실은 그 조직의 운영이나 선거 관리 업무 실태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구조이고
1: 네.
2: 상임위원 1인과 사무총장 그리고 몇몇 그 간부들이 그 선거 관리 실무를 다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실제 이번에 투표 용지를 50%만 뭐 인쇄해도 된다 이렇게 한 지침도 두 사람이 그냥 정결했다라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 네네.
2: 그래서 이것은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고 그리고 그 투표 용지에 그런 그 뭐라고 재고 관리 시스템이 전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투표소 간에 그 예상하지 못하게 특정 투표소에 사람이 많이 몰릴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 어떻게 이거를 그 용지를 적절하게 투표 용지를 공급하고 배분하느냐. 그리고 이송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전혀 매뉴얼이 없어서 지난번 선거에서도 뭐 소쿠리 투표 뭐 그 다음에 투표용지 나눠주고 나서 밥 먹고 와서 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는데
1: 그렇죠.
2: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도 투표용지 공급 부족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대해서 그러면 그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걸 그대로 방치한 나머지 이번에 정말 터질 게 터졌는데 너무 크게 터진 거죠. 그래서 이것은 도덕적인 해이의 문제도 같이 있다.
1: 그래서 선관위의 도덕적 해이 문제. 예,
2: 조직상의 그런 기강이 전혀 잡혀 있지 않고 그리고 선거철에 오히려 그 휴직을 하는 6, 7급 실무자들이 휴직을 하는 이제 이것들이 만연해 있다는 것은
1: 네.
2: 이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그런 조직상의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 아니냐. 그리고 기존에 지금 터진 이 문제가 과거에도 있었는데 이거를 전혀 고치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더 키웠다는 점에서 이건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선관위의 이 기강의 문제. 그러니까 아무도 이 기관을 터치하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고여 있는 시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나온 것 같다라고 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중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시죠.
3: 예,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다는데 현상은 복잡하지만 본질은 단순하다.
1: 네.
3: 지금 이번 6.3 지방선거 투표 용지 부족 사태 이거는 드러난 현상입니다. 거기에 본질은 원인은 무엇이냐면 중앙선관위의 조직 운영과 위기 대응 체계가 총체적으로 무너져 있었다는 거죠.
1: 네.
3: 수요 예측 단계부터 배분 체계, 현장 보고 라인, 비상 대응 매뉴얼까지 선거 과정의 전 과정이 동시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이거는 시스템과 구조의 이제 완전한 총체적 부실, 실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1: 네.
3: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태냐 하면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조직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 조직하는 그 계약법이 뭡니까? 헌법입니다.
1: 네.
3: 그 헌법 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1조 2항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지 않습니까?
1: 네.
3: 그러면 이 주권자인 국민이 공복인 뭐 지방자치 뭐 의원이든 지방자치당 장에게 위임하는 절차지 않습니까? 주인이 자신의 공복에게 위임하는 절차가 투표용지 그 예측 실패로다가 그 투표를 못했다? 이거는 대한민국 국가를 조직하는 그 근본부터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파급 효과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1: 알겠습니다. 선관위가 네. 했던 잘못은 국민의 근간인 주권을 발현할 수 없게 만든 실수였다라고 네, 평가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3: 거죠.
1: 엄청난 실수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사태가 우리 사회, 그러니까 사회자본, 그러니까 사회적 신뢰죠. 사회자본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라고 신일 교수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선관위 신뢰 실주가 당장 뭐 여야 전국도 있고 또 차기 대선도 있고 향후 뭐 선거 국면에 이 안정성 측면에 구체적으로 좀 악영향을 끼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0: 이게 선거에만 악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고요.
1: 네.
0: 사실은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할 때 뭐 그거를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여러 가지 요소와 기둥들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뭐 제일 중요한 거 몇 가지 꼽으라면 공화주의 그리고 법치주의인데 법치주의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것은 뭐냐면 이 소위 말한 제도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런데
1: 네.
0: 우리가 이 사회자본이라고 물론 사회자본이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이거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나온 얘기거든요.
1: 네.
0: 그러다 잠잠하다가 소위 말해서 동유럽 사회주의권이 무너지면서 그때 이제 다시 사회자본이 나오면서 그때 왜 나왔냐면 이 지금 무너진 사회주의권 이것이 다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과연 어느 정도 성공적일 것인가를 미리 예측하는 지표 중에 하나로 사회자본을 얘기를 한 건데
1: 네.
0: 사실 우리나라가 이 사회자본이 높지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아주 선관위 덕분에 박살이 났어요. 근데 사회자본 개념은 좀 뭐 여러 사람이 얘기한 거에 다른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사회적 신뢰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신뢰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놓고 봤을 때 그게 박살이 났다.
1: 신뢰가
0: 그러면
1: 무너졌다. 네.
0: 그러면 결국 뭐냐면 제도에 대한 신뢰 이게 이제 없어졌다는 얘기고 이것은 법치가 흔들린다는 얘기고 법치가 흔들린다라는 얘기는 민주주의가 훼손됐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식의 논리를 따져본다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원상복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 아, 불가능하다고
0: 그럼요.
1: 보십니까?
0: 아니 지금 우리가 저 투표 못해가 용지 없어서 돌아간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거.
1: 그렇죠.
0: 그거 어떻게 원상복구가 되겠어요?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뭐냐 하면 지금 훼손된 민주주의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1: 큰 틀에서는 민주주의가 훼손되었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러면
0: 당연하죠.
1: 네네네. 지난 대선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 아까 잠깐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이번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까지 발생을 했잖아요. 일부 직원의 이 업무 미숙 때문인지 아니면 외부 견제 없이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이 조직 문화가 구조적 문제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특정한 원인이라기보다는 이 모든 원인이 복합돼 있는데

0: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그 조직 체계 자체가 그 비상임 위원이 다수이고 위원장이 사실상의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은 그 상임위원 1인과 사무총장이 실무적인 일을 다 알아서 하고 인사권도 아마 그쪽에 아마 그 두 사람이 역량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나머지 선관위원들은 비상임이니까 사실 잘 알지도 못하는 이런 거고 심지어 뭐 지난 선거에서는 선관위원장이 선거일에 뭐 출근도 안 하는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이 본연의 업무가 선거 관리 업무인데 네. 그 업무의 엄중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지휘 감독 체계가 제대로 확립이 안 돼 있고 그리고 내부적인 기강 회의와 도덕적 회의가 만연해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 감사 기구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있고 그것은 지난번 그 인사 채용 비리 때도 그 내부 감찰의 대상에서 인사 채용 비리는 아예 뺀 것 또 드러났었거든요. 그런 것 그리고 지금도 그것이 충분치 않아 보이고 그리고 외부적인 통제라고 한다면 사실은 국회가 국정감사를 매년 하면서 이 부분을 짚어봤어야 하는데 네. 이게 제대로 작동 못하는 두 가지 요인이 있어 보입니다. 하나는 갑을관계가 일종의 형성이 돼 있어서 그 선수들 뛰는 선수가 이제 그 국회의원들인데 후보들로 네. 그런데 그 심판 역할을 하고 잘못 건드렸다가는 얘가 선거에서 불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이 하나. 있고요.
1: 그러니까 이게 해석하기 예. 애매한 것들이 있으니까 예. 이건 선관위가 예. 갑일 수밖에 없잖아요.
0: 갑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1: 눈치 보는 거죠.
0: 예. 네. 눈치 보느라고 세게 이제 국감에서 다른 기관들을 할 때는 굉장히 큰 소리 치고 하다가도 선관위는 좀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많지 않나 그렇군요.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두 번째는 네. 그렇지 않다더라도 본인이 이제 그 이해관계 당사자잖아요. 그 국회의원들이 다 이렇게 선거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해 충돌 문제 때문에 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통제가 사실상 좀 작동을 지금까지 안 했던 네. 부분이 있고 네. 그래서 선관위 규칙이라든지 이런 데서 매뉴얼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 그 선거법에 따라서 제대로 그 선거 관리 업무가 시행되고 있는지를 이 감독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부분이 내 기관 내부에서도 그렇고 선거 끝나고 나서도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매뉴얼 같은 것들을 공직선거법에 반영해야 될 사항은 반영하고 선관위 규칙,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반영해야 될 부분은 반영하고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의 직원들 교육, 선관위 직원들의 교육 그리고 또한 그 일시적으로 그 동원되는 선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의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재교육을 좀 실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의 감사도 받지 않는 기관이고 유일하게 좀 견제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조차도 선거철이 되면은 심판의 역할을 맡겨야 되니까요. 선관위에 제대로 견제 네. 못했기 때문에 이뤄진 네.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2: 네. 제가 네.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2023년에 이제 선관위 고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을 때 선관위에서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거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을 외부에서 들여다보는 것 자체를 막아버린 것이고 그거를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형식으로 헌법재판소로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문제되는 2023년 그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겁니다.
1: 나버렸죠. 예.
2: 그러니까 자신들이 일종의 그 무법지대로서 누리고 있는 그 안온한 혜택을 지키기 위해서 선관위 직원들은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1: 어떻게 보면은 그때 이후로 좀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이런 특혜 의혹 같은 거를 언론에서 이제 나오고 이런 네. 의견들 잘 받아들였는데 그 이후로 헌법기관으로 가져가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벽을 더 쌓는
2: 그럼요.
1: 그 네. 판결이 됐죠.
2: 네.
1: 그때 당시에.
2: 네.
1: 정진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그 경실련은 성명 통해서 선관위 특권의식 비판하면서 모든 사실과 데이터 국민 앞에 뭐 투명하게 공개해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2: 네.
1: 현재 검경 압수수색 등 뭐 사법수사 진행 중이잖아요.
2: 네. 네.
1: 시민사회가 보기에 현재 선관위가 사태 수습, 정보 공개 이렇게 임하는 자세나 태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건 없으세요?
2: 예, 저희가 시민단체에서 봤을 때는 아직 정신을 네. 한참 덜 차렸다.
1: 정신 못 차렸다.
2: 정신을 못 차렸다는 네네. 거죠. 이번에 법원에서 증거보전 신청이 있었음에도 그 선관위 투표용지 박스를 그냥 폐기업체에 폐기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1: 그러니까요.
2: 그러니까 이것을.
3: 중요한 거예요?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뭐. 잘 모를 거예요, 본인들도? 아니, 진짜로.
2: 네.
3: 그래가지고 전환길인가 하는 사람이 뭐 자기 어디서 찾았다고 했던 거 아닌가요?
2: 맞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뭐 그게 전환길 씨가 지금 그거를 또 내놔야 되는데.
1: 안 내놓고잖아요. 네.
2: 그러니까 지금 이 말하자면 교수님이 말씀하신 사회적 신뢰가 지금 계속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1: 이게 어이가 없잖아요.
2: 사회적 신뢰가 무너지면 결국 네. 나중에 이 말하자면 투표 결과에다가 승복을 해야 되는데 승복을 안 하는 사태가 오게 되면 이 민주주의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1: 네.
2: 그것을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그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이게 여야 모두 선관위 개혁 필요성을 지금 다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야 그러니까 저는 드디어 이제 아 정치가 좀 이루어지겠구나라고 했는데 어쨌든 개편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약간의 여야가 차이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대법관이 관례로 겸직하던 선관위원장 상임 전임직 아까 말씀하셨죠. 전환하고 상임위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도입하려 하는데 교수님이 좀 평가해 보신다면 이렇게 가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0: 저는 방향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선관위원장을 누구로 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지금 네. 이제 헌법이 호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호선하는 방식은 뭐 바꿀 수가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지금 중앙선관위 구성이 대통령이 3명 지명하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3명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3명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상임위원 수를 4명, 3명 내지 4명으로 늘려서 대통령 1명 지명하는 하고 국회에서 1명 하고 그다음에 대법원장이 2명을 상임위원을 지명을 하고요.
1: 네.
0: 그중에 1명은 그 전직 대법관. 으로 해서 호선할 때에 이 전직 대법관이 그 상임위원장으로 호선될 수 있도록
1: 전직 대법관이
0: 예, 예, 예. 이렇게 하면
3: 상임으로 하고 숫자 줄이자는 말씀이시죠?
0: 아니요 9명인데 숫자를 늘 줄이면
3: 그러니까
0: 안 됩니다.
3: 9명 중에 상임위원을
0: 4명으로 늘리고요. 지금 1명인데 그리고 이제 그거를 균형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1명 그리고 그 국회에서 1명 그리고 대법원장이 2명을 지명하게 하고요. 그러면 3명목 중에서 대법원장 지명목 3명 중에서 2명은 상임위원인 거죠.
1: 네.
0: 그렇게 하고 그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조직의 운영이나 직급 문제 그리고 그것 무엇보다도 선관위원장이 어떤 특정 정파에 휘둘리는 인사가 되면은 그 선거 관리 업무에 대한 공정성은 신뢰는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지명이나 국회 선출하는 그 위원이 선관위원장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3: 맞아요.
0: 그래서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호선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런데 이 직급 문제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전직 대법관 중에서 이제 퇴직한 지 얼마 안 된 전직 대법관은 3년 이내면은 그 로펌에 이런 데 취업 대형 로펌 취업도 제한되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실은 대법관급인데 현직 대법관은 상임위원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한다면 이런 정치적인 편향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수 있지 않은가. 그런데 그런 기대 하지 않고 만약에 상임위원장을 그러니까 상임위원 중에서 그리고 상임위원 중에서 이제 그 선관위원장을 호선하도록 이렇게 그렇게 선관위법을 개정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위원장을 만약 대통령 지명 목재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준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3: 사실 저는 있잖아요. 이게 상임이든 비상임이든 이 사람들이 지금 뭐를 하고 있는지 아주 궁금해요. 그 9명이.
1: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 모르겠다.
3: 모르겠다. 네. 왜 그러냐 하면 노태학 위원장은 제가 알기로는 선거당에 3시에 출근이라도 했어요.
1: 네.
3: 예? 근데 나머진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리고 자 보십시오. 소쿠리 투표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소쿠리 투표할 당시에 그때 당시에 선관위원장은 사퇴했습니다. 근데 이게 중앙선관위원들인가 6년이기 때문에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도 상임위원을 맡고 중앙선거관리위원을 맡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그 사람들의 임기를 일일이 세어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1: 네.
3: 분명히 다수가 존재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문제 터졌을 때도 그냥 자리 지키고 앉아 있다가 이번에 또 문제 터지니까 그것도 뭐 그냥 지금 이 사람들 중에 뭐 그만두겠다는 얘기가 나오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저는 이 사람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0: 어떤 존재의 의미부터 저는 조금 그 의문을 가져요. 이 사람들이 다 장관급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월급 잠깐 월급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비상임이기 때문에 월급은 아닌데 이 뭐라더라 공정 선거 추진 위원장 위원 이걸로 이 월 수당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290만 원. 그 위원들은 213만 원인가를 받아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회의비로 이제 10만 원씩 받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신문에서 통계를 냈는데 뭐 연 3천만 원 이상 된다. 근데 저는 사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아니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지 뭐가 무슨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책임도 안 져.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라. 그런데 보니까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어. 아니 세상에 이런 좋은 자리가 어디 있는지.
1: 그 선거 당일날 사과한다고 나온 사람이 선관위 사무총장이었어요. 내가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선거관리위원장이 있는데 왜 그 밑에 직원들의 어떻게 보면 수장인데 사무총장이 나와서 왜 자기가 책임진다 그러고 사과를 하나요?
2: 그러니까 이 난리를 치고 왜 위원장이 안 나오고 밑에 사람이 나와서 하는지.
1: 그래서 제가 이걸 입법론으로 생각해 봤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엉망진창으로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법을 개정할 때 부실 선거관리 죄 뭐 이런 거를 만들어서 과실이나 직무유기를 했을 경우 굉장히 엄벌에 처하는 조항을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좀 집어넣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0: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 그게 법을 보면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요. 고의로 뭐 뭔가를 했을 때 처벌하는
0: 그 이 사람도 이번에 또 넘어가네.
1: 예, 또 넘어가는 거.
0: 아이고.
1: 그래서 참. 뭔가 직무유기를 하거나 네네. 과실이나 중과실이 있을 때 아주 엄벌에 처하는 그런 조항을 좀 삽입할 필요가 있겠다.
2: 그래서
1: 이런 생각이 듭니다.
2: 국민의힘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선관위 포함시키자 이 의견을 얘기했는데 신일 교수님 이렇게 하면은 좀 달라지나요?
0: 근데 이제 그거는 저는 사실은 임시방편이자 이게 지금 좀 헌법과도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특히 이제 뭐 다 잘 아시겠죠. 아 이게 차 교수님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 좀 뭐합니다만 감사원이 원래 대통령 직속기구잖아요. 그런데 이 대통령 직속기구가 이론적으로 따지면 선관이라는 독립적 기구를 감사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게 썩 그 이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임시방편적으로 그런 거 하는 거는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2: 네네.
0: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특별감찰관 같은 걸 둬가지고 이 사람한테 싹 한번 헐게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궁극적으로는 개헌 사안이 전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난번에 그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개헌하겠다고 막 그러면서 국민의힘한테 그랬잖아요. 당신들 때문에 개헌 못했으니까 책임지라 막 그랬는데 이번에 또 개헌 얘기를 해요. 이번에 또 그러면서 똑같이 얘기가 나온 게 원포인트 개헌을 또 얘기합니다. 그 원포인트 개헌을 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지금 정부 여당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야 지난번에 개헌 안 하게 진짜 잘했다. 이런 문제 놔두고서 개헌했다가 이번에 또 개헌하자 그러면 진짜 말이 안 될 뻔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문제를 계기로 해서 중심으로 개헌을 하되 개헌은 조금 폭넓고 신중하게 해야겠구나라는 걸 인식을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네. 이거 자꾸 법 가지고 뭐 만드는 것보다 궁극적으로 선관위를 예를 들면 독립기관으로 남겨둘 것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폭넓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개헌 사안이 많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2: 네. 어쨌든 그 말씀하신 거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그냥 임시방편이다. 근본적인 대책 해결은 아니다.
0: 그게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는 전 있을 수 있다.
2: 그래서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개헌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3: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으로 감사원법을 개정해서 그렇게 포함시키게 되면 그 위헌적인 법률이 되거든요.
2: 그렇죠.
0: 그럴 것 같아요.
3: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하고요. 왜 그러냐면은 그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이 지금 대통령 직속기관인데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이 중앙 그러니까 그 선관위 업무 직무 감찰을 하게 되면 그 감사원을 매개로 해가지고 대통령이 선거 관리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건 더 위험하거든요. 그건 관권 선거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말 계약이기 때문에 개헌을 통해서도 안 된다. 선관위가 만약 감사원이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면 모르겠는데요.
0: 그러니까 독립기관으로 만들죠.
3: 독립기관으로 만들고 그런 그 감사원이 회계 검사권뿐만 아니라 직무 감찰권을 다른 독립기관에 대해 행사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1: 그것도 또 개헌 사항이잖아요.
3: 개헌입니다. 네. 개헌을 해야 되고
0: 개헌을 해야 되고
3: 네. 법률적인 차원에서 지금 헌법을 그대로 두고 감사원법을 개정해 갖고 선관위 업무에 대해서 직무 감찰을 하도록 하는 것은 그것은 위헌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한 오히려 정말 뭐 눈앞에 조금의 그런 이익을 좀 보고자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1: 있습니다. 그 2023년 헌법재판소에서 가르마를 딱 타버렸어요.
2: 맞아요.
1: 그거는 안 된다고. 네. 그죠? 네.
3: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감사와 관련해서 직무 감찰만 관련해서 얘기한다면 감사원이 독립된 헌법상 독립기관이라고 한다면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거든요.
2: 네.
3: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직무감찰권까지 줄 수도 있는데 감사원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행처럼 대통령 소속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국회 소속기관으로 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다른 헌법상 독립기관에 대해서 직무감찰하는 것은 삼권분립이 위배되는 거거든요.
2: 네.
3: 권력분립이 위배되기 때문에 그걸 위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으면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하고 개헌을 해서 그렇게 해서 선관위도 직무감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독립기관으로 빼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군요.
1: 그때는 이제 감사원을 또 어디 소속으로 두는지.
3: 아니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1: 아예 독립으로 뭐 국회 산하도 아니고 그냥 아예 완전
3: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직무감찰권이 있는 건 아닌데 최고 국가의 최고 감사 기관이 그 독일은 헌법상 독립기관이고 프랑스는 아예 법원 형태로 돼 있습니다.
2: 네.
3: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2: 아예 빼놔서 감사원의 감찰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1: 네.
2: 알겠습니다. 선관위 인적 쇄신에 대해서도 앞서 계속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세 분께서. 현재 폐쇄적인 선관위 인적 조직 구조를 이거 깨트리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신일 교수님.
0: 근데요. 네. 제가 사실은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게 지금 선관위가 난타당하고 있어요.
2: 네.
0: 그죠? 근데 저는 사실 선거 때 선관위 사람들하고 많이 보고 일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제가 여기서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2: 네.
0: 지금 이런 문제들은 선관위 소위 말해서 중간관리자라고 얘기하는 5급 이하의 분들한테는 사실 굉장히 억울할 거라고요.
2: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죠.
0: 해당 사항이 있다 없다 떠나서 이분들이요. 네. 선거 때는 집에도 못 가요. 그리고 예를 들면 집이 수원인 사무국장인데 그 사람은 회사 앞에다 오피스텔 얻어가지고 계속 몇 달 동안을 먹고 자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선관위 직원들 저 선거 때만 되면 휴가를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라고 얘기를 하는데
2: 네.
0: 실제로 선거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거는 총선, 대선, 지선 세 개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선관위가 농협 협회장인가 위원장인가 그 선거도
2: 네.
0: 해주고 수협도 하고 축협도 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주요 언론사 중에 사장 뽑는 거 그것도 해달라고 그러면 해주고 이게 일이 굉장히 많아요.
2: 그러네요.
0: 그래서 만일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야 선거 때 이거 대충 해가지고 우리 좀 휴직하고 놀자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 회사 그만둬야 돼요. 왜? 이게 계속 선거가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저는 하여간 선관위를 때리는 거는 좋은데 좀 구분을 하고 때리자는 거예요. 누구를 집중적으로 때려야 되냐면 바로 선관위에 있어서의 그 고위직들. 이 사람들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도 혹시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텐데 뭐 어떤 그 제가 볼 때 그 아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일 텐데 어떤 분 나오셔서 이러더라고요. 막 따지니까 아, 이 상부에서 지시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2: 네.
0: 맞습니다. 공무원들은 상부의 지시를 기다려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 상부가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선관위 뭐 이거 개편하고 뭐 하는 거 다 좋은데 이게 밑에서 정말 일 열심히 하고 이런 공무원들의 애환도 우리가 이해 하면서 얘기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뭐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시스템과 구조가 나쁜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기가 막힌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뭐 몰디브의 대통령 뭐 선거제도 보러 거의 관광 외유성으로 몰디브를 갔다 오질 않나, 뭐 이태리에 가서 뭐 로마 피렌체를 돌아보고 오질 않나, 이런 문제점들도 있고요. 제가 제외 공간에 근무하셨던 분한테 직접 얘기를 들은 건데, 네. 뭐 중국 대사관이나 이런 제외 공간에 선관위에서 직원들이 이제 파견을 나온답니다. 그러면은

0: 전반적인 성관위 자체가 외부의 견제를 안 받으면서 나타나는 어떤 조직적인 집단적인 어떤 모럴 해저드의 현상인가 이거는 네.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근데 제가 한마디만 더 하자면 사실 그 지금 뭐 외국 공관에 파견하고 이런 분들은 대부분 몇 급일 것 같으세요? 그분들이 8급, 9급짜리, 7급짜리로 거기 갈 것 같으세요?
2: 고위직입니까?
1: 계장이라도 6급이에요. 네. 예? 그분들이 거기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선관위 조직이 어떻게 되냐면, 계장이신 분들이 계장 올라가면 대충 계장에서 정년퇴임합니다.
2: 아, 예? 그렇군요.
1: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선관위 조직에서 지금 나태하고 뭐 이런 거 나태하죠. 감사 안 받아 엉망진창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주로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건 상대적으로 급수가 높은 분들이지 실제 실무를 맡은 6급 이하짜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2: 알겠습니다. 차진영 교수님 어떻습니까? 과거 선관위 자정기능 강화 위해서 외부 전문가 구성된 자문기구 의견을 들어서 규칙을 개정하는 방식을 제안하신 바 있잖아요. 이렇게 인적 문제가 좀 많은 게 보여지고 있는데 정치권이 주도하는 외부 압박형 개혁 대신 뭐 이러한 뭐랄까요 좀 이러한 방식 외부 압력을 뭐 너무 주는 것보다 그 자체 자문기구의 의견을 좀 둬서 사람을 좀 뽑는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걸까요?
3: 저는 이제 이게 양자택일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이게 동시에 추진되어야 되는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2: 동시에 해야 되겠군요.
3: 예, 그래서 이제 개헌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선관위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안이 있을 것이고 중앙선관위 규칙을 개정해야 되는 사안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부 지침으로 매뉴얼을 작성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2: 정말 총체적이네요.
3: 예, 예.
2: 네.
3: 그래서 특히 이번에 드러난 것이 이런 투표 용지의 그런 그 인쇄와 그리고 공급 그리고 이것을 그 이송할 때에 그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규정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공직선거법에 다 위반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읍면동 선관위의 그 정당 추천위원회 확인을 받아가지고 용지를 이제 그 공급하게 돼 있었는데 이런 절차들도 모두 다 어기고 그래서 이거는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선관위 수뇌부 중앙선관위 수뇌부가 사실은 이런 일들을 안 했다는 지적을 이제 신 교수님 하신 건데 그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선관위원들은 뭐 했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선거 때마다 이제 선거운동, 허용되는 선거운동이 뭐고 아니냐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계속 요건 해석해갖고 지침 내려주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을 주로 많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선거 당일 날에 이 선거 관리를 어떻게 업무를 어떻게 하는가는 중앙선관위위원들이 그 사실 관심도 없고 출근조차 안 하는 그건 너무나 뭐라고 할까 잡스러운 일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냥 실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관여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실제 그런 실무는 사실상 사무총장이 도맡아서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추측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매뉴얼을 그러니까 사실은 만들 생각도 별로 없었고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도 없었던 거 아니냐. 근데 사실은 그런 매뉴얼들이야말로 공직선거법에 맞게 이것들은 다 절차적으로 해야 되고 시민들 국민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소중한 투표 용지를 스토콜이나 뭐 이런 데 아니면은 뭐 비닐팩에 담아와 가지고 한다면 그러면 그리고 그 일련 번호도 없이 그거를 손으로 수기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전날까지 그 인쇄해 가지고 일련 번호를 다 부여해 갖고 하는 이유는 중간에 못 끼워 놓게 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한다면 누가 네. 부정한 마음을 먹고 그 기표한 거를 임의로 기표한 거를 넣어놓고 투표 안 한 사람을 투표한 걸 표시를 해놨다 한들 잡아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개표에 있어서의 오류, 입력을 오류로 해가지고 뭐 몇천 표 날라가고 이런 문제들도 이건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이고 국민의 참정권을 완전히 무효로 하는 거거든요. 네. 이것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2: 네.
1: 지금 차 교수님 말씀에 제가 조금 덧붙일 게 있는 게 지침을 내려준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지침을 내려주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중앙선관위 9명 내가 뭐 하는 사람들인지 전부 살펴보질 않아서 내가 그걸 일일이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대충 논의하면 제가 정치학을 지금 이러면 나이가 나오는데 한 40 제가 한 44년 정도로 정치학을 했는데 네. 그 이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이라고 해서 선거관리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0: 저는 사실은 그 아홉 명 중에 선거 관리에 전문가가 있는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침을 내린다는 거는 일어날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그 예측에 대비해서 지침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1: 네.
0: 근데 전문성이 없으면 예측이 안 되죠. 예? 전문성이 없으면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침을 못 내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일각에서는 뭐 법조인들이 너무 많다 이러는데 저는 사실 법조인들은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요. 선거관리 업무에 꼭 판사가 들어갑니다. 예? 그건 뭐냐면 선거관리 업무는 법과 얽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법관이 들어가는 건 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나머지 사람이 문제인데 나머지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느냐? 전 그것에 의심을 갖고 네. 그런 상황이니까 지침도 주기 힘들다는 거죠.
2: 네.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선거 관리 매뉴얼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같이 모여가지고 선관위원들과 함께 선관위원들도 그 선거 관리 실무를 익히고 거기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1: 네.
2: 그 매뉴얼이 공직선거법에 반영돼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 중앙선관위 규칙에 반영될 부분이 있을 거고 그냥 실무 지침으로 반영돼야 될 부분이 있을 텐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재정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3: 그거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뭐 선거관리 전문가가 뭐 태어날 때부터 선거관리 전문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뭐 AI도 잘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또 IT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IT 전문가라든가 이런 컴퓨터나 AI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인재들이 선관위에 좀 많이 들어갈 수 있게 해서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IT 지수라든지 AI 지수가 굉장히 높은데 선관위가 그런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뒤져 있지 않습니까?
1: 네네.
3: 그 부분을 좀 선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인적 조직 개편 이야기도 해주셨고 뭐 선거 행정 시스템 전반적인 개선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전체적으로 선거 행정 시스템에 혁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1분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분 넘겨서요. 저희 로고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4: 정치 지겨우신가요? 경제 어려우신가요? 뉴스 피곤하신가요? 열린 토론은 다릅니다. 당신의 질문에 답합니다. KBS

0: 네, KBS 열린 토론 경제정의실천연합회 시민입법위원장 맡고 있는 정지웅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법학정문대학원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세 분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부 이어갈 텐데요. 뭐 계속 나옵니다, 이 얘기. 과거 소쿠리 투표 논란부터 이번 용지 부족까지 연이어 발생한 선거관리 부실 사태로 인해서 부정선거론과 같은 이 사회적 음모론의 빌미를 계속 좀 제공하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일부 구구단체들의 이 부실선거가 아닌 부정선거의 주장에 대해서는 세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번에 정준 변호사부터 한 말씀 해주실까요?
1: 예, 얼마 전에 사실은 동아일보에서 되게 저 인상적인 정소연 변호사님 제가 칼럼을 봤어요. 네. 그 제목이 아주 재밌습니다. 부실은 부정이 아니다. 극우는 보수가 아니다. 이 말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사실은 이게 지금 드러나는 게 굉장히 선관위가 무능하고 이렇게 능력이 없는 이런 집단이다. 이런 게 나오는 거지. 지금 나와 있는 자료들만 봤을 때 뭔가 고의적으로 부정선거를 획책했다. 이렇게는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음모론을 계속 뭐 주장하시는 분들이 중국 공산당 개입설 같은 것들을 막 하면서 뭐 심지어 제가 보니까 이준석 대표한테 뭐 엄마가 중국인이냐고 막 이런 것도 막 물어보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짜 민주주의를 좀먹는 그런 암적인 존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이분들이 또 시위 현장의 분위기를 또 이렇게 안 좋게 만들고 또 경찰한테 가서 또 경찰을 또 괴롭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0: 경찰한테도 중국 경찰 아니냐고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누가 봐도 좀 상식이나 합리적인 사고를 벗어났지 않습니까?
0: 그렇죠. 네.
1: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건전한 시민들이 좀 차단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일부 대학생들은 부정선거보다도 부실선거에 대해서 참정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좀 목소리를 내는 것 같은데 일부의 분들의 그런 목소리가 나오니까 굉장히 그 안에서 싸움도 일어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차진영 교수님.
2: 네, 저도 이 문제는 그 극도로 부실한 선거 관리가 결과적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해친 사건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결과에 있어서는 부정선거나 부실선거나 결과는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예, 그래서 매우 심각하다. 이것은 국민 한 개인의 어떤 참정권 침해 문제가 그치지 않고 대의제 민주주의 출발점이 바로 공정한 선거거든요. 국민 의사가 제대로 정확하게 반영되는 선거여야 하는데 이러한 극도로 부실한 선거 관리로 인해서 선거의 공정성이 해쳐지고 유권자들의 그 의사가 왜곡이 된 거거든요.
0: 네.
2: 특히 그 출구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 선거 투표를 한 분들은 의사가 완전히 왜곡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용인할 수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부정선거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거고 그건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차진아 교수님의 말씀이 뇌리에 하나 꽂히네요. 부실선거나 부정선거나 그것은 결과는 같을 수 있다라고 예, 예.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참 인상적입니다.
3: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결과는 그런데 부실과 부정의 차이는 뭐냐면 의도성의 여부거든요.
0: 네.
3: 그러니까 부실은 이게 엉망진창에서 그냥 실수가 막 나오는 거예요.
0: 맞아요.
3: 근데 부정이라는 건 분명히 의도성이 개입이 돼 있는 거거든요.
0: 그렇죠.
3: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아니 선관위가 아무리 엉망진창이라고 해도 부정을 할 때 이런 식의 허술하게 했을 리는 없으니까 부정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리고 아까 음모론 말씀하셨는데
0: 진짜 말씀대로 부정 선거면 이렇게 허술하게 못해요.
3: 그거는 진짜 이거
0: 말도 안 돼요.
3: 그 뭐 개콘에 나오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이게 그 코미디예요. 네. 코미디가 나와서 좀 시사 진행하고 있잖아요.
3: 아니 잘하시는데 왜 자카 그러세요?
1: 조사하면 다 나와요.
3: 아유, 예. 근데
0: 네네. 갑자기 이 말을 줄은 몰랐네.
3: 아니,
0: 네.
3: 근데 사실은 지금 그 음모론 나오고 뭐 이 특정 국가의 국기 나오고 이런 쪽하고 2030이 거리를 두려고 이미 홍대에서 따로 집회를 갔습니다.
0: 그렇더라고요.
3: 거기에는 태극기만 흔들고 우리가 재선거를 외치고 이렇게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단톡방을 개설해서 거기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규칙을 한 다음에 실제로 사실 이게 재선거 저는 공감은 해요. 가능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건 음모론에 매달리거나 이런 게 아니고 간단히 얘기해서 조국 사태 때부터 불거진 공정에 대한 문제. 과정이 불공정했다는 거죠.
0: 네.
3: 그래서 그 조국 사태 때 10대였던 사람이 지금 20대가 됐을 거고 그때 20대들이 지금 30대가 됐을 텐데 그때 그 불공정을 느꼈던 젊은 사람들이 지금 다시 나의 참정권 제한이라는 것보다도 더 큰 거. 내가 지금 경제도 힘들고 나 지금 월세 올려가지고 살기도 힘들고 이런 울분과 불공정 공정하지 못하는 거에서 울분이 섞여서 나오는 건데 거기다가 자꾸 그 집단적 이익에 집단적 이익 추구에 익숙한 사람들이 이념 얘기하고 이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은 더 화가 나죠. 그러니까 그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노력은 알겠는데 그거 못 얹어요.
0: 알겠습니다.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이셨어요.
1: 예, 이념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그 참정권이 침해된 유권자들이 이 사태의 본질입니다.
0: 그 자체만 봤으면
1: 네,
0: 좋겠어요. 그
1: 국민이 본질인데 네.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 중한 거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네. 네. 유행어를 참 많이 하시네요. 네,
1: 유행어를 좀 많이 띄워보려고.
3: 영화도 네. 좋아하시는 네. 것 같아요. 네.
0: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민의힘 지도부 얘기 네.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네. 서울을 비롯해서 6.3 지방선거 당시에 투표연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 전국 6개 지역 선거에 재선거 소청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차진영 교수님, 이게 선거 무효 소송이나 재선거 사유까지 이게 발전할 법적인 정당성이 있어 보이시나요?
2: 그거는 이제 그 공직선거법에 그 선거 소송에서 선거를 무효로 하려면
0: 네.
2: 선거 소청도 맞죠. 선거 쟁송에서 선거를 무효로 하려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해서 선거를 무효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 네네.
2: 그렇기 때문에 그 각 그 문제가 발생한 그 투표소가 속한 선거구의 선거에 있어서 박빙이었는데 만약에 그런 문제가 없었다면은 선거의 결과가 바뀔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점이 인정이 돼야지만 선거가 무효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구체적인 그 개표

0: 의 득표율 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때 문제가 발생한 그 투표소에서의 유권자들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봐야지만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여기서 문제가 이제 또 어려운 점이 뭐냐면 그러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느냐 안 미쳤느냐를 이제 우리가 판단할 때에 네. 그 모집단을 뭘로 잡느냐. 그러면 그 대기표를 순번을 받아가지고 이따가 그냥 돌아간 그 사람들만 그 모수에 넣을 거냐 아니면은 선거하려고 했었는데 기다리게 해가지고 그냥 돌아갔거나 혹은 그런 얘기에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 못한다고 해가지고 아예 그러면 아예 포기하는 그런 유권자도 있을 겁니다.
1: 근데 그거는 너무 애매하지 않습니까?
0: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수를 어떻게 확정할 수 있느냐는 거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인정하려면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특히 그러니까 제일 이제 중요한 거는 박빙이어야 되겠지요.
1: 그렇겠죠.
0: 예, 그래서 네. 그게 간당 몇백 표차 혹은 몇천 표차 정도였는데 그 유권자들이 우리가 투표 전체 평균 그 투표율 갖고도 이거를 산정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산정할 거냐는 것이 상당히 좀 난점으로 보입니다. 선거 쟁점에 있어서. 근데 이게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는 인정이 좀 안 되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 싶습니다.
2: 16대 총선 때 한번 된 적이 있죠. 동대문으로서.
3: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이제 송파나 뭐 이런 사실은 국민의힘 어떻게 보면 강세 지역에서 이게 지금 투표용지가 좀 부족했었는데 네. 새벽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게 바뀌면서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지. 이게 만약에
1: 당선이 안 됐으면
3: 당선이 안 송파구에서 투표 용지가 부족했는데 당선이 안 됐다. 그러면은 네네. 이 파급력하고 폭발력은 정말 상상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서울시장 선거는 한 6만여 표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네. 기초의원이나 이런 건 혹시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0: 생각이 드네요. 서울시장 선거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송파 그쪽이 그 몰표가 나온 지역이고 그래서 그 선거 결과가 오히려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좋죠. 봐서 선거 네. 쟁송을 해도 그거는 뭐 선거 무효가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저번에 그 서울시 비례의원 비례대표
2: 서울시
0: 같은 경우 한 명 바뀌었죠. 그러니까 네. 이게 득표율에 따라서 이게 의석이 바뀌는 부분 그거는 특히 또 기초단체장 선거나 기초의회 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겁니다. 또 중선거구 제도이기 때문에요. 기초의원 선거는. 그래서 그거는 각 선거구별로 그거는 데이터를 지금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하기가 어렵고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을 비춰봐가지고 박빙이었는데 그 문제가 발생한 그 투표소에 유권자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네. 그 표 차이로는 결과가 바뀔 수도 있겠다 이런
1: 그러니까
0: 가능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1: 전면 재선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법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고
0: 아닐 것 같고요.
1: 일단 부분 선거는 가능할 수 있다고
0: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2: 그거는 법적인 영역이고 실제로 국민의힘 일부 지도부가 주장하는 재선거는 상당한 의미에서의 정치적 의미 부여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현명치 못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제가 이 조금 그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것 좀 봤으면 좋겠어요. 대학 총학생회, 그 총학생회들이 시국선언 쭉 발표했죠. 근데 이 시국선언을 가지고 통계를 냈어요. 이 대학생들이 제일 요구하는 1위가 뭔가. 그랬더니 시국선언을 종합해가지고 딱 보니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64%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는 것이 선관위 및 당국 규탄 49%. 잘못했다 이거죠.
1: 네.
2: 그 다음에 진상규명을 38%. 책임자 처벌 및 사퇴가 32%. 그런데 재선거 재투표 요구는 6%로 제일 뒤에 있었어요. 이거는 젊은 사람들도 그만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 재투표가 가능하고 재투표라는 게 이게 일종의 정치적 구호 아닌가?
1: 그렇죠.
2: 라는 생각을 이미 젊은 대학생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거기다가 뭐 재선거 얘기하고 뭐 여섯 군데가 아니라 전국으로 하겠다.

0: 이렇게 되면 사실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국민적 시각이 과연 어떻게 될까? 저는 사실은 보수를 위해서도 그런 주장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1: 요즘 네. 젊은 층도 뭐 교수님들 다 청년분들 만나시겠지만 더 똑똑합니다.
2: 굉장히 합리적으로 그럼요. 사고하고 행동하기 그럼요. 때문에.
3: 진짜 장동현 대표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4: 왜 그러세요? 진짜.
3: 비슷했나요?
4: 굉장히 아이고 또 너무 좋았어요.
1: 아니 근데 정준 변호사님 네. 말씀 나오신 김에 네. 이 소청 절차를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 네. 이게 자주 쓰는 용어가 아니잖아요. 이 절차를 한번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3: 그러니까 이제
1: 법적 절차를
3: 이제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선거를 뭐 다시 하자 선거에 불복이 있다 이러면 바로 법원으로 갑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이 지방 선거였지 않습니까? 지방 선거에서는 선거 소청이라는 그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 선관위에다가 문제를 제기해서 이제 그 사실 조사하고 증거 심리를 거쳐서 60일 이내에 뭐 각하가 되거나 기각이 되거나 인용이 되거나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만약에 선거소총을 제기를 했는데 지금 두 군데에서 제기했어요. 뭐 국민의힘에서도 제기하고 개혁신당 쪽에서도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개혁신당 쪽은 좀 그나마 합리적입니다. 이게 부분적인 그거를 이제 소청을 제기를 했는데 만약에 거기서 인용이 된다. 네. 그러면은 이제 재선거를 하는 거죠. 인용이 되면. 네. 만약에 거기서 기각이 되거나 각하가 되면은 이제 법원으로 갑니다. 법원으로 가서 선거가 전부 일부가 만약에 무효가 되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면은 또 재선거를 하게 되겠죠.
1: 네. 어떠세요? 지금, 예. 받아들여질 것 같으세요?
3: 안 받아들여질 안 것 같습니다.
1: 세 분 다 안 받아들일 예. 거라고 예. 보십니까?
2: 예. 거의 일반적으로는 아, 어려울 네.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예. 현재 국회 이야기도 좀 해볼 텐데 국회에서 여야가 국정조사 카드 지금 만지고 있잖아요. 근데 좀 일단은 뭐 여야가 좀 계속 뭐 국정조사랑 뭐 특검이랑 같이 해야 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를 뭐 개헌도 같이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도 개혁의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경쟁에 한참 뭐 이 정치로 들어오다 보면 사실 같은 이 선관위를 개혁해야 된다라는 의지를 시작했지만 그 안으로 디테일하게 들어오면 계속 싸우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선관위 국정조사 실효성 있는 제도 개혁으로 이어지는 뭐 정당들의 마음이 좀 모여서 갈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세요? 정치적으로 한번 해석 좀 해주시는 교수님. 뭐
0: 일단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네. 그 여당의 주특기가 특검 아닌가요? 특검해야죠. 저는 이것만큼 특검이 필요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물론 뭐 대통령이 합수본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과거 사례를 보면 검찰이 수사하거나 합수본이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특검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네.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수록요. 자꾸 기억이 깜빡거려가지고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특검해야 된다고 봅니다.
1: 특검으로 가야 된다.
0: 특검을 해서 사실은 특검을 통해 가지고 모든 문제를 일단 밝힌 다음에 그걸 토대로 제도를 개선해야죠. 이게 암만 뭐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갑론을반 해봤자 일단 특검은 수사를 통해 가지고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 아까 차 교수님 말씀하셨다는 사실 저는 개헌도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걱정이 되는 게 일각에서 행정부 산하로 두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모양이에요.
1: 맞아요.
0: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게 1950년대 내무부 산하였었어요. 선거관리기구가.
3: 네, 맞습니다.
0: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본 같은 경우에 총무성 산하예요. 선거관리기구. 내각 산하거든요. 총무성 관리이거든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 발암트라구역이라는 이 선거 관리하는 데가 주로 누가 아니면 통계청장이 이 수장을 맡아요. 자, 그러니까 봐라. 일본도 그렇지 독일도 그렇지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거는요. 다시 아까 얘기로 돌아왔는데 사회 자본이 다른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얘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꺼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위험한 얘기고.
1: 아주 위험하다.
2: 저도, 그래서 예. 저도 신 교수님 예. 의견에
1: 동의하십니까?
2: 동의하고요. 네. 한번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선관위니까 우리가 이게 부정선거가 아니고 부실선거관리로 인한 선거공정성 침해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건데 만약에 이걸 행안부나 이런 데서 선거 관리를 했는데 이렇게 됐다면 아무도 이거를 부실 선거라고 안 부를 겁니다.
1: 뭐라고 부를까요?
2: 부정선거, 부정관권선거가 될

0: 이것은 제2의 3.1로 부정선거가 될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1: 난리가 나겠죠.
0: 제2의 4.19 혁명이 일어났을 만한 사건이거든요.
1: 맞습니다. 네.
0: 그러니까 이것은 그 선관위의 중앙선관위의 그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있는 것은 개헌을 통해서 바꾸면 안 되는 사안이고요. 오히려 이것은 3.15 부정선거로 인한 반성적 차원에서 한 그 교훈을 우리가 다시금 되새겨야 되지 이거를 거꾸로 역으로 퇴행시킬 사안은 아니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이게 국정조사가 사실 우리 조작해서 특검법 때 한 봤잖아요. 그냥 말싸움에서 네, 끝나는 그러니까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교수님이 신일 교수님께서 특검 얘기하셨는데 어때요? 정지훈 변호사는 이것도 역시 특검으로 가야 된다는 의견이 좀 맞나요? 어때요?
2: 아유, 지금 뭐 국정조사 하면은 뻔하지 않습니까? 또 불러다가 막 호통치고 막 각자 호통치고 또 증인을 누구를 부르니 안 부르니 하면서 또 파행을 하고
1: 네.
2: 그게 뻔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1: 그렇습니다.
2: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검을 거부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1: 근데 야권이 주도하는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2: 그 특검을 네. 결국 특검의 생명은 중립성과 공정성이잖아요.
1: 네네.
2: 그러니까 어떤 정파적으로 뭐 야권이든 여권이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지금 앞으로 좀 지양했으면 좋겠고
1: 네.
2: 중립적인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1: 중립적인.
2: 뭐 예를 들자면 대한변호사협회라든지 뭐 이런 중립적인 기관에서 추천하는 특검을 그치. 하면은 뭐 좀 그 공정성이 그나마 담보될 수 있고
1: 네.
2: 지금 국회의원들이 맨날 싸우는 거를 국민들이 좀 봐주고 있는데 그 공복들이 지금 만약에 이 국면에서도 계속 싸운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용서 안 할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0: 특검하고 국정조사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고 각기 좀 역할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특검은 이제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것인데 그럼 뭐 공직선거법 위반죄라든지 아니면 직무유기라든지 이런 범죄를 수사할 때 포인트하고 그다음에 이게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와 기강해이 문제라든지 매뉴얼 부족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또 다른 관점이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그건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2: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 신율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통계 자료를 보고 제가 이제 그 인사이트가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학생들의 요구사항이 너무 현명한 거예요. 재발방지.
1: 재발방지.
2: 그럼 그 재발방지를 하려면 뭘 해야 되냐. 법률 개정해야 됩니다.
1: 법률
2: 선관위
1: 개정.
2: 내부 감사기구 법정화해야 되고 국회에 대한 정기 수시보고 의무 강화해야 되고 뭐 선관위원장 뭐 상임하라든지 이게 다 입법사안이고요.
1: 맞아요.
2: 또 개헌을 해야 되는데 뭐 감사원 직무감찰을 허용한다든가 뭐 파면 사유를 확대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의 아예 독립기관화를 한다든가 이게 다 개헌사안이지 않습니까?
1: 네네.
2: 그러니까 지금 딱 타이밍이 좋은 게 그 민주당에서 5.18 그 정신을 뭐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 그래가지고 6.3 지방선거 전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잖아요.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원포인트 개헌하지 말고 2포인트, 3포인트, 4포인트 개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제 뭐 국정조사를 하던 특검을 하던 그거는 현황을 파악을 하는 거고 현상을 파악을 하는 거고
1: 네.
2: 거기에 따른 결과물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것이 우리 청년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개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2: 입법으로 해야 될 거는 입법으로. 개헌으로 해야 될 거는 개헌으로.
1: 그거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여쭤볼게요. 네. 가장 시급한 입법 과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일 교수님.
3: 일단 선관위의 헌법적 위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되겠고요.
1: 네.
3: 두 번째는 감사원의 헌법적 위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실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두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1: 네.
3: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일단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건 법적인 문제가 아닌데요. 4월 18일 날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제일 먼저 거리에 나섰습니다. 그때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거리에 나섰을 때 당시 고려대학교 교수였던 조지훈 교수가 시를 쓴 게 있어요.
1: 네.
3: 제목이 니들 마음 우리가 안답니다.
1: 오.
3: 지금 우리 기성세대들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이 지금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딱 그거거든요. 니들 마음 우리가 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데에서 끝나지 말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그 첫 단추가 저는 개헌이라고 생각합니다.
1: 개헌이다.
3: 예.
1: 차진혜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 한번 해 주실까요?
0: 네, 그러니까 네. 일단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그런 절차로서 국정조사나 특검을 동시에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그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입법적

0: 적으로 반영하거나 중앙선관위 규칙 개정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개헌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거쳐서 개헌을 추진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있는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어떤 책임 추궁 특히 그 징계 책임 같은 것들은 철저하게 그리고 아까 신 교수님 말씀하신 중앙선관위원들은 다 뭐 하느냐 하는데 다 사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자, 오늘 KBS 열린 토론 이곳으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차진아 고려대 법학경문대학원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주용 변호사 세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네, 선거는 승패를 가르는 절차이기 전에 모두가 결과를 받아들이게 만드는 약속이죠. 투표용지 한 장의 부족은 행정착오가 아니라 유권자의 권리와 신뢰가 흔들린 사건입니다. 선관위 개혁은 필요하지만 이 정치의 칼싸움이 아니라 국민의 투표권을 지키는 수술이어야 합니다. 독립성은 책임 회피의 방패가 될 수 없고 개혁도 정쟁의 도구화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우는 일은 결국 기본을 다시 세우는 일이어야 하겠습니다. 내일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4살 유나 엄마 정유진입니다. 유나가 태어나고 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항상 웃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나하나 했을 때 어릴 적의 저의 모습 그리고 어릴 적의 저희 남편의 모습을 딱 떠오르게 하는 순간순간이 제일 재밌고 또 즐거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 놀이도 좋아하고 캐릭터 인형 가지고서 인형극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한 5번씩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기도 하고 저랑 같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티키타카도 워낙 좋아해서 같이 한 3, 40분 정도 얘기하고 지쳐서 잠이 듭니다. 아이가 저를 꼭 안아주고 그리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이 저한테 토닥토닥 해줄 때 아, 내가 정말 엄마가 되길 너무 잘했구나. 유나야, 우리 세 가족 행복하고 늘 즐겁고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화이팅! 사랑해!
1: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네, 프로야구 경기 상황부터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1, 2위를 만나는 기아 경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중 3연전에서는 먼저 LG를 상대하고 있는데요. 기아 선발 시라카와의 투구 내용도 궁금한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현재 점수가 6대2로 LG가 넉점 앞서가고 있는데요. 홈런 대결이 눈길을 끕니다. 오스틴도 홈런을 쳤고요. 또 홈런 공동 1위 김도영도 홈런을 치면서 두 팀의 홈런 대결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두 LG의 두 경기차 2위 KT는 고영표 선발로 잠실에서 두산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완전체가 됐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두산을 상대로 6회 말 현재 6대1로 5점 리드하고 있습니다. 2연승을 달리고 있는 3위 삼성은 키움을 만났는데요. 원태인 대 하영민의 선발 맞대결로 시작된 경기, 삼성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대천재 점수는 4-0입니다. 네, 주말에 키움의 스위프를 당하고 하나는 NC를 상대로 분위기 반전에 나섰는데요. 갈 길이 바쁘기는 NC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은 구창모가 마운드에 올라와 있습니다. 건강한 구창모는 역시나 막강했습니다. 5회 말 현재 6-2로 넉점차 리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하위로 떨어진 롯데와 8위에 자리한 SSG의 경기도 보겠습니다. 롯데 선발 김진욱의 어깨가 무거운데요. SSG가 먼저 선취점을 내면서 앞서갔는데 5회 대거 5득점 비기닝을 만들어내면서 전민재의 그랜드슬램이 터지면서 5-3으로 현재는 역전한 상황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H조의 우승후보로 꼽히는 스페인이 처음 출전한 아프리카의 섬나라 카보베르데와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카보베르데는 이로써 무승부를 거두고 역사적인 첫 승점을 따냈고 다른 H조 경기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루과이와 1-1로 비기는 이변이 났습니다. G조도 이집트 대 벨기에 1-1 무승부, 이란과 뉴질랜드가 2-2로 비기면서 모두 승점 1점을 획득했습니다. 홍명보호가 부상 회복 중이던 배준호와 김태현이 팀 훈련에 합류하면서 멕시코 과달라하라 입성 이후 처음으로 26인의 완전체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대표팀 관계자는 무리한 동작만 피하면 정상 훈련을 소화하는데 문제 없는 상태라며 두 선수 모두 2차전 출전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멕시코전 주심은 우루과이의 구스타보 테헤라 심판이 맡게 됐고 부심도 같은 우루과이 출신 심판으로 구성됐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스웨덴에 대패한 튀니지 대표팀이 사브리 라무시 감독을 경질하고 에르베 르나르 감독을 후임으로 선임하는 데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가 퓨처스리그에 참가할 시민구단 추가 창단을 추진합니다. KBO는 새로운 퓨처스리그 참가 구단을 창단할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다며 선정된 지자체는 올해 창단된 울산 웨이즈와 마찬가지로 KBO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이르면 내년 시즌부터 퓨처스리그에 참가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0: iPod Spot.
1: Shout out to them people.
2: You can catch me.
3: 다양한 농구 이야기를 전하는 주간 농구 시작하겠습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월간 점프볼의 조영두 기자, 배우 겸 해설위원님 박지민 씨와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박지민 위원 화면에서 잘 봤습니다. 월드컵 하는 날, 네, 반가운 얼굴이 나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5: 거리 응원 현장에서 지금 이제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네. 이제 거리 응원 현장을 제가 리포팅을 하고 있고요. 뭐 스포츠맨도 KBS 아니겠습니까? 이 월드컵과 관련된 이제 경기 중계도 있지만 경기 전후에 대한민국의 응원의 열기를 고스란히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도 아침부터 이제 저의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3: 네.
5: 경기 후에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뭐 NBA 예측을 틀려서 이번 주 금요일은 표정이 좀 어두울 예정입니다.
6: 네. 아니 아침에 그 텐션이 어떻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5: 저는 그 여기 어깨 밑에 스위치가 예, 예. 있어서 이걸 딱딱 키면 PD님이 딱 눌러주거든요. 이거 키면 저절로 튀어나옵니다.
3: 텐션은 출연료에서 나옵니다.
6: 네, 네.
3: 그럼요.
5: 아니 되게 재밌는 게 네. KBS에서도 할지 안 할지 이게 되게 고민스러웠나 봐요. 경기 이틀 전 오후에 전화가 와서
3: 네, 네.
5: 내일 모레 아침에 시간이 되냐. 마치 그냥 조찬 모임처럼.
3: 네, 네.
5: 아, 형 돼요? 그래서 오 시간 뭐 애들 등원시키고 괜찮지? 왜? 저 생방이 있는데 그걸 이틀 전에 연락을 주냐. 그래서 뭐 급하게 언제나 저는 KBS가 부르면 달려나간다.
3: 감사합니다.
5: 네, 저는 KBS의 네, 식구입니다.
3: 네. 이번 주 금요일에도 우리 네, 박재민 씨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꼭 KBS와 함께
5: 맞습니다.
3: 월드컵 중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 네.
3: 그 조영두 기자하고 손대범 기자는 월드컵 어떻게 즐기고 계세요?
6: 전 작가님이 그 톡방에서
3: 네.
6: 재민 씨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뭔데요? 그랬더니 월드컵이잖아요. 아, 그래서 덕분에
3: 네.
6: 보면서 아 월드컵이 개막했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3: 네. 아, 대단해요 진짜. 그러니까 스포츠 업계 종사자로서 정말 대단히 이변 같은 인물이에요.
6: 근데 NBA 파이널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3: 네.
6: 저는 다른 걸 생각하는 겨를이 없었습니다.
5: 네. 약간 이런 거죠. 수능을 네. 모의고사 치는데 모의고사 100번 치는데 수학만 만점이야. 다른 거 한 번은 다 꺼라 그런데 그렇죠. 어떻게 수학을 이렇게 잘하세요? 저는 수학만 팝니다.
3: 자 이렇게 지금 사실 시작하기 전에는 아 월드컵 분위기가 너무 안 난다 라는
5: 네.
3: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점점 더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5: 아, 현장 나가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3: 그래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그 시작할 때와 끝날 때의 응원 열기가 완전 다르더라고요. 사람 수도 다르고
5: 네. 정말 많은 분들이 회사 학교 심지어는 가정을 들어가지 않고
3: 네.
5: 정말 이 순간 4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이 몇 안 되는 기회를 정말 만끽하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뭐 대한민국의 축구 인기가 사실 뭐 이번에는 어떤 과정에서 잡음이 좀 있었지만 결국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응원하고 있구나라는
3: 네.
5: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3: 그렇습니다. 자 멕시코와의 두 번째 경기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KBS와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손대범 기자가 우리 대표팀 응원 한번 하시죠.
6: 네. 전승을 기대합니다.
3: 전승.
6: 아,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네. 체코전을 네. 보면서 확신을 갖게 됐어요.
3: 확실히 현실 감각은 없구나. 좀 드긴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뜨거운데 뉴욕은 농구 열기 때문에 월드컵의 열기가 상황 묻혀버린 건 아닐까 싶을 정도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5: 지금 뭐 53년 만에 NBA 정상에 올라갔죠. 사실 뉴욕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도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이자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진보적인 도시이고 농구에서만큼은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 경기가 있는 날 주변이 전체가 정말 마비가 될 정도로 농구 인기는 기타 29개 구단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심지어 여행 상품에도 전혀 농구를 모르는 어떤 한국 국민이 놀러 가더라도 야 NBA 경기가 있어? 여기를 한번 그러면 지나가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농구라고 하는 것은 뉴욕의 하나의 상징이자 하나의 중요한 거점지였는데 53년 만에 한풀이를 하면서 사실상 제가 이제 저희 형수님이 뉴욕에 살고 있거든요. 맨하탄에. 네. 연락을 해봤더니 손대범 위원하고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월드컵이야 지금. 그 정도로 네. NBA의 열기. 제가 NBA의 인디애나 페이서스 팬으로서 작년 말에 페이서스 자켓을 입고 갔다가 식당 갔더니 웬만하면 벗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정말로 그 뉴욕 팬들의 그 설움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3: 네네네.
5: 이번에는 그 설움을 날리는 드디어 챔피언컵을 들어올리는 그 모습을 NBA 팬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3: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도시가 뒤집어졌어요.
6: 네, 그렇죠. 뭐 길거리 응원은 당연한 얘기고 우승 직후엔 다 쏟아져 나와가지고 이제 뉴욕 관련 노래들을 다 같이 합창하고. 근데 여기서 딱 끝났으면 아름다웠을 텐데 뭐 방화에 뭐 총격 사고에 다른 상황도 없었지만 정말 좀 과격하게 좀 즐거운 표시하다 보니까 약간 이거에 대한 우려도 좀 있었습니다. 이제 뉴욕에서도 이제 우승 퍼레이드를 꼭 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떤 또 사고 없이 이뤄진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파이널 경기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샌안토니오가 3차전에서 승리하면서 반격이 시작되는 것인가라고 했는데 결국 5차전에서 시리즈 스코어 4-1로 끝이 났습니다.
0: 네. 5차전에서 샌안토니오 뉴욕이 승리를 하면서 이제 4승 1패로 이제 우승을 하게 됐고요. 1970년 그리고 1973년에 이어 통산 세 번째 팀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3: 네.
5: 사실 이때 많은 분들이 4차전 에 어떤 그러니까 변수가 3차전 이후에 이거는 반등이다. 이렇게 물러날 샌안토니오가 아니지 했는데 의외로 좀 싱겁게 끝이 나면서 사실 NBA 팬들이나 사무국 입장에선 7차전까지 이어져야 광고 수입이라든지 여러 또 팬들 입장에서는 7차전까지 이어져야 더 재밌는 그 짜릿한 맛을 느낄 수 있었는데 오히려 약간은 싱겁게 끝났다라는 느낌을 받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3: 뭐 시리즈 자체는 빨리 끝났습니다만 대결 양상은 어마어마 경기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명경기였어요.
6: 그렇죠. 이제 뉴욕이 이긴 네 경기 모두 다 10점 차 이상을 좀 뒤집고 그렇죠. 승리한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더 짜릿할 수밖에 없었는데 뭐 특히 4차전은 뭐 29점 차를 뒤집으면서 승리를 거뒀고 5차전도 마찬가지로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주도했지만 이 4쿼터는 29-18로 뉴욕이 압도하면서 대역전 스토리를 썼거든요.
3: 네.
6: 여기서 약간 좀 제일런 브런슨과 이 샌안토니오 스퍼스 최고 연봉자인 디에런 팍스의 명함이 좀 엇갈렸는데 디에런 팍스가 4쿼터에 아무것도 못한 반면에 이제 브런슨은 4쿼터마다 이 드라마를 쓰면서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3: 그렇습니다. 뭐 역전승의 원동력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6: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경험적인 부분이 컸던 것 같아요. 네. 전술은 두 번째 문제고 일단 챔프전은 이제 샌안토니오 스퍼스 같은 경우는 29점 앞서고 있을 때 상대 선수들 표정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챔프 플레이오프 같은 경우는 마지막까지 방심해서는 안 되는데 뭐 좀 여유 부리면서 경기를 하다가 뒤집히니까 약간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았고
3: 네.
6: 반면에 뉴욕은 선수들 다들 마지막 리바운드 하나까지도 신경 쓰면서 이 최선을 다한 결과가 결국에는 좀 우승컵의 유물을 가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5: 네. 젊음의 패기라는 게 결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아니다라는

0: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저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고요. 또 재밌는 게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한 6시즌 연속으로 플레이오프 4차, 그러니까 플레이오프 4쿼터 득점 1위가 제일런 브런슨입니다. 지금 뭐 몇 시즌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구단 통틀어서 플레이오프 4쿼터 토탈 득점, 네. 그러니까 총 득점 1위가 브런슨이 플레이오프 파이널 못 갔을 때도 포함해서 계속 4쿼터의 황제였거든요. 이게 이런 면들 어떻게 보면 제일런 브런슨은 우승을 이번에 처음 했지만 지난 몇 시즌 동안 계속 4쿼터의 이제 클러치 능력, 우리 흔히 얘기해서 경기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그 집중력과 경기 이 득점 결정력, 이거를 지난 몇 년 동안 갈아왔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준비된 챔피언이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1: 확실히 말씀대로 MVP의 주인공 역시 브런슨이었습니다. 진짜 뭐 뉴욕의 왕을 넘어서 이제 뭐 NBA 왕이 된 거죠.
2: 네, 다섯 경기 평균 32.6점으로 맹활약하면서 MVP를 받았고 또 그 우승을 확정지었던 이제 5차전에서 45점을 폭격했는데 네. 아까 선대범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4쿼터에만 15점을 몰아치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습니다.
1: 네, 그 브런슨의 연봉을 두고 과대평가라는 이야기도 예전에 많았죠. 있었던 것 같았는데 그 얘기 이제 아무도 못할 겁니다.
3: 네, 그렇죠. 네. 브런슨이 2022년에 뉴욕과 이제 계약을 맺었는데 그때도 4년 1억 400만 달러.
4: 맞아요.
3: 뭐 그때도 브런슨에게 좀 너무 많이 돈을 투자한 것이 아니냐. 뉴욕이 또 뉴욕했다. 뭐 그런 말도 많았지만 오히려 그 뒤로는 뉴욕에 좀 플레이오프에서 달라진 면모를 보였고 뭐 이번에도 사실 그런 말도 있었어요. 그 미국 WNBA의 명장 중 한 명인 백해먼이 NBA 팀의 에이스가 188밖에 안 돼 우승할 수 없다. 뭐 그런 말도 공개적으로 했었는데 브런슨이 아주 보기 좋게 뒤집었습니다.
0: 이게 그런 과도한 금액이다, 과도한 계약이다라고 나왔던 이유는 결국 수비력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188cm면 다른 팀의 리딩 가드들은 다 190 중반대인데 수비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겠냐. 득점이 좋아봤자 수비가 안 되면 이 사람을 쓸 수 있는 데는 결국은 기용의 한계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했는데 사실 그런 이야기들이 쏙 들어가면서 심지어는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 하면 앞으로 단신 가드들의 드래프트 애도 영향을 끼칠 정도로 단신가드들의 새로운 재평가가 이루어질 시대를 제일런 브런슨이 열었다라는 네.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자, 그리고 또 뉴욕 우승의 원동력이라면 어떤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3: 저는 이제 4차전에 네. 위닝샷을 넣었던 오지 안드. 그 공격 리바운드와 TV는 NBA 파이널 역사에도 계속 남을 맞습니다. 정도의 명장면이 네. 아닌가 싶은데 그런 오지 아누노비를 비롯해서 뭐 마이크 브라운 감독이 잘 꾸렸던 이 허슬 플레이어들 뭐 미칼 브리지스라든지 조시아트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아까 박재민 위원이 말한 것처럼 그 브런슨의 부족한 수비력을 정말 잘 메워준 맞아요. 덕분에 네. 뉴욕이 좀 우승할 수 있었고 또 마이크 브라운 감독이 굉장히 많이 좀 늘었습니다. 경기 선수 용병술이라든지 융통성이라든지 그런 것 덕분에 좀 더 위기 상황에서도 여러 선수를 과감하게 기용하면서 좀 위기를 탈출했는데 그런 부분이 또 우승의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0: 이게 되게 정확한 평가한 게 샌안토니오에 비해서 뉴욕은 벤치 자원이 되게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샌안토니오가 훨씬 더 뎁스가 좀 더 깊고 득점이 많이 나올 정도였는데 뉴욕은 재밌는 게 제일런 브런슨을 제외하면 뭐 카렌스니 타운스 정도 빼고는 사실 튀는 선수가 없어요. 다 되게 허슬 플레이어들이에요. 뭐 조시아트도 마찬가지고 미칼 브리지스도 마찬가지고 오지 아누노비도 실력에 비해서는 좀 저평가받고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이 선수들이 다 굉장히 허슬 플레이를 잘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일런 브런슨의 어깨를 좀 많이 가볍게 해줬다는 평가가 맞는 것 같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연패가 없습니다. NBA 최근 들어서 다음 시즌에 뉴욕도 기대를 가져볼 수 있을까요?
2: 네, 근데 다음 시즌 이제 우승 전망이 나왔는데 뉴욕은 사실 4위에
1: 4위밖에 안 돼요?
0: 네. 올해가 좀 운이 좋았다라는 평가구나. 네.
2: 오히려 준우승을 차지한 샌안토니오가 이제 1위에 올랐고요. 그다음에 뭐 오클라호마 시티, 그다음에 보스턴 세틱스 이렇게 2위, 3위가 됐고
0: 이상한 인디애나는 없던가요?
2: 인디애나는 인자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0: 실망이네.
3: 28번째?
0: 아이고.
1: 꼴찌는 네. 아니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파이널 우승을 이끌지 못했지만 웬반야마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뭐 사실 웬반야마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더 성장할 거예요.
3: 그렇죠. 네. 뭐 플레이오프에서 뭐 23.8 득점에 10.9 리바운드, 뭐 블록슛 3.5개. 뭐 능력 자체는 그냥 뛰어난 선수인데 사실 이번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웬반야마가 이미지가 좀 많이 구겨졌습니다.
1: 아, 예.
3: 뭐 거친 플레이도 많았고 또 우승이 결정된 뒤에 인사 없이 그냥 슉 나가버린 게 사실 좀 팬들한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팬들 사이에서 좀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0: 그리고 미디어룸에서도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마치고 일어나는데 See you later 한 다음에 저 혼잣말 했는데 그게 들렸어요. Never. See you again. Never 라고 하면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See you again 한 다음에 나가면서 혼잣말 하는데 Never.

0: 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 크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봐요. 다시는 보지 마요. 이 뜻이거든요. 네. 그런 게 굉장히 지금 웬바냐마의 인성에 대한 논란이 많이 불거졌던 시즌입니다.
1: 네. 이번에는 소림사가 아니라 템플스테이나 예. 네. 아니면 오은영 선생님을 네. 좀 소개를 시켜주는 게.
0: 교권국에서 네. 참교육을.
1: 그렇습니다. 근데 확실히 근데 그만큼 투쟁심으로 또 발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또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2: 그렇죠. 예. 이기고 싶었던 마음도 강했기 때문에 좀 그런 행동이 나온 것 같은데 역시나 아직까지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네, 너무 20대 초반에게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여서 또 안 될 것 같고요. 이 선수가 내년에도 그러면 진짜 문제인데 다시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1: 네. 자, 그런데 그 디에런 팍스가 샌안토니오의 계정을 언팔로우 했다고 해서 이 소식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이거 무슨 의미인가요?
3: 네. 그렇죠. 팍스가 파이널에서 뭐 모두가 아시겠지만 굉장히 부진했거든요. 네. 5경기 평균 12.8점에 3.0 리바운드 6.0 어시스트인데 이제 필드골 성공률이 34.3%밖에 안 됩니다. 네, 특히 4차전 이제 마지막에 보네드 플레이가 저도 보면서
0: 제가 그건 뭐지?
3: 제가 뛰어도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네. 왜 그랬을까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네.
2: 근데도 계정을 언팔로우 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반박 뉴스가 나왔습니다. 팍스는 팔로우 한 적이 애초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언팔로우는 거짓이다. 그런데 네, 어쨌든 팍스 자체가 약간 좀 팀에서 자리를 좀 못 잡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쵸? 생각이 듭니다. 네.
3: 근데 NBA 전문가들이 저도 보면서 팍스한테 좀 굉장히 냉정하게 대하는 게 찰스 바클리는 팍스를 경기에서 빼야 된다. 아, 이런 그쵸? 말을 공개적으로 했고 또 네. 켄드릭 퍼킨스는 디에런 팍스가 딜런 하퍼의 길을 막고 있다. 그 자리는 이제 하퍼의 것이다. 네. 이런 식으로 또 말했거든요.
0: 이번 딜런 하퍼 같은 경우는 주전으로 못 뛰었거든요. 근데 벤치 자원으로 나왔는데 뭐 5차전 같은 경우는 20득점 넘게 하고 사실 지금 제가 봤을 땐 이 선수가 잘만 자라면 국가대표로 성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허스 플레이도 좋고 득점력이 좋거든요. 네네. 근데 디에런 팍스가 어떻게 연봉이 지금 뭐 4천만 달러, 5천만 달러 육박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지만 아 사실 이런 평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예들의 길을 막고 있다.
1: 확실히 이제 다음 시장에서 어떤 거취를 정하게 될지가 좀 주목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NBA는 뉴욕 닉스의 우승으로 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NBA 팬들은 무슨 재미로 살까 싶지만 많은 흥미로운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가 돌아와서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1: 네, 한 주간 농구 이슈들을 짚어보는 주간 농구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월간 점프볼의 조영두 기자, 배우 겸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시즌을 두고 야구는 이제 스토브 리그라고 하고요. 농구는 에어컨 리그라는 말을 쓰는데 NBA에서는 비시즌을 일컫는 뭐 특별한 단어 같은 게 있을까요?
2: 저랑 조현일 의원은 비수기라고 합니다.
1: 비수기. 네, 이제 기 없는.
3: 네, 네, 이제 카드 지출 줄이고. 네.
2: 네, 기사로는 이제 오프시즌 말을 기대하고
1: 오프시즌.
2: 네, 오프시즌이라고 하죠.
1: 그렇습니다. 이 오프시즌이 경기가 있는 시즌보다 더 재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많은 주목을 받기도 해요.
3: 그러니까 이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 다음 시즌의 향방을 결정지을 수 있는 뭐 서머리그나 아니면 새로운 선수들의 드래프트나 네. 아니면 새로운 선수들의 합류 또 트레이드 이런 시장들이 열리잖아요. 계약 소식이 많이 들리다 보니까 사실 경기가 펼쳐지고 있을 땐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자명합니다. 근데 제일 무서운 게 사실 기대감이거든요. 아 이번에 우리가 누구를 합류해서 영입했어? 이 기대감이 사실 오프시즌을 가장 재밌게 만드는 요소가 아닐까.
1: 그렇죠.
3: 네.
1: 자, 말씀처럼 신인 드래프트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떤 선수들이 주목받고 있나요?
2: 네, 일단 이번 신인 드래프트는 1, 2순위가 거의 뭐 확정적인데요. 뭐 AJ 디반사와 켄자스 대학 출신의 대런 피터슨 이 두 선수가 무조건 1, 2순위라는 게 좀 확정적인 드래프트인데 일단은 워싱턴 유저즈가 1순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디반사를 뽑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피터슨 같은 경우도 2순위가 확정적인데 이 선수가 약간 좀 행보가 좀 묘연한 게 유타 재즈는 또 안 가겠다. 또 그런 말도 해가지고 약간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AJ 디반사와 데린 피터슨. AJ 디반사라는 선수는 어떤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나요?
4: 네, 디반사는 이제 신장 2m 6cm의 포워드 자원인데 네. 지난 시즌 이제 브리검영대 소속으로 평균 이제 25.5점, 6.8 리바운드, 3.7 어시스트, 1.1 스틸의 기록을 남겼고요. 올 아메리칸 퍼스트 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 네. 그러면은 그 데런 피터슨은 어떤가요?
2: 네, 일단 이 선수도 뭐 일각에서는 제2의 코비 브라이언트 뭐 그런 평가도 나올 정도로 뭐 제2의 코비, 제2의 티맥 뭐 갖다 붙일 수 있는 스윙맨들 다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일단은 사이즈도 그렇고 뭐 득점력도 그렇고 좀 빼놓을 수 없는 자원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에이전트가 좀 개입하다 보니까 네. 뭐 워싱턴 안 가면 안 가겠다 뭐 그런 말도 하려고 있는데 일단 반응은 현지 반응은 네가 안 간다면 어쩔 건데.
1: 그러니까
2: 그런 얘기 하고 있어.
1: 본인의 선택권인 건 아니잖아요.
2: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 처음부터 약간 좀 빈정상하게 시작한 것 같아요.
3: 드래프트가 약간 좀 잔인하기도 한 게 선수들이 가기 싫어하는 구단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뽑혔을 때.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확실히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재미삼아서 MZ 세대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건 요즘 세대는 드래프트가 됐을 때 본인이 원하는 구단이 아니면 표정에 너무 드러납니다. 진짜 저래도 되나? 선배들 어차피 합류하기로 했고 될 거고 선수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가서 선배들한테 어떤 지금 이 시달림을 당하려고 저렇게 표정을 짓나? 그런 일들이 요즘 좀 뭐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1: 자 그러면은 결국 일단 선택권을 쥐고 있는 워싱턴의 의중이 제일 중요해 보이네요.
2: 네 그렇습니다. 일단 워싱턴 같은 경우는 여러 선수들과 좀 만나보곤 있는데 그래도 제일 안전한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디반사 같은 경우가 일찌감치 뭐 이번 시즌 1시즌이었던 쿠퍼 플렉을 능가한다 그런 말도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데려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신인 드래프트가 6월 말에 있습니다. 진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계속해서 관련 소식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인 드래프트가 끝이 나면은 FA 시장이 개막을 할 텐데요. 매년 뜨겁잖아요. FA 시장은.
2: 네, 그렇죠. 일단 뭐 이번 시즌도 역시나 꽤 많은 에이전트 FA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제일 기대가 되는 혹은 또 관심이 끄는 FA는 역시나 41세의 최대요. 르브론 제임스입니다.
1: 네.
2: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좀 아무도 지금 행선지를 좀 쉽게 점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현지에서 썰드만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뭐 여전히 최고 연봉을 원한다. 뭐 그런 말도 있고
1: 그쵸.
2: 연봉 삭감을 해서 좀 다른 팀에 갈 것이다. 그런 말도 있는데 결국에는 르브론 제임스는 아직 당장은 뭐 다음 시즌 뛸 것이다 안 뛸 것이다 입장을 안 밝혔기 때문에 이건 시장이 좀 열려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아니 그 아들은 어떡합니까? 만약에 떠난다면.
2: 아들은 아직 계약이 묶여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2년간은 좀 안전하지 않을까.
1: 알겠습니다. 다음 시즌을 위한 감독 선임 소식들도 이어지겠죠.
2: 네, 저 포틀랜드 감독 대행이었던 이 티아고 스플리터가 시카고 불스의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그렇죠. 갑작스럽게 감독이 됐음에도 포틀랜드를 제법 좋은 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불스가 이 부분을 좀 높게 산 것 같습니다. 또 선수단의 신임도 두터웠기 때문에요. 이 스플리터 감독이 불스를 좀 재정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네. 이 댈러스 메버릭스도 최근에 마사이 유지리가 농구단 사장으로 임명되면서 제이슨 키드 감독을 해고시켰거든요.
4: 아, 맞아요.
2: 이제 새 감독이
4: 맞아요.
2: 누가 올지도 이 부분도 역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7월 초에는 서머리그도 곧 시작이 됩니다.
4: 아,
1: 이현중 그렇죠. 선수가
4: 현중 레이
1: 예, 참가를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초관심을 받고 있는데 근데 대신에 결국 서머리그 참가 때문에 대표팀 경기는 못 뛰게 됐다면서요.
4: 네, 대만 일본과 이제 2연전에 결장을 하게 됐고요. 일단 지금 대표팀에서 훈련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하다가 이제 25일에 서머리그를 위해서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1: 네. 아, 이현중 선수 당연히 사실 이 그 귀한 기회를 잘 살려야 되고 맹활약하기를 바라긴 합니다만 대표팀에서 뺄 수 없고 너무나 큰 자원이잖아요.
2: 에이스죠.
1: 우리 대표팀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좀 들기도 합니다. 심지어 지금 지난번 평가전이 아니라 예, 그 일본과 대만전 네. 아, 졌잖아요. 우리가.
2: 졌죠.
1: 예.
2: 그렇기 때문에 좀 반드시 이현중의 외곽포와 리더십이 좀 필요한 시점인데 일단 이현중 선수 분위기 좀 잘 잡아주고 갈 것 같고
4: 네, 네.
2: 그때 없었던 여준석 선수가 이번에 합류했기 때문에
4: 그렇죠.
2: 그래도 이번 대표팀 또 새로운 색깔을 내지 않을까 또 기대하고 있고요. 또 마주스 감독이 또 오랫동안 준비했기 때문에 네.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3: 네. 분명히 영향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기 때문에 이현중 선수의 빈자리도 사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충분히 대비를 해야겠고요.
1: 네.
3: 대비가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4: 제가 선수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 이현중 선수 빈자리는 아마 이우석 선수가 좀 채우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훈련할 때도 서로 매치업도 많이 하고 그래서
1: 네네.
4: 이우석 선수의 롤이 좀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 역시 농구는 이씨가 잘하나요?
1: 알겠습니다. 자, 그럼 국내 농구 소식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KBL은 FA 시장도 마무리가 됐고 외국인 선수 관련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SK가 자밀원희의 파트너로 힉스를 영입했습니다.
2: 네.
1: 와, 이 이름 얼마 만입니까?
2: 또 힉스, 자이지 네. 힉스가 또 왔는데 일단 이미 예전에 원희 선수의 백업으로 뛰었던 힉스 선수인데 일단 다음 시즌부터는 외국 선수 출전이 6쿼터로 확대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희를 좀 서포트해줄 만한 원희에게 1옵션 자리를 내줘도 섭섭해하지 않을 만한 그런 선수를 좀 찾았었는데 힉스가 좀 이걸 흔쾌히 허락하면서 왔고요. 뭐 익숙한 얼굴이 왔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경기력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1: 네.
2: 기대하고 있습니다.
1: SK 확실한 전력 강화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0: 지금까지도 감독이 없습니다. 일단은 이미 훈련은 시작했고 지금 물론 체력을 키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감독이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크거든요. 네. 지금 감독 없이 현재 몸을 만드는 데만 주력하고 있습니다.
1: 자, 삼성 확실히 이번 시즌에는 좀 반등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더욱더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주간 농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월간 점프볼의 조영두 기자, 배우 겸 해설위원인 박지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내일도 불볕더위 속에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서울 오늘 33.2도까지 올라서 어제 올 최고 기온 기록을 깨고 기록을 새로 다시 썼습니다. 오늘 고비로 소폭 내려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내일 전국 곳곳에 30도 이상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최고 체감온도 31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 오전 사이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전 내륙에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에서 40mm 정도 오겠고요. 대기 불안정이 강해서 천둥, 번개, 돌풍 또 일부 지역으로는 우박을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중서부 지역 오존 농도 나쁨 단계가 되겠고요. 대다수 지역 자외선 지수 여전히 매우 높은 단계 유지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22도 등 16에서 22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전주 등 주요 도시들 31도 정도, 전국적으로 24도에서 31도 분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제주에 바람이 강하겠고요. 또 남해 먼바다와 또 제주 먼바다의 물결 오늘 밤까지 높겠습니다. 모레까지는 달의 인력이 강해 바닷물 높이가 높은 기간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동해상의 안개가 당분간 짙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대표 오류가 이번 선거뿐 아니라 과거 지방선거에서도 지속적으로 있었던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이번처럼 개표 결과를 잘못 입력해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투표수 차이가 읍면 동단위 7곳에서 발견됐습니다.
1: 2010년부터 2022년까지 4차례 지방선거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서윤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 선거 당일 유권자는 단체장과 교육감 투표용지를 한 번에 받아 기표한 후 한 투표함에 넣습니다. 제대로 투표했다면 투표수는 같아야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관위가 개표 오류를 시인한 것도 100표가 넘는 투표수 차이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KBS는 지난 2010년부터 16년간 지방선거 투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서울 구로구 개봉 2동에선 선거 당일 교육감 투표수가 단체장과 비교해 500표가량 적었고 2018년 대구 효목 2동에선 시장과 교육감 투표수가 179표 차이가 났습니다. 네 번의 선거 동안 전국 읍면동에서 100표가 넘는 표 차이가 난 곳만 모두 7군데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인근 읍면동의 결과가 뒤바뀐 것으로 보이는 사례도 있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 당일 인천 서구 과자 3동과 4동에선 단체장과 교육감 투표수가 정확히 520표씩 차이가 났습니다.
3: 지금이라도 전수조사를 통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원인을 밝혀야 앞으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2: KBS의 문제 제기에 서울과 인천 선관위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앞선 전북교육감 선거의 개표 오류와 관련해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북선관위 직원들이 선거 다음

0: 다음날 문제를 파악하고도 보고를 미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조직적인 은폐인지 단순 누락인지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1: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유권자가 투표소에 두 번 들어가 투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 이번 지방선거에서 일반 지역의 투표용지 수는 7장, 광역단체장 등 3장에 먼저 투표한 뒤 나머지 4장을 더 받아 투표를 마무리하는 동선입니다. 지난 3일 화성에서 투표한 이춘희 씨. 용지가 7장이란 사실을 모르고 3장만 투표한 뒤 투표소를 나왔습니다.
3: 저는 이제 투표를 했으니까 거기다 놓고 이쪽으로 가세요 하니까는 나갈 수밖에 없죠.
2: 지인들을 만난 뒤에야 투표를 덜 했다는 사실을 알고 투표소로 돌아갔습니다.
3: 투표를 해야 되겠다. 이제 저는 그랬죠. 그랬더니 전화를 한대요. 알아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투표는 했습니다.
2: 자신과 비슷한 유권자도 여러 번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4: 저뿐만이 아니라 그냥 오는 사람들이 꽤 되더라고요.
2: 이를 알게 된 지역구 후보자가 지역 선관위에 항의했지만
5: 두 번씩 들어가서 투표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있냐. 선거 당락에 이것이 좌우가 되지 않을 것 같다.
2: 경기도 선관위는 유권자의 겉모습이 특이해 직원들이 식별할 수 있었다며 1차 투표만 한 사실이 확인돼 참정권 보장 차원에서 투표를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세 장만 찍고 나온 다른 지역 유권자가 들은 안내와는 상반됩니다.
6: 모르고 가셨다 다시 들어오시잖아요. 이런 거는 저희가 투표를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복잡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나 봐요.
7: 아무리 복잡해도 그렇죠. 투표가 장난도 아니고.
2: 이 같은 사안에 대한 별도의 현장 매뉴얼은 없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1: 네, 이번 대회 최대 이변부터 전해드립니다. 아프리카 서쪽 바다에 있는 작은 섬나라 카보베르데가 무적함대 스페인과 비겼습니다. 40살 노장 골키퍼 보지냐는 스페인이 날린 슛 27개를 모두 막아낸 후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8: 라포르테의 기습적인 헤더도, 토레스가 날린 낮게 깔리는 슈팅도 카보베르데 보지냐의 벽에 막힙니다. 스페인의 파산 공세를 온몸으로 막아낸 카보베르데의 보지냐는 포르투갈 2부 리그에서 뛰는 무명 골키퍼입니다. 동물적인 감각이 돋보인 보지냐의 선방 덕분에 축구 변방인 카보베르데는 스페인과 비기는 이변을 완성했습니다. 아프리카 예선에서 카메룬을 제치고 월드컵에 처음 진출한 카보베르데가 스페인과 무승부를 이끌어낸 순간 보지냐는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9: 이 기회를 잡기 위해 제 평생 노력했습니다. 오늘 마침내 이 자리에 서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팀에 기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카보베르데 골키퍼 보지냐입니다.
8: 놀라기한 활약 덕에 5만 명에 불과했던 SNS 구독자 수는 폭증했습니다. 보지냐는 포르투갈어로 작은 할머니라는 뜻으로 본명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 축구 경기에 졌을 때 할머니에게 이를 거야라는 말을 자주 해 이런 별명이 붙었는데 등록명으로까지 쓴 겁니다.
9: 안타깝게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셔서 여기에 안 계십니다. 제 삶을 위해 모든 것을 주신 분들입니다.
8: 보지냐의 어머니가 보지냐입니다.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높은 비자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경기장에 가지 못한 사연도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1: 거미선 골키퍼의 맹활약 또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골키퍼의 선방쇼와 함께 우루과이를 괴롭힌 끝에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무패 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옥천 기자입니다.
10: 피파 랭킹이 45계단이나 높은 우루과이의 일방적인 경기가 예상됐지만 사우디 특유의 오프사이드 유도 전술이 힘을 발휘하며 우루과이는 도전했습니다. 오히려 기선을 제압하는 선제골은 사우디 수비수 아람리의 몫이었습니다.
11: 사우디 또다시 이변의 주인공이 되는 건가요?
10: 코너킥 상황에서 헤더가 골키퍼에게 막혔지만 오른발로 공을 밀어넣었습니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우루과이는 후반 35분 아라우호의 동점골로 간신히 균형을 맞췄습니다.
12: 계속 두드리고 두드린 결과 흑골 쫓아갑니다.
10: 슈팅 숫자 27대 7, 볼 점유율 67대 33으로 우루과이가 경기를 지배했지만 골키퍼 알와이스의 선방쇼를 뚫어내지 못했습니다.
12: 야, 이것도 막습니다.
10: 사우디는 강호 우루과이를 상대로 1대1로 비기며 귀중한 승점 1점을 챙겼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체코의 역전 드라마를 썼고 호주가 튀르키예에 승리한 데 이어 일본은 우승 후보 네덜란드와 극적으로 비겼습니다. 여기에 바통을 이어받은 사우디까지 첫 경기를 무승부로 출발하며 변방으로 취급받던 아시아가 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1: 이집트는 월드컵 첫 승을 눈앞에 두었다가 통안의 자책골로 벨기에와 비겼습니다. 스페인에 더해 벨기에까지 유럽의 강자들이 첫 경기에서 자존심을 구겼습니다. 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3: 전반 19분 이번 대회 원더골 중 원더골로 불릴 만한 골이 나옵니다. 이집트 아슈르의 캐논 슈팅이 벨기에 골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프레임을 나눠 소장해도 좋을 정도 골키퍼가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환상적인 골이었습니다. 강호 벨기에를 상대로 역사적인 첫 월드컵 본선 승리를 눈앞에 뒀던 이집트. 혼전 상황에서 루카쿠와 엉키며 통안의 동점골을 내줬습니다.
14: 들어오자마자 동점골! 로멜로 루카쿠!
13: 자세히 보니 이집트 한일을 맞고 굴절된 통안의 자책골이었습니다. 월드컵 사상 첫 본선 승리를 날린 뼈아픈 자책골. 이후 이집트는 골키퍼의 선방 속 1대1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15: 우리는 강팀을 상대로 좋은 결과를 내길 꿈꿨습니다. 이번 무승부는 전력이 뛰어난 강팀을 상대로 매우 긍정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삼 하산 이집트 축구 대표팀 감독입니다.
13: 극장골도 스위스 무하임의 자책골이었고 공동 개최국 미국 대승의 출발점 역시 혼전 상황 속 파라과이의 자책골에서 출발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대회 초반 자책골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1: 아직 첫 경기도 치르지 않은 팀들이 많은데 벌써 경질된 감독이 나왔습니다. 스웨덴에 참패한 튀니즈 감독이 단 한 경기 만에 교체됐습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16: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차범근 감독이 이끌었던 대한민국은 첫 경기 멕시코를 상대로 1대3으로 패한 뒤 네덜란드에 0대5 참패를 당했습니다. 곧바로 축구협회는 차범근 감독을 대회 도중 경질하는 충격적인 선택을 내렸고 차 감독은 두 경기만 치르고 이례적으로 중도 귀국했습니다.
17: 지금 저는 죄송하다는 얘기밖에 더 이상 아무런 할 얘기가 없습니다.
16: 스웨덴에 1대5 참패를 당한 튀니즈. 1차전부터 무기력한 대패를 당한 가운데
15: 우리가 경기에 제대로 집중하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됐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멸했고 그 대가를 뼈저리게 치렀습니다. 사브리 라무시 튀니즈 감독입니다.
16: 튀니즈 축구협회는 라무시 감독 경질을 발표했습니다. 훈련장 벤치에도 감독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선수들만 쓸쓸히 회복 훈련 중입니다. 이번 대회 첫 감독 경질입니다. 내부 분열 수습과 분위기 반전을 꾀하기 위해 초강수를 던졌습니다. 후임으로 프랑스 출신 에르베 르나르 감독이 전격 선임됐는데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령탑으로 우리나라가 벤투 감독 후임을 뽑을 때 홍명보 현 감독과 함께 사령탑 후보로도 거론됐던 인물입니다. 튀니지가 속한 F조는 일명 죽음의 조. 튀니지는 21일 아시아 맹주 일본과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18: 중동 사태 속에 월드컵에 도전한 이란 대표팀은 미국 비자 발급이 제한돼 출퇴근 원정으로 첫 경기를 치렀습니다. 어수선한 준비 과정에도 뉴질랜드와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승점 1점을 따냈습니다. 김보담 기자입니다.
19: 이란은 경기 시작 7분 만에 일격을 당했습니다. 골키퍼의 롱킥을 가슴으로 받아낸 뉴질랜드 우드가 공을 저스트에게 넘기자 저스트가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골문을 열었습니다.
20: 일라이자 저스트의 선취 득점! 뉴질랜드가 1대5로 앞서갑니다.
19: 곧바로 역습을 이어간 이란은 하레미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튕겨나온 것도 잠시. 전반 32분 모갈루가 지켜낸 공을 레자에안이 오른발로 가볍게 밀어넣어 1대1 동점골을 만들었습니다.
20: 이란의 동점골! 라빈 레자이언! 최근에 이마치 3경 이어서 골입니다.
19: 곧이어 프리킥을 네마티가 헤더골로 연결했지만 이란의 입장에선 아쉽게 오프사이드로 판정된 반면 후반 10분 뉴질랜드 저스트에게 또다시 골을 허용해 패배의 기운이 드리운 듯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헤비가 극적인 헤더 동점골을 넣으면서 승부는 10분 만에 2대2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0: I think we deserve more actually.
15: 우린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경기들이 기대가 되고 집중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라민 레자이안, 이란 국가대표입니다.
19: 이란은 후반 추가 시간까지 공세를 이어갔지만 경기는 추가 득점 없이 2대2로 마무리됐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18: 이란 대표팀이 경기를 치르는 동안 경기장 안팎에선 위태로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란 현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와 스포츠는 정치가 아니라며 이란 팀을 응원하는 시위가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이란 기자입니다.
21: 첫 경기가 열리는 동안 뉴욕에 사는 이란인들이 한데 모여 응원에 나섰습니다. 첫 골이 나오자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국민을 위해 뛰겠다는 이란 대표팀을 향해 현지 팬들도 뜨거운 응원을 보냈습니다.
15: 우리는 세상 한 구석에 있는 이란 전체를 위해 경기할 뿐입니다. 우리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싶습니다. 메흐디 타레미 이란 대표팀 주장입니다.
21: 경기장 주변에 삼엄한 경비가 펼쳐졌지만 경기 시작 전부터 이란 체제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황금 사자와 태양이 그려진 옛 이란 국기가 등장하는가 하면
22: I am here to protest.
15: 저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 즉 지난 40여 년 동안 국민을 살해하고 고문해온 폭압적이고 살인적인 테러리스트 정권에 항의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만 포르탄, 이란 인권단체 의장입니다.
21: 경기장 안에서도 정치적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이란 국가가 흘러나올 때는 야유가 터져나왔고 관중석 곳곳에서는 몰래 반입한 옛 이란 국기와 반체제 문구가 포착됐습니다. 한편에선 정치와 축구는 별개라며 맞불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15: I think, we should all let go 모두 정치는 접어두고 팀 랠리, 이란 대표팀을 응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란 축구 대표팀 팬입니다.
21: 시선은 양분됐지만 석 달 넘게 전쟁에 지친 이란 국민에게 오늘은 잊을 수 없는 하루가 됐습니다. KBS 뉴스 이란입니다.
18: 네, 이번에는 우리의 다음 상대 멕시코를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사실상 A조 1위를 결정지을 2차전 멕시코의 어떤 허점을 공략해야 할지 신익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3: 홈 개막전에서 남아공을 2대0으로 꺾은 멕시코. 이 경기에서 멕시코의 패스 흐름을 분석한 결과 공격 무게 중심은 왼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팀 내 최다 패스와 빌드업 관여도 1위는 왼쪽 센터백 요한 바스케스. 슈팅 기여도 1위는 왼쪽 윙어 훌리안 키뉴네스였습니다. 멕시코 공격이 왼쪽에 쏠릴수록 반대편 우리의 왼쪽 공간이 열립니다. 이에 따라 손흥민을 왼쪽 측면 공격수로 기용하고 전진 오버래핑이 장점인 옌스를 왼쪽 풀백으로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4: 공간이 있을 때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개개인 기술이 뛰어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15: 정원,
24: 그 부분에서 우리가 공격 포인트를 잘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
23: 멕시코의 195cm 핵심 수비수 몬테스의 결장은 우리 대표팀의 호재입니다. 중앙 수비 조직력 저하는 물론 빌드업에도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전방 압박이 강하고 골 결정력이 뛰어난 우현규의 선발 출전도 홍명보 감독이 고려 중인 유력한 카드입니다.
25: 승점을 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물론 이기면은 좋겠지만은 그래도 1점이라도 저희는 승점을 따야지만은 그 다음 경기 또 향후에 이제 32강 진출에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 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23: 189cm의 장신 공격수 조규성을 투입해 제공권을 강화하는 전략도 우리가 가진 비장의 무기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18: 멕시코전에서 특히 경계해야 할 선수는 핵심 공격수 히메네스입니다. 멕시코 팬들도 큰 활약을 기대하는 선수인데요. 이 한국전을 앞두고 히메네스 유니폼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과달라하라에서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6: 중남미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과달라하라의 산후안데 디오스 시장.
2: 시장 곳곳에 멕시코 대표팀 유니폼이 걸려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건 역시 골잡이 라울 히메네스의 유니폼입니다.
15: 히메네스 유니폼이 하루에 2, 30장 기본 팔립니다. 아무래도 요즘 대표팀에서 가장 활약이 좋은 선수다 보니 판매량이 압도적입니다. 시장 상.
2: 이 유니폼의 주인공 라울 히메네스는 대한민국의 손흥민과 같은 위상을 지닌 선수입니다. 히메네스를 어떻게 막느냐에 따라 승부의 향방이 갈릴 전망입니다. 멕시코 통산 득점 2위에 빛나는 라울 히메네스는 개막전에서 생애 첫 월드컵 득점포를 터뜨리며 컨디션이 최고조에 올라 있습니다. 지난 9월 한국과의 평가전에서도 선제골을 넣는 등 우리의 경계 대상 1호입니다.
3: I mean at home with all the people supporting
15: you. 홈에서 모든 국민들의 응원을 받는 만큼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정말 정말 잘해야 합니다. 라울 히메네스, 멕시코 대표 선수입니다.
2: 울버햄튼 동료이자 절친 히메네스를 누구보다 잘 아는 황희찬은 선수들에게 히메네스 공략법을 전수할 생각입니다.
4: 당연히 저희가 경계해야 될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15: 황희찬
4: 또 선수들한테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얘기를 잘해서 꼭 네, 이길 수 있는 그런 경기를 하고 싶어요.
2: 이 밖에도 사우디리그 득점왕 퀴뇨네스 역시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상대로 체코전보다 한층 더 높은 집중력이 수비진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과달라라에서 KBS 뉴스 이준입니다.
18: 금요일에 치러질 우리의 2차전은 심리적으로도 쉽지 않은 경기입니다. 역대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2차전은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 데다 중남미 국가에게도 번번이 좌절을 맛봤는데요.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좀 다른 듯합니다. 과달라라에서 박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한국 축구의 월드컵 도전사에서 역대전적 3호 7패가 보여주듯 2차전은 늘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멕시코와 두 번 만나 패하는 등 중남미 국가를 상대로도 월드컵에서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체코전 짜릿한 역전승으로 자신감을 얻은 만큼 이번만큼은 우리를 괴롭혔던 징크스에서 벗어날 기회입니다. 월드컵 최초로 의무팀에 합류한 멘털 코치는 선수들의 풍부한 경험 덕분에 홈관중의 열광적인 응원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6: 저희 선수들이 이미 유럽에서 이미 그 경험을 다 했고
15: 한덕현 축구대표팀 멘털 코치
6: 사실 여기 뭐 맨마망이 들어온 유럽에서는 뭐 10만 명의 부장도 있고 막 이러니까
5: 주장 손흥민은 2018년 러시아 월드컵과 지난해 평가전에서 모두 골을 넣어 유독 멕시코의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멕시코전에서 득점한 오연규와 도쿄올림픽 8강전에서 오초아를 상대로 왼발로만 두 골을 넣은 이동경까지 멕시코 골문을 조준할 공격 자원들도 든든합니다.
15: 멕시코는 손흥민 같은 공격수를 막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로서는 힘든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론소 멕시코 텔레비자 기자입니다.
5: 완전체가 된 대표팀은 본격적인 전술 훈련에 들어가며 멕시코전 승리 해법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18: 오늘도 눈길을 사로잡은 월드컵 순간들 정리했습니다. 오늘의 월드컵 함께 보시죠.
7: 왔어요. 가운데 쪽으로 열렸죠. 슛! 아슈르입니다. 선제골 이집트. 야, 아슈르의 엄청난 오른방이 크루트아를 뚫어냅니다. 누가 벨기에가 압도적 우위라고 했습니까? 이런.
9: 사우디 또다시 이변의 주인공이 되는 건가요? 아랍니가 다시 한번 역사를 쓸 준비를 하는 골을 만들어내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27: 아, 세피스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계속 우루과이 수비를 흔들었어요. 흔들고 흔들고 흔든 끝에 결국 알람니의 선축골 나옵니다.
28: 이니스타 감독이 정말 6년간 카보베르드를 이끌면서 조직력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아, 자 찍어줍니다. 쿠쿠레아 자격 없는 팀이 올라올 거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경기가 그 의문에 대한 카보 베르데의 대답입니다.
29: 지금은 뭐 골키퍼
28: 웁니다. 골키퍼 오늘 정말 많은 선방을 해줬습니다. 최고령 네. 월드컵 데뷔하는 선수 기록도 쓴 보지니아.
1: 그리고 또 무실점 경기를 했잖아요.
8: 네.
1: 얼마나 본인에게 또 에이, 기억에 남는 경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측이 안 돼요.
10: 자, 상대 패스로 뽑아나갔습니다. 네. 자, 주고 잡아서 오리발 오리발슛 프리트 싱, 저스트, 크리스 우드 요 세 명이 만들어낸 골입니다.
8: 완벽한 콤비네이션 플레이예요.
10: 네. 크로스! 골! 헤딩! 골!
8: 완벽한 크로스입니다. 무알비의
10: 동점골입니다. 무하마드 무알비 승부는 다시 원점 2대 2.
8: 완벽한 크로스예요. 완벽한 크로스.
10: 에서
8: 네, 자, 연결됐습니다. 나오는데요.
10: 자, 잡아놓고
8: 됐어.
10: 자, 오늘 슛! 골! 일라이자 저스트! 일라이자 저스트의 선취 득점 짧게 내주고 원터치 패스로 돌려서 슛!
8: 됐어요.
10: 슛! 골!
8: 이게 이란이 원하는 직구였어요.
10: 이란의 동점골! 라민 네자이언! 라민 네자이언! 최근에 이마치 3경기 연속골입니다. 자, 3경 패스로 뽑아요.

0: 자 오른쪽에 오픈이 됐습니다. 레자이안 레자이안의 크로스 골!
1: 한 선수 카노비가 크게 넘어졌습니다.
2: 아 이거 가운데 카노비 선수가 또 단식 당했다라고 항의를 하고 있어요.
3: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서울 강남 거리에 30대 여성이 다리를 쭉 뻗고 누워버렸습니다. 가방에선 프로포폴이 무더기로 나왔고 이걸 길에서 주사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경찰이 출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혜진 기자입니다.
4: 눈이 풀린 채 길 한복판에 쓰러져 있는 여성. 사람들이 다가가도 움직임을 보이지 않습니다.
5: 길거리에서 계속 차도로 막 가려고 하고 정신 못 차려서 막 비틀비틀 하면서
4: 그제 밤 9시 반쯤 서울 강남의 지하철역 앞에서 30대 여성이 약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정신을 차렸다가 다시 넘어지는 걸 반복하면서도 투약을 멈추지는 않았다고 목격자는 전했습니다.
5: 그 주사기 있는 하얀 액체 자꾸 꺼내서 막 꽂으시거든요.
4: 여성이 투약한 이 액체, 경찰 조사 결과 마약 유인 프로포폴로 확인됐습니다. 여성이 쓰러져 있던 지하철역 출구입니다. 출동한 경찰은 여성이 들고 있던 쇼핑백에서 프로포폴 약병 10여 개와 주사기를 발견했습니다. 여성은 쓰러진 곳 주변 피부과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건 당일 여러 장소를 이동하며 프로포폴을 수차례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여성이 병원에서 프로포폴 관리 업무를 담당했는지, 프로포폴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수했고 공범이 있는지 등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혜진입니다.
3: 오늘 새벽 인천에 있는 공업단지에서 불이 나 창고와 공장 수십 동이 탔습니다. 샌드위치 패널로 지은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차서 큰 불을 잡는 데만 12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심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 어두운 새벽. 붉은 화염이 쉴 새 없이 타오르고 검은 연기가 하늘로 솟구칩니다.
7: 가스 그거 타면 터지는데 그거는.
6: 소방차가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인천 서구의 한 공업단지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1시 50분쯤.
8: 창문이 막 깨지고 타면서 뻥뻥뻥 소리가 나니까 위험하니까 이제 화풍이 여기까지 다 날아왔었어요.
6: 소방당국은 새벽 4시쯤 주변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해 11시간 반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9: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매캐한 연기가 현장을 가득 메웠고 검게 그을린 건물은 천장이 이미 무너져 폐허처럼 변했습니다.
6: 이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기계 제조업체에서 시작된 불길이 주변으로 옮겨 붙으면서 인근 17개 업체의 창고와 공장 25개 동이 탔습니다. 공장들이 약 1m 간격으로 밀집한 데다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이루어져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10: 외부가 불연재로여서 물을 뿌려도
11: 매우 침투가 되지 않고
10: 또 공장
11: 과장입니다.
10: 내부에는 복재 등 많은 가연물이 쌓여 있어서
6: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심세한

0: 합니다.
1: 대표소로 쓰였다가 열흘 넘게 봉수돼 있는 서울 올림픽공원 경기장은 오늘 경찰까지 나섰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치와 설득, 중재 등의 우여곡절 끝에 체육단체 직원들이 들어가려 했지만 단 한 명에 막혀 돌아서야 했습니다. 황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오전 9시 마스크를 쓴 10여 명이 경찰과 함께 경기장으로 향합니다. 노트북과 훈련 장비 등을 챙기기 위해 경기장 사무실에 들어가려는 체육단체 직원들입니다. 하지만 집회 참가자들이 막아섭니다. 경찰의 경고 방송에도
3: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방해하거나 밀거나 하시면 업무방해에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2: 참가자들이 물러서지 않으면서 출입은 무산됐습니다.
4: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제유가가 미국과 이란 간 종전협상 타결 소식에 4% 넘게 하락하며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83,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80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도 상당폭 내려갔습니다. 대한항공은 7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노선별로 편도 기준 46,400원에서 344,000원까지 부과할 예정입니다. 6월과 비교하면 최대 107,500원이 줄어든 겁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기준금리를 0.75% 정도에서 1% 정도로 0.25%포인트 인상했는데 1995년 이후 31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양대 노총이 65세 정년 연장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라고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단계적 연장안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노동계는 근로조건 후퇴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유치원 교사가 아플 때 병가를 쓰거나 쉴 수 있도록 대체 인력 지원이 강화됩니다. 교육부는 유아교육진흥원 등 교육행정기관에 순회 교사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9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지만 마음이 아플 땐 애써 참고 견디는 경우가 많죠. 괜찮은 척 웃으면서 하루를 버티지만 어느 순간 지치고 무기력해지는 번아웃이 찾아오기도 하는데요.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의학센터 김세희 교수는 마음의 상처를 예방하고 치유하는데 달리기가 좋은 처방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김 교수는 10여 년 동안 마라톤 풀코스를 50차례 넘게 완주하면서 달리기를 통해 자신과 대화하고 마음의 균형을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마음의 힘이 필요할 때마다 달린다는 김세희 교수 지금 만나봅니다. 네, 김세희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마라토너 교수님이십니다. 달리는 의사 선생님이신데요. 마라톤 풀코스를 50여 차례 완주하셨다고 해서 제가 지금 들어오시는 거 유심히 봤는데 확실히 몸이 좀 날렵해 보이십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그런 얘기 좀 들으세요?
1: 아니요. 가운을 입고 있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0: 뛰는 분들한테 항상 이런 질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달리시냐고. 마라톤이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 42.19km.
1: 아, 네.
0: 네. 왜 그렇게 달리시는 건지.
1: 달리지 않는데 딱히 이유가 없는 것처럼.
0: 달리는데도 이유가 없다.
1: 달리는데도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0: 네.
1: 그런데 우리가 이제 힘든 노력의 어떤 가치가 증명되는 거. 뭐, 너 왜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니? 너 왜 이렇게 힘들게 돈 벌어?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가치를 짐작하고 알고 있기 때문이죠.

0: 근데 이제 달리는 것에도 예, 각자 이제 달리는 분들마다 그 가치를 알고 경험하면서 달리기를 이어가시긴 할 텐데 저는 이제 달리기가 하루를 시작할 때 제 내면을 관찰하고 의식할 수 있는 상태로 전환하는 방법이 돼요.
1: 아. 예,
0: 그래야 이제 또 진료를 할 때 환자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또 화나고 막 억울하고 짜증나고 때로는 공격적이고 날선 상태로 들어오셔도 뭔가 담담하게 마주하고 또 그분들을 이해하고 진료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튜닝하는 것처럼 의식 상태를 만들려고 하게 됩니다.
1: 거의 매일매일의 루틴이 되신 거죠? 달리기가. 오늘도 혹시 뛰고 오셨어요?
0: 예, 그렇습니다.
1: 그럼 아침 달리기를 하십니까, 주로?
0: 이제 정확히 말하면 새벽 달리기인데요.
1: 네. 네,
0: 이제 한 5시 정도에 이제 달리기 시작해서.
1: 네. 예. 보통 몇 킬로미터 뛰고 오세요?
0: 제가 이제 목동 마라톤 교실에서 달리기를 하는데
1: 네.
0: 이제 목마교는 기본이 뭐 한 15킬로미터 내외로
1: 매일요?
0: 아침마다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훈련하는 날은 이제 한 주 4~5회 정도긴 한데.
1: 네.
0: 근데 이제 오늘은 그렇게 많이 뛰진 않았고 10km 정도 달리고 왔습니다.
1: 아, 10km는 그냥 가볍게 뛴 것이다.
0: 아.
1: 예. 네. 그 진료실에 선생님 가보면은 뭐 진료 경력도 있지만 마라톤 대회 완주 이력도 이렇게 쫙 붙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그 내담하는 환자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건가요?
0: 네, 그렇죠. 이제 치료자에 대해서 좀 예. 신뢰할 수 있도록 그 마라톤 완주 이력을 좀 소개하게 되기는 했는데요.
1: 네, 네.
0: 뭔가 이제 좀 이 사람은 이렇게 마라톤도 완주하고 하는 사람인데 좀 인내심을 가지고 좀 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뭔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까? 이제 그런 네. 이제 바람을 가지고
1: 그런 것도 있고 예.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또 먼저 알려주니까 조금 친근감이나 어떤 이런 공감대 형성하기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0: 그렇죠. 예. 예, 맞아요. 달리는 분들은 또 반가워하시죠.
1: 지금 이제 회사 안에 있는 병원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김채희 교수님이 지금 이제 강북 삼성병원 기업 정신의학센터.
0: 네, 맞습니다. 네.
1: 지금 이제 삼성 그 서초 사옥에
0: 예,
1: 그러니까 예.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금
0: 예, 맞습니다.
1: 진료를 예. 해주시는 예, 거죠. 네, 지금 병원 회사마다 이런 병원이 있는 건 아닌데 확실히 좀 부럽네요.
0: 네, 저도 부럽네요. 네, 맞습니다.
1: 네. 사실 요즘 직장인들이 몸도 아프지만 정신적으로 힘든 거 굉장히 많이 호소해요. 진료실에서는 주로 어떤 얘기들을 많이 들으세요?
0: 거의 뭐 이제 사회 병원이랑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네. 이제 회사 안에 있는 병원이다 보니까 직장 내에서 사람 사이에 있는 어떤 갈등이나 스트레스 그리고 이제 번아웃 에 대해서 또 공황 증상 경험하시는 분들도 많고 잠을 못 자서 오시는 분들도 많죠. 요즘 또 불면이 많고 하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때로는 어떤 경제적인 손실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힘들어 하시기도 하고요.
1: 네. 네. 그 왜 이렇게 현대인들이 정신적으로 힘든 게 많은 걸까요? 이유가 뭐 한 가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어디 있다고 보세요?
0: 일단 이제 우리의 삶이 늘 다른 사람과 이제 비교하게 되는 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아요. 뭔가 난 항상 좀 뒤떨어져 있는 게 아닐까,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게 맞을까. 이제 항상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늘 뭔가 좀 불안하고 조급하고 이런 상태가 일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좀 휴식하고 충전하고 해야 되는데. 그 휴식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1: 네, 네. 사실 일도 잘해야 되지, 내 마음도 돌봐야 되지, 자기 관리도 해야 되지, 직장생활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김세희 교수님하고 상담하면서 아, 나도 달리기를 좀 해봐야겠다 이런 환자들이 실제로 좀 있나요?
0: 근데 제가 실제로 진료할 때는 뭐 달리기를 하세요, 운동을 하세요 이렇게 권하지는
1: 그런 얘기 안 하세요?
0: 않아요.
1: 아, 달리기 예. 전도사노릇은 안 하시는군요.
0: 네. 네. 우선은 근데 제가 달리는 걸 아시는 분들이 이제 또 얘기를 해오시고 저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좀 조언해 주실 수 있나요? 하시면 또 거기에 맞춰서 또 프로그램을 짜드리기도 하기는 하는데 제가 먼저 이제 달리기 얘기를 하거나 네. 하지는 않는 게 실은 이제 저한테 찾아오실 때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무기력하고 그쵸,
1: 주로.
0: 우울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뭐가 도움이 된다고 해도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거든요.
1: 그렇죠.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예. 달리세요 이런다고 누가 그거를 예. 예, 따라가기가 어렵죠.
0: 네, 이미 예. 뭐 달리기를 하고 있으셨던 분들은 해볼 수가 있는데 뭔가를 새로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1: 네.
0: 근데 가끔 이제 얘기는 하세요. 선생님 뭐 저 어디 마라톤 신청했어요. 뭐 어디 완주하고 뭐 PB 세웠어요. 이게 가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1: 네. 환자들도 환자들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정신과 의사라는 게 굉장히 그 행복한 분들이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거기. 그렇죠. 다 힘든 사람들이 와서 힘든 얘기만 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그 얘기를 하루 종일 듣다 보면 상당히 힘들 것 같아서 정신과 전문의들은 자기 건강을 어떻게 챙기나 정신 건강을
0: 맞아요. 예. 네. 각자 이제 나름의 방법은 선생님들마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뭔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네. 내가 어떤 의식 상태인지를 점검해야 상대방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료할 수 있는 거는 확실해요. 네. 저희가 이제 뭐 많게는 거의 뭐 60명, 80명, 뭐 100명 안 되게 하루에 진료하기도 하거든요.
1: 예.
0: 저는 이제 사회병원에 있으니까 한 15명에서 20명 이렇게 아. 하루에 진료하는데
1: 좀 거기는 시간을 좀 넉넉하게 이렇게 들어주시는군요.
0: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이게 매일 지속해서 이렇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하다 보면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1: 네.
0: 이게 진료를 하는 게 환자분들의 마음을 알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거기에 마음을 쓰는 게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힘들 때는 아, 좀 그만 듣고 싶다. 아, 좀 힘들다.
1: 혹시 환자가 계속 똑같은 얘기하면 딴 생각하고 막 이럴 때는 없나요?
0: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진료를 하려면
1: 네.
0: 이제 제가 쓰는 방법은 진료를 할 때 말을 듣고 있는 나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1: 아.
0: 진료하면서 상대가 느끼는 고통, 부정적인 감정 이런 생각을 마주할 때 아, 내가 지금 어떻게 듣고 있지? 늘 주시하는데요. 그렇게 진료하고 있는 제 자신의 상태나 생각 이걸 알아차리게 되면 아, 이분에게 어떤 것이 어려움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또 나는 이걸 들으면서 어떻게 처방을 해야 하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지? 또 도움이 될까? 그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 이걸 면밀하게 이제 관찰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가 있어요.
1: 아,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하고 환자하고 이렇게 있고 그거를 또 들여다보는 내가 또 있네요.
0: 예, 맞습니다. 예. 무대 위에 이제 환자와 나를 올려보고 예. 예, 연출자가 돼서 예, 보는 상태죠.
1: 아, 그렇군요. 그렇게 바라보면 좀 더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0: 맞아요.
1: 그렇게 조금 근데 힘든 얘기들 계속 들으면 사실 그것도 엄청난 그 스트레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 있어서 어떤 달리기 같은 것들이 선생님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되나요?
0: 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연출자가 돼서 제 자신, 진료자인 제 자신을 이해하면서 들으면 이렇게 힘들지는 않거든요.
1: 네.
0: 실은 우리가 이제 달리기를 하는 것도 매번 달릴 때마다 매일 숨차고 매일 다리가 무겁고 매일 힘든데 근데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하고 있구나 하는 그 느낌의 상태를 연출자가 돼서 관찰하면서 보면 아 이건 원래 힘들었고 어제도 힘들었고 앞으로도 힘들 건데 계속 힘든 건 아니고 또 지나간다 이렇게 하면 이어갈 수가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진료를 하는 상태나 힘든 달리기를 지속해서 이어가는 상태나 실은 이제 동일한 거라 저는 이제 도움이 많이 됩니다.
1: 아까 그러니까 진료할 때도 자신을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야 되고 예. 달리기를 할 때도 달리는 나의 어떤 상태를
0: 예.
1: 또 지켜보는 내가 또
0: 예, 맞습니다.
1: 있는 거군요.
0: 네.
1: 아, 그게 달리는 데 도움이 됩니까?
0: 그렇죠. 실은 이제 하다 보면 우리가 그만 하고 싶다, 아, 숨차다, 이거 해서 뭐하나, 그렇죠, 하는 생각이 들죠. 들잖아요. 예. 네, 그때 이제 타협하지 않게 되고요. 그 힘든 느낌은 있지만 그 힘든 느낌 자체가 나는 아니고 그걸 조율할 수 있는 나가 진짜 나기 때문에

0: 그 진짜 나 이거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상태가 돼요.
1: 어. 그럼 이제 한쪽에서 아, 나 힘들어 죽겠어 이제 그만하면 좋겠어 하면은 한쪽에 나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0: 어 근데 이거 원래 힘든 거 맞아. 어, 힘든 거 맞지. 어. 하고 싶지 않은 것도 맞고 그런데 오늘 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 힘든 느낌이 계속되지는 않아. 이게 숨이 차다가도요.
1: 예.
0: 어느 정도 지나가면 숨이 트이거든요.
1: 예.
0: 그럼 이건 지나갈 거야 라고 이제 알기 때문에 힘든 그 상태로 지속을 할 수가 있어요.
1: 아, 예. 내 안에 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0: 아, 그럼요.
1: 내 안에 내가 서로 대화를 하면서 예. 서로 타협하면서 설득하면서
0: 근데 이제 그 나를 조율하는 나는 아 힘들어하는 나보다 마치 엄마처럼 예, 상위 차원의 나기는 합니다.
1: 예.
0: 아, 할 수 있어 괜찮아 뭐 힘들으면 어. 또 그만할 수도 있고요. 그럼 예. 그만하자 이렇게 또 알고 그만둘 수도 있고 근데 진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1: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마음 상태나 신체 상태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쵸. 얘기죠.
0: 예, 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예. 거죠.
1: 제가 화제가 됐던 얼마 전에 그 드라마 모자무사에서
0: 아, 네.
1: 보면 그 감정시계라는 거를 찾잖아요. 그래서 막 뭔가 힘들고 어. 불편한 상황에 내 감정이 어떤 감정이라는 걸 알면 안심이 되고 좀 그 편안함이 찾아오더라고요. 예. 그게 실제로 맞는 얘기인가요?
0: 그렇죠. 내가 지금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하지? 왜 이렇게 기분이 불편하고 찝찝하지? 근데 그 이유나 배경을 알고 있으면 그 느낌 자체가 해소되지는 않더라도 이해할 수 있고 그 감정이 또 계속 지속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어떤 정황이나 상황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또 다른 감정이 찾아올 거기 때문에 지나가질 수가 있습니다.
1: 아. 예,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을 자신이 모를 때도 많다는 게 저는 참 그게
0: 네네. 그리고 또 그 네. 감정 자체가 내가 되기도 합니다. 그 선생님 저 우울해요. 선생님 저 슬퍼요. 선생님 저 괴로워요.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의 느낌이 괴롭고 마음의 느낌이 우울한 건데 그 나 자체가 우울하고 나 자체가 괴로운 건 아니거든요.
1: 아.
0: 그 느낌의 상태는 지나가지고 또 기쁜 것도 오고 즐거운 것도 오고 그래서 감정과 나를 분리할 수가 있어야 한다고 네. 생각해요.
1: 아, 감정이랑 얽혀버리면 안 되는군요.
0: 네, 그 자체가 내가 되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1: 왜 달리기 얘기를 지금 저희가 달리는 마라토너 선생님이시니까 왜 달릴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요즘 젊은이들은 뭐 귀에다 꽂고 음악 들으면서 많이 달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강연도 듣고 뭐 공부도 한다 그러는데 우리 교수님은 김세희 교수님은 달릴 때 혹시 뭐 오로지 달리기만 하세요? 뭐 같이 하세요?
0: 저는 이제 뭘 듣거나 하지는 않고요. 네, 그냥 이제 몸의 상태나 마음에 드는 느낌들을 관찰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상태가 달리기 시작할 때부터요. 뭐 예를 들어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에 일어나면서 아, 더 자고 싶다. 일어나기 싫다. 이제 마음의 이유를 물어보면 아, 좀 편하고 싶고 힘들고 싶지 않고 그럼 이제 저 스스로에게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물어보죠. 그러면 어차피 모든 일은 힘이 든다. 가치가 있는 모든 일은 힘이 든다. 힘들자? 그냥 힘들자? 그러면 이제 몸이 일어나져서 이제 운동장 나갈 수 있게 되는데요. 또 달리다 보면 아, 아까 그 나가기 싫었던 마음이 없어지는 거 그냥 지나가지는 걸 또 발견하게 됐고요. 또 속도를 조금 올리려고 그러면 좀 숨차기도 하고 좀 시간이 지나면 좀 지루하고 아직 그만하고 출근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다시 그럼 어떻게 할까 뭐 한 10km는 채워볼까 라든지 힘든 느낌이 계속되진 않는다 하고 이제 다시 저한테 묻고 결정을 해요. 이렇게 스스로 내면의 대화를 하면서 마음의 귀를 기울이면서 예. 달리고 있습니다.
1: 음악 들으실 틈이 없네요. 왜냐하면 내면의 소리를 계속 들어야 되니까.
0: 오 맞아요. 그게 예? 심심할 새가 없습니다.
1: 그렇죠. 예. 심심하니까 막 시간 예. 때우려고 강의도 듣고 뭐 영어도 듣고 하는데 예. 계속 나하고 얘기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네요.
0: 맞아요. 때로는 뭐 이렇게 잘 안 풀리는 상담이나 치료에 대해서도 이렇게 떠올려 보면서 생각해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잘 재단해서 지내볼까 이렇게 해보기도 예. 하고요.
1: 그 달리기 할 때 막 그만두고 싶을 때 나와 나눈 내면의 대화들을 떠올리면 일상생활에서 내가 어떤 힘든 순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마주할 때도

0: 똑같은 어. 그 대화 패턴이 되는 건가요?
1: 어, 예,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마라톤 훈련 하다 보면 스피드 훈련, 인터벌 훈련을 하거나 뭐 언덕 훈련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 힘들 텐데, 이거 숨 찰 텐데, 아,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자신 없을 때도 있고 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어, 이거 원래 늘 훈련했던 거다. 계속 힘든 건 아니고 한번 하고 지나간다. 이렇게 또 마음 먹고 해보면 힘 드는데 또 힘이 안 들거든요. 근데 사람이 할까 말까 이럴까 저럴까 할 때 제일 힘들어요. 괴롭고요.
0: 네, 맞아요. 네.
1: 근데 네. 이제 일상에서도 하자. 힘든 거 맞다. 하기로 하자. 계속 네. 힘든 건 아니다. 또 하고 나면 의미도 있고 보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결정을 하면 힘은 들지만 네. 지속할 수 있는 그 동기부여가 네. 스스로 됩니다.
0: 저도 선택하기까지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일단 결정하고 나면 그냥 가는 건데 네. 아, 이럴까 저럴까 할 때 사람이 힘들죠. 우리 김세희 교수님은 언제부터 달리셨어요?
1: 달리기를 한 거는 의과대학 때부터 좀 달리기를 시작했고요.
0: 예.
1: 어, 레지던트 때 이제 제가 중앙대학교 나왔는데 중앙대학교 네. 이제 청룡 연못이라고 있어요.
0: 예.
1: 이것도 저희가 수련 제가 수련할 때는 이제 100일 당직이라 그래서 100일 동안 집에 못 가고 아, 병원에서 근데, 일을 하는데
0: 진짜 잠잘 시간도 부족한데 어떻게 뛸 시간이 나요?
1: 이제 그렇기도 한데 이제 병원에 계속 있으니까 많이 답답하고
0: 공부할 것도 많잖아요.
1: 그렇죠. 네. 네. 1년 차 때 100일 당직할 때 다 모르는 거라 공부할 것도 많은데 또 윗년차 선생님하고 하루 종일 붙어서 잠도 위아래 침대에서 같이 자면서
0: 네.
1: 하루 종일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좀 혼자 있고 싶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저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그러면서
0: 그
1: 이제
0: 시간에 잠깐 좀 탈출이네요. 네. 탈출.
1: 맞아요. 그렇게 좀 바람 쐬고 오는 거? 마음의 창문 이런 게 좀 되기도 했었고 또 병원에 있다 보면 속상하고 괴로울 때도 많거든요.
0: 네.
1: 그럼 좀 이제 마음에 좀 여유가 생기는 스스로 자가 처방이 좀 됐었어요.
0: 네.
1: 특히 의과대학 시절에는 저희가 시험이 정말 많아요.
0: 그 진짜 외워야 될 게 엄청나게 네. 많다면서요.
1: 맞아요. 네. 네. 그럼 되게 불안하고 나 이 시험 잘 볼 수 있을까? 다 외울 수 있을까? 도서관에서 공부는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뭐 헬스장이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트레드밀 위에 외울 거 올려놓고 외우면서 뛰었던 아, 적도 있어요.
0: 아우, 그 달리기를 하면서 공부가 되나요?
1: 어, 네. 이게 어, 학습에 특히 이제 의과대학 공부는 암기 과목이 많은데
0: 네.
1: 기억이라는 게 이제 어, 입력하고 저장하고 출력하는 건데 이게 저장과 출력이 잘 안 돼요. 어, 눈에 바르긴 했는데 어, 예.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이제 시험 답안지 못 쓰는 건데 그 달리면서 내가 입력했던 거 외워야 될 것들을 떠올려 보면
0: 네.
1: 기억이 잘 돼요.
0: 아 네. 오히려
1: 어, 예, 기억이 잘 되고 이제 답안지도 잘 쓸 수 있는
0: 네 예. 좋은 방법이긴 한데 트레드밀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거.
1: 아, 네 보면서 뛰시면 안 되고 이제 눈으로 예. 이렇게 한번 보고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면서 뛰어야 돼요. 아,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위험하죠.
0: 그렇죠. 예. 트레드밀 사고가 이제 종종 예, 나기 때문에. 이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본격적으로 달리기를 시작한 건 무슨 계기가 있으셨어요?
1: 어, 네 이제 그, 네. 전문의를 취득하고 나서 제가 이제 안동에 취직을 했는데 낙동강변에 있는 병원이었어요.
0: 네.
1: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기 전이나 이제 퇴근하고 나서 낙동강변 달리면서
0: 어.
1: 그렇게 하다가. 이제 10km 대회가 있다고 해서
0: 네. 네,
1: 친구 따라서 한번 나가보게 되고 낙동강변 뭐 하프 대회 한번 나가보게 되고
0: 예.
1: 하프를 뛰었으니 풀코스도 뛰어야 하나? 예, 못 모르고 이제 예, 또 마라톤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예.
0: 낙동강변은 저 한강변은 좀 달려봤습니다는 거기는 어때요? 뛰면?
1: 어, 네. 한강변도 아름답고 예. 좋고요. 낙동강변은 또 이렇게 좀 고즈넉한 맛이 있고
0: 네.
1: 해 질 때 달리는 것도 좋고요.
0: 어.
1: 네, 지금도 이렇게 아, 이 계절이면 낙동강변이 어떤 풍경이겠다 이렇게 좀 떠오르기는 해요.
0: 예, 아우, 낭만이 있어 보입니다.
1: 아, 네, 맞아요.
0: 그 저도 뭐 크게 마음 먹으면 한 10km 정도 대회까지는 나가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마라톤 풀코스라는 거는 사실 보통 사람이 엄두내기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 마라톤 풀코스를 어떻게 뛰셨어요? 언제 뛰셨어요?
1: 2012년 경주 마라톤으로 이제 저는 처음 입문을 했는데
0: 네.
1: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10km 하프랑은 차원이 다른 대회더라고요. 예. 그 풀코스를 뛰는 거는 전반 하프를 2시간 뛰고 후반 하프를 3시간 넘게 뛰었는데 그러면 이제 정말 죽기 살기로 뛴 거거든요. 후반에 정말 오버페이스라고 해서 이제 퍼진 건데.
0: 아니 그럼 첫 출전에 완주를 하셨어요?
1: 예, 완주는 했습니다.
0: 와, 첫 출전에는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요?
1: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준비를 하고 나가시니까 장거리 달리기도 미리 하고 또 중간중간 에너지젤도 먹고 이런 거 배워서 가시니까 많이들 완주하시는 것 같고 저는 이제 멋모르고 나갔는데 그래도 이제 완주는 해야 하지 않나.
0: 아, 인내력이 네. 대단하시군요. 예.
1: 인내심은 있는 것 같습니다.
0: 42.195km를 첫 기록이 얼마?
1: 5시간 11분 54초였나? 예, 그랬던 것
0: 그
1: 같아요.
0: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원래는 5시간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1: 보통은 이제 제한 시간을 5시간으로 두는 대회가 많아요. 실은 네. 저도 이제 들어올 때 40km 발판을 치우려고 하셔서 안 된다고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와 빨리 들어왔던 기억이 나요.
0: 왜냐하면 교통통제 이런 걸 무한정할 수 없으니까.
1: 맞아요.
0: 예. 아, 5시간 십몇 분 만에 완주하시고 그 한 번 그 첫 번째 경험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때 기억나시죠?
1: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힘들게 뛰었구나. 그렇게 대회를 나가면 안 되는 거였구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0: 네.
1: 그 하프 지나면서부터는 정말 계속 극심한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뭐 다리 너무 무겁고 피니시가 대체 어디인가 남은 거리가 정말 아득해서 언제 끝나나 싶었어요. 그래서 그 처음 마라톤 뛰고 나서는 그냥 달리기는 해도 마라톤은 나올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0: 제일 큰 고비가 어디에서 오던가요?
1: 한 30km에서 35km 정도였던 것 같아요.
0: 보통 대부분이 거기가 마일 구간이라고 하는
1: 예,
0: 것이죠.
1: 맞아요. 맞아요. 보통 4점이 오는 데죠.
0: 그때 어떤 생각하셨어요?
1: 그때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고요.
0: 그때도 왜 저기 객관적으로 들여다보셔야죠.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이지만 내가 이걸 계속 뛰어야 될 것인가.
1: 이게 세월을 통해서 지금의 경지에 이르게 된 거고
0: 예.
1: 예, 그때는 이제 그런 생각은 못했고 너무 힘들다. 끝은 어디일까. 예, 예. 그냥 견디면서 뛰었던 것 같아요.
0: 그렇게 힘든 걸 아는데 어떻게 다시 또 뛸 생각을 했을까요?
1: 그래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뛰었는데 좀 제대로 한번 다시 뛰어보고 싶은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가을에 뛰고 나서 그 다음에 있던 이제 봄에 있는 동아일보사에서 주최하는 서울국제마라톤 대회에 이제 참가를 하게 됐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0: 예.
1: 근데 그 광화문 광장에서 서 있는데 그 출발 총성이 울리거든요.
0: 네.
1: 눈물이 나더라고요. 앞으로 얼마나 힘들까.
0: 출발하는데 눈물이 나와요.
1: 네. 이게 아는 고통이니까
0: 예.
1: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 눈물이 핑 돌았는데
0: 그야말로 사서 고생인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래도 처음보다는 나았습니다.
0: 그 피니시 라인 통과할 때 그 기분은 어때요? 마라톤 풀코스 다 뛰고 나서.
1: 그 피니시를 통과할 때는 정말 아무 고통도 없고요. 숨 차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멈추고 있으면 아득해지면서 정말 마음이 고요해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그 정적이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어쩌면 이 상태를 느끼려고 그렇게 뛰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마음이 정말 고요하고 평정해져요.
0: 영화 속에서 보면 이렇게 소리를 완전히 아웃시키고 딱 그 꼬린 장면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실제로 진짜 마라토너들은 그런 걸 느끼나 보죠?
1: 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함성이 막 들리다가 막 그 소리가 이제 아웃되면서 정적이 이렇게 잠시 흐르는.
1: 그래서 특히 이제 공황장애 치료하거나 할 때는 그 달리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멈추고 나서의 정적, 편안해지는 느낌, 고요해지는 느낌은 최대한 최대한 많이 좀 느껴보라고 말씀을 네. 드리기는 해요.
0: 영화 보고 나서도 바로 수다 떠는 것보다는 아. 잠시 조금 여운을 혼자 느끼면 훨씬 좋더라고요.
1: 맞아요.
0: 지금 시간이 다 돼서.

0: KBS 58분 날씨.
1: 내일 17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지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밤까지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제주도의 내일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또한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남 해안과 경남 남해안에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모레 새벽까지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권 내륙, 전라권과 경상권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가 되겠으니 외출 시 우산을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또한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겠고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안팎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는데요. 폭염 영향 예보를 참고하여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2도, 전국이 16도에서 22도,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전국이 24도에서 31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6.3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하호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이번 종전 양해각서에 따라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며 보유를 시도하면 지옥 같은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이틀째인 현지 시각 16일 이같이 밝혔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며 개발하지도 구매하기도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은 이제 합리적인 지도부를 갖췄다며 이란 정권의 전복을 원하지 않는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란 외무부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열리는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 서명식 뒤 곧바로 핵 협상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 16일 이란 국영 IRIB 방송에 따르면 마지드 타흐트 라반치 외무차관은 이렇게 말하고 양해각서의 주요 의제 피해 복구 문제가 포함됐고 재건을 위한 계획이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적으로 동결된 자금에 대한 즉각적 접근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서명식 후에는 핵 문제에 관한 회담이 이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에 서울에서 열리는 가톨릭 최대 행사 세계 청년대회를 앞두고 교황 레오 14세의 방한을 큰 기대 속에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 16일 교황청 산하 피데스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서울대회의 주제인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성경 구절을 언급하며 이 주제는 희망이 두려움보다 강하고 대화가 대립보다 더욱 강력하며 연대가 불확실성을 헤쳐나가는 가장 확실한 길임을 일깨워준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화와 만남이 필수적인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으로 꼽히는 투표지 인쇄 매수 산정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TF 소속 이주희 의원은 오늘 중앙선관위의 보고를 받은 후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선관위는 인쇄 비율 축소 결정이 부적절했다고 인정하고 향후에는 투표소별 투표지 잔여 수량을 모니터링하고 즉각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지방선거, 재선거, 소청 등을 논의합니다. 당내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당 지도부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재선거 소청을 의원들 의견 수렴 없이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논의할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내일 의원총회에서는

0: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축구대회에 참가한 이란이 미국 LA 스타디움에서 열린 조별리그 G조 1차전에서 뉴질랜드와 접전 끝에 2-2로 비겼습니다. 이란은 경기 하루 전 멕시코 티후아나 베이스캠프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기장으로 이동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승점 1점을 챙겼습니다. 이 밖에 국제축구연맹 랭킹 61위인 사우디아라비아는 랭킹 16위 우루과이와 H조 1차전에서 1-1로 비겼습니다. G조의 이집트는 강호 벨기에를 상대로 선전하며 월드컵 본선 첫 승리를 눈앞에 뒀으나 자책골로 1-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초등학교에 침입해 여교사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고 의자에 소변을 본 혐의로 남자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학생은 지난 4월 제주도 서귀포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여교사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었고 지난 6일에도 교실에 들어와 교사의 의자에 소변을 보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제주 교사 노조는 피해 교사가 극심한 불안 증세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늦은 저녁까지 수도권과 강원도, 호남 지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전부터 모레 새벽 사이 소나기가 반복되겠습니다. 곳곳에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리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2도 등 전국이 16도에서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 아나운서 박태원이었습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세요. 이영호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오늘 밤 1라디오 내일까지 진행을 맡고 있는 이현경입니다. 서울올림픽공원 봉쇄집회가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대회를 앞두고 있는 선수들이 장비조차 챙기지 못해서 발을 구르고 있고요. 한때는 야당의 중재로 체육단체가 진입을 시도하는가 했는데 그마저도 불발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회 국정조사 계획서를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데 합의를 했고요.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당대표 거취를 두고 연일 내홍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들을 비롯한 주요 정치권 소식은 잠시 후 뉴스픽에서 알아보고요. 이어지는 오늘 밤 인터뷰에서는 이란과의 종전협상 이후에 북한의 눈을 돌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전략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지식충전소 오늘 밤 1라디오 6월 16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0: 오늘 밤 꼭 알아야 할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픽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오시는데 덥진 않았습니까?
1: 괜찮습니다.
0: 예. 여야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회 국정조사 계획서를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합의를 했다고요.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습니까?
1: 네, 6.3 지방선거 때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45일간 진행되게 됐습니다. 여야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는 국정조사 특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 운영수석부대표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국정조사 계획서를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오늘 합의했습니다. 민주당 천 원내수석은 오늘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김 원내수석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발생한 국민 참정권 침해 사안에 대해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선관위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국정조사 진행을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되며 조사기간은 일단 45일로 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게 했는데요. 국민의힘 김 원내수석은 여야 간 쟁점이 크게 다르지 않은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국정조사이기 때문에 여야 동수로 정했고 국정조사 기간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측면에서 일단 45일로 정했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고 밝혔습니다.
0: 네. 한편 서울올림픽공원 봉쇄집회가 지금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한때는 국민의힘이 중재를 해서 체육단체가 진입을 시도했는데 안 됐다면서요?
1: 네. 오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 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현장에 가 있어서 이 현장에서 중재를 해서 이제 합의가 될 뻔했는데
0: 네.
1: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 산하체육단체들의 잠실 개표소, 이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사무실 이 진입이 거의 성사가 될 뻔했지만 시위 참가자 한 명의 반대로 결국 불발이 됐습니다.
0: 한 명이 반대를 해서.
1: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오후 4시께 핸드볼 경기장 2-1 게이트 앞에서 취재진과 시위 참가자들에게 경기장 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체육회 관계자들을 철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이제 오늘 오후 2시 10분께 체육단체 및 경찰과 경기장 진입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지 2시간 만에 이 상황이 결국 종료가 된 겁니다. 장 대표는 애초 체육단체당 2명씩 순차적으로 경기장 내 사무실에 들어가서 물품을 가져오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 방송사 카메라 2대가 이 동행해서 생중계하는 중재안을 시위대와 협상해서 마련했는데요. 이에 단체와 취재진의 경기장 진입 준비가 완료됐지만 이 출입문 앞에서 성조기를 허리에 두른 여성 한 명이 문을 붙잡고 저항을 시작했고
0: 네.
1: 국민의힘 의원들과 시위 참가자들도 이 여성을 2시간가량 설득했지만 통하지 않게 되면서 결국 불발에 그쳤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앞서 경기장 내 개표가 끝난 투표함 반출을 막아야 한다면서 지난 5일부터 이 경기장 출입을 봉쇄하고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0: 네, 이 봉쇄가 계속되면서 피해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국제대회를 앞둔 선수들이 장비를 못 챙겼다면서요.
1: 네, 그래서 지금 국제대회에 나가야 하는 펜싱 선수들이 뭐 다른 선수 뭐 칼을 장비를 빌려서 뭐 대회에 나갔다.
0: 아니고.
1: 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이 개표소 봉쇄 시위 11일 만에 업무자료 반출 등을 기대했던 체육단체 직원들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등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오늘 현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체육단체 측은 지난 5일 이 봉쇄 시위가 시작되고 오늘까지 12일째 시위가 이어지는 바람에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체육단체 직원들은 오늘 아침 9시께부터 현장을 찾아서 시위대와 협상했지만 결국 경기장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시위대에 두 차례 경고방송을 하기도 했는데요.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오전 9시 52분께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이 건물에 들어갈 때 제지하거나 방해하면 형법상 업무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이후 오전 10시 5분께도 재차 체육회 관계자들이 업무 장소로 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방송했지만 시위대는 점거를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0: 여기 공연도 많이 하는 곳이잖아요.
1: 네, 체육단체뿐 아니라 이제 해당 장소를 이제 공연 장소로 잡은 이 공연들도 행사장 변경에 급히 나섰는데요.
0: 아이고.
1: 가요계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올림픽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음악축제 파크 뮤직 페스티벌이 행사를 닷새 앞둔 어제 공연장 변경을 급히 안내했습니다. 주최사 측은 이 SNS를 통해 티켓링크 라이브 아레나가 장기간 봉쇄된 상태에서 관객 여러분의 안전과 원활한 공연 운영을 최우선으로 두고 현장 상황을 지속 검토해 왔다며 다양한 운영 방안을 논의한 결과 기존 티켓링크 라이브 아레나 스테이지는 진행이 불가함에 따라 88 호수 수변 무대와 우리금융 아트홀에서 공연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0: 네. 정부가 연일 시위대를 향해서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행동에 움직이는 건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1: 네.
0: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1: 네, 먼저 이 핸드볼 경기장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체육단체들은 이 행정공간 출입 제한이 장기화되면서 행정 업무가 마비됐다며 정부의 공권력 행사를 요청한 상황인데요. 특히 오늘 이 시위대와의 일부 협상으로 이 한때 이제 진입이 가능해지나 했지만 결국 이제 불발됨에 따라서 이 진입을 막아선 이 그 시위대를 이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해서 수사하는 방안을 경찰에서 지금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연달아 이 시위대에 대한 경고 또는 비판에 나섰는데요.
0: 네.
1: 최유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오늘 이 시위 참가자 한 명의 반대로 이 체육단체들의 진입이 무산된 데 대해 상식과 이성을 되찾으시길 바란다고 호소하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최 장관은 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의 무단 봉쇄가 잠시 풀릴 듯하다 무산됐다며 너무나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도대체 당신들은 누구이길래 무슨 권리로 무고한 우리 체육인들에게 이토록 무자비하고 잔인한 폭력을 행사하느냐, 왜 체육인들의 터전을 빼앗느냐 하면서 체육인들이 무슨 잘못이 있길래 이런 고통과 피해를 감내해야 하느냐, 즉각 불법 봉쇄를 풀고 물러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경기장 봉쇄 사태에 대해 정부는 불법 행위에 대해선 일벌백계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김 총리는 출입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사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불법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죽하면 체육회장이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겠느냐면서 내 사무실에 내가 가는데 왜 검문 검색을 받아야 하고 펜싱 선수들이 펜싱 칼을 꺼내는 것을 막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고 시위대를 비판했습니다.
0: 네. 지방선거가 끝나고 책임론에 휩싸인 정치권에서 여야 대표 모두 다 거취를 두고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는 조만간 연임 도전 의사를 밝힐 예정이라면서요?
1: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6.3 지방선거 실패론에 따른 비당권파의 차기 전당대회 불출마 압박에도 불구하고 연일 미묘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요.
0: 네.
1: 이에 대해 사실상 일전 불사의 결단이 임박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칭송 공세 속에서도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뭐 지난 10일에 이렇게 말한 데 이어 오늘 재차 당 운영은 당의 주인인 당원이 한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0: 네.
1: 자신의 핵심 지지 기반인 당원을 강조한 메시지는 이 비당권파 친명계에서 나온 전당대회 불출마 요구를 돌파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풀이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 정 대표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친명계에서 들어오는 불출마 압박을 느끼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받자 저는 그런 걸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0: 네.
1: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오는 18일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에 이 주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정 대표가 이 환영 자리에 참석할지 여부가 당내 개파 경쟁을 둘러싼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재선거 소청이라고 하는 초강수를 뒀는데 당내 반발도 거세고 여기 이제 서울이 포함됐다. 이게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1: 네, 그렇습니다. 6.3 지방선거 패배로 사퇴 공세에 직면했던 이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선거 소청을 추진하면서 당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친한동 공개와 소장파, 또 오세훈 서울시장 측을 비롯한 이 반장동혁 진영이 뭐 결성이 된 분위기인데 이들은 선거 소청 결정의 절차적 문제, 그리고 장 대표가 이 참정권 침해 사태, 그러니까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이 시위 사태를 자신의 정치적 위기 돌파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 오세훈 시장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써서 이 장 대표를 정면 이 겨냥했는데요. 오 시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중대한 참정권 침해 사건으로 당이 해야 할 일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선거제도의 근본적 개혁이라며 그런데도 장 대표는 온 당을 소모적인 재선거 주장으로만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또 장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이 자리 보전을 위해 이 시위를 이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습니다. 개혁 성향 초대선 위주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 14명은 오늘 추가로 의원총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내일 오후 의총 소집이 예고됐습니다. 심지어 장 대표의 입장은 하는 이 원내 지도부와도 다소 온도차가 보이고 있는데요.
0: 그러게 말입니다.
1: 어제 이 서울을 비롯한 6개 지역에 대한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이 최고위에서 결정한 데 대해서 장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는 소청이 전면 재선거로 가기 위한 단계라는 입장인 반면 정점식 신인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는 부분 재선거까지는 필요할 수도 있지만 국조특위와 특검으로 진상규명을 우선하고 법 개정으로 이 선관위 및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이제 이런 쪽에 가깝습니다.
0: 네.
1: 어제 지도부의 선거 소청 결정을 기자들에게 이 최보윤 당수석 대변인이 설명하면서 국민의힘은 소청 관련 논의를 했고 전면 재선거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직후에 정정식 원내대표가 전면 재선거는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기도 했는데요. 당수석 대변인 브리핑 내용을 원내대표가 이 바로 부인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장면이었습니다.
0: 그렇죠. 지금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굉장히 심하게 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총회가 국민의힘 예정되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임기가 장동혁 대표가 내년 8월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안 내려오면 방법은 있나요?
1: 네, 뭐 일단 당내 여론은 상당히 흉흉한데요. 일단 내일 또 이제 뭐 모레도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모레도 예. 의원총회가 열릴 텐데 이 의총이 열리면 뭐 친한계 소장파 또 이제 오세훈 시장 등 이제 비당권파에서는 장 대표 사퇴를 요구하면서 이 사퇴 촉구를 관철하려고 힘을 모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0: 본인은 지방선거 패배론에 대해서 정신패배다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지방선거는 예산보다 선전했다. 이후에 당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장 대표 측근 인사들도 이 장 대표 임기는 내년 8월까지이고 이전까지는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를 하고 있는데요.
1: 네.
0: 당원당규상으로는 이 지도부가 붕괴하려면 장 대표 본인이 사퇴하거나 아니면 선출직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가운데 4명 이상이 사퇴해야 되는데
1: 예.
0: 현재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은 신동욱, 김재원, 김민수, 양양자 최고위원 이렇게 4명이고
1: 예.
0: 청년 최고위원이 지금 우재준 최고위원인데
1: 네.
0: 이 가운데 선거 이후에 이 지도부가 사퇴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은 양양자 최고위원, 우재준 최고위원 이렇게 둘뿐이라서 이 현재 상태에서는 이 그 지도부 가운데 4명 이상이 이 사퇴를 하면서 이제 비대위가 구성될 확률이 현재로선 낮지 않느냐 이런 예. 관측이 많습니다.
1: 그러면 지금 사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많이 올라간 편이잖아요.
0: 네.
1: 근데 당내에서 계속 파열음이 나오면 그 당 지지율에도 영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아마 이 사태가 이어지면은 뭐 지지율에도 분명히 영향을 뭐 미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국민들은 사실 국민들의 삶을 걱정해 주는 걸 원하는데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런 모습을 현재는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의 마지막 일정인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을 하잖아요.
0: 네.
1: 그러면 혹시 한미 양자회담 가능성이 있을까요?
0: 네. 그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 현재 시간 16일 이탈리아를 떠나서 이 스위스 제네바 공항에 도착했고요.
1: 네.
0: 이후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프랑스 에비앙으로 이동해서 이 G7 회의에서 확대회담 및 환영행사 등 일정을 이 소화를 했습니다. 이 개발협력, 글로벌 불균형 완화, 인공지능 즉 AI와 디지털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예상되는 가운데
1: 네.
0: 이재명 대통령도 세션별 발언을 통해서 한국의 경험을 해외 정상들과 나눌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번 G7 회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를 계기로 양자회담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뭐 한미 간의 정식 회담 같은 것은 예정이 돼 있지 않고요.
1: 네.
0: 뭐 다만 우연한 계기에 조우하거나 뭐 외교가에서 이른바 풀어사이드라고 하는 뭐 즉석
1: 그냥 약식 대화 회담. 이렇게 하는
0: 네네네.
1: 거죠.
0: 예. 그러니까 프로사이드라는 게 이제 끌어당긴다는 뜻이니까
1: 네.
0: 이 회의장에서 이렇게 국제 회의장에서 이제 다자 회의가 있을 때 한 켠으로 이렇게 끌어당겨서 여기서 잠깐 대화를 하는 이제 그런 거를 말하는데
1: 예.
0: 뭐 그것도 지금 가능성 정도 이제인 것이고 뭐 그런 것이 당연히 예정돼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시간이 맞고 가능하면 하겠다는 열려 있는 입장이라면서도 회담 추진이 구체적으로 진행된 단계는 아니어서 자연스럽게 열어두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 그러니까 프로사이드 같은 경우도 사전에 어느 정도 교감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아마도?
0: 예, 근데 뭐 지금 그 최근에 그 불과 어제 이제 이란과 미국 간에
1: 네.
0: 종전협정 타결이 이제란 큰 사건이 있었고 뭐 그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을 뭐 칭찬하는 뭐 이런 글을 올린 뭐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뭐 관련 주제 등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뉴스픽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이 사실상 종료된 가운데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별 설명 없이 올려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적 관심사가 이제 북한으로 향하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을 낳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전문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선임 연구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이제 이란의 전쟁이 106일 만에 사실상은 종료가 됐는데 그 보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느닷없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3일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어요. 이 사진이 트럼프 일기 때인 2018년에 찍은 사진이죠.
1: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6월 12일이죠. 싱가포르에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됐는데 당시 이제 촬영된 것이죠. 두 정상이

0: 호텔에 산 호텔 내에서 경내에서 산책을 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입니다.
1: 네. 근데 이제 이 사진을 왜 올렸는지 아니면 의도가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별 설명 없이 게시가 됐으니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해석이 분분할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나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게 전쟁을 끝내면서 외교적 관심사가 이제 이란이 아니야 북한으로 옮겨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위원님 생각하시기에 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시점에 이 사진을 올렸을까요?
0: 예,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일종의 어떤 캐릭터 그리고 평소 하던 어떤 행동의 패턴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 이해가 갈 수 있는데요.
1: 네.
0: 이제 어쨌든 이란에 대한 대전 그러니까 대이란 전쟁을 이때 어쨌든 이제 합의를 하고 조만간 이제 거기에 서명을 한 걸 앞두고 있는 상태죠.
1: 네.
0: 어쨌든 이게 잘 합의됐다.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문제는 끝났다라고 하면서 이제 화제를 좀 전환시키는 특유의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물론 이제 이 메시지 자체가 갖는 의미도 있겠지만 갑자기 사진 하나를 올려서 뭔가 화면을 전환시키는, 그러니까 화제를 전환시키는 특유의 어떤 행동으로 일단 먼저 하나 읽을 필요가 있다.
1: 예.
0: 뭐, 이 중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겠죠. 우리가 사진 하는 장만으로도, 평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김정은과 가장 친하다.
1: 네.
0: 자기가 잘 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 최근에 이제 북중 정상회담이죠. 시진핑
1: 네.
0: 국가주석과 김정은 총비서가 정상회담을 했는데 아마 이제 그걸 봤겠죠. 그걸
1: 예.
0: 보고 본인이 가장 김정은을 잘 알고 김정은은 자신의 어떤 뭔가 성과로 향후에 좀 사용할 카드인데 시진핑 국가주석과 너무 이제 친하게 관계가 강화되는 모습을 제가 봤겠죠.
1: 네.
0: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의 어떻든 메시지 성격을 좀 갖겠죠. 자신이 더 김정은을 잘 안다.
1: 예.
0: 그리고 자신이 김정은을 가둡지 않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아마 이제 이 사진 한 장으로 대외적인 어떤 여러 시각이 북한에게 한번 갈 가능성이 있지 않냐.
1: 예.
0: 트럼프의 관심이 어디로 가는 거냐. 이 소위 이제 화제가 전환되면서 이쪽에 이제 김정은에 대한 관심으로 집중되도록 뭔가 트럼프식의 전형적인 어떤 화제 전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1: 예.
0: 또 공교롭게도 이 올린 시점이 6월 13일이었잖아요.
1: 예.
0: 근데 6월 12일이 바로 8년 전 그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게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때죠.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8주년이 되는 그 다음 날 이 사진을 올린 거라서 일종의 뭐랄까요? 전쟁을 끝내고 나서 일종의 이제 여유를 좀 부리면서 이제는 자신이 북핵 문제에도 관심을 두겠다. 뭐 이런 예고성 화제를 좀 일으키려고 하는
1: 네.
0: 그런 모습이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혹시 이건 저희 추정인데 국내에서 그러니까 미국 국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전쟁을 한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다면서요. 혹시
0: 네, 그렇죠.
1: 그런 시선을 좀 돌리려고 하는 그런 화제 전환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0: 예, 그렇죠. 뭐 이 이후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아마 이 내용들이 있을 텐데.
1: 네.
0: 예, 아마 이제 이란 전쟁은 사실 대이란 전쟁은 사실 시작하고 나서 굉장히 국제적인 지지를 못 받았고
1: 네.
0: 또 사실상 뭐 미국의 경제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 경제에 큰 파장을 일으켰기 때문에 사실상 전쟁을 한 것에 대한 일정 성과가 거의 없는 거죠.
1: 네.
0: 사실상은 좀 이겼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모호한 그런 좀 상황이 됐고 국제적인 여론이나 국내적인 여론도 굉장히 악화돼 있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남은 11월에 있을 중간선거까지 뭔가 성과를 다른 방식으로라도 어떻든 보여야 되는 부분이 있고
1: 예.
0: 그래서 다음 타겟을 뭐 쿠바로 갈지 아니면 북한으로 갈지 아니면 다른 뭐 문제로 갈지
1: 네.
0: 여러 가지를 아마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뭐 최근에 북중정상회담이 아마 개최되는 모습을 보고 북한에 대해서도 자신이 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이게 곧 자신의 성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아마 내부적인 자신감도 포함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혹시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공식적인 반응 나온 게 있을까요?
0: 그러니까 이 자체, 사진 자체에 대한 공식적인 반응은 좀 있을 가능성이 없죠.
1: 예, 예.
0: 사실 이제 없었던 거죠. 없었는데 다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사진을 올린 다음 날이죠.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이 내용과는 상관없지만 어쨌든 미국을 공격하는 내용을 올렸습니다.
1: 그러니까 네.
0: 소위 말해서 이제

0: 미국이 주도해서 한미 핵협의 그룹 NCG를 하고 또 그다음에 미일 확장억제와 관련된 대화를 하는 것에 거론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공세적인 발언을 이제 했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상 이제 뭐 이 사진에 대한 직접적 반응은 아니지만 미국이 어떤 태도 변화도 없고 자신들을 계속 핵으로 위협하는 이런 회의를 계속 개최하고 이런 움직임을 하고 있는데 무슨 대화냐. 아, 그리고 또 이런 회의에서 북한 핵 문제를 거론하면서 비핵화를 또 운운한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격적인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국 뭐 사실상 사진에 대한 반응은 아니지만 미국은 변한 게 없고 자신들도 네. 거기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답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가 참수됐을 당시에 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이 모습을 지켜봤을 텐데 그래서 착잡한 중에 긴장하고 있을 거다 이런 관측들도 있었거든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란과 북한은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뭐 외교적 잣대가 미국이 좀 다르다면 북한을 대하는 문제 그러면은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0: 일단 지정학적 환경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중동에서 이란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 위상과 그리고 실제 이제 동북아 특히 이제 이 한반도와 그 주변을 주변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정학적 구조는 굉장히 다른 면모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북한 같은 경우에 바로 이제 중국과 또 러시아와 인접해 있고 네. 이게 이제 상당히 큰 지정학적인 환경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란처럼 뭐 중동 내에서 아무리 이제 굉장히 이란이 굉장히 강한 군사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중동에서 뭐 이스라엘과 미국이 합작해서 뭔가 공격을 해도 그 지정학적으로 주변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국가는 크게 없었거든요.
1: 예, 예.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격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그런 장애가 없었다라고까지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사실 한반도는 얘기가 다르죠. 북한 같은 경우에 북한을 만약에 공격을 한다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반응할지 그리고 최근에 북러 간의 어떤 그 밀착 구도, 동맹 관계 구도, 그다음에 중국과 북한의 어떤 관계 개선, 그다음에 관계 강화 분위기 이런 것까지 이제 포개지게 되면은 굉장히 여기에는 미국이 북한을 함부로 공격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지점들이 있고요. 네. 특히 이제 핵 능력의 단계가 완전히 다르죠. 이게 뭐 사실상 완전 체급도 다르고 수준이 굉장히 다르다고 봐야죠. 이란은 이제 핵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실상 공격을 당했다면 네. 북한은 이미 사실상 핵탄도 그다음에 ICBM을 이제 보유했다라고도 이제 미국은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1: 네.
0: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한반도와 그 주인 미국까지 포함하는 굉장히 다종의 미사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탄두를 투발할 수 있는 굉장히 다종의 이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리 미국이 정밀 타격을 해서 공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혹여나 거기에서 몇 개라도 핵무기가 살아남는다면 생존한다면은 한반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격을 할 가능성도 있고
1: 예.
0: 또 그것이 뭐 주일 미국이나 주변국을 또 공격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이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공격하기는 매우 어려운 대상이다라는 거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견 구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 예.
0: 뭐 이쪽에 약간 미국 중국이나 러시아를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의
1: 예.
0: 밀착 구도라는 것은 굉장히 오랜 전통과 그 역사를 갖고 있고 최근엔 또 그런 국제적 이해관계, 지역적 패권과 관련된 이해관계까지 맞물려 있기 때문에
1: 네.
0: 쉽게 이제 북한만 딱 떨어뜨려놓고 공격한다 이거는 이제 이란과는 완전히 상황이 다르다라고 봐야죠.
1: 굉장히 복잡한 다차함수를 미국 입장에서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예, 그러면 그 위원님 보시기에 짧은 시간 안에 북미 간의 대화가 성사될 가능성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0: 뭐 저는 거의 없다고 이제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북미 대화가 성사되기 위해서 이렇게 조성돼야 될 어떤 환경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것도 이제 그런 환경이 일부 이제 뭐 이루어지고 있다, 뭐 진행 중이다, 뭐 이렇게 볼 만한 여러 가지 그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미국 북한이 설정해 놓은 대화에 진입하기 위한 문턱, 또 미국이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는 원칙. 이 두 가지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1: 네.
0: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어느 한쪽도 상대에 대한 협상 매력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 유인
1: 네.
0: 동기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런 상태에서 만날 그 동기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고 다만 이제 굉장히 이제 그

0: 획기적인 한쪽의 변화가 있으면 이제 가능한데 네. 북한이 단기간에 변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미국이 좀 더 기존의 어떤 원칙을 다소 완화시키거나 원칙을 조금 더 변경을 시켜가지고 뭐 협상을 견인해 보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제 그러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핵화라는 자체가 이 굉장히 큰 문턱인데 이 비핵화라는 네. 원칙을 낮추거나 아니면 이걸 포기할 경우에는 이게 이제 미국, 일본이나 한국 굉장히 많은 반발을 갈 수도 있고 또 이게 비핵화라는 건 굉장히 이제 정치적 프레임인데 이 정치적 프레임을 제거하는 순간에 굉장히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저하게 이제 이 뭐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굉장히 짧다라는 겁니다. 남은 기간이 기껏해야 한 2년 조금 넘는 기간인데 이 기간 안에 30년 동안 해결 못한 이 북핵 문제를 협상도 하고 거기에서 그 타결을 보고 그다음에 성과를 낸다? 상당히 불가능한 이야기죠. 이게 몇 명의 그 대통령이 아마 다뤄도 이게 풀리기가 어려운 문제인데 단 2년 좀 넘는 기간에 과연 이런 문제들을 협상하고 저기 타결하고 협상을 낼 수 그 결과를 낼 수 있느냐. 사실상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국면이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1: 예. 뭐 현재 북미 간의 뭐 물밑 접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밖에서는 알 수 없지만 북한에서 계속 저런 태도를 보인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심기가 꽤 불편해지지 않겠습니까?
0: 근데 사실 이제 심기가 불편하더라도 네. 사실 이제 북한에 대한 어떤 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그 말은 뭐냐면 과거 1기 시기에 뭐 군사적 옵션까지 얘기하면서 항모를 동원해서 네네. 북한을 압박하거나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하기에는 굉장한 많은 부담이 따르게 되죠. 왜냐하면 과거와 달리 지금 이제 중국이라는 또 변수가 굉장히 강하게 있고 네. 또 한편에서는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고 있는 뭐 소위 이제 국가 안보 전략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서방구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 북미 남미 이 서방구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자신들이 신경을 쓰겠다. 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위 역외 균형이라고 해서 필요할 때 뭐 그 선택적으로 개입하는 거는 뭐 개입하거나 선택적으로 필요할 때 뭐 가는 건 가겠지만 항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투여하지는 않겠다라는 좀 입장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불필요하게 모든 거를 쏟아붓는 방식으로 뭔가를 하는 것도 과거는 그게 가능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사실상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1: 네.
0: 또 한편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제재를 더 강화한다든가 여러 가지 조치를 뭐 취하는 방식. 사실 이제 그것도 요즘은 현실성을 상당히 많이 잃은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독자지는 계속 가동되고 있지만,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 가동되고 있는 그 대북제재 같은 경우에는 뭐 그게 완전히 없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집행력이 형이화됐습니다.
1: 예.
0: 상당히 집행이 약화됐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중국과 러시아가 그 정상회담을 하면서 내놓은 여러 가지 합의문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북한에 대한 그 대북 제재나 여기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두 국가가 그걸 결과물로 냈습니다.
1: 그러니까
0: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에서의 이런 결의안이 집행되는 것도 굉장히 한계에 지금 봉착한 부분이 약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짧은 기간 북한을 압박하고 뭐 소위 이제 자신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쉽진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1: 예. 지금 이제 북중러 관계가 견고하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을 텐데 그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7년 만에 북한을 다녀왔잖아요. 중국의 행보를 어떻게 봐야 되고 혹시 북미 간 대화의 가교 역할을 중국이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0: 뒷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가교 역할을 이제 더 이상 기대하는 방식으로 외교적 관점을 갖는 것도 우리가 좀 재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중국이 이번에 전격적으로 어떻게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북을 한 거는 미중 정상회담 직후 바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1: 예.
0: 미중 정상회담을 먼저 봐야 되는데 미중 정상회담 나온 결과는 뭐냐면 중국이 이런 제안을 했어요. 우리는 앞으로 건설적 전략 안전 관계로 가자. 근데 그걸 미국이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과거에 이제 수직적으로 중국을 좀 낮게 보던 미국이 더 이상 이제 북한을 중국을 그렇게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대등하게 소위 이제

0: 서로 취약성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취약성을 서로 공격할 때 양측 모두 피해를 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다 피해를 보니까
1: 예.
0: 우리 서로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안정적인 관계 속에서 경쟁하자라고 이제 중국이 제안한 거고 이건 결국 뭐냐면 대등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1: 아.
0: 이걸 미국이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이 받아들였다는 거는 결국 아주 뭐 대만 문제나 뭐 남중국해 문제처럼 아주 그 아주 민감한 문제를 제외한다면은 최소한 이 동북아의 지역 질서와 관련돼서 중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서도 사실상 인정한다라는 의미들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바로 이제 북한을 방문한 것도 자신들이 동북아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불안정성들을 관리하겠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북중 정상회담에서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전략적 협조입니다. 전략 협조.
1: 네. 그러니까
0: 기존에는 북한을 약간 아래로 보고 그냥 관계를 유지하는 선에서 정상회담 내용이 나왔다면 이번에는 서로 전략적 협조를 하자.
1: 네.
0: 그것도 한반도 문제는 언급도 안 하고 지역 문제, 그다음에 국제 현안과 관련돼서 전략적 협조를 하자. 그래서 북한의 지위를 굉장히 격상시켜줬어요.
1: 네.
0: 근데 그 말은 그만큼 북한을 잘 다독여서 전략적 지위가 높아졌으니까 그만큼 우리 같이 협조해가지고 대미 견제,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견제에 같이 나서자라고
1: 네.
0: 이렇게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중국한테 뭐 한국이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좀 협조해달라고 한다고 중국이 들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1: 네.
0: 이 와중에는 사실 이런 중국의 태도는 결국은 미국도 있지만 한미 또는 한미일 그리고 쿼드와 쿼드 같은 이제 다자 회담.
1: 네.
0: 이런 걸 통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거에 대한 이게 소위 이제 반응인 거거든요.
1: 예, 예.
0: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상 중국을 압박하는데 일조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우리 같은, 우리 국가가, 우리 한국에 대해서 중국이 과연 그런 말을 들어주겠냐는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사실 옛날 방식으로 자꾸 이제 북핵 문제만 콕 집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중국한테 협조를 요청한다?
1: 네.
0: 이제 그런 구도로 접근하는 거는 사실상 이제는 먹혀들기 좀 어렵다.
1: 예.
0: 그래서 좀 더 큰 차원에서의 이제 전략적 관점을 갖고 우리도 접근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1: 네. 끝으로 짧게 지금 국제 질서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문제인데 그 북한과의 문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어떤 거를 추천하시겠습니까?
0: 그러니까 조금 비핵화 문제 중요하죠.
1: 네.
0: 중요한데 안 되는 거를 계속 그 원칙 하나만을 내세워가지고 모든 문제를 그거를 중심으로 풀려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접근 방법 자체가 이제 틀린 거죠.
1: 그러니까
0: 비핵화는 장기적인 목표로 반드시 두고. 두 대. 그거를 풀기 위해서는 더 많은 틀을 가지고 가서 이제 그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해 가면서 북핵 문제를 최종적으로 풀겠다라는 차원으로 가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관점에서 전략적 안정의 관점에서 새로운 틀을 좀 짜고
1: 네.
0: 비핵화를 최종 지향점으로 남겨두되 당장의 출발점은 최소한 한반도, 동북아, 그 다음에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굉장히 이제 서로의 위협을 좀 감소시킬 수 있는 위협 감소 중심의 이니셔티브를 좀 여러 가지 설계해서 내놓는 방식으로 해서
1: 예.
0: 좀 이제 국력과 뭐 국방력이 신장된 만큼 위상을 좀 달리해야 돼요. 근데 계속 북핵이란 하나에만 매몰돼가지고 그 문제만 가지고 국제사회한테 딱 도움을 요청이래요.
1: 예.
0: 우리 위상은 이미 동북아나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걸 해야 되고 더 많은 관점, 전략적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1: 네.
0: 계속 북핵 문제 함몰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우리 관점을 이제는 좀 바꿔서 우리 정부 역할이 뭐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 꿈을 좀 해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현실적인 문제들을 좀 고려를 해봐야겠군요. 네, 지금까지 통일연구원의 홍민 선임 연구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바쁘게 지나간 하루,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0: 오늘 있었던 크고 작은 사건 사고 소식들을 한입 크기로 딱 정리해드립니다. 이 작가의 뉴스 한입 오늘 밤 일라디오 이병욱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내일부터 국민연금이 깎이는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얼마까지 벌어도 국민연금이 안 주는 겁니까?
1: 먼저 지금까지의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면 예. 국민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 월액 이걸 이른바 A값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예. 이 A값을 넘으면 노령연금 일부가 깎였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A값은 월 319만 원 정도. 였습니다.
0: 예.
1: 그런데 이제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으로 앞으로는 이 기준에 200만 원을 더한 월 519만 원 정도 이상일 때만 감액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월 소득이 519만 원 정도를 넘지 않으면 노령연금이 깎이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보면 월소득이 410만 원인 수급자가 있다고 치면 지금까지는 이게 319만 원을 초과한 91만 원의 5%.
0: 네.
1: 그러니까 45,500 원이 깎였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새로운 기준인 519만 원보다 낮기 때문에 감액되지가 않습니다.
0: 큰 차이네요. 그렇죠?
1: 네네.
0: 예. 그러면 이미 감액 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기준이 지금 319만 원이라면서요. 네.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따로 신청을 해야 돼요?
1: 별도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되고요.
0: 그래요?
1: 2025년도 그러니까 지난해 소득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과세 자료가 확정이 되면 국민연금공단이 개정 기준을 적용해서 자동으로 환급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0: 알아서.
1: 예, 알아서. 이미 감액된 사람에게도 별도 신청 없이 감액분을 돌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급은 한 7월 말부터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원하는 경우에는 연금공단에 직접 과세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 명이 국민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올해 5월까지 이미 감액이 중단된 수급자가 한 9만 명 정도고 이들이 더 받은 노령연금이 195억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따져보면 월 평균 한 5만 원 정도를 더 받은 셈이고요. 또 지난해 소득에 대한 환급 대상자가 약 10만 명. 환급 규모가 445억 원으로 예상이 되는데 1인당 한 60만 원 정도 돌려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0: 예. 요즘은 예전과 같은 회식 문화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서울시민 4명 중에 1명은 최근 1년 동안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것으로 네. 나타났습니다. 진짜 확실히 음주는 줄어드는 것 같아요.
1: 저만 더 많이 마시는 것 같습니다.
0: 뭐가 그렇게 가슴 아픈 일이 많으셔가지고. 예.
1: 서울시가 2025년 서울시민 먹거리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한 3천 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응답자의 23.7%가 최근 1년간 술을 마시지 않았다. 이렇게 답한 겁니다.
0: 예.
1: 그러니까 전년 조사에서는 이 비율이 21.6%였으니까 1년 사이에 한 2% 정도 오른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서울 시민 4명 중에 1명 가까이가 1년 동안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셈입니다. 또한 술을 마시는 빈도도 횟수도 줄었는데요.
0: 네.
1: 한 달에 2번에서 4번 술을 마신다는 응답이 한 23%로 전년보다 한 8.5% 퍼센트포인트나 낮아졌고요.
0: 예.
1: 그리고 일주일에 두세 번 마신다는 응답도 13.4%에서 12.5%로 줄었습니다. 반대로 한 달에 한 번 미만으로 마신다. 이런 응답은 17.3%,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는 응답도 22.6%로 늘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자주 마시는 사람은 좀 줄고 가끔 마시거나 아예 마시지 않는 사람이 늘어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저희 선배님들 중에는 365일 중에 300일 이상을 드시는 분들이 제법 있었거든요.
1: 네.
0: 그렇죠. 이게 서울의 현상을 말씀해 주셨지만 서울만의 현상이 아니라 제 주변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음주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1: 맞습니다. 서울뿐만이 아니고 전국 통계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되고 있는데 그 주류 산업 실태 조사에 따르면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술을 마시는 사람의 월 평균 음주 빈도가 2024년에는 한 달에 8.8일 정도로 전년보다 줄었습니다.
0: 네.
1: 하루 평균 음주량도 한 6.7잔에서 6.6잔으로 소폭 감소했는데요.
0: 네.
1: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음주 문화가 변화한 배경을 보면 여러 가지 변화가 겹쳐 있는데 우선 코로나19 이후에 회식 문화가 이제는 예전 같지 않잖아요.
0: 맞아요. 네.
1: 직장에서 이제 술자리를 뭐 강하게 요구한다거나 이런 분위기가 좀 없어졌고요.
0: 횟수도 많이 줄었고.
1: 그렇죠.
0: 예.
1: 그리고 술을 아예 마시지 않거나 적게 마시는 선택도 이제는 좀 자연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이제 좀 중시하는 흐름도 영향을
0: 있어요,
1: 주고
0: 있어요.
1: 있는데
0: 예.
1: 또 하나의 이유가 요즘 고물가 때문에 외식비와 술자리 비용 부담이 커진 것도 이렇게 주류 소비 감소의 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0: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이 쉽게 할 수 있는 금액이
1: 맞습니다.
0: 아니에요.
1: 큰맘 먹어야 됩니다.
0: 큰맘 먹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술을 드시는 주류 소비가 좀 줄고 있다.
1: 그렇습니다.
0: 이런 내용입니다. 요즘에 아파트에서요. 아침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네. 아파트의 커뮤니티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이게 입주민의 갈등을 불러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1: 네.
0: 중요한 건 이제 비용 부담 때문에 그런 거예요.
1: 네, 요즘 뭐 신축 아파트나 대단지 아파트 보면 뭐 아침 말씀하신 아침 식사
0: 너무 부러웠습니다.
1: 저도 제일 부러운 것 중에 하나인데
0: 예.
1: 또 수영장이나 뭐 사우나, 피트니스 센터,
0: 피트니스.
1: 예, 물놀이장 뭐 이런 다양한 시설이 커뮤니티 시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근데 이걸 운영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0: 예.
1: 이게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평균 관리비가 2021년에는 전용 면적 1제곱미터당 2,442원. 이었는데
0: 예.
1: 지난해에는 3,033원으로 올랐습니다. 이거를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보면 월 평균 관리비가 약 20만 5천원에서 25만 5천원으로 한 24% 넘게 오른 셈입니다.
0: 많이 올랐네요.
1: 그런데 여기에 또 수영장이나 사우나는 운영비가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0: 예.
1: 관리비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갈등이 생기는 부분이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만 돈을 내야 된다라는 입장과
0: 그렇죠.
1: 커뮤니티 시설이 있으면 아파트 가치도 올라가고 또 주거 만족도도 높이기 때문에 이걸 모든 가구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 맞서고 있는 겁니다.
0: 양쪽 다 일리가 있는 것 같긴 한데.
1: 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에서는 여름철에 물놀이장 운영비를 두고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면 물놀이장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되잖아요.
0: 그렇겠죠.
1: 그렇죠.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가구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데 뭐 이런 전기료라든지 안전요원 인건비를 모든 가구가 나눠서 내는 게 맞냐 이런 불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0: 이용을 하지 않는 분들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1: 그렇죠.
0: 같거든요. 그런데
1: 예.
0: 누가 얼마를 부담할 건지 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1: 네.
0: 다들 의견이 다르시니까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 예,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보면
0: 예.
1: 공용시설의 이용료 부과 기준을 어떻게 정하냐. 입주자 대표회의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 그래요?
1: 이게 과반수 동의만 확보가 되면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에도 운영비를 부과할 수가 있고요. 또 외부 업체의 운영을 맡기는 경우에도 이 위탁 비용과 운영비를 전체 가구에 나눠서 부담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용자에게 별도 이용료를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게 구체적인 산정 방식이나 표준 기준이 부족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이 사실상 절대적인 기준처럼 작용을 하고 있고요.
0: 네.
1: 또 대표회의 구성이 뭐 어떤 특정 세대나 주택형 중심으로 이루어지면 또 그 이해관계가 한쪽으로 쏠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0: 현실적으로 사실 입주한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회의하는 게
1: 쉽지가 않죠.
0: 쉽지가 않죠.
1: 예. 그래서 실제 예를 들어보면 서울의 개포의 한 대단지에서는 수영장과 사우나 이용률 차이, 그다음에 외부인 입장 문제 때문에 무료 이용 횟수를 줄였지만 여전히 유료화 논쟁이 이어지고 있고요. 경기 광명의 한 아파트에서도 재건축 과정에서 수영장을 설치할 거냐 말 거냐 이 여부를 놓고 찬반이 갈리다가 주민투표 끝에 결국 계획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커뮤니티 시설이 아파트의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운영비라든지 이용 기준이 불투명하면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요. 이용자 부담과 공동 부담의 기준을 더 세밀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0: 네, 오늘 밤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키캡 키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하철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어요.
1: 네. 키캡 키링하면 이게 뭔가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0: 네.
1: 요즘 키링 같은 거 많이 달고 다니시잖아요.
0: 가방에 많이 다 하시죠.
1: 근데 그 안에 이 키보드 자판 덮개. 그러니까 킥캡 있지 않습니까?
0: 네.
1: 누르는 그것만 넣어서 누를 수 있게 만드는 장난감형 액세서리입니다.
0: 예, 저희 딸도 사달라고 네.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1: 그러니까 이걸 누르면 뭐 키보드를 친다거나 게임기 버튼을 누르는 듯한 촉감이 나니까 딸깍거리는 소리도 나거든요.
0: 그러니까 저는 이걸 왜 사달라는지 궁금했는데
1: 저도
0: 이게
1: 그렇습니다.
0: 딸깍딸깍 소리 나는 게 스트레스 해소가 된대요.
1: 네, 요즘 MZ 세대들 사이에서는 이게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인기를 끈다고 합니다.
0: 예.
1: 왜 풀리는지는 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0: 네.
1: 인기를 끈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공공장소에선 소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0: 거슬릴 수도 있죠.
1: 그렇죠. 그러니까 한 시민이 한 밤 10시쯤에 지하철 9호선에서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고 있었는데도 누군가가 이 키캡 키링을 계속 누르는 소리가 나서 거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나 살펴봤더니 한 여성이 피아노 모양의 키링을 계속 누르고 있었고요. 이거 조용히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자 아니 뭔데 누르지 말라고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0: 어머나.
1: 하면서 언쟁까지 번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반응도 보면 뭐 회사 사무실은 물론이고 지하철 학원 같은 공간에서 키캡 키링 소리 때문에 불편하다 이런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작은 소리일 수 있는데 공공장소에서는 배려의 문제일 수 있잖아요.
1: 그렇습니다. 이게 누르는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데 또 스트레스 해소용일 수 있는데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는 이게 반복적으로 나면 상당한 불편이 될 수가 있고요.
0: 네.
1: 이게 반복되는 기계음은 그 소리가 아주 크지 않아도 이게 주책적으로 들리면 신경이 좀 긁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 문제가 뭐 키링 하나의 유행을 넘어서 이 공공장소의 에티켓 문제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들도 자신의 만족을 우선하는 개인주의적인 태도가 이런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옆 사람에게는 그게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니까
0: 네.
1: 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0: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욱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1: 예, 고맙습니다.
0: 오늘 밤 일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은요. 이혜로의 미드나잇 블루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진행의 이현경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산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또한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겠고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안팎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는데요. 폭염 영향 예보를 참고하여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2도, 전국이 16도에서 22도,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전국이 24도에서 31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5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형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작은 서점.
1: 우리는 목표와 소명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한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라이언 홀리데이의 에고라는 적 첫 문장으로 열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자, 책에 대한 소개는 잠시 후 편집자의 방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이번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이소연 작가의 수상할 만큼 완벽한 결혼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한 번뿐이라는 달콤한 상술로 사랑에 가격을 매기는 우리 웨딩 산업의 문제점을 해부한 책인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에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문자는 샵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모바일 플레이어 콩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문자 부탁드립니다.

0: 네, 클레이하우스 대표 윤성훈, 11 출판사 대표 한나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우리 클레이하우스 대표이신 윤성훈 대표는 지난주 함께했고 오늘 처음 뵙는 11 출판사 대표 한나비 편집자님은 이름이 참 독특하네요 라는 질문을 엄청 많이 받으시겠어요.
2: 네, 맞아요.
0: 네, 본명이신 거죠?
2: 네, 본명이고요. 한자고요.
0: 아, 그래요?
2: 한글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0: 아, 실례지만 어떤 나이에 어떤 빗자를 쓰시는지.
2: 찰벼나의 왕비빗자인데요. 나비라는 그 곤충을 따서 네. 이름을 지으시고 네. 제일 좋은 한자를 붙여주셨습니다.
0: 굉장히 화려한 이름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군요. 본인 이름에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셨어요?
2: 네, 그렇죠.
0: 진짜 멋지십니다. 네. 그 오늘 이렇게 또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하는 이제 우리 윤성훈 대표님

0: 요새 왜 또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보면 막 서로 이렇게 막 소개해 주시잖아요. 오늘 그렇게 두 분을 좀 소개해 주는 시간을 가져본다고요?
1: 네. 네. 저희 둘 다 연프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아시고. 제가 먼저 네. 한나비 편집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나비 편집자는 11 출판사의 대표입니다. 숫자 11을 좋아해서 11이라는 출판사 이름을 정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첫 책도 11월 11일에 나왔습니다. 오. 네, 열림원, 생각의 길, 다산북스, 북로망스 같은 출판사에서 네. 베스트셀러를 굉장히 많이 만드셨고요. 대표작으로 유시민 작가님의 표현의 기술, 펭수 다이어리 에세이, 오늘도 펭수, 내일도 펭수, 그리고 최사영 작가님의 잘될 수밖에 없는 너에게 같은 게 있습니다. 가장 최근작인 모든 새를 보았다고 믿은 남자는 이것도 11개의 언론사에서 책면 탑으로 기사를 다 쓸 만큼 큰 주목을 받은 책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그 잘될 수밖에 없는 너에게 이 제목은 확 뭔가 와서 확 꽂히는 그 느낌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한나비 편집자님이 윤성훈 대표님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2: 네. 네, 윤성훈 대표님은 클레이하우스 출판사의 대표님이신데요. 네. 클레이하우스는 상업소설과 순문학소설의 중간, 그러니까 영어로 언마켓 소설이라고 불리는 장르의 소설을 한국에서 가장 잘 만드는 출판사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큰 사랑을 받은 작품이 많지만 사실 해외에서 더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5년 동안 거의 200개 가까운 해외 판권 계약을 맺었다고도 해서 저도 되게 닮고 싶어요. 싶어요. 네. 대표작으로는 그 황보름 작가님의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네. 유영광 작가님의 비가 오면 열리는 상점 같은 책이 있고요. 올해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네. 한국에서 가장 재미있는 책으로 선정된 김슬기 작가님의 강하고 아름다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라는 소설도 있는데 다독이 분들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여러분 들으셨죠? 이렇게 쟁쟁한 두 분과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서로 이렇게 막 추켜 세워준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팩트만을 적었는데도 와 이런 분들이었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와. 자, 그러면 두 분이 골라오신 책 속으로 이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제를 또 정해 오셨잖아요. 뭔가요?
1: 주제는 나를 일으켜 세운 자기계발서인데요. 저희가 사실 이 방송 준비하면서 카페에서 한번 만나서 얘기를 나눴어요. 어떤 네. 걸 하면 좋을지. 근데 방송 얘기는 안 하고 최근에 힘들었던 얘기를 막 서로 쏟아내느라 시간을 많이 썼는데
0: 아, 그러셨군요. 네.
1: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과거에 어려웠을 때 어떤 책이 우리에게 도움이 됐나라고 네. 얘기를 주고받다 보니 네. 자연스럽게 이런 주제와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0: 아, 두 분이 초면은 아니셨죠, 그때?
1: 네. 맞아요, 네. 맞아요.
0: 그러니까 또 어려운 그 어떤 심정을 같이 나눌 수 있었겠군요. 네. 뭐가 제일 서로 힘들었어요, 그 당시?
2: 네, 저는 그 출판사를 창업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고 윤성호 대표님은 지금 만 5년이 좀 넘은 상태거든요. 네. 서로 다른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어서 차마 방송에선 다 말을 하지 못할 고충들이 되게 많은데 네. 이제 또 뭔가를 만들어내야 하고 네. 시장에서 또 인정받아야 그쵸. 하고 그런 고민들을 좀 나누었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시작하는 분은 그거 자체로도 어렵지만 잘 되는 사람은 또 나름의 고민들이 있어요. 그렇죠.
1: 네. 네.
0: 뭐 차차 또 오늘 주제가 나를 일으켜 세운 자기계발서니까 어떤 또 고민들이 있으신지 얘기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그 두 분이 고른 책은 그럼 윤성훈 대표님이 고른 책은
1: 라이언 홀리데이의 에고라는 자원이라는 책이고요.
0: 그리고 한나비 편집자님은
2: 릭 루빈의 창조적 행위라는 책입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럼 윤성훈 편집자님의 책 라이언 홀리데이의 에고라는 적 한번 좀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그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잖아요.
1: 네, 맞아요. 네,
0: 작가 소개부터 해주시겠어요?
1: 네. 라이언 홀리데이는 마케터 출신 작가입니다. 19살에 대학을 중퇴하고 그 로버트 그린이라는 또 다른 유명한 작가님의 제자가 돼서 글쓰기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의류 브랜드였던 아메리칸 어페럴의 마케팅 이사를 맡게 되는데 이게 다 20대 초반에 이룬 성과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25세 첫 책을 출간하고 20대에만 책 3권을 출간하는데 다 이제 미국에서는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데일리 스토익이라는 책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굉장히 많이 팔리는 스테디셀러고요.
0: 그렇군요.
1: 주로 스토아 철학과 역사적 인물들의 에피소드를 기반으로 인문학적인 근거가 있는 자기계발서 를 쓰는 작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0: 스토아 철학이라 그러면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아파테이아 그 스토아 학파 말씀하시는 거예요?
1: 맞아요.
0: 신기하네요. 이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네. 이어지는 어떤 사상이었군요.
1: 이게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전 세계적으로 네. 지금은 자기개발서에서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되는 철학이에요.
0: 스토아
1: 네, 실천적인 지침이 많아서
0: 이를 네. 여기서 또 이렇게 만나게 네, 되는군요. 네. 오, 굉장히 책을 많이 내신 작가군요.
1: 네.
0: 총 몇 권 정도 낸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1: 야, 그러니까 네. 한국에 나온 것만 네. 제가 세어봤을 때 14종이었고요. 그래서 젊은 나이 때부터 승승장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주변에 시기와 질투도 많고 또 본인 스스로의 애고 자만심 때문에 바닥으로 미끄러지는 경험도 했다고 해요. 아. 그런 경험을 이 책에 녹여낸 것 같습니다.
0: 네. 애고라는 적. 그러면 뭐 남들보다 좀 일찍 성공을 이룬 어떤 사람의 그 어떤 실패담? 뭐 이런 걸까요?
1: 네. 그런 게 앞부분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0: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애고라는 적. 이 책에서 말하는 그 애고가 뭔가요?
1: 네. 작가님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0: 네.
1: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믿는 건강하지 못한 믿음. 누구보다 잘해야 하고 더 많아야 하고 또 많이 인정받아야 하는 마음이 애고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데요.
0: 네.
1: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 때문에 이 애고를 적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는 겁니다.
0: 네.
1: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자 본인 이야기부터 꺼내요.
0: 네.
1: 얼마나 이제 잘 나갔고 그리고 그 자만심 때문에 내가 망가졌는지 이런 얘기를 자세하게 이제 풀어놨고요.
0: 네.
1: 그 다음에는 이제 주구장창 정말 그 애고 때문에 망한 사례들을 끊임없이 역사적인 것부터 현재 사례까지
0: 네.
1: 막 얘기를 해주는데 읽다 보면 진짜 애고가 얼마나 나쁜 건지 이제 좀 실감이 납니다.
0: 그러니까 애고란 단어가 사실 그렇게 뭐 나쁜 단어로 해석 뭐 풀이가 안 되잖아요. 사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제 이분은 이제 나의 적으로 이제 규정을 하신 거군요.
1: 네. 심지어 오른팔에 문신을 새겼다고 해요.
0: 오른팔에요?
1: 네.
0: 뭐라고요?
1: Enemy is the enemy라고.
0: 애고는 나의 적이다.
1: 네. 이게 원제거든요.
0: 아, ego is the enemy.
1: 네네. 이거를 문신에 새겨서
0: 예.
1: 이제 잊어먹지 않도록
0: 네.
1: 네,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0: 네. 이 ego와의 정말 처절한 싸움, 몸부림 뭐 이렇게 봐야 될 텐데
1: 네.
0: 어떤 내용이 거기서 나오나요?
1: 예를 들어서 네. 그 ego가 가득한 사람은
0: 네.
1: 이게 자기를 자꾸 정의하려고 해요. 그래서 편집자로 따지면 뭐 나는 베스트셀러 편집자야. 나는 스타 편집자야. 그렇게 규정하고 존재하기만 하는 거죠.
0: 네.
1: 근데 애고가 없는 사람들은 그런 자의식 없이 그냥 일해야 하니까 일하고 자연스럽게 행동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더 큰 목적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받는 찬사나 혹은 비난 같은 거는 신경을 쓰지 않고 묵묵하게 행동하는 편을 택한다는 거죠.
0: 네. 오늘 이제 주제가 나를 일으켜 세운 자기 개발서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에고에 대해서 다룬.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에고라는 게 그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막 과도한 나의 욕망과 집념 그런 의미인 건가요?
1: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고 어떻게 보면 고집과 아집과
0: 예.
1: 자기만 중요하고
0: 네.
1: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0: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게 좀 있으신 거예요? 윤석호 편집자님이요?
1: 그런 것 같아요.
2: 있어요.
1: 네, 있어요.
2: 많이 있어요.
0: 아, 많이 있어요, 네. 심지어?
1: 저희 둘 다 같은 스타일이에요.
2: 저도 있어요.
0: 아, 그래요? 그러니까
1: 네.
0: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결국 내가 여기까지 오긴 했는데 이것 때문에 요즘 뭐 힘들거나 뭐 이런 좀 상황이시군요.
1: 그렇죠.
0: 그럼 좀 더 재밌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책인지 우리 윤석호 편집자님을 이렇게 세웠고 또 어떤 사람이 읽으면 도움이
1: 네.
0: 될지 좀 들어볼까요?
1: 제가 2017년인가 18년에 처음 이 책을 읽었는데요.
0: 네.
1: 그때가 제일 욕심이 컸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베스트셀러를 내고 싶은 열망은 제일 컸는데
0: 네.
1: 실제로 성과는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고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에고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좀 깨달았어요.
0: 네.
1: 그래서 그 에고가 제 성장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까지 깨달았고요. 그때 저는 뭐 책은 마땅히 이래야 되고 좋은 소설은 마땅히 이래야 되고 이런 건방진 생각도 했고
0: 네.
1: 또 베스트셀러 책들을 보면서 뭐 독자한테서는 왜 이런 책을 읽어? 이렇게 약간 독자들을 어떻게 보면 깔고는
0: 그러니까 다른 베스트셀러들을 보면
1: 그렇죠.
0: 아니 왜 이타비 책이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야?
1: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0: 네네.
1: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게 많이 깨졌죠. 이런 게 다 제 에고였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고 그다음부터는 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저를 좀 열어두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있는 그대로 좀 이렇게 그대로 인정하게 되니까 제가 좋아하는 책이 아니라 독자들이 좋아하는 책, 베스트셀러 책도 더 열심히 읽게 되고 또 학습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도 2019년부터 조금씩 성과가 나기 시작하고 이제 네. 베스트셀러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0: 네. 진짜 이 책이 나를 일으켜 세워준 정말 귀중한 책인 거네요. 지금
1: 네, 맞아요.
0: 막 일부러 찾은 지금 이 방송을 위해서 찾은 게 아니라 항상 마음에 품고 있었던 네. 책이었던 거네요.
1: 그래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잊고 살다가 네. 이번에 얘기를 하면서 다시 책을 봐야겠다라고 이제 떠올리게 된 거죠.
0: 그랬군요. 네. 근데 이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책이 이게 잘 되면 내가 알아본 책이었잖아. 그런 것도 이제 에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1: 맞아요.
0: 이건 정말 100% 내 능력인데.
1: 그 맛에 편집자 생활 하는 거거든요.
0: 아니, 저도 그렇거든요. 이거 뭐 이 프로그램과 내가 너무 잘 맞아가지고 특히 이제 내가 잘 이끌었기 때문에 이게 잘 되는 거야. 그쵸. 그 생각을 안 하면 사회생활 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네. 어떻게 그런 경험들이 좀 있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1: 그렇죠.
0: 이건 내가 만든 거야. 네. 뭐 이런 거. 네.
1: 네, 아까 2019년부터 네. 제가
0: 무슨 고해 성사하는 날도 아니고 한번 들어보죠. 네, 그래도
1: 2019년부터 네. 2023년까지 5년 동안 그 열정의 10만 부 베스트셀러를 만들었어요. 혼자 한 건 아니고 이제 네. 팀원 혹은 직원들과 같이 한 거긴 한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웃긴 말인데 전지전능함을 느꼈어요. 내가 하면 된다. 아, 네. 어깨가 막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처음에는 뭐 운이 좋았다, 좋은 회사에서 마케팅을 잘 해줬다, 뭐 작가님 덕분이다, 뭐 이렇게 다 생각을 하다가 네. 어느 순간에는 나 때문이지, 내가 잘나서지, 내가 잘해서지 네. 그렇게 착각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10만 부 베스트셀러 만드는 법이라는 책까지 심지어 써버렸어요.
0: 맞아요, 그 책이 있었죠. 네. 10만 부 베스트셀러
1: 너무 에고
0: 만드는 법.
1: 가득한 야, 제목 이거는 아닌가요?
0: 사실 그 정말 정말 잘 나가는 기라성 같은 어떤 선배들이 있다면 좀 그 앞에서 내놓기 힘든 제목이잖아요. 그렇죠.
1: 네. 그래서 그 정도 에고로 가득한 책까지 심지어 써버렸다.
0: 네. 네.
1: 그래서 이 방송 준비하면서 다시 이 책을 오랜만에 읽었는데. 정말 반성을 많이 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제가 다시 이 책을 읽게 된 이유가 네. 있었겠구나라고 생각도 들었고요.
0: 네. 뭐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막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는 시간인데 아무튼 나의 어떤 그 지나친 에고를 좀 눌러준 책이다. 뭐 이런 점으로 순화해서. 혹시 우리 한나비 편집자님도 좀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네. 나의 어떤 그 자존감이 좀 커져서 막 자만심으로 변질됐던
2: 그 정도까지는 네. 사실 없는 것 같은데요.
0: 그럼 이분이 뭐가 됩니까?
1: 솔직하게 해주십시오. 네.
2: 비슷한 경험이 네. 있긴 해요. 저도 운이 좋았던 경험이 몇 번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그 유시민 작가님처럼 유명한 작가분을 만나서 그분의 책을 편집할 기회를 얻는다거나
0: 네.
2: 펭수 책을 냈을 때는 구독자가 10만 명도 채 안 됐을 때 계약을 해서 네. 책이 나올 때쯤에서 운이 좋게 딱 100만 명이 되는 시즌이었어요.
0: 네.
2: 그래서 책이 엄청나게 홍보도 자연스럽게 많이 되었고 판매도 정말 몇 시간 만에 몇만 부가 그냥 나갈 정도로 되게 빠르게 판매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좀 기억에 남는 거는 잘 될 수밖에 없는 너에게라는 책이었는데요.
0: 아까 제가 그 제목 좋다고
2: 네,
0: 했던 거.
2: 네. 맞아요. 이게 그 유튜버이셨던 최서영 작가님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는 단계에 나온 책이었는데 이분이 좀 세련되고 멋진 분이시거든요.
0: 네.
2: 근데 이분한테 이런 따뜻한 제목을 붙여주는 게 맞는가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저는 그때 나 펭수도 성공시켰고 나 유시민 작가님 책도 했고 내 감이 맞다 하면서 이제 반대에 부딪혔음에도 밀고 나갔었어요.
0: 네.
2: 근데 역시나 잘 됐고 비슷한 뭐뭐한 너에게 뭐 이런 책의 제목들이 막 출간이 되는 걸 보면서
0: 네.
2: 나 잘했구나 역시 나 잘하는구나 생각했었는데 몇 년 뒤에 저도 이제 성과가 좀 지지부진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돌이켜보니까 아 그때 내가 잘해서 잘한 게 아니고 시기도 좋았고 운도 좋았고 모든 게 좀 잘 맞아 떨어졌구나. 나 아직 더 많이 배워야겠다 생각을 하고 좀 반성을 하고 좀 에고를 내려놓고 저도 다시 좀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0: 여러분 그 오해 없이 들으세요. 이렇게 잘 들어보면 이 두 분이 한 분은 5년 동안 열정의 10만 부 베스트셀러를 만들었다. 나는 이렇게 뭐 그 지금 뭡니까 너에게 잘 될 수밖에 없는 너에게 이거 정말 열풍을 일으킨 바로 그 편집자다. 뭐 등등 굉장히 두 분이 어찌 보면 어떤 청년급제한 성공한 편집자 두 분인데 근데 그 이면에 이 이른 성공 때문에 좀 힘들어하고 또 아픔도 있다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를 빌드업하고 있다는 거. 그렇죠? 네.
1: 맞습니다.
0: 네. 네. 아우, 진땀이 나네요. 두 분이 오해를 살까 봐. 그 지금 이 책 에고라는 적의 책에 161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은

0: 성공한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당신이 이룬 일이 시시해 보일 만큼 더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당신의 에고가 속삭이는 부추김과 다른 이들의 성공 때문에 당신의 성과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성공하면서 그 성공에 도취되는 면도 있겠지만 자꾸 또 그 이상의 성공을 이룬 사람들과의 비교 때문에 나 스스로를 계속 또 초라한 쪽으로 몰아넣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네요. 그죠? 이런 정말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1: 방송도 네. 저도 잘은 모르지만 네. 뭐 청취율, 시청률 같은 게 숫자가 있잖아요.
0: 그렇죠. 네.
1: 책도 아시겠지만 베스트셀러 순위라는 게 있어서 서점만 들어가도 성적표가 뻔히 보이는 그런 거거든요.
0: 네네.
1: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성적표를 저희는 받는 사람들이고
0: 예.
1: 그러니까 저도 주변에 저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는 지금은 대표가 된 편집자 선후배님들이 많으신데 그들이 잘하는 거 보면 너무 기쁘고 대견하고 그러면서도
0: 네.
1: 이제 위축이 될 때가 있죠. 당연히.
0: 네.
1: 특히 저희 책이 베스트셀러 순위 없을 때. 그럴 때는 서점에 갈 때마다 심지어 되게 우울해질 정도로
0: 네,
1: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자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를 해줍니다. 당신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왜 하는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하면 된다고. 그 대답이 나오면 이제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깨달을 수 있다고.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어리석은 경주에서 몸을 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한테는 정말 도움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0: 당신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왜 하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에 한마디로 딱 답할 수 있어요, 두 분은?
1: 지금은 저는 그래도 그 뭐랄까요 독자들한테 편안함을 주고 싶다. 괜찮다. 지금 너 잘 살고 있다라고 좀 위로를 주고 싶은 그런 일을 그런 책을 내고 싶다
0: 네.
1: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0: 한나비.
2: 전 사실 에고를 네. 아직 다 버리지 못한 것 같은데요.
0: 네.
2: 제가 이 일이 너무 좋아서 네. 하는 것 같아요.
0: 그게 사실 정답인 것 같아요. 저는 내가 즐겁고 맞습니다. 여기 이 책의 또 좋은 점은 그 많은 어떤 유명인들의 사상가, 철학가들의 격언, 명언 이런 게 굉장히 많은 책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막 어디 올리고 이러기 참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몽테뉴가 했다는 이 말. 뭐 좀 같이 얘기 나눠보고 싶어요. 네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마침내 너를 파멸로 이끌 것이다. 네가 하는 일에 취하지는 말아라 하고 이제 조언을 해주는 것 같은데 두 분 다 이제 베스트셀러를 출간한 편집자로서 이 말은 또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어떠세요?
1: 저는 정말 이 말에 섬뜩했어요.
0: 섬뜩해요.
1: 되게
0: 진짜.
1: 많이 찔렸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10만 부 베스트셀러 만드는 법이라는 책 혹은 그 10만 부 베스트셀러에 대한 집착이 지금의 저를 파멸로 이끌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0: 네.
1: 창업하고 5년 동안 이런 베스트셀러를 내려고 엄청 노력을 했고
0: 네.
1: 실제로 초기에는 이런 책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좀 안 나오니까 제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0: 그렇군요.
1: 그래서
0: 네.
1: 조급해지고 뭐 뒤처지고 있나 불안해지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런 몽테뉴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에 대한 집착이 나를 지금 파멸시키고 있구나.
0: 그 10만 부 베스트셀러 만드는 법이 나의 발목을 잡고
1: 맞아요.
0: 있구나.
1: 그걸 제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0: 네.
1: 그리고 좀 집착을 이제는 좀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0: 네.
1: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에 잘 부합하는 책을 더 많이 기획하고 펴내야겠다고 네. 생각을 했습니다.
0: 네.
1: 편안함, 따뜻함, 위로를 주는 작품.
0: 그래요.
1: 이렇게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0: 굉장히 그 성장, 결과에 좀 그 초점을 맞추는 그 대표님이셨다면, 이제 그냥 내가 즐겁게 이 과정을 좀 견뎌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1: 맞습니다.
0: 하시는 것 같아요.
1: 네.
0: 한나비 편집자님은 어떠세요? 이 몽테뉴의 이 말.
2: 저는 딱 그 말 듣자마자, 저 그렇게 자랑스러워 할 만한 일 아직 못했는데요.
0: 아직 멀었다.
2: 네, 아직 멀었는데.
1: 갈 길이
2: 좀 먼저 들었고.
0: 네.
2: 저도 나중에 언젠간 10만 부 베스트셀러 만드는 법 쓸 수 있겠죠?
1: 100만 부 쓰시죠.
2: 100만 부 쓸 수 있겠죠? 그 저는 앞으로 제가 이루어야 할 일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0: 네.
2: 그래서 저도 자랑스러워 할 만한 일들을 쭉 이룬 다음에 다 이루고 파멸하겠습니다. 다 에고 버리고 천국 가겠습니다.
0: 네.
2: 이렇게 아주 생각을 했었고
0: 네.
2: 그래서 에고는 버리되 꿈은 버리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
0: 네.
2: 저도 이 책을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0: 네.
2: 라이언 홀리데이가 말하기를 열정만 있으면 안 되고 겸손함을 늘 함께 갖고 있어야 한대요.
0: 네.
2: 제가 딱 그렇거든요.
0: 겸손함도
2: 네.
0: 갖추고.
1: 그 말 자체가 에고 가득한 말 아닌가요?
0: 그런데.
2: 에고가 아직 못 버려준 것 같긴 한데 저는

0: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1: 그 두 가지를 늘 잘 장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패를 당연하게 생각하되 늘 좀 극복할 수 있는 존재로 실패를 여기자라고 네.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2: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우리 윤 대표님 한참 선배잖아요. 네. 선배 눈에는 이제 나의 옛날 모습이 좀 보인다. 아직 계속 배고파하는 아직 갈증이 있는.
3: 훨씬 훌륭한. 네.
2: 왜 최근에 그 유행하는 드라마 있잖아요. 모자 무사라고 저 너무나 열심히 보고 있는데 모두가 자신의 이제 무가치함과 싸우면서 동시에 지나친 에고와도 함께 싸워야 되는 그래서 어떤 중간에 평정이랑 균형을 좀 찾아야 되는 그 어떤 우리의 그 막 그 감정의 진폭을 좀 좁혀가야 된다는 생각을 이 책을 그 우리 두 분과 얘기 나누면서 좀 했습니다. 자 혹시 두 분이 인상 깊었던 부분 또 낭독으로도 이제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먼저 윤성은 대표님.
3: 네. 저는 122쪽에 있는 문장을 먼저 읽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씨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집에 틀어박혀 있을 때조차도 평소처럼 일터에 나가는 것, 이것이 진짜 일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일을 한다는 것은 가진 시련을 이겨내는 것이며 첫 시도를 하고 시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모든 수고와 번거로움을 이겨내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칭찬과 박수를 받든 상관하지 않는 것이며 더 중요하게는 본인이 어떤 찬사를 받든 신경 쓰지 않는 것이다. 일이 있으니까 일을 하는 것뿐이다. 일은 스스로 좋아지길 원하지 않는다. 또한 스스로 좋아지지도 않는다. 일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저는 인간의 인정 욕구만큼 무서운 게 없다는 생각을 요즘 좀 많이 하는데요. 네. 대표인 저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도 있으니까요. 직원들도 그렇고 제가 키운 아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딱히 나이랑 상관없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네. 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인정을 충분히 못 받아서 괴로워하고 있다고 좀 많이 느끼는데 하여튼 너무 잘하려고 애쓸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아나운서님 뵙고 또 좋아하는 동료인 네. 나비 편집자와 제가 좋아하는 책 이야기를 하는 것만큼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2: 네.
3: 그런 마음으로 네. 맞습니다.
2: 네. 굉장히 그 철 들어가는 한 대표님의 과정을 네. 우리가 같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나비 편집자님.
1: 네, 저는 90쪽인데요. 우리는 덜 중요한 존재가 되고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 당신은 당신 자신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나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런 방식이 오랜 시간 축적되면 그 효과는 어마어마하게 커진다. 당신은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고 조직 내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실수 없이 많은 새로운 관계들을 인맥으로 쌓을 수도 있다. 또한 이를 통해 필요한 경우에 인출에 쓸 수 있는 많은 양의 편의를 저축해둔 셈이다.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돕는 것, 바로 이것이 캔버스 전략이다. 저는 제가 덜 중요한 존재가 되는 순간에 좀 위축되거나 이렇게 움츠러드는 순간이 좀 있었어요. 근데 자신감을 잃기보다는 이 문장을 좀 되새기면서 그래 나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얼마든지 흔쾌히 공유하고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먼저 찾아서 좀 하고 대단하지 않게 보이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 일들이 나에게 뭘 줄 수 있을까? 그래 이게 결국 나를 돕고 모두를 돕는 일이구나. 결국엔 이게 다 좋은 일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좀 그런 움츠러듦을 해결하려고 해봤습니다.
2: 네. 그 각자 처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뭔가 나의 위로와도 처방을 주는 그런 책인 것 같은데 두 분의 두 분을 이렇게 일으켜 세워준 책? 하지만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또 각자의 상황에 다 다르겠지만 또 어떤 면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일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라는 말씀 남깁니다. 라이언 홀리데이의 에고라는 적 우리 윤성원 편집자님의 추천책이었는데요. 신청곡도 같이 좀 붙여서 들어볼까요?
3: 네. 저는 언니네 이발관의 가장 보통의 존재를 선곡했습니다.
2: 네.
3: 흔하고 평범한 보통의 존재가 갑자기 큰일이 났다고 말을 하는데요. 바라는 게 생겼는데 이제 응답이 없는 거죠.
2: 네.
3: 저희도 살면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추구를 하는데 그게 실제로 이루기에는 우리 자신이 너무 보통의 존재라서 이제 실망할 일이 많잖아요. 가끔은 이렇게 성공의 맛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그러면 또 이 에고라는 놈이 고개를 막 쳐들어서 네. 진짜 조금만 방심해도 고개를 쳐들잖아요.
2: 네.
3: 그래서 이런 노래를 좀 들으면

0: 면 그럴 때마다 내가 특별하지 않고 보통의 존재라는 것을 좀 자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게 패배주의를 조장한다고 생각하진 않고 네. 오히려 위로가 더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오늘 함께 듣고 싶었습니다.
1: 네. 가사를 또 음미해봐야 되겠네요. 자, 언니네 이발관의 가장 보통의 존재 듣고 오겠습니다.

0: 편집자의 방 한나비 윤성은 편집자와 함께 나를 일으켜 세운 자기 개발서라는 주제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한나비 편집자께서 골라온 책 릭 루빈의 창조적 행위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목만 들어서는 이렇게 어떤 내용인지 좀 잘 가늠이 안 되는데 짧게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1: 네. 저도 사실 이 책 처음 접했을 때 사전 정보 없이 읽었던 책인데요. 네. 제목만 보고는 어떤 내용인지 짐작이 가지가 않아가지고 좀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근데 다 읽고 난 뒤에는 또 창조라는 키워드보다 예술이나 시작 같은 단어가 더 선명하게 남는 독특한 책이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설명하려면 작가 소개가 필수인데요. 네. 작가인 릭 루빈이 미국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뛰어난 음반 프로듀서로 꼽히는 분이세요.
0: 음반 프로듀서예요?
1: 네. 그래서 책을 전문적으로 쓰시는 분도 아니고 사실 음반 프로듀서지만 음악적 지식이나 뭐 다룰 줄 아는 악기도 없으시고 그냥 정말 감만으로 네. 베스트 앨범을 많이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빌보드 앨범 차트 10위 안에 올린 앨범만 40장이 넘는 아주 유명한 분이시고 아마 다독이 네. 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레드 핫 칠리 페퍼스, AC/DC, 네. 카니에 웨스트, 아델 앨범까지도 제작하셨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예술성 있으면서 상업적인 앨범을 잘 만드시는지 네. 미국 사람들이 정말 궁금해했나 봐요.
0: 아, 음반 산업에서는 뭐 약간 일가를 이룬 대가시군요.
1: 네. 맞아요. 맞아요. 아마 인터넷에 한번 이름 검색해보시면 네. 얼굴 이미지가 나올 텐데 깜짝 놀라실 거예요.
0: 릭 루빈이요?
1: 네. 무슨 철학가처럼 생기셨거든요.
0: 아, 그래요?
1: 약간 소크라테스 같기도 하고.
0: 그러니까 이 지금 첫 화면에 그 하얀색 긴 수염을 갖고 있는 산타크로스같이 생겼는데.
1: 정말 딱 맞는 설명인 것 같아요.
0: 예, 이런 분입니다. 네, 저 궁금해서 지금 얼른 좀 찾아봤어요.
1: 네, 네. 이분이 그래서 어떻게 아이디어를 얻고 결과물로 만드시는지를 너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 과정을 하나의 책으로 탄생시켰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0: 본인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1: 네, 본인이 직접 겪고 얻은 깨달음을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하신 건데 한마디로 예술적 자기개발서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실제로 서점에서도 예술서에도 있고 자기개발서 코너에도 있더라고요.
0: 그렇겠네요.
1: 예술이랑 자기개발이 되게 안 어울리는 키워드 같은데 이 책을 보면 아, 이래서 예술적 자기개발서구나 하고 단번에 알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0: 그러게요. 예술과 자기개발서. 그 책과 음악 또 분야가 다른데 책을 만드는 편집자가 음반을 만드는 제작자의 책을 읽고 뭔가 깨달음을 얻었다. 지금 그 얘기인 거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 책 가져오신 건데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는지 얘기 네. 들어볼까요?
1: 일단 제가 음악에 관심이 많은데 네. 저자가 음반을 만드는 사람이라 그런지 예술, 창조 이런 말들을 많이 쓰시거든요. 저는 사실 책을 만들면서 창조, 예술 이런 말을 쓰진 않아요, 많이. 근데 세상에 어떤 것을 내놓는 사람이 모두 예술가라면 나도 예술가인가? 나도 작가의 글을 다듬어서 세상에 내놓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직업이 좀 더 좋아지기도 했고 네. 편집자로서 나도 예술가라면 이 작가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 일에도 적용시켜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보려고 했고 그렇게 하니까 모든 문장이 출판 편집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어떤 아이템을 기획하고 작가분을 이끄는 데 도움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0: 네.
1: 실질적으로.
0: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뭔가 직종을 막론하고 이렇게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책이라는 거죠.
1: 네.
0: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음반을 제작하는 것과 책을 편집하는 게 굉장히 좀 비슷한 영역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런데 나를 일으켜 세운 자기개발서라는 주제로 오늘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책이 우리 한나비 편집자님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일으켜준 겁니까?
1: 네, 이 책이 네. 그 에고라는 적처럼 에고를 버려라 뭐 이렇게 한마디로 저에게 답을 주진 않았는데요. 네. 근데 제가 일을 향해 던지는 질문의 방향을 좀 바꿔준 것 같더라고요.
0: 일을 향해 던지는 방향이요?
1: 네.
0: 예, 예.
1: 저는 좋은 책이 정답을 주는 게 아니라 질문을 바꿔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책이 저한테는 좀 그랬어요.
0: 네.
1: 그래서 읽기 전에는 내가 출판사를 하는 게 맞나?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작가님의 글로 좀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주로 했다면 읽고 나서는 작가님의 원고가 가진 잠재력을 내가 제대로 보고 있는 건가? 어떻게 하면 그걸 이끌어낼 수 있지? 그런 걸 좀 많이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이미 내가 결정하고 선택한 것도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서라면 좀 뒤집을 용기도 생기고 네. 또 질문이 바뀌니까 일하는 방식과 태도도 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0: 제가 뭐 감히 이 영역에 뭐 몸담은 적이 없어서 함부로 얘기는 못하겠지만 정말 이상적인 편집자 아니세요?
2: 그렇죠.
0: 지금 한마디 한마디가 좋은 책이란 정답을 주는 게 아니라 질문을 바꿔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 굉장히 아니 진짜 이 선배
2: 방송용 멘트 아닌가요? 진짜 이렇게
0: 엄지척하면서 근데 진짜 이렇게 네. 그러니까 뭔가 이 편집자로서의 그 직종 직업으로서의 그 고민을 일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하셨다는 지금 생각을 좀 들어요.
2: 그런 편집자가 그러니까 맞죠.
0: 깊이 딥하게 하셨다는 생각을 좀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세상에 없던 책을 내놓는 일종의 이제 예술가인 편집자로서 우리 두 분께 한번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책을 기획할 때 주로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으세요?
1: 저는 정말 제 주변 모든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것 같은데요. 네.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열려만 있다면 메시지는 항상 우리에게 도달한다. 책을 읽다가 기막힌 인용문을 발견하고 영화를 보다가 마음을 움직이는 대사가 나와서 돌려본다. 때로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답일 수 있다. 이게 제가 실제로 책을 기획하는 방식이거든요. 네.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제 주위에 늘 두려고 하고 있고요. 최대한 가까이에서 자주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분의 인터뷰에서도 찾을 때도 많고 예능 프로그램의 자막 한 줄에서 기획 아이템을 찾을 때도 많고 네. 라디오 들으면서 DJ 멘트 한 줄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건 유튜브 댓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상의 댓글들을 보면 정말 이거 어떻게 이런 댓글을 썼지 싶은 것들도 많은데 그중에서도 제가 이미 했던 생각을 더 재밌는 표현으로 달아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서 내가 어제 생각했던 게 이건데 이런 표현으로도 할 수 있구나 하면서 좀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그렇게 나온 한 줄 카피로 정말 기획 아이템을 찾고 네. 작가님을 찾고 이렇게 책으로 연결이 점점점 되는 것 같아요.
0: 저희 처음 그 이제 우리 한 40여 분 전에 만났을 때 사유리 그 책을 만드신 분이라 그래가지고 막 한창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럼 사유리 어떤 그 좀 독특한 그 출산과 육아 과정과 출산 네. 과정에 그것도 이제 본인이 발굴하신 거예요?
1: 네, 맞아요. 왜냐면 제가 한참 아이를 너무 낳고 싶어서 아이를 낳는 것 과 뭐 네. 위탁 가정 네. 입양 출산 이런 것에 대해서 엄청 찾아보고 있던 와중에 그렇구나. 그 뉴스가 딱 떠서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바로 다음날 뉴스를 출력해 가서 팀원들한테 네네. 이거 책으로 내자 네. 당장 연락해 보자 하면서 막 얘기를 했었거든요.
0: 그랬군요. 자 그렇다면 또 우리 윤성훈 대표님은 어떻게 아이디어를 얻으시는지요?
2: 네 저도 앞부분에서 다루는 이 내용에 제일 크게 공감했는데요. 저자는 필터링하지 않은 원 재료를 많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제 자의식으로 에고로 필터링하지 말고 활짝 열어두고 원천과 연결을 강화해서 제 그릇의 수신 능력을 확장해야 된다.
0: 그릇의 수신 능력이요?
2: 네. 저도 이렇게 할 때 좋은 기획과 연결이 많이 된다라고 네. 생각을 했고요. 네. 오히려 제가 스스로 뭘 해보려고 애쓸 때는 별 소득이 없었고 그냥 열어두고 메시지가 올 때 어떻게 캐치하느냐 네. 이게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클레이하우스 대표작 중에 어서 오세요 휘남동 사점입니다 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원래 전 직장에 있을 때도 인문 분야를 하는 팀장이었고 소설을 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소설 출간을 할 기회가 생겼는데 그때 제가 이 원천과의 연결을 나름 강화를 해서 네. 필터 없이 그냥 작품만 보고 좋으면 하자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고 읽었는데 정말 너무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나는 소설 안 할래 이런 생각을 버리고 그냥 내봤어요. 근데 그게 정말 좋은 성과가 났고 네. 지금은 웃기게도 클레이하우스는 소설 출판사가 되었어요. 저와 계획과는 상관없던 일이 그렇네요. 이렇게 벌어진 거죠.
0: 그러니까 정말 세상에 뿌려진 많은 원석들이 있는데 그것을 알아보고 보석으로 가꾼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두 분은 그런 안목들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 작업 자체가 저는 예술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이 책이 아마 두 분에게 굉장히 공감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책이 독특하면서도 굉장히 깊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1: 네, 네, 맞아요. 이 책이 구성부터 내용까지 정말 깊이 있고 네. 편견을 좀 깨부수어주는 책이거든요. 네. 그 창조적 행위라는 제목만 듣고 되게 어려울 것 같고 네, 거창할 것 같고 네네. 저도 좀 그랬어요. 근데 이걸 다 읽고 나니까 그 편견이 좀 완전히 깨부수어졌어요. 그래서 이 책을 아직 못 읽어보신 다독이분들께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 책 표지부터 좀 특이하거든요. 무슨 멋진 그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회색 빛깔에 까맣고 분명한 선으로 커다란 원이 그려져 있고 네. 그 안에 점 하나가 찍혀 있어요. 근데 이 책을 다 읽고 뒤를 덮어보면 점이 사라져 있어요.
0: 무슨 의미예요?
1: 이게 저도 무슨 의미인지 너무 궁금했는데 안 나와 있어요, 이 책에는. 근데 이제 후기들도 찾아보고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에고를 의미하는 거더라고요.
0: 결국은.
1: 그래서 에고를 버려야 창조적 행위를 할 수 있다.
0: 아, 진짜 그러, 지금 여기서 이 정말. 책과 연관해서 대충 하신 게 아니라
1: 아니에요.
0: 진짜 그런 뜻일까요?
1: 네네네. 그래서 이 에고라는 적하고 정말 잘 맞는
0: 한 쌍으로 한 묶음으로 읽어야 되는군요.
1: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특이했는데 안에 구성도 정말 규칙이 없다고 해야 하나요? 정말 네. 다양하게 그 다양한 형식으로 좀 담겨져 있고 네. 책을 열자마자 작가의 안내문 같은 게 나오는데요. 안내문 첫 문장이 이거예요. 이 책에 쓰인 것은 사실이라기보다는 내 생각에 가깝고 공감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을 테니 네가 알아서 취할 것은 취하고 흘려보낼 것은 흘려보내라. 근데 이렇게 써 있는 책을 전 못 봤거든요. 자신감 있게 막 이 책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고 내가 깨달은 것들이 적혀 있다 이렇게 쓰여 있는 책만 봤지 네. 이 책은 사실이 아닌 내 생각만 담겨 있다 이렇게 딱 말하는

0: 책은 처음 봐서 되게 특이하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정말 네, 신기한 책인 것 같아요.
1: 어찌 보면 이 음반 프로듀서 릭 루빈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함께 일해왔던 아티스트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들을 쓴 그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혹시 두 편집자님들도 이 책을 읽고 그 작가님들, 네, 함께 일했던 작가님들에게 특별히 좀 전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0: 네, 네. 너무 많았어요.
1: 네, 네.
0: 작가님들이 네. 막 뭐 애고가 대단하다 이런 그, 의미가 아니라 네, 네. 창조적 행위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문장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실제로 이 책을 읽다가 바로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서 작가님께 전송했던 구절도 있는데요.
1: 네.
0: 네. 이런 구절인데 158쪽에 있는 구절입니다. 사람들이 당신 작품을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걱정은 접어두자. 그런 생각은 예술에도 관객들에게도 방해가 된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거나 느껴야 하는지 정해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위대한 예술은 자기 표현의 자유를 통해 만들어지고 개개인의 해석의 자유를 통해 받아들여진다. 예술은 대화를 닫는 것이 아니라 연다. 이런 문장이었는데요. 작가님들이 글을 쓰면서 독자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걱정을 하셔서 못 쓰는 경우가 계세요. 내가 이런 문장을 써도 될까? 내가 이 내용을 썼다가 누군가 불편해하면 어떡하지? 물론 되게 건강한 고민인데 너무 그 고민이 깊어지면 못 쓰시거든요. 그럴 때는 차라리 다 1페이지로 쓰시고 제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1: 그게 저희
0: 이렇게
1: 역할입니다.
0: 이렇게 하는 게 네, 맞는데 네. 너무 고민이 많으시다 보니까 네. 그러실 때가 있어서 이걸 제가 바로 찍어서 전송해드렸고 네. 작가님을 되게 열심히 응원을 해드렸죠. 저도 사실 마음에 쏙 드는 책을 만나거나 하면 그런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볼 때도 블로그에 뭐 서평을 쓴다던가 일기를 쓸 때 제 이야기를 훨씬 자유롭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작가님께서도 좀 자기가 마음에 맞는 딱 마음에 드는 이야기를 만났을 때 좀 열어두고 쓰시면 독자들이 알아서 자기의 감상을 할 것이고 해석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그런 부담을 안 가지셔도 좋겠다는 말이 되게 필요했는데 제가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책의 인용구를 통해서 그러게요. 전달드리면 조금 더 권위가 있으니까
1: 그쵸.
0: 네. 좀 받아들이시더라고요.
1: 윤성원 대표님 혹시
2: 네.
1: 작가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이 책을 통해서. 네.
2: 예술가들은 타인의 판단에 취약한 존재이면서 네. 동시에 비판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계속 자기를 표현해 나가는 존재라고 이 책에서 저자는 말을 하는데요.
1: 네.
2: 이 상반되어 보이는 두 요소가 함께 공존하는 게 예술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가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자신이 쓴 글이 독자들에게 어떻게 읽힐지 항상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고 서점 DB 악평이라도 있으면 굉장히 큰 상처를 받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각오하고 자기를 표현하는 게 또 작가님들이니까요. 너무 힘들어하지만 말고
1: 네.
2: 아, 내가 이러니까 작가가 되었구나 하고 자신의 운명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고 또 편집자인 저희들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같은 네. 편으로 옆에 있어주겠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1: 네. 자, 두 분께 인상 깊었던 구절 한 부분씩 좀 마지막으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한나비 편집자님.
0: 네, 네. 저는 198쪽인데요. 수년간 작업한 소설 원고가 화제로 타버린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연인과 깨진다. 사랑하는 직장을 잃는다. 쉽지 않아 보이겠지만 마치 영화를 보듯 인생의 사건들을 바라보라. 당신은 주인공이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도전을 마주하는 긴장감 넘치는 장면을 보고 있다. 그 사람은 나지만 내가 아니다. 언제나 다음 장면이 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은 가장 아름답고 뿌듯한 장면일지 모른다. 시련은 새로운 가능성이 실현되기 위해 꼭 필요한 설정이었다. 이런 문장인데요. 저도 가끔 제 삶을 한 편의 소설의 한 장면처럼 여기고 드라마처럼 생각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되게 힘든 일이 있어도 아, 나 지금 힘든 장면이구나. 다음 장면이 있겠지?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여기에 딱 나와서 되게 인상 깊었어요.
1: 네.
0: 그래서 저도 창업 초기에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자신감도 생기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감을 좀 잡을 수 있게 많이 도와준 것 같아요.
1: 네. 우리 윤서연 대표님.
2: 네, 네. 저는 64페이지에 있는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결함이 있는 존재이고 예술의 매력은 작품에 담긴 인간성에 있다. 만약 우리가 기계라면 우리가 만든 예술은 울림을 주지 못할 것이다. 영혼이 없을 테니까. 삶에는 고통과 불안, 두려움이 따른다. 사람은 모두 다르고 모두 불완전하다. 바로 그 불완전함이 우리와 우리의 작품을 흥미롭게 만든다. 우리는 자신을 비춰주는 작품을 만든다. 불안감이 당신의 일부라면 결과적으로 작품에 더 큰 진실이 담길 것이다. 다른 컨텐츠 분야도 그럴 것 같긴 한데 요즘 출판업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AI가 쓰는 책이에요.
1: 네네.
2: 생성형 AI가 클릭 한 번으로 이제 책 한 권을 써버리는 시대가 됐거든요. 지금은 좀 이게 별로고 티가 나고 좀 그런데 2, 3년 후만 지나도 사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1: 어떻게 될지 모르죠.
2: 인간보다 뛰어난 작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출판을 하는 사람으로서 혹은 작가도 출판사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하는 고민이 많은 시점이거든요.
1: 네.
2: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깨달았어요. 이 결함 혹은 불완전함. 이 작품의 생명일 수도 있겠다고. 불완전한 인간의 불안감이 드러난 글이 예술을 예술답게 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작품의 완성도 같은 것보다는 네. 누가 쓴지가 더 중요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자는 그 결함으로 비롯된 진실이 그 책을 쓴 AI가 쓴 영혼 없는 책과 좀 구분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1: 지금 우리 두 분 말씀 들어보면서 이제 이 릭 루빈의 창조적 행위 이렇게 돌아보면 처음에 좀 제목이 어렵다 딱딱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게 창조적 행위라는 것 자체가 어떤 기술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관계를 맺어가는 일, 삶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그런 얘기, 포괄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누구나 읽어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노래 이 책과 너무 어울립니다 하면서 선곡해 주신 곡 있네요.
0: 네. 네. 이 릭 루빈이 직접 프로듀싱한 앨범인데요. 네. 2002년에 발매된 레드와 칠리 페퍼스 8집의 타이틀곡 바이 더 웨이입니다.
1: 네.
0: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릭 루빈이 음악적인 어떤 지식이 뛰어나다거나 기술이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앨범들을 제작해낼 수 있냐고 묻는 인터뷰에서 자기는 자신의 좋고 싫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게 내 유일한 능력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 그의 취향과 능력을 잠시나마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해서 골라봤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나를 일으켜준 책들, 자기 개발서 이렇게 읽어서 이렇게 좀 더 일신 우일신하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두 분이 힘들었을 때 나를 정말 그 도와준, 일으켜준, 나를 타독타독 해준 그런 책들을 가져와서 그런지 더 공감이 좀 많이 됐었고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접하면 좋을 책 두 권이었습니다. 에고라는 적, 라이언 홀리데이의 책이었고요. 또 창조적 행위, 릭 루빈이 쓴 이 두 권의 책 저희가 강추 드립니다. 자, 오늘 준비해 주신 두 분, 클레이하우스의 대표 윤성훈 그리고 일레븐 대표의 한나비 두 편집자님,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작은 서점 오늘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현정이었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파울라 코르텔레시 감독의 우리에게는 아직 내일이 있다와 함께합니다. 일하러 가기 위해 서둘러 집 밖으로 나선 델리아의 뒤로 거리의 풍경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삶을 개척하려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부상당한 남자들, 군인들, 아이를 둘러업고 식료품을 파는 여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델리아는 하루에도 여러 개의 소일거리를 하며 돈을 법니다. 우산이나 옷도 수선하고 간병이 필요한 이가 있는 집에 가서 주사를 놓아주는 일도 합니다. 간병과 양육은 가정 안팎에서 모두 여성들의 몫입니다. 부지런히 일하지만 시급은 남자들에 비해 헐값이죠. 당시 국민투표를 앞두고 차오른 사람들의 기대감은 델리아가 간병 일을 하러 간 부잣집의 분위기에서도 감지됩니다. 거실에서 가족들이 투표와 앞으로의 정치적 방향을 둘러싸고 열띤 토론 중입니다. 새로운 생각과 인물이 필요해요. 이때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던 집안의 안주인이 한마디를 거듭니다. 공동체의 이익이 필요해. 곧이어 남편의 꾸지람이 들려옵니다. 당신과 상관없는 토론에 끼지 마. 델리아는

0: 민망한 듯 고개를 숙이는 안주인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아내의 입을 틀어막는 남편들의 무시는 델리아의 집이나 그보다 계층이 높은 집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길을 걷던 델리아가 갑자기 정비소 앞에서 조금은 상기된 얼굴이 됩니다. 정비공 니노가 델리아를 보곤 웃으며 나옵니다. 델리아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이루어졌을지 모를 과거의 인연입니다. 니노는 얼마 후 다른 지역으로 떠날 것이라 말합니다. 그는 델리아가 같이 떠나기를 바라는 눈치이지만 델리아는 쉬이 대답할 수 없습니다. 얼마 뒤 델리아에게는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델리아는 화색이 된 채로 봉투째 소중하게 품어봅니다. 그리고 가족들 몰래 편지를 숨겨두죠. 혹시 니노가 보낸 연애 편지일까요? 드디어 그가 비밀스럽게 탈출의 계획을 제안한 걸까요? 단순하게 자신의 행복만을 쫓는다면 델리아에게는 그 편이 나아 보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1: KBS 기상통보.
2: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6월 16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내일 17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지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밤까지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제주도의 내일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또한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남 해안과 경남 남해안에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모레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권 내륙, 전라권, 경상권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가 되겠으니 외출 시 우산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모레 사이 비가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는데요.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과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일부 지역에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또한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겠고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안팎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2도, 전국이 16도에서 22도,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전국이 24도에서 31도입니다. 모레는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 아침 기온은 서울이 21도, 전국이 18도에서 21도,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전국이 26도에서 33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구름 많고 가끔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2도, 인천과 수원 21도, 파주 19도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31도, 인천 29도, 수원 31도, 파주 30도입니다. 강원 영서,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철원 18도, 춘천 18도, 원주 19도, 대관령 12도입니다. 낮 기온은 철원 30도, 춘천 31도, 원주 31도, 대관령 24도입니다. 강원 영동,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속초 19도, 강릉 19도, 동해 18도입니다. 낮 기온은 속초 25도, 강릉 27도, 동해 25도입니다. 충청남북도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청주 21도, 충주 18도, 대전 20도, 세종 20도, 청주 천안 19도, 보령 20도입니다. 낮 기온은 청주 31도, 충주 31도, 대전 31도, 세종 31도, 천안 30도, 보령 29도입니다. 전라남북도 구름 많고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주 21도, 군산과 광주 21도, 목포 21도, 여수와 순천 20도입니다. 낮 기온은 전주 31도, 군산과 강주 30도, 목포와 여수 27도, 순천 28도입니다. 경상남북도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구 20도, 포항 19도, 안동 18도, 부산 21도, 울산 20도, 진주 19도입니다. 낮 기온은 대구 31도, 포항 29도, 안동 31도, 부산과 울산 27도, 진주 29도입니다. 제주도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자정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서명식이 오는 19일 스위스의 휴양지 빌겐슈토크에서 열린다고 스위스 정부가 현지 시각 16일 밝혔습니다. 서명식은 당초 유엔 사무국 등 국제기구들이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스위스 외무부는 미국과 이란, 중재국인 파키스탄과 카타르가 빌겐슈토크를 서명식 장소로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명식 절차와 세부사항은 알릴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따라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며 보유를 시도한다면 지옥 같은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이틀째인 현지 시각 16일 이같이 밝혔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며 개발하지도 구매하지도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에 서울에서 열리는 가톨릭 최대 행사 세계 청년대회를 앞두고 교황 레오 14세의 방한을 큰 기대 속에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 16일 교황청 산하 피데스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서울대회의 주제인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성경 구절을 언급하며 이 주제는 희망이 두려움보다 강하고 대화가 대립보다 더욱 강력하며 연대가 불확실성을 헤쳐나가는 가장 확실한 길임을 일깨워준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화와 만남이 필수적인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3부는 어제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제주도와 외교부가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학술대회에 유네스코 파견 북측 인사의 화상 참여를 추진하는 가운데 통일부는 해당 인사에 대한 접촉 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와 통일부에 따르면 제21회 제주 포럼은 유네스코와 교육의 미래 세션의 화상 참여 연사로 유네스코 본부 정책평생교육국의 교육정책부서장 장광철 박사를 섭외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웹사이트에 따르면 장광철은 김형직 사범대학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북한 교육성에서 근무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어제 제주 포럼 주최 측이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했으며 이를 수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어제 새벽 1시 50분쯤 인천 서구의 한 공업단지에서 났던 불이 약 20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길이 번지면서 인근 17개 업체의 공장 25개 동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465명의 인원과 장비 153대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기상청은 어제 오후 10시 30분을 기해 보성, 고흥 남부, 고흥 북부, 거문도, 초도에 폭풍 해일주의보를 발효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시 동부, 남부 서부와 제주시 동부, 북부, 서부에도 폭풍 해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폭풍 해일은 밀물, 썰물과 저기압, 폭풍 등 상황이 맞물려 육지가 바닷물에 잠기는 재해입니다. 스웨덴 의회가 이민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에는 당국이 품행 불량을 근거로 체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등에게 불법 체류 의심자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영국 가디언이 현지 시각 16일 보도했습니다. 어떤 행위가 체류 허가 취소의 근거가 되는지 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앞서 정부는 세금 미납

조직과 범죄 행위, 극단주의 조직과의 연계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전부터 새벽 사이에 소나기가 반복되겠습니다. 곳곳에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리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2도 등 전국이 16도에서 22도를 나타내겠고 낮 기온은 31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 자정뉴스 아나운서 박태원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누구에게나 세상 부럽지 않은 찬란한 젊은 시절이 있었겠죠. 그러나 흐르는 시간은 막을 수가 없는데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찬란하게 빛나던 꿈은 빛바랜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영화 이야기, 20년 만에 공연 제안을 받은 혼성 댄스 그룹이 무대에 다시 서기까지의 소동극을 그린 코미디 영화 손재곤 감독의 와일드 싱 감상합니다. 중앙일보 나원정 기자, 영화 전문 기자 김현수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쿨의 작은 기다림.

0: 제가 짭니다.
1: 레빈레인이 청통이 펄팀이라고 나라 분명히 약속해놓고 춤이나 출까? 소리를 꺼져!
2: 하우드 시스템이 없답니다.
3: 뭘 그렇게 빤히 봐.
4: 뺨 맞는다.
5: 3인조
6: 혼상그룹이야.
7: 탑10 뮤직 3월 둘째 주 2위는 최성곤, 1위는 트레이블.
8: 혼성그룹 트라이앵글
9: 7월
8: 1일자였습니다.
9: 유쿠메카
10: 활동을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콘서트요?
11: 몇 팀이 펑크내서 제가 급하게 연락드렸어요.
12: 우리 다시 한번 무대에 서자.
13: 아, 너 닥치고 꺼져.
14: 야, 편발해! 나야
11: 훈련아! 귀엽네. 협박도 하고.
15: 우리 다시 뭉치자. 트라이앵글!
16: 다시 무대 위에 설 수 있다는 거죠.
17: 네가 좋아.
18: 우리 진짜 공연할 수 있는지.
19: 고마워 경찰청.
20: 탈부라고 남자.
21: 공평했습니다.
22: 오늘은 추억을 자극하는 코미디 영화 손재곤 감독의 와일드 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중앙일보 나원정 기자, 영화 전문 기자 김현수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23: 안녕하세요.
24: 안녕하세요. 네.
22: 모처럼 아무 생각 없이 웃을 수 있는 영화라는 평이 많던데 관객들 호평이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23: 전 작년에 핸섬 가이즈란 재작년인가요 벌써?
24: 아, 그렇죠.
23: 네, 그 영화가 이제 맞아요. 후기가 좀 겹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22: 그러게요.
23: 정말 기대 안 하고 보러 갔는데 너무 웃었다 이런 반응들이 많으셨고 또 이제 뭐 이 영화 자체의 전개 방식이 너무나 놀라워서 아, 좀 실망스러웠다는 평가도 있지만
22: 네.
23: 아예 생각을 안 하고 보면 볼수록 와 진짜 정말 배우들이 되게 돈을 많이 받았나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온몸을 던진 그런 연기를 보여주는 네. 영화라는 평가 받고 있습니다.
24: 그러니까 이 코미디 영화가 그 추구하는 그 매력이나 어떤 그 형식적인 것들이 굉장히 또 코미디 영화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할 수 있잖아요.
22: 그렇죠.
24: 예를 들면 그 반복에서 오는 그 반복 개그 같은 게 있어요. 코미디에서.
22: 네.
24: 그 어이없는 그 그렇게 웃겨 보이지 않는데 그 계속해서 그냥
22: 뭐 허경환식 개그
24: 네, 계속해서 하면 그 나중에 허드슨이 나오게 네, 되는
22: 요즘 허경환씨가 제일 웃기잖아요. 처음에는 뭐지 했는데
24: 그러니까 그게 그 서사가 쌓여서 그분은 네. 그 실패한 네. 그 유행어까지도 이제는 웃기잖아요.
22: 계속하는 거죠.
24: 네. 근데 이 영화도 약간 비슷한 맥락의 그 웃음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어이가 없는데 이게 어떤 비슷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그게 마치 무슨 페이소스를 갖게 되면서 캐릭터들을 응원하게 되면서 웃게 되는 게 있거든요.
22: 네.
24: 근데 다만 이 세계관이나 혹은 이 영화가 추구하는 그 개그 포인트에 몰입을 못하거나 내 취향에 안 맞는다 싶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안 웃긴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2: 코드가 좀 맞아야 돼요. 네.
23: 흥행이 조금
24: 네. 초반 네. 관객 반응이나 흥행세가 아 이게 아직 이런 개그를 못 받아들이는 관객들의 경우에는
22: 네.
24: 이거 너무 재미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소재 자체가 너무 지금 관객들이 그러니까 다양한 세대의 관객들이 모두 만족할 만한 소재가 너무 적절한 시기에 나왔어요. 예를 들면 지금 그 이제 젠지 세대들은 1세대 아이돌 90년대 태동하기 시작했던 1세대 아이돌의 당시 문화들을 잘 모르잖아요.
22: 그렇죠.
24: 근데 지금 4090 세대들은 너무 익숙한 거예요. 이 영화의 배경 자체가 소재 자체가 모두 이 어떤 문화 배경을 통해서 만들었는지 너무 잘 알고 하다 네. 보니까 영화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 영화의 화제성에 너무 기여를 한 거죠. 4050 세대들도 아 이런 영화가 있대 라고 해서 뭐 예고편 조회수부터 해가지고
22: 네.
24: 초반 바이럴이 엄청 폭발적으로 그쵸. 일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는 극장으로 좀 이끌어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 영화가 추구하는 그 코미디 매력의 어떤 진입장벽이 좀 있다.
22: 네.
24: 그래서 지금 초반에는 약간 군체에 좀 밀리고 첫 주말 개봉 성적이 군체에는 좀 밀리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이게 이 어쨌든 진입장벽이 있다 보니까
22: 네.
24: 아, 이런 영화입니다 라는 걸 초반에 좀 설명해 드릴 필요는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23: 아무래도 올해 잘 됐던 영화 중에 왕사남은 단종 이야기 하면 온 국민이 다들
24: 그렇죠.
23: 이 이야기를 역사책에서 네. 봤고 또 군체는 좀비에 맞서 싸우는 인류의 이야기면 인간이 아닌 사람이 없다 보니까 관심이 간다면 와일드 싱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생각이 나거든요. 딱 제가 10대 때 이야기 H.O.T.나 뭐 이런 딱 1세대 네네. 아이돌이 나왔을 때인데 그때 팔짱을 끼고 새벽에 집을 나가는 저를 보는 엄마가 이 영화에 관심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약간 세대나 혹은 이제 관심사에 따라 취향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보고 나면은 그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22: 네.
23: 군체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인간들의 간절함 이상으로 정말 간절한 인물들의 재기전이 펼쳐지는 작품이다라는 거는 보시면 정말 공감하십니다.
22: 네.
24: 제가 딱 그 1세대 저도 1세대 아이돌 그룹들을 한창 좋아할 당시에 딱 중고등학교 시절 세대이기 때문에 너무 이게 익숙한데 제 주변 친구들 중에 조금 빠른 나이에 결혼을 한 친구들은 이제 막 뭐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의 덕질을 제 친구 세대인 엄마 아빠들이 도와줘요. 그러니까 앨범을 같이 사준다든지 콘서트 그렇죠. 티켓을 끊어준다든지.
22: 이심 저심인 거죠. 예.
24: 그러니까 딱 그 세대들이 같이 엄마 아빠가 아이들하고 같이 보기에 되게 좋은 소재인 것 같아요. 이 영화. 그러니까
22: 그렇군요.
24: 우리 때는 이런 아이돌들을 좋아했다라면서 이야 소통하기 너무 좋고 영화에 사실 음악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22: 예, 맞아요.
24: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요소들이 세대 통합의 요소가 많은데 아직까지는 발굴이 좀 안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22: 그러니까 영리하게도 영화 홍보를 뮤직비디오 공개로 시작을 했는데 계속 뭔가 원래 그 노래가 있었던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켜서 굉장히 그 자체가 영화에 효과가 있었을 것 같아요.
23: 네, 애초에 그 SNS에서 처음에 이제 이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강동원 배우가 리더로 나오는 이 그룹의 음원이 마치 원래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발굴된 브로마이드 혹은 이제 뮤직비디오처럼 등장을 했을 때 아, 되게 그럴싸한데 강동원이 이런 역할을? 엄태구가?
22: 그렇죠.
23: 네, 이런 식의 어떤 굉장히 뜻밖의 그 반응들이 많았거든요. 박지현 배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두 배우보다는 조금 자기 색깔이 조금 계속해서 변화무쌍하게 변화해왔기 때문에
22: 맞아요.
23: 이것 역시 잘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었다면 두 배우는 강동원 배우가 드디어 이제 이제 다 자기를 놨나 보다 이런 반응과 함께
22: 네.
23: 굉장한 화제를 모았고 한 달 만에 305만이라는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을 했고요. 그 동시에 또 지금 최근에는 개봉 직전과 직후에는 최성곤이라는 우정세 배우가 연기한 역할의 뮤직비디오와 다양한 영상들이 풀렸는데
22: 네.
23: 애초부터 마케팅 차원에서 이 영화의 이런 요소들이 관심을 끌걸 예상을 하고 미리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풀었다. 그리고 요즘에 아까 말씀하신 레트로 열풍이 네. 꽤 많이 불고 있고
24: 네.
23: 그리고 심지어 뭐 일본의 갸루상이라든지 그 당시에 정말 속속들이 들여다봐야 알 수 있을 만한 또 요소들도 유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뭐 굉장히 지금 시대를 잘 만난 성공적인 활용이라고 할 수 있죠.
22: 네.
24: 그 댓글에 반응 중에 되게 웃겼던 게 아, 배우들이 채무에 휩싸였냐.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라는 반응도 굉장히 많았었고
22: 네.
24: 뭐 얼마나 성공할지 감도 안 온다. 뭐
22: 네.
24: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만큼 이 뮤직비디오의 어떤 활용도 마케팅에서의 활용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이거 자체가 이런 뮤직비디오 자체가 영화의 소재로 고스란히 담겨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보면서도 흥미로웠어요. 아, 이런 식의 전략을 또 취할 수도 있구나.
22: 그러니까요.
24: 예, 굉장히 좀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또 이 주인공들 뿐만 아니라 주인공 3인조 그룹 뿐만 아니라 최성곤이라는 정말 희대의 인물이 또 등장을 하다 보니까 시너지가 굉장히 좀 다양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2: 사실 강동원 배우 이번 뭐 헤어스타일부터 의상부터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뭐 저렇게까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언뜻 떠올려 보면은 사실 코미디 영화 꽤 잘 해왔었거든요. 네.
23: 강동원 배우가 이제 데뷔 초에는 뭐 그녀를 믿지 마세요. 아주 네. 대표적으로 기억이 나는 작품인데 막 그런 거 하지 않았나요? 청양고추 많이 먹기 대회 이런 거 나와가지고.
24: 거기에 나와가지고 청양고추를 네. 먹는 장면이 진짜 그 이 배우 인생에서 가장 코미디 연기를 잘했던 명장면으로 지금도 회자돼요.
23: 네. 그러니까 그런 면이 실제로도 이제 인터뷰를 해보면은 아직도 약간 그 부산 억양이 남아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말을 막 정제된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편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영화를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배우를 좀 직접 만나본 적이 있는 분들 어? 강동원 배우 되게 비슷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네. 잘 살렸고 동시에 저희가 잠깐 아까 뭐 쿨 얘기도 했었고
0: 맞아요.
23: 전 잭스키스 그 착장들도 많이 생각이 났는데
0: 아 그러네요. 이게 두 권 쓴 거라 이런 네,
23: 그리고 머리가 네. 은빛으로 쏟아져 내릴 것만 같은 그런 좀 굉장히 화려하고 사이버틱한 그런 어떤 이제 헤어스타일 같은 것들이 또 의상까지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정말 1세대 이제 가수들을 많이 그 기억이 나게 만들고 또 약간 조금 이거는 어두운 면모긴 하지만 극 중에 보면은 그 주인공 그 이제 그 트라이앵글이란 그룹이 여러 가지 어떤 사건 사고에 휘말리잖아요. 근데 네. 그 사건 사고들 자체도 실제 있었던 너무 있을 법한 그런 사건 사고들이었던 데다가 예를 들어서 네. 본인이 자작곡 아닌데도 좀 자작했다든지 이렇게 마케팅적으로 했던 어떤 시시콜콜한 어떤 이제 요소들이 아 그 당시를 기억하는 분들한테도 아 정말 저랬지 그리고 새롭게 보는 분들한테도 아 저렇게 구린 일들이 있었단 말이야.
0: 그 시대 가수를 보면 저거 혹시 나 아니야? 막 그럴 수 있겠어요.
23: 굉장히 좀 잘 조합한 것 같은 네, 캐릭터들이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24: 그리고 또 이 1세대 아이돌 그룹의 어떤 그 전성기 시절을 떠올려 보면 그렇게 혼성 그룹이
0: 많았죠. 맞아요.
24: 그 오히려 혼성 그룹이 너무 자연스러운 디폴트고
0: 네.
24: 그러니까 뭐 지금처럼 막 보이그룹 걸그룹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더 자연스러운 그쵸. 현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를 들면 뭐 룰라라든지 영턱스 맞아요. 클럽이라든지 이런 뭐 샵이라든지 쿨 뭐 네. 이런 대표적인 그 한국의 어떤 그룹들이 펼쳤던 어떤 그 음악적인 행보가 사실 되게 그대로 이 트라이앵글이라는 가상의 그룹에 투영이 되어 있다 보니까요. 그 시절의 감성, 뭐 어떤 그 캐릭터들의 외형이나 음악 스타일 모든 면들이 아, 1세대 아이돌 그룹들의 전성기 시절을 그대로 연구해서 이런 식으로 오마주해서 혹은 뭐 이제 차용해서 많이 반영을 한 결과구나라는 걸 영화를 보는 내내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3: 그 음악이 사실 좋아요.
0: 그러니까요.
23: 그러니까 뮤직비디오가 잘 된
0: 이유가 흥얼거리면서 나온다고
23: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최성곤의 그 네가 좋아를 넘어서기 어렵지만 하지만 트라이앵글의 곡들도 보면은
0: 네.
23: 샤오릿 아웃이었나요? 네. 그 작품이랑 이제 러브이즈 같은 경우에도 마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원래 있던 아이돌 곡처럼 너무나 네네. 잘 만든 곡 때문에 더 한층 인기를 끌었잖아요. 근데 이번 영화 같은 경우에도 뭐 실제로 당시에 이렇게 좀 그 감성을 다 기억하고 있는 작사 작곡가들이 심은지 작곡가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은 실제 지금 이제 그 대규모 아이돌 그룹

0: 틀어도 별로 뭐 이질감이 없을 것만 같은 그런 곡들로 안무까지 네. 굉장히 있을 법한 모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곡들이 꽤나 또 한동안 많이 들려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1: 손재곤 감독은 그동안에도 주로 코미디 장르 연출을 잘 해온 감독이라고요?
2: 이 손재곤 감독이요. 영화를 많이 만들지는 못했어요. 네. 몇 편의 영화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0: 생각해보면 2000년대 초중반, 201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코미디 영화의 어떤 계보를 우리가 딱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코미디 영화가 꾸준히 만들어졌었고, 그리고 또 흥행도 많이 됐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대표적으로 뭐 조폭 코미디.
1: 그렇죠.
0: 그 당시에.
1: 가문 시리즈. 예, 뭐
0: 어떤 막 뭐 가문 시리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리즈화 되기도 하고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 손재훈 감독은 굉장히 좀 독창적인 혹은 정말 마이너한 관객들만 좀 네. 찾을 만한 그런 코미디 영화들을 꾸준히 만들어 왔거든요. 이 감독이 어떤 식의 코미디 영화를 만들었는지를 보면, 아, 이번 영화의 그 코미디 결도 좀 아실 수가 있는데요.
1: 네.
0: 이분이 처음 만들었던 단편 영화가 있어요. 너무 많이 본 사나이라는 제목의 단편 영화가 있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그 킬러가요.
1: 네.
0: 자기가 어떤 그 살인을 한 그 살인 사건을 이 녹화된 테이프를 찾기 위해서 그 비디오 가게 비디오를 섭렵하다 영화 감독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1: 네.
0: 너무 어이없는 상황
1: 그러네요.
0: 설정이 나오잖아요. 예. 이게 이런 식의 코미디를 그 이제 구사하는 감독이고 당시 이 단편 영화 제작비가 35만 원으로 만들어져서 부천 영화제에서 엄청 히트를 쳤었고,
1: 기발하신 분이구나. 예.
0: 속편 제목이 감독 허치국인데요.
1: 예.
0: 그 히치콕 감독의 영화를 이제 패러디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헛웃음이 나오는 이 감독만의 어떤 개그 포인트가 분명히 되게 뚜렷한 감독이었고
1: 네.
0: 대표적으로 사실 이 달콤살벌한 연인이 이 감독의 영화 중에서 가장 대표작이라고 네. 꼽일 만하고, 그 이후에 뭐 2층의 악당, 그 김혜수 한석규 주연의 영화가 있었고 최근에는 해치지 않아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그 뭐 달콤살벌한 연인 이후에는 약간 좀 부침이 좀 있었죠.
1: 그러게요.
2: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게 잘 나가는 인물들이 화려하게 웃기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 달콤살벌한 연인도 평생 너무나 연애를 못 해본 이제 모태솔로와 같은 주인공이 등장을 하고, 2층의 악당 같은 경우에는 뭐 한석규 또 김혜수라는 걸출한 배우들이 정말 후줄근하게 나오거든요.
1: 네.
2: 그리고 집에서 안 나올 것만 같은 그런 캐릭터들로 등장하고, 해치지 않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정말 망해버린 동물원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사육사들이 스스로 동물 탈수고 막 연기까지
1: 그러니까요.
2: 하는 그런
1: 보면서 요지경을 되게 오픈 영화.
2: 네네. 근데 이번 작품도 보면은 사실 예전에도 레트로 열풍을 좀 이어가기 위해서 당시의 가요 어떤 유행이라든지 복장 같은 걸 되살린 작품들이 있어 왔잖아요.
1: 그랬죠.
2: 근데 안 됐던 작품들이 많았던 이유가 이제 그 시절 이야기만 그린 거죠. 근데 이번 작품은 와일드 씬은 재미있는 게 강동원 배우가 그렇게 예쁜 그 당시에 뭐 화려한 착장을 하고 아이돌로 뭐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준 데서 그쳤으면은 뭐 전작들과 비슷한 전철을 밟았을 수 있는데, 근데 그 시절은 그 시절이 있고 지금 이제 다 망해가지고
1: 네.
2: 어디 방송 나오면 일반인인가요? 이렇게 막 물어보는 부류기 이제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미 한번 망해본 사람들의 어떤 마음? 그러니까 이 전작들도 쭉 이어져온 정서인데 아주 마이너리티한 정서를 갖고 네. 있는 주인공들의 사투를 그렸다는 점에서 어떤 감독의 전작들을 이어져 오는 어떤 작품이자 동시에 단순히 레트로풍을 막 소비하기 위해서 보는 영화가 아니라 조금 지금 좀 처지가 웃겨진 오픈 사람들의 이야기로서도 또 소비할 수 있는 구석이 있는 작품입니다. 이번 작품 자체가.
1: 네. 제작사 또한 또 꽤 코미디의 명가죠.
2: 근데 이 제작사 좀 재밌는 게
1: 네.
2: 극한직업이라는 엄청난 천만 영화가 나오다 보니까
1: 네.
2: 어바웃필름이란 이름이 코미디 영화사 이렇게 알려졌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한번 취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1: 네.
2: 제작사 대표님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코미디를 많이 만드시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해치지 않아도 이 회사에서 만들었고요. 그랬는데 그리고 또 차인표라는 작품이 넷플릭스로 이제 풀렸었던 작품 중에 그 작품도 사실 코미디 영화잖아요.
1: 그렇죠.
2: 코미디 영화사가 아니다, 본인은. 사실은 나는 코미디 영화인데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
1: 네.
2: 네.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그냥 좋은 작품과 감독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다른 작품들 보면 도리화가, 뭐, 올레, 앵커, 이런 다양한 장르를 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1: 전혀 기억이 안 나.
2: 나머지가 전부 다 코미디. 그래서 이번 어바웃 필름 이제 작품으로서 와일드 씬은 해체지 않아랑 당연히 감독이 같으니까 결이 좀 비슷한데 극한 직업도 보면 보면은 네. 주인공들이 뭘 하면 또 제대로 안 되는 인물들이잖아요.
1: 맞아요.

0: 네,
1: 그런 면에서 보면은 걔 조금 주인공들이 좀 안쓰러운 마음 반 그리고 상황이 너무 이렇게까지 간다고라고 생각되는 마음 반 이렇게 해서 이어져 나가는 어떤 좀 귀엽고 소소한 코미디의 감성이 이 회사의 어떤 색깔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코미디 명가로서 지금 착실하게 길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2: 네, 감독이 제목을 놓고 고민이 아주 컸었다고요?
0: 사실 와일드 싱이라는 제목을 들으면 그 정확하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그 제목을 딱 들으면 아 이거는 어떤 장르의 영화겠다, 어떤 소재의 영화겠다
2: 이게 되죠.
0: 바로 이제 캐치가 돼야 되는데 사실 와일드 싱이라는 제목을 듣고서는 바로 이게 무슨 영화일지가 연상이 잘 안 돼요.
2: 네, 로드무비 같기도 하고 뭔가.
0: 그다음 그리고 또 이 뒤에 싱이 사실 영어 제목을 보니까 그 노래하다의 싱이더라고요.
2: 그쵸.
0: 근데 이게 어떤 뭐 무슨 뭐 물건이나 무언가를 네, 특정하는 싱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관객들로 하여금 착각을 불러 일으키게 만드는 약간의 좀 아쉬운 제목이긴 한데 그래서 손재원 감독이 제목을 가지고 어떤 고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요새 AI한테도 궁금한 거 많이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감독도 AI한테도 직접 물어봤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를 다 보면 사실 이 와일드싱이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다시 이 영화의 주인공들에게 부여해서 아 이래서 와일드싱이구나 라고 영화를 다 본 뒤에야 제목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좀 복잡한 제목이긴 합니다.
2: 네. 자, 나원정 기자의 추천곡 듣고 갈까요?
1: 네, 저희가 언뜻언뜻 언급했던 극 중에 오정세 배우가 연기한 발라드의 왕자 여심사냥꾼 최성군의 노래 네가 좋아를 가져왔습니다.
2: 네.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함께합니다.

0: 네, 그 오정세 배우의 예쁜 척하는 연기가 떠오르면서 노래가 더 정감 있게 느껴지네요. 자, 영화 와일드싱 줄거리 살펴볼게요.
1: 네,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이 와일드싱은 한때 가요계를 휩쓸었던 트라이앵글이라는 3인조 혼성 그룹이 주인공인데요. 이제 그 그룹이 정말 잘 나가던 시절, 그리고 또 그들이 사건에 휘말려서 완전히 쪽박을 차게 된 시절은 다 과거입니다. 지금은 나이도 많이 들고 이제 정말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정말 생계가 막막한 과거의 댄스머신 황현우, 이제 강동원 배우가 연기한 이 황현우가 새롭게 기회를 얻어서 정말 오랜만에 복고풍으로 마련된 어떤 무대에서 예전에 딱 그 곡을 그때 그대로 부른다면 다음에 이어질 방송까지도 출연할 수 있다라는 기회를 잡고 과거 멤버들을 찾아가서 꼭 이 무대에 서자고 설득하는 과정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근데 황현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라디오 프로 하나 정도가 정말 유일한 밥벌이인 아주 불쌍한 좀 처지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네. 그런 거에 비해서는 집이 좀 좋은 편인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폭풍 래퍼. 이 3인조 그룹에서 막내이자 가장 좀 존재감이 없었던 구상구란 인물. 엄태구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 당시에 그렇게 좀 큰 사건이 벌어지면서 갈갈이 찢어진 멤버들을 뒤로 한 채 솔로 앨범을 냈다가 온 집안이 거의 패가망신을 한 그런 처지예요. 그래서 지금은 보험 설계사로 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래퍼로서 랩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어서 늘 랩을 마음속에 품고 다니는 그런 인물이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 유일한 여성 멤버였던 변도미. 변도미 같은 경우에는 박지연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 지금은 아주 재벌가의 며느리가 돼 있어요. 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이도 있고 뭐 남편은 아마도 뭐 해외에 있던지 회사 일로 바쁜 것 같이 보이지만 생계형 재벌가 며느리 같은 느낌이에요. 이제 그 재벌가 며느리의 삶을 어느 정도는 누리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나름대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인물로 그려지는데요. 이 세 사람이 각자의 어떤 요구 조건을 들어준다면 이란 전제 하에 황현우와 함께 새롭게 그 무대를 하기 위한 여정에 오릅니다. 근데 강원도까지 가야 하고 강원도에 유치해야 하는 어떤 국제 행사 때문에 가는 거라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PD한테는 대체 가능한 인물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좀 필사적으로 강원도의 무대로 향합니다. 그런데 가던 와중에 이 트라이앵글이 해체됐던 어떤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정산을 못 받은 그러니까 정말 그 과거에 이들을 발탁했던 제작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들의 돈을 하나도 나눠주지 않고 사고가 터졌을 때 혼자서 해외로 튀어버린 바로 그 제작사 대표가 이들의 여정에 끼어들면서 이 모든 순조롭기만 했던 여정의 초반이 갈갈이 정말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와중에 또 최성곤이라고 하는 전성기 시절의 트라이앵글과 1, 2위를 다투지 못하고 만년 2위로 내려앉았던 39주째 2위 하다가 결국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뒤안길로 사라졌던 최성곤이라는 발라드 가수가 함께 이 여정에 오르게 되면서 이들은 약간 범죄와 웃음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면서 마지막 무대를 향해 내달리게 됩니다.
0: 네. 뭐 배우가 다 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뭐 워낙에 다들 엄청 노력했을 것 같아요. 강동원 씨는 물론이고 엄태구 씨는 뭐 기획사 출근해서 랩까지 배웠다고요?
2: 네. 제가 그 인터넷 반응 중에 되게 네. 웃긴 반응을 하나 봤는데요. 오정세는 눈만 뜨고 있어도 웃기고 신하균은 눈을 감고 있는데도 웃기다. 영화에 이 신하균 배우가 연기하는 그 소속사 대표가 네. 계속 눈을 감고 등장을 해요. 근데 그게 너무 웃기거든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배우들이 지난 그 오랫동안 활동 한국 영화계에서 활동하면서 쌓아왔던 본인만의 어떤 아우라 네. 이런 것

0: 각자가 다 있는 사람들이죠. 예,
1: 각자가 코믹하게 네. 그걸 정말 잘 활용을 하는 것 같고 그거는 정말 예를 들면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영화에서 뭐 캐스팅이 절반이다 네. 이상이다.
0: 맞아요.
1: 그 캐스팅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배우들을 이미 모았다는 것만으로도 이 영화의 어떤 코미디의 완성도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상을 담보하는 것 같고 그만큼 코미디 영화 안에서 배우들의 호흡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 영화에서 이 강동원, 엄태구, 박지연 세 배우의 이 세 명이 어쨌든 가장 대표적인 주인공이니까 이 세 배우의 조합이 정말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네. 근데 이 오정세 신하균 배우 같은 경우에는 극한 직업에서도 정말 짧지만 중요하게 웃기는 장면에 등장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신하균 배우만 해도 그렇게 코미디 배우라는 인상이 별로 많지 않은데 이따금 이렇게 마음이 맞는 제작진이랑 같이 할 때마다 웃긴다라는 인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지상파 드라마를 오정세, 신하균 두 배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코미디거든요. 네. 첩보 코미디물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평소에는 사실 오정세 배우만 봐도 그 저희는 코미디로 기억을 하고 있지만 본인 연기를 다시 보면은 굉장히 진지하게 연기하고 있거든요. 너무나 진심으로. 그래서 그 어떤 연기 스타일에 잘 맞는 각본을 계속해서 요즘에는 좀 발굴을 해내는 것 같아요.
2: 네.
0: 신하균 배우는 좀 신기했던 게 저는 와일드싱 딱 그 시사 시기가 칸 영화제 출장 기간이랑 겹쳐가지고 돌아와서 일반 상영관에서 낮에 평일 낮에 봤어요. 근데 꽤 관객들이 많다라는 게 놀라웠고 그리고 정말 전 놀라웠던 게 이 영화가 전반적으로 소소하게 웃기지만 저한테는 그렇게 웃기진 않았지만 너무 상영관에서 빵빵 터져서 좀 놀라웠던 장면이 신하균 배우가 약간 죽은 척하면서 계속 떼굴떼굴 구르는 장면이 있거든요.
2: 네, 네.
0: 근데 그 장면에서 너무나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슬랩스틱 코미디가 영화에 나온 지가 너무 오랜만인데 좀 저런 게 좀 필요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즐겁게 보는 관객들의 모습이 오히려 신선했습니다.
2: 네. 그 오정세 배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요즘에 뭐 거의 모든 영화 드라마의 씬 스틸러인 것 같아요. 참 연기를 잘해서 그런 거겠죠?
0: 오정세 배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워낙에 사이코지만 괜찮아라든지 아니면 또 동백꽃 필 무렵 그때 좀 상도 많이 받았고
2: 맞아요.
0: 그때 워낙에 연기로 많이 칭찬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가 이제 워낙 연기를 그 캐릭터에 맞게 잘하는 것도 있지만 전 동백꽃에서는 약간 국민 밉상에서 이제 국민 귀염상으로 바뀌는 어떤 캐릭터의 변전사를 굉장히 잘 소화했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이후의 캐릭터들이 좀 그런 성격을 계속해서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캐릭터만 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오정세 배우가 연기하는 인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좀 사랑받은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그런 역할들이 많고 또 본인이 엄청나게 진지하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다라는 게 다 느껴지고 그리고 본인의 얼굴엔 웃음기가 하나도 없는데 근데 그 모습이 안쓰러워서 웃기는 네, 그런 모습들이 좀 이렇게 공통점인데 이번 작품은 잘 보시면 최성곤은 웃기려고 웃긴 장면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진지하고 심지어 제일 마지막에 제일 웃기는 장면은 약간 더러울 정도로 절실함을 보여줍니다. 이게 정말 더럽다고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장면인데요. 근데 그 장면 같은 경우에도 정말 그냥 기술적으로 사람이 입이 하나잖아요. 근데 입으로 노래도 해야 되고 다른 것도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데요. 이걸 어떻게 저 호흡으로 적절히 촬영에 이제 적합한 어떤 각도로 할까? 어떻게 보면 이 배우는 이 안정감 있는 어떤 코미디 연기를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마스터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이 많고 또 네가 좋아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천연덕스럽게 그 이제 노래를 부르고 있는 또 어떻게 보면은 요즘 감성에는 좀 맞지 않는 그 예뻐서 좋아 착해서 좋아라고 얘기하는 이 가사를 오정세 배우니까 웃기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귀여운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말 천연덕스러운 표정 하나로 이 청아한 목소리까지 더해서 이번에는 정말 이제 다른 모든 주인공들을 제치고 네. 최고의 노래를 낳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2: 네.
0: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인터뷰하면서 만나보니까 최근에 사랑받았던 이 캐릭터들의 모습 중에 하나가 좀 본인에게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은 이제 자신과 다른 모습으로 그 캐릭터들이랑 저랑 좀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인데 뭐 시기 질투한다거나 조금 우졸해 보이는 면들이 항상 캐릭터마다 있잖아요.
2: 맞아요.
0: 그런데 실제로 오정세 배우는 좀 승패에 연연하는 편이 아니래요. 그냥 아주 잘 돼도 너무 높이 올라가지 말고 못 돼도 너무 바닥을 긁지 말고 그냥 너무나 이제 균형을 잘 잡고 가고 싶다. 그러면서 오래 가고 싶다. 가늘고 네. 길게

0: 가고 싶다라는 것이 이 배우의 어떤 목적이시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생일이 제일 부담스럽대요. 사람들이 자기를 보내서 축하해야 되는 자리가 부담스럽다고 하는데 그런 어떤 언밸런스한 면모? 그리고 본인은 아닌데 상대방은 좀 다르게 보이는 면모 같은 것들을 원래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0: 네, 그런 게 좀 배워나서 이번에 좀 포텐이 터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1: 맞아요.
2: 영화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시나리오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나리오에서 최성곤이라는 캐릭터를
1: 어떻게 그렸을까?
2: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계를 했을까? 이게
1: 배우의 몫이 어디까지?
2: 네, 배우의 몫과 시나리오의 몫이 구분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를 들면 최성곤,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 정말 이 오정세 배우가 아니었으면 다른 배우가 만약에 이 역할을 했다면 그 야인 시절의 최성곤의 모습하고 정말 발라드 가수 풋풋한 모습의 최성곤의 그 언밸런스함, 네. 그런 그 차이 같은 것들을 모두 소화할 수 없었을 것 같거든요. 뭐 그런 것도 비롯해서
1: 멧돼지 사냥꾼
0: 이런 여신 것들을 사냥에서 진짜 사냥꾼이네.
2: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너무, 그러니까 이게 신승훈과 최민수 사이를 모두 연기해야 되는 이 매력을 다른 누가 대체할 수 있었을까?
0: 원래 단발머리도 했었다고 하더라고. 그랬으면 서태지가 나오나요?
2: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이게 오정세 배우 아니면 쉽게 상상이 안 가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배우가 했으면 그만큼 안 웃겼을 것 같은. 근데 그게 시나리오에 과연 어디까지 설계가 되어 있었을까? 그런 게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1: 그러니까 인물 분석을 정말 잘하는 배우인 것 같아요. 어떤 작품을 가도. 예, 그러다 보니까 늘 각인되고. 뭐 온라인상에서 최성곤 챌린지가 유행하고 있다고요?
0: 근데 이 챌린지가 사실 개봉하기 전부터 약간 조지 유승룡 배우도 했었잖아요. 네. 좀 사전에 좀 준비된 챌린지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나름대로 지금 이제 그 계속 나오는 영상 자체가 설득력 있게 재밌기 때문에 하나씩 둘씩 실제 챌린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승룡 배우 비롯해서 에스파, 윈터, 밴드, 소란 등등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SNS에 올라오고, 심지어는 이게 실제 영상인지 제 AI 제작 영상인지 좀 헷갈리는데, 해외에서 재즈풍 최성곤이 누군가 영상을 외국분이 올려가지고 네. 그게 또 화제가 되기도 했더라고요.
1: 재밌네요. 또 트라이앵글도 팬덤이 생겼다고요?
2: 그러니까 이게 이 실제로 오히려 이게 영화 홍보에 활용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가상의 그룹이잖아요.
1: 네.
2: 근데 가상의 그룹이지만 영화 안에서의 어떤 그 서사가 분명히 있고, 이들의 어떤 그 흥망성쇠가 그 영화의 모든 게 드러나지 않아도 일단 설정상으로 있기 때문에 실제 한다 치고 팬덤을 오히려 부흥시켜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영화가 조금 더 흥행을 하면 영화에도 이제 묘사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 어떤 뭐 그룹이나 어떤 가수의 그 팬덤의 명칭 같은 게 있잖아요.
1: 네.
2: 근데 이건 이 트라이앵글의 이 팬덤은 빨투파 부대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1세대 그룹 아이돌들이 당시에 자기 팬덤마다 그
0: 색깔이
2: 고유의 색깔을 부여했었잖아요.
0: 그랬었죠. 지우디 현일색이고 막 이런 식으로.
2: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1: 네.
2: 근데 이 팬덤은 재미있게도 이 어떤 특정 색깔을 이제 하나를 꼽은 게 아니라 빨초파라고 해가지고 모든 색깔을 다 포용한 거예요. 무지개색처럼.
1: 네.
2: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재미있는 설정인데, 팬들이 직접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이제 본인 SNS나 이런 데다가 마치 직접 실제 하는 팬덤인 것처럼 뭐 생일 포스터도 제작해서 공유를 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계속 일더라고요.
0: 자꾸 지금 가요 무대나 혹은 이제 그런 가요 프로에 네. 등장시키자는 얘기가 있는데 오정세 배우 걱정하더라고요. 튜닝이 없었다면 내 실력으로 되지 않은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
1: 네. 네.
2: 아마 배우들의 뭔가 어떤 그 의견이 합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영화 흥행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분명히 추진하지 않을까.
1: 그렇게 아침마당 출연하는 거 되게 도움 될 것 같은데.
0: 굉장히 그리고 어울릴 것 같아요.
2: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실제 있었던 아이돌 그룹을 나올 것만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2: 그리고 뭐 강동원 배우는 극 중에서 헤드스핀을 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캐릭터의 어떤 시그니처 댄스예요. 네,
1: 진짜 연습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2: 근데 본인이 네. 직접 진짜로 연습을 했다고 하니까요.
0: 그러니까 강동원 배우가 사실 그 전에 사극풍의 어떤 액션들 많이 네. 했기 때문에 몸을 정말 잘 쓰네.
1: 잘 쓰죠. 예.

0: 배우 중에 한 명인데 저는 그 리뷰 중에 이게 좀 웃겼는데 제가 형살 듀얼리스트 이후에 강동원 배우의 춤을 처음 봤는데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풍이 다른 분위기가 너무 다른 작품이잖아요.
1: 네, 액션도 네. 춤으로 승화시키는. 네,
0: 그때는 정말 그 선이 정말 고운 아, 그 뒤에 군도라는 작품에서도 칼선으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본인이 의지적으로 내가 해야지 당연히 다들 자기가 직접 할 줄 몰랐다. 스태프들이 다 놀라더라.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2: 네. 하루에 6, 7시간 춤 연습했다고 하니까 네, 아, 노력도 대단한 거고 뭐 엄태구 배우도 사실은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인데 너무 잘 어울렸고요. 네.
0: 엄태구 배우가 굉장히 수줍음이 많잖아요.
2: 그렇죠.
0: 근데 여기서는 전혀 그런 캐릭터가 안 나오는데 현재공 감독 인터뷰를 보니까 엄태구 배우가 이제 평소에 이렇게 조용하지만 친해지고 나면 굉장히 수다스러운 면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본 모습도 많이 드러났다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1: 구상구 캐릭터도 굉장한 잔재미를 주는 것이 그 1세대 아이돌 그룹 중에 항상 그렇게 래퍼들이 꼭 들어갔잖아요.
2: 그렇죠. 예. 랩을 그렇게 썩 잘하는 것 같진 않지만 진심인 건 느껴지는 래퍼. 그
1: 실제로 1세대 그룹들이 네. 이 제작 당시에 이 멤버들을 기용을 할 때 그러니까 랩을 그렇게 잘하지는 못해도 네. 마치 이제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2: 네, 맞아요.
1: 이제 같이 팀원으로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2: 맞아요.
1: 그런 어떤 세태를 약간 풍자하기도 하는 캐릭터로 구상구가 등장을 하는데 뭐 네. 앞으로 해도 구상구, 뒤로 해도 구상구 이런 것들은 뭐 이효리 씨가 했던 뭐 어떤 보여줬던 예능에서 보여줬던 이미지 같은 것들도 떠올리고 여러모로 당시 시대상을 떠올릴 수 있을 만한 재미 요소로서 구상구 캐릭터도 잘 활용이 됩니다.
2: 네. 아마 영화 보신 분들은 당분간 여기 나왔던 노래들 좀 흥얼거리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0: 저는 나오자마자 그날 하루 종일 네가 좋아 이거 계속 하고 있었어요. 정말입니다.
2: 오정세의 승리네요. 예. 네. 자 이번에는 김현수 기자의 추천곡 들어볼게요.
1: 이 영화에 삽입된 이 트라이앵글의 대표곡 러브 이즈를 안 들어볼 수가 없어서 이 곡을 가져와 봤습니다.
2: 네.

0: 문화의 새로운 흐름을 알고 싶을 때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가 동행해 드립니다.
1: 자, 영화 와일드 싱 한 줄 감상평 들어볼게요.
2: 저는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손재공 감독이 드디어 반복 개그를 성공시키다. 그러니까 이 와일드 싱에 대한 평가가 저는 굉장히 좋은 편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마지막 장면에까지도 끝까지 이 트라이앵글이 무대에 본인들이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그리고 결국에는 그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고 그건 그 원인은 결국 자신들에게서 온다는 그 페이소스가 굉장히 좀 절절하게 좀 다가왔었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결국에 엑스포 응원 공연 가가지고 네. 끝내 이들이 외치는 게 올림픽 축하 기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웃기는 거거든요. 네. 그 마지막 그런 대사들도 아 너무 손재공 감독만의 그 코미디가 해치지 않아를 비롯해서 이전에 우리가 익히 잘 알았던 그만의 코미디가 이번에는 성공했구나
1: 빛을 바라는구나
2: 빛을 바라는구나 네. 라는 생각이 영화 보는 내내 들었습니다.
3: 네, 저는 뭐 아주 단순하게 코미디 명가의 탄생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제 워낙 뭐 아시는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을 어떤 제작사가 꾸준히 이렇게 만들고 있구나 하셨겠지만 한국이 최근에 보면 범죄물이라든지 뭐 역사물 좀 굵직굵직하고 아주 묵직한 어떤 장르를 꾸준히 해오는 감독 혹은 제작사에는 굉장히 후한 인지도와 응원을 보내는 반면에 멜로나 이렇게 사실 코미디처럼 아주 소소한 극장을 찾는 즐거움을 주는 장르 이런 장르들이 좀 꾸준히 만들어지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3: 그리고 인식도 많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번 작품 보면서 그러니까 극한직업 제작사여서가 아니라 좀 새로운 웃음, 소소한 웃음을 계속해서 발굴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 제작사 이름이 널리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1: 네. 네, 오늘 배우들의 파격적인 변신과 유쾌한 서사로 입소문을 타고 사랑받고 있는 영화 손재공 감독의 와일드 싱 나원정 기자, 김현수 기자와 함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꿈길 김소월. 물구슬에 봄 새벽 아득한 길, 하늘이며 들 사이의 넓은 숲, 젖은 향기 불긋한 잎 위의 길, 실그물에 바람 비쳐 젖은 숲, 나는 걸어가노라 이러한 길, 밤 저녁에 그늘진 그대의 꿈, 흔들리는 다리 위 무지갯길, 바람조차 가을 봄 거치는 꿈. 우리를 좌절시키는 현실이지만 꿈이 있어 현실의 벽을 뛰어넘을 수도 있는 거겠죠. 김소월 시인의 꿈길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꽉 막힌 도로 위에선 한적한 전원이 그립고 고요한 자연 속에선 도시의 화려한 불빛과 편리함을 바라게 됩니다. 멀리 있는 풍경은 낭만적이지만 발이 닿은 자리는 치열한 현실이기 때문이죠. 일상에 지쳐 마음의 그늘이 지면 세상이 아무리 눈부셔도 알아채지 못할 수 있습니다. 행복의 주소를 먼 곳에 두기보다 지금 곁에 머문 익숙하지만 소소한 즐거움의 마음을 기울여보면 어떨까요? 답답한 차 안에서 한적한 자연 속에서 이 라디오와 함께하는 행복처럼 말입니다. 대평가 억새의 연주와 노래입니다.

오돌뚝이 송소희의 목소리와 두 번째 달의 연주가 함께했고요. 앞서서는 한국 음악 그룹이죠. 억스의 연주와 노래로 태평가 들으셨습니다. 복잡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게 만드는 두 곡이었는데요. 멀리서 행복을 찾기보다 지금 내 곁에 작은 평온을 바라보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도가 침침하고 두 귀 잘 안 들려도 진짜로 밝게 보고 듣는 것과는 상관없지. 허망한 육근 육진 집착할 게 뭐가 있나. 천연의 혼돈홍 그 자체로 충분한 걸. 조선시대 장유의 시. 이사겸이 눈이 흐릿해지고 귀가 잘 안 들린다고 시를 지어 보내왔기에 우스갯시로 답하다 였습니다. 이사겸은 이행진의 다른 이름입니다. 시 첫 구절에 나온 아도라는 말은 이것이란 뜻인데요. 눈이나 눈동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중국 진나라 고개지가 인물화를 그려놓고 몇 년 동안 눈동자에 손을 대지 않았는데 누가 그 이유를 모르니까 그림 속에 혼을 불어넣어주는 것이 바로 이것 속에 있다고 답한 고사에서 비롯된 말이죠. 또 허망한 육근과 육진에 집착하지 말고 천연의 혼돈홍 자체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육근과 육진은 불교 용어로 여섯 가지 감각기관과 그것을 통해 느껴지는 색, 소리, 맛 같은 것을 뜻합니다. 혼돈은 중국 신화에 등장하는 존재인데 머리에 눈, 코, 입, 귀 같은 것이 없어서 하나씩 만들자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황병기 작곡의 가라도, 황병기의 가야금과 안혜란의 장구 반주로 함께 하시죠.

황병기 작곡의 가라도. 가야금과 장구가 주고받는 깊은 울림 속에서 잔잔하면서도 묵직한 여운을 느낄 수 있는 곡이었습니다. 황병기의 가야금과 안혜란의 장구 반주로 들으셨고요. 이어서 들으실 곡은 임준희 작곡의 달하입니다. 인성과 석대의 검은고와 이인의 타악기를 위한 달하, 앙상블 거문의 연주와 강권순의 노래입니다.

임준희 작곡의 달하. 검은고와 대금 그리고 노래가 함께 어우러져서 달빛 아래에 서 있는 듯한 신비롭고도 고요한 분위기 전해줬습니다. 앙상블 검은의 연주와 강관순의 목소리였고요. 다음은 태평소 신화입니다. 이민영의 태평소와 북, 황민왕의 장구와 꽹가리, 조봉국의 징 연주로 함께 들으시죠.

태평소 특유의 힘차고 구성진 소리와 장단의 흥겨움이 어우러져 한껏 신명을 돋워준 곡이죠. 태평소 신하위, 이민영의 태평소와 북, 황민왕의 장구와 꽹과리, 조봉국의 징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시를 노래하는 전통 성악곡 시조 가운데 사설 시조 어이하여를 전해드립니다. 사설은 시조시가 긴 것을 의미하는데요. 3장 구성에서 첫 번째 장 사설은 이렇습니다. 어이하여 못 오더냐? 무슨 일로 아니 오더냐? 너 오는 길에 약수 삼천리와 만리장성이 둘렀드냐? 약속한 사람이 오지 않아서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냐고 묻는 겁니다. 약수는 중국 전설에 나오는 신비한 강으로 기러기 털조차 뜨지 못하고 물속에 가라앉습니다. 배를 띄울 수도 없고 헤엄칠 수도 없으니 사람이 절대로 건너갈 수가 없는 강인 거죠. 만리장성은 진시황이 지은 거대한 성벽입니다. 사설시조 어이하여 이어지는 사설입니다. 잠총급 어부의 촉도지 난이 가리웠드냐? 내 어이 그리 아니오더냐? 이백의 시 촉도난을 인용한 겁니다. 잠총급 어부는 중국 촉나라를 다스렸던 전설 속 시조를 뜻하는 말입니다. 뇌치기를 가르쳐서 잠총,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서 어부라고 부르는 거죠. 척도지 나는 총나라로 가는 길이 험하단 겁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종장사설입니다. 지금의 장상사하고 누여우터니 이제사오는 고. 장상사는 오랫동안 서로를 그리워한단 말, 누여우는 눈물이 비처럼 흐른다는 뜻입니다. 그럼 사설시조 어이하여를 홍원기의 노래로 들어보시죠.

사설 시주 어이하여 홍원기의 노래였습니다. 이어서 이정훈이 작곡한 달빛 정원 플레이톤의 연주입니다.

헤이톤의 연주로 이정훈이 작곡한 달빛 정원까지 감상하셨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면서 최악의 경우는 피곤해져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이죠. 작은 것에도 감탄하는 일에

무감각하다면 휴식이 필요한 걸지 모르겠습니다. 끝곡 날라리와 쟁이의 연주와 노래로 저 멀리 더 높이 보내드리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은 남자들에 비해 헐값이죠. 당시 국민투표를 앞두고 차오른 사람들의 기대감은 델리아가 간병리를 하러 간 부잣집의 분위기에서도 감지됩니다. 거실에서 가족들이 투표와 앞으로의 정치적 방향을 둘러싸고 열띤 토론 중입니다. 새로운 생각과 인물이 필요해요. 이때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던 집안의 안주인이 한마디를 거듭니다. 공동체의 이익이 필요해. 곧이어 남편의 꾸지람이 들려옵니다. 당신과 상관없는 토론에 끼지 마. 델리아는 민망한 듯 고개를 숙이는 안주인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아내의 입을 틀어막는 남편들의 무시는 델리아의 집이나 그보다 계층이 높은 집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길을 걷던 델리아가 갑자기 정비소 앞에서 조금은 상기된 얼굴이 됩니다. 정비공 니노가 델리아를 보곤 웃으며 나옵니다. 델리아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이루어졌을지 모를 과거의 인연입니다. 니노는 얼마 후 다른 지역으로 떠날 것이라 말합니다. 그는 델리아가 같이 떠나기를 바라는 눈치이지만 델리아는 쉬이 대답할 수 없습니다. 얼마 뒤 델리아에게는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델리아는 화색이 된 채로 봉투째 소중하게 품어봅니다. 그리고 가족들 몰래 편지를 숨겨두죠. 혹시 니노가 보낸 연애 편지일까요? 드디어 그가 비밀스럽게 탈출의 계획을 제안한 걸까요? 단순하게 자신의 행복만을 쫓는다면 델리아에게는 그 편이 나아 보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노유섭 씨 변현주 곡 약속입니다. 바리톤 김종표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로 통일로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매일 밤 문을 닫는 빵집과 음식점에는 팔리지 못한 상품들이 남는 경우가 많죠. 맛도 품질도 문제가 없지만 유통기한이 임박했다는 이유만으로 폐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어제부터 배달앱에서 이런 미판매 식품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소비자는 부담을 덜어서 좋고 가게는 손실을 줄여서 좋고 버려지는 음식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인데요. 기후부는 연간 약 500만 톤에 달하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제의 가치는 새로운 걸 만드는 데에서만 나오지 않죠. 이미 존재하는 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도 중요한 경쟁력이 될 수 있는데요. 낭비를 줄이는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새로운 시장을

0: 갈수록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남북 경제협력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는 경제로 하나 되기 순서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이신 이혜정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이 4대 남북국제협력사업 구성에 대한 이야기 오늘도 이어가 볼 텐데 오늘은 어떤 분야 살펴볼까요?
2: 오늘은 이 네 가지 중에 마지막이죠. GTI와 관련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1: 예.
2: GTI를 포함해서 동북 삼성 지역에서의 한중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는 전략인데요. 이 광역 두만 개발 계획 GTI는 1992년에 원래 두만강 개발 계획이라는 트레디피라는 이름으로 지역 개발 프로그램으로 UNDP의 지원을 받아서 출범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그 동력이 약화되어서 북한의 참여를 유도해서 국제 기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트레디피는 2005년 UNDP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해체되었지만 다자간 협의체로 전환되면서 GTI가 설립이 되었죠. GTI는 설립 초기에는 한국, 북한, 중국, 몽골, 러시아의 5개 회원국으로 출범을 했지만 2009년 11월 북한이 GTI 예, 미흡한 성과 그리고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이유로 탈퇴를 한 상황입니다. 작년 2025년 12월에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25차 총회에서 이 회원국들이 모스크바 선언을 채택했는데요.
1: 네.
2: GTI의 국제기구화와 실질 협력 강화를 확인하면서 2009년 탈퇴한 북한의 재가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이 선언문에서는 GTI 활성화의 핵심 과제로 북한의 복귀를 명시하면서 북한의 재가입 유도를 통해서 동북아 지역의 연계성을 높이고 경제협력을 촉진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죠.
1: 이 GTI의 공식 중점 분야의 북한 참여를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2: GTI의 공식 중점 분야는 교통에서의 그 철도 도로 항만 인프라 개선 그리고 무역 투자 관광 에너지 환경 농업 분야가 중점 분야인데요. 이러한 분야를 중심으로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교통 분야에서의 복합 물류체계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서 북한의 철도와 도로 항만을 연계하는 교통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1: 네.
2: 관광 분야에서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광 개발 개발과 인력 양성과 관련한 북한과의 협력을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서 북한의 수력, 풍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인프라 개발 사업 역시 검토해 볼 수 있는 주제고요. 무역과 관련해서는 제도 개선과 회원국가의 제도 조화를 지원하는 무역 원활화 능력 배양 프로그램도 최근 북한의 법제 구축 노력을 고려한다면 북한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 다자 협력을 통한 남북 경협이 비교적 수월한 분야는 역시 평화 관광이 아닐까요?
2: 아무래도 이제는 다자협력은 남북 양자의 수요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고민해야 한다라는 지점을 생각해 본다면
1: 네.
2: 평화관광은 이산가족 상봉을 포함한 인도적 협력과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 추진 공감대를 확보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용이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은 제재 국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추진이 좀 용이한 사업이고 남북 간 협력 사업을 또 추진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부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가장 먼저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협력으로 꼽히고 있죠.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 국제적으로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 있는 한인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원산 등지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공식적인 채널과 절차를 마련할 목적으로 이 한인 이산가족 등록법이 작년 말에 그 국방 수권법에 포함되어서 통과가 되었거든요.
1: 네.
2: 이 내용을 좀 보면 미국 내에 있는 한국계 그 이산가족들의 명부를 국무부 장관이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고요.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하게 될 경우에는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상봉도 반드시 의제에 포함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명부 작성을 위해서 한국 정부와 협의하라는 내용도 들어있고요. 국무부 장관이 북한 인권 특사를 통해서 명부를 작성하고 이산가족 상봉의 통계를 구축하고 미국의 이산가족 상봉 요청에 대해서 북한이 어떠한 답변을 했는지를 보고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안의 통과가 미국 내에 있는 약 10만여 명의 한인 이산가족 이산가족과 그 후손들이 이산가족 상봉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첫 번째 제도적 기반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죠. 그렇지만 요 그 국방 수권법에는 북한 방문 허용을 하는 여행 금지 조치를 완화하는 내용은 지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 네.
2: 그래서 실제로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 추진을 위해서는 북한 여행 금지를 해제하는 행정명령도 필요한 상황이죠.
1: 이 제재 국면에서 추진이 가능한 사업으로는 어떤 게 있나요?
2: 작년에 한반도 최초로 금강산이 세계복합유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 세계복합유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복합적으로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유네스코에서 인정이 된 것인데요. 그래서 세계복합유산 등재를 그 계기로 이 문화유산을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논의가 진전될 필요가 있겠는데요. 남북 간의 인적교류는 제재 국면에서도 그래도 좀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뭐 석가탄신일이나 아니면 그 내년이 신계사 복원 20주년입니다. 그래서 금강산 신계사 내에서의 이 남북 공동 법회 추진을 통해서 금강산 유산 관리를 위한 공동 협력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네스코는 이 등산로나 도로, 재난 위험 관리 등에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보호 조치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고
1: 네.
2: 산책로나 서각, 이 전승의 신앙을 아우르는 문화 경관 요소의 정밀 조사, 불교 사찰의 관리의 지속성, 그리고 종교의 전통성 유지, 해설 계획 수립을 권고한 바 있기 때문에 원산이나 금강산 지역에서 유산 관리나 관광과 관련한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이나 원산 등지의 관광대학에서 관광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남북이 함께 고민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1: 이 북한의 관광은 어떤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까요?
2: 이 자연 관광의 비중이 높은 북한의 관광 자원을 활용해서 산림이나 하천의 생태 복구를 통한 자원봉사 그리고 관광을 결합한 이 볼룬투어리즘을 통한 북한 관광을 추진하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볼룬투어리즘은 이 자원봉사라고 하는 발렌티어와 관광이라고 하는 투어리즘이 결합된 용어인데요.
1: 네.
2: 이 볼룬투어리즘은 자원봉사에 초점을 둔 관광으로 참여하는 관광객들이 자발적인 봉사 활동을 통해서 방문한 곳의 환경이나 사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프로그램을 의미를 합니다. 이러한 볼룬투어리즘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유예나 면제조항을 고려할 때 현재 시점에서 남북관광협력 재개의 여건 조성을 위한 유용한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 역시 관광 지역에 대한 환경 보호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볼룬투어리즘 개념의 협력 사업은 북한과 협의를 할 가능성이 좀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최근 관광 산업의 메가 트렌드로 지속 가능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외래 관광객의 다변화나 접경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운 남북 연계 관광 상품 개발 차원에서도 이 접경 중심의 남북 연계 생태 관광 추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동해나 서해안의 뭐 두루미나 도요새, 저어새와 같은 철새나 바닷새 를 관찰하는 생태 관광이나 서해에 있는 이 전박이 물범을 관찰하는 생태 투어와 같이 접경점을 중심으로 남북이 연계해서 생태 관광을 고민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1: 이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규정하는 상황이잖아요. 현실적으로 평화 관광이 가능할까요?
2: 북한은 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규정하면서 북남 경제협력법이나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을 폐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남북관계가 복원이 된다면 이러한 것들을 복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미 폐지된 이러한 법률을 복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 남북 간의 새로운 법률과 합의서를 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 네.
2: 그래서 남북 당국 간의 관광협력 재개를 위해서 관광협력에 관한 상호 지원 보장이나 관광객 신변 안전 보장, 출입 통행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 그리고 남북 간의 관광에 관한 전담 기구를 설치하는 내용들을 포함한 상시적인 협력 체계들을 구축하는 것들을 고민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1: 마지막으로 평화 관광이 추진되기에 앞서서 준비해야 할 게 있다면요?
2: 정부의 5.24 조치나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완화된다면 북한 지역의 관광 자원과 남한의 관광 자원을 결합한 남북 연계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물리적 인프라를 정비할 필요가 있겠죠. 속초항과 원산항을 잇는 해로 관광뿐만 아니라 고성에서 금강산, 원산으로 이어지는 육로 관광, 그리고 양양 국제공항과 원산 갈마 국제공항을 잇는 항공 관광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서 남북 중러를 아우르는 크루즈 관광을 포함한 초국경 관광 협력 사업도 고민할 수 있겠는데요. 속초에서 원산, 블라디보스톡, 그리고 일본의 니카타를 잇는 동북아 크루즈 상품이나 TKR, TCR, TSR과 연계한 이런 철도 상품과 연계한 관광 상품들도 고민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GTI에서 고려하고 있는 관광 상품을 남북 관광 상품과 연계하는 것도 고민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남북 간의 교차 관광을 추진하기 위해서 남북 관광 비자 발급을 추진해서 남한과 북한을 동시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들도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제로 하나 되기 현대경제연구원의 통일경제센터장이신 이혜정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1: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어쩌다 듣고 올게요.

0: 통일을 향해 걸어가는 희망찬 발걸음.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주목받는 경제 현상을 주요 용어를 통해 짚어보는 경제용어 노트 순서인데요. 디지털 경제금융연구원장이신 정유신 서강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이 스페이스X 상장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 일단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부터 말씀해 주시죠.
2: 네, 뭐 요즘 난리죠.
1: 난리죠.
2: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2002년에 설립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24년쯤 됐는데.
1: 그렇게 되나요?
2: 그러니까 우주 기업인데요. 이제 로켓 발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우주선 사업 그다음에 또 위성 통신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펠컨 9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1: 네.
2: 펠컨 9 그 로켓 통해서 위성 발사하고 뭐 나사하고 뭐 이제 우주선 사업도 하고 뭐 이러는데 사실 핵심은 이제 지금까지 핵심은 저궤도 위성 인터넷 서비스라 해서 이제 스타링크가 핵심 사업이에요.
1: 아, 예.
2: 그 뭐 많이들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위성 인터넷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주 통신 인프라 사실 이제 그 기업 여기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그 수익 모델을 잘 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장 열매 이번에 뜨거웠던 것도
1: 네.
2: 그러니까 이제 뭐 우주선 로켓만이 아니라 통신하고 연결된다.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뭐 국방 우주 탐사 이렇게 연결되니까 야 이거 미래로 계속 가면 갈수록 뭐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겠네.
1: 그렇겠네요.
2: 그래서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현지 시간 12일 날 나스닥에 상장됐죠.
1: 맞아요. 이번에 상장 성적표 좀 점수를 매겨주신다면 어땠을까요?
2: 뭐 시장에서는 이제 역대 최대 괴물 우주선이 증시에 착륙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공모가가 이제 그 당초 예상을 웃도는 135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만 5천 원이에요.
1: 네.
2: 근데 시작하자마자 이제 시초가가 150달러. 그러니까 15% 올라서 시작을 했고요. 장중한 때는 한 31%까지 올랐다가
1: 많이 올랐네요.
2: 종가는 한 19%. 그래서 161달러 마감이 됐는데 특징이라면 이제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선 시가총액이

0: 2조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700조예요. 그냥 바로 상장하자마자 그 마켓캡이라고 우리 그러는데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6위.
1: 엄청나군요.
0: 자금 조달 규모도 이제 750억 달러인데 이게 이제 2019년에 아람코가 그 석유회사죠. 아람코가 네. 이제 그 당시까지는 그게 1등이었어요. 월스트리트에서 자금 조달 규모가. 근데 그거에 지금 3.5배예요.
1: 그러니까 엄청 크네요.
0: 엄청나게 크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IPO 이번 IPO로 일론 머스크는 그 자산이 1조 달러를 돌파한 지구상 최초의 지구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1: 지구상.
0: 지구상 최초의
1: 머스크답다.
0: 트릴리언에어. 아, 발음도 어려워. 밀리언에어가 아니라 트릴리언에어.
1: 밀리언에어 빌리언에어 다 아니고 네, 트릴리언에어.
0: 최초의.
1: 야, 이런 사람이 존재하는군요. 아니 네. 근데 머스크가 분명히 그 화성이 가기 전까지는 스페이스X 상장 없다고 했는데 왜 지금 상장한 거예요?
0: 네, 제가 이제 일론 머스크를 화성인 뭐 이런 표현 많이 썼었는데 세 가지인데요. 우선 우리가 한번 다뤘잖아요. 그 데이터 센터 다룰 때. 그 2035년까지 우리 100만 개 갖다가 쏜다. 인공위성으로 데이터 센터를 우주 데이터 센터를. 네. 그러니까 돈이 엄청 필요하잖아요.
1: 그러니까 그렇겠죠.
0: 이걸 지금 자금 조달을 해야 되니까 아무 말해도 안 되겠다. 화성 가기 전에 먼저 자금 조달 상장해서 대규모 자금 끌어당기자 이제 그런 게 하나 있었고요. 이건 사실 뭐 채권이라든지 뭐 상업펀드 이런 걸로 안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재무제표가 나름대로 좋아졌어요. 원래 상장하려면 요건이 있잖아요. ROE가 뭐 10% 이상이라든지 네.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재무제표가 안정이 돼갖고 이제는 연간 매출이 작년 기준으로서 150억 달러니까 그리고 이제 에비따라해서 상각 전에 감가상각 전에 이제 영업이익도 보는데 그게 80억 달러니까 현금 창출이 확실히 있다.
1: 보여준
0: 이렇게
1: 거군요.
0: 됐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난리잖아요. AI가 뭐 엔트로픽 뭐 오픈 AI 뭐 이제 이런 쪽이 막 지금 자금 조달도 하려고 그러고 워낙 지금 뭐 또 IPO도 하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지금 해야 된다. 지금 막 핫할 때 네. 골든타임이다. 이 세 가지 이유로 이번에 한 것 같습니다.
1: 그게 이제 스페이스X 하면 우리는 막 로켓 발사만 솔직히 떠올리게 되는데 진짜 돈을 버는 사업은 따로 있다면서요.
0: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보통 우리 이제 스페이스니까 우주? 그러면 뭐 우주선 로켓 발사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사실상 이제 스페이스X의 매출 60% 이상 정확히 67%인데 유 차지한 캐시카우가 아까 말씀드린 스타링크예요. 그러니까 위성 인터넷 사업. 그 통신 사업이지. 우주 통신 사업. 이거가 지금 로켓 발사 매출의 2.5배.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 지금까지는 주종이다. 작년도에 매출이 118억 달러를 기록했고 글로벌 가입자 수가 지금 1,000만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뭐 엄청 많은 거죠.
1: 엄청나네요.
0: 그러니까 일반 가정용 요금은 그러니까 숫자는 이제 가정 뭐 개인이 많은데 그러니까 가정용 요금은 월 한 140달러 이렇게 되지만 기업들. 그러니까 이거 스타링크 누가 쓸까요? 대개 이제 뭐 우리 비행기 항공기 안에 와이파이 뭐 기내에서 와이파이 쓰는 거 그다음에 뭐 선박인데 뭐 트루즈 멀리 가는 거
1: 그렇겠네요.
0: 화물선 그다음에 오지 같은 데 특히 광산하거나 건설하는 거 많잖아요. 네. 뭐 그런 쪽에서 이제 안 도니까 우주까지 올라가서 써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쪽에 쓰는데 이거는 비싸요. 그래서 월 한 5천 15,000원 달러. 그러니까 뭐 상당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겠어요? 구독 서비스예요. 그죠? 미래 캐시플로 갖다 구독 서비스로 갖다 땡기니까 이게 다 수익을 잡히는 거죠. 그래서 월가가 열광한 거는 뭐 그냥 우주가 아니라 캐시가 꽂힌다. 매달 고정적으로.
1: 이렇게 효자.
0: 예, 네, 효자 사업.
1: 효자 사업이 따로 있었네요.
0: 네네.
1: 근데 이 또 스타링크 가입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또 엄청나게 빠르다면서요.
0: 지금 1,000만 늘었는데 뭐 수치 상승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22년 말에는 10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3년 반 만에 10배를 넘은 거지.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뭐.
1: 엄청나네요.
0: 작년 말에 920만이고 지금은 1130만인데 그것도 유효 가입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1200만 더 많고
1: 네.
0: 매년 두 배씩 성장을 한 거고 최근에는 이제 구글도 이제 계약을 했어요. 컴퓨팅 계약. 그래서 이제 이런 계약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그 기업 고객 있잖아요.
1: 네.
0: 이쪽도 이제 급증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숫자는 적은데 5% 10%밖에 안 되는데 숫자는 전체 뭐 1,000만이 거에. 근데 이게 캐시카우예요.
1: 이게 알짜배기군요.
0: 네.
1: 근데 재무제표 상으로는 또 적자가 수십억 달러여서 투자자들이 신경이 많이 쓰인다고 하던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0: 그렇죠. 뭐 이제 뭐 우리 가치주, 성장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길게 보면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캐시 돈이 돼야 돼요.
1: 네.
0: 성장주도 나중에 미래 된다는 건 지금 안 되지만 나중에 된다는 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 작년도 보면 순손실이 49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조 7천억인데 이게 뭐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뜯어보면은 장사가 안 돼서 생긴 그런 적자는 아니고
1: 그럼요?
0: 올해 초에 이제 그 AI 기업을 합병을 했어요. XAI라는 기업인데 이것도 사실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0: 모습 그 회사예요. 근데 그거를 스페이스X에 합병을 한 거지. 그래서 이제 시너지를 더 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믿게 만드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합병해서 돈이 많이 들어갔고 또 지금 그 연초에 이제 미국 우주통신청에다가 했잖아요. 뭐 100만 개 쏜다고 35년까지.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계속 이제 뭘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투자 좋겠죠. 비용이 한 해에 지금 30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또 4조 원씩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적자인 거고 그러니까 이 투자 비용학 뭐 이런 것들이니까 그냥 장사한 데서 생긴 그런 적자하고는 다른 거죠. 미래가 더 밝을 거라고 생각해서 투자한 거니까. 예.
1: 또 이 스페이스X의 우주선 로켓 발사에는 경쟁사들이 쫓아오지 못하는 어떤 기술적 장벽이 있다면서요.
0: 예, 우리 팔콘 9 뭐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이제 그때 뭐 이게 될까 했는데 그렇게 됐는데 더 중요한 거는 재사용. 예.
1: 아.
0: 재사용 로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압도적인 기술을 그렇죠. 네. 다른 회사하고 차별화되는 압도적인 기술을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 장벽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일단 추진체를 이렇게 한번 쏘고 나서 네. 떨어뜨리는 거를 그냥 뭐 떨어뜨리면 그러니까 이렇게 뭐 주로 바다 뭐 이렇게 지상도 모래 이런 쪽으로 떨어뜨려 가지고 다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이제 보통 경쟁사들은 한번 쏠 때마다 수천억 달이 수천억 정도 뭐 이렇게 날리는데 이거는 이제 다시 쓰니까 조금 뭐 수리했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발사 차이가. 비용이 기존의 한 10분의 1로 10분의 1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한번 쏠 때 10번 쏠 수 있는 거고.
1: 그러네요.
0: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쏘아 올린 전 세계 로켓 시도 그 횟수 중에서 스페이스 X 단 한 개를 쏜 게 지금 웬만한 우주 강대 그 전체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기술 때문에 그 경쟁사들이 좀처럼 따라잡기 힘들다고 합니다.
1: 독보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0: 네.
1: 이번 IPO에서 또 어떤 월가의 오랜 관행이 깨졌다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인가요?
0: 예, 저도 뭐 한때 이제 증권업계에서 뭐 IP 쪽에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오랜 관행이라 하면 보통 이제 그 공모할 때 그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이제 적정가를 산출해요. 옵티멀 프라이스 갖다가 이렇게 산출하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디스카운트를 해가지고 공모가 이걸로 합니다. 이렇게 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좀 그걸 레인지를 주는데 레인지를 줘요. 그래야지만 뭐 좀 될 거 아니에요. 수요 예측할 때. 근데 이 머스크는 야, 나 이걸로 할게. 아까 했잖아요. 135달러. 야, 이거 하나야. 아님 말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가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배짱 영업인데 근데 이제 이게 워낙 잘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우주 쪽에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뭐 플렉십이잖아요. 리더니까. 그러니까 이제 군술이 없이 이제 이 조건을 다 받아들인 그렇구나. 거예요. 그게 이제 특별한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한 주당 10가지 그 의결권이라는 게 한 주당 원래 1주당 1의결권인데 10개 의결권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클래스 B 주식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이제 발행해 가지고 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이거 갖다가 막 밀어붙인 건데 보통 우리는 이제 갖다 복수 의결권 뭐 차등 의결권 이렇게 해요. 동일하지 않으니까 지분을 안정시키는 거지 가버넌스를. 그래서 머스크가 사실은 지금 갖고 있는 게 42% 지분 이것도 적은 건 아닌데 더 확실하게 이제 자기 그 기업을 갖다 장악할 수 있게 한 거죠.
1: 철저하게 했군요. 예. 그럼 마지막으로 스페이스X의 호재와 악재 좀 짚어주신다면요.
0: 예, 이게 궁금하실 텐데 뭐 미래는 알 수는 없지만 우선 호재는 이 스타쉽을 상업화하려고 일론 머스크는 이제 그걸 목표로 하는 거죠. 마구 쏘아올리는 이유가 뭐냐 상업해가지고 이제 뭐 특히 처음에는 이제 화물 100톤 이상의 화물 갖다 우주 날라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래갖고 이제 뭐 근데 그 우주 탐사 뭐 제가 뭐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이를테면 무슨 히토르 같은 거 뭐 화성이나 뭐 달에서 캐갖고 오면 네. 대박이잖아요. 뭐 이제 그런 거 그런 거가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 거. 또 하나는 이제 막 대중화 시작했는데 다이렉트 세일이라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스타링크 있잖아요.
1: 네.
0: 이쪽에 그 연결하는데 스마트폰하고 이제 직접 기지국이 없어도 연결하는 거야. 다이렉트니까 이때까지 기지국이 있어갖고 하니 거기다 피드 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기지국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그러니까. 훨씬 많은 고객을 딱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수억 명이 잠재 고객자로 들 수 있다. 지금 천만 명인데 수억 명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10배, 20배, 30배. 그러면 네. 그렇게 되면 주가도 그렇게 오르나?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 우려점이 이제 뭐냐면은 뭐 폭발할 수 있잖아요. 테스트 지금 금년 말에 테스트 한다 했는데
1: 네.
0: 그게 이제 우려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우주 쓰레기 한번 우리 다뤘죠. 그래서
1: 네.
0: 뭐 쓰레기가 막 너무 많으니까 돌아다니다 부닥치거나 하면 사고 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 화성이라고 표현했는데 너무 독특하니까 행동이. 이게 이제 비상장일 때는 뭐라고 해도 관계없는데 네. 상장하면 그걸 따면 흔들릴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얘기합니다.
1: 네. 오늘 스페이스X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유신 서강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패닉이 부릅니다. 달팽이.

0: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앞서가는 기업과 성공한 기업인을 소개하는 성공 전략 시간입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이상건 전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예, 반갑습니다.
1: 네. 저희가 이제 쭉 월트 디즈니의 삶과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노조와의 갈등 이야기 계속 해볼까요?
2: 예. 그 월트 디즈니는 노조에 대해서 아주 뭐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전혀 노조와 협상할 의향도 없었던 인물이고 월트 디즈니뿐만 아니라 경영을 담당했던 형 로이 디즈니도 마찬가지 입장이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냥 이게 서로 그냥 대치만 하는 강경 파드렸던 거죠. 노조 입장에서도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1: 네.
2: 왜냐하면 그 회사 측에서 아예 협상 자체를 안 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계속 사회 문제가 되죠. 또 디즈니는 굉장히 주목받는 기업이잖아요.
1: 그렇죠.
2: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떤 나라든지 간에 노동부 산하에 중재기구가 있습니다. 미국도 중재기구가 있고 중재기구가 이제 그 은행을 찌르죠.
1: 아.
2: 네, 디즈니의 가장 큰 약점은 뭡니까? 기업에서 비상상 많은 거였어요.
1: 그렇겠죠.
2: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자극을 합니다.
1: 아.
2: 그래서 이제 계속 이거 합의를 안 하면 대출 지원 안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카드는 이제 월트 디즈니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카드예요.
1: 그렇죠. 그럼
2: 이념이고 뭐고 간에 아닌 걸 회사가 파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합의를 하게 됩니다. 뭐 파업 참가자들에게 밀린 그 파업 기간이 항상 일을 안 했기 때문에
1: 네.
2: 이것도 항상 논쟁의 대상이
1: 그렇죠.
2: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급을 하게 되고 뭐 해고했던 노동자를 복직시키고 항상 가장 큰 이슈죠. 전형적인. 이렇게 되면서 하게 되고 그래서 두 달 만에 파업이 끝나고.
1: 아, 길었네요.
2: 그런데도 이제 이게 여파는 계속 있죠. 왜냐하면 뭐 전쟁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그 흥행은 잘 안 됐고 새로운 스튜디오 지으면서 돈은 또 많이 썼고 계속 앉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이제 이 파업을 거치면서 더 많은 간섭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월트 디즈니 자체가 굉장히 그 자기가 했던 비용 절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월트 디즈니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디즈니 미술학교.
1: 아, 네.
2: 사내 교육에 있어서 선구자잖아요. 이것도 문을 닫게 돼요.
1: 아.
2: 그래서 항상 뭐냐면 금융권이 개입이 돼가지고 어떤 기업이 어려서 들어가게 되면 그 기업에는 비용을 통제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항상 교과서적인 거예요. 어떤 나라든 어떤 기업이든 간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뭐 그동안 월트 디즈니는 굉장히 뭐 꿈이 많고 영화에 대한 애착이 많은 사람이니까 또 계획이 또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실패하더라도. 다 못하게 하는 거죠.
1: 아.
2: 비용도 줄이게 하고 사내 교육비도 줄이라고 그러고 인건비도 줄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월트 디즈니 자체 굉장히 그 움츠러든
1: 그랬겠네요.
2: 시기가 오는 거죠.
1: 이 파업으로 이제 월트 디즈니도 참 상당한 고통과 상처를 입은 걸로 알려졌잖아요.
2: 예, 그러니까 사실은 월트 디즈니가 사업을 20대 초반부터 했잖아요.
1: 네.
2: 그렇다고 그래서 또 물론 이제 대학 교육이 다는 아니지만 대학교육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이제 10대 시절부터 그림에 완전 미쳐가지고 그냥 애니메이션만 만들었던
1: 네.
2: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애니메이션은 천재지만 나머지 분야에서는 거의 뭐 초등학교 초등학생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던
1: 경험치가 없군요.
2: 있던 거죠.
1: 네.
2: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그 위대한 기업가들 중에 이렇게 보면 굉장히 순수할 정도로 한 분야에 이렇게 깊이가 있는데 다른 분야에 그렇지 못한 인물들이 간혹 있어요. 뭐 두루두루 잘 알고. 그러니까 투자 분야는 안 그래요. 투자가들은 두루두루 많이 알아.
1: 아 그렇구나.
2: 네, 성향이.
1: 참 다르네요.
2: 네, 완전 다릅니다. 이렇게 책들을 읽어보고 그들의 자서전 같은 걸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월트지는 그런 식의 사람인데다가 자기가 평생 동안 읽어온 뭐 젊은 나이긴 하지만 자기 인생의 전부인 걸로 공격받은 거잖아요.
1: 맞아요.
2: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차피 은행 때문에 강제적으로 타협은 했지만 자신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 노조원들이 된 게 저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이 꼬드겨가지고 바람을
1: 아,
2: 넣어가지고
1: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2: 된 거기 때문에 더 철저한 반공주의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더 뭐가 이념적으로 얘기하면 뭐 우파 중에서도 굉장히 강경한 우파가 됐고 그다음에 자기 소유물에 대한 공격을 한 거잖아요. 자기 인생의 전부에 대한 거.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자기가 마음대로 했었던 이것도 공산주의자들이 방해했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만일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누군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려 든다면 나는 정반대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도 안 되면 스튜디오의 문을

0: 잡을 수밖에
1: 없다. 그 정도로 강경했네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산업에 있어서는 정말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인물이었던 월트 디즈니가 예. 다른 부분에선 상당히 보수적이었네요.
0: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20대 초부터 사업을 했고 그전에 뭐 애니메이션 외에 이 사람이 관심이 있었던 게 없었어요. 어려서부터.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정치 사회적 인식 수준은 굉장히 낮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 하는 일 외에는 관심도 원래 없었고 이러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하면 그 우리나라도 최근에 그 이제 뭐 삼성전자 노조 문제 같은 거에 더 논란이 많이 있지만 이게 87년과 지금의 좀 예를 좀 우리나라도 예를 들게 되면 87년도 88년 노동자 대투쟁이 일어났을 때는 고도 경제 성장을 하면서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경제 성장의 파이 중에를 너무 못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그것에 대한 재조정이 일어난 겁니다. 경제 성장에 대한 과실에 대한 분배.
1: 네.
0: 이번에는 이게 뭐냐면 전체적인 분배는 아니죠. 과연 이제 어떤 한 기업 내에서 성장의 과실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그러니까 주주들의 입장도 있고 노동자들도 있고 하청업체들도 있고 국가도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온 거죠. 이것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제 생각에 세상이 변하거든요. 근데 월트 디즈니도 이런 시대에 변화가 왔던 거예요. 이 시대에. 이 시대에. 그러니까 그동안 기업이란 것들이 성공을 하게 되면 기업의 과실 자체를 노동자들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한 것이 있었는데 월트 디즈니는 그런 변화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죠.
1: 네.
0: 그래서 게다가 그 옆에 월트 디즈니에 있었던 사람들이 월트 디즈니를 이제 끌렸던 교류했던 사람들 중에 극우 보수주의자들이 있었고요. 이들은 이제 월트 디즈니에 계속적으로 노조 애들의 문제가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의 부추김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해서 결국은 나중에는 그 국회에 옛날에 유명했던 거죠. 미국에서 헐리우드 배우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들의 블랙리스트 만들고 이랬던 거에 그 위원회를 만드는데 거기 위원회 부위원장까지 합니다.
1: 디즈니가요?
0: 네.
1: 어허.
0: 그래서 이제 뭐 정확한 명칭은 미국적 이상수호를 위한 영화연맹. 여기에 이제 하고 이제 부회장까지 역임을 하죠.
1: 철저히 평행선을 네. 걸었네요. 이렇게 파업을 거치면서 디즈니가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요?
0: 예, 이게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자인 그 빌 게이츠가 옛날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반독점 소송이 걸려가지고 빌 게이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송이 걸리면 기업이 그동안 짜놨던 전략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빌 게이츠도 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워싱턴에 너무 자주 가지 않았다.
1: 아.
0: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젊은 기업가였기 때문에 내가 잘하면
1: 다 될 것이다.
0: 제가 생각했는데 네. 빌 게이츠 나중에 한 얘기가 내가 워싱턴을 너무 자주 가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는 건데
1: 네.
0: 월트 디즈니는 이제 똑똑한 사람이죠. 파업을 거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아, 정부가 중요하고.
1: 잘 지내야 되는구나.
0: 네, 정부가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파업 전까지는 정치와 담을 쌓고 살았는데 이제는 정치의 필요성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형도 얘기를 하는 거죠. 월트 디즈니 형 로이 디즈니도 사업을 계속하려면 현재의 사회 문제와 워싱턴 행정부의 태도에 발맞출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1: 오.
0: 그래서 근데 게다가 전쟁 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많이 못 보잖아요. 근데 전쟁이 나면 정부가 영화 산업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히틀러도 그랬고 모든 국가들이 그랬어요. 영화인들을 예, 전쟁 선전 영화를 만들게 합니다. 뭐 이것은 그래서 이 당시에 미국의 유명했던 전설적인 뭐 영화 감독들이 다 만들어요. 뭐 윌리엄 와일드 등 이런 사람들 다 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캠페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화인들한테 요구하면 안 하겠습니까 그거를 전쟁 중에서. 뭐 히틀러도 많이 했었고 뭐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세계적인 그 여성 다큐멘터리 감독 그 여성도 이제 다큐멘터리 분야의 그 천재적인 감독이었지만 좀 히틀러 영화에 찢어서 인생에 오점을 남기게 되는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면서 그래서 이제 월트 디즈니가 또 중요하게 이야기 된 게 아, 일감을 줄 수 있는 곳은 지금 정부밖에 없구나.
1: 정부다.
0: 그러면서 이제 월트 디즈니가 그 소위 말하는 전쟁 교육용 그러니까 뭐 전쟁에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왜 전쟁의 정당성 같은 걸 알리는
1: 아,
0: 이런 영화를 제작하는 그 제작하는 부서를 따로 만들어요. 그러면서
1: 아 사내
0: 네. 방위 산업체들도 만나. 우리들이 얘기하면 뭐냐면은 공공 분야 영업 부서

0: 사람 만드는 거예요. 대정부 담당 영업 부서를 만들어서 이 사람이 이제 방위산업체 대표 정부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뭐 PT 같은 것도 하고 요즘 우리 얘기하게 되면 네. 그리고 직접 그 영업도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앞서서 영화를 통해서 국가의 비상 사태에 대해서 헌신을 하겠다라는 이런 얘기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게 전쟁 나게 되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뭐냐면 뭐 국채도 발행하고 그 전쟁 국채라고 그러는데 그런 걸 사줘야 되잖아요. 그런 영화도 만들어요. 그런 영화도 만들고 애국심 고창 영화도 만들고 이런 것들 이런 애니메이션을 많이 만듭니다. 이거를 또 돈을 큰 돈은 아니지만 이 돈을 계속
1: 전시에도 뭐 계속 돈을 벌 수 있도록.
0: 거죠. 그러니까 사실 장사꾼인 거예요.
1: 그렇네요.
0: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고통스럽기도 했었지만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이제 정부와의 관계를 만들게 되고 그다음에 직접 영업을 하면서 이제 그 전쟁 기간에 회사를 그래도 유지시켜 나가는 노력을 하게 돼서 전쟁 이후에 다시 한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우리가 알고 있는 디즈니랜드라든가 이제 그 얘기가 하고 이제 멀티진을 하면 마무리 지려고 그러는데 다 이런 과정에서 살아남지 못했으면 우리가 지금 만나는 세계 최초의 놀이공원은 공원인 디즈니랜드는 존재하지 않았겠죠.
1: 참 그의 삶의 부침 속에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이 숨어 있네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이상건 전무였어요.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경제로 통일로 11월이 부르는 머물고 싶은 순간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강원도 삼척 하면은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십니까? 삼척 장호항, 곰칫국 여러 가지가 생각나는데요. 평생 의사로 살다가 지금은 삼척의 실버타운에서 봉사하시는 한 어르신은 이 삼척이라는 이름에서 기가 막힌 인생의 비밀을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곳 삼척에 살려면 세 가지 척을 조심해야 합니다. 있는 척, 아는 척, 잘난 척. 이 세 가지만 안 해도 인생이 참 평화롭습니다. 네,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 말씀이죠. 삼척 동자도 알만한 진리인데 그걸 지키고 사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 좋은 말씀 되새기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보겠습니다. 박사

네, 오늘은 한국인의 애송시로 꼽히는 유명한 작품이지요. 정호승의 수선화에게를 준비했습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걷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나는 외로움, 그대는 그리움, 박영미의 노래입니다.

0: 네, 기분이 좋으면 콧노래가 절로 나오고 어깨춤도 들썩이게 됩니다. 반대로 노래가 좋으면 저절로 기분까지 변하게 되는데요. 오늘 만나게 될 노래들은 어떤 기분을 만들어줄까요? 송명아의 옛노래 이야기, 대중가요 평론가 송명아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가끔 청취자들 가운데 음악 나갈 때 진행자가 라디오 부스 안에서 뭘 하는지 궁금하다는 분들이 계신데
1: 네.
0: 저는 뭐 흘러나오는 노래 들으면서 춤까지는 아니어도 발로 이렇게 박자를 맞추기도 하거든요.
1: 네.
0: 송명아 씨는 음악 감상할 때 어떤 자세나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1: 음악에 따라 다 다르죠.
0: 그렇죠. 아, 예. 발라드냐, 저는 댄스냐, 락이냐.
1: 예전에 이제 글 쓸 때 그렇게 쓴 적이 있었는데 네. 어깨춤이 나오는 음악은 좀 우리가락 스타일의 음악에는 어깨춤이 나오고
0: 네네.
1: 서양 음악 같은 경우에는 발박자를 맞추게 되고 헤드뱅을 할 때도 있고 음악을 들으면서
0: 아, 헤드뱅까지?
1: 예, 메모를 할 때도 있어요.
0: 오, 요거 그래요?
1: 적어놨다가 다음에 써먹어야지 할 때. 예.
0: 그럼 이제 업무차 이제 음악 들으시면서
1: 예, 또. 그렇습니다.
0: 예, 사람마다 이제 듣는 자세 반응이 다를 텐데 그래도 크게 범주에는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근데 무의식적으로 어깨춤을 추거나 발박자를 맞추게 만드는 노래들이 정말 잘 만든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아, 맞습니다. 예. 예. 그런 곡들이 또 우리 가요에 많죠.
1: 예.
0: 자, 콩 게시판에 오순심 님이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아, 송명아 님, 선곡해 주시는 곡들 참 좋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잊었던 곡들 들려주셔서 저 신선합니다. 라고 글을 남기셨습니다. 선곡하는 보람 느끼시죠?
1: 예, 네, 고맙습니다.
0: 네. 여러분들 들으시다가 어떤 코너나 방송 전체에 대해서 뭐 건의하고 싶거나 혹은 뭐 감상평이 있거나 하시면은 이렇게 짤막하게 글 남기시면 저희가 또 기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선곡은 엘비스 프레슬리와 관련이 있다고요?
1: 예, 맞습니다. 초창기 우리나라에 락앤롤이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해외 뮤지션은 엘비스 프레슬리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0: 네.
1: 196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에 락앤롤이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었는데 물론 그 시작은 미팔군 무대였었지만 비슷한 시기 국내 가수들은 미팔군 무대와 극장 쇼 또 일반 무대 활동을 병행했어요.
0: 네.
1: 당시 락앤롤 스타일 음악을 했던 가수들은 어떤 밴드와 짝을 이루어서 활동하던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자니리와 키보이스, 정원과 샤우터스, 이태신과 파이브 핑거스 뭐 이런 식으로 앨범을 발표한 그런 가수들은 밴드와 함께 이렇게 활동을 했다는 뭐 증명이 되겠죠.
0: 네.
1: 오늘은 엘비스 프레슬리의 곡을 번안했거나 아니면 엘비스 프레슬리의 영향받은 우리 음악을 준비해봤습니다.
0: 네. 엘비스 프레슬리의 곡이 번안된 거가 참 많죠.
1: 그렇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많지 않더라고요. 따져보니까.
0: 아, 오히려.
1: 락앤롤 스타일에서는 대표적인 곡 몇 곡, 또 발라드 스타일에서는 대표적인 곡 몇 곡,
0: 네.
1: 이런 식으로 이제 번안이 됐더라고요.
0: 그 곡들은 주로 엘비스 프레슬리의 대형 히트곡들이겠죠?
1: 그렇습니다.
0: 예. 자, 첫 곡은 어떤 겁니까?
1: 첫 곡은 김영국 과 에드포의 내멋에 산다 준비했습니다.
0: 에드포 하면은 신중현 씨 밴드 아닌가요?
1: 그렇습니다. 김영국 씨는 신중현 씨의 에드포와 함께 앨범을 발표했었는데요. 김영국이란 가수는 이 앨범에 기록이 없어가지고 활동 이력을 찾기 어려운데 신문 기사를 찾아보니까 작곡가 겸 평론가 황문평을 비롯해 코미디언 배삼룡, 가수 하니비스 등과 1965년에 동남아 순회 공연에 올랐다 이런 기사를 찾을 수 있었어요.
0: 아니, 그 정도면 상당히 인지도가 있는 가수였을 텐데요.
1: 그렇습니다. 또 몰랐던 점은 제가 기사를 찾으면서 60년대 중반부터 말까지 굉장히 우리나라 음악인들, 연예인들의 해외 공연이 잦았다는 예, 예.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0: 동남아 순회 공연은 아주 익숙한 단어가 됐죠.
1: 아, 그렇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베트남 위문 공연만 생각했었는데 베트남 위문 공연을 하고 나가는 차에 동남아 순회 공연을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더라고요.
0: 예.
1: 김영국 씨의 앨범 가운데 반은 What I Say를 필두로 온통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로 채워져 있는데요. What I Say는 자니리, 이태신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나온 많은 가수들의 앨범에도 수록이 됐어요.
0: 네.
1: 오늘 준비한 내멋에 산다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All Shook Up을 번안한 곡입니다.
0: 그 곡이군요.
1: 네.
0: 자, 그러면 이어지는 곡은 어떤 겁니까?
1: 너무나 유명한 노래죠. 차중라 씨의 낙엽 따라가 버린 사랑입니다.
0: 네.
1: 예. 뭐 대표적인 엘비스 프레슬리 번안곡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0: 그렇죠.
1: 에드포와 함께 64년 최초의 국내 락밴드의 음악을 발표한 키보이스의 멤버 가운데서 차중락 씨는 엘비스 플래스리의 목소리를 그대로 닮은 보컬로 큰 사랑을 받았어요.
0: 네.
1: 오늘 준비한 낙엽다랑 가버린 사랑, 계절은 잘 맞지는 않지만 키보이스 시절 발표한 대표곡이고요. Anything That's Part of You를 번안한 곡입니다.
0: 네, 두 곡의 이제 템포가 좀 다르겠네요.
1: 네.
0: 자, 그러면 김연국과 에드포의 내 멋에 산다, 차중락의 낙엽다랑 가버린 사랑 두 곡 듣겠습니다.

0: 네, 김현국과 에드포의 내 멋에 산다, 그리고 차중락의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송명아의 옛 노래 이야기. 오늘은 엘비스 프레슬리의 곡을 번안한 곡들, 또 그의 영향을 받은 우리 가요들 들어보고 있는데요. 두 곡 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창법을 따라했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1: 그렇죠.
0: 비슷하게.
1: 예. 그리고 목소리 자체도 원래 좀 비슷했는데 창법까지 따라하니까 정말 엘비스 프레슬리의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곡들이죠.
0: 예, 내 멋에 산다, 이 All Shook Up이란 노래를 따라할 때는 좀 약간 떨리는 그 바이브레이션, 네. 비브라토를 좀 섞는 것 같고.
1: 그렇습니다.
0: 차중락 씨의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은 그 원곡 그대로 분위기가 잘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두 곡 들으면서 60, 70년대 클럽 할까 그런 분위기가 막 떠오르네요.
1: 그렇죠.
0: 차중락 씨는 뭐 우리나라에서 엘비스 프레슬리 못지않게 큰 인기를 누리셨죠.
1: 사실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같은 경우에는 번안 곡인지 모르고 예전에는 들었었죠.
0: 네.
1: 차중락 씨의 대표적인 히트곡으로만 알고 있었고.
0: 그렇죠.
1: 상당한 미남이고 매력적인 저음, 무대 매너. 영화 같은 데 보면 잠깐 들어간 클립이 있는데
0: 네.
1: 그냥 서 있는 것만으로 존재감이 뿜뿜 나오더라고요.
0: 그래요.
1: 유랑기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네. 촐랑거리거든요.
0: 그 당시에 좀 약간 좀 마르고 그런 체형이셨던가요?
1: 네. 어떻게 보면은 좀 만능 엔터테이너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0: 무대 위에서 끼를 많이 부리셨고
1: 네, 음악인이 유랑기 씨라면은
0: 네.
1: 차중락 씨는 뒤에서 묵묵하게 악기 연주도 하고 이렇게 노래도 하고 이런 모습이라서
0: 네.
1: 아마 여학생들이 저 모습을 더 좋아하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외모도 큰 또 몫을 차지했겠죠.
1: 그렇습니다.
0: 근데 참 너무 일찍 가셨어요. 26
1: 네.
0: 가셨죠. 예.
1: 안타깝죠.
0: 네. 네. 자, 이번에 준비한 노래 역시 엘비스 프레슬리의 대표곡 중에 하나네요.
1: 네. 정원 씨의 사냥개 준비했는데요.
0: 네.
1: 정원 씨는 1960년대 극장쇼의 슈퍼스타였죠. 사냥개는 정원 씨의 데뷔 독집에 담긴 그런 곡이고요.
0: 데뷔 독집에.
1: 예. 앨범 발표 전에 정원 씨는 이 노래를 극장 무대에서 선보이면서 마이크를 들고 뭐 객석과 무대를 오르내리고 뭐 무대에 드러눕기도 하고 파격적인 모습을 보이며 열창을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이 모습을 보던 지방극장의 쇼 단장들이 그 정열적인 무대에 반해서 순식간에 극장 쇼의 스타로 부상됐다고 합니다.
0: 예.
1: 그 뒤에 이제 킹레코드라고 하는 레코드사에
0: 예.
1: 박성배 대표가 찾아와서 앨범 취입을 제안했는데요. 연주는 하청일 씨가 몸담았던 샤우터스란 밴드가 연주를 해서 녹음을 했어요.
0: 네.
1: 앨범의 첫 곡이 바로 그를 극장쇼의 스타로 만든 사냥개예요.
0: 예, 원곡이 하운드독이죠. 하운드독. 예, 엘비스 프레슬리.
1: 맞습니다.
0: 그대로 직역을 한 거네요.
1: 그렇죠. 하운드독을 예. 그대로 이제 사냥개로 직역을 한 거죠.
0: 예.
1: 남진 씨도 같은 노래를 또 부르기도 했어요.
0: 아, 그랬네요. 맞아요. 네. 자, 또 하나 듣겠는데 어떤 곡입니까?
1: 극장쇼의 대명사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뭐 빼놓을 수 없는 극장쇼의 대명사가 있죠. 자니리의 What I Say를 준비했어요.
0: 정원 씨와 함께 뭐 거의 쌍벽이었죠.
1: 네, 그렇습니다. 이 노래는 듣고 있으면은 콜 앤 리스폰스를 유도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노래.
0: 콜 앤 리스폰스는 가수가 부르고 반응, 무대의 반응 유도하고.
1: 그렇죠.
0: 네.
1: 객석의 반응 유도하고 뭐
0: 네.
1: 재미있는 가사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예전에 우리나라의 마녀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느낌도 나는데 하여튼 리듬은 분명히 엘비스 프레슬리의 그 락앤롤 리듬을 타고 있어요.
0: 예, 예.
1: 제목은 원어 그대로지만 재미있는 우리말 가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0: 아, 그러면은 가사는 다 우리말인가요?
1: 그렇습니다.
0: 예. 제목을 왜 안 바꿨을까요? What do I say?
1: 제목을 마땅하게 붙일 게 없었나 봐요.
0: 아, 그랬나요? 자, 두 곡 듣겠습니다. 정원의 사냥개, 자니리의 What do I say?

0: 네, 60년대 극장쇼의 슈퍼스타들 정원 그리고 자니리의 노래 한 곡씩 들어봤습니다. 둘 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히트곡들을 번안한 곡들이었습니다. 정원의 사냥개 그리고 자니리의 What Do I Say였습니다. 사냥개 하운드독은 상당히 좀 점잖게 분위기를 풀어간 것 같고요.
1: 네.
0: 그리고 What Do I Say는 아주 격렬하네요.
1: 정말 그 무대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0: 아, 라이브 느낌.
1: 네, 물론 뭐 당시에 뭐 라이브를 녹음할 기술이 없어가지고 안 됐겠지만 이런 그냥 스튜디오에서 즉석 라이브를 한 것 같은 가사도 즉석에서 다 부른 것 같죠. 네, 느낌이.
0: 뭐 정말 라이브 듣는 기분이었어요.
1: 네.
0: 송명아 씨는 엘비스 프레슬리 하면 어떤 이미지, 어떤 게 생각나세요?
1: 젊었을 때 엘비스 이미지는 소위 그 개다리 춤이라고 하는 하체를 많이 사용한 그런 춤 있잖아요.
0: 그러고 보니까 그 유명한 댄스도 유행시켰나요, 진짜?
1: 네, 그 배삼룡 선생이 그거를
0: 개다리 춤,
1: 예, 춤을 췄었죠.
0: 네.
1: 그래서 그때는 그 금지시키고 했었어요, 미국에서도. 너무 이
0: 아이들 따라한다고.
1: 네, 성적인 그런
0: 그래요?
1: 느낌이 난다 해서 금지를 시키고 했었는데 그 춤과 함께 이렇게 기타를 메고 예, 노래하는 그 모습 떠오르고 그리고 좀 70년대로 넘어가서는 구렛나룻.
0: 아, 구렛나룻 많이 좀 매력적이었죠.
1: 예. 네. 그 모습을 또 따라한 연예인이나 일반인들도 굉장히 많았었죠.
0: 네.
1: 하와이 공연할 때 전 세계 위성 중계가 됐었는데 그때 모습이 이제 구렛나룻으로 기존 모습이었죠.
0: 네. 헤어스타일도 좀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1: 그렇죠. 60년대에는 그때 리젠트 헤어라고 그래가지고 기름 발라가지고.
0: 단정한 스타일.
1: 예. 손 대면 손이 베일 것 같은 그렇게 빗어 넘긴 머리였었죠.
0: 포마도 바른 것처럼.
1: 예. 네. 그리고 뭐 70년대로 넘어가면은 좀 편하게 바뀌었죠. 그래서.
0: 예. 예. 그리고 또 의상도 생각나고.
1: 제 카라가 굉장히 크고 반짝이 뭐 이런 거 있고.
0: 맞아요.
1: 예. 예. 정말 전형적인 무대 의상이죠.
0: 예. 미국에 가면 이제 엘비스 프레슬리 그 박물관 같은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1: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한 개인 소장가가 엘비스 프레슬리 박물관을 만들어 놨어요.
0: 그분의 그 물건을 어떻게 다 수집해서?
1: 예, 경매 같은 데 참여해가지고.
0: 아, 뭐 그랬군요.
1: 해가지고 예. 뭐 외국까지 크진 않지만 개인 소장가가 만든 거니까.
0: 네. 예,
1: 재미있는 소소한 재미, 즐거움이 있는 곳이에요.
0: 엘비스의 편이라면 꼭 한번 들려보셔야겠네요. 자, 이번에 준비한 곡은 뭡니까?
1: 이번에는 서유석 씨의 어우라리 준비했는데요.
0: 서유석 씨도 엘비스의 곡을 부르셨군요.
1: 그렇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영향력은 이렇게 화려한 무대를 자랑하는 락큰롤 스타뿐만 아니라 포크싱어에게도 미치게 되는데
0: 네.
1: 서유석 씨의 어우라리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Love Me Tender를 번안한 곡이에요.
0: 그 유명한 곡을.
1: 네. 서유석 씨 외에도 김세환 씨 역시도 이 노래를 번안한 곡을 자신의 앨범에 담기도 했는데요.
0: 네.
1: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 가운데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모았던 곡이기도 하죠. 엘비스의 원곡도 단순한 반주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서유석 씨의 번안 곡은 자신이 연주하는 통기타 한 대의 반주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유의 주법 그리고 창법으로 신경 써서 듣지 않는다면 원곡을 잘 떠올리지 못하고 그냥 서유석 씨의 노래로 알 수도 있는 그런 번안 곡이에요.
0: 예, 제목도 상당히 한국적인 느낌이 나서요.
1: 그렇죠.
0: 어우라리, 러브 미 텐더 느낌이 연결되지 않는데 또 곡도 많이 달라지나 봅니다. 이어서 라나 이로스포의 노래 준비하셨네요.
1: 네. 라나 이로스포의 내 사랑 언제나 준비했는데요. 이 노래 역시도 같은 곡을 번안한 노래예요. 러브 미 텐더.
0: 예.
1: 한민 씨와 은희 씨가 함께했던 라넬 로스포의 데뷔 앨범에 담긴 곡입니다.
0: 네, 그러면은 엘비스 프레슬리의 러브 미 텐더가 두 아티스트에 의해서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서유석의 어우라리, 라나 이로스포의 내 사랑 언제나.

0: 네, 엘비스 프레슬리의 러브 미 텐더가 남녀 듀엣의 멋진 앙상블로 변했습니다. 라나이 로스포의 내 사랑 언제나 들으셨고요. 앞에 들으신 곡은 같은 곡인데 완전히 다른 느낌이네요. 서유석의 어우라리였습니다. 서유석 선생의 곡은 정말 들으면은 이게 러브 미 텐더가 맞나 싶을 정도로
1: 그렇죠.
0: 느낌이 다르네요.
1: 예. 통기타 하나만으로 편곡했는데 굉장히 느낌이 다르게 편곡을 했습니다.
0: 예, 어우라리가 무슨 뜻인가 잘 들어봤는데 그냥 어떤 흥얼거리는 추임새 같은.
1: 얼라리 뭐 이런 거죠.
0: 어우라리. 예. 송명아의 옛 노래 이야기. 오늘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 번안곡들 들어보고 있고요. 또 국내 영향을 받았던 노래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내에서도 엘비스 프레슬리의 인기가 대단했다는 얘기겠죠?
1: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일반 무대로 나오는 가수들이 꼭 거쳐야 했던 무대가 미팔군 무대였잖아요.
0: 예, 예.
1: 거기서는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를 안 부를 수가 없었어요.
0: 미군들이 워낙 좋아하니까.
1: 예, 예. 뭐 당시에 최고의 히트곡들이었으니까
0: 예.
1: 거기서 이제 일단 수련을 받고 나온 가수들이기 때문에 일반 무대에서 엘비스 노래를 많이 부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0: 그렇군요. 또 노래도 좋으니까 또 우리 가사 붙여서
1: 네.
0: 또 만들어보기도 하고. 자, 이번에 준비한 곡은 뭡니까?
1: 이번에는 임성훈 씨의 떠도는 사나이 준비했어요.
0: 임성훈 씨 하면 엘비스 프레슬리의 이미지가 가장 또 많이 겹친다 할까요?
1: 네.
0: 그 흉내를 많이 내셨잖아요.
1: 그렇죠. 흉내 많이 내셨죠. 이 엘비스 프레슬리의 영향은 번안곡뿐 아니고 창작곡에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0: 아, 이건 창작곡이군요.
1: 네, 그렇습니다. 임성훈 씨는 원래 가수로 데뷔를 했어요. 1970년에 신중현 씨의 밴드 퀘스천스를 통해서 데뷔를 하면서 신중현 씨 노래를 부르게 됐는데
0: 네.
1: 신중현 씨가 평소 이제 그때도 엘비스 흉내를 내고 엘비스 모창을 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0: 예.
1: 엘비스 스타일의 노래를 만들어야 되겠다.
0: 아.
1: 그래서 오늘 준비한 떠도는 사나이 그리고 명동거리 이런 노래를 작곡해서 부르게 했는데요.
0: 예.
1: 아쉽게도 크게 히트는 못했지만 우리식으로 표현한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거장 신중현 씨의 작품이었군요.
1: 네.
0: 임성훈 씨 대표곡 하면 아무래도 뭐 시골길이겠죠?
1: 예, 그렇습니다. 시골길 이후에도 임성훈 씨는 75년에 시골길이라는 노래를 히트시키고 당신은 몰라라는 그
0: 히식스의
1: 대표곡이죠.
0: 예.
1: 그 노래를 가장 먼저 취입한 게 또 임성훈 씨였었죠.
0: 아, 임성훈 씨가 엘비스의 다른 노래들도 번안곡으로 취입했었나요?
1: 네. 그 뒤에 Can You Fall in Love, Love Me Tender 이런 노래들을 자신의 앨범에 담기도 했습니다.
0: 네. 이어서 들어볼 곡은 뭡니까?
1: 최희준 선생의 서두른 사랑 준비했어요.
0: 예.
1: 이 노래는 1961년 엘비스 프레슬리가 직접 출연한 영화 블루 하와이의 주제곡 Can You Fall in Love를 번안한 곡이에요.
0: 아주 유명한 영화죠.
1: 네. 엘비스의 버전 말고도 UB40의 레게 스타일 커버 버전으로도 잘 알려진 곡이죠.
0: 예.
1: 최희준 씨 특유의 그 매력적인 중저음으로 소화한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를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0: 최희준 선생의 목소리와 잘 어울릴 것 같네요.
1: 네.
0: 함께 들어보시죠. 자, 임성훈의 떠도는 사나이, 최희준의 서두른 사랑.

0: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송명화의 옛 노래 이야기, 오늘 엘비스 프레슬리의 곡의 번안곡이나 또 그의 영향을 받은 노래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임성훈의 떠도는 사나이는 번안곡은 아니지만 신중현 씨가 엘비스 프레슬리의 느낌을 살려서 임성훈 씨에게 불러보라고 만들어준 곡이었고,
1: 네.
0: 그리고 방금 들으신 최희준의 서두른 사랑은 아주 유명한 히트곡이죠. Can't Help Falling in Love를 번안한 곡이었습니다. 역시 느낌이 최희준 선생님 목소리와 잘 어울리네요.
1: 그렇죠. 최희준 선생은 원래 넷킹콜의 노래를 잘 불러가지고 한국의 넷킹콜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0: 네.
1: 넷킹콜이 부르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가 되어버렸죠.
0: 아, 그렇네요. 살짝
1: 예.
0: 듣고 보니까. 임성훈 씨는 떠도는 사나이에서 들리는 그 음성이 임성훈 씨가 맞나 싶을 정도로 좀 낯설었어요.
1: 아예 이제 노래를 부를 때 내가 엘비스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톤이나 어떤 창법을 잡아서 불렀던 것 같아요.
0: 그랬군요.
1: 네.
0: 자, 이제 다음 곡 하나 더 들어볼 텐데 이분이야말로 뭐 한국의 엘비스 아니었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한국의 엘비스 프레슬리 그러면은 가장 먼저 떠오를 가수가 바로 남진 씨죠.
0: 예.
1: 남진 씨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GI 블루스를 부르기도 했었는데 초기 남진 씨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바이브레이션이나 창법 모두 엘비스를 벤치마킹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0: 예.
1: 얼마 전에 이제 조항조 씨랑 같이 TV에 나와가지고 이제 쇼 프로그램에 나와서 대담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조항조 씨한테 우리는 다 락큰롤로 시작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0: 조항조 씨는 확실히 밴드 출신이 많으시고.
1: 네.
0: 남진 씨도. 남진 선생은.
1: 원래 트로트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네. 락큰롤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예.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제 뭐
0: 성인가요 쪽으로
1: 네, 성인가요 기회가 돼가지고 또 그쪽으로 이제 히트곡을 발표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런 인터뷰를 하는 걸 볼 예. 수가 있었어요. 오늘은 님과 함께를 준비했는데요.
0: 네.
1: 앨범 재킷의 사진, 뭐 헤어스타일, 의상 모두 엘비스에게 영향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자세도 엘비스의 자세고
0: 그렇죠.
1: 그 그때 남방 셔츠라고 불렀었죠. 그
0: 네.
1: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있는 그 예, 예. 모습을 볼 수 있는 재킷에서. 70년대 남진 씨는 잘생긴 외모와 감미로운 목소리, 경쾌한 율동으로 오빠 부대를 만든 원조 슈퍼스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0: 네.
1: 라우나 씨와 경쟁 구도였던 남진의 1인 독주체제를 만든 공전의 이토기 바로 님과 함께였어요.
0: 예.
1: 이 노래로 남진 씨는 한국의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또 별칭을 얻어내게 됩니다.
0: 오빠 부대뿐만 아니라 그 삼촌 부대랄까요? 그 꼬마 팬들도 엄청 많이 생겼어요.
1: 그렇죠.
0: 저도, 님과 함께 많이 따라했잖아요.
1: 저도 어렸을 때 이거 부르면은
0: 예.
1: 어른들이 동전 하나씩 주고 그러셨어요.
0: 그러니까 집집마다 따라하는 어린 아이들이 많았을 겁니다.
1: 네.
0: 청년 시절의 사진을 보면 참 엘비스 프레슬리만큼이나 남진 선생도 참 잘생기셨죠.
1: 그렇습니다. 네. 요즘도 잘생기셨습니다.
0: 아, 그럼요. 예. 자, 그 노래 듣겠습니다. 님과 함께 남진의 노래입니다.

0: 한 백년 살고 싶어.
1: 님과 함께 남진의 노래였습니다. 자, 오늘 옛노래 이야기 엘비스 프레슬리의 곡을 번안한 곡들 또 영향받은 곡도 소개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곡이죠?
2: 네. 키보이스의 사랑하지 않을 수 없네 준비했어요. 제목 들으면 아시겠죠? 어떤 노래인지.
1: Falling in Love. 예. 아까 들었던 그 곡을 또 번안한 곡이군요.
2: 네. Kenelph ING. 네. 뭐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대로 직역이 되어 있는데요.
1: 그렇네요.
2: 차중락 씨의 솔로곡도 들었지만 이번에는 키보이스의 이름으로 발표됐던 곡이에요.
1: 네.
2: 사실 차중락 씨의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역시도 키보이스의 연주로 이루어진 번안곡이기 때문에 두 곡 굉장히 유사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1: 네.
2: 차중락 씨가 얼마나 엘비스 프레슬리와 어울리는지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1: 네. 그러면 이 곡도 역시 차중락 씨의 음성이 들리는 건가요?
2: 그렇습니다. 예. 차중락 씨의 목소리, 키보이스의 연주 그렇게 구성된 곡이에요.
1: 네. 키보이스의 사랑하지 않을 수 없네. 오늘 마지막 곡으로 들으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송명아 씨 오늘도 좋은 이야기와 노래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독학이라는 세계. 시라토리 하루이코 지음, 성우 최인일 읽음. 한국어판 서문. AI 시대, 인간은 왜 스스로 생각해야 하는가? AI에게 질문하고 AI가 내놓은 대답을 당신은 정답으로 받아들이는가? 그렇다면 아침부터 밤까지 직접 생각할 필요 없이 해야 할 말과 행동을 모두 AI에게 물어보면 될 것이다. 그 순간 당신이 존재할 이유는 사라진다. 모든 판단을 AI에게 맡긴다면 인간의 존재는 불필요해질 테니 말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AI에게 질문하고 AI의 처방대로 움직인다. 고작 하나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AI가 없던 시절보다 훨씬 많은 전력, 시간, 비용을 쓰면서 말이다. 아이러니한 일이다. 그런 시대를 맞이한 당신에게 나는 독학을 권하고 싶다. 이 책의 요지는 간단하다. 스스로 우직하게 탐구해보자는 것이다. AI에게 물으면 금방 답이 나오는 문제를 일부러 시간을 들여

누군가의 지시대로 행동하는 상태를 정말 나답다고 부를 수 있을까? 로봇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자신에게 내려온 지시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것을 그대로 따를지 말지 고민하며 다른 가능성을 궁리할 줄 알아야 한다.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그대로 암기하고 답안지에 옮겨 적는 모습은 로봇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오류가 조금 많은 로봇일 뿐이다. 암기한 내용이 무엇을 뜻하는지, 왜 그런 사고가 나왔는지는 알지 못한 채 무작정 외우는 것이 흔히 말하는 공부의 민낯이다. 진짜 공부란 수학 시간에 배운 피타고라스 공식을 암기하는 대신 시간을 들여 스스로 증명해 보려는 시도 같은 것이다. 이는 기원전 6에서 5세기 그리스에 살았던 수학자의 사고 과정을 다시 느껴보는 일이다. 교과서에 적힌 내용을 시험지에 재현하는 일은 로봇도 할 수 있다.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는 탐구는 오직 자신으로 사는 사람만이 누리는 특권이다. 인간은 스스로 탐구할 때만 비로소 자신이 된다. 자신이 된다는 것은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독보적인 창의력을 가진 존재가 된다는 뜻이다. 그런 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이기에 우리는 모두 대체 불가능한 존재다. 독학은 바로 그런 자신이 되기 위한 길이다. 직접 읽고 느끼고 생각할 때 인간은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존중받아 마땅한 인간의 탄생이다. 2026년 시라토리 하루이코. 시작하는 말. 탐구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이 책을 읽은 사람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이것은 독학의 방법론이 아니라 독학에 임하는 자세를 나의 방식으로 풀어 쓴 책이다.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은 적혀 있지 않다. 그래서 실용성을 중시하는 독자에게는 환영받지 못할 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무엇보다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고자 펼친 사람과는 전혀 맞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시험 성적을 조금 잘 받아 무엇이 달라진단 말인가? 그것이 정말 두뇌의 우수함이나 인간으로서의 유능함을 증명해 주는가? 그렇지 않다. 기껏해야 누군가에게 부려지는 도구로서의 성능이 약간 우수하다는 걸 보여줄 뿐이다. 시험이란 미리 준비된 정답을 얼마나 많이 맞췄는지 평가하는 장치다. 출제자의 예상보다 뛰어난 수준의 답을 적었더라도 정해진 점수 이상은 얻지 못한다. 시험은 오직 정해진 범위 안에서의 사고만 허용한다. 또한 시험은 지식의 양이나 요령의 숙련도 정도만을 측정한다. 암기력과 기술이 뛰어난 덕에 합격한 사람과 실제로 해당 분야의 정통에 별도의 준비 없이도 합격한 사람의 질적 차이를 가려내지 못한다. 나는 이 책을 통틀어 후자의 공부에 관해 이야기하려 한다. 경제적, 사회적 이득을 기대하며 시험에 합격하려는 태도는 근시안적이다. 게다가 정말 이득을 볼지는 아무도 보증해 주지 않는다. 그런 눈앞의 일밖에 보지 못하는 작은 인간이 되어서 어떡하겠다는 것인가? 손익을 따져 움직이는 인간이 되어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보고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건 망상에 불과하다. 세상에 넘쳐나는 하우투 서적과 테크닉을 나열한 책들이 그런 망상에 힘입어 만들어졌다. 그런 책들이 당장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시험에 합격하는 열쇠가 되기도 하지만 그 이후의 현실까지 책임져 주지는 않는다.

아시다시피 시험만을 목표로 한 공부는 괴롭고 압박이 크다. 한정된 시간 동안 흥미도 없는 내용을 얕고 넓게 외워야 하기 때문이다. 시험이 끝나면 그 지식은 자신의 피와 살이 되기도 전에 머리에서 사라진다.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다. 그런 공부보다는 자신의 흥미를 자신의 속도에 맞춰 끝까지 파보는 독학이 훨씬 낫지 않은가? 알고 싶어서, 흥미가 있어서, 더 깊이 파고들고 싶어서 하는 공부만큼 강한 동기는 없다. 그런 동기는 억지로 유지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독학이라는 세계에 들어서는 순간, 비로소 새로운 발상과 새로운 힘이 생겨난다고 믿는다.

0: KBS 오디오북
1: 2장 책의 세계. 어려운 책을 정면 돌파하는 쾌감을 배우다. 무엇이든 읽으면 얻는 것이 있다. 어려운 책과 부딪혀라. 쉬운 책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올라갈 필요는 없다. 처음부터 어려운 책에 도전해도 전혀 상관없다. 어차피 어려워서 이해 못할 테니 읽어봤자 시간 낭비다 와 같은 말은 겉으로는 효율을 따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도망치기 위한 핑계에 가깝다. 책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외면한다면 그 책에 담긴 새로운 생각과 관점에 아예 접근조차 하지 못한다. 어려운 책은 어렵기 때문에 읽을 가치가 있다. 어려운 책에는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했던 사고방식과 지식이 들어있다. 그래서 굳이 읽는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할 필요는 없다. 어떤 문장으로 쓰였는지, 난이도는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지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과정만으로도 얻는 것은 있다. 어설프게 읽어도 괜찮다. 나는 16살 때 칼 야스퍼스의 철학적 사유의 작은 학교를 읽었다. 그때까지 소설만 읽던 시골 소년이 처음으로 손에 쥔 철학책이었다. 꽤 노력해서 읽었지만 역시 거의 이해하지 못했다. 한참 뒤에야 몇 가지를 알게 되었다. 유대인 아내를 둔 야스퍼스가 전쟁을 겪으며 혹독한 경험을 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의 신앙과 사상이 크게 흔들렸다는 사실이다. 또 그가 만든 독특한 조어에 사상이 담겨 있고 문장이 복잡해 책이 유난히 어려웠다는 것도 뒤늦게 이해했다. 하지만 내가 그 책에서 정말 얻은 건 그런 배경 지식이 아니었다. 나는 목숨을 걸고 전 인류를 향해 진지하게 책 한 권을 쓰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야스퍼스뿐 아니라 다른 여러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스무 살 무렵에는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과 자본론 일부를 읽었다. 두 책 모두 문장이 지나치게 감정적이었다. 특히 공산당 선언의 내용은 유치하다고 느낄 정도였다. 내 주변에 널려있던 자칭 마르크스 주의자들도 대체로 감정적이고 생각이 얕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들은 혁명이라는 자극적인 단어에 취해 있었던 것 같다. 우리는 학교에서 수많은 고전에 대해 알게 되지만 제목과 간단한 설명을 듣는 것으로 그친다. 실제로 읽어보지는 않은 채 제멋대로 내용을 상상하는 것이다. 하지만 막상 책을 펼치면 상상과 전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닥치는 대로 책을 펼쳐볼 가치는 있다. 어설프게라도 좋으니 일단 손에 잡히는 대로 한번 훑어보라. 명저라 불리는 책 중에도 시시한 것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물론 진짜의 위대함에 압도당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세계 곳곳을 여행했다고 해서 세상을 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동서고금의 책을 펼쳐보면 여행 그 이상의 체험을 하게 된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경험이다. 글자를 읽고 장면을 떠올린다. 독서는 머릿속에서 영상을 보는 행위다. 소설책을 읽을 땐 글자의 뜻을 하나하나 해석하는 대신에 머릿속에 장면을 떠올린다. 연애소설을 읽으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추리소설을 읽으면 긴장하는 이유도 장면을 상상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학작품은 논리보다 묘사와 표현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설명이나 이해가 목적인 책을 읽을 땐 어떨까? 장면을 떠올리기보다는 논리를 따지는 데 집중하게 될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경제학, 철학, 불교 책을 읽을 때도 사람은 결국 장면을 통해 이해한다. 다만 소설처럼 구체적인 장면이 아니라 조금 추상적인 장면일 뿐이다. 우선 독서에서 말하는 장면을 통한 이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세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중세 유대인이 가혹한 박해를 받았다고들 생각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단정할 수는 없다. 니른베르크나 프랑크푸르트에는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도 있었고 시 참사의 위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유대인도 있었다. 유대인 박해는 11세기 말부터 시작된 게 맞다. 하지만 유대인 전체가 개토에 갇혀 고난의 길을 걷게 된 건 오히려 근세에 들어서다. 아베긴야, 중세의 창으로부터 중에서. 애초에 일본 열도에서는 언제부터 전쟁이 있었을까? 조문시대 인골에서 무기에 다친 흔적이 종종 발견되었기에 조문 만기에 전쟁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하라 마코토가 말했듯 현 단계에서 조문시대에 전쟁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불충분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대규모 환호 추락과 무기, 그리고 의도적으로 살해된 71번 인골 등 전쟁의 흔적이 뚜렷하게 발견되는 건 야요이 시대부터라는 견해가 통설에 가깝다. 사이키 신이치, 무사도는 없다 중에서. 르네상스는 로마 제국과 가톨릭 교회의 성직과 세속 연합체제가 안고 있던 수많은 모순에 대한 반발이었다. 기독교 공인과 국교 승인 이후 약 1000년간 이어진 질서에 맞서 고대 그리스와 초기 로마의 사상을 되살리고 개인의 자유와 세속 권력의 자립을 회복하려는 인문주의 운동이었다. 그 봉화는 이탈리아에서 먼저 올랐다. 다나카 히로시, 유럽 지식의 거인들 중에서. 이 글들은 특별히 난해하지 않다. 이해하기 힘든 단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용이 꼬여있지도 않다. 그런데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

비글들은 독자가 이미 특정한 용어와 지명, 시대적 배경을 알고 있다는 전제 위에서 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걸 모르고 있는 독자라면 문장은 읽혀도 장면은 떠오르지 않는다. 국어사전, 백과사전, 지도를 옆에 두고 읽는다. 아마 많은 독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정확히 알지 못했을 것이다. 서양 중세의 시대 구분, 뉘른베르크와 프랑크푸르트의 위치, 유대인과 게토의 정확한 의미, 조몬 시대와 야요이 시대의 차이, 로마 제국과 고대 그리스의 시기, 인문주의의 뜻 같은 것들 말이다. 책을 읽을 땐 늘 옆에 두어야 하는 세 가지가 있다. 국어사전, 백과사전, 지도다.

여러분은 지금 시라토리 하루이코의 독학이라는 세계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일본 최고의 지성인으로 꼽히는 철학자이자 200만 부 이상 판매된 밀리언셀러 작가 시라토리 하루이코의 책입니다. 삶의 본질을 관통하는 가장 인간다운 다섯 가지 공부, 독학이라는 세계. 지금까지 성우 최인일이었습니다.

0: 서윤이, 오늘 저녁에 어디 안 가지?
1: 침대 위에 길쭉한 팔다리를 쫙 펼친 채 드러누운 연희가 심드렁하게 대꾸했다.
0: 엄마 할머니 댁에서 모레 온대서 아빠가 저녁에 양갈비 사준대. 갈 거지?
2: 아, 몰라.
0: 모르긴 뭘 몰라. 이 자식 하루 종일 집안만 있고 안 가면 가만 안 둔다 너.
2: 아, 왜 지랄인데?
0: 지랄도 할 만하니까 하지. 6시에 도장 닫고 데리러 올 테니까 딱 준비하고 기다려. 알았어?
2: 서준이 짜증나!
1: 준이는 발끝으로 연희의 옆구리를 콱 찔렀다. 아프다고 악을 써대는 연희를 본 준이는 씩 웃으며 문을 닫았다. 늘 웃으며 다정하게 대해주는 큰오빠 준이었지만 그런 그도 미쳐 날뛰는 순간이 있었다. 연희의 휴대폰이 꺼진 것을 알고 한 시간마다 집에 있는 작은 오빠 찬유에게 전화를 걸어 연희를 바꿔달라고 한 뒤 양갈비를 먹으러 갈 준비를 하라고 독촉하는 준이를 보고 연희는 지금이 그때라는 것을 알았다.
2: 서준이 상 또라이.
1: 연희는 중얼거리며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었다. 힘든 이야기를 꺼내게 만들어 놓고 위로의 한마디 해주지 않은 것이 연희가 준이에게 가장 열받는 지점이었다. 옷을 갈아입은 연희는 찬이와 함께 집 밖으로 나갔다. 준이의 차가 앞에 도착해 있었다.
0: 결국 나올 거 곱게 좀 나오지. 애초에 생 때는 왜

0: 준이야?
1: 뒷좌석에 앉은 연희는 팔짱을 끼고 준이를 노려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입맛이 없어 얼마 먹지 못할 것 같았는데 막상 구워지는 양고기를 보고 있자니 연희는 식욕이 살아났다. 연희는 불판 위에서 맛있게 구워진 양갈비를 전투적으로 뜯어먹었다. 한참 먹다 고개를 드니 준이가 내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0: 진짜.
1: 큰 오빠한테 패버린다가 뭐니? 응? 싸우시지 마라.
2: 다익은 고기를 연희의 접시 위에 놓아주며 아버지가 말했다.
1: 연희, 범초본에서 초인 테스트 결과 나왔던데 왜? 다시 양궁 안 가니?
2: 아버지의 질문에 연희는 말없이 고기만 씹었다.
3: 아, 쟤 요즘 뭐 하는 거 있어서 바빠요. 그거 해결되면 양궁하러 갈 거예요.
2: 연희가 도끼 눈을 뜨고 준희를 쳐다봤다. 네가 뭘 아느냐는 듯한 눈빛이었지만 준희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얄미운 표정만 지을 뿐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 준희는 농구 코트가 있는 근처 공원에 차를 댔다. 배도 부른데 오랜만에 농구나 한 판 하자는 거였다. 평소 운동을 좋아하는 연유의 오빠들과 아버지는 종종 같이 농구를 하곤 했기에 찬이와 아버지 둘 다 준희의 제안을 반갑게 받아들였다. 연희가 귀찮은 표정으로 앉아있자 준희가 뒷좌석 문을 열었다.
3: 아유, 빨리 나와라. 안 나오면 진심으로 스파링 뜬다.
0: 아, 뭐 언제는 진심으로 안 했냐. 어제부터 왜 이리 나대, 짜증나게.
2: 연희는 결국 신경질을 내며 뒷좌석 문을 박차고 나왔다. 찬이와 아버지가 이미 편을 먹고 몸을 풀고 있었다. 어쩔 수 없이 연희는 준희와 한편이 됐다.
0: 나 농구 할 줄 몰라.
3: 그냥 공 계속 튀기면서 패스하고 골 넣으면 돼. 내가 넣을 것 같으면 나한테 주고 네가 넣을 것 같으면 내가 너한테 줄게.
0: 알았어.
2: 연희는 찬이와 준희가 공을 들고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며 두 사람을 따라했다. 연희가 공을 잡자 찬이와 아버지가 연희에게 다가왔다. 반대편에서 준희가 패스하라는 신용을 했지만 연희는 바로 골대에 공을 던졌다. 하지만 찬이가 뛰면서 막는 바람에 공은 바스켓 밖으로 튕겨져 나왔다. 이제 공은 아버지의 손에 있었다. 연희는 홀로 아버지에게 마구 덤벼들었지만 여러 해 동안 준이, 찬이 형제와 농구를 해온 아버지가 호락호락할 리가 없었다. 아버지는 연희를 가볍게 지치고 골을 넣었다. 아버지와 찬이는 손쉽게 두 사람을 제치고 연희와 득점을 했다. 연희가 슬슬 지쳐갈 무렵 드디어 준이가 공을 잡았다. 연희는 준이와 함께 골대로 달렸다. 찬이와 아버지가 준이를 막았지만 준이는 잽싸게 몸을 돌려 두 사람을 제쳤다. 그때 준이가 외쳤다.
4: 여기 받아!
2: 연희는 준이가 던져준 공을 받았다. 찬이와 아버지가 몸을 미쳐 돌리기 전에 연희는 골대를 향해 공을 던졌고 공은 정확히 바스켓 안으로 들어갔다.
4: 그렇지!
2: 준이는 작전 타임을 외치고 연희를 불렀다.
3: 무조건 다 슛하려고 하지 말고 네 앞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 많을 때 나한테 패스해. 반대로 나도 내 앞을 막는 게 많으면 너한테 어시스트 할 거야. 그리고 상대팀에게 공이 있을 땐 나랑 같이 막아야 해. 어? 농구는 같이 하는 거야.
0: 알았어.
2: 준이와 연희는 다시 코트 안으로 들어갔다. 연희는 아버지가 공을 잡을 때마다 준이와 함께 아버지를 막았다. 준이가 공을 잡자 연희는 준이 맞은편에서 달렸다. 그러자 찬이가 연희를 쫓아오며 마크하기 시작해 아버지와 찬이의 협공이 찢어졌다. 연희는 준이가 패스해준 공을 바스켓에 넣으려다 말고 다시 준이에게 던졌다. 때마침 아버지를 제친 준이는 공을 받아 던졌고 그는 바스켓을 깔끔히 통과했다.
4: 나이스!
2: 찬유가 공을 잡을 때마다 준유와 연희는 함께 찬유를 막아섰다. 아버지에게 패스하지 못하게 준유와 협공하며 찬유를 막아서자 결국 찬유는 준유에게 공을 빼앗겼다. 연희가 중간에 여러 번 공을 놓치거나 실수로 빼앗겼지만 그때마다 준이가 다시 공을 빼앗아올 수 있게 도와줬다. 연희는 준희의 어시스트로 또 한 번 슛에 성공했다. 오빠의 도움으로 슛에 성공하자 연희는 절로 웃음이 나왔다. 오랜만에 개운한 기분으로 웃던 연희는 문득 소초모 함께 싸우며 자신이 멋대로 화를 쏘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연희는 준희의 어시스트로 3점짜리 마지막 슛을 넣었다. 준희 연희 팀의 1점차 승리였다. 진 팀은 아이스크림을 사기로 했기에 아버지와 찬이는 근처 편의점으로 갔다. 준희는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는 연희의 옆에 털썩 앉았다.
3: 연희, 너는 네가 혼자서 다 했다고 생각했겠지만 함께해서 가능했던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걸? 야, 란주랑 효석이 없었으면 라투스 찾을 수 있었겠냐?
2: 준희의 말을 들으며 연희는 운동화 끝으로 땅을 툭툭 걷어찼다.
3: 네 입장에서는 그래, 서운했겠지. 내가 다 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래? 하고 생각했겠지. 근데 너희가 하는 일이 혼자서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넌 활 쏘며 활약할 수 있었던 거야. 그리고 초인인 척한 것은 엄연히 친구들을 속인 거잖아. 네 이익을 위해 속였는데 친구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어? 걔네는 널 친구로 믿었는데 넌 걔네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은 거잖아. 걔네가 네 거짓말을 알았을 때 네가 제일 먼저 해야 했던 게 뭐였을까 생각해봐. 그리고 팀이라는 건 실수해도 뒤를 챙겨줄 친구가 있다는 거야. 어? 빨리 친구들하고 화해해. 아니 그나저나 위험하게 초대형 라투스를 쫓아다니고 있었다니 너는 진짜 혼 좀 나야 해. 어? 아이.
2: 차 뒷좌석에 앉아 찬이가 사온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연희는 생각에 잠겼다. 제일 먼저 해야 했던 일은 역시 초인이라 속인 것을 사과하는 일이었다. 자신의 공적을 알아주지 않는다며 억울해할 일이 아니었다. 연희는 유라가 보낸 메시지와 현우의 메시지를 떠올렸다.
0: 심지어 먼저 손을 내밀어주기까지 하는 친구들인데 나는 너무...
2: 연희는 얼굴이 화타하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라투스를 놓쳤을 때 소초모들이 순간적으로 화를 내긴 했지만 만일 연희의 사정을 알았더라면 소초모들은 어쨌든 다시 또 자신을 믿어줬을 거라고 연희는 생각했다. 소초모들이 자기를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것은 그리고 소초모들을 믿지 못한 것은 연희 자신이었다. 게다가 자신의 거짓말에 미안함을 느끼기보단 소초모가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 것만 생각하지 않았는가. 무엇보다 연희는 소초모 활동이 그리웠다. 양궁 실력을 증명하고 싶어 시작한 활동이었지만 란조나 유라를 구하고 타인을 도왔을 때 벅찬 감정을 맛봤고 그것은 연희가 처음 겪어보는 종류의 감정이었다. 연희는 그 기쁨이 그리웠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온 연희는 휴대폰 전원을 켰지만 배터리가 없어 곧바로 꺼지고 말았다. 며칠을 방치해뒀으니 그럴 만도 했다. 휴대폰을 충전기에 꽂으며 연희는 내일 아침에 곧장 유라와 현우를 만나야겠다고 다짐했다. 너무 늦은 것이 아니길. 연희는 휴대폰을 손으로 꼭 쥔 채 마음을 다해 빌었다.

0: 5부 유라 딜레마와 함정. 지칠 대로 지친 다섯 사람은 방과 마루에 이불을 깔고 잠을 청했다. 란주 체령과 방으로 들어온 유라는 몸은 피곤했지만 생각이 많아 한참 동안 잠을 잘 수 없었다. 바로 옆에선 란주의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방안을 메우고 있었다. 유라는 그 소리를 들으며 연희가 과연 돌아올지, 안 돌아온다면 어떻게 사과해야 연희의 마음이 풀릴지, 연희 없이 초대형 라투스와 싸울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 그때 채령이 유라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다.
1: 왜 앉아? 피곤하지 않아?
2: 언니, 저 할 말이 있어요. 아까 다 같이 있을 때 하려고 했던 말인데 못한 거예요.
1: 뭔데?
0: 유라는 채령을 향해 돌아 누웠다. 푸르스름한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채령의 얼굴이 어쩐지 슬퍼 보였다. 채령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다. 놀란 유라를 앞에 둔 채 채령은 한참 말을 고르고 고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2: 언니 오빠들이 쫓고 있는 초대형 라투스요. 우리 오빠인 것 같아요.
0: 그 순간 유라는 할 말을 잃었다. 채령이 시온의 존재를 언급했을 때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긴 했지만 채령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
1: 확신할 수 있어?
2: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날 숲에서 봤을 때 제가 계속 저거 라투스 맞느냐고 물어봤잖아요. 제가 알던 라투스랑 너무 느낌이 달랐어요. 변이종이거나 아니면 라투스가 아닌 어떤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저를 때리려고 하다가 갑자기 멈추고 이상한 행동을 했던 것도 왠지 오빠여서 저를 보고 반응한 것이 아닐까 싶어서요.
0: 자신이 쫓고 있는 라투스가 사실은 시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유라의 마음에 차가운 분노가 일었다. 마음은 엄마를 잃던 날의 장면으로 활활 타올랐지만 머리가 그 감정에 물을 끼얹었다. 유라는 마음속으로 그 변이 라투스가 시온이 맞는다면 그것을 기필코 제 손으로 죽이겠다고 다짐했다.
2: 언니, 만약에 그 라투스가 라투스가 아니라면, 만약 진짜 우리 오빠라면 사람으로 돌아오게 도와주면 안 돼요?
0: 유라의 속도 모르고 채령이 희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유라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어떻게든 엄마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었으나 채령을 생각하니 혼자 달리던 마음이 절벽을 만난 듯 멈춰섰다.
1: 채령일 나처럼 혼자가 되게 하는 게, 시온의 손에 죽은 엄마 이야기를 해서 채령이에게 짐을 지우는 게 옳은 일일까? 난 그래, 노력해볼게.
0: 채령은 원하는 것을 얻은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유라의 팔에 꼭 매달렸다. 채령이 고맙다고 연신 말했지만 유라는 대꾸하지 않고 눈을 감았다. 긴 밤이 될 것만 같았다.

0: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란조는 휴대폰을 열어봤지만 연희에게서 온 연락은 없었다.
1: 이혜진을 찾으려면 빨리 움직여야 해. 문자 하나만 더 남기고 서둘러 움직이자.
0: 베란다에서 강목을 가져오며 효석이 말했다. 그 말에 현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2: 아, 저 그래도 같이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연희도 소초모인데.
3: 그럼 일단 어디로 갈 건지 메시지를 남겨놓자. 이혜진의 생사가 달린 문제인데 우리 너무 시간 지체했어.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 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33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습기가 적고 건조해지기 쉬운 계절에는 화재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평소 가정에서는 알코올이나 휘발유, 부탄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방치하지 말고 담뱃불이나 성냥불 등 작은 불씨도 철저히 단속합니다. 또 전기기구는 반드시 규격 제품을 사용하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가지 전열기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전기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이 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쳐 알리고 119에 신속히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초기 진화가 중요한 만큼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을 이용해 초기 진화에 힘씁니다. 하지만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는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대피할 상황이라면 엘리베이터 이용은 삼가고 복도와 계단을 통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하는데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아 연기가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건물이 밀집해 있는 도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만큼 화재 예방은 물론이고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로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실내외 화재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6월 17일 새벽 4시 발표 어업기상통보입니다. 각 기상의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해중부 앞바다. 오전엔 동해서 남동풍이, 오후엔 서해서 북서풍이 초속 2에서 6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중부 안쪽 먼바다. 오전엔 남에서 남서풍이, 오후엔 서에서 북서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중부 바깥 먼바다. 오전엔 남에서 남서풍이, 오후

후엔 서에서 북서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앞바다, 종일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5에서 8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북쪽 번바다, 안쪽 번바다에서는 종일 동에서 남동풍이, 바깥 번바다에서는 오전엔 남동에서 남풍이, 오후엔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5에서 9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남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동에서 남동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6에서 11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앞바다, 종일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5에서 8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 종일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6에서 9m로 불고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동쪽 먼바다, 종일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6에서 10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선해상, 종일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6에서 13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 종일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3에서 7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동에서 남동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남동에서 남풍이, 오후엔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4에서 12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앞바다, 오전엔 남동에서 남풍이, 오후엔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3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남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남동에서 남풍이, 오후엔 동에서 남동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남동에서 남풍이, 오후엔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4에서 9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북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5에서 9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중부 앞바다, 오전엔 남에서 남서풍이, 오후엔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4에서 10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남에서 남서풍이, 오후엔 남동에서 남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5에서 10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 중부 앞바다, 서해 북부 앞바다,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2에서 6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먼바다,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오전엔 북에서 북동풍이, 오후엔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바다, 종일 남내에서 남서풍이 초속 5에서 10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대화퇴, 종일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5에서 10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연해주,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5에서 10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중국해,
오전엔 남서에서 서풍이, 오후엔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9에서 14m로 불고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규슈에 오전엔 남서에서 서풍이, 오후엔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9에서 15m로 불고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5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의 어업기상 실황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신의주, 풍향 남동풍, 풍속 초속 1m, 기압 1011헥토파스칼, 기온 20도. 평양, 바람 없고 1010헥토파스칼, 20도. 백령도, 북서풍 1.5m, 1011헥토파스칼, 19도. 해주, 동풍 2m, 1011헥토파스칼, 21도. 서울, 북동풍 1m, 1011헥토파스칼, 23도. 인천, 남서풍 1.5m, 1011헥토파스칼, 22도. 서산, 동풍 2m, 1010헥토파스칼, 19도. 군산, 동풍 2m, 1010헥토파스칼, 20도. 목포, 남동풍 3.5m, 1011헥토파스칼, 23도. 여수, 북동풍 2m, 1010헥토파스칼, 22도. 제주, 북동풍 4.5m, 1900헥토파스칼, 22도. 서귀포, 북동풍 2.5m, 1010헥토파스칼, 22도. 통영, 북동풍 2m, 1010헥토파스칼, 21도. 부산, 동풍 2.5m, 1010헥토파스칼, 22도. 포항, 북서풍 0.5m, 1013헥토파스칼, 20도. 울릉도, 남서풍 3m, 1014헥토파스칼, 20도. 울진, 남서풍 2m, 1013헥토파스칼, 19도. 동해, 남서풍 2m, 1010헥토파스칼, 18도. 강릉, 북서풍 0.5m, 1010헥토파스칼, 19도. 속초, 북서풍 1m, 1010헥토파스칼, 20도. 다음은 일본 지역입니다. 이시가카 섬, 남동풍 4.5m, 1011헥토파스칼, 27도. 나하, 남풍 6m, 1013헥토파스칼, 26도. 미나메다이토 섬, 남풍 3m, 1014헥토파스칼, 26도. 나세, 남풍 4.5m, 1010헥토파스칼, 24도. 가고시마, 남서풍 0.5m, 1013헥토파스칼, 23도. 후쿠오카, 남동풍 3m, 1013헥토파스칼, 23도. 이즈하라, 북서풍 1.5m, 1010헥토파스칼, 20도. 사이고, 북서풍 1.5m, 1015헥토파스칼, 17도. 마세, 동풍 1.5m, 1015헥토파스칼, 20도. 시미즈, 동풍 2.5m, 1015헥토파스칼, 22도. 시오노미사키곶, 동풍 5m, 1017헥토파스칼, 21도. 오사카, 북동풍 1.5m, 1017헥토파스칼, 22도. 와섬, 남풍 2.5m, 1017헥토파스칼, 16도. 아오모리, 남풍 1m, 1018헥토파스칼, 15도. 삿포로, 남동풍 1m, 1017헥토파스칼, 15도. 왓카나이, 남서풍 6m, 1015헥토파스칼, 14도. 네무로, 남서풍 1.5m, 1018헥토파스칼, 9도. 센다이, 북서풍 2m, 1018헥토파스칼, 18.5도. 도쿄, 남풍 1.5m, 1019헥토파스칼, 18.7도. 하치조섬, 남동풍 1m, 1019헥토파스칼, 18.8도. 지치섬, 북동풍 2.5m, 1017헥토파스칼, 25도. 다음은 러시아 지역입니다. 하바로프스크, 바람 없고 1011헥토파스칼, 16.4도. 대치에, 남풍 1m, 1013헥토파스칼, 12도. 블라디보스토크, 남동풍 7m, 1013헥토파스칼, 15도. 다시 한번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신의주, 남동풍 1m, 1011헥토파스칼, 20도. 평양, 바람 없고 1012헥토파스칼, 20도. 백령도,
북서풍 1.5m, 1011헥토파스칼 19도, 해주, 동풍 2m, 1011헥토파스칼 21도, 서울, 북동풍 1m, 1011헥토파스칼 23도, 인천, 남서풍 1.5m, 1011헥토파스칼 22.9도.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변건영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2.4도, 습도는 68%입니다. 오늘 서울 지역 해 뜨는 시각은 5시 10분입니다. KBS 기상 동보 이영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0: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현지 시간 16일 G7 정상회의 초청국 환영행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중동전쟁을 해결한 것처럼 북한 문제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요청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화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메르츠 독일 총리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각각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종전합의 서명 직후 이란산 석유 판매에 대한 제재를 즉시 면제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각 16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19일로 예정된 종전 양해각서의 정식 서명이 이루어진 뒤 이란이 석유와 정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기존 제재를 면제할 예정입니다. 제재 면제 대상에는 이란산 석유 판매에 수반되는 금융거래와 운송 등 관련 서비스도 모두 포함된다고 소개했습니다.

현지 비르겐슈토크에서 열린다고 스위스 정부가 밝혔습니다. 서명식은 당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고 알려졌으나 스위스 외무부는 미국과 이란, 중재국인 파키스탄과 카타르가 비르겐슈토크를 서명식 장소로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J.D. 벤스 미국 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이란이 자신들의 의무를 이행할 경우 이란에 혜택이 있을 것이라며 미국의 돈이 아닌 카타르나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의 자금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 참정권 수호와 제도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개선 방안을 논의합니다. 당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TF가 주최하고 한병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도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실현 가능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지방선거, 재선거, 소청 등 당내 현안을 논의합니다. 당내 소장파

이다. 이들은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 단체를 결성해 미군 철수 요구 시위를 벌이거나 한미 연합 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탄하는 등 이적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 이란 종전 합의로 한숨 돌린 G7 정상이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을 위해 러시아 압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은 현지 시각 16일 G7 정상들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논의에서 석유와 가스에 대한 제재를 통해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프랑스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제주도와 외교부가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학술회의에 유네스코 파견 북측 인사의 화상 참여를 추진하는 가운데 통일부는 해당 인사에 대한 접촉 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전부터 내일 새벽 사이 소나기가 반복되겠습니다. 곳곳에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리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전주, 대구 31도 등으로 30도 이상까지 기온이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당분간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이상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이상으로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박태원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은경입니다. 당뇨병은 국민병으로 불릴 만큼 흔하죠. 의심할 수 있는 전조 증상도 없습니다. 증상이 생겼을 때는 이미 당뇨병이 진행된 상태인 거죠. 하지만 당뇨병의 위험 인자는 있습니다. 가족력을 비롯해서 복부 비만, 또 지나치게 많이 먹는 과식과 과음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만성질환, 평생관리가 필요한 병으로 지적되는 당뇨병의 예방은 곧 위험인자들을 조심하는 것부터 시작되지 않나 싶은데요. 당뇨병의 예방과 전단계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위험요인들에 대한 주의가 강조되는 간암, 특히 조기 발견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겠습니다. 건강365 윤미래의 검은 행복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당뇨병 진단을 받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자신이 당뇨병에 해당하는지조차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당뇨병으로 관리 중인 분들은 당뇨병이 참 무섭다는 말을 하지만 당뇨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 또한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당뇨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텐데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내분비 내과 김철시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당뇨병학회 자료를 보니까요. 당뇨병 진단을 받는 분들은 계속 늘고 있고 자신이 당뇨병인지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다고 하던데요.
1: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한 당뇨병학회 조사 결과를 보면은
0: 네.
1: 우리나라 성인 중에서 당뇨병을 앓고 있는 인구가 현재 약 550만 명에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심각한 문제는 이제 당뇨 환자분들 중에 세 분 중에 한 분 정도는 본인이 당뇨병이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지낸다는 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 진단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환자분이 많다라는 게 인상적으로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550만 당뇨병 시대를 생각하면 국민병이라는 말도 이해가 되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1: 예, 맞습니다. 30세 이상 성인 6명 중에 1명이 당뇨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0: 네.
1: 명칭상부 국민병이라고 하는 표현은 맞는 것 같고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당뇨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아마도 이제 고칼로리 식단하고 이제 가공식품이 일상화가 되면서 비만 인구가 늘어난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겠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대중교통이나 여러 가지 뭐 운송 기술의 발달로 개개인의 신체 활동량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러한 서구화된 환경 변화에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이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이 됩니다.
0: 네. 서구화된 식습관과 비만 인구 지적을 하셨는데요. 흔히 말하는 젊은 당뇨병 환자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젊은 세대는 건강검진에 소홀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1: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0: 예.
1: 우리나라 이제 젊은 세대에서 비만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당뇨 환자도 많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0: 예.
1: 문제는 이제 젊은 분들은 대부분 스스로가 건강하다고 믿기 때문에
0: 그렇죠.
1: 여러 가지 검진을 건너뛰고 설령 좀 혈당이 높다는 얘기를 들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상당히 진행이 된 상태에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조금은 안타까운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0: 네. 당뇨병도 초기에 치료를 진행해야 관리에 어려움이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 당뇨의 치료에는 일종의 어느 정도 이렇게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를 하는데 발병 초기에는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능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데 이 시기에 적극적으로 혈당을 낮추고 췌장세포에서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해주는 게 중요한데 이러한 초기에 인슐린이 어느 정도 이렇게 보존이 되는

0: 지방도 떨어지고 혈당 조절이 훨씬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1: 네. 뭐 당뇨병의 골든타임도 말씀하셨지만 당뇨병 전 단계에 대한 관리가 강조되는 것도 그런 이유인 것 같은데 어떨까요?
0: 네, 아무래도 이제 정상 혈당하고 당뇨병의 중간 지대를 당뇨병 전 단계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특히 네. 2단계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당뇨병으로 진행이 될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이 단계가 이제 당뇨병으로 가는 그런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굉장히 방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그래서 당뇨병 전 단계부터 당뇨병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말도 맞는 걸까요?
0: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 당뇨 전 단계에서부터 비록 당뇨는 아직 아닌 상태이긴 하지만 네. 우리 몸에서는 당 대사에 연관이 되어 있는 인슐린 저항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혈관에 경미한 손상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당뇨 전 단계 환자에서도 어느 정도 검사를 해보면은 동맥경화 상태가 좀 이미 있다거나 여러 가지 당뇨병의 합병증 징후를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직 당뇨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당뇨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위험 상태이기 때문에 당뇨로 넘어가지 않도록 매우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1: 네. 그래서 혈당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데 수치에서 공복 혈당만 중요한 건 아니지 않나요?
0: 예, 아무래도 검진에서 흔히 이제 공복 혈당을 가지고 당뇨를 이제 그 선별 검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 공복 혈당만으로는 당뇨병을 완벽하게 걸려낼 수는 없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공복 혈당은 정상인데 식후 혈당만 높아지는 사람들이 제법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당호 혈색소라고 하는 검사를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식후 혈당이 일종인데 뭐 경구 당부화 검사와 같은 검사를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해서 당뇨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그럼 식후 혈당이나 당화 혈색소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0: 네, 음식을 드신 이후에 혈당이 얼마나 오르는지를 보여주는 게 식후 혈당인데요. 그리고 이제 최근 한 3개월 정도에 우리 몸의 평균 혈당 상태를 보여주는 당화 혈색소를 함께 보는 게 좋은데요. 특히 이제 당화 혈색소 같은 경우에는 검사 당일에 컨디션이나 식사를 하고 안 하고의 영향을 받지 않는 매우 정확한 지표이기 때문에 당뇨병의 진단 외에도 당뇨병의 전체적인 흐름과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 공복 혈당 외에도 이러한 당화 혈색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식후 혈당을 이제 반영을 해서 이러한 모든 지표들이 적절한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게 됩니다.
1: 네. 그럼 검사를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뇨병에 가족력이 있거나 하는 젊은 층에서는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던데요. 검사는 간단하지 않나요? 1차 병원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0: 예, 맞습니다. 당뇨병 검사는 이제 혈액 검사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한 편입니다. 근처에 있는 이제 그 개원가 선생님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병원에 가서 의원에 가셔가지고 공복 혈당 또는 이제 당화 혈색소 검사를 만약에 요청하시게 되면은 약간의 체열만으로서도 매우 빠른 그리고 정확한 결과를 알 수가 있고요. 특히 가족 중에 또는 이제 부모 형제 중에 당뇨가 있는 경우라면은 조금 더 이른 나이 때 약 20대부터라도 이렇게 한 번씩 당뇨 관련된 검사를 하는 것도 이제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1: 혈액 검사로 간단히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혈당에 대한 인식은 있잖아요. 혈당이 높아도 불편감이나 증상은 없나요?
0: 네,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 이제 단어는 이제 정확히는 의학 용어는 아니지만 식사 후에 혈당이 쭉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이런 걸 표현하는 좋은 이제 단어이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혈당 스파이크가 나타날 때 뭐 경미한 정도로 올라가는 뭐 예를 들어서 한 120, 130 뭐 이런 정도에서는 특별한 피로감이나 이런 특별한 증상이나 불편함은 없고 다만

0: 혈당이 막 200, 300 이상으로 높아지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체중이 감소한다든지 뭐 입이 마른다든지 소변을 많이 본다든지 이런 증상을 나타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미한 혈당 스파이크 정도에서는 대부분 우리 몸에서는 신호는 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 네. 그리고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당뇨병의 위험을 생각할 때 증상이 아니라 수치로 확인해야 한다는 게 그런 의미일까요?
0: 네, 맞습니다. 당뇨병은 이제 본인의 느낌이나 컨디션을 가지고 진단하는 병이 절대 아니고 이미 만약에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을 찾았을 때에는 상당히 진행이 된 상태에서 당뇨가 진행이 된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시행을 하는 검진을 통한 혈액검사를 통해서 숫자를 가지고 우리 몸의 당뇨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1: 네. 그럼 당뇨병 전 단계에서 관리를 잘하면 당뇨병으로 가지 않을 수는 있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 역학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은 당뇨 전 단계에 있는 환자분들의 한 5년 정도를 추적 검사를 하게 되면 한 50% 정도에서는 당뇨 전 단계에 머물러 있고 나머지 25%에서는 실제로 당뇨로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나머지 25% 분들은 정상 혈당으로 이렇게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당뇨 전 단계에서 정상 혈당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데에는 아무래도 철저한 식단 관리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해서 적절한 체중을 잘 유지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단계에서는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1: 식단 관리와 운동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당뇨병 예방뿐 아니라 당뇨병 전 단계에서 어떤 노력을 구체적으로 해야 될까요?
0: 아무래도 이제 그 약간 비만한 분들에게서 이런 당뇨 전 단계나 당뇨가 많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체중 감량을 이제 하는 게 중요한데 현재 본인의 체중이 비만에 해당이 된다면은 지금 기준으로 해서 약 5%에서 7% 정도만 체중이 감량이 되어도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흰쌀밥이나 밀가루 또는 이제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를 좋아하신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과감히 줄이고 대신에 식이섬유나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질 좋은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하는 것도 좋은 그런 실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당뇨병이 가진 위험은 합병증도 걱정이지 않습니까? 진단이 늦어질수록 합병증을 비롯한 여러 문제들이 커지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당뇨병은 이제 그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당뇨병과 연관이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찾아오는 합병증이 무섭게 되는데요. 높은 혈당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은 눈이나 심장, 신경 그리고 심장이나 뇌로 가는 혈관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진단이 늦어지면 늦을수록 치료가 늦어지기 때문에 합병증의 위험도가 전신적으로 증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거의 전신질환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요, 혈당 관리가 참 어려운가 봅니다. 당뇨병으로 치료받는 분들 중에도 혈당이 잘 안 잡힌다는 말을 하거든요. 약물만으로는 안 되는가 보죠?
0: 예, 의사로서 진료실에서 이제 가장 많이 듣는 고민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당뇨병은 이제 단순히 약만 드신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는 질환은 아니고 약물은 이제 혈당을 낮추는 효율적인 도구이고요.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으로 깔려야 될 부분은 평소에 식사 습관이나 그리고 이제 활동량이 좀 적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부분에서 개선을 통해 가지고 이런 생활 방식에서 열심히 하시게 되면은 약의 효과를 뒷받침해 주기도 하고 또 좋은 혈당이 오랫동안 잘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약만 가지고 조절하기보다는 이러한 생활 습관을 열심히 잘 다지는 것도 당뇨를 잘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당뇨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스스로 혈당을 조절하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약물만 가지고는 당 조절이 잘 안 되고 인슐린이나 다른 여러 가지 주사제가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게 됩니다.
1: 네. 그럼 약물 치료에서는 혈당 수치에 따라서 처방이 바뀌기도 하나요? 병원에 가면 늘 검사를 하게 되잖아요.
0: 예, 맞습니다. 병원에 오실 때마다 이제 뭐 당활색소를 이제 기본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평소에 집에서 재신 혈당 기록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약물을 이제 조금씩 조절할 수가 있게 되는데, 당뇨병 약제는 굉장히 이제 종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전도 다르고 약의 효과나 부작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혈당 상태 그리고 인슐린 분비 상태 또는 저항이나 그 외에도 비만이 있고 없고 신장 기능이 있고 없고 또는 심혈관 질환이 있고 없고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가장 본인의 적합하고 부작용이 적은 약을 선택을 하는 흔히 얘기하는 맞춤형적인 그러한 치료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일단 약물 치료를 꾸준히 받으셔야 되고요. 약물과 식사 그리고 운동 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한 걸까요?
0: 보통 운동 같은 경우에는 유산소 운동을 많이 권고를 하게 됩니다. 일주일에 약 150분 정도의 운동을 권고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 번 운동을 했던 효과는 그날과 그 다음날까지는 효과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이틀에 한 번 정도씩은 유산소 운동을 하루에 30분 운동을 하는 것을 권고를 드리고 운동 강도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중등도 정도의 그런 운동을 권고를 하는데 여기에 해당이 되는 운동은 약간 빠르게 걷는다든지 등산이나 수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권고가 되는 운동이라고 권고를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혈당 수치도 꾸준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연속 혈당 측정기도 있는데 도움이 될까요?
0: 네, 상당히 이제 도움을 많이 받는 그러한 그 검사 기법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급여의 적용이 약간 제한적이긴 하지만 특히 이제 인슐린을 여러 번 맞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입증되어 있고 인슐린을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먹는 약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당뇨 전단계 이런 분들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몇 번 경험적으로 해보시는 거는 어떤 음식을 드셨을 때 혈당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그리고 이제 올라간 혈당이 운동을 통해서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 스스로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하는데 상당히 큰 이제 동기부여를 주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 경험적으로 하는 것도 적절한 그런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공복 혈당, 식후 혈당, 당하 혈색소 이 세 가지 수치들에 대한 확인이 당뇨병 예방을 위한 기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상 수치를 기본으로 어떻게 위험을 인지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0: 네, 말씀하셨던 그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정상 혈당은 공복 혈당의 경우에는 99까지이고요. 그다음에 식후 혈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시간 기준으로는 약 140 미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인 당활색소는 5.6까지 정상이 되게 되고요. 당뇨의 진단은 공복은 126, 식후 혈당은 200, 그리고 당활색소는 6.5 이상이게 되는데 이제 이러한 수치가 나왔다고 한다면은 목표를 당활색소 6.5 아래, 공복 혈당은 130 아래, 그리고 식후 혈당은 대략적으로 180이 넘어가지 않도록 조절을 하는 게 중요한 그런 숫자의 기준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또 체중 관리도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비만, 특히 허리 둘레에도 민감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0: 네, 특히 허리 둘레는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가장 대사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내장 근처에 있는 내장 지방 양의 어떤 그 데이터를 손쉽게 보여주는 그런 지표가 되게 됩니다. 이런 내장 지방의 양을 우리가 이제 뭐 CT나 MRI나 초음파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재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은 조금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좀 복잡한 검사이기 때문에 집에서 졸자로 허리 둘레를 재봐서 남성의 경우에는 60cm 이상, 여성의 경우에는 85cm 이상이 넘어간다고 한다면은 복부 비만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체중이 정상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당뇨나 또는 이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또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을 넘어가는 분이 계신다 한다면은 가급적이면은 그 기준 안으로 내려오도록 적절한 운동하고 음식 관리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그런 생활 습관이라고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당뇨병의 예방과 전 단계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내분비 내과 김철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10cm의 콘서트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쳐 이곳 세상에서 제일 비싼 단독 공연 가수는 나고 관객은 너 하나
1: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몸에서 간은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몸의 기본적인 기능은 물론 흡수된 음식물을 보관하고 운반하는 역할도 하죠. 해독작용 역시 간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도 간은 조용한 장기로 불립니다. 그래서 아파도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간암의 위험을 높이는 신호들이 있다면 초기 발견이 가능할 텐데 침묵의 장기로 불리는 이유가 뭘까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소화기 내과 남순우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로 불립니다. 근데 병은 소문내라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 간도 좀 위험 신호가 빨리빨리 나타나면 좋은데 그게 아닌가 봐요.
2: 네, 맞습니다. 간은 재생력이 뛰어나서 예. 70% 이상 손상돼도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침묵의 장기라 불리고요. 그리고 황달이나 복수 같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그런데 간암의 위험을 높이는 간염 바이러스나 술, 뭐 지방간, 또 약물과 같은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확실하게 나타나는 증상 없이 간은 손상이 되고 있다는 건가요?
2: 아, 네, 그렇습니다. 간은 여유 능력이 커서 손상이 서서히 누적되어도

0: 한참 동안 제 역할을 해내기 때문에 피로감이나 소화불량 정도의 막연한 증상만 있을 뿐 본인이 알아차릴 만한 뚜렷한 신호 없이 조용히 망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 참 그렇게 간의 상당 부분이 기능을 잃어도 증상이 좀 애매할 수 있다는 게 안타까운데요. 간 자체에 신경세포가 적어서 그렇다는 거 아닐까 싶은데 간암이 발생해도 꽤 진행되기 전까지는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예. 간 내부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거의 없고 예. 간을 둘러싼 막이 늘어날 정도로 종양이 커지거나 염증이 커져야 비로소 통증이 느껴지기 때문에 간암은 상당히 진행된 뒤에야 증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그렇게 통증도 없고 증상도 없고 그럼 간암 진단을 받은 분들은 이미 진행된 후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건가요?
0: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초기에 발견하기가 쉽지 않죠.
1: 암이 커진다는 건 간이 어떤 상태인 건가요?
0: 암이 커진다는 건 정상 간 조직이 그만큼 그 암 덩어리에서 밀려나거나 파괴되고 있다는 뜻으로 대부분 만성간염이나 간경변처럼 이미 간이 오랫동안 망가져온 토대 위에서 암세포가 자리를 잡고 커지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1: 그럼 그 정도가 되면 우리가 짐작하는 황달이라든지 좀 배에 뭔가 만져지면서 통증이 생기고 복수가 차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건가요?
0: 네. 그 정도 단계에 이르면 눈과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 증상 그리고 오른쪽 윗배가 덩어리처럼 만져지거나 혹은 묵직한 통증이 느껴지고 또한 심할 경우에는 배에 물이 차는 복수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갑작스런 체중 감소나 심한 피로감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간암이 드물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10대 암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매년 통계가 좀 달라지긴 하지만 국감 등록 통계 기준으로 간암은 남성에서 4에서 5위권 그리고 여성에서는 6에서 7위권에 해당하는 비교적 흔한 암으로 특히 남성에서 여성보다 두세 배가량 많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1: 또 간암이 사망률이 높은 암으로도 지적이 되던데요. 전체 암 생존율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0: 간암은 암으로 인한 사망 원인 중에서 폐암에 의해서 상위권을 차지할 만큼 사망률이 높은 암입니다.
1: 네. 남성에서 특히 많고 중년의 간암 사망률이 높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0: 그렇습니다. 지금 50대 미만의 그 청년층에서는 사실 바이러스도 많이 퇴치가 됐고요. 술 먹는 문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좀 적고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서 간암 발생률과 사망률이 그 이전 나이대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1: 그렇군요. 간암도 1기부터 4기로 구분이 되나요? 단계가 있잖아요.
0: 병기를 구분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1에서 4기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네. 1기에서 4기로 구분이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간암의 단계를 구분하는 기준은 뭔가요?
0: 다른 종양들과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간암은 종양의 크기와 개수 그리고 혈관 침범 여부 그리고 다른 장기로 전이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간 기능 상태, 간경변이 어느 정도 심한가를 함께 평가해서 병기를 나누는데 다른 암과 달리 간 자체의 기능, 간 수치나 이런 것까지 반영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1: 네. 그렇게 여러 단계가 있는 만큼 간암의 조기 발견이 강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행히 초기에 발견됐을 때는 뭐 치료라든지 사망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가요?
0: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수술이나 고주파 열치료, 간이식 등으로 완치를 기대할 수 있고 5년 생존율도 60에서 70% 이상까지 올라가지만 진행된 경우에 발견한 경우에는 생존율이 10% 안팎으로 매우 낮게 유지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1: 네. 그러면 요즘은 뭐 검진이라든지 간암 위험에 신경 쓰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간암 발생률로 볼 때 초기에 발견되는 경우도 많은가요?
0: 간암 위험군이 아닌 경우에는

0: 경우는 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일찍 발견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 일반적으로 초기에 발견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1: 아, 증상이 없어서 그러는 건가요?
0: 그런 경우가 많죠.
1: 그럼 간암을 조기 발견해서 초기 치료했을 때와 이미 진행된 후에 진단됐을 때의 차이랄까요? 뭐 치료 방향부터 과정에서도 차이가 클 것 같은데 어떨까요?
0: 차이가 당연히 크죠.
1: 네.
0: 초기에는 수술적 절제나 고주파 열치료 간이식처럼 암을 완전히 없애는 완치 목적 치료가 가능하지만 진행된 뒤에는 그 완치 목적 치료가 불가능하고요. 색전술이나 항암제 표적 치료, 면역 치료 등으로 암의 성장을 늦추고 생명을 연장하는 조절 목적 치료로 방향이 바뀌어서 환자의 부담과 예후가 모두 큰 차이를 보입니다.
1: 또 초기 간암 치료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간 이식이라고 하던데요. 이식이 가능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게 쉽지 않다면서요.
0: 간 이식 역시 초기에 발견하여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상태에서 예후가 좋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그럼 다른 어떤 치료가 진행이 되나요? 뭐 초기 간암 치료로 고주파 열 치료에 대한 관심도 높던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건가요?
0: 초기 간암 치료는 사실 가장 좋은 것이 암 부위를 직접 잘라내는 수술적 절제입니다.
1: 네.
0: 그리고 고주파 열 치료도 또한 요새 각광을 받고 있는데 가느다란 바늘을 종양에 바로 꽂아서 거기다 고열을 주입을 해서 고열로 암세포를 태워 없애는 그런 치료입니다. 특히 고주파 열 치료는 수술 없이 시술이 가능하고 회복이 빨라서 3cm 이하의 작은 간암에서 수술과 비슷한 효과를 보여서 관심이 높습니다.
1: 또 간동맥화학 색전술의 방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의 상태일 때 진행이 되는 치료인가요? 방법도 궁금한데요.
0: 다른 암과 달리 간세포암에서 유일하게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이러한 간동맥화학 색전술은 수술이나 고주파 치료가 어려울 만큼 암이 여러 개 있거나 크기가 큰 중기간암에 주로 시행합니다. 방법은 그 사타구니 혈관을 통해서 가느다란 카세터를 관을 간 동맥까지 집어넣은 뒤에 암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에 항암제를 넣고요. 그리고 항암제를 넣은 후에 그 혈관을 젤폼이라는 찐득찐득한 물질로 막아버려서 암세포에 혈액 공급이 안 되게 하는 그런 방식 치료입니다.
1: 네. 간동맥 화학 색전술의 방법도 있고요. 암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된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땐 치료가 또 달라지나요?
0: 그럴 경우에는 이제 색전술 치료가 어렵고요.
1: 예.
0: 그런 경우에는 보통 진행성, 전인성 간암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이런 국소적인 치료보다는 전신 치료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개발된 것들이 항암의 표적 치료제로 옛날에 소라페니, 렌바티닉 같은 표적 치료제가 있었고요. 현재는 면역항암제 주사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암의 성장을 억제하고 생존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1: 그러니까 수술이 어려운 진행성 간암에서는 항암제가 치료법인 거네요. 방사선 치료도 있지 않나요?
0: 간암의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의 사용이 무척 제한적입니다. 간 안에 존재한 혹에는 그 종양에는 효과가 크지 않아서 간 문맥이 암세포 혈전으로 막혀 있을 때나 혹은 아주 작은 잔여암이 있을 때 조금 도움이 됩니다.
1: 네. 그런데 항암제도 내성이 걱정이지 않습니까? 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 옵션이 좀 많은 편인가요?
0: 다행히 최근 몇 년 사이 간암 치료제 개수나 여러 가지 옵션들이 크게 늘어나서 1차 치료에 내성이 생겨도 다른 표적 치료제나 면역 항암제로 2차, 3차 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 옵션들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1: 네. 근데 면역 치료 요법에 대한 관심도 높지 않습니까?
0: 네, 면역 항암제는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암 세포를 공격하도록 돕는 치료입니다.
1: 네.
0: 특히 요즘은 아테졸리주마프, 베바시주마프, 병용 요법이 진행성 간암의 1차 표준 치료로 자리 잡으면서 기존의 표적 치료제보다 생존 기간을 더 늘려준다는 결과들이 나와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1: 네. 간암의 위험을 피해갈 수 있고 또 간암이 생겼더라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정기 검진일까요?
0: 네, 그렇습니다. 네. B형 간염, C형 간염 같은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나 혹은 어떤 이유로든지 간경변이 있는 환자 그리고 알코올성 간질환들이 등이 있는 그런 고위험군은 6개월마다 복부 초음파나 알파테아단백 같은 간암 수치를 포함한 혈액검사를 받는 정기검진이 간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1: 네. 특히 간염, 뭐 술, 대사 이상 지방간에 대한 지적도 많은데 어떤 의미로 생각하면 될까요?
0: 간염 바이러스 그리고 과도한 음주 그리고 대사 이상 지방간 등은 모두 간에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켜서 그 결과로 간세포가 망가지고 또한 다시 회복되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상처가 나고 흉터가 남아서 간경변과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 3대 위험 통로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잘 관리해도 간암의 상당 부분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1: 네. 또 간경변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잘 살펴야 되는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1: 네.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특히 정기검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복부 초음파와 혈액검사 말씀하셨는데 이 간 검사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중요성을 잘 모르지 않나요? 초음파도 생소해하는 분들도 많던데요.
0: 일단 그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인 검진으로 그냥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초음파나 그런 암수치 검사나 간단한 간기능 검사만으로도 1차적인 스크리닝, 선별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그걸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뭐 간염, 음주, 대사 이상 지방간과 같은 위험 요인들이 있는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0: 이런 분들은 정기 검진을 절대 거르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최소한 1, 2년 한 번씩은 검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B형 간염, C형 간염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으셔서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게 중요하고요. 음주가 문제인데 술은 가능한 끊으시고 절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사 이상 지방간 등이 있다면 체중관리와 운동, 그리고 혈당, 콜레스테롤 조절에 신경 쓰셔야 간암으로 진행된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1: 정기적인 선별 검사는 뭘 말하는 걸까요?
0: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을 선별 검사로 실시하는데 주로 복부 초음파와 간암 수치 검사입니다.
1: 네. 그럼 간염이나 간 경변증이 있는 간암의 고위험군에서는 뭐 간 수치라든지 간암 종양 지표 또 초음파 검사로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게 좋겠네요. 검사 주기는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0: 간염 보유자나 혹은 간경변증이 있는 고위험군에서는 최소 6개월에 한 번씩 간수치 혈액검사와 알파타단백 같은 종양표지자 그리고 복부 초음파를 함께 받으시는 것이 표준적인 권고사항인데요. 다만 간경변증이 좀 심한 분들은 3개월 간격이나 더 자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추적 관찰해야 작은 간암도 놓치지 않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럼 간암 위험에서 뭐 간염, 지방간, 간경변증이 지적이 되는데 그 B형 간염 같은 경우는 그런 단계 없이 바로 간암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건 맞는 얘기인가요?
0: 아, 예전에는 사실 간경변증이 없는 상태에서 간암 바로 가는 것은 드물다고 돼 있었는데요. 요즘 보면 B형 간염에서 간경변증이 아주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간암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바이러스를 가진 그런 간 손상 환자들은 어쨌든 간암으로 갈 수 있는 항상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1: 네. 뭐 간염 보유자나 간 경변증이 있는 고위험군에서는 6개월에 한 번씩 정도는 이제 정기검사를 하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0: 네.
1: 실제로 고위험군에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분들도 많으신가요?
0: 예전에 비해서 이제 간 질환에 대한 홍보가 많이 돼서 예전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여러 가지 뭐 그 바쁜 일정이나 뭐 삶에 쫓겨서 제대로 검사를 안 하고 많이 진행돼서 오신 분들도 종종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기본적으로는 복부 초음파 검사

0: 이제 간암 수치 검사를 혈액 검사 해보면 되는 거네요.
1: 네.
0: 네. 젊은 나이에서 간암 진단을 받는 분들도 많으신가요?
1: 예전보다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많이 진행되고 시간이 좀 지난 상태에서 간암이 많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
0: 네.
1: 일단 젊으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세포 변이나 여러 가지 변화가 많으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젊은 40대 미만의 젊은 층들에서도 네. 요즘 심심찮게 좀 간암 발생이 보이고 있습니다.
0: 네. 그럼 젊은 나이에서의 간암 원인은 주로 어떤 건가요?
1: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어머니한테 받은 B형 간염 바이러스나 C형 간염 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가 많고요.
0: 네.
1: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좀 과도한 음주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젊은 나이인데도 알코올성 간경변증이 심하면서 이런 분들이 간암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럼 젊은 나이에서 이렇게 간암 진단을 받는 경우는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진행 속도도 좀 빠르겠네요. 노년층에 네. 비해서.
1: 네.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에 비해서 급속도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도 진행을 빨리 해서 예후가 안 좋은 경우도 꽤 많습니다.
0: 네. 이제 간암의 원인으로 음주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매일 한 잔이 더 안 좋은 건가요? 일주일에 한 번 포금을 하는 게 더 안 좋은 건가요?
1: 사실 그게 논란이 많은데요.
0: 네.
1: 논란이 많은데 전체적인 양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양이 가장 중요하고요. 하지만 간이 쉴 시간이 없는 매일 음주도 좋지가 않죠. 그래서 매일 음주하는데 적은 양과 한꺼번에 포금하는 거와 거의 유사한 둘 다 나쁜 습관이 되겠죠.
0: 네. 음주를 오래도록 하신 분들도 이제 술을 끊으면 간암의 위험에서 좀 줄어들 수 있는 건가요?
1: 그럼요. 그래서 간경변증이 심하게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금주를 하시면서 간이 많이 회복되고
0: 네.
1: 암 발생도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참 매일 맥주 한 캔을 이제 반주처럼 드시는 분들도 많던데 조심을 하셔야 되겠네요.
1: 네. 사람마다 개인 차이가 커가지고요.
0: 네.
1: 적은 양의 술이라고 하더라도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0: 네. 간암의 예방 또 조기 발견을 위해서 강조하고 싶은 말씀 주시죠.
1: 간은 끝까지 말없이 버텨주는 장기인 만큼
0: 네.
1: 증상이 없을 때 챙기는 것이 최선의 치료입니다.
0: 네.
1: 그래서 B형, C형 간염 검사와 예방접종 그리고 절주, 적정 체중 유지를 생활화하시고
0: 네.
1: 고위험군이라면 6개월마다의 정기검진을 꼭 간 전문의와 만나셔가지고 꼭 정기검진을 시행하셔서 식무개장기가 보내는 신호를 우리가 먼저 찾아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간암의 조기 발견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소화기 내과 남순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노라 존스의 Come Away With Me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6월 17일 새벽 5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구름 많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제주도, 오전까지 전라권, 오전에 경남권과 경북권 남부에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고 전남 해안과 경남권 남해안은 낮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예상 강수량은 전라권과 경상권은 5에서 20mm, 제주도는 5에서 60mm가 되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권 내륙, 전라권과 경상권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전국적으로 5에서 60mm가 되겠으니 외출 시 우산을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모레 사이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습니다.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감속 운행하는 등 교통안전과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과 내일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일부 지역에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소나기가 특성상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습니다. 실시간 기상 레이더 영상과 최신 기상 정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내일까지 달의 인력이 강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으로 만조시 해안가 저지대 침수와 하수 역류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또한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겠고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안팎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폭염 영향 예보를 참고하여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1도, 전국이 24도에서 32도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1도, 전국이 26도에서 33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구름 많고 가끔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1도, 인천 29도, 수원 31도, 파주 30도입니다. 강원 영서 구름 많고 가끔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철원 30도, 춘천과 원주 31도, 대관령 24도입니다. 강원 영동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속초 25도, 강릉 27도, 동해 25도입니다. 충청남북도 구름 많고 가끔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청주 32도, 충주 31도, 대전 31도, 세종 30도, 천안 30도, 보령 29도입니다. 전라남북도 구름 많고 가끔 소나기 내리겠는데요. 낮 기온은 전주 31도, 군산과 광주 30도, 목포와 여수 27도입니다. 경상남북도 흐리고 가끔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31도, 포항 29도, 안동 31도, 부산과 울산 27도, 진주 29도입니다. 제주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2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25도입니다. 서해오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25도입니다. 북한 지역 구름 많고 가끔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평양 29도, 신해주 24도, 개성 31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이영호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2도, 습도는 68%입니다. 오늘 서울 지역 해 뜨는 시각은 5시 11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이형호입니다.

잠시 후 6시부터는 KBS 뉴스 광장을 KBS 제1 텔레비전과 동시에 방송해 드립니다. KBS 제1 라디오입니다.

0: 미국이 한국 기업 등의 출자로 이란 재건기금 조달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전 서명식은 스위스의 산악지대 리조트에서 열릴 전망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 평화적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독일, 캐나다 등과 양자회담도 가졌습니다.
0: 개표소 집회 참가자들의 봉쇄로 체육단체들의 내부 진입이 무산됐습니다. 여야는 내일 본회의에서 선관위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합니다.
1: 월드컵 I조 예선에서 우승후보 프랑스가 세네갈을 상대로 3-1로 앞서고 있습니다. 출퇴근 경기를 치르는 이란은 뉴질랜드와 2-2로 비겼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수요일 아침 뉴스광장입니다.
0: 금요일 스위스에서 종전 양해각서 서명식이 이루어지는 대로 미국은 이란산 원유 판매에 대한 제재를 없앨 거라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1: 이란에 재건 기금을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 등 민간 기업들의 기금 조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2: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오는 19일로 예정된 종전 양해각서 서명 직후 이란의 석유 판매를 즉시 허용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수반되는 금융거래와 운송, 보험 등 관련 서비스도 허용됩니다. 실제 비영리단체 이란 핵무장 반대연합은 이란산 석유를 실은 대형 유조선이 미국의 봉쇄구역을 통과한 뒤 5만만을 항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미 이란산 석유 판매를 용인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같은 조치는 미국의 핵심 협상 카드를 포기하는 셈이지만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미국의 돈은 한 푼도 이란으로 가지 않는다며 합의 이행 과정에서 이란에 직접 자금을 제공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신 한국과 일본, 유럽 기업이 조성한 3천억 달러의 재건 기금을 이란에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 If the Iranians behave,
4: 이란이 합의를 이행하고 제재가 해제되어 세계 경제에 정상적으로 편입된다면 미국은 직접 투자하지는 않더라도 다른 국가들이 이란에 투자하도록 독려할 것입니다. 벤스 미국 부통령입니다.
2: 대규모 경제적 지원에 미국 내에선 논란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의회 비준 필요성까지 제기되는 상황.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 내로 양해각서 내용을 공개하고 의회에서 검증받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4: 단순히 공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자회견을 열어 내용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직접 읽어줄 것입니다. 언론이 내용을 왜곡 없이 정확하게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2: 미국 내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 중 하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동맹국들에게 재건 자금 등의 출자를 강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0: 종전 양해각서 서명식 장소는 당초 알려진 제네바가 아니라 알프스 산악지대한 리조트를 제안했다고 스위스 정부가 밝혔습니다. 보안 등을 감안한 조치로 보입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합의문 열람 요청을 거절했다는

0: 한편 미국과 함께 이란을 공격한 이스라엘은 이번 종전 합의문을 아직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합의문 내용이 사전에 유출될 것을 우려한 미국이 이스라엘의 열람 요청을 거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종전 협상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온 이스라엘 입장에선 더욱 난처한 처지가 된 셈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대부분 의견이 일치하지만 의견이 덜 일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입니다.
0: 가까스로 종전 합의에 이르면서 주요국 정상들은 이제 러우 전쟁 종식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G7 회의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전쟁 여파로 일시 해제했던 러시아산 석유를 다시 제재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1: 매달 2만 5천 명의 젊은 청년들이 죽어나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게 말도 안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겁니다.
0: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를 향해 협상 재개를 촉구하며 스위스 등 중립국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강풀입니다.
2: 종전 양해각서 서명식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도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사이의 무력 충돌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고 경고하면서 종전 합의의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중근 기자입니다.
3: 이스라엘은 현지 시각 16일 성명을 통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레바논 남부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군 병력을 향해 여러 발의 로켓 공격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로켓을 요격한 뒤 로켓 발사대 제거를 위한 공습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 작전 지역에서 의심스러운 차량도 발견했다며 경고 사격 뒤 폭파시켰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레바논에서 진행된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으로 최소 4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레바논 국영통신은 이스라엘의 무인기가 차량 석 대를 타격해 4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레바논 남부 마이파둔 마을에선 드론이 차량을 타격한 뒤 현장에 사람들이 모여들자 다시 폭격을 가하는 이른바 이중타격 전술로 2명이 숨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란은 강력 경고했습니다. 이란 측은 미국 대통령의 종전 선언 뒤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에서 이틀 동안 무려 84차례나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레바논 국민을 상대로 한 살상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가혹한 대응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의 반발에도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에 이스라엘군을 계속 주둔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4: 레바논.
1: 우리는 레바논의 완충지대이자 안보지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필요할 때까지 계속 주둔할 것입니다. 이란은 우리의 철수를 원했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의 말입니다.
3: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계속된 무력 충돌은 앞으로 진행될 후속 협상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2: G7 정상회의의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도 만났습니다. 중동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화답했다고 청와대가 전했습니다. 현지에서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5: G7 정상회의에 초청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환영을 받으며 입장하는 이재명 대통령. 지난 4월 마크롱 대통령 국빈 방한 후 두 달여 만에 재회입니다.
6: How are you, Mr. President? I'm so happy.
5: 초청국 정상들의 기념 촬영이 진행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 대통령이 만나 인사를 나눕니다. 청와대는 이후 정상 간 오간 이야기를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남북관계 근황을 물었고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을 해결한 것처럼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독일, 캐나다 등과 양자회담도 이어졌습니다. 최대 60조 원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수주 최종 결정을 앞둔 캐나다에는 서로 협력할 게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7: 6.25 전쟁 당시부터 아주 깊은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사 입장국으로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1: 저희는 국방, 투자,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시켜 왔습니다. 캐나다 총리의 말입니다.
5: 이 대통령은 확대회의 첫 세션에 참석해 먼저 봤던 나라에서

0: 원조하는 나라로 성장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이 대통령은 G7 및 초청국 확대회담과 업무오찬 등으로 이틀째 일정을 소화한 뒤 귀국길에 오릅니다. 제네바에서 KBS 뉴스 박찬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주 SNS에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한 사진을 올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인사도 이를 북미 대화 의지를 보인 거라고 해석했습니다. 다만 그 시점은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3: 8년 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산책하는 모습입니다. 이 장면이 담긴 사진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SNS에 올려 여러 추측을 낳았는데 트럼프의 측근으로 꼽히는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비서실장은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려는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김정은과의 개인 외교를 재개할 준비가 됐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3: 이란 전쟁이 막을 내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시선이 북한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북미 대화 재개 가능 시점에 대해선 미국 중간선거 이후로 전망했습니다.
4: 김정은과의 회담이 성사된다면 시기는 아마도 11월 말이나 12월쯤이 될 겁니다.
3: 가을 개최 가능성을 높게 봤던 지난 4월 방한 때와 달라진 예상입니다.
4: 북한의 군사적 동향이 매우 우려스럽고 김정은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관계도 더 밀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북미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는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중단을 꼽았고 미국의 최종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4: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이며 앞으로도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겁니다.
3: 한국의 핵 도입에 대해선 한국이 독자적인 억제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쿠팡 사태가 한미 안보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5: 봉쇄 집회로 열흘 넘게 출근길이 막힌 서울올림픽 경기장 입주 체육단체들이 어제 경찰과 함께 내부 진입을 시도했지만 끝내 무산됐습니다. 경찰의 개입과 경고도 또 정치권의 중재도 엄정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담화 발표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황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오전 9시 마스크를 쓴 10여 명이 경찰과 함께 경기장으로 향합니다. 노트북과 훈련 장비 등을 챙기기 위해 경기장 사무실에 들어가려는 체육단체 직원들입니다. 하지만 집회 참가자들이 막아섭니다. 경찰의 경고 방송에도
7: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방해하거나 밀거나 하시면 업무방해에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6: 참가자들이 물러서지 않으면서 출입은 무산됐습니다. 이후 현장을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 오후 2시쯤 국민의힘 의원과 체육단체 직원, 방송사 촬영 기자가 함께 경기장 안에 들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체육단체 직원이 투표 용지에 손을 대는지 생중계로 확인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봉쇄 집회 11일 만에 체육단체가 진입하려던 순간 이번엔 여성 참가자 한 명이 출입문을 가로막았습니다. 출입문 하나를 두고 설득과 고성이 2시간 가까이 이어졌지만 경기장 진입은 끝내 무산됐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집회 참가자들의 시설 점거 등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담화문을 발표했지만 국제대회 출전을 앞둔 펜싱 선수들은 자신의 장비 없이 출국해야만 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5: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잠실 7동 제2투표소의 투표관리원을 참고인 조사했습니다. 해당 투표소에서 불거진 일련의 사태에 대해 선관위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따져보고 윗선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정혜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8: 투표일이었던 3일 오후 2시 33분 투표소 공무원과 선관위 직원이 함께 있는 대화방에 자녀 용지 500매라는 메시지가 올라옵니다. 오후 3시 45분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 200매를 추가로 요청합니다. 하지만 1시간 뒤 용지가 바닥나 투표는 중단됐습니다. 오후 6시 종료 시각이 되어서야 재개된 투표. 7시로 다시 10시로 연장됐습니다. 반발한 시민들이 떠나지 않았고 이곳 투표함은 개표조차 못했습니다. 투표 종료 35시간 뒤에야 경찰이 투입돼 투표함이 옮겨졌습니다.
4: 지금까지 KBS 뉴스 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진희입니다. 주변에 보면 은퇴하고도 계속 일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동안은 은퇴 후 일정 소득을 넘으면 국민연금이 깎이는 경우가 있어서 일할수록 손해라는 말까지 나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이와 관련한 개정 국민연금법이 공식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감액 기준이 완화돼서 올해 기준 월 소득 519만 원 이하라면 국민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법 시행에 앞서 올해 발생한 소득에는 이미 새 기준이 적용되고 있고요. 지난해 소득 때문에 감액된 연금도 소급해서 돌려주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또 이번 개정안은 부양 의무를 저버려 상속권을 잃은 유족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받을 사람은 제대로 받고 엉뚱하게 세는 곳은 막고 그게 맞는 방향이겠죠. 국민연금이 시대 변화에 맞게 조금씩 손질되면서 더 든든하고 신뢰받는 제도로 자리 잡길 기대해보고요. 6월 17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다시 듣기는 유튜브에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와 해당 날짜까지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확대됐는데요. 그 의미와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이 시안의 읽는 사람 시간에는 헨리 포드의 원칙이라는 자서전을 통해서 급변하는 시대에도 결코 변하지 않는 일과 삶의 법칙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1: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0: 최근 농어촌 정책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게 농어촌 기본소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구 소멸 위험이 있는 농어촌 시군 가운데 10곳 선정해서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지난 11일 7곳을 추가 확정했습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에서는 시범 사업이 더 확대되는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0: 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유럽 순방 중에 올린 SNS에서도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언급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한 국정과제라고 봐야겠죠.
2: 네, 뭐 굉장히 현지성이 큰데요. 현지 시각으로 지난 9일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언급했습니다. 핵심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예상보다 효과가 좋다는 것, 그러니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0: 예.
2: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도 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직접 언급했다는 것은 단순한 지역 시점을 넘어서 국가 정책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0: 저희가 이전에도 얘기 나눴잖아요. 최근에 시범 사업 지역이 확대됐다면서요. 어느 지역이 새로 추가됐습니까, 기자님?
2: 네, 기존에는 10개 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 통해서 예산 확보했고 지난 11일 7개 군 새롭게 선정해서 시범 사업 지역이 모두 17곳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지역을 좀 살펴보면 강원도 화천군, 충북 보은군, 전북 진안과 무주군, 전남 구례와 보성군, 그리고 경북 청송군을 확정했습니다. 추가 지역 주민들은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역 화폐로 받게 됩니다.
0: 네, 전국 곳곳이 이제 새로 또 선정이 됐네요. 농어촌 기본소득이 해당 지역에 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농어촌 기본소득은 특정 농어촌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처음 도입했고요. 기본소득이라는 명칭이 담긴 의미대로 소득 수준, 재산 규모 따지지 않고요.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이라고 해서 농민만 지급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살고 있는 주민이라면 뭐 갓난아기부터 노인까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거든요. 그러니까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는 지역 안에서만 소비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7개 군 지역을 추가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단순한 실험 수준을 넘어서 정책 효과를 더욱 폭넓게 검증하겠다, 이런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뭐 인구 규모라든가 산업 구조, 고령화 수준 다 다르잖아요.
0: 예.
2: 그래서 이 다양한 유형의 농어촌에서 기본소득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0: 그렇다면 먼저 시행된 현장들 있잖아요. 기존 10개 네. 군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2: 예, 뭐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아무래도 지역 내에서 소비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기본소득이 지역 화폐로 지급되니까 주민들이 내가 사는 곳의 마트, 식당, 약국, 미용실 이런 곳을 이용하는 빈도가 다소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외부의 이 대형 유통업체로 빠져나가던 소비가 지역 안에서 순환하기 시작한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 회복 효과인데요. 주민들이 정기적으로 같은 혜택을 받으면서 마을 행사, 공동활동 참여가 늘어났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뭐 농어촌 기본소득만으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대규모의 인구 이동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본사업으로 확대 시행이 된다면 적어도 이 농촌을 떠나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는 이유를 하나 더 만들어준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대규모 인구 이동은 아니지만 이 시범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으로 인구 유입이 좀 있다 이런 뉴스를 본 것 같은데 이건 사실인가요?
2: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전입 인구가 늘어난 효과를 확인했고요.
0: 예.
2: 청년층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이런 긍정적인 변화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뭐 시범사업 선정 발표 이후에 전입 인구가 많이 늘었던 지역이 계속 인구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최근에는 뭐 유입 흐름이 정체되는 모습도 보입니다. 장기적인 효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전에 도입하지 않았던 새로운 인구정책 실험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0: 예, 지난 6.3 지방선거 때도 보니까요. 후보들 공약 가운데 농어촌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는 얘기도 많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찬반도 많고 실제 도입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면서요.
2: 네, 맞습니다. 이 농어촌 기본소득 논쟁의 핵심은 재원인데요.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안착시키고 또 전국 농어촌 군지역으로 확대할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현재 시범사업은 국비가 40%, 지방비가 60%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단위 지자체로서는 뭐 자체 예산을 감당하기 쉽지 않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즉 매년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0: 그렇군요. 재원 마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인데 그러면 아무래도 정책이 효과에 대한 검증이 중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이 농어촌 기본소득이 실제로 인구 증가, 뭐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이바지하는지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 지역도 확대해서 운영하는 건데요. 소비 증가 효과는 뭐 비교적 확인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인구 유입, 뭐 출산율 증가, 지역산업 활성화 이런 것으로 이어지는지는 더 지켜봐야 됩니다. 시범사업이 내년까지 2년간 추진이 되는데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체계적인 성과평가 시스템도 잘 구축하는 게 필요합니다. 정책 효과가 잘 입증돼야지 국민적 공감대도 넓어질 수 있으니까요.
0: 예, 지역 소멸에 대한 우려는 도심지에 사는 국민들도 모두 공감하지 않을까 싶어요. 장기적이고 또 계속된 효과가 있다면 국세에 드리는데 반발이 없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0: 합니다. 기본소득을 받는 농어촌 현장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과제들은 혹시 없었나요?
1: 네, 이번에 대통령이 SNS에 언급한 내용도 뭐 인구 유입, 지역 경제 활성화 같은 기본소득 효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범 지역 중에서는 상업시설, 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된 지역들 굉장히 많거든요.
0: 네.
1: 그래서 주민들은 이걸 받아도 쓸 곳이 없다 이렇게 아쉬워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경기도 연천군만 봐도 이 기본소득이 사용처가 마땅치 않은 면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소득 시행 지침에 사용 제한이 있기 때문인데요. 뭐 마트나 주유소에선 한 달에 5만 원까지만 써야 하는데 이 상업시설이 없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불편한 지침이 되기도 하고요. 인근 마을에 가서 쓰려니까 자가용을 소유한 주민이 아니라면 하루에 몇 차례 안 다니는 대중교통 역시 이 기본소득 사용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0: 그러네요. 지원금만큼 그 지원금을 쓰기 위한 여러 비용이 더 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농어촌 기본소득을 얼마 지급하냐만 따질 게 아니라 이 정주여건 개선 문제까지 좀 과제로 삼아야 할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굉장히 중요한 정책 수단이지만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기본소득을 받아도 병원이 없고 또 대중교통이 부족하면 삶의 질은 크게 개선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이 농업정책의 핵심이 농산물 가격 안정 정책이라든가 농업소득 보전 정책 등이 결합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이 17개로 늘어난 만큼 농어촌에서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정책도 더 많이 논의되시면 합니다. 또 하나 정부는 물론 우리 사회가 농업과 농촌을 국가의 미래 자산 그리고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바로 세우는 것도 농어촌의 활력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예, 앞으로의 과제들도 잘 풀어나가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0: 이어서 책 속 한 줄에서 오늘을 살아갈 힌트를 찾아보는 이시한의 읽는 사람 시간입니다. 프로 지식 탐험가 이시한 교수 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3: 네, 안녕하세요.
0: 교수님과 만나는 시간에는 네. 늘 어떤 책을 준비해 오셨을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 어떤 책입니까?
3: 오늘은 이거 정말 흥미로운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0: 예.
3: 지금 시대 가장 흥미로운 사람은 일론 머스크 아닐까 싶은데.
0: 그쵸? 공감합니다.
3: 예.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니까. 그리고 또 그 저지른 짓이 무슨 성과가 있잖아요. 100년 전에 일론 머스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 그래요? 일론 네. 머스크 하면 뭐 여러 수식들이 있을 네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3: 일단
0: 조만장자.
3: 조만장자.
0: 뭐 괴짜.
3: 그렇죠.
0: 뭐 천재.
3: 그리고 무엇보다 시대를 바꾼 사람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0: 그래요?
3: 네, 왜냐하면 화성이라는 네. 그러니까 그 일론 머스크의 꿈은 그런 거잖아요. 다행성 종족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인류가 지구 말고 다른 행성에서도 살게 하겠다. 이런 꿈들을 가지고 그 바꾸고 있는 거거든요.
0: 그 정도의 혁신적인 발상을 네.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3: 그렇죠. 100여 년 전에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지금 우주 시대를 열고 있다라고 예. 한다면 100여 년 전에 자동차 시대라는 그런 새로운 인류의 페이지를 연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헨리 포드거든요.
0: 아. 네.
3: 그래서 오늘은 헨리 포드의 자서전, 네. 헨리 포드의 원칙이라는 책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0: 우리가 흔히 헨리 포드 하면 자동차 왕이라는 수식을 하잖아요.
3: 맞습니다.
0: 그 헨리 포드 네. 말씀이신 거죠?
3: 네. 사실 우리는 자동차 만드는 사람 뭐 이 정도만 알고 있는데요. 이 올더스 억슬리의 소설 멋진 신세계라는 책이 있어요.
0: 네.
3: 이게 한 100년 전쯤에 나온 건데 SF계의 완전 고전. 그러니까 SF계를 떠나서도 그냥 명작 고전이라고 그 호칭이 되는 건데요. 여기에 포드가 나오는데 포드를 AF, BF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서기를 잴 때
0: 네.
3: 그 BC, AD 이러잖아요.
0: 네, 네.
3: 그 BC가 비포 크라이스트, AD가 아노 도미니.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 크라이스트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
0: 포드 이전과 포드 그렇죠. 이후라고 해서 AF, BF라는 표현을 했다고요.
3: 그렇죠.
0: 조물주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네요. 그럼 포드를
3: 거의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그 신이라기보다는 정말 시대를 완전히 바꾼 사람의 앞과 뒤라는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포드가 그때는 뭐 말씀하신 대로 신처럼 추앙받고 있다. 멋진 신세계 그 세계관에서는 그런 예.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올더스 헉슬리의 소설이 사실 문명

0: 비판적 소설이에요. 그래서 멋진 신세계가 나오던 시절에도 포드가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뜻으로만 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포드에 대한 평가가 그 정도였고 지금은 그럴 수도 있겠다. 지금 돌아보니까 포드를 그런 식으로 굉장히 어떤 그 전환점으로 놓고 볼 수도 있겠다라는 평가가 있는 편이기도 하죠.
1: 그렇군요. 사실 저는 이 포드 길가에서 뭐 가끔 마주할 수 있는 차량 브랜드인데 네네. 사실 자동차 회사 사장이라는 거 외에는 포드에 대해서 저처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문명세계의 신처럼 추앙받았다는 이 올더스 헉슬리의 소설 세계관이 잘 와닿지는 않는데 포드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 교수님께서 좀 차례차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0: 그 차례차례 짚어지기 전에 크게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해보면 이런 그래요? 거예요. 이거는 그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그 포드가 좀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할아버지가 된 뒤에 한 지역의 소년과 교육 이야기를 하다가 이 소년이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포드가 좀 꼰대스러운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옛날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아 할아버지 근데 지금은 현대예요라고 했다고 그러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포드가 어이 이봐 내가 바로 그 현대를 발명한 사람이야 라고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1: 그래요? 현대를 네. 발명한 건 정주영 회장님 아닙니까?
0: 아, 그 현대 가면은 굉장히 곤란한 그런. 네. 근데 저도 어느 정도 동감을 해요.
1: 그만큼 현대 네. 사회를 만들었다. 현대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했다.
0: 네, 모두가. 맞습니다.
1: 스스로도 이렇게 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나 보네요.
0: 맞습니다.
1: 각서라고 그러면 현대를 발명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 책을 통해서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데요. 네. 일단은 이 책에 헨리 포드 자서전이니까 자전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유년기부터 한번 짚어보죠. 헨리 포드 어떤 유년 생활을 했어요?
0: 보통은 뭐 이 정도 부를 일구려면 부잣집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렇진 않고요. 미시간 농부의 아들입니다.
1: 농부의 아들? 네.
0: 어떻게 생각하면 한 시대를 새로 여는 사람들이 부잣집에서 태어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뭔가 새로 개척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1: 자수성가의 아이콘이었네요. 그렇죠. 포드도. 그치.
0: 처음에는 가난했다라는 말이 좀 더 맞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집이 그러니까 이 포드의 아버지도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어서 그 농부 중에서도 어느 정도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포드한테 야, 너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농사나 지어라. 왜냐하면 내가 농장이 이렇게 좀 크게 있는데 그쵸. 굳이 뭘 고생을 하냐.
1: 내 노하우도 있고.
0: 그렇죠. 그 포드한테 포드는 기계공이 되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1: 예.
0: 야 됐다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농사나 지어라 라고 해요. 그런데도 포드는 17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디트로이트 엔진 공장의 견습생이 됩니다. 그런데 또 아버지도 한 집착하시나 봐요. 야 그러지 말고 일로 와 해서 계속 농부가 되라고 그러면서 땅을 떼주겠다고 그래요.
1: 어지간히 가업을 좀 있게 그러니까, 해주고 싶었는데 예. 또 자식 농사가 제대로 안 됐나 봐요.
0: 그렇죠.
1: 농사는 잘 지으셨지만
0: 그렇죠.
1: 자농사는 잘
0: 예.
1: 지었지만.
0: 역시 자식은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푸드도 결혼을 앞두고 예. 아 그래도 땅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 조건에 동의하고 농사일을 도우러 농장으로 들어오긴 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집이 생기고 땅이 생겼잖아요. 거기다가 그 작업장을 차리고요. 엔진을 계속 만듭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그 엔진을 계속 만들고 있으니까 그게 또 소문이 나가지고 그 당시에 에디슨의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이가 와요.
1: 에디슨, 발명왕
0: 에디슨이 만든 와. 회사. 그 제네럴 일렉트로닉이잖아요. 지금도.
1: 예, 예, 예. 예.
0: 그 회사에서 그 스카우트 제이가 와서 바로 입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은 헌신짝처럼 버리고 바로 간 거죠. 그리고 그 회사를 다니면서 밤에는 자신이 개발한 엔진 거기에 차체를 얹어가지고 자동차를 만드는 생활을 해요. 그래서 결국 디트로이트 최초의 자동차를 만들어서 직접 만들어서 타고 다니기 시작을 했죠.
1: 당시에는 그러면 마차 시대였을까요?
0: 그렇죠.
1: 마차 시대? 네. 본인이 직접 만든 자동차. 네.
0: 포드가 만든 자동차가 디트로이트 유일한 자동차였대요.
1: 야 네. 최초의 자동차라고 하면 정말 그리고 게다가 본인이 만들었으니까 네. 더 멋졌을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으로 보면 뭐 농사도 짓고 개발도 하고 밤에는 네. 엔잠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0: 그렇죠.
1: 그러면 이 에디슨의 회사는 언제까지 다닌 거예요?
0: 그러니까 당시에는 겸업금지 조항 같은 게 없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회사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회사에서도 그런 거죠. 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해. 그러니까 그거를 좋아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봐주긴 한 거죠. 그런데 포드가 한 차를 세 대쯤 만들었을 즈음에
1: 네.
0: 회사도 이런 제안을 해요. 승진을 시켜주겠다. 전체 총괄 감독을 제안을 합니다.
1: 상당히 높은 임원급일 것
0: 그렇죠.
1: 같은데.
0: 네. 그러나면 이제 차 만들 시간이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포드가 고민을 하다가 아, 나는 차를 만들고 싶어 라고 해서 그거를 박차고 드디어 회사를 나오게 됩니다.
1: 야.
0: 그러니까 오히려 승진시켜줄게 하니까 회사 아 됐어 그럼 나온 거예요 지금.
1: 와.
0: 근데 나오자마자는 돈이 없잖아요.
1: 네.
0: 그래서 투자자들이 근데 이 차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자들이 좀 붙어요. 그래서 디트로이트 오토모빌 컴퍼니라는 회사를 만들게 되죠. 근데 포드가 첫 차를 여기서 만들고 한 3년 동안 계속 여기서 차를 만들었는데
1: 예?
0: 잘 안 팔리고요.
1: 네.
0: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의 생각과 포드의 생각이 좀 많이 다릅니다. 투자자들은 좀 비싸게 많이 팔 생각 뭐 이런 것만 하는데
1: 아무래도 본인들이 투자한 금액을 뽑아내야 되니까.
0: 그렇죠. 포드는 사실은 좀 저렴한 가격의 차를 만들어서 대량 생산하고 대중들한테 공급하는 걸 원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이게 안 맞다 보니까 결국 그 티격태격 하게 되고요. 근데 포드가 권한이 별로 없어요. 그 자기가 돈을 댄 게 아니기 때문에.
1: 투자를 그래서 받은 입장이니까. 네,
0: 내가 이 회사를 해서 할 게 없다. 그래서 회사를 결국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회사가 나중에 포드가 떠나면 잠깐 휘청하거든요.
1: 네.
0: 근데 또 좋은 인수자를 만나서 나중에 돼가지고 캐딜락 컴퍼니가 되기도 합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그러면 이 아 그렇구나.
0: 네.
1: 저는 캐딜락하고 포드는 뭐 미국을 대표하는
0: 그렇죠.
1: 정말 양대 브랜드니까
0: 네.
1: 뭐 같은 국가의 브랜드인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그럼. 같은 포드의 DNA를 가지고
0: 그렇죠.
1: 있는.
0: 그렇죠. 처음에 포드가 자동차를 처음 만들고 그 캐딜락에 시작을 해서 나중에 이제 자기 자동차 포드 회사가 된 거죠.
1: 그러면 네. 이제 이 후에 캐딜락이 된 회사를 나와서
0: 네.
1: 포드 자동차를 바로 만든 겁니까? 포드는?
0: 아 바로 만든 건 아니고요. 창고에 틀어박혀서 자동차를 개발하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도 쫓겨나고 그리고 자기 혼자서 골방에 틀어박혀가지고 그 계속 이제 개발을 하는 거예요.
1: 네.
0: 근데 포드가 자동차를 표준화하고 최적화된 설계, 그 생산 방식을 또 제대로 어떻게 좀 커스터마이징하면 아마 대중한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차를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계속 개발을 하거든요.
1: 네.
0: 그런데 당시만 해도요. 그러니까 포드 지금 생각하면 포드가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하겠지만 당시만 해도 차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1: 비쌌을 것 같은데
0: 그냥
1: 엄청.
0: 그냥 부자들의 사치품.
1: 예.
0: 말하자면 요즘에 요즘으로 치면 요트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 경비행기를 가지고 있다.
1: 진짜 부자들의
0: 그렇죠.
1: 사치품.
0: 예, 예. 예. 그런데 그 경비행기를 대중 모두가 탈 수 있게 내가 대중화하겠다라는 꿈을 꾸는 거니까 당시로서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던 거죠.
1: 어쩌면 정말 시대를 되게 빠르게
0: 맞습니다.
1: 산 생각이네요.
0: 네. 근데 포드의 생각에는 그런 생각은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는 어쨌든 부자들이 주문 제작 방식으로 차를 만들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요즘도 요트나 뭐 비행기 그런
1: 그쵸,
0: 거면
1: 그쵸.
0: 자기 그 의견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당시엔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포드의 생각을 이해를 못했는데 포드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주문 제작할 정도로 어떤 것에 대해서 그 확실하게 알고 있고 상품을 원하는 사람은 5%에 불과하다. 차도 마찬가지다. 95%는 굳이 그런 취향이 확고한 사람이 아니고 저렴하고 그다음에 쉽게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다. 나는 이 95%를 위해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1: 95%를 위한 사람들의
0: 그렇죠.
1: 차.
0: 그렇죠. 네. 하지만 이제 아 근데 이게 바로 하긴 어렵다라고 해서 일단 사람들은 성능 좋은 차가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성능 좋은 차에 열광한다는 걸 알고서 경주용차를 만들기도 해요.
1: 처음에 포드의 생각은 정말 시대를 앞서간 생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0: 네네.
1: 그런데 요즘 F1만 봐도 절실히 알 수 있듯이 이렇게 성능 좋은 차들에 대한
0: 네.
1: 그 브랜드의 욕 니즈들이 있더라고요.
0: 네.
1: 포드가 그러면 이제 성능 좋은 차에 집중하기 시작한 건가요?
0: 집중이라기보다는 아 이걸로 관심을 끌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1: 아.
0: 그 기술력은 있으니까. 그래서 경주용 차를 만들었는데 그 차를 만들고 바로 경주에 참가해서 우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우승빨이라는 게 있잖아요.
1: 예.
0: 저기가 우승한 차야.
1: 이슈를 많이 받았겠어요? 네.
0: 기술력이 된다라는 걸 증명한 거니까 그게 투자금이 모여서요. 우승 일주일 만에 회사를 만들게 돼요. 그게 포드 컴퍼니입니다.
1: 아, 여기서 이제
0: 네.
1: 포드란 브랜드의 시작이.
0: 그렇죠. 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자동차 생산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포드는 최고 수준의 자동차를 만들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 대중이 탈 만한 그런 저렴한 자동차.
1: 아까 말한 95%를
0: 네네.
1: 위한 자동차.
0: 네, 이런 거를 만든 게 목적이어서 회사 설립 후에 여러 가지 연구를 거듭거듭 하다가 결국 최고의 베스트셀링 카죠. 모델 T. 그 우리가 옛날 자동차 하면 검은색의 막 그런 차가
1: 예,
0: 딱
1: 예.
0: 생각이 나는데
1: 예.
0: 박스형의 그게 모델 T거든요.
1: 아.
0: 그 모델 T를 만들어내게 돼요. 근데 모델 T가 잘 팔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포드가 엄청난 결단을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모델 S, 모델 A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시험을 해봤잖아요. 네. 그게 다 나오긴 했거든요.
1: 네.
0: 됐고 모델 T만 단일 생산한다. 네, 이거 하나만 집중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 반대를 해요. 아니 이것도 팔리고 저것도 팔리고 아니 그리고 부자를 위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층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것만 단일 생산해서 어떡하냐라고 해서 다 반대를 하는데 푸드가 이제 밀어붙이죠. 됐어. 이거는 내가 하나만 가지고 단일 생산해서 할 거야.
1: 예.
0: 그러면서 굉장히 유명한 정책. 이거 굉장히 유명한 정책인데 이런 그걸 발표해요. 우리는 이제부터 모델 T만 생산합니다. 우리 자동차는 모두 같은 셰시를 장착할 것입니다. 물론 고객이 원하는 색으로 칠할 수는 있습니다. 그 색상이 검은색이라면 말입니다.
1: 그러면 검은 차만
0: 네, 검은 차만 나오겠다는 그러죠. 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정책인데 이걸 발표하면서 그냥 우리는 모델 T만 주구장창 생산할 거야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1: 그래요. 보통은 모양을 좀 모델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또 색상도 다양하게 만들어서 팔고자 할 텐데 정반대의 결정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0: 네.
1: 포드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0: 일단 같은 모델만 계속 생산하면 부품부터 재료까지 계속 하나만 나올 수 있잖아요.
1: 예.
0: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거죠.
1: 아.
0: 내가 재료를 주문해도 뭐 1톤만 주문한 것과 10톤을 주문했을 때 확 그 가격을 낮출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런 부분이 있고요. 생산 라인도 다양하게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한 종류면 되잖아요. 그래서 원가를 대폭 절감하고 그 절감한 원가를 가격에 반영해서 유례 없이 저렴한 차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말하자면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가격.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실용적이고 튼튼한 차. 이런 차를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이렇게 발표하니까 사람들이 포드 자동차 저거 언제 망하냐. 6개월이다. 1년이다. 이런 거 가지고 서로 내기를 해요. 근데 사실 역사상 가장 큰 성공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포드의 실용차 전략이 통한 거고요.
1: 예.
0: 사실 이때 포드의 기조가 미국 그 차라고 하면 딱 생각난 이미지 있잖아요. 화려한 디자인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1: 예, 예쁘다고는 볼 수 예. 없죠. 지금도.
0: 실용적이고 네. 튼튼하고 뭐 이런 이미지. 사실 이 때문에 이게 좀 바뀌게 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포드는 어떻게 하면 더 저렴하고 완벽하게 차를 만들까 계속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1913년에 드디어 정말 역사적인 결정을 하게 돼요.
1: 어떤 결정일지 네. 궁금한데요. 미국 차의 기조가 여기서부터 시작됐던 거군요.
0: 네, 네.
1: 지금 이 말씀해 주신 규모의 경제 관련한 이야기도 사실 이 산업에서 혁명적인 변화라는 생각이 드는데
0: 네.
1: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하면 더 큰 변화가 있다는 걸까요?
0: 이거는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 전체 현대 모든 산업과 현대인들한테 영향을 미친 그런 결정이에요.
1: 내가 현대를 만든 사람이다라고
0: 그렇죠.
1: 이렇게 네. 얘기할 정도의 네. 이야기.
0: 네. 멋진 신세계에서 포드를 찬양한 것도 사실 이 업적 때문이거든요.
1: 뭔가요?
0: 그게 바로 컨베이어 벨트 도입입니다.
1: 컨베이어 벨트?
0: 네.
1: 아 우리가 이제 제조업 공장에서 상상하면
0: 맞아요. 이렇게 네네.
1: 쭉 흘러가는 벨트 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0: 네.
1: 이게 당시에 그렇게 혁명적인 변화였습니까?
0: 완전 혁명적인 변화였죠. 하지만 당시엔 몰랐어요. 그 뒤에 이제 알게 된 건데
1: 네.
0: 컨베이어 벨트가 도입이 되면서 작업자들이 찾아가서 작업하는 방식이 아니게 됐죠. 자기 앞으로 일감이 계속 오는 거잖아요.
1: 아, 움직일 필요가 없죠 네. 일단.
0: 그리고 한 사람은 하나의 일만 하면 됩니다. 계속 하나만 닦고 하나만 조이고 하나만 기름칠하고 뭐 뭘 구부리고 그런 것들을 하니까 자기는 그 일만 계속하면 되거든요.
1: 분업화가 이루어진 거구나.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효율적이 될 수밖에 예. 없었어요. 시간도 단축되고 생산 비용도 단축되고 그래서 차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라고 하죠. 재밌는 게 이 포드가 소고기 가공 공장에 갔을 때 공중 트롤리가 있잖아요.
1: 네, 도축된 소들 걸려있는
0: 네, 거. 고기를 달고 있는 네. 그 갈고리 있죠. 그걸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고안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좀 딴 얘기지만 회전초밥 있잖아요.
1: 네, 아, 거기도 컨베이어 벨트 그거 네, 있잖아요.
0: 그 오사카에 있는 집에서 처음 시작했잖아요. 한
1: 네.
0: 1950년대쯤에. 그 사람이 그 처음에 하신 분이요. 맥주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돌아가는 걸 보고 회전초밥을 생각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포드의 이 컨베이어 벨트가 회전초밥까지 영향을 주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 회전초밥까지 네. 컨베이어 벨트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0: 네.
1: 그런데 그러면 이제 앞서 포드가 현대를 발명했다는 게 컨베이어 벨트 이야기였던 건가요?
0: 맞습니다. 근데 사실 아니 회전초밥 정도 가지고 뭐 현대까지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제부터가 진짜거든요. 컨베이어 벨트를 가동하면 직원들은 그 컨베이어 벨트 가동 시간에만 일을 할 수 있어요.
1: 예.
0: 그러니까 자동차가 있으면 직원이 아침 7시에 와서 자기가 먼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컨베이어 벨트는 내가 먼저 아침 7시에 가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컨베이어 벨트 가동 시간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고정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공장마다 다르고 뭐 몇 시간 근무하는지도 다 달랐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내가 일찍 온다고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늦게 남았다고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딱 됐고 그러면 정확하게 이때 출근해 9시 출근 6시 퇴근 이때 처음 이게 정해져요.
1: 그럼 이제 우리 직장인들이 흔히 생각하는 표준 그렇죠. 9-to-6가 이때 만들어진
0: 맞습니다.
1: 거예요?
0: 맞습니다. 직장인의 헌법 바로 이 9-to-6. 이게 바로 포드가 만든 거예요.
1: 야, 컨베이어 벨트가 사실 지금까지 얘기로는 분업화 전문화 네.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게 그걸 넘어서
0: 그렇죠.
1: 9-to-6까지
0: 이어졌다. 9-to-6까지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하루 8시간이 표준이 되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야 그러면 월화수목 금만 일해라. 그러면 40시간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일주에 40시간이라는 표준 근로시간도 이때 확정이 되게 돼요. 네. 포드에서 시작된 이 근로시간 표준제 그러니까 9-to-6와 40시간 근무제 이렇게 해보니까 괜찮네 라고 해서 한 10년 정도 포드가 시작하고 한 10년 정도 있다가 미국 전기업에 적용되는 표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원래 그러니까 40시간 일하려면 8시간 하면 네. 토요일날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 토요일날 쉬게 하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1800년대 후반부터 그 영국에서도요 토요일은 반공휴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은 원래 쉬는 건데 이 공장 노동자들이 월요일 날 자꾸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월요일 날 그 일요일 날 술 마시고 뻗어 있는 사람도 있고 무슨 게임도 보러 가야 되고 네네. 뭐 등등해서
1: 축구도 봐야 되고 네. 영국은
0: 야, 그럼 차라리 토요일 날 좀 일찍 끝내줄게. 그러면 월요일 날 제대로 출근하렴 하고 타협을 해서 반공휴일이 시작이 됐거든요. 이때만 해도 토요일은 반공휴일 그리고 그 일요일은 쉬고. 위크엔드라는 개념이 처음 만들어졌는데
1: 네.
0: 이때만 해도 그랬거든요. 근데 포드가 토요일도 그냥 완전히 쉬는 것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1: 완전한 주 5일제 시작이 헨리 포드
0: 그렇죠.
1: 회사로부터 네네. 시작이 됐다. 그러면 주 5일제, 네. 뭐 40시간 근로제, 9-to-6 뭐 이런
0: 네.
1: 요즘의 현대 직장인의 규칙이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렇죠. 헨리 포드가 만들었다는 거군요.
0: 그렇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포드가
1: 끝이 아니에요?
0: 그럼요. 포드가 바로 중산층을 처음 만들어낸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들어요.
1: 그래요?
0: 네, 그리고 현대 도시의 표준화된 어떤 모습까지도 포드가 만들어냈다라는 평가를 듣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포드 공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은요. 월급을 다른 공장에 있는 사람들보다 두세 배 정도 더 받았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모두 다 포드 공장에 너무 들어가고 싶어 했던 거죠.
1: 꿈의 직장이었겠네요. 네. 이렇게 주 5일제도 지켜주고 40시간 근로제에다가.
0: 그렇죠. 지금으로 치면 어느 반도체 회사들이 이렇게 성과금 많이 네네. 준다고 하니까 너무 다 꿈의 직장처럼 된 거잖아요. 그런 꿈의 직장이었어요. 근데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네. 두세 배 정도 더 받죠. 돈을 모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모은 돈으로 산 게 바로 자기들이 만든 자동차를 삽니다.
1: 헨리 포드 자동차 네. 소비로 이어지는 거예요?
0: 그렇죠. 그게 크게 비싸지 않았으니까 자기들이 월급으로 충분히 살 수 있었거든요. 자동차가 있으니까 그러면 굳이 이렇게
1: 놀러 가고 싶잖아요.
0: 네, 놀러 가기도 하고 또 하나는 사실 공장이 그때만 해도 뭐 지금처럼 환경적으로 그 잘 된 게 아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속 연기 뿜어내고 이런데 공장 옆에 살고 싶지 않은 거죠.
1: 그렇죠.
0: 근데 자동차가 없으면 내가 걸어서 출근하거나 자전거를 타야 되기 때문에 근처에 살 수밖에 없어요. 자동차가 있으면 굳이 옆에 살지 않아도 되니까 그때 처음으로 교외라는 개념이 만들어집니다. 주택단지. 베드타운이 있고 자동차로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동차 있죠. 월급 꽤 받죠. 자기 집 가지고 교외 지역에 살죠. 말씀하신 대로 토요일 일요일 되면 자동차 있으니까 가족들과 놀러 다니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중산층. 중산층이라는 계층이 처음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1: 그러면 이제 그런 중산층 계급에 이어서 지금의 도시 환경이라고 할까요?
0: 네네.
1: 이런 것들도 포드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0: 네, 일단 중산층이 자동차를 끌게 되니까 이게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1: 예.
0: 그러면 자동차가 많아지니까 도로가 확장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도로 정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이 교외 지역에서 그러니까 타운하우스 같은 데 모여 사니까 거기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흔히 요즘 얘기하는 중산층 거주지 베드타운과 도시 빈민가 뭐 이런 것들의 어떤 지역 분리 이런 것도 이루어지게 되고요.
1: 네.
0: 이런 기본 구조 그러니까 도로 확장되고 이렇게 직주 분리되고 사람들이 좀 계층적으로 살고 이런 기본 구조와의 지금의 도시의 모습들이 갖춰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1: 그렇군요. 그런데 이 포드 공장은 뭐 다른 공장들에 비해서 두세 배 돈을 많이 벌어서 9-to-6나 토요일 휴무제를 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결국 이런 산업이라든지 도시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꾸려면 주변 다른 회사들도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0: 그렇죠.
1: 이런 분위기에 좀 동참을 했을까요? 다른 곳들도?
0: 국가에서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포드가 했던 대로 하니까 사람들이 주말에 그 토요일 일요일 돈을 쓸 시간 있잖아요. 예. 그리고 월급도 받으니까 돈을 쓰는 거예요.
1: 소비가 진작되는구나.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게 소비를 한다. 그러니까 생산자가 소비자가 될 수 있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전까지 산업혁명 시대 노동자들을 생각해 보면 하루에 뭐 14시간씩 근무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받아봤자 많지도 않고 그걸 쓸 시간도 없고 소비가 없었거든요.
1: 예.
0: 그런데 이렇게 소비하는 계층이 등장을 하니까 여러 산업이 잘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맞춰서 또 물건을 생산해야 되니까 아, 결국 생산자가 곧 소비자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아 그러면 소비사의 시초가 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컨베이어 벨트부터 시작해서 포드가 발명한 게 바로 현대 소비사의 시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포드가 자랑스럽게 내가 바로 현대의 발명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1: 제가 서두에는 뭐 현대를 발명했다고 해서 농담을 네. 하긴 했지만 이야기를 계속.
0: 근데 그 현대도 참 대단하긴 하죠.
1: 그렇죠. 네. 근데 듣고 나니까 정말 포드가 현대 사회를 만드는데 뭐 알게 모르게 네. 지대한 공을 세웠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러면 이 책에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포드에 대해서 너무 좋은 점들만 담겨져 있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0: 아, 이건 좋은 점이라기보단 제가 이제 많이 평가를 하는 포드가 이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고요.
1: 네네.
0: 포드 자신, 그러니까 이게 포드의 그거잖아요. 그 자서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에서는 앞쪽에 좀 자전적인 이야기, 난 이렇게 했다, 성공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뒤에는 자신이 어떤 이유와 신념, 가치, 비전 이런 걸 가지고 이래왔는지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서전이라고는 하지만 이 책은 한 100여 년 전쯤에 만들어져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인사이트와 동기부여를 받는 그런 자기계발서처럼 그 읽히고 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제가 이제 푸드에 대한 이 스토리들을 좋아해요. 푸드를 좋아하는 건 아니고 푸드에 대한 이 스토리들, 현대를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책에서는 포드가 자신이 성공하는 데 세웠던 삶의 원칙들, 결정의 원칙들을 알려줘요. 그래서 제목이 원칙인 거예요. 그런 걸 보다 보면 인사이트를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같은 시대에 포드의 이야기가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헨리 포드가 살았던 시대가 격변의 시대였어요. 이때 처음으로 전기, 철도, 자동차, 공장, 대량 생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거든요. 그전에 완전 농경사회였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 이게 뭐지? 뭐 러다이트 운동도 사실 그 초창기에 있었던 거잖아요.
1: 예, 기계를 이제 부수는.
0: 네. 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한 거잖아요. 저 기계가 내 일자리를 다 대체할 것이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일하고 소비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던 뒤바뀐 시대여서요. 제가 보기엔 지금 우리가 AI 앞에서 느끼는 그런 불안과 굉장히 비슷한 불안을 당시
1: 그러네요.
0: 사람들은
1: 그러네요.
0: 가졌어요. 그랬을 때 포드가 얘기한 거죠. 그러지 말고 이 책의 핵심.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 시대에 사람은 어떤 기준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가를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원칙들을 알려주거든요. 그 원칙들을 코어로 가지고서 빠른 세상의 실행으로 대응하라라고 하는 건데 지금 포드의 이 원칙에 대한 그런 얘기들, 그런 조언이요. 지금 세상에도 그래서 너무 잘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그 과거에 포드가 세운 원칙들을 지금 현대에 가져와도
0: 네.
1: 충분히 먹힐 수 있는 것들이
0: 그쵸.
1: 많이 있겠네요.
0: 격변의 시대에 불안한 사람들한테 드리는 그런 조언 같은 거니까요.
1: 그 대가의 해안을 얻을 수 있는 여러 꿀팁들이 이 네. 책에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0: 네.
1: 그러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책에서 여러 원칙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0: 네네.
1: 그 가운데에서도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통하는 원칙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 하나만 소개해 주시고요.
0: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 하나만 꼽자면 네. 기술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이때 나와요.
1: 포드에게서도요?
0: 네. 포드는 자동차를 만들었지만 단순히 멋진 기계를 만들고 싶었다. 이런 사람은 아니고요. 그가 보았던 건 기계 자체가 아니라 그 기계가 바꿀 사람들의 삶이었다는 거죠. 자동차가 부자들만 타게 되면 사치품이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걸 이용하게 되면 이동 시간을 줄이고 생활 반경을 넓히고 삶의 가능성을 키운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1: 예.
0: 그러면 이게 문명의 도구가 되는 거거든요.
1: 그렇군요. 5%의 부유층이 아닌 95%를 위한 자동차를 만들고 싶다고 했으니까.
0: 맞습니다.
1: 애초부터.
0: AI가 지금은 되게 신기하고 재밌는 기술이잖아요. 처음에 자동차가 나왔을 때 야 재밌다라고 부자들이 가지고 재밌게 놀았듯이요.
1: 예.
0: 그런데 이 기술, AI 기술은 그냥 재밌는 기술이라기보다는 지능의 평준화, 기회의 균등화를 이루어주는 거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비슷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실비실한 사람이

0: 건강한 사람과 뭐 달리기 경주를 해서 이길 수는 없잖아요.
1: 예.
0: 그런데 자동차가 생기면서 비실비실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과 얼마든지 이동 경쟁을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지금 지능이란 면에서 AI가 그런 능력을 배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능력이 좀 높아졌는데 이런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지 개인의 차이가 되겠는데 어쨌든 예전에 비해서 내가 그런 것에 불리하다. 그런 것이 지금 성공하지 못할 이유는 아니라는 거죠. 새로 바뀌는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이 원칙을 보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생각해서 오늘 이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1: 그렇군요. 말만 하지 않고 실행을 한다면 누구에게나 네. 기회가 열리는 세상이다. 100년 전도 그랬고 지금도 네. 그랬고 네. 그리고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가르침까지 100년 전 인물이 들려주는 시대 불변의 법칙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헨리 포드의 법칙이라는 책으로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시안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진현이었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과일 같은 열매가 맺는 나무를 키울 때는 곁가지를 쳐줘야 열매가 많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곁가지란 원가지에서 도단한 작은 가지를 말하고 이것이 기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에는 어떤 문제나 사물에서 덜 중요하거나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이라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가 곁가지로 흘렀다. 곁가지에 너무 신경을 쓰다가는 문제의 핵심을 놓치기 쉽다 같이 말할 수 있죠. 이와 관련해 생각할 수 있는 표현으로 여줄갈이라는 고유어 명사가 있습니다. 이 말은 원 몸뚱이나 원 줄기에 딸린 물건을 기본 의미로 하는데요. 그 외에도 중요한 일에 곁달린 그리 대수롭지 않은 일을 뜻합니다. 뜻풀이에 나온 곁달리다라는 동사는 곁달다의 피동사로 덧붙어서 달리다라는 뜻입니다. 광에 곁달린 방. 이 방은 원래 부엌 옆에 곁달린 것으로 일하는 사람이 쓰도록 돼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앞서 말씀드린 곁가지나 곁달리다에서 첫 번째 음절에 있는 곁은 겨 밑에 티읕받침을 쓰는데요. 어떤 대상의 옆이나 공간적, 심리적으로 가까운 데를 가리킵니다. 즉, 기준이 되는 대상으로부터 가까운 쪽을 말하니까 뭔가 부수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어제 서울의 낮 기온이 33.2도까지 오르며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최고 체감온도도 31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들이 있겠는데요. 한낮 기온 서울과 대전, 춘천과 대구, 전주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에서 4도 정도 낮겠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 모레 낮에는 33도까지 오르며 평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 가끔 구름 많겠고요.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밤까지 제주도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호남과 영남 지역에도 낮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 소식이 잦은데요. 오늘 낮부터 내일 새벽 사이 중부지방과 영남 지역에 5에서 최대 60mm 정도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에는 소나기가 내리지 않을 때 자외선이 강해서 양우산 정도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내륙 지역 곳곳에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0: 예보돼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2도, 습도는 66%입니다. KBS 58분 날씨 조하늘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종전합의 서명 직후 이란산 석유 판매에 대한 제재를 즉시 면제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현지 시각 16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19일로 예정된 종전 양해각서의 정식 서명이 이뤄진 뒤 이란이 석유와 정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기존 제재를 면제할 예정입니다. 제재 면제 대상에는 이란산 석유 판매에 수반되는 금융거래와 운송 등 관련 서비스도 모두 포함된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합의안에 3천억 달러, 약 454조 원 규모로 이란 재건용 민간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포함됐으며 이미 절반이 넘는 자금에 대해 출자가 약정된 상태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기금은 민간 투자 수단으로 미국, 아시아, 중동 등의 기업들이 이미 1,500억 달러가 넘는 자금 조달에 동의했고 한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의 기업들이 거론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합의에도 불구하고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군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무력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각 16일 레바논 남부에 주둔 중인 자국 병력을 향해 헤즈볼라가 발사한 로켓 여러 발을 요격했고 남부 다른 지역에서 의심스러운 차량을 폭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 국영통신은 이스라엘의 무인기가 차량 석 대를 타격해 최소 4명이 사망했고 다른 마을들에서도 4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휴전을 위반하고 있다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합의 이후 국제유가가 급락세를 연일 이어가며 3개월여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ICE 선물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8.96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5.1%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도 배럴당 76.05달러로 5.8% 급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G7 정상회의 초청국 환영행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중동전쟁을 해결한 것처럼 북한 문제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요청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화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메르츠 독일 총리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각각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부산 수영구의 한 12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나 60대 여성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4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파트 9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지방선거 개표 상황을 취재하던 기자를 폭행한 피의자로 잠실 개표소 집회 참가자 한 명을 특정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5일 올림픽공원에서 발생한 JTBC 취재기자 폭행 등의 피의자 중 한 명을 특정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와는 별도로 올림픽공원 인근에서 집회에 참가한 여성 2명을 돌로 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검거했다고 전했습니다. 초등학교에 침입해 여교사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고 의자에 소변을 본 혐의로 남자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학생은 지난 4월 제주도 서귀포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여교사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었고 지난 6일에도 교사의 의자에 소변을 본

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소현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화답했습니다. 투표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개표소 집회 참가자들의 봉쇄로 체육단체들의 내부 진입이 끝내 무산됐습니다. 여야는 내일 본회의에서 선관위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여는데 6.3 지방선거 선거소총과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놓고 격돌이 예상됩니다. 전격 인터뷰 1부에선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한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 정연욱 의원과 인터뷰하고요. 당당 토론에선 당대표 거취를 놓고 연일 갑론을박 중인 여야 상황을 짚어봅니다. 전격 인터뷰 2부에선 모레 19일에 활동이 종료될 예정인 중앙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의 조현욱 위원장을 인터뷰합니다. 전격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6월 17일 수요일 전격시사 시작합니다.

0: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최영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했는데 이게 유럽 순방 마지막 일정이죠?
1: 그렇습니다. 이 G7이라고 하죠. 주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지금 프랑스를 방문 중인데요. 이 대통령은 이 인공지능 기술 발전 결과물을 모든 국가와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과 국제 연대 재건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 G7 확대 정상회의 첫 세션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를 위해 인공지능 기술 발전 혜택을 모든 인류가 누리는 글로벌 인공지능 기본 사회 비전을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저개발국에 대한 원조가 투자가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면서 코이카가 최근 5년간 인도네시아 현지 스타트업을 지원한 사례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성장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0: 네. 이 대통령이 G7 행사장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짧게 대화를 나눴는데 청와대에서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이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행보를 요청했다고 밝혔죠.
1: 예, 지금 이 대통령이 그 단체 사진을 정상들이 이제 찍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하고 약 30초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밝은 표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이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연출됐는데 당시 대화 내용과 관련해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남북 관계의 근황을 물었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전쟁을 해결한

0: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화답했다고 강수석 대변인이 설명했습니다.
1: 네. 여야가 국회 차원의 선관위 개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정조사가 이르면 다음 주에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0: 예, 여야가 이제 요약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국회 본회의 보고 닷새만으로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뜻을 모은 겁니다. 조사기간은 45일이고요.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쟁점이 됐던 이 특위위원장은 순번대로 국민의힘이 맡고 위원 구성을 여야 동수로 하는 등 대부분 야당 의견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위원은 모두 18명으로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비교섭단체 2명입니다. 이 조사 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포함됐는데 청와대와 경찰은 빠졌습니다.
1: 예. 여야는 후반기 원구성 문제도 논의했는데 결론을 내지는 못했어요.
0: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최대 쟁점인 법사위원장을 절대 넘길 수 없다고 못 박은 상태인데 이 계속 협상이 파행이면 주요 경제 상임위까지 돌려받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현재는 재경위, 정무위, 산자중기위가 국민의힘 몫이었는데 이걸 전부 민주당이 지금 이제 여당이 된 만큼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법사위원장의 복원은 입법 독재 종식을 위한 첫걸음이라면서 부동산 등 이재명 정부 실정을 심판하는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 자리도 맡아야 한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내일 본회의까지 원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인데 반면 국민의힘도 물러나지 않으면서 지금 강대강 대치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1: 예. 자, 지금 송파 개표소 집회가 오늘 한 12일째인 것 같습니다. 어제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을 열어보려고 했는데 한 사람이 끝까지 막는 바람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마저 발길을 돌려야 했다고요?
0: 예. 그러니까 지금 집회 참가자들이 핸드볼 경기장 안에 있는 이 투표함 반출을 막아야 한다면서 오늘로 이제 13일째 이제 출입문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1: 13일째군요. 네.
0: 그러니까 일부 참가자들이 추가 진입 시도를 막겠다면서 이 출입문에 이제 청테이프를 감고 그 앞을 지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어제 오후 2시쯤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랑 이제 야당 의원들 중재로 이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진입하기로 이제 합의가 사실 됐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체육단체 2명 이 차례로 경기장에 들어가서 사무실 물품을 가져오고 또 국민의힘 의원과 방송사 카메라 두 대가 이제 동행하기로까지 했는데 근데 지금 딱 한 명이 막은 겁니다. 이 성조기를 허리에 두른 여성 한 명이 끝까지 출입문 앞에 막아서서 결국 관계자들이 두 시간 만에 돌아서야 했고요. 이 경기장 봉쇄 시위 탓에 이 아시아 선수권 대회 출전을 위해 어제 출국한 펜싱 국가대표팀 결국 다른 선수들의 장비를 빌려서 현지로 떠나야 했습니다.
1: 예. 그런데 어제 이런 일도 있었네요.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서울 경찰청을 찾았는데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장면이 공개가 됐어요.
0: 예, 오선 중진 나경원, 조배숙 의원 등 이제 9명이 서울 경찰청을 찾았습니다. 이 박정보 서울 경찰청장이 그제 이제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으로 적용될 경우에는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을 좀 문제 삼으러 간 겁니다. 나경원 의원이 지금 시민들의 외침은 참정권이 박탈됐으니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패가망신이라니 국민을 강제 진압하려는 자세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 지금 근데 국민의힘과 이 경찰 측의 지금 언론의 그 면담을 과정을 공개하는 문제로 지금 한 시간가량 실랑이를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이 이 국민의힘 의원 보좌진을 상대로 물리력을 사용했다는 논란이 좀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경찰청 차원의 사과와 당사자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촉구 했습니다.
1: 예.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측이 재선거 목적의 선거 소청을 내기로 하자 당내에서 지금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0: 예.
1: 오세훈 시장은 장 대표가 전면 재선거까지 주장하는 건 자리 보전을 위한 구호다 이렇게 지적했죠.
0: 그렇습니다. 사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측이 그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을 내기로 결정한 다음에 이 목적이 재선거다 이렇게 못을 박았거든요. 그러니까 반면 회의 직후 정점식 원내대표는 서울 송파구 사태가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선관위 판단을 받아보는 차원이란 취지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화통화를 말한 걸로 이제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전면 재선거 목적은 아니란 얘기인데 그러니까 오 시장 측이 그제만 해도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1: 예.
0: 그런데 장 대표가 전국 재선거가 목표라는 SNS 글까지 올리니까 오 시장이 어제 장 대표를 겨냥해서 자리보전용 구호를 멈추라고 직격을 한 겁니다. 장 대표가 자신에 대한 사퇴 요구 등에 맞서려고

0: 정략적 차원으로 재선거 주장을 편단 주장을 오 시장이 했습니다.
1: 예. 민주당은 지금 당권 경쟁이 조기 과열된 모습인데 관련 주자들의 행동이 빨라졌습니다.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총리 모두 전대 출마를 공식화하지는 않았는데 특정 표심을 의식한 움직임이 많아 보입니다.
0: 예, 민주당 정청래 대표 이제 어제 민주당 중앙위원회 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그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한다는 어록을 재차 언급하면서 이 당원을 또 강조했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는 건데 당 운영도 당대표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당원이 한다는 겁니다. 당원 주권론을 강조하면서 역대 지금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도 언급했는데요. 이 당대표 출마 의지를 이렇게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24일 최고위원회에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구성을 논의하고 그다음 26일 당무위 보고한 다음에 전준위가 설치될 예정인데요. 이 사이에 정청래 대표는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대표에 3명 이상 출마하면은 그중에서 단독 과반이 없으면 민주당은 당대표 결선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 예. 자, 정청래 대표의 경쟁자로 분류되는 김민석 총리는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전남을 찾았습니다.
0: 예. 김민석 총리가 이제 어제부터 사흘 동안 일정으로 호남 행보 이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리당원이 3분의 1이 호남에 모여있거든요.
1: 네.
0: 이 호남 표심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나주에서 전남 광주 통합시 그 출범 준비 관계 기간 간담회를 참석했고요. 곧바로 보성에서 열린 시의원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송영길 의원도 참석을 했는데 송 의원도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지금 몸을 풀고 있는데요. 이 정청래 대표가 출마하면은 이에 맞서서 김민석 총리와 송영길 의원이 연대할 가능성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양대 노총이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정년 연장에 대해 즉각적인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0: 예, 국회를 찾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정년 연장 입법을 즉시 처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국민이 납득할 안을 내놓지 못하고 시간만 끌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일부 정년 퇴직자들이 소득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서둘러야 한다고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늦춰지는데 지금 올해 정년을 맞는 1966년생이 은퇴 후 64세가 되는 2030년에야 연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1: 네.
0: 정년 연장 대상자의 근로시간 조정과 또 임금체계 개편을 노동자 동의 없이 할 수 있게 하는 이 취업규칙 특례 규정에 대해서도 이 노동 조건 후퇴는 용납할 수 없다 그러면서 지금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민주당 정년 연장 특위는 조만간 노사 의견을 청취해서 최종 중재안을 낸다는 계획입니다.
1: 네. 뉴스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최영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6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2: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수요일 출근길 자주 밀리는 곳을 중심으로 정체 이어집니다. 서울 시내 도로는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막히고요. 반대 일산 쪽으로는 잠실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립니다. 고속도로는 평택 시흥고속도로 평택 방향 남한산 일대에서 정체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 문학에서 남동까지 밀리고 안현 분기점에서 광명터널까지 막힙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서창 분기점에서 짧게 주춤하고요. 더 가서 둔대 분기점에서 부곡까지 또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도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는 일산에서 판교 방향 서운 분기점에서 송내까지 밀리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전 구간 수월하다가 일직 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유하영입니다.
1: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오늘 미국 증시 흐름 혼조세로 나오더라고요.
3: 네, 일단은 뭐 다우존스는 상승세를 지켜냈습니다만 나스닥과 S&P 500이 좀 조정을 받는 좀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네.
3: 일단 좀 장중의 변동성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특히 이제 초반에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 여기 또 이란 제재 완화와 관련된 좀 긍정적인 뉴스가 좀 전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좀 추가로 하락하고 어떻게 보면 지수가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만 FOMC를 좀 비롯해서 선물 옵션 만기일 같은 사실 주요 좀 이슈들을 앞두고 사실 좀 이제 수급의 어떤 변화가 좀 상당히 생겼다는 부분들
1: 네.
3: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업종을 좀 중심으로 해서 하락세가 좀 커지는 좀 그런 상황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또 이제 장 막판에 들어서면서 또 국제 유가라든지 이제 금리 하락에 따른 영향으로 오히려 다우지수 같은 경우 는 견조함을 보여주면서 이 지수 간에서도 제가 볼 때는 차별화가 좀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목요일날 이제 옵션 만기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별 뭐 지수별 차별화는 계속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스페이스X는요. 상승세는 계속 뜨는데 변동성이 점점 강해지는 모습입니다.
3: 네. 일단은 뭐 스페이스X 같은 경우 이제 어제 우리나라 이제 시장이요. 프리마켓 우리나라가 이제 어쨌든 본장일 때 미국은 이제 프리마켓인데 프리마켓 때부터 상승세가 상당히 강하게 나오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그런 가운데 코딩 스타트업이죠. 커서의 모회사인 이제 애니스피어를 600억 달러 규모로 이제 인수한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상승세가 정점을 좀 찍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조정세가 좀 강하게 나오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 스페이스X를 향한 매수세가 정말 상당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3: 지난 이틀간 유입된 개인 투자들의 순매수 규모가 지난주 미국 증시 전체 순매수액과 맞먹을 정도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 예.
3: 여기에 또 나스닥 100, 뭐 주요 지수라고 할 수 있는 뭐 MSCI 같은 이제 조기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또 이제 스페이스X를 추종하는 새로운 ETF가 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매수세를 좀 자극하는 좀 그러한 상황으로 어제 프리장부터 좀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만 장 마감을 앞두고 이제 옵션 거래 여파로 좀 매물이 좀 출회되면서 상승폭이 축소되는 좀 그러다 보니까 이 옵션 수급에 따라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 지금 스페이스X은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장 마감전을 보면 반도체 섹터도 급락하는 움직임을 보였네요.
3: 일단은 반도체가 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하락의 주범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 아.
3: 이 반도체 내에서도 사실은 약간의 좀 이제 구분이 되는 부분인데 메모리랑 낸드 또 그다음에 스토리 쪽은 약간 좀 다른 모습이 좀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좀 이 지금 글로벌 IB들의 좀 평가 리포트가 약간 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이 먼스타인이라는 이제 IB 같은 경우는 낸드 가격과 관련돼서 지금이 너무 좀 과도하게 평가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물론
1: 네.
3: 이제 낸드에 대한 어떤 견조한 뭐 수익 성장이라든지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은 여전하다만 너무 이제 시장의 어떤 정점의 수익이 마치 무슨 이제 지속 가능한 수익으로 간주되는 건 너무 과도한 평가 아니냐. 일단은 내년을 정점으로 제가 볼 때는 찍지 않을까라는 어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낸드 가격 자체가 충분히 평균가로 좀 낮아지는 좀 그러한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샌디스크가 좀 과하게 반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웨스턴 디지털이라든지 시게이트와 관련돼서는 오로 목표 주가를 좀 상향을 하자 좀 이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샌디스크와 좀 다른 제가 볼 때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 반도체 내에서도 제가 볼 때 리포트의 어떤 영향으로 좀 종목 차별화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 어제 좀 연출이 됐습니다.
1: 네. 자, 어제 이 시간에 80달러대 초반으로 기억을 하는데 브렌트유가 70달러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3: 네. 일단 브렌트유 종가 선물 종가 기준으로 78달러 나왔고요. 그다음에 WTI는 종가 기준으로 76달러. 그러니까 지금 두 이제 어떻게 보면 원유 자체가 전일 대비 5% 이상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유가와 관련돼서 지금 글로벌 아이들의 지금 IB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4분기를 좀 봤을 때 브렌트유가 거의 뭐 80달러.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80달러, 시티는 뭐 70달러로 좀 하향 조정을 하면서 이제는 유가 하락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좀 기정사실화하는 좀 그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좀 지수를 좀 지탱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뭐 PC라든지 또 이제 PCI 같은 어떻게 보면 이제 물가 지표에 언제쯤 반영될지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국내 증시로 가보겠습니다. 코스피가 다시 8,700선으로 회복했죠.
3: 네, 이제 9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정말 만수피를 곧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오늘 좀 미국 시장에 지금 영향을 받으면서 살짝 쉬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조금만 더 오르면 이제 9,000피 올라가는 이제 8,700선에 지금 코스피는 안착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같고 특히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어제 좀 상당히 강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좀 특징적이었던 것은 뭐 반도체 섹터도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만 뭐 조선, 방산, 금융 같은 사실 어제 좀 덜 오른 종목들이 좀 올라가면서 종목별로 좀 순환매가 나오는 좀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렇게 오른 종목들 자체가 뭐 어떻게 보면 그냥 과대낙폭으로 오른 것이냐 제가 볼 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수주에 대한 어떤 기반을 통해서 실적 개선세가 좀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2분기 실적 시즌에서 좀 스타가 될 수 있는 섹터들로도 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네. 뭐 조선, 방산 뭐 이런 섹터들이 상당히 강했고 또 이제 이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좀 베팅하는 부분 때문에 뭐 금융이라든지 뭐 증권 같은 어떻게 보면 경기 방어주 성격의 지금 섹터들도 좀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지수 단에서 봤을 때 코스피는 급등했습니다만 코스닥은 오히려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볼 때는 이 지수 간에도 차별화는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차별화가 계속 키워드네요. 우리 증시에서 보면요. SK그룹 시가총액이 2천조 원을 돌파했어요.
0: 네. 일단은 뭐 진격의 SK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가 지금 이제 시가총액 코스피 상위 종목에 지금 5위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제 삼성전자, 삼성전자우, 삼성전기와 함께 SK하이닉스, SK스퀘어가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를 좀 이루고 있는 상황인데 SK그룹이 지금 어제 2천조 원을 돌파하면서 국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가 이제 넘어가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이랑 SK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어가는 뭐 약간 그런 50% 넘어가는 좀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SK그룹이 상장사가 이제 21개 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네. 많은데 2020조가 넘었는데 요게 이제 작년에 601조였거든요. 전체적으로. 근데 이번에 2020조면 이제 3배가 넘어가는
1: 굉장히 단기간에.
0: 단기간에.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1년 6개월 만에 그룹 시가총액이 거의 제가 볼 때는 뭐 10배 이상. 그러니까 지난해 말에 600조였고 지난해 초가 200조였기 때문에 지금 지난해 1월 1일 기준으로 현재 이제 6월 말까지 이제 대략적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1년 6개월 만에 10배가 오른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당연 이제 주인공은 SK하이닉스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SK하이닉스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신고가 흐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SK스퀘어도 좀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SK스퀘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SK하이닉스의 최대 주주죠. 그러다 보니까 SK스퀘어를 제가 볼 때는 그냥 SK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반도체로 보는 게 맞다라는 측면에서 좀 같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여기 SK,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도 좀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그룹과의 지금 격차가 상당히 빠르게 좁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최근에 보면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 수급이 늘어나는 흐름인 거죠?
0: 네. 일단은 외국인이 25일간의 어떤 셀 코리아 기조가 좀 멈춰졌고 3거래 연속,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그다음에 월화 이렇게 연속 매수세가 좀 들어왔는데
1: 예, 예.
0: 이게 이제 코스피로 좀 들어가는 그래서 코스닥에 좀 안타까움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확실히 좀 이제 코스피에서도 지금 이제 매수세가 잡히는 부분은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1: 네.
0: 지난달 7일부터 이번 달 11일까지 24거래일 동안 무려 75조 매도했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코스피에서만 75조 매도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12일 날 한 2조 6천 원 정도 순 매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15일 날 1조 원 그다음에 이제 좀 매수를 하면서 워낙 많이 팔았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온 게 또 많이 들어왔다라고 좀 말씀드리긴 힘듭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수급이 들어왔다는 것에 대한 해석은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1: 네.
0: 일단은 미국과 이란 아무래도 이제 거시적인 경제 환경이 좀 많이 변화되는 부분들 여기에 또 이제 지역적 리스크도 없어지고 뭐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좀 다시 한번 외국인의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1: 네.
0: 다만 이제 FOMC 회의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1: 그렇죠.
0: 때문에
1: 예.
0: 살짝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변동성을 자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여기 또 이제 옵션 지금 만기일이 미국에서 이제 목요일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이벤트를 조금은 소화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만.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2분기 실적 시즌이 좀 다가오면서 실적에 근거한 밸류에이션이 좀 정상화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외국인의

0: 매수세가 더 추가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시각도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예. 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국내 증시 어떻게 봐야 할까요?
0: 일단 미국 증시가 좀 살짝 흔들렸던 부분들, 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장 초반에 제가 볼 때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FOMC라든지 옵션 만기일, 결국 이제 수급에 대한 변동성은 계속 체크가 돼야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어제 좀 나왔던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순환매 장세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금리와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에 민감한 고퍼 섹터들에 대한 흐름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네, 오늘의 날씨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설아 기상캐스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어제 일부 지역에 소나기 소식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비나 소나기 소식이 오는 전해진 곳이 많다고요?
1: 네. 오늘은 오전까지 남부지방에 밤까지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지에 최대 60, 그 밖에 제주도에 5에서 30, 남부지방에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또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 소나기가 오는 곳도 많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내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 내륙, 남부지방에는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소나기 예상 강수량은 적은 곳은 5mm에서 많은 곳은 60mm로 지역별 차이가 크겠습니다. 예. 내일도 경기 남부 내륙과 강원 중남부 내륙 산지, 충청 내륙, 남부 내륙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비나 소나기가 올 때는 돌풍이 불거나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0: 네. 어제 서울은 33도를 넘어서 올 들어 가장 더웠다고 했는데 네. 오늘은 어떨까요?
1: 네, 오늘은 비나 소나기 구름이 볕을 가려 어제보다는 덜 덥겠습니다. 한낮에 서울과 춘천, 전주와 대구가 31도, 청주가 32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낮겠는데요. 그래도 평년보다는 1도에서 4도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겠고 내일과 모레 경상도 내륙 지역은 33도 이상 올라가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0: 예, 보통 6월 하순이면 장마가 시작되곤 하는데 네. 올해는 어떨까요?
1: 네, 기상청은 2009년 이후 장마 시작과 종료일에 대한 공식 장기 예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예보대로라면 모레 금요일에는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진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늦은 오후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 전남과 경남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주말부터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장맛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장마 전망에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0: 네. 모레 금요일 오후라면 우리 경기가 있고 난 다음일 것 같네요.
1: 네. 네.
0: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2: 정치,
3: 전격 시사,
2: 뉴스,
3: 전격 시사,
2: 인터뷰,
3: 전격 시사,
2: 주식,
3: 전격 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 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3: 전격 시사.

0: 전격 인터뷰 1부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1: 네, 부산 수영국 회원 정연욱입니다.
0: 네. 네. 자, 내일이죠. 여야가 투표용지 부적 사태 국회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합의 내용이 네네. 다 보도가 됐습니다. 이번 합의 네. 내용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1: 일단 첫 걸음이 중요하겠죠. 근데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여야를 뛰어넘어서 시급히 했어야 될 사안 아닌가 싶습니다.
0: 네.
1: 이게 어차피 제도적으로 개선책을 내놓아야 될 사안이고 좀 지방선거가 끝난 뒤 열흘이 넘도록 약간 방치하지 않았나.

0: 국민적으로는 좀 혹도감이 아쉽다는 느낌이 듭니다.
1: 네.
0: 일단 국정조사 지켜봐야겠지만 좀 빨리 뭔가 진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1: 네. 사실 지금 개표소 봉쇄 시위가 13일째 지금 계속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
0: 네네.
1: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15일 월요일에 긴급최고위원회에서 서울을 포함해서 6개 지역에 대해서 선거소청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보니까 뭐 충북, 대구까지 포함해서 9곳으로 확대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금
0: 네.
1: 이 장동혁 지도부의 결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일단은 지금 장동혁 대표와 옆에 있는 팀 지도부와 아마 정점식 원내대표 생각이 다르게 드러났던 건 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건 같습니다.
1: 네.
0: 정점식 원내대표는 또 공안통이잖아요.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 어찌됐든 서울을 포함해서 전국 재선거를 공개적으로 얘기했고요. 정점식 원내대표는 투표지 부족 사태는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 인사해달라는 취지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1: 예.
0: 결국 전면 재선거를 위한 선거소청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어제 얘기했듯이 장동혁 대표의 재선거 주장이 자리 보전형 구호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좀 오히려 더 설득력이지 않나. 이 부분은 좀 앞으로 더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장동혁 대표는 뭐 앞서 시위 현장에 계속 모습을 드러냈었던 게 영상으로 뭐 사진으로
0: 네네.
1: 지금 다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어제는 지금
0: 네.
1: 송파 개표소 집회에 또 당내 일부 의원들과 같이 가셨단 말이죠. 그리고
0: 네네.
1: 그 체육단체의 경기장 진입에 대해서도 중재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0: 네.
1: 결과론적으로 출입이 결국 해결되지 않았고 일부 펜싱 국가대표 선수들은 남의 장비 빌려서 이제 출국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자, 이런 상황인데 장 대표가 현장에서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뭐 지금 이 출입 문제에 대해서 중재하는 모습 보이고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0: 그 어찌됐든 투표 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이 헌법상 참정권 훼손 사태는 현장의 목소리 저희는 외면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다만 정치권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접근이나 대화가 필요하지 않나. 정치권은 이제 제도적 보완에 대한 제도적 요구를 수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만 현장의 목소리와 제도적 쇄신책을 내놓는 부분에 간극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야당으로서는 그런 간극을 조절하는 약간의 시간 차가 좀 필요할 겁니다. 어제 다만 경찰이 좀 대응하는 과정에서 아마 서울청 경비부장이
1: 네.
0: 여러 가지 좀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던 부분은 야당과의 대화 과정에서의 좀 그런 불필요한 오히려 자초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당으로서는 장기적으로 내부적 논의가 더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간극을 더 좁혀나가는데 더 집중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 가지 양쪽에 서로 지금 감정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오히려 필요한 시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간극을 좁혀나가는 노력이 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1: 네. 선거 소청을 이제 신청하겠다라고 한 지역이 이제 총 9곳으로 지금 현재는 파악이 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0: 네.
1: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곳도 포함이 돼 있어요. 뭐 울산,
0: 네.
1: 광주, 충북, 경남 여기에 해당하고요.
0: 네.
1: 근데 이거보다는 더 사실은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게 서울, 대구, 경남은 국민의힘 소속 후보가 당선이 된 곳이지 않습니까?
0: 네.
1: 민주당도 승리, 국민의힘이 승리한 거 인정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당대표가 자당 후보가 이긴 곳까지 이 지금 선거 소청을 제기하고 이거 전국 단위 재선거를 염두에 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0: 그래서 일단
1: 생각하십니까?
0: 어제 저는 네. 정정식 원내대표의 대응이 더 바람직했다고 봅니다.
1: 네.
0: 선거 소청이라는 게 결국은 재선거 요건이 되는지 알아보라는 것이지 당장에 재선거를 하자는 취지가 아니다. 그런 부분을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1: 네, 네.
0: 그래서 정정중 원내대표가 논란을 의식했었는지 아마 오세훈 시장님한테도 직접 전화를 해서 이런 취지라고 설명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1: 네, 네.
0: 아마 이런 부분들이 선거 소청의 법적 취지라는 게 이게 당락을 가르지 다를 정도의 사안이 아니면 재선거가 아니라는 게 현행 선거법상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1: 예, 예.
0: 전면 재선거는 약간의 정치적 구호가 아니냐

0: 즉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1: 네.
0: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87년 6월 때 6월 항쟁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학생들과 있는 넥타이 부대는 본 철폐 독재 타도 이런 구호등을 외쳤습니다.
1: 네.
0: 그래서 직선제 개헌을 하긴 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독재 타도를 어떻게 끝까지 하느냐는 부분은 다른 차원의 문제였거든요. 결국 정치권은 이런 구호 현장의 구호를 광장의 구호를 제도권에서 어떻게 수렴해서 그런 열기를 발전시켜 나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번에도 광장의 열기나 그런 삼정군 훼손 사태라는 분명히 잘못된 문제를 제도권에서 어떻게 수용해서 수렴해 나가느냐는 요구. 결국 정치권은 그걸 해결하는데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1: 예. 앞서 의원님께서 오세훈 시장이 자리보존형 구호라고 어제 비판적인 네네. 입장을 내놨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보면 선거소청 대상 지역에 포함된 대구 같은 경우 추궁호 대구시장 당선인 측도 또 박완수 경남지사 측도 당으로부터 선거소청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을 못 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0: 네네.
1: 이게 지금 의원총회가 아니고요. 긴급최고위를 수집해서 선거소청을 또 내겠다고 의결을 했지 않습니까?
0: 네네.
1: 이런 방식 그리고 당사자들하고의 소통이 부재해 보이는 이런 상황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0: 저는 상당히 아쉽다고 봅니다. 원래 선거소청이 네. 선거일로부터 14일이라는 기한 설정이 있어서 아마 오늘이 데드라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급하게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당사자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과 소통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의총 부분도 지금 오늘 급하게 열리게 되는 거지만
1: 네.
0: 상당히 이런 부분은 민감한 이슈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당연히 당선자 그룹들과 얘기를 했어야죠. 그게 잘못 안 했던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봅니다.
1: 네.
0: 급하게 결정된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1: 예예. 원래 그 의원총회가 17일 또는 18일이다 말이 이제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었는데
0: 네네.
1: 국회 본회의가 18일이니까 18일에 네. 열리겠지라고 어제 이 시간에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0: 네네.
1: 오늘로 결정된 게 결국은 그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을 염두에 두고 좀 당겨진 건가요? 그렇게 봐도
0: 그런 건 아니고요.
1: 네.
0: 18일 날 본회의 직전에 열리는 의원총회라는 게 시간적 제약이 있습니다.
1: 아,
0: 그렇다면 약간 구색 맞추기용으로 안건 정리하는 게 되게 그 본회의 직전 의총의 기본적인 목표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기가 시간이 촉박한데
1: 네.
0: 그럼 자칫 또 오해를 사지 않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열리고 끝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하루 약간 시간을 좀 충분히 주고 이런 논의를 하자는 거지 뭐 굳이 선거소청 데드라인과는 무관한 겁니다.
1: 네. 자, 오늘 의총, 뭐, 언론들이, 아니, 그리고 뭐, 유권자들도 다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0: 네네.
1: 지금 선거소청 얘기도 나올 것 같다는 전망이고,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에도 얘기가 나올 것 같다는 거고, 의원님께서는 오늘 의총에서 어떤 안건에 대해서, 의제에 대해서 주로 집중하실 생각이세요?
0: 일단, 이, 기본적으로 당장의 선거소청 문제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지금 당장에 그 얘기를 지도부가 던졌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6.3 지방선거 이후에 지도부의 거취 문제를 놓고 여러 논의가 산발적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1: 네.
0: 그 부분도 자연스럽게 이런 자리가 지방선거 이후에 제대로 된 의총을 처음 열리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선거 끝나고 나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거나 논의를 하는 자리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뭐 어떤 경우에 백서를 만들자는 얘기까지는 나오는데
1: 네.
0: 이런 얘기도 없이 바로 그냥 모든 걸 그냥 무난하게 넘겼다. 그건 전체적으로 좀 당으로서 공당으로서의 역할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1: 네. 오늘 의원총회에서요. 장동혁 대표의 거취에 대한 무슨 결론이 날 수 있는 건가요?
0: 지도부의 거취 문제는 오늘 당장 여러 가지 얘기는 나오겠지만 각각부터 결론이 당장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여러 논의의 시작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봐야죠.
1: 네.
0: 그런 논의가 촉발됐고 분출될 수 있다는 그런 장이 하나 열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예. 어제 한동훈 의원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본인을 전략 자산이라고 비유를 하면서 보수 재건 골든타임인데 무기 아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보도가 됐습니다.
0: 네네.
1: 무기를 아낄 필요가 없다는 말을 복당을 말하는 것으로 들린다 이런 해석을 내놓기도 하던데 한동훈 의원의 복당 시기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저는 아마 한동훈 의원도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그 날짜를 어떻게 정해놓고 한다 만다는 취지라기보다는 혹시 그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민심의 여러 가지 기류를 충분히 보지 않았습니까? 이 현재 체제 시스템으로서는 안 된다. 보수 세력이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그게 뭐 보수 재건일 수도 있고 보수의 쇄신일 수도 있고 과거에 여러 가지 잘못된 행태 우리가 윤석열 계엄 이후에 탄핵 이 모든 것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2: 네.
0: 그런 부분에서 잘못된 여러 가지 행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새롭게 정리하고 나가라는 국민적 명령이 어찌됐든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장동욱 지도부와 거리를 두어서 서울시장 선거를 이기던 오세훈 시장 그룹이 있었고 그리고 민주당 국민의힘이 같이 뛰었던 3파전 구도에서 난 북갑에서 한동훈 의원이 이겼습니다. 어렵지만 평택을 선거도 비슷한 여러 가지로 보이고요. 아마 이런 부분에서 보수가 과연 지금 상태로 갈서는 안 된다는 요구는 분명히 민의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의원의 그 제명 이후에 여러 가지 복당 문제도 같이 광범위하게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보수 세력이 다시 재건되어야 되고 쇄신해야 되고 혁신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당장 내일 모레 복당을 한다. 뭐 그 다음날 해야 된다. 이런 데드라인을 정한 게 아니라 거기에 당위성을 언급한 거지 이 시간을 정해놓고 뭐 빨리 해야 된다, 늦게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취지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1: 네. 그럼 오늘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의원의 복당 얘기가 나올 가능성은 좀 낮게 봐야 되는 건가요?
0: 아니, 뭐 어떤 얘기든 여러 가지가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 부분이 보수 세력의 그동안에 지금까지 좀 정체되고 좀 왜곡된 정체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바로 잡혀야 된다. 지방선거 민의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는 문제는 중점적으로 좀 지도부 거치 문제까지 맞물려서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선거라는 게 끝난 뒤 처음 열리는 총이기 때문이죠.
1: 네. 지금 그 선거 후에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그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이 한 여론조사에서는 아예 그러니까. 역전을 했다는 예. 그런 것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 아닙니까?
0: 네네.
1: 지금 이런 지지율의 상승세는요.
0: 네.
1: 뭐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0: 객관적인 수치상 지지율 상승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여권의 15대 1이 압승할 것이라는 여권의 기대가 일단 무너지는 측면이 크지 않겠습니까? 여권의 타격도 있었고요. 여권에 대한 실망감이 어찌됐든 지지율 역전에 결정적 동의내야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뭐 참정권 훼손 사태가 비로진 이런 것도 약간 국정관리에 대한 측면도 여권에 부담을 줬을 겁니다.
1: 네.
0: 하지만 동시에 이게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이라는 부분들은 이런 여권의 어느 정도 국정관리 실패에 대한 그리고 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리스크 부분을 반사이익이라는 측면입니다. 국민의힘이 과연 그만큼 자기 스스로 개선을 하고 갱신을 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렸냐. 저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장동 리더십이 이 부분에 가지고 같이 간다는 건 약간 제 눈에 물대기 아전이 숙여 해석이 아닌가. 여권의 실패 어느 정도 여권의 국정관리 실패에 대한 반사이익이 강한 것이지 장동 리더십이 잘해서 이 부분을 끌고 간다고 보는 건 근본적으로 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래서 김본주 팀에도
1: 네.
0: 분명히 근본적인 과제나 숙제를 던졌다고 봅니다. 이 지지율 상승이 오롯이 지도부가 잘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권의 실패에 대한 경고를 줬지만 국힘에도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경고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측면을 봐야지 우리가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서 올랐다? 그건 진짜 아전인수격 해석일 겁니다.
1: 네. 지금 근데 장동혁 대표는 뭐 사퇴론도 일축을 하고 있고 또 시위 현장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늘 의원총회는 나오겠죠? 대표시니까요.
0: 저도 뭐 장담할 네. 수는 없고요. 그건 또 지켜봐야 될 사안이겠습니다.
1: 예.
0: 하지만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마냥 피해서는 안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방선거 전에 장동영 대표도 그분은 일단 동의했던 사람들이 과거 윤석열 정부와의 선을 긋겠다는 전윤 서론문을 의원총회에서 전체 의원 전체 명의로 결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1: 예.
0: 과연 그 뒤에 그 전윤 선언문대로 저희가 윤호개인을 정리했느냐. 과연 그런 부분에도 국민적으로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저렴,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미적지근하게 넘어갔던 것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의총이 결의를 항상 그리고 모든 것이 또 지도부가 이 부분에서 약간 좀 훼손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1: 네.
0: 과연 그건 의원총회가 진짜 진정하게 당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 되려면 이런 부분의 결의나 결정이라는 것이 제대로 집행이 돼야 국민들이 신뢰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저희가 과거에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던 기억을 이번 의총이나 앞으로 또 종종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의원총회에서 제대로 된 결론이 나오면 전체적인 당의 총의로 집행이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1: 지금 사실 최고위원회의가 열리면요, 뭐, 우재준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이제 지도부 총사퇴 얘기했고, 그 다음에 양양재 최고위원이 또 지도부 총사퇴를 얘기했는데, 또 반대하는 최고위원들이 또 있으시지 않습니까?
0: 네네.
1: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드린 이유는 이렇게 최고위원회에서 보면은 의견이 크게 엇갈려요. 이런 상황에서 신임 원내대표인 정점식 원내대표는요, 원내에서도 그렇고요. 당에서도 그렇고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0: 원내대표는 정점식 원내대표는 여러 가지 그 과거에 뭐 여러 가지 그 정치적 색깔이 있다 하지 않고 이번에 원내대표를 취임하면서 당 상평에 대한 여러 얘기를 강조를 했습니다.
1: 네.
0: 그런 노력이 지금 여러 갈래로 좀 원내 부대표단 인선에서 좀 하려고 시도한 흔적도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믿을 수밖에 없고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전면 재선거 장동익 대표가 얘기하는 주장에 대해서 본인은 또 이 부분은 선거의 재선거 여부를 가리는 취지라고 또 분명한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앞으로 정당에서 모든 획일적으로 의논이 모아지진 않겠지만 여러 갈래로 자기의 얘기를 펼쳐가는 과정들 의원들의 뜻을 전달하는 과정은 아마 정점식 대표가 계속해 나갈 걸로 믿겠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여러 가지 혼란을 거치겠지만 정 대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뜻을 여러 갈래로 좀 제대로 전달하는 메시지를 스피커 역할은 충분히 해야죠. 그래야 정상적으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1: 네.
0: 당장에 뭐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좀 그런 역할에 더 충실히 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총도 그런 목소리가 적잖게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1: 예. 자, 선관위 국정조사는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원구성 협상은 난항을 할 것 같은 게 어제도 보이더라고요. 지금 여당에서는 법사위는 물론이고 이렇게 되면 국힘이 현재 맡고 있는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도 회수하겠다. 이런 말까지 했지 않습니까?
0: 네네.
1: 어떻게 국민의힘은 대응을 해야 되는 건가요?
0: 원구성 협상이 뭐 단 한 번도 깔끔하게 처리된 적은 없습니다. 뭐 전반기 그때 마찬가지, 후반기 마찬가지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여당은 어떤 형태로든 뭔가를 주도하고 싶어 하시겠죠.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 드러난 민의를, 민심을 더 좀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방적이고 독주하는 모습으로 여당이 후반기 국회까지 끌고 나간다? 과연 민의에 부응하는 것입니까? 상임위 몇 개를 의석이 많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고 우리가 상임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하지만 지금 어느 정도 민심의 독 여당의 독주를 과연 민의가 동의할까요? 그런 부분까지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구성 협상도 기존에는 민심을 따라야 됩니다. 무조건 일방적으로 가져간다는 건 그럼 다수의 행포는 여당에도 부담이 될 겁니다.
1: 네. 자, 지금 이제 선거 끝난 후에 부산 수영이 이제 지역구시잖아요.
0: 네네.
1: 지역구 유권자들의 민심도 그렇고요. 부산의 민심이 궁금합니다. 지금 18개 지역구에서 17곳이 국민의힘 그리고 한 곳이 지금 무소속 한동훈 의원 이렇잖아요. 네. 앞으로 전국에 대해서 유권자들 만나보시면 어떤 얘기를 제일 많이 들으시나요?
0: 저번 지방선거에서 그 현재 국힘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도 적잖게 나왔습니다. 과연 장동익 지도부에 대한 상당히 좀 아쉬운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번 지방선거 결과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부산시장이 새롭게 민주당에서 됐기 때문에

0: 일방적으로 우리가 독주를 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재수 시장이 갖는 것이 과거를 무조건 지워버리겠다고 하는 건 또 저희가 무조건 일방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1: 네.
0: 그 당시에 뭐 민심이라는 게 모든 정부의 민심을 대변하는 건 아니겠지만 분명히 양쪽에 여야 모두의 분명한 경고의 사인을 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방심해서는 안 되고 민주당도 독주해서는 안 될 겁니다.
1: 네. 자, 지금 이제 국정조사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부터 아마 가동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이 드는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선거관리제도 개혁안을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네. TF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안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0: 네.
1: 그 선관위를 상임체제로 개편하는 거 지금은 위원 선관위 상임위원이 한 분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0: 네.
1: 이걸 상임체제로 개편을 하고 또 감사원 감사 등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 초에 개헌까지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0: 선관위가 그동안에 약간 편파적으로 운영이 됐다는 것은 대법관하고 상임 선관위원장의 이제 겸직이라는 게 실제 업무를 집중할 수 없는 현재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건 다 어느 정도 많이 공론화됐던 사안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선관위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그동안 가야 된다는 체제는 상임위 문제, 상임위원회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실제로 선관위의 중에 상임위원이라는 직책 자체를 갖는 게 무소불위의 권력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좀 견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관위 상임위원이 선관위 모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선관위원장이나 비상임위원들은 솔직히 의사결정에 개입을 거의 못하는 상황입니다. 사후에.
1: 네.
0: 결정사항을 추인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아마 그리고 개헌까지 가는 부분은 또 다른 영역이어서 한번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은 한번 더 집중적으로 앞으로 그 국정조사나 이런 제도적 논의 과정에서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1: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이었습니다. 8시 당당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티파니 영입니다. 오늘은 현수님의 사연 만나볼까요? 중풍으로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와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여행을 떠나기까지 걱정이 많았지만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하니 편히 다녀올 수 있었어요. 넓은 차량에서 제주 돌담과 바다를 보며 허허허허 웃는 할아버지. 앞으로 할아버지의 웃음소리를 더 자주 듣고 싶어졌어요. 그럴 수 있겠죠?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2: 58분 날씨.
3: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로 웃도는 낮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어제보다는 1도에서 4도 정도 낮겠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높겠는데요. 낮 기온 서울과 대전, 춘천, 대구, 전주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 강한 햇볕에 지면이 뜨거워지고

0: 우리나라 상층으로는 찬 공기가 지나면서 대기 불안정이 커져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겠는데요. 오늘 낮부터 내일 새벽 사이 전국 곳곳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서울 등 중부지방에 5에서 60, 남부지방에도 최대 50mm가 되겠고요. 내일 오후에도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제주 동부와 산지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제주도에는 5에서 최대 60mm의 비가 밤까지 이어지겠고요. 남부지방에는 낮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우산 잘 챙기셔야겠고요. 소나기가 내리지 않을 때는 자외선이 강하기 때문에 자외선도 차단해줄 양우산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이상의 낮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7도입니다. 조한일입니다.
1: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지난주의 한가운데서 여당 야당 입장을 당당하게 토론하겠습니다. 당당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국민의힘 박중권 의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네. 지금 그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제 국정조사에는 합의를 하셔서 다음 주부터 아마 이제 국정조사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은데 시위는 계속이 되고 있어요.
1: 예.
0: 어제는 사실 오전에 그 펜싱 경기 핸드볼 경기장 안에 예. 있는 그 펜싱 협회 예. 사무실 출입을 협회 관계자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잖아요.
1: 예.
0: 대회 참가를 위한 장비들 가져 나와야 되니까요.
1: 예.
0: 그래서 합의가 됐다. 출입을 하는 것에 뭐 방송사 카메라도 뭐 두 대인가 같이 가고 뭐 이렇게 예. 해서 기대가 컸었건데 잘 안 됐어요. 현장에서 어땠습니까?
1: 어제 사실은 아침에
0: 예.
1: 예, 경찰이 체육단체 관계자들하고 이제 핸드볼 경기장 안에 진입을 시도하다가 집회하는 시민들하고 이제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저희가 어제 아침에 첫 원내대책 회의를 하던 중에 그 속보를 확인을 하고 이제 원내대책 회의 끝나자마자 현장을 달려갔었거든요. 그랬는데 제 장동혁 대표님도 거기에 와 계셨고
0: 예.
1: 그래서 우리 당 의원님들 여러 명이 이제 가서 경찰 관계자들하고 체육단체 관계자들을 이제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하고 보니까 펜싱 대표팀이 어제 출국을 했는데 자기 장비를 챙겨가지 못하고 다른 장비를 빌려서 갔다. 이런 사실을 확인했고 그리고 인천에서 또 핀수영을 하게 되는 선수들이 있는데
0: 네네.
1: 그분들도 이제 물품을 그러니까 장비들을 꺼내지 못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장비를 사용하는 스포츠는 장비빨을 많이 타지 않습니까?
0: 네네네.
1: 자기 장비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체육단체 여러 관계자들이 업무를 해야 되는데 뭐 법인카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분들하고 이제 중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두 명씩 한 번에 두 명씩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이 한 두 명씩 입회를 서고 그다음에 방송사 카메라 두 대가 따라 들어가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현장 상황을 그대로 라이브로 송출하도록 그렇게 했고 혹시라도 시민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뭐 컴퓨터, USB 이런 전산 장비는 반출하지 않는다. 이런 조건을 가지고 합의에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시민분들께서도 흔쾌히 이제 허락을 해 주셨고
0: 네.
1: 그래서 진입을 하려고 이제 하던 중에 한 시민분이 이제 와서 문을 잡고 안 된다라고 하셔서 그분을 이제 설득을 하고 있었었는데 설득이 안 돼서 어제 한 4시 정도까지 시도를 하다가

0: 이제 결국 못 들어가게 됐죠. 어제 네. 사실은 그 협상 자체는 합의 자체는 빨리 이루어졌었는데
1: 네.
0: 장동윤 대표가 이제 가다 보니까 좀 더 빠르게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전에 경찰하고 체육 관계자들이 진입하려고 했었을 땐 한 3시간 정도 대치를 하다가 결국 합의가 안 돼서 철수를 했었거든요.
1: 네.
0: 근데 장동윤 대표가 와서 빨리 합의가 됐다가 막혀서 이제 안 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사실은 행안부 장관도 담화를 냈고 또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도 입장을 내놨지 않습니까?
0: 네.
1: 업무방해 혐의란 네. 부분이 이제 있단 말이죠. 자,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현장에 야당 대표가 가서 합의를 중재해서 중재가 되는 듯 했지만 결과적으로 안 된 상황이 계속되는 거 어떻게 보세요?
2: 그 이번 상황이 소위 말하는 투표용지 부족 상황으로 이제 얘기되고 있는 참정권 침해
1: 네.
2: 정말 민주주의의 대참사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하시는데 그중에 일부 저는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라고 봅니다. 민주주의의 대참사를 극복하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건 저는 명백한 위력 업무방해라고 보거든요. 아니 체육회 관계자들 심지어 선수들이 자신의 생업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정말 간절한 어떤 그 선수 대회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네. 저렇게 막무가내로 근거 없이 음모

0: 상황들을 더 악화시키고 이런 비이성적인 행위까지도 야기한 거 아니냐. 돌아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1: 그 비이성적인 행위라고 이제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현장 상황을 보시면 시민분들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시민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데에는 우리 제도권 정치권과 그리고 네. 선관위가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증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증거가 인멸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고자 그분들이 이제 그 앞에서 이제 막고 계신 거란 말이죠. 예.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뭐 올림픽 경기 아니 올림픽이 아니라 국제대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네. 장비를 반출하지 못하시고 또 어떤 업무라든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끝까지 잘 조율하지 못한 부분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분들을 뭐 업무방해죄로 뭐 처벌한다든지 그런 걸 검토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선은 네. 정부와 그리고 정치권 선관위가 해야 되는 것은 우선 그분들에게 신뢰를 줘야 된다. 그분들이 믿고 안심하고 열 수 있도록 열어줘서 그들이 이제 체육 관계자들이 이제 물품을 반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지 이걸 뭐 엄포를 조장을 해서 공포를 조장을 해서 이들을 위축시키려고 한다든지 처벌하려고 한다든지 이것은 제대로 된 방식이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2: 사실 이게 그 장도혁 대표의 거취 얘기하고 연결이 되면서 이 현장을 시위 현장을 장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그런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다라는 비판도 있는 게 지금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국정조사 합의됐으니까요. 45일 기간이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안에 개표소란 말이죠. 그래서 송파구의 모든 지금 투표함이 거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불거진 것 중에 대표적인 데가 송파구 그것도 잠시 7동 이렇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있는 물품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보가 돼야지 사실은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는 의구심들,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정치권에서 머리를 맞대고 이제는 좀 해법을 내야 될 시기가 거의 다 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그럼요. 이제 보통 국정조사 하면은 국회에서 그 관련 증인들 불러가지고 여러 가지 청문 절차를 거치기도 하지만은 또 중요한 현장 같은 경우는 현장 그 검증을 합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서 네.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도 살펴보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또 바로 관계자들 불러가지고 또 질의응답도 하고 이런 아마 국정조사 계획 안에 그게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네. 포함되어야 하고요.
2: 네.
0: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러 가지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중심으로 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목소리들은 당연히 우리가 경청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과 구분되는 행태들은 또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폭력 행사를 한다라든지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이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저렇게 막무가내로 어떤 행태를 벌인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구분해서 봐야 돼요. 구분해서 또 조치할 부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그냥 그 되게 두루뭉술하게 다 이렇게 하나의 어떤 그런 걸로 기준을 잡아서 대응할 건 아니고요. 저는 그런 지점은 분명히 지적을 하고
2: 네네.
0: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도 여건도 네. 정치인 책임 있는 정치인은 더 그런 부분들이 신중하고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2: 네. 네. 검경 합수본 수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개표소 특히 송파구 개표소 문제는 풀기는 풀어야 되는 현안이지 않습니까?
1: 예. 네. 그게 이제 지금 이 결국에는 이제 신뢰의 문제란 말이죠. 네. 시민분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 이 그 어떤 그 집회도 종료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핸드볼 경기장도 열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시민분들이 우려하는 거는 누군가가 어떤 위력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증거를 인멸하지는 않을까 이 우려 때문인 거죠. 그런데 합수본의 수사를 과연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가 했을 때 지금까지 합수본이 보여준 행태로 봤을 때는 시민들이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되려면 증거보전 신청이 돼야 되고 그리고 좀 신뢰할 수 있는 야당이 주도하는 특검이 그 증거들을 확보를 해서 수사에 착수를 해야 이 사건이 이 지금 사태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국정조사로는 이제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국정조사로는 우리가 뭐 책임 있는 관계자들을 불러서 뭐 좀 문책하고 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긴 하겠지만은 이 근본적인 증거를 보존하고 이거 수사에 착수하는 이런 거는 특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 예. 예. 당내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0: 8월 17일에 민주당은 전당대회가 이미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제 경쟁자로 꼽히고 있는 두 분의, 일단 지금 두 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쟁이 굉장히 과열된다라고들 표현을 하세요. 왜냐하면 네. 김인석 총리도 호남을 사흘간 가는 또 일정을 지금 이미 하고 있고요.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매일매일 새로운 발언을 내놓으세요. 네. 그런데 어제는 이게 눈에 띄더라고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당원 주권을 강조했다고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어록을 또 인용을 해가지고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한다라는 말도 하고요. 자, 근데 정청래 대표한테 지금 당내에서 이미 요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전당대회 전에 공정한 선거 관리 위해서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라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결정할 걸로 보세요, 의원님?
1: 지금 현 단계로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은 연임 도전의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언론 네. 보도도 그렇고 예.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선례에 따라서 아마 통상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은 다음 주 초반에 연임 도전을 위한 사퇴를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연임 도전을 한다라고 하면 당대표직을 계속 유지할 것 같지는 않고요.
0: 네.
1: 그러나 다만 연임 도전에 대한 의사표시를 지금까지 밝히지 않아서 그 부분이 금주 안에 어떤 방식으로든 좀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하고요.
0: 네네.
1: 김민석 총리도 총리 사임에 대한 의사표시는 했고 대통령도 공식적으로 언급했고 또 총리 이제 그 인사청문회도 이제 진행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아마도 6말 7초 정도면 인사청문회 마무리되고 네.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0: 예, 예.
1: 그렇다라고 하면 그 시점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사퇴를 하겠죠. 그 총리 신분을 내려놓게 되면 당에 복귀해서 당인의 입장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조력하겠다라는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당권 도전하겠다라고 하는 명시적인 의사를 아직 밝히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형국은 정청래 대표든 김민석 총리든 공식적으로 내가 당대표에 출마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어떤 경쟁의 어떤 모양새가 아니라 당사자 주변 또는 여러 언론상에서의 분석과 예상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들 간의 경쟁이 본격화되면 저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갈 수 있다고 보는데
0: 네.
1: 아젠다 경쟁으로 갈 수 있고 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은 그런 상태는 아니잖아요. 내가 후보로 도전하겠다. 그래서 나의 비전은 이거다. 이렇게 밝힐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전이라서 권력 당권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날 것 그대로의 어떤 싸움의 모양새들이 오히려 지금 단계에서는 막 이렇게 분출되고 있는 거 아닌가.
0: 네.
1: 그래서 저는 6말 7초라고 하는 국면이 되면 조금은 다른 어떤 당권 경쟁의 국면으로 흐름으로 네. 좀 가지 않을까. 또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의원님이 오늘 굉장히 그 민주당 전당대회 앞두고 일정표를 한번 딱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일타강사처럼. 근데 장동혁 대표에 대한 거취 얘기도 지금 네. 계속 나오고 있어요. 물론 네. 장동혁 대표는 임기가 1년 이상 네.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거가 이긴 거냐 진 거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들 요구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1: 네.
0: 뭐 장 대표는 이제 점점 단어가 강해지시더라고요. 이제 그거 늘 나오는 얘기다라고 아예 그냥 더 이상 상대하지 않겠다는 그런 모습인데 또 오늘 의원총회가 있잖아요.
1: 예.
0: 일단 제일 궁금한 것이 장 대표 나오시겠죠? 의원총회니까요.
2: 아, 의원총회에 나오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나오셔야 될 것 같고
0: 네.
2: 또한 뭐 말씀하신 대로 약간 워딩이 좀 강해지셨다 이런 말씀도 뭐 그런 뭐 강한 워딩도 쓰시는 걸로 봐서는 아마 좀 정면 돌파를 선택하시지 않을까 싶고
0: 네네.
2: 그리고 뭐 물론 이제 이건 장동혁 대표님이 어떻게 선택하실지 제가 평가하는 거는 뭐 적절하지 않습니다만은
0: 네.
2: 대표님 뭐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대표의 당대표가 되시고 나서부터 얼마 안 지나서부터 사퇴 압박은 계속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지방선거가 끝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또 다시 강한 사퇴 압박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것은 아마 예상을 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의원총회가 사실은 저도 많이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0: 네. 예. 지금 사실 그 선거 소총 때문에.

0: 원래 그제 월요일 날에 한 6곳이었다가 어제 보니까 9곳으로 이제 늘어났더라고요. 거기에는 네. 이제 대구도 들어갔고 경남도 들어갔고. 근데 서울이나 대구나 경남은 어쨌든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됐잖아요.
1: 네.
0: 근데 선거 소청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1: 그러니까 이제 선거 소청을 이제 만약에 이것을 당리당략 그리고 우리 당의 유불리를 따져서 우리가 이긴 곳은 빼고 우리가 진 곳만 선거 소청을 한다 이렇게 되면 사실 국민에게서 지지를 얻을 수가 없고 소구력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국민의 참정권이 진짜 심각하게 침해된 사태가 벌어졌고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어느 수준까지 얼마만큼 침해가 일어났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선거 소청을 내야 되는 것은 저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선거 소청이 진행이 돼야 그게 본안이니까 그 뒤에 따라오는 어떤 증거보조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는 거고
0: 네네.
1: 그리고 선거 소청이 결과가 나야 법원에다가 이제 이 선거 무효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0: 네.
1: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0: 네.
1: 이거 선거 소청 자체를 안 하게 되면
0: 네.
1: 이런 것들이 다 불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국민이 지금 이제 뭐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게 되면은 과반 이상이 재선거를 찬성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번 선거에 대한 국민분들의 이 뭐랄까 불신이 크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는 정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일이기 때문에 이건 원칙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뭐 우리 당이 그렇게밖에 결정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었는가.
0: 네.
1: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승패의 여부보다는 참정권 훼손의 문제, 부실한 네. 선거관리 문제 이거를 이제 법적인 단계를 하나씩 밟아가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했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2: 재선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직선거법상의 법적 절차가 있고
0: 네.
2: 그 첫 단계가 선거 소청 심사 청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결과 여하에 따라서 선거 무효 소송으로 갈 수도 있고 불복하지 않으면 안 갈 수도 있고
0: 네.
2: 이런 과정인데 저는 국민의힘도 제1야당 아닙니까? 책임 있는 정당이고 또 장동혁 대표는 판사 출신이에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이 재선거 사유에 대한 요건 절차 검토는 다 했을 거고 알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합한다라고 판단하시는 건지 되묻고 싶고요. 저는 국민의힘이 제출하는 선거 소청심사 청구서를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떤 내용으로 과연 그걸 썼을까. 저는 법률가 출신으로서
0: 네.
2: 논리 구성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말씀하시는 재선거 주장은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내가 투표권, 참정권 행사하지 못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라는 주장이지 이것을 법적 절차를 통해서 진짜 재선거를 서울시 전면적으로 재선거를 하자. 대구, 경남, 울산 다 재선거 하자. 이런 주장일까요? 그것을 국민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이 상황과 이 국면을 악용하는 행태거든요. 오세훈 시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납득할 수 없다. 저와 비슷한 얘기 했던 거 아닙니까?
0: 네네.
2: 되돌아봐야 되고요. 책임 있는 정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0: 지금 사실 당에서도 네. 이 선거 소청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1: 예.
0: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은 명시적으로 지금 이제 어제 반대 입장 분명히 한 거고 또 보도에 따르면은 대구시장 당선인인 추경호 의원도 추경호 당선인도 연락도 못 받았다. 이게 설명도 못 들었다. 뭐 박완수 경남지사도 그런 입장을 냈고요. 소통을 하고 하는 건지 아니면 물론 권한은 있지만
1: 예.
0: 그냥 최고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그냥 밀어붙이시기 아니냐 이런 얘기들 하기도 하거든요.
1: 예.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오늘 의원총회가 열리는 것도 그 부분 때문에 열리는 것 같고요. 최고위에서 의결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을 거칠 것 같고요.
0: 네.
1: 우선은 뭐 선거소청이 이제 이게 지금 전국 재선거처럼 비춰지는 오해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0: 예.
1: 이게 사실은 지금 밝혀진
0: 예.
1: 어떤 투표용지 부족 사태,
0: 예.
1: 참정권 침해가 일어났다고 하는 그 투표소들을 중심으로 기초의원부터 기초비례 부터 그리고 광역단체장까지 우리가 투표용지 한 6장 정도 받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자라는 거죠. 이게 전면 재선거라는 거죠. 무슨

0: 뭐 광역단체장만 하자 이거 아니라 기초 비례까지 하는데 요 지금 밝혀진 문제가 일어난 투표소들만 하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선거 소총을 내는 것이고
1: 네.
0: 그래서 뭐 서울 전체를 하자 이런 뜻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선거 소총을 냈고 이 선거 소총을 낸다라는 것은 꼭 재선거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증거 보조 신청이라든가 향후에 어떤 사실관계가 밝혀지는가에 따라서 뭐 어떤 선거 무효 소송이라든가 이런 절차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1: 네.
0: 이런 것들을 위해서 거쳐 가야 되는 과정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 네, 국정조사 합의가 이제 어제 돼가지고 이제 18일 내일 본회의에서 이제 처리가 될 거지 않습니까? 근데 내용을 보니까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하고
0: 네.
1: 8명 중에 9명이 민주당. 그다음에 7명은 국민의힘, 2명은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비교섭단체 의원. 이렇게 해서 딱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 야당의 요구를 많이 받아들인 것 같은데 조사 대상이
0: 네.
1: 선관위로 딱 제한됐더라고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청와대 경찰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합의 내용에 전반적으로 여야 의원들은 긍정적으로 보시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2: 일단 빠르게 합의해서 빠르게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판단 하에서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1: 네.
2: 특위 국정조사 특위에 대한 위원장 뭐 동수 이런 부분을 다 양보했고요.
1: 네.
2: 애초에 청와대 경찰 뭐 등등 포함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기 때문에 또는 협상의 매개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라고 저희는 봤고요. 아니 지금 이 문제에서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뭐 청와대나 정부가 선거관리에 관여한 적이 있습니까? 관여하면 오히려 위법인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뭐 청와대를 구조조사 대상에 포함하자로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었고 특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1: 네.
2: 특검이든 현 수사기관이든 그 다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정조사로 한계는 분명히 있다. 특검도 갈 수 있다.
1: 네.
2: 빠르게 했으면 좋겠다.
1: 아.
2: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근거 없는 부정선거 들고 푯말 들고 시장에 나가는 그 시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견을 좀 모아가지고 국민의힘 내부도 지금 재선거를 둘러싸고 갑론을박하지 말고 대책 마련에 지금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1: 네. 특검을 요구하는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거잖아요.
2: 네.
1: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금 이제 검경 합수본이 수사를 계속 일단 하는 걸 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특검을 또 구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요. 특검도 선임을 해야 되고 등등의 절차적인.
0: 그렇죠.
1: 네.
0: 네. 예, 합수본 수사는 뭐 합수본 수사대로 진행하는 것이고.
1: 예, 예.
0: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합수본 수사를 우리가 믿을 수 없다. 그리고 그 결과를 국민이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는가. 지금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중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경기장을 열어주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합수본 결과를 믿을 수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공정하면서도 중립적인 특검이 진행하는 수사 결과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검법을 우리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는 말씀하신 대로 빠르게 착수할 수 있게 합의를 봐서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1: 네.
0: 아까 뭐 경찰이라든가 청와대가 왜 들어가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꾸로 지금 우리가 여당이고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더라면 이미 대통령 탄핵안이 발의됐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당연히 민주당은 청와대와 경찰을 빼주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우리가 소수 야당이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선에서 협의가 되지 않았는가 빨리 착수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반론하실
2: 그럴
1: 내용이지.
2: 일이 만만하고요.
1: 네.
2: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박 의원님께서 지금
1: 네.
2: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재선거 주장하는 거 재선거 소청 심사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데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 맞죠. 왜냐 서울시장을 건드리면요. 서울시장은 서울 전역에 있는 그 선거 무효 사유를 근거로 해서 재선거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광역단체장을 건드리면.
1: 네.
2: 근데 그걸 넣는다는 거거든요.
1: 네.
2: 소청심사 청구서 정말 보고 싶고요. 이렇게 되면 뭐냐면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서 참정권 침해가 됐거나 침해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한정해서 조사하는 게 아니고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조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런 문제 없이 유효하게 투표했던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반대로 침해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완전 본말이 전도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런 주장들을 하고 실제 행동에 나서는지 정말 의문이고요. 예를 들면 99대 1이다 또는 990대 뭐 10이다. 투표권이 제대로 보장된 부분과 보장되지 못한 부분의 어떤 이런 비중들을 고려했을 때는
1: 네.
2: 선거 무효를 전제로 해서 소청심사하는 것은 매우 엄밀하게 따져서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건데 정치적 공세에 그냥 매몰되다 보니까 이런 거 고려 없이 그냥 막 진행하는 거예요.
1: 뭐 지금 사실 선관위 상황이요. 중앙선관위원 사퇴를 했죠. 지금 서울시 선관위원장도 사퇴를 한 걸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소청을 하게 되면 선관위에서 그거를 해야 될 텐데 네. 이게 지금 제대로 될 수 있는 건가? 일단 잘 모르는 상황에서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봤을 땐 그런 의문도 들고요.
2: 광역단체장은 네. 중앙선관위, 네네. 기초는 이제 그 지방선관위, 그러니까 네. 서울시 선관위, 뭐 네. 이런 지방선관위 이렇게 되는데.
1: 광역단체장은 중앙선관위에서 예. 선거 구분이 됩니다. 구분을 하는군요.
2: 예. 네네. 그리고 이제 선거 그것이 불복이 돼서 선거 소송으로 왔을 때도 네네. 기초는 고법,
1: 네.
2: 광역단체장은 바로 대법으로 가요.
1: 네, 절차적으로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또 이제 이런 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상임위원이 위철한 상임위원인데 이재명 네. 대통령이 지명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나경원 의원도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지적을 하신 바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다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 그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여러 가지 면에서 45일간 국정조사 기간 안에 충분히 의문점이 풀려질지도 궁금하고 또 하나는 이게 정말 공정하게 CCBP가 잘 가려질지 이런 부분이 특히 정치권에서 좀 지혜를 많이 모아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국정조사는 합의를 했는데 이 원구성 합의는요. 이번에도 크게 부딪힐 것 같은데 양보할 여지 전혀 없는 겁니까? 이 의원님.
2: 법사위원장이요?
1: 네.
2: 양보의 대상일까요? 그리고 네.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에 국민의힘이 이 법안 처리와 관련돼서 보여줬던 모습들이 다 공감하고 다 심지어 합의한 것도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법사위원장 맡기면은 이게 입법 저는 올스톱 될 그 국민적 우려가 너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것은 너무 좀 오히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얘기하는 과도하다.
1: 네.
2: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그럼 지금 법사위원장 이제 완강한데요. 네. 잘못하다가 죄송합니다. 이런 네. 표현을 써서.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 자리까지도 다 회수하겠다는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2: 원래 여권이 하는 겁니다. 그거.
0: 그 예. 뭐 우선 뭐 말씀을 드리면 뭐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1: 아 제가 말씀이 죄송합니다. 조금 저희가 시간 때문에 네. 요 1부에서 마무리하고 2부에서 예.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네,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0: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1: 환율은 흔들리고 주식은 요동치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장. 이럴 때 경제쇼는 당신의 확실한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복잡한 수치 너머의 숨은 흐름을 읽고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KBS 1라디오 경제쇼.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1: 정치
3: 전격시사
1: 뉴스
3: 전격시사
1: 인터뷰
3: 전격시사
1: 주식
3: 전격시사
1: 맥락 해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1: 와 전격적이네.

0: 근데 자, 박 의원님.
1: 예.
0: 국민의힘에서요. 법사위원장 고집하다가 실례지만 다른 위원장 상임위원장도 못 가져가는 상황이 되는 건 피해야 되지 않을까요?
1: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당에서는 법사위와 그리고 특히나 그 경제 관련 상임위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 이번 그 선거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아무도 승자는 없고 국민만이 승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데 국민께서 주신 그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정부 여당에 몰아준 그 권력을 정말 남용하지 말고 민생을 돌보는 데 사용해라 이렇게 하신 거고 야당을 향해서는 제대로 된 견제를 해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국회의장을 제1당인 민주당이 가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법사위까지 내주게 된다 그러면 또다시 일방적인 국회가 전반기처럼 22대 전반기처럼 또다시 운영이 될 거다. 그러면 이게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려면 당연히 이 당인 우리 당이 이제 법사위원장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이 그겁니다. 삼중고 고환율 고물가 고유가 그리고 저 뭐 고금리 그다음에 부동산까지 이런 문제들을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국민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걸 제대로 견제를 하려면 우리가 정무위, 재경위, 국토위, 산자위 같은 경제 관련 상임위를 가져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걸 예전에는 다 여당이 해왔던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말씀을 할 게 좀 그러신 것이 지난 22대 전반기에 여당이 해오던 것도 다 가져가셨던 더불어민주당이에요. 국회 운영이 전부 여당이 해왔는데 그걸 민주당이 끝까지 고집을 하셔서 가져가셨고 법사위원장도 제2당에 줘야 되는데 안 주고 가져가셨단 말이죠.
0: 네.
1: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지금은 이제 관례대로 우리가 다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이제 신뢰를 받기 힘들다, 공감 얻기 힘들다 이런 말씀.
0: 원구선 협상 언제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건가요, 이 의원님?
2: 이제 내일 본회의가 잡혀 있어서 내일 이제 국정조사 관련된 내용도 처리하면서 동시에 이제 원구성 마무리를 좀 해야 된다라는 기조로 저희가 이제 협상에 임하고 있고요.
0: 예.
2: 저는 빠른 원구성 마무리를 통해서 일하는 국회로 전환이 돼야 돼요. 예, 지금 이거 가지고 또 한 달, 두 달 이렇게 끌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0: 네네네.
2: 그리고 통상 여당이 경제상임위를 맡았던 이유는 정부의 경제정책이라든지 대한민국 국정운영에서 핵심 상임이기 때문에 통상 맡겨서 정부와 손발을 맞춰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도 다 여당 국민의힘이 당시 국민의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경제상임은 다 맡았어요.
0: 예.
2: 심지어 그렇게 맡겨놨더니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파업 태업 수준으로 일을 해가지고 국민적 비판을 많이 받았죠. 이런 상황에서 야당인 국민의힘한테 일 안 하는 국민의힘한테 또 경제상임을 맡겨달라?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0: 알겠습니다.
2: 법사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의된 법안까지도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하면서 틀어막고 있는 국민의힘한테 법사위 맡겨놓으면 법안 처리 다 막히죠.
1: 파업 태업이라고 하셨는데 파업 태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국회가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다 분리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다 가져가 놓고 고속도로를 뚫어놓고 모든 악법들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니 우리가 합의된 것마저도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라도 저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여야가 합의돼서 처리되는 것은 정말 그만큼 정당성을 가지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0: 네.
1: 그런데 이게 합의 안 되고 다 통과를 시키다 보니까 어떤 게 됐습니까? 노란봉투법 같은 그리고 방송산법 같은 악법들이 통과돼갖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리고 검찰도 지금 다 해체하고 지금 수사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를 완전히 이상하게 만들어놨는데 지금 민생수사도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후유증을 정부와 여당이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런 말씀인 거죠.
0: 아, 이렇게 팽팽한 이견을 어떻게 좁히고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일은 엄청나게 열심히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앞서 일부에서도 우리 전대 주자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김민석 총리 행보를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의원 당선인 워크숍에 지금 김민석 총리하고 송영길 의원이 나란히 참석한다는 보도가 나와서 네. 벌써부터 김송연합 네. 이름들은 참 잘 지으세요.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어떻게
2: 그런
0: 봐야
2: 얘기가
0: 됩니까?
2: 나오나요?
0: 네. 나옵니다.
2: 저는 김송연합을 얘기할 그런 단계는 아니다. 왜냐하면 두 분 다 특히 송영길 그 의원 경우에는 대표 도전에 대한 뭐 얘기들을 직간접적으로나 이렇게 암시하거나 이런 적도 없어요.
0: 네.
2: 그런 마당에 벌써 김송연합까지 가는 것은 너무 앞서갔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0: 네.
2: 지금 1년의 지방선거 이후에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이런 그 코어 협력 관계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앙정부만으로는 대한민국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끌고 가기는 어려워요.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과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0: 네.
2: 지방정부 당선자들과의 이런 그 스킨십 의견 교환을 통해서 잘 지방정부를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런 자리에 함께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 같고요.
0: 네.
2: 이런 과정에서 우연하게 이제 같이 한 자리인데.
0: 우연입니까?
2: 우연이죠. 어떻게 뭐 둘이 아 여기서 만납시다 이렇게 했겠어요.
0: 네. 네,
2: 우연하게 만난 건데 그거 가지고 이제 김송연합 얘기하는 것은
0: 네.
2: 맞지 않고
0: 네네.
2: 또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한번 대표를 했지 않습니까? 고민 여러 가지로 있을 것 같고요.
0: 예.
2: 설령 출마하든 안 하든 이거는 개인적인 개별적인 어떤 그런 행보이지 연합 얘기를 꺼낼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0: 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주목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1: 예.
0: 그런 위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1: 예.
0: 보도를 보니까 다음 주에 의원 모임에 참석해야 한다는
1: 예.
0: 보도가 있고
1: 예.
0: 또 식사 자리 잡는 것도 지금 유력 주자로서의 행보로 연결지어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 의원님.
1: 우선 이제 오세훈 시장님은 헌정 사상 최초죠. 지금 5선 서울시장이 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연 이제 대권 주자 반열에 올라서 이제 거론이 되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위상에 맞게 당내 현안이라든가 정치 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오세훈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려고 하시는 것 같고 의견을 피력하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0: 네.
1: 들고요. 그리고 또한 그 위상에 맞게 당내 의원들과의 스킨십을 좀 늘려가시면서 당내 영향력을 좀 가져가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근데 뭐 사실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도와줬던 의원들과 식사를 하는 것은 그 뭐 그냥 당연한 자리인데도
0: 네.
1: 아무래도 위상이 이렇게 높아지다 보니까 관심을
0: 네.
1: 받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0: 네.
1: 듭니다.
0: 또 하나 이제 관심의 인물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지
1: 예.
0: 않습니까?
1: 예.
0: 복당 시기와 관련해서 선거가 끝난 뒤에 초반에는
1: 예.
0: 아직 벌써부터 복당 얘기할 건 아니다라는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보수 재건 얘기와 함께 좀 조기, 뭐 조기라는 게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조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복당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목소리가 커지는 것 같은데 당내 분위기, 뭐 의원님 개인 생각은 어떠신가요?
1: 우선은 이제 한동훈 의원님도 선거 모토가 그거였죠. 보수 재건이다라고 하는 모토를 들고 나오셨고 김민석 총리,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총리께서 당대표 도전을 로망으로 갖고 계신 것처럼 한동훈 의원도 당대표 도전 이런 로망을 갖고 계실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마 복당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고
0: 네.
1: 초반에는 본인 스스로 복당은 좀 아직 그 얘기는 아직 이르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아까 좀 말씀을 바꾸신 걸로 뭐 들리긴 합니다만은
0: 네.
1: 어쨌거나 뭐 당내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좀 이르다. 이런 의견이 좀 지배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네. 오늘 당당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더불어민주당 이용호 의원,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3: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30도 이상의 낮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상층으로는 찬 공기가 지나는 가운데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겠는데요. 오늘 낮부터 내일 새벽 사이 서울 등 중부지방에 5에서 60, 남부지방에도 최대 5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되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도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현재 제주도 동부와 산지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밤까지 제주도에는 5에서 60, 남부지방에는 낮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춘천과 대구, 전주 31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어제보다는 1도에서 4도 정도 낮겠지만 여전히 평년보다는 높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이상의 낮더위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6.5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정보의 조하늘이었습니다.
4: 대한민국 중심 채널
5: 6월 3일 지방선거 본투표 날 투표용지가 모자라 유권자가 발길을 돌리거나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전격 인터뷰 2부에선 조현욱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과 전화로 선거당에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고 선관위 대응의 문제점은 과연 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6: 네, 안녕하세요. 조현욱입니다.
5: 네, 위원장님. 지금 4차까지 브리핑을 진행을 하시면서 많은 그 상황들을 정리를 해 주셨는데, 먼저, 6월 3일 본투표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송파구 선관위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6: 네.
5: 송파구 선관위가요, 언제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거를 인지하게 된 건가요?
6: 송파구 선관위는 읍면동 간사 서기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에서 그 지금 어느 투표소 몇 매 남았습니다. 이런 게 오기 때문에 송파구 선관위는 바로 압니다.
5: 네.
6: 다만 시선관위나 중앙선관위가 그것을 제때 알지 못하고 사태 심각성을 몰랐다는 게 문제이고요. 오전 11시 40분경부터 벌써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얼마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송파구 선관위 직원이 시선관위에
5: 네.
6: 무번호로 가지고 있는 무번호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어떻게 써야 되고 일련번호를 제공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이미 오전 11시 40분, 50분 그 사이에 했습니다.
5: 자 그러면요. 오전에 이미 무번호 투표용지 얘기까지도 시선관위에다가 했는데 근데 지금 브리핑에서 얘기해 주신 대로 무번호 투표용지까지 다 쓰는 바람에 아예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태가 오후 5시쯤인가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6: 네.
5: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건가요?
6: 무번호 투표용지는 2,000매를 여유분으로 가지고 있었는데요. 결국 그걸 쓰고도 모자랄 정도로 동시다발적으로 송파구 선관위에 결국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했다는 것이고요.
5: 네.
6: 또한 무번호 투표용지는 바로 투표소에 내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무번호 투표용지는 일련번호가 없습니다. 일반 투표용지와 달리. 그래서 일련번호를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 선관위에 전화를 해서 일련번호를 받아야 되는데 일련번호를 적는 과정에서 이번에 투표용지가 7종이지 않습니까?
5: 네.
6: 서울시장, 서울시 구청장, 서울시 시의원, 그다음에 또 구청장 구의원도 구의원이 있고 비례가 있고 이렇게 교육감까지 하면 7종인데 그거를 다 손으로 쓰지 못해서 넘버링을 하는데 넘버링 기계조차도 평소에 쓰던 기계가 아니고 다른 용도의 넘버링 기계를 찾아내서 사용법을 익히고 잉크로 주입하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또 많이 소요됐고요.
5: 네.
6: 여러 곳에 나눠주다 보니까 나중에는 무번호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기재할 여유도 없어서 나중에는 그대로 그냥 번호 없이 나간 사례가 생겼고 그것도 모자라서 인근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빌려오는 사례까지도 생긴 총체적인 혼란 상황이었습니다.
5: 네. 제가 이제 하도 보도가 선관위 관련 보도가 많아가지고 어제 좀 찾아본 중에 이게 있더라고요. 위철한 직무대행이 그 송파구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투표용지 분배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0: 예. 이 얘기는 투표용지는 모자라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제가 앞서 질문을 드렸던 무번호 투표용지는 2,000매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이게 2,000매가 적정한 수량이었던 겁니까? 원래 더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6: 원래 업무 편람에는 3% 내외에서 무번호 투표용지 여유분을 갖고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3%면 송파구는 17,000표입니다. 근데 서울시 선관위가 각 구선관위에 2,000매를 교부를 했고요.
0: 네.
6: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상임위원이 말씀하신 그 숫자는 네. 송파구 관내는 그렇게 다 있다 할지라도 그 투표 용지에 따라서 뭐 구비례라든지 구의원 이런 게 조금 달라져서 다른 그 인근 투표소가 아닌 그 다른 걸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제로 쓸 수 있는 게 그 4만 매 넘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모자라는 투표소에서는 그걸 다 쓸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0: 네. 아,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님, 어제 YTN하고 전화 인터뷰를 하셨던데, 지금 그 인터뷰에서 투표소 상황을 시간대별로 기록해둔 투표록 분석에 힘을 쏟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6: 네네.
0: 근데 지금 사실 19일까지 이제 활동 기한이신데, 우리 지금 투표소가 전국에 14,000개가 넘는 상황이라,
6: 네.
0: 전국의 투표소의 투표록을 다 분석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6: 네네.
0: 투표록 분석
6: 어차피 네, 어떻게 저희는 하고 계신 건가요? 14,000개를 다 보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추가 투표 용지를 요청했던 네. 140개 중에서도 실제로 추가 투표 용지를 사용했던 91개. 아. 그리고 그중에서도 집중적으로 보는 건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중단이 일어났던 26개 투표소.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0: 네.
6: 그래서 저희가 그 투표록을 입수를 했고요. 다 읽어보면 투표록에 아주 상세하게 모든 거의 현장을 직접 보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 모든 상황이 다 기재가 돼 있고
0: 네.
6: 뭐 언제 투표가 중단이 됐고 몇 매를 추가로 받았고 추가로 받은 투표용지 1년 번호는 몇 번이고 누가 와서 어떤 내용의 민원을 했고 뭐 대기표를 몇 번을 줬고 이런 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0: 네.
6: 그런 걸 저희가 입수를 해서 분석을 어제까지 했고요.
0: 네.
6: 투표록을 기준으로 상황이 결국 파악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0: 네. 위원장님, 그 잠시라도 투표가 중단된 투표소 26곳만 놓고 보더라도요.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투표 중단이 벌어지는 이유는 공통적입니까?
6: 그렇죠. 가장 큰 원인은 투표용지 부족인데 그럼 투표용지가 왜 부족했냐. 결국 적게 인쇄했다는 것이고요.
0: 네.
6: 적게 인쇄하는 거는 결국 중앙선관위의 축소 인쇄 지침. 그게 또 더 큰 근본 원인이고요.
0: 네.
6: 그다음에 송파구 선관위 같은 경우는 50%도 미치지 못하는 또 인쇄를 했던 것도 문제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는데
0: 네.
6: 결국은 중앙선관위가 50% 최소로 네. 이제 한도를 정해서 각 선관위별로 실정에 맞게 인쇄를 하라고 했는데 송파 선관위가 결국 50% 결정을 한 것이 시작입니다.
0: 네.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질문은 잠시 후에 또 하겠고요. 자, 그러면 그 6월 3일로 돌아가서요. 아까 송파구에서 이제 1년 번호가 없는 무번호 투표용지까지 2,000매를 다 썼습니다. 자, 그다음부터가 이제 궁금한데 이 과정에서 당연히 바로 위 상급인 서울시 선관위에다가 보고를 하고 지원 요청을 했을 거라는 게 당연한 생각인데 서울시 선관위 대응은 제대로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6: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을 보면 위기 대응에 대한 매뉴얼도 없고 위기 대응이 체계적으로 되지도 않고 보고도 잘 안 됐고 이런 게 다 지금 아주 총체적 부실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0: 네.
6: 서울시 선관위는 각 구선관위에서 1년 번호 무인 요청이 오면 아 뭔가 투표용지가 부족하구나 이거를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0: 네.
6: 근데 송파구 같은 경우는 500매 추가 1년 번호 부여받고 나중에 또 500매 번호를 또 부여받고 그런 상황에서도 서울시 선관위는 그냥 통상적인 걸로 인식하고 안이하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후 4시 46분에 송파구 그 사무국장이 지금은 1년 번호도 써서 내보낼 수가 없이 그냥 번호 못 쓰고 내보내야 됩니다. 제가 그때서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벌써 4시 46분이고, 그 다음에 중앙 선관위와 소통이 된 게 5시가 넘어서거든요. 아. 5시 8분 9분. 그럼 그때는 6시 마감 시간이 거의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0: 네. 네네.
6: 그러니까 결국은 아니한 상황 인식이나 네네. 또한 위기 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보고가 되고 대응이 안 된 것도 문제를 더 키운 원인이 된 겁니다.
0: 네. 그러면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중앙선관위로의 보고도 제대로 안 된 겁니까?
6: 서울시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고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중앙선관위에 민원 전화가 오니까 중앙선관위가 거꾸로 서울시 선관위에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서울시 선관위가 위기 대응에 굉장히 미흡했다는 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오후 5시 8, 8분 9분 그 사이에 이제 중앙선관위와 통화가 되면서 이거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알고 네. 투표용지를 인근투표에서 빌려오는 것도 막 쉽지 않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전투표용 단말기로 이걸 발급을 할 건지 말 건지도 논의를 했고 그렇지만 그건 투표용지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실제로 실행은 안 됐는데 그런 논의를 하면서 계속 항의가 오고 막 그러면서 6시가 이제 돼버린 겁니다.
0: 네. 아, 말씀만 들어도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좀 짐작이 가는데요. 15일 4차 브리핑에서 위원장님께서 지금 중앙선관위원장, 상임위원,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사무차장 등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 서면질의서에 대해서 답변은 다 받으셨을까요?
6: 일단 어제까지 시한으로 했는데 어제 저희 회의할 때까지는 오지 않았고요. 이제 어제 시한이면 보통 뭐 어제 자정까지를 시한으로 봐서 보내기시기도 하니까 이제 오늘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어느 부분이 들어왔는지 들어왔으면 또 어떤 내용으로 답변을 하셨는지 그런 것도 오늘 회의에서 저희가 보고 의논할 겁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요 50% 낮춘 것이 최대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 이 충분한 의사결정 절차를 다 밟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6: 사실 중앙선관위가 그렇게 결정을 할 때는 이제 한국행정연구원의 어떤 그런 용역에서 그런 의견 제시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선에서 이제 일하시는 직원들이 너무 많이 남으면 잔여 투표용지를 계속 각 시 구시군 뭐 시도 선관위 사무실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보관도 문제고 폐기도 문제고 또 너무 많이 나누면 이게 부정선거 의혹도 많이 제기한다 그래서 사실 실무에서는 좀 줄여야 된다는 어떤 의견이 있기는 있었어요. 뭐 아무 의견도 없이 그냥 줄인 건 아니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실무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은 뭐 보관 방법을 생각하고 또 폐기 방안을 생각하고 이래야지 더 큰 헌법적 가치인 참정권을 어떻게 생각 안 하고 본말 전도식으로 네. 그 행정을 처리한 게 문제죠.
0: 네.
6: 왜냐하면 투표용지가 좀 남는 거는 문제가 안 되지만 이거 한 장이라도 모자라는 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큰 일이잖아요.
0: 예, 그렇죠. 아, 그리고 또 이 당시에 이런 문제 제기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투표가 종료되지 않았는데 개표 개시를 누가 결정을 했고 개표 개시를 결정한 이유가 뭐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들, 질문들이 나왔거든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투표 마감 시한을 오후 10시로 연기한 것은 중앙선관위 의결이 아니라 서울시장, 서울시 선관위원장의 단독 결정이었다. 이건 투표 마감 시간인데요. 혹시 개표 개시 결정 과정에 대한 부분이 좀 파악이 됐을까요?
6: 개표 개시 결정이라기보다는 투표 마감 시간 연장 결정이 사실 정확한 건데요.
0: 아, 네. 그러니까
6: 원래 투표는 오후 6시까지가 끝입니다. 그런데
0: 네.
6: 예외적으로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해서 대기한 사람은 6시가 넘어도 투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송파구는 6시가 되기 전에 왔는데 투표 용지가 부족해서 대기번호를 줬습니다. 그럼 네. 그분들은 투표를 하게 해야 되거든요.
0: 예예.
6: 그래서 대기번호가 175번까지 나갔는데 잠실 7동 이투표소를 보면 175번까지 나갔으면 175번까지 이제 투표용지를 다시 이제 확보를 했을 때 다 와서 투표를 하셔야 되는데
0: 예.
6: 이분들이 이제 아파트 단지다 보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17매가 대기번호 회수가 안 된 거예요.
0: 아. 아, 그렇군요.
6: 대기번호 회수가 안 돼서 네네. 적어도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대기번호가 배부된 그 사람들은 투표를 해줘야 된다. 네네. 이렇게 해서 서울시 선관위원장 단독 결정이 아니라 서울시 선관위 상임위원 사무처장이 이제 투표 마감 시간 연장 결정을 10시까지로 하고 서울시 선관위원장께 보고를 한 겁니다.
0: 아.
6: 그래서 결국은 그 미회수된 대기표 16배 중에 5명은 했고 투표를 네. 최종적으로 12명은 투표를 결국 안 했습니다.
0: 아, 12명은 결국은 참정권을 침해받은 거네요, 그러면.
6: 그렇죠. 이제 그런 게 문제죠. 네. 투표하러 왔는데 용지가 없었고 기다리다가 네. 결국 돌아가서 못한 게 12명이 지금 있는 겁니다.
0: 네. 또 이번에 브리핑을 통해서 알게 된 건데 이 무번호 투표용지 인쇄도 3%는 하게끔 공직선거 절차상 편람에 나와 있다고 하는데 2천매 이거는 누가 어떻게 왜 결정을 한 건가요?
6: 그것은 서울시 선관위가 결정을 한 것이고요.
0: 네.
6: 사실은 송파구가 이거 2천매보다 좀 넘게 달라고 요청도 사실은 했어요.
0: 네.
6: 왜냐하면 송파구는 그 해당 동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고 있어서 거소 투표라는 게 있는데 거소 투표가 예를 총 투표할 사람이 1,000명인데 거소 투표가 50명이면은 실제 투표 용지에서 50매를 빼고 하게 돼 있거든요.
0: 아, 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방송 시간이 다 돼가지고
6: 아, 네네.
0: 또 상세한 얘기를 다음 기회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6: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주윤욱 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이었습니다. 6월 17일 수요일 전격시사 마무리하겠습니다.
7: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8: 58분 날씨.
3: 오늘도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이상의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어제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3.2도까지 오르며 올해 들어서 가장 더운 날이었는데요. 오늘은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낮 기온도 대전과 춘천, 대구와 전주 31도까지 오르겠고요.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은 25도 안팎 머물며 비교적 더위가 덜하겠습니다. 낮 동안 자외선도 강하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은 오존 농도 나쁨까지 오르겠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실내에 머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상층으로는 찬 공기가 지나는 가운데 낮 동안의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겠는데요. 오늘 낮부터 내일 새벽 사이 서울 등 중부지방에 5에서 60, 남부지방에 최대 5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하겠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주의하시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도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제주도에는 밤까지 5에서 60, 남부지방에는 낮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하늘입니다.
9: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0: KBS 1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8: 미국이 이란과의 종전 합의 서명 직후 이란산 석유 판매에 대한 제재를 즉시 면제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현지 시각 16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19일로 예정된 종전 양해각서의 정식 서명이 이루어진 뒤 이란이 석유와 정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기존 제재를 면제할 예정입니다. 제재 면제 대상에는 이란산 석유 판매에 수반되는 금융거래와 운송 등 관련 서비스도 모두 포함된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군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무력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각 16일 레바논 남부에 주둔 중인 자국 병력을 향해 헤즈볼라가 발사한